이제 5번째 항, 5번째 항부터 쭉 가서 홀수번째 첨자를 따라가야 되니까 얘는 1이 나올 겁니다. 얘네들 싹다 더해주시면 정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20에다가 이제 3이 몇 덩이가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요. 그럼 몇 덩이가 있는지 따지는 방법은 요거가 하필 뒤에를 일부러 짝수로 맞춰놨기 때문에 요거를 일반 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6, 8, 20. 네. 어쨌든 20 커지겠죠. 짝수 번째 항들이니까. 그래서 얘는 2K 더하기 첫 번째가 6으로 맞춰주고 싶으니까 여기 4로 맞출게요. 그러면 여기가 두 번째, 2를 대입했을 때8 나오죠. 그럼 몇 번째를 대입했을 때 20이 나오냐 따지면 8 대입했을 때 20이 나오니까 아, 여기가 8번째 덩어리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즉, 3이 총 8덩이가 있어서 8, 3, 24. 거기에다 플러스 1 추가해주면 정답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45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몇 덩이 있는지, 3333 계속 나올 때몇 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일반 항식을 활용해서 따져줄 수도 있고요. 정좀 그렇다. 그럼 8개밖에 안 되는데, 6, 8, 10, 12, 14, 16, 18, 20. 네, 손가락으로 셀수 있잖아요. 8덩이. 이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47번까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48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보통 이제 모의고사나 학력평가나 수능에서는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도 의미는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 이거를 약간 좀 죽음의 문항이라고 하죠. 이제 난도를 높여가지고 얘를 막 약간 이걸 기준으로 변별하는 문제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요. 예. 그래서 변별항 문제로 내는 패턴의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만족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다. 예. 근데 많긴 많은데, 그러한 수열들이 있는데, 그 수열이 다 다르단 말이죠. 모든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각자 다른 수열들의 뭐를 찾아라. 첫 번째 항의 값만 구해서 걔네들을 합하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미 고정된 수열에서 뭐 특정한 수열의 항을 구하거나 아니면 합을 구하는 패턴의 문제를 냈다면 얘는 특이하게도 약간 조건이 엉성한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들 중에서 가능한 첫 번째 항들 다 찾아가지고 다 더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조건 만족하는 수열들을 다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얘도 문제를 푸는 데는요, 약간 패턴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냐면, 지금 보세요. 이미 A4를 줬어요.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누구의 값이냐면은 A1의 값들의 합이니까 얘를 거꾸로, 역으로 추적을 해 나가셔도 되고요. 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아니면 A1을 기준으로 해서 차곡차곡 밑으로 내려오셔도 됩니다. 그래봤자 A1부터 A4까지는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예, 금방 한 3번 정도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A1 기준으로 풀거나 아니면 A4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추적을 해 나가시면 되는데, 저는 A4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숫자가 구체적으로 박혀 있으니까요. 그럼 얘는 A4를 기준으로 풀 때에는요, A4는 A3에다가 2를 더하거나 3분의 1을 곱한 값으로 패턴이 나와요. 그러면 A3으로 가능한 값들은요, 2 더해서 얘가 튀어나와야 되니까 얘가 3이거나 아니면 3분의 1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15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2를 더해서 추가되는 경우는요, A3이 아니죠? 예. 요렇게 해서 패턴이 나오는 경우는 A3이 3배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2를 더하는 건데 3배수잖아요. 그럼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A3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조건 가나에 의해서 A3은요, 15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3은 정해졌다. 네, 그래서 A3은 뭐로 시작하고요? 15로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A를 4 기준으로 해서 A3을 찾아냈고, 이제 A3을 기준으로 해서 A2를 찾아낼 건데,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네. A2는 어떻게 정해진다고요? 네, A3에서 A2에다가 2를 뺀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써주면은 반대로 이제 얘는 AN은 네, 후에 나온 것에다가 2를 뺀 값으로 나오거나 AN은 후에 나온 값에서 3을 곱하는 형태로 나옵니다라고 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역으로 추적을 할 거니까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A2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냐? 2를 빼서 나오거나
아니면 2를 3을 곱해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A2 입장에서도요, A1을 구할 때 2를 빼서 구하거나 아니면 3을 곱해서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추론할 거니까 A1은 2를 빼서 나오거나 아니면 3을 곱해서 나올 거예요. 39에다가 3을 곱하면은 얼마일까요? 예. 얘는 3927 해서 117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볼 거예요. A1, 3배수 아니면 2를 더해서 구합니다라고 했죠? 3배수 아니죠? 2 더해서 나왔어요. 그죠? 3배수 아니죠? 2 더해서 나왔어요. 아, 얘 가능하네. 얘 가능해서 동그라미. 그다음 3배수예요. 3배수면 3분의 1 곱할 거예요. 3분의 1 곱하면은 13 나오죠? 3배수 아니니까 2 더해서 나왔어요. 얘도 성립하네. 그죠? 37. 3배수 아니네요. 그러면 2를 더해서 구할 거예요. 3배수예요? 그럼 3분의 1 곱할 거예요. 얘도 성립한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 3배수예요? 예, 얘는 지금 3배수예요. 3으로 나눴을 때 난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3배수면 3분의 1 곱하기로 했는데 3분의 1 곱하면 얼마? 39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3배수네? 3분의 1 곱해서 구하기로 했는데 그럼 15 나오는구나 해서 얘네 4개 다 성립을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A1 초기 값이 이렇게 정의된 수열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의된 수열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의된 수열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따라서 가능한 A1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먼저 더하면은 얼마? 네, 50이 될 거고 이거 두개 나중에 또 더하면은 140에다가 14 더하니까 155인가요? 네, 154죠. 네, 154가 될 거고요. 두 개를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되죠? 204가 되겠네요. 따라서 48번에 대한 정답은요.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여기에다가 3을 곱해서 하면 45네요. 이거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을 곱했으니까 45. 여기에다가 다시 2를 더했으니까 47. 네, 여기는 다시 3을 곱했으니까 얼마? 네, 135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3배수 아니니까 2 빼서 구했고 3배수가 되니까 3분의 1 곱해서 15. 얘는 3배수니까 3분의 1 곱하고 3분의 1 곱해서 성립돼서 얘도 이제 따로따로 더해 주시면은 얘네 두개 더한 값이 얼마 나오냐? 170에다가 12 더하니까 182. 네. 182에다가 50 더해 가지고 정답은 232. 요거 계산 잘못했네요. 이것도 43이네요. 2를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두개 더하면은 178. 그 다음 요거 두개 더해서 얼마다? 정답은 228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번의 정답은요. 228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48번 문제 역추적으로 해서 A1값 찾아내는 패턴으로 문제 해결을 보았습니다. 네. 이제 49번을 볼 건데, 49번부터는요, 실생활 활용 문제예요. 그래서 49, 50, 51. 이 실생활 활용 문제 패턴이고요. 52번부터 54번까지는 SN과 AN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항이어서 제가 요 49번 실생활 문제 응용 파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앞에 첨자가 적게 나와 있는 것은 대입해서 푸는 방식으로 가시고, 숫자가 크게 나와 있다? 그럼 대입해서 규칙성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이 관련된 문제들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2027 수능완성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대가 선생님, 오늘이 이제 우리 수능완성의 마지막 회차를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자,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10번까지고요. 다음 강의가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직업탐구는 문제집이 많지 않다.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기출 문제. 그래서 수능 완성을 정말 아껴서 풀어야 된다. 수능 실전 문제 이거 이제 실전 모의고사 10회는 마지막 최차니까 정말 이번에 내가 수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수행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행평가 보고서에 보면 회사 대표가 돼서 창업 계획서 작성하기가 주제야. 근데 업종이 뭐냐면 자, 첨단 시멘트를 제조하는 시멘트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품이 시멘트, 자가치유 시멘트 이거야. 그래서 공장 입지가 석회석 매장량이 풍부한 국내 산간지역이라고 했는데 석회석 매장량이 풍부한 그러니까 원료가 있는 원료 산지에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어떤 것들인지 이제 기억 보도록 할게요. 기억, 공장의 입지 선정 유형은 원료 지향형에 해당한다. 요것만 봐도 원료 지향형임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사실은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이 공장 입지 선정이라는 말이 없어도 시멘트 관련된 거는 어떤 입지인지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원료 산지야. 이유는 자, 선생님이 맞는 보기고요. 이거를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우리 10회니까 정리 차원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공업의 입지 유형별 특성입니다. 특성.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공업의 입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입지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입지 조건이 있어. 그거 말고 입지 유형이 있어. 입지 유형. 유형이 여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원료 지향형입니다. 그래서 요거야. 지금 우리가 한 이 시멘트 요거는 이겁니다.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하는 공업이야. 그러니까 운송비를 따졌을 때 얘기하는 거. 운송비 지향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원료, 시장, 이거 그다음 여기 적환지 이 세 가지가. 예를 들어 이겁니다. 시멘트는 이제 석회석을 들고 소비자가 있는 데까지 들고 갔다가 거기 그 큰 바위를 채굴을 해서 이거를 들고 가는 운송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석회석 산지가 있는 데서 바위를 채굴해서 얘를 이제 분쇄를 해. 그리고 가공을 해서 요런 것들로 인해서 시멘트를 만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런 이런 것들. 그러면 어쨌든 시멘트를 만들었으니까 무게나 부피가 감소할 수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운송비가 더 적게 듣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원료 지향형이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첫 번째 또 볼게요. 원료의 부패나 파손 위험이 큰 공업이야. 원료의 부패나 파손 위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요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생선 통조림을 한번 보자. 생선은 들고 시장, 그러니까 소비자가 많은 그 도시, 내륙지방까지 오다가 부패가 될 수 있잖아. 부패.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부패되지 않게 콜드체인 시스템, 냉장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또 운송비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산지에서 만드는 게 더 좋다. 원료의 부패나 파손 위험이 큰 공업.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원료 지향형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거 반대로 그럼 시장 지향형은 무엇이냐? 시장 지향형, 그러니까 시장. 시장에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 시장에서 여기 가까운 데는 이런 거죠. 만들었을 때 만들었던 그 제품이 변질되기 더 쉬운 거. 이런 거, 식료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건 뭐 소비자의 직접 접촉이 필요한 공업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볼까요?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는 거. 얘는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인데 얘는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죠. 예를 들어 가구 같은 거를 생각해 볼까요?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목재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예쁘게 만들었어.

근데 이제 그 부피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엄청 커질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또 운송하는 데 걸리는, 그러니까 운송하는 데 걸리는 비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시장 지향형이 더 유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운송비 지향형에 따른 거 요거 1번, 2번과 이번에 이제 적환지 볼게요. 자, 적환지 같은 경우는 어떠거냐면 많이 나오는 거야. 바뀔 환을 써서요. 그 지점이 바뀐다. 그 얘기야. 그래서 대량의 원료를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그러면 해외 수입을 우리가 보통 뭘로 하죠? 배로 하잖아. 그거를 우리는 해상수단이야. 이거. 자, 해상수단이야. 요걸 가지고 보통 그 해안가에서 자동차 이런 걸로 바뀌잖아. 트럭 이런 거. 그래서 육상 수송 수단으로 바뀌는 거죠. 바뀐다. 적환지입니다. 그럼 보통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거, 제분, 제당, 정유, 제철 이거 다 대부분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수입해서 오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적환지 지향형에 해당한다라는 거. 요거는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다음 노동 지향형은 말 그대로 단순한 노동력이 필요한 공업을 말하고요. 또 직접 지향형이란 거는 모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부품을 결합하는 조립형 또는 상호 관련성이 큰 공업이 이 지역에 모여 있어. 이게 직접 지향형이에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입지 자유형은 만들었을 때그 제품 자체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굳이 어디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운송비 비중보다 제품의 부가가치가 큰 공업 이런 것들을 이게 말하는 겁니다. 공업의 입지 유형과 특성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쓰니까 알겠죠? 자, 그럼 다시 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뭐가 자주 나오냐면 적환지 이거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예전에는 얘가 나왔는데 요즘은 요게 나온다. 그래서 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얘는 이제 시멘트니까 원료 지향형에 해당한다. 이거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업종은 업종이 뭐였죠? 제조업이다. 제조업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대분류 코드 중 B에 해당한다. B는 뭐지? 우리 친구들이 지금쯤 되면 알아야 돼. B는 광업, C는 뭐죠? 자, C는 제조업이다. 제조업은 분류 코드 C, 광업 B 이거죠. 이것만 알지 말고 선생님 분류 코드 다 공부하셔야 된다고 선생님 이야기했습니다. 강조 잘안 외워진다. 수능 특강 선생님 강의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생산품은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이것도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 봐 보세요. 호프만의 분류에 따르면 소비재냐 생산재냐 이거야. 근데 자,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소비재냐 산업재냐 이겁니다. 소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거야. 근데 산업재는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 소비재를 만들기 위한 부품이라던가 어떠한 재료와 같은 그 중간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시멘트는 어떤 걸 만들기 위한 중간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산업재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의 조합인 몇 번일까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신소재를 활용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원래의 형태로 복원되는 금속 소재가 최근 다양한 분야에 주목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소재는, 볼게요. 신소재는 변형된 상태로 있다가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기존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특징. 그러면 기존의 형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 형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형상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 합금이죠. 합금. 형상 기억 합금입니다. 금속 소재가 최근 다양한 분야에 주목받고 있다고 돼 있으니까 형상 기억 합금이죠. 얘를 활용해서 인공위성의 부품을 제작하는 등 첨단 과학 분야에서 활용도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나타난 형상 기억 합금을 활용한 소재. 어디 있죠? 얘죠. 얘. 답은 5번에 해당한다. 그럼 여기서 팁을 하나 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례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 똑같이 낼수 없으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피는 뭐죠? 그래피는 탄소 원자가 육각형

모양으로 평면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걔는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얘는 투명 디스플레이 사례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미 나왔다.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나올 수 있지. 자, 이걸 가지고, 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탄소 나눔 투명 육각형이야. 이렇게 생긴, 우리 기출문제나 수능특강 많이 봤으면 기억에 날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생긴 게 평면 형태로 이게 그래핀이야. 근데 얘를요, 말아놓은 거야. 튜브 형태로 말아놓은 거. 관 형태 모양으로, 요런 식으로 말아놓을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말아놨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한다. 얘는 태양 존재에도 쓰인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초전도체를 활용한 고에너지 가속계약. 자, 여기는 초전도체. 이거는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그 초전도 현상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절대온도 0K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초전도 현상. 그래서 이거를 초전도체라 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 네 번째 파인 세라믹스. 이것도 신소재죠. 세라믹스. 기존에 있는 세라믹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 거. 파인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얘는요. 의료용 인공뼈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거. 요거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소재는 한 문제 통으로 나오니까 여기 있는 사례들 한번 보는 게 정말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2번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가와 나 기업 견학 보고서에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중공업에서 첨단 기술 적용 사례야. 근데 자, 중공업인데 얘가 무슨 공업에 해당되는지 선생님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AI 활용 선박이라고 나왔어. 선박. 그럼 얘는 무슨 공업이야? 조선공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조선공업. 그죠? 자, 그다음 수소 연료 장치 자동차 나와 있어. 그럼 얘는 뭐죠? 자동차 공업이야. 그러면 조선공업과 자동차 공업 다 뭐다? 중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를 가지고 이렇게 첨단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 가생산품에는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기술, 인공지능 기술, AI 들어가 있죠. AI 활용. 이거를 활용하였다, 활용되었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나의 생산품에는 신에너지 기술이 활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에너지 기술. 뭘 보고 우리가 알수 있냐면, 첨단 이 생산품에, 여기 생산품에 수소 연료 장치, 그리고 내연기관 대신 수소 에너지 활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신재생 에너지가 있다. 신재생 에너지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 통으로 나오면 얼마나 쉬워. 근데 요즘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신에너지가 있습니다. 신에너지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 그 다음 연료전지, 그리고 또 석탄 액화가스와 이렇게. 석탄 액화가스와 이세 가지. 요거 하나, 둘, 셋. 이걸 신에너지라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재생에너지 몇 가지 있었다? 재생에너지 8가지. 우리가 요거 기억해야지. 요거. 자, 그러면 자연에서부터 얻어지는 거 보통. 자, 우리 친구들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친구들 써봐야지. 선생님 쓰기 전에 다 써봐. 그리고 내가 쓴게 맞는지 태양열, 태양광, 그다음 풍력, 그리고 지열, 그리고 여기 있는 수력에너지, 소수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해양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 총몇 가지죠? 8가지.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신에너지인지, 얘는 재생에너지인지, 이런 거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볼까요? 수소 연료 장치, 수소 에너지. 어때? 신에너지 기술이 활용되었다. 이거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가와 나 기업에 속한 공업은 조선과 자동차야. 기술 집약적. 자본 집약적인 공업에 해당한다. 조선과 자동차 공업은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선박 하나에 정말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다음 거길 그걸 만들려면 자본도 많이 들어가야 돼.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또 이거를 또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 한 자리에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조립하는 공업이다라고도 하죠. 종합 조립 공업이다. 자동차 공업과 조선 공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쓰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쓰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입사원 연수 안내문을 보면 인사부, 경영지원부, 기술전략부대로 이게 있는데, 인사부부터 볼까요? 초과 근무 및 특수 근무급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억을 볼게요. 인사부에서는 기준 임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럼 기준 임금이 요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시준 임금. 이게 있고요. 기준 임금. 기준 임금은 크게 네 가지. 우리 공업 일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야. 자, 얘는 기본급. 다 그냥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역수당. 그리고 장려금. 또 가족수당.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을 기준 내 임금이라 하는 거다. 그래서 기준 임금이라 한다. 그러면 기준 내가 아니라 기준 외야. 왜? 외 임금은 뭐냐? 뭔가 이거를 했을 때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초과 근무. 모두 주는 게 아니라 초과 근무를 했을 때, 그다음 위험한 장소나 뭔가 특수한 장소에서 하는 거, 특수 근무급 이런 것들을 기준 외 임금이라 한다라는 거죠. 자, 볼까요? 초과 근무, 특수 근무, 기준 임금이 아니라 여기에 기준 외 임금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냥 니은 볼게요. 경영지원부, 아, 여기부터 있네. 아, 기술전략부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기술전략부에서 안내하는 지식재산권에 기술전략부가 여기 있어. 기술개발 관련 실용신안권 등록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용신안권은 어떤 재산권에 해당되는지 요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큰 구조를 알아야 돼. 요즘은 재산도 이 지식이 재산이 되는 거죠. 지식이 재산이 된다. 지식재산권 안에는 뭐가 있다? 이제 다 알았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산업재산권이 있다. 산업재산권. 두 번째, 저작권이 있다. 세 번째, 자, 과학기술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기존에 있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예전엔 이것만 있었어. 근데 이것만으로도 얘를 보호해주기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법을 계속 고칠 수가 없고, 그쵸? 그래서 어떤 걸로? 신지식재산권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권리를 보호해주는 거자.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럼 볼까? 실용신안권 이 중에서 어디에 들어간 거야? 신지재산권이 아니라 산업재산권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 특허권이 있다. 특허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최초로 발명한 것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두 번째가, 그러면 얘는 최초로 준게 특허권이야. 근데 얘는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고안한 거. 실용신안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실용신안권 여기 들어있죠? 자, 그 다음, 디자인권. 어떤 모양이나 형상,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그 다음, 상표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랬을 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특허권은 몇 년이다? 20년이다. 실용신안권은 권리를 10년간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특허권을 가진 사람한테 권리를 주는 거야. 자, 그다음 세 번째 디자인권은 20년이다. 이것까지 같이 공부해야 돼요. 얘는 10년이다. 근데 얘는 또 뭐가 가능하다? 갱신이 가능하다. 이런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자, 봅시다. 실용신안권은 어디에 해당된다? 산업재산권에 해당되지, 신지식재산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신지식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경영지원부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인적자원관리 원칙 중 창의력 개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볼까요? 신사업 기획을 위한 자발적인 TF팀 참여를 안내하는데 이 선정된 사업기획 아이디어는 이 가지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거야. 뭔가 보상을 해주는 거야.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면 이 선정된 사업,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 보통, 자,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창의력이 개발이 되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대한 거, 무슨 아이디어, 공모전 통해서 어떠한 보상을 한다, 이거는 창의력 개발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디귿만 답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 이제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다음은 땡땡푸드의 기업 운영 사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쓰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시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가공품을 제조하는 땡땡 푸드는 식품의 안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기업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무슨 인증을 취득했냐면 해썹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자, 해썹 인증은 우리 친구들 식료품을 사면 요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선생님 수능 특강에서도 보여줬어요. 자, 이게 해썹 마크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자, 얘는요. 식품의 위생 및 위해 요소 관리에 대한 인증이죠.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소비자까지 이 모든 과정을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를 갖춰서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위해한 요소가 있는지 검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관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과자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과자를 선택하더라도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해썹 인증이 있는 거를 조금 더 선택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런 해썹 인증은 식품 공업에서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다. 해썹 문제. 자, 이거 맞는 거죠? 자, 또한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던가 그다음 유급 자원봉사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사내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자 고용 안정성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TFT 태스크포스 팀을 조직해서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에 관한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기업부터 볼까요? 법정 외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복리후생인데 두 가지가 있죠. 법정 외 말고요. 법정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법정 복리후생이라고 그래. 법정 복리후생. 그럼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 그거 말고 법정 외 복리후생이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법정 복리후생은 어떤 것들이 되냐? 얘는 4대 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4대 보험.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4대 보험.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국민 건강 보험. 들어봤죠? 우리 친구들 병원 가려면 뭔가 의료 혜택을 받고 있잖아. 이것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거를 보험료를 반지급하고 거기 다니는 노동자가 또 반지급하고 하는 거야. 그쵸? 나와 회사가 지급하는 거. 그다음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고용보험이 있다. 또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렇게 있어. 자, 이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 4대 보험. 이거를 법정 복리후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시험 문제 또 나오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거. 이거와 별개로 다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요세 가지는, 자, 이거는 보험료를 누가 부담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사업자라고 하죠. 사업자. 사업자와 자, 근로자. 근데 요즘은 이제 노동자라고도 하죠. 이거를 반반 부담하는 거야. 근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누가 하냐? 사업주가 100% 한다. 100%. 사업주가 100% 부담한다. 요 보험료 주체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법안에서 모든 기업이 이렇게 4대 보험을 해야 돼. 복리후생으로. 자, 근데 이 법정 왜는 뭐냐면, 왜?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왜니까? 그냥 그 기업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볼게요. 자녀의 학자금 지원이나 유급 자원봉사 휴가 제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기업이 할 필요는 없잖아. 그쵸? 법에 어떻게 써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법정 외 복리후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아, 니은은 맞는 거다. 선생님이랑 좀 전에 풀었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교육 기부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조직을, 이게 뭐야? 태스크포스 팀, 요거 나오면 그냥 프로젝트 조직이지. 그죠? 자, 그래서 구성했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6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 판매량 최우수 제품 소개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품명이 스마트 홈 에어컨이야. 특징이 있고, 기술 성과가 있고, 생산 관리, 품질 관리가 있다. 그럼 보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볼게요. 자, 생산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실시했다. 어떤 거? 자, 생산품 볼게요. 생산품. 검사가

두 가지가 있어. 전수 검사와, 근데 여기는 샘플링 검사. 이거를 또 우리 기출에는 이렇게도 나오지만 또 어떻게 나온다? 표본 검사로도 나온다. 그 전수 검사 전체를 검사하는 거야. 그럼 볼까요? 여기 볼게요. 생산품 전체 수량에 대해서 품질을 검사한다. 전체 수량, 이게 바로 전수검사죠. 샘플링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생산 관리에 주문 생산 방식을 활용하였다. 생산 관리 이렇게 돼 있어. 자, 생산 관리 볼게요. 예, 생산 관리가 시장의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방식에 우리가 두 가지 항상 자주 나오는 거. 계획 생산이냐, 이거 많이 나오죠? 주문 생산이냐, 이거 두 가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문 생산은 누군가가 주문을 하면 생산하는 거야. 근데 계획 생산은 미리 수요를 예측을 해서 대량으로 생산 계획에 따라서 생산을 해놓는 거야. 그것들을 우리가 계획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전제품 있잖아요. 올해 여름에 정말 더울 것 같아. 그러면 땡땡 전자회사에서는 에어컨을 미리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 에어컨을 많이 만들어놔. 대량으로. 시장의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그게 바로 계획 생산에 해당이 된다. 주문은 누군가가 주문하면 그때 생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실 뭐가 중요하겠니? 수요 예측이 정말 중요하겠지. 그치? 자, 그다음 주문 생산은 누군가가 주문을 해서 생산하는 거니까 납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선생님이 생산 방식에서 이거 설명서는 특강에서 씁니다. 자, 얘는 주문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티귿. ICT 기반 스마트 기술이다. ICT가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이야. 자, 여기 보면 제품 특징을 보면 스마트폰 앱, 뭐 다양한 부가기능, 원격 제어도 하고 공기질의 이력도 관리하고 하니까 당연히 정보통신 기술이 맞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채우수 제품 볼까요? 채우수 제품은 코틀러의 제품 정의 중 확장 제품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 이 채우수 제품이 뭐냐면 스마트폰 에어컨이야. 스마트 홈 에어컨이야. 그리고 이 코틀러의 제품 정의 선생님이랑 정말 많이 했어. 이 코틀러라는 사람이 제품을 정의할 때첫 번째로 그 제품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핵심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핵심 제품.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뭔가 유형화한 거야. 그걸 유형 제품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러죠. 선생님 지금 에어컨 얘기했잖아. 에어컨, 스마트홈 에어컨의, 이 스마트홈 에어컨의 핵심 뭐야? 에어컨 핵심은 결국에 뭐죠? 얘는요, 시원함이야. 그 핵심이 뭐야? 시원함이 핵심이다. 시원함 때문에 우리는 에어컨을 살 거다. 그쵸? 근데 유형은 그걸 가지고 얘를, 그러니까 스마트홈 에어컨인데 그 기능이 아니라 뭔가 어떠한 모양을, 어떠한 유형으로 했는지, 그것들을 말하는 게 유형이야. 세 번째가 뭐냐면, 확장 제품이라는 겁니다. 확장 제품. 에어컨에 있는데 유형 제품과 달리 확장은 어떤 기업과 좀 다른 차별화된 어떠한 서비스, 추가적인 다양한 서비스가 부과된 거야. 그러면 에어컨은 에어컨인데 여기에 스마트폰 앱에서 원격 제어도 하고 공기질 이력도 관리했어. 그러다 보니 고객 만족도가 되게 좋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확장된 어떠한 서비스 때문에 좋아한 거야. 어떠한 부과된 제품, 확장되어 있잖아. 확장 제품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이다? 5번이 답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다음은 땡땡 기업 혁신 전략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품질 관리 도표를 좀 봐야 될것 같아. 요렇게 생긴 거. 자, 한번 볼게요. 얘는요, 일단 이렇게 생긴 거 뭐야?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이거 봐요.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낸 도표야. 이 계획이 있어. 이거에 따른 실적. 계획이 있어. 실적. 계획이 있어. 실적. 이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갠트 차트라 한다. 갠트 차트. 그죠? 갠트 차트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볼게요. 품질 관리 이렇게 생긴 도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막대 그래프와 누적 꺾은선 그래프야. 그래서 얘를 어떤 거라고 하냐면 얘는 우리는 뭐라 한다? 파레토도라고 합니다. 파레토도. 그래서 선생님이 품질 관리 도표는 그림으로 눈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갠트 차트는 선생님이랑 공부했죠?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밖에 선생님이 요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품질 관리 도구야. 자, 요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관리 상황선과 관리 하한선을 정해서 중심선 안으로 공정의 이상 유무를 찍어보는 거야. 이 하한선과 상한선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럼 이건 정상적인 공정이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리도라 한다. 관리도. 이렇게 생긴 거 관리도다. 자, 이렇게 생선 뼈처럼 생긴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는 특성 요인도라고 합니다. 특성 요인도. 그죠? 우리 친구들 이걸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랑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얘는 파레토도다. 파레토도.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뭐죠? 얘는 도수 분포표라고 하고요. 또는 히스토그램이라고도 한다.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다. 자, 그다음 이렇게 품질 관리 도구야. 이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거. 얘는 자 체크했잖아. 체크. 일일이 체크하면서 확인하는 거야. 이걸 그냥 말 그대로 체크 시트라 한다. 시험 문제 이렇게 생겨놓고 얘는 뭐에 해당된다? 이게 문제 나와요. 자, 그다음 이거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X좌표와 Y좌표의 뭔가 상관 관계를 나타낸 거야. 얘는 이제 비례 관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산점도라 한다. 또는 산포도라 한다. 산포도. 산포도라 하는데, 자, 요렇게 생긴 거. 얘는 약간 비례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양의 상관관계라 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근데 예를 들어, 요렇게 나왔다. 그 얘는 음의 상관관계다. 음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요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도구 선생님과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여기를 보면 얘는 파레토도이다. 그죠? 파레토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볼게요. 품질 관리에 활용한 도구는 파레토도이다. 어때요?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니은. 공정 관리에 사용한 도표는 갠트 차트지 퍼트가 아니다. 갠트 차트. 자, 그럼 퍼트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우리 친구들 이거 우리 계산해봤어. 이런 것들. 이것들 수능 특강 한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겨. 그래서 A가 있고 뭐 B, C, 그다음 D, E 뭐 이렇게 F 뭐 이렇게 된 공정들 있잖아요. 이런데 이런 거야. 작업에 이 C는 A가 전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작업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작업에 이거 우리 이런 것도 다 이제 선후 관계를 알수 있는 거야. 선후 관계. 선후 관계를 알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퍼트다. 자, 이렇게 생긴 거는 갠트 차트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죠? 자, 얘는 들림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생산 관리에 적용한 생산 정보 시스템은 공급 사슬 관리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우리 이걸 봐야 돼. 자, 요거부터 볼게. 땡땡 기업에, 이거 땡땡 기업이잖아요. 땡땡 기업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생산 부서가 있어. 이 생산 부서. 생산 부서에서 얘를 모니터링 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그림 정말 많이 그렸다. 그죠? 자, 모니터링 해서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해서 여기에 일어나는 불량 관리, 물류 내역 관리들을 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나? MES라고 합니다. 제조 실행 시스템. MES. 자, 다시 써볼게.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 한다. 그죠? 우리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야? 생산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이거는 MES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제조 실행 시스템. 근데 이거는 공급 사슬 관리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 어때요? 들림목이죠. 자, 그럼 공급 사슬 관리는 무엇이냐? 이거야. 생산 부서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뭐 구매 부서도 있을 수 있고 그쵸? 구매 부서. 예를 총무 부서도 있을 수 있어. 기업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수 있잖아. 많은 부서가 있는데 자 이거를 내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거를 공급해주는 공급업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구매를 공급업체와 그다음 소비자까지 소비자까지 뭐 여기 중간에 유통업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엮어놨어. 선생님, 지금 어떻게 그림 그렸죠? 이게 사슬처럼 그렸잖아. 사슬. 그래서 사슬을 체인이라 한다. 공급 사슬 체인 관리. 이거를 SCM 공급 사슬 관리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공급 업체랑 소비자라는 말이 났다. 이러면 그때가 SCM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다. 생산 정보 시스템 꼭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다음은 제품 출시

생산을 위한 제품 생산 분석 보고서에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작업 관리가 있습니다. 작업 관리. 여기 안에, 이거 많이 본 거야. 과업을 설정해서 시간 연구를 해. 그래서 임금 결정을 합리화해서 차별 성과급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목적이 사실 뭐냐? 작업자의 작업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테일러. 테일러가 얘기한 거야. 테일러. 테일러가 우리 친구들의 나이대 철강 회사에 취업을 해보니 작업자들이 다 놀고 있는 거야.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아. 그래서 공장장한테 문의를 해본 거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할까? 그래 이제 그리고 작업자들한테 물어봤어. 그때 작업자들 한 말이, 야, 제품을 예를 들어서 4개를 만드나 2개를 만드나 임금은 똑같아. 그러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 2개만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 너무 느슨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테일러라는 사람이 공장장한테 가서 내가 작업을 조금 능률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품을 한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연구해 본 거야.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2시간이 나왔어. 한개 만드는데 어떤 제품을 한개 만드는데 작업자가 선생님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제품을 한개 만드는데 2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하잖아. 그쵸? 우리. 자, 8시간을 일할 때 그러면 작업자는 몇 개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지? 4개를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시간 연구를 한 거야. 시간 연구를 해서 이걸 가지고 4개를 만든 작업자들에게는 맞는 임금을 주는 거야. 그런데 4개를 다못 만들었다. 그러면 적게 주는 거고, 4개보다 더 많이 만들었어. 그러면 더 주는 거야. 차별 성과급제를 실시한 거야. 이러다 보니 작업자들 어때요? 작업 능률이 도모됐겠지? 많이 만들면 내가 임금을 많이 받네?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테일러가 얘기를 한 거지. 시간 연구로. 작업 관리하는 시간 연구야. 이거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랍니다. 선생님 수능특강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다시 보세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니은? 작업 관리를 위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자. 작업 관리에 이렇게 시간 연구도 있지만 또 뭐가 있나? 동작 연구도 있어. 동작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누구다? 길브레스. 그렇죠? 이거 두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다음 생산 공정이 있어요. 이제 공정. 공정이 있는데 공정 분석 기호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공정 분석 기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분석 기호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만 쓰지 않고 이제는 이제 공장에서 이런 기호를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가공은 동그라미야. 자, 그다음 운반은 우리가 요거를 많이 사용하다. 이게 기출문제 많이 나와요. 자, 요거는 가공보다 좀 작은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체. 이 정체에 보강과 지체가 있는데 보강은 요렇게 생긴 거, 지체는 요렇게 생긴 거다. 자, 그다음 수량은 이렇게 생긴 거고 품질은 요렇게.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겨서, 아, 품질 검사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품질 검사야. 검사의 품질은 이렇게 생긴 거다. 이거 알수 있죠? 자, 그럼 볼까요? 가에 해당하는 공정 분석 기호는 요거다. 이건 뭐야? 수량 검사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공정 분석 기호 알기만 하면 너무나 쉬운 문제야. 자, 이건 틀린 보기. 자, 그다음 니은은 과학적 관리법 맞는 거고요. 자, 그다음 가공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자, 가공 공정에서, 여기 가공 공정에서 뭐라 했냐면 적층형 3D 프린터를 활용하고 있어요. 적층형이야. 층층이 쌓아 올리는. 자, 그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필라멘트라고 하죠. 여기는 보통 PLA나 ABS 사용하고 있다. 선생님이 공장 자동화, 그다음 거기 안에 있는 3D 프린팅 내용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많이 쓰는 재료들이 바로 PLA, ABS 플라스틱이다. 이거를 겹겹이 쌓아서 입체 형상을 만드는 거야. 겹겹이 적층하는 겁니다. 자, 3D 프린터 가공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층이냐, 절삭이냐. 그중에서 얘는 적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화재 발생 보고서의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고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생산 작업장 내에 전선의 흉치를 초과한 과전류가 전선에 계속 흐르면서, 자, 전선의 피복이 녹았대. 그래서 서로 다른 전압의 전선이 접촉돼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럼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돼 있어. 검은색 또는 뭐 다른 색도 있지만 우리가 볼수 있는 보통 전선이 검은색이잖아. 그죠? 그 피복이 녹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선들끼리 합쳐졌다. 그래서 이게 녹았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전선끼리, 구리선끼리 합쳐져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합선이라고 한다. 이걸로 인해서 화재 많이 발생하죠.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얘는요, 단락이라고 합니다. 단락. 이렇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공장 내부 전기시설이 연소되어서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자, 또한 단기로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직원 안전교육 부재로 작업장 내부 구조를 잘 몰라 비상구를 찾지 못해 키웠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피해를 키웠다고 되어 있네요. 자, 대책 방안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기억. 단락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합선 단락. 이거 같은 말이야. 그죠?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화재의 유형은 C급 화재에 해당한다. 그럼 우리가 화재 유형 알아야 돼. A급, B급, C급, D급, E급. 자, 요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A급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일반 화재라고 그래. 그래서 가연물이 일반적인 거, 종이, 플라스틱, 섬유 이런 것들 타는 거 우리가 일반 화재라 합니다. E급, B급은 유류 화재야. 유류. 말 그대로 유류. 가연물이 유류일 경우 C급은 전기 화재야. 그래서 이렇게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C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다음 D급 금속 화재야.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 타는 경우를 말합니다. 2급은 가스 화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거는 전기 화재에 해당이 되니까 어때요? C급 화재다. 여기에 얘는 너무 쉽게 나왔는데 우리가 구분색도 알아야 돼. 자, 구분색 볼게요. 얘는 백색이야. A급은 백색이다. 그죠? 백색. B급은 황색이야. 이거 외우기 어렵다. 그럼 선생님 수능특강 얘기했어. 일반은 종이 화재야. 종이는 무슨 색? 흰색. 유류는 누렇잖아. 황색. D급 가스는 규모에 따라서 B급으로도 분류해. 그래서 얘도 황색이야. 자, 전기 화재는 정색이다. 자, 금속은 구분색이 없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이것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D급 볼게요. 산업 안전 보건 표지 중에 경고 표지를 부착할 예정이다라 했는데, 자, 이 표지를 부착할 때 뭐야? 비상구 및 대피 경로가 여기 있다 하고서 안내해 주는 거야. 경고가 아니라 안내 표지죠. 안내.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표지에는 경고도 있고 안내도 있어. 그러니까 이 경고 표지는 여기에 위험한 물질이 있어, 부식성 물질이 있어, 독성 물질이 있어 하고 경고해 주는 거야. 얘는 안내해 주는 거야. 또두개더 있죠? 지시 표지, 보호구를 착용하세요라는 지시 표지, 그다음 들어가지 마 하는 금지 표지. 이렇게 네 가지로 있습니다. 얘는 안내 표지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이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제조 현장 관리 우수 기업 소개에 대한 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 보면 블루투스 스피커 생산 업체인 A 기업은 공급 사슬 관리,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공급 업체로부터 소비자까지의 그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야. 이걸 활용으로 생산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자, 자재 관리는 부품의 재고량 기준치 이하가 되면 일정 수량만큼 발주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 발주하는 방식이 크게 정기 발주냐, 자, 정량 발주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기 발주는 뭐냐?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거야. 그래서 매주 수요일만 이렇게 딱 지정해 놓고 발주하는 거야. 근데 정량 발주는 어떤 거냐면 매주 수요일에 하거나 매주 목요일에 하는 이런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떨어지면 그때 얼마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준치를 예를 들어 부품을 500개를 설정을 해놓고 500개 이하로 떨어지면 1000개를 주문해야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기준치 이하가 되면 일정 수량만큼 발주한다. 뭐에 해당돼? 정량 발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부품의 입출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RFID 기술을 도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무선 식별 시스템에 해당이 돼요. RF. 무선 주파수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아이디, 전자 태그에 있는 자신의 아이디를 통해서 정보를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한다? 무선 식별 시스템이라 한다라는 거. 자, 또한 생산 현장에 공정 단계별 여유 재고를 보유함으로써 생산하는 완제품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안정적인 매출을 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 단계별로 여유 재고를 확보하는 거야. 이건 완충 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조금 이따 공부할게요. 자, 공정별로 완충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거

는뭐 요거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재고를 한번 선생님이랑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거 안전 재고, 완충 재고 여기 시험 문제 요게 많이 나와. 자 요거 자 그중에 요게 많이 나오죠. 여기 있는 안전 재고는 뭐냐면 갑자기 소비자가 갑자기 주문을 많이 할수 있잖아. 그래서 제품의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고야. 불확실한 고객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제품을. 이게 바로 안전재고. 이거 시험 문제. 이거 문장 그대로 나와. 근데 이제 완충은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보세요. 얘는요, 현장에서 공정 단계별로 어느 정도 재고를 보유하는 거야. 그래서 공정 단계별. 공정이 A 공정, B 공정, C 공정에서 제품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럼 A 공정에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는 재고, B 공정에 완충할 수 있는 정도, C 공정에 뭔가 이걸 완충할 수 있는 재고, 어느 정도의 재고를 보유하는 거다. 이게 바로 완충이다. 아시겠죠? 자, 그냥 계절 수송 시자 사장 과잉은 우리 친구들 읽어보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좀 가져온 거야. 완충 재고. 공정 단계별로 여유 재고를 보유한다. 완충이죠. 자, 그 다음 얘는 정량 발주 모형을 활용했다. 정량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D급 볼게요. 최초 공급 업체로부터 요거 물어보는 거야. 공급 사슬 관리. 선생님이 아까 또 설명했죠? 자, 공급 사슬 관리야. 얘는요. 최초의 공급 업체로부터 최종 고객에 이르기까지. 그죠? 고객에 이르기까지. 공급. 기업이, 땡땡 기업이 이렇게 있으면, 땡땡 기업이 있어. 여기 최초 공급. 자, 요거랑 사슬. 자, 소비자. 그 다음 고객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사슬처럼 묶어 놓는 거. 이르기까지 모든 경영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게 바로 SCM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이 모두 답이 되겠네요. 5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모의고사죠. 모의고사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과 함께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건강하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명급 하나 정종영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우리 1회차 모의고사의 수학 1, 2 이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해서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이제 수학원, 수학2에서 객관식 문항 1번부터 15번까지 함께 했고요. 이번 시간에 단답형 16번부터 22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회차 모의고사 전반적으로 문항의 퀄리티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문항의 이 난이도들, 그리고 배치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1, 수학2 문제들 풀면서 사실 1회차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수학2에서 최고난도 문항이 다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15번과 22번 문항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1등급이 되려고 하면 혹은 만점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귀하디 귀한 이런 문제들 15번, 22번이 수학2 최고난도 문항 중에서 퀄리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귀하디 귀한 이런 문제들을 두 번, 세 번, 여러분 될 때까지 계속 곱씹으면서 발상노트 적어놓고 보고 문제 또 보고 여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들, 어떤 발상들, 어떤 사고 과정들 여러분들의 무기들로 다 전부 다 꼭꼭 씹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단답형 우리 16번부터 시작이에요. 16번, 뭐 가볍게 시작하죠. 닫힌 구간 마이너스 1,2에서 함수 fx는 지금 지수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나한테 부라고 한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요. 근데 지수함수의 그래프 생각하니까 점근선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죠. 점근선 어디 있어요? y는 5예요. 근데 fx가 5 플러스 4분의 1의 x-1제곱이니까 밑의 크기 1보다 작은 양수죠. 따라서 fx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기형을 생각해보면 x, y는 5보다 위에서 감소하는 그래프 기형이 쫙 그려지겠죠. 이제는 주어진 범위에서 잘라줍니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자르고 또 x는 2에서 잘라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f-1 그리고 x는 2에서 최소값 f2 되겠습니다.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건 최대값이죠. 따라서 최대값은 f-1이고요. 대입하면 5 더하기 4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자, 5에다가 더하는 거야. 누구를? 역수치에서 제곱하는 거니까 4의 제곱 16을 더하는 거죠. 정답 21 되네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기형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럼 점근선 찾고 증가감소 판단하는 거예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밑이 0과 1 사이인 지수함수 그래프 기형을 이해하고 있다면 왼쪽 끝, 오른쪽 끝 따져가면서 최대 최소들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17번으로 가시죠. 어떤 문제예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도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함수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뭘 구하라는 거야?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f'x로부터 fx를 찾으면 112씩 나오고 뒤에 적분상수 c 붙을 텐데 이 적분상수 c를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f1 함수값 하나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와 함수값을 가지고 부정적분을 이제 유일하게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갑시다. fx는. 자, 미분에서 6x제곱 나와야 하니까 2x의 세제곱 되고요. 미분에서 10x 되도록 뒤에 5x의 제곱 붙여줍니다. 뒤에 적분상수 땅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 c 있어요. 근데 f1이 3이래. f1은 2 더하기 5 더하기 c 인데 얘가 3이야. c는 얼마야? c가 4 되죠. 이제는 fx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f2는 16 더하기 20 더하기 4. 어우, 실수. c는 마이너스 4죠. 여기에서 이제 4를 빼야 되겠죠. 정답 32 되네요. 자, 다시 도함수로부터 fx 찾으면 뒤에 적분상수. 얘 몰라요. 얘를 찾아줘야 되잖아. x자리에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3이라는 사실로부터 c의 값이 마이너스 4인 걸 찾습니다. 자, fx 완성되었고요. x자리에 2 넣는 순간 16 더하기 20, 36에서 4를 빼면 되겠죠. 자, 17번이었습니다. 18번. 지금 fx가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최고차항의 계수의 부호가 음수입니다. 최고차항의 계수의 부호가 음수. 그런 3차 함수에서 극소값 알려줄 테니까 극대값 구해봐 이런 거야.
근데 얘는 보면 1차 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fx가 1차 항이 없으니 마이너스 2x제곱 묶어주고 x-3 더하기 a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그럼 원래 뒤에 더하기 a가 없었다면 뭐야? x축이랑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지나가는 모습이잖아요. 그걸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y는 a 가로줄에 x가 0일 때 뚫고 지나 여기 접할 거고요. x가 3일 때 뚫고 지나갑니다. 근데 최고차항이 계속 음수니까 내려옵니다. 접하고 뚫고 지나가요. 얘가 y는 fx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값, 극소값이죠? 극소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은 주어지는 거고요. 그럼 극대값, 얘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구할 수 있나요? 우리 3차함수의 성질처럼 3차함수의 비율관계 이야기를 했었잖아. 극값, 극값, 그리고 여기 교점 있으니 비율관계. 2 대 1, 생각을 하면 여기 x는 2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극대값은 F2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X자리 2 대입했습니다. 16 더하기 24. 여기에 A를 더하는 거야. 그러면 A를, 여기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더하기 24 플러스 A 되니까 8 더하기 3 해서 11이 정답 되겠네요. 근데 이건 3차함수의 비율관계를 이용한 거고요. 그래도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1차항의 계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수, 다시 이렇게 교점들을 생각하면서 찾아주는 모습들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 나중에 고난도 문항에서는 가끔 종종 그래도 유용한 경우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요.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싶습니다. 뭘 할까요? 미분해서 도함수를 인수분해하죠. 자, f'x는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입니다. 마이너스 6x 묶어내면 x-2 되고요. 이제는 그릴 수 있잖아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0에서 만나요? 2에서 만나요? 얘가 y는 f'x야. 그러니 x는 0과 x는 2를 기준으로 fx는 증가 감소가 바뀌면서 극값이 짜잔 생기겠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얘가 y는 fx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의 과정은 똑같죠. 극소값 f0 그리고 극대값 f2 f0이 극소값 3입니다. 이때 f2는 얼마야? 계산해 보면 11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내는 두 가지 방법 설명을 드렸어요. 일반적인 이제 도함수를 가지고 fx의 증가 감소 판단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거 당연히 할수 있어야 하고요. 오히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잘안 되는 친구들이 많죠? 자, 이제 19번으로 갑니다. 단답형에서 3점짜리 마지막 문항이에요. 3점짜리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조건들, 표현들을 보면 사실 4점짜리 문항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준의 표현들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상수 A에 대하여 A가 0과 6 사이고요. 그때 이제 곡선이 두 개가 있어요. 둘다 로그 함수죠. 하나는 밑이 2인 로그 함수, 하나는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밑이 2인 로그 함수는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고요.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는 그래프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2분의 1, 아, 밑이 2인애가 있고 또 밑이 4인애가 있고, 아, 로그 함수가 3개나 있네요. 그쵸? 그때 교점이 A, B, 그리고 C, D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이 문제의 포인트. 3분의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얘는 y축 위에 있다 이랬잖아. y축 위에 있다. 그때 점 a의 x좌표를 마이너스 k라고 하자. 점 a의 x좌표를 마이너스 k라고 하자. k가 양수. 자, 사각형 AD, BC의 넓이가 얘가 3k입니다. 그때 a 곱하기 k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3분의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어디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이렇게 Y축이 있어요. 생각해봐. 여기 왼쪽에 점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1대1로 내분한다는 건 이런 거잖아. 여기 3분 AB를 땅, 땅, 3등분을 했더니, 3등분을 했더니 여기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둘 조금 더 갈까요? 여기에서, 아니, 좀.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아, 왼쪽의 길이 L라고 하고, 오른쪽에 여기 길이를 2L라고 하면, 얘가 1대2라는 거잖아. 근데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분점, 외분점에서 그 내분점과 외분점 좌표로 가는 공식들을 교과서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고 공식을 적용하는 거에 너무 기계적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선분의 길이를 분할한다는 관점이지, 그 내분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필요하다면 내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선분의 길이를 분할한다는 그 길이 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1대2 보이지? 근데 여기 Y축 있잖아요. 그러니까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런 식으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이 길이도 1대2겠지. 왜? 왜? 닮았으니까. 닮은 비가 1대2라는 거잖아요. 아, 내분점에서 선분의 길이 비로, 그리고 나니까 닮음인 삼각형의 닮은 비로 오는 이러한 사고 과정. 그럼 만약에 왼쪽 점에 의해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여기에서 이 길이가 K라고 하면, 여기 Y축에서 점 B까지 얘는 길이가 2K 되는 이런 모습들 1대2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얘만 되면 문제는 간단해질 텐데. 오케이, 갑시다. 자, 그래프를 봤어요. 자, 밑이 2분의 1 로그 함수, 밑이 2인 로그 함수, 밑이 4인 로그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점 A와 점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아, 여기를 L 대 2L이라고 하면, 수선의 발을 쫙, 쫙 내렸잖아요. 점의 AX 좌표가 마이너스 K입니다. 그러니까 AC의 길이가 K라는 거고요. 당연히 선분 BD의 길이 여기가 2K라는 거죠. 점 B의 X 좌표는 2K가 되는 거야. 자, 스텝 1.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넘어왔습니다. 선분 AC의 길이가 K야. 그러면 선분 BD의 길이는 2K가 되는 요 과정이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사각형의 넓이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사각형의 넓이 스텝 2입니다. 사각형이 있어요. 누군데? ADBC요. ADBC. ADBC는 얘 넓이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왼쪽, 오른쪽 쪽에 생각하면 되겠죠. Y축 경계로. 그러면 삼각형 ACD의 넓이와 삼각형, 이번에는 BCD의 넓이로 쪼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K 높이 CD 하면 되고요. 삼각형 B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3분 CD의 길이까지 이렇게 와주면 되겠네요. 얘가 이제 3K라는 거야. 근데 K는 양수잖아요. 그럼 K, K, K, KKK 탁 이렇게. 자, 이렇게 K랑 K를 날리고 나면 결국에는 2분의, 아, 여기 2K죠, 여기는. 여기는 2K. 자, 이렇게 날리고 나면 이제 2분의 3 곱하기 선분 CD의 길이가, 얘가 3이 되는 거니까 선분 CD의 길이는 얼마야? 얘는 2야.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선분 CD의 길이가 2라는 거야. 이건 뭔데? 점 A의 Y좌표에서 점 B의 Y좌표를 뺀 거잖아.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 아, 선분 CD의 길이가 점 A의 Y좌표에서 점 B의 Y좌표를 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 K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플러스 2K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누구에다가? 여기. 모르는 애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되지. 자, 이제 스텝 3로 갑니다. 스텝 3. 점 A의 Y좌표 log 2에 마이너스 K 플러스 6 빼기 2분의 1에서 빼요.
이번에는 2K를 대입합니다. log 2분의 1 뽑아낼까요? 2분의 1 뽑아내고 log의 1을 밑으로 하는 2K. 여기에서 2분의 3을 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2라는 거야. 아, 그냥 여기 4로 그대로 둘게요. 여기 밑이 4인 이렇게 둡시다.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을 바꾸고 나니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3 가지고 1 되니까 넘어가는 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얘가 6-k라고 쓸게요. 여기에서 빼기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2k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1인 거야. 그럼 로그 2, 얘가 위치 4잖아. 그럼 얘도 위치를 4로 바꿔. 어떻게? 여기에 밑과 진수에 둘다 제곱하면 되죠. 제곱해주면 k-6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k-6의 제곱 되고요. 여기 분모에 2k 오겠지. 얘가 1인 거잖아. 그럼 도대체 진수가 얼마이길래 얘가 1이 되는 걸까? 밑진수가 같아요. k-6의 제곱을 2k로 나눈 것은 얼마? 3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는 k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얘는 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이 누구랑 같아요? 8k랑 같아요. 그러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36이 0이 되고요. 자, k가 얼마이거나 이거나 혹은 k가 얼마야? 18인 거야. 선생님, 누구와 돼야 돼요? 에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a가 0과 6 사이잖아. 그러니까 그래프의 정근선 찾아보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인 거야. 여기가 x는 마이너스 6. 이 정근선 보이지? 그쵸? 그럼 얘는 이제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a인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k는 6보다는 크기가 작은 양수겠죠. 오케이! 그래서 k가 2인 걸 찾았습니다. k는 2예요. 자, k가 2인 걸 아니까 이제는 a 값만 구하면 되잖아요. 아, 여기 있는 얘는 K가 2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똑같은 모습이 되면 되니까, 이제 마지막 스텝 4로 갑니다. 자, 마이너스 2 대입해요. log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 더하기 2분의 5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log 2를 밑으로 하는 4. 빼기 2분의 1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넘어가면 얘는 뭐야? 2분의 3에서 2분의 5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마이너스 2 더하기 여기 있는 진수 얘가 누구라는 거예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예요. 얼마? 2라는 거지. 따라서 a는 얼마일까? a는 4가 되네요. a 곱하기 k의 값을 구하세요. a는 4야, k는 2야. 정답 8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3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쉬운 4점 정도의 난도예요. 표현 자체도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3개나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로그 함수의 교점, 그리고 두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입니다. 근데 교점 가지고 뭔가 계산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3분의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어디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그럼 점 A의 X좌표로부터 점 B의 X좌표가 찾아져. 스텝 1,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각형의 넓이를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3분 CD의 길을 표현하고요. 3분 CD의 길을 알아. 뭔데? 점 A의 Y좌표. 점 B의 Y좌표. 빼! 그 빼는 순간 이제 K의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대입하는 순간 A의 값이 결정되는 19번이었습니다. 문제 좋죠? 자, 잘 짜여진 로그 함수의 그래프 문제. 사실 4점 문항 난이도였고요. 이제 20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4점짜리 문항이잖아요. 수열이에요. 근데 수열 AN이 모든 자유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모든 항이 다 양수예요. 라고 했고. J1항부터 JN항까지 합이니까 누가 주어진 거예요? SN이 주어진 거예요. 나는 SN이 주어졌을 때 사고, 과정, 행동, 강령은 압니다. SN으로부터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n에 1을 대입을 해서 a1을 찾고요. 그리고 두 번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sn 빼기 sn-1,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sn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강령, 수열 an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건 문제에서 친절하게 사후과정을 다 설명해줬으니까 따라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냥 단순히 이해만 띡 물어봤으면 문제는 훨씬 까다로웠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면 an 플러스 1이 돼. 그랬더니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모습이 저렇게 나온다고 했는 건데, 이게 n에 대한 식인가 가가? 뭐야? 이런 게 센스야. 가는 어떤 수레, 다도 어떤 수레, 나만 어떤 식인 거지. 그러니까 가가 어떤 상수야. 무슨 말이야? an 등차수열이라는 거지. 그러면 an에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나오겠죠. 아, 등차수열과의 콜라보레이션. 이건 뭐야? 부분분수 이야기야. 그림이 그려져요? 오케이. 가가 상수라는 것을 보고 왔더니 그림이 보여집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야? 등차수열, 부분수열.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가봅시다. 스텝 1.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AK가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SN 플러스 1이고 얘는 SN인 거예요. 그럼 위에 사례 걸 빼는 순간 AN이 나온다는 거죠. AN 플러스 1 나온다는 거지. 그대로 써보세요. 얘는 누구야? 8분의 1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2분의 1의 AN 플러스 1, 여기 빼기 8분의 45고요. 아래에 있는 건 8분의 1 곱하기 A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N 마이너스 8분의 45입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를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요. 빼면 뒤에 있는 상수항은 없어질 거고. 앞에서 똑같은 모양, 오, 묶이는 거 보이지? 8분의 1 묶어내면 a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n의 제곱 되고요.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n 플러스 1 빼기 an이에요. 근데 내가 수열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다면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 막힐 수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 뭘 하라고 했어요? an 플러스 1 빼기 an. 얘들 뒤에 있는 항과 앞에 있는 항 사이에 이웃한 항 사이에 차를 이야기하라고 한 거잖아. 근데 이게 분수니까 싫지. 그래서 양변에 8배를 하는 거야. 8배를 하면 8배의 an 플러스 1은 누가 돼요? an 플러스 1 더하기 an. an 플러스 1 빼기 an. 인수분해 되고요. 플러스 4배의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됐습니다.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얘를 톡 하고 넘겨주는 순간, 오, 4배의 an 플러스 1 더하기 an. 와우!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선생님, 굳이 얘들을 전부 다한 덩어리로 묶지 않아도, 모으지 않아도, 어차피 모든 항이 전부 다 양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들 더한 애가 양수라는 건 맞잖아. 그러면 이제 양변을 an 플러스 1, a 더하기 an, 얘로 딱 나누는 순간, 찾았습니다. an 플러스 1, 빼기 an.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뺀건 사로 일정해. 얘가 가에 알맞은 식이죠. 공차가 4라는 걸 찾았습니다. 자, 가에 알맞은 식을 찾았습니다. 이제 일반 항을 구하러 가면 돼요. 가에 알맞은 식은 누구야? 얘는 A. 가에 알맞은 식은 4야. 이제 나에 알맞은 걸 구하러 가려고 하는데 등차수열에서 얘는 공차잖아요. 근데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니까 제1항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스텝 2. N에 1을 넣어 봅시다. S1. 아, A1은 얘는 8분의 1 곱하기 A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1 마이너스 8분의 45야.

이 스텝 3로 갑니다. 스텝 3.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얘는 AK 곱하기 AK 플러스 1 이 분모에 있어요. 그럼 분자에 누가 가야 돼? 당연히 둘의 차가 가야 되겠지. 여기에 AK 플러스 1 빼기 AK가 가요. 근데 분자에 얘가 누구냐? 그러면 4잖아. 그러니까 앞에다가 9를 곱해주면 얘가 17분의 14보다 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을 찢습니다. 9배에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찢어주세요.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에이, 이건 할 수 있지. J1항분의 1 빼기 J2항분의 1 J2항분의 1 빼기 J3항분의 1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잖아. 그럼 결국 앞에서는 J1항분의 1부터 JM항분의 1까지고요. 뒤에선 J2항분의 1부터 JM 플러스 1항분의 2까지. 오, 그렇지. 이 정도는 되죠. 앞에 1 넣고 뒤에 M 넣어서 얘는 9 곱하기 A1분의 1 빼기 AM 플러스 1분의 1 되겠습니다. 근데 A1이 9잖아요. 그럼 얘는 9 곱하기 9분의 1 빼기 AM 플러스 1분의 1 얘가 17분의 14보다 크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앞에서 1 나옵니다. 그럼 1 빼기 AM 플러스 1분의 9가 얘가 17분의 14보다 크니까 여기 넘어가면 AM 플러스 1분의 9가 작습니다. 누구보다? 17분의 3보다. 그럼 결국에 AM 플러스 1분의 1이 누구보다? 51분의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AM 플러스 1이 51보다 커져야 돼요. 누군데? 얘는 4M 플러스 9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4M이 누구보다 42보다 큰 그런 자연수 M 중에 최소값을 찾는 거죠. 아, 이제 다 알맞은 것도 찾았어요. 11입니다. 끝. 자, 이제 마지막 계산. P 플러스 Q. P, Q. 9 더하기 11분의. 자, 55 넣어주세요. 그럼 220 더하기 5 되네요. 맞나요? 여기에, 아, 4죠? 4 더하기 11분의. 그러니까 15분의 225가 되고요. 정답 15입니다. 뭐, 마지막 계산 정도야. 이제 산수니까요. 결국에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나한테 그냥 처음부터 다 찾아가라고 하면 쉽지 않았을 거야. 근데 조건 가, 빈칸 가, 상자 가에 알맞은 건 상수야 라는 걸 보니까 아, 등차수 열이구나. 그럼 공차 찾고 J랑 찾고 어쨌든 SN을 보는 순간 해야 되는 행동 강령은 정해져 있잖아요. SN으로부터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야? N에 1 넣어서 A1 찾자. 그리고 N이 2 이상일 때는 SN 빼기 SN-1에서 AN 찾아가는 그 과정이잖아. 공차합니다. 첫째항합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고요. 부분분수와의 콜라보레이션. 호흡은 상당히 길지만 각각을 떼서 보면 내가 상당히 많이 연습했던 유형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21번으로 갑니다. 제가 이번 1회차 모의고사에 마지막 이제 10번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10번 이제 제일 끝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때 이 선분의 기울기와 직선의 기울기와 그리고 선분의 길이 사이의 관계 이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에서 많이 나오고요. 얘는 이제 도형에 다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인데도 여기 두 개가 이제 같이 묶여서 가는 거죠. 자, 우선 이 상황을 천천히 생각을 해봅니다. 스텝 1.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있어요. fx는 ax의 4제곱 쭉쭉쭉쭉 갑니다. 뒤에 있는 3차항, 2차항, 1차항은 모르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직선 y는 3x에 서로 다른 두 점 a와 b 여기 a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b라는 점이 있어서 여기에 접하고 있대요. 4차함수가 직선의 두

원 접하고 있는 거죠. 얘가 Y는 FX입니다. 됐지? 뭐 왼쪽이 A인지 오른쪽이 A인지 이런 건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임의로 그냥 왼쪽을 A라고 이제 네이밍을 했어요. 근데 선분의 2의 길이 얘가 지금 이루트 10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을 보고 할수 있는 첫 번째 생각. 점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점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아, FX랑 3X가 만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X는 알파, X는 베타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둘다 무슨 근? 중근이라는 거죠. 그러면 FX 빼기 3X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얘는 최고 차항 개수는 모르지만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이게 기본이지. 그래서 fx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얘는 a배의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하고 뒤에 플러스 3x를 달아주는 요런 것,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서부터 함수식을 표현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 그릴 수 있니? 그러면 이제 인수들을 찾아가면서 함수식을 표현하는 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겠죠? 이제는 조건 가를 한번 봅니다. 스텝 2. 조건 가를 보니까 얘가 y는 3x야. 근데 여기 위에 두 점이 있어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해설 강의에서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5회차까지 하면서 몇 번이고 더 나올 겁니다. 자, 기울기가 3인 걸 보니까 비율이 1대 3이야. 그럼 1대 3대 루트 10이 되는데, 얘가 얼마라는 거야? 2루트 10이라는 거야. 그래서 뭘알수 있어요? K가 2라는 걸알수 있어요. 어? K가 2입니다. 요거 아는 거 맞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만큼, 위로 6만큼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알파라는 애랑 베타라는 애랑 둘 사이 관계 찾았습니다. 베타는 말이야, 알파 더하기 2야. 여기까지 괜찮고. 자, 그 다음 조건 나를 봤어요. 조건 나를 봤더니 이건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잖아. limit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분의 fx가 존재한다. 얼마인지 몰라도 이런 극한값이 있다는 거잖아. 이런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고 했는데 x에 0 넣어봐.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당연히 분자도 어디로? 0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알수 있는 건 뭐야? fx가 연속함수니까요. 당연히 f0이 0이라는 거죠. 아, f0이 0이야? f0이 0이야. 그럼 0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뭐야? 얘도 0,0을 지나네. 근데 얘도 0,0을 지나잖아. 아, 둘 사이에 교점이 원점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교점이 두 개라는 거죠. 점 A, 얘가 원점일까? 점 B, 얘가 원점일까? 오케이! 거기에서 케이스를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필요한 조건들 전부 다 찾았습니다. 마지막 스텝 4, 그래프 개형으로 갑니다. 스텝 4. 자, 첫 번째 케이스 1. 얘는 Y는 3X랑 그리고 y는 fx 가만 나는데, 자, 왼쪽의 교점 얘가 x는 0이고요. 오른쪽의 교점 얘가 x는 2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케이스 2. 또 마찬가지로 여기 y는 3x 있고, 이번에는 두번 접하는데 오른쪽의 x는 0인 거죠. 원점. 왼쪽에 있는 얘가 x는 마이너스 2인 거야. 자, 이 상황을 식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fx 빼기 3x는 말이야, 최고 차항 개수는 몰라. 근데 여기 x제곱에 x-2의 제곱.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 fx 빼기 3x는 이번에 a의 x제곱

그리고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거죠. 자, 조건 가와 조건 나는 잘 써먹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산 과정 별로 없어요. 제가 굉장히 천천히 설명드린다고 한 거지. 사실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오! 기울기 주어졌어. 선분의 길이 주어졌어. 이거 이만큼 차이 나는구나. 찾고, F0이 0이구나. 라는 거 찾으면 바로 여기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텝 4까지 넘어오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1분 안에 나오는 사이즈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조건 다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계산이 없어요.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문제고요.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관찰하는 문제고요. 굉장히 간단하고 깔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 나는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도함수의 부호에 대해서,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과 인수 정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21번이지만 계산 과정 없어요. 사후 과정 깔끔합니다. 꼭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조건 다루 갑니다. 얘가 f'x가 항상 3보다 크대. 3x가 0보다 클때 오른쪽으로 봤는데, 기울기 항상 3보다 크대. 얘는 안될것 같네요.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거 안될 거야, 그치? 선생님, X는 0을 오른쪽으로 봤더니, 얘는 되네요. 근데 이 상황이 조금 내가 잘 아리송하다 싶으면, 여기 얘를 GX라고 해봐. 그러면 G'X는, 얘는 F'X 빼기 3이잖아요. 근데 X가 0보다 클 때, F'X가 3보다 크니까 얘가 항상 양수라는 거죠. 계속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GX는 누구야? 뺐잖아. 뺐잖아. 얘라며. X가 0에서 X가 2에서 X축과 두둥두둥 접하는 얘가 Y는 GX예요. 이해가 돼? 자, 오른쪽의 경우는 여기 X축 있어요. 왼쪽 마이너스 2, 오른쪽 0에서 두둥두둥 접하는 얘가 Y는 GX예요. 근데 어떻다는 거야? X가 0보다 클때 도함수가 양수입니다. 니까 아, GX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X가 0보다 클때 봤는데 감소하는 구간 있지. X가 0보다 클때 봤는데 얘는 계속 증가하지. 됐네요. 찾았습니다. FX는 바로 얘였어. 자, fx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gx의 그래프 그리면 명확해지고요.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 정도는 사고할 수 있고요. 자, 이제 f1은 a 곱하기 1 곱하기 9 넘어가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3, 얘가 6이야. 그래서 9a가 3 되고요. a는 얼마야? a는 3분의 1입니다. 자, fx는 끝! 3분의 1 곱하기 x제곱, x 더하기 2의 제곱, 여기에 플러스 3x이고요. 따라서 f4의 값을 구하세요. f4는 3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36 플러스 12 이렇게 되네요. 자, 3으로 약분합니다. 앞에서 얼마? 192 나오고요. 뒤에서 얼마? 12 나오죠? 정답 204 되겠네요. 그래프 개형 두 개를 추론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설명드렸지만 지금 y는 3x라는 직선에 두번 접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들 조건 가를 해석하면서 아, 두 교점의 x 좌표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이걸 찾으셔야 하고요. 근데 F0이 0이야. 얘도 원점 지나는데? 얘도 원점 지나네? 교점 하나는 원점이라는 거지. 그럼 점 A가 원점일까? 점 B가 원점일까? 두 가지 경우 다 따져봐야지. 21번인데. 0과 2. 마이너스 2와 0. 그럼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조건 다 해서 땅 떨어지고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연습. 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21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제, 우리 1회차 모의고사의 마지막 문제, 22번으로 갑니다. 지금 fx가 3차 함수예요. 깔끔하잖아요? 근데 실수연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gx가 새로 등장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곱하면 0이다. 되어 있고요.

얘는 최댓값이, 아, 얘는 m보다 작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양의 무한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함수값이. 이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적분은 정의된 함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서 어느 하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 해석 못 하겠죠. 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근데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15번보다 훨씬 생각하기 수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여러 가지 고난도 기출 문제에서 아이디어들을 따와서 새롭게 만든 합친 고난도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회차 모의고사에서 15번과 22번과 같은 이 수학2에서의 최고난도 문항 너무 귀하디 귀한 문제라고 했어요. 꼭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개념 설명을 드립니다. y는 fx가 있어요. 그냥 이차함수로 그릴까요? y는 fx가 있어요. 그리고 y는 gx가 있습니다. 근데 hx라는 애가 얘가 fx이거나 혹은 hx가 gx인데 hx가 연속함수입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hx가 계속 fx이거나 fx가 계속 gx이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여기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환승이죠. 갈아타기 함수. 교점에서 갈아탈 수 있다. X는 알파, X는 베타를 경계로 지금 X는 알파가 있어요. X는 베타가 있어요. 그럼 알파보다 왼쪽에서는 F나 G, 가운데서도 F 또는 G, 오른쪽에서도 F 또는 G 하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 8개의 HX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FFF 타고 갈 수도 있고요. FGG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GGG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긴 하겠지만 연속인 함수라고 하니까 얘는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다는 거지. 흰색 타고 오다가 노란색 타고 가다가 다시 흰색.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갈아타기 함수, 환승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두 번째. 선생님, 두 번째 개념은 이게 3차 함수가 있어요. X축이 있습니다. 여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이거 y는 fx와 x축이 만나서 생긴 이 도형의 넓이, 이런 걸 구할 수 있냐 이거죠. 선생님, 구할 수 있죠. S1은 어떻게 구한대? S1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이거 계산하면 돼요. S2는 어떻게 하면 돼요? S2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베타부터 감마까지 누구를? 마이너스 fx를? 얘를 적분하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정적분 계산하는 게 적분범 구간이 혹은 함수식이 지저분하다면 이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능 개념에서도 수능 특강에서도 얘들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 정도는 가르쳤습니다. S1 어떻게 구해요? 얘가 위로 불러가는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6분의 얘가 3차 함수 AX의 세제곱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6분의 최고 차항 계수의 크기 하고 나서 여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하면 이게 2차 함수에서 넓이 구하는 공식. 근데 이게 2차 함수가 아니니까 둘의 대칭축. 대칭축 보정을 하자 이랬잖아. 여기에 감마 빼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대칭축까지의 거리. 땅 곱해주면 된다고 했지. 원래 2차 함수가 아니지만 2차 함수인 것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둘의 평균 값. 얘를 대칭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보정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럼 S2는 어떻게 구해요? 얘도 똑같이 6분의 최고 차항 계수의 크기 곱하기 이번엔 감마 빼기 베타의 세제곱 하고 나서 얘도 알파에서부터 베타와 감마의 평균까지 그럼 여기에 아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빼기 알파 이렇게 이제 하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자 넓이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이제 개념 3 만약에 GX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첫 번째, g 프라임 x가 누구야? fx라는 것 알죠? 자, 두 번째, ga가 얼마? 0이라는 거 압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봐. 요렇게 y는 fx가 있어요.

이렇게 y는 fx가 있어. 그럼 결국에 y는 gx는 누구라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얘가 y는 gx라는 거죠. 이 괜찮지? 근데 물론 a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g a가 0입니다라고 했으니까 x축의 위치도 결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정적분이라는 건 말이야. 여기에서 이 넓이가 도함수에서 정적분은 원래 함수에서 높이 차를 의미하잖아요. 넓이만큼 증가하는 거야. 넓이만큼 감소하는 거야. 넓이만큼 올라가고, 넓이만큼 내려가고. 오케이. 자, 이제 이 문제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라도 22번 문제를 풀지 못해서 해설 강의를 함께 보고 있는 친구들은 필요한 개념 다 설명해 줬으니 먼저 한번 고민하고 오세요. 풀어볼까요? 갑시다. 스텝 1. 자,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 마이너스 1, 0, 2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얘가 y는 fx입니다. 근데 조건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이랬잖아. 나는 gx가 궁금한 거거든. fx는 이미 알잖아. f랑 g가 같거나 gx가 fx랑 같거나 또는 gx가 누구랑 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fx랑 같다는 거야. 선생님, 마이너스 fx는 누구입니까? 대칭이동.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얘가 y는 마이너스 fx죠. 이렇게 된 거야. 됐지? 근데 조건 여기 gx는 무슨 함수예요? 그럼 연속 함수인 거예요. 어? F 아니면 마이너스 F인데? 흰색 아니면 노란색인데? 얘가 연속 함수구나! 와우! 환승 함수, 갈아타기 함수, 생각! X는 마이너스 1이나, X는 0, X는 2. 환승 포인트는 최대 3군데,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앞에서 F 또는 마이너스 F, F 또는 마이너스 F, F 또는 마이너스 F, F 또는 마이너스 F. 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가능한 GX는 16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온 거죠. 가능한 GX는 16가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스텝 2. 조건 나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m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그런 m이 존재한다 이런 거야. 이건 무슨 말이야? g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는 없다는 거지. 땅 어떤 경계를 끊어오면 이걸 상한이라고 하는데 위쪽 경계입니다. 얘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얘보다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이런 거야. 얘보다 아래 놀고 있어요. gx보다 더큰 애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을 경계로 노란색이면 안 되지. 쫙 올라가고 있으니. X는 2를 경계로 흰색 안 되죠. 그러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노란색 안 돼. X는 2의 오른쪽에서 흰색 안 돼. 그러면 이건 결정된 거네. 얘를 타고 오다가. 얘를 타고 간다는 건 결정된 거네. 그러면 가능한 GX는 이제는 몇 개라는 거예요? 가능한 GX는 이제 조건 나로부터 16개가 아니라 이제는 4개가 되었다는 거죠. 됐지? 근데 이제 조건 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좌미분 계수고요. 얘는 X 내에서 우미분 계수예요. 근데 이게 0과 작대. 스텝 3. 스텝 3. 이렇게 써볼게요. G의 A-랑 G 프라임이죠. 프라임의.

A 플러스. 얘가 이제 0과 작대.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야 곱했더니 0과 작대. 선생님 조금 이상한데? 뭐가? 만약에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좌미분 계수도 G'A이고 우미분 계수도 G'A니까 얘는 G'A를 제곱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런 거야. 맞잖아. 좌우미분 계수 여 미분가랑 원래 똑같은 거잖아. 근데 얘는 음수야 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아 다른 부호라는 거네. 아 GX가 X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네. 근데 그런 A가 하나야. GX가 미분이 불가 좌우 미분계수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 얘가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딱 오직 하나 있다는 거야. 그럼 그게 누군데? 될 수 있는 거 세 개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0이거나 이거나 이런 거지. 됐네요. 자 이제 갑니다. 마지막 스테퍼예요. 얘 좀 지워볼게요. 이제 경우는 다 나왔습니다. 가능한 그래프 개형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케이스 1, A가 마이너스 1일 때 있고요. 케이스 2, 이번에는 A가 얼마일 때? 0일 때 있고요. 케이스 3, 이번에는 A가 2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져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 있는 거야. 갈까? X축, 마이너스 1, 0, 2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처음에 타고 와?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미분 불가. 그리고 나머지는 미분이 가능. 얘가 y는 gx죠. 한번 완성한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완성한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이건 마이너스 1, 0입니다. 이건 0에서 완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가 y는 gx. 마지막 세 번째. 마이너스 1, 0, 2예요. 그럼 얘는 2에서 환승 포인트. 2에서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찾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조건이 뭐였냐. 그럼 hx라는 애가 등장하는데 얘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dt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H의 도함수가 GX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H0이 0이구나. 이런 거야. 도함수를 보고 HX를 찾아줍니다. HX를 찾아줍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1, X는 0, X는 2를 경계로 감소하다가 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얘가 y는 hx죠. 됐나요? 근데 h0이 0이니까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자 이때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 오 극값 갖는 순간들 극값 갖는 순간 극값 갖는 순간 바로 이때 극값 갖는 순간들이잖아. 그럼 얘는 h0과 h2를 생각할 수 있는데 H0은 뭡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0이고요. 여기가 0이니까. H2는 뭡니까? 그럼 H2는 여기 넓이 S1, 넓이 S2라고 하면 얘가 이제 S2만큼 이렇게 올라간 거죠. 얘가 S2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찾는 건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S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 갑니다. 두 번째 경우 얘 그려봐. 그럼 그래프 어떻게 돼요?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 또 증가, 요렇게 얘가 y는 hx 그리고 x축이 여기 있죠. 자 h-1 h2를 구해야 하고요. 그럼 얘는 넓이 s1 넓이 s2 이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s1과 s2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이번에는 0

0: 빼기 S1 플러스 S2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1과 0과 2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또 감소하다가 감소하는 얘가 y는 hx고요. 자, x축이 여기 있네요. 자, 이번에 이제 극값들 생각하니까 넓이 s1, s2 가지고 첫 번째 극값 h-1 얘가 마이너스 s1 되죠. 그다음 두 번째 극값 h0 이건 0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건 2 빼기 S1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기 0이죠. 그럼 S1과 S2를 구하는 건할수 있잖아요. S1, S2 구하는 건 넓이 공식 사용하셔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얘는 6분의 1 곱하기 1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5. 익숙해지면 이거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분의 5와 3분의 8 됐어요. 자, 이제 케이스 세 가지 나왔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8 하니까 3분의 5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5 더하기 3분의 8 하니까 이건 12분의 27 나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2 빼기 12분의 5에서 이번에는 12분의 19가 나오는 것까지.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있습니다. 나한테 가장 큰 최대값 K, win 얘네요. K는 4분의 9죠. 자, 따라서 12K의 값을 구하세요. 정답 27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들어있었고요. 지금 가능한 Y는 GX 함수의 그래프 기형을 찾는 것까지 사실 계산 과정이 없어요. 빨리 와야 돼. 그래서 GX란 애는 F 아니면 마이너스 F야. 근데 얘가 연속 감소가 되려고 하면 환승 포인트는 세 군데밖에 없지. 근데 이제 최대값이 딱 갇혀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위로 양의 무한대로 발사 못하고. 그리고 미분불가능한 점이 한번 환승 포인트는 딱 하나. 마이너스 1일까? 0일까? 2일까? 그래프 기형만 찾아낸다면 그때 도함수로부터 원래 함수의 그래프 기형을 추론하는 것. 함수값이 넓이만큼 변화하고 있는 것.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마지막 따져야 되는 경우들은 많지만 막상 계산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22번입니다. 자,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15번, 22번 굉장히 좋습니다. 꼭 복습, 복습 또 해주세요. 자, 다음 우리 2회차 모의고사에서 좀더 기분 좋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황사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미적분 차현우입니다. 자, 벌써 3회입니다. 실전 모의고사가 총 5회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해 한 해가 정말 소중해. 여러분들이 사실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능이나 뭐 또는 뭐 수시 또는 정시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한참 남았고 먼 미래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고3 과정에서 3월에 이제 고3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수능까지가 보통 수능 11월이니까 만으로 봐도 8개월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중간에 수시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여러 가지 입시 관련된 것들 때문에 이제 소비된 시간을 합하면은 실제로 순수하게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야기를 왜 하느냐? 모의고사가 여러분 수능까지 총 몇 회분 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학력평가나 평가원 모의고사가 6회 정도가 이제 보통 대부분 보고 그 이외에 추가로 준비하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쭉 모니터링 해보면은 실제로

실전 모의고사를 뭐, 막 50회, 100회, 이렇게 풀기에는 워낙 과목도 많고 할게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뭐 진짜 집중적으로 준비해도 실제로 이렇게 손에 꼽을 수 있는 횟수밖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러면 이한회한 회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를 꼭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3회 시작하는데, 항상 매번 시작할 때마다 실전 모의고사 운영 이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 시간은 바로 스킵하기, 포기하기. 자, 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데, 자, 이제 한회한 회가 정말 중요해요. 스킵한다, 포기한다. 무슨 말이야?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를 안 푼다는 뜻인데, 얼핏 보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다른 과목과 다르게 수학 과목은 문제가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 편차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나의 실력이나 위치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쉽게 풀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풀리든 말듯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풀수 있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얼핏 보면 풀릴 것 같아서 시간 투자를 막 했는데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다 결과적으로는 문제도 못 풀고 시간만 왕창 잡아먹는 문제도 있고 너무 어려워서 도전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을 최대한 빠르게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수 있는 당연히 열심히 잘 푸시고요. 어느 정도 이상의 난이도가 됐는데 내가 지금 봤을 때 풀기 좀 버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풀때 시간 소비를 하지 마시고 넘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완전히 포기란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제를 풀고 있는데 한 14번, 15번이 왔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보니까, 아, 문제가 약간 풀릴 듯말듯 하면서도 정의가 전혀 해석이 안 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경우에는 지금 스킵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30번까지 전부 다 문제를 보고 나서 그 회차의 난이도,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준비된 상태, 이런 것과 비교해서 남는 시간을 확보하는 걸 보고 앞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풀지 말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의 사실 기본이에요. 원래 어떻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쉬운 문제건 어려운 문제건 배점이 큰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쉬운 문제나 풀 만한 문제를 최대한 먼저 풀고 어려운 몇 개의 문제를 나중에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수능 수학은요. 1번이 제일 쉽고 30번이 제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순차적으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1번부터 쭉 가다가 15번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그 문제가 또 어려웠다가 16번부터 또 쉬워졌다가 또 어려워졌다가 23번부터 또 쉬워졌다가 이러면서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골라내야 돼. 자, 너무 이야기가 길면은 또, 좀, 뭔가 시간이 좀 아쉬우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항상 긴장을 해야 돼. 무슨 긴장을? 중간중간에 내 시간을 왕창 잡아먹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판단해서 스킵하고 나중으로 넘어가서 다시 앞으로 돌아온다. 학생들이 22번이나 30번은 안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오답 1, 2등 문제고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 복병처럼 등장하는 문제를 잘 골라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자, 이번 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23번부터 3회 시작을 하고요. 이번 회차도 전통적인 수능 양식을 잘 따라가는데, 4점짜리 문제들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28, 29, 32. 전부 다 만만치 않은데, 요, 이번 회차 문제를 풀면서는 진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를 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학적으로 완벽하게 수학적인 증명을 한다기보다는 아 내가 시험 봤을 때 이렇게 풀면 좋겠다. 자, 시작합니다. 당연하게도 23번부터 네 문제 정도는 그냥 순식간에 쫙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이브된 시간을 가지고 후반부에 투자를 해야 돼요. 리미트 적용을 할때 요것의 값은 분자분모를 x로 나눠주는데 사실 이걸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한번 써줄게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분자분모를 x로 나누면 x분의 탄젠트 3x, 여기는 1, 여기는 x분의 사인의 7x 해서 구하면 요거는 3이고요. 요거는 7이기 때문에 정답은 3분의 8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과정을 한번더안 쓰고 하는 게 실전에서 조금 더 유리하죠.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자, 다음 두 번째. 리밋 인테그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x의 루트가 붙어 있고요.
시퀀트 4제곱이 붙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치환적분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이야. 그쵸? 그 다음 또 시퀀트가 있으니까 시퀀트를 미분하면은 요거는 또 시퀀트 탄젠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또 시퀀트랑 탄젠트랑 관련 있는 공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이거는 이제 수학 1에 나온 내용이니까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시면은 여기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시컨트 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자, 선생님 보통 순서를 1을 먼저 쓰거든요.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의 제곱. 그래서 요게 탄젠트하고 시컨트가 보통 선생님이 수업 시간 설명할 때는 친하다고 말을 해. 탄젠트하고 시컨트는 친하고 코탄젠트랑 코시컨트는 친한데 보면 알겠지만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고 시컨트 미분에도 탄젠트가 등장하고 탄젠트랑 시컨트가 한 공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요걸 보면서 이세 가지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식변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요걸 보니까 탄젠 시컨트의 4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4제곱 이걸 제곱해야 되나? 그럼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 이 식을 전부 다 탄젠트만에 관한 공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탄젠트에 관한 식으로. 그렇죠? 탄젠트의 루트가 붙어 있고 탄젠트의 이걸 제곱하게 되면 또 탄젠트만에. 근데 그런 식을 적분할 수 있느냐? 적분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네, 탄젠트가 하나 있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다음 이걸 시컨트의 제곱이 있으면 이 식의 적분은 쉽습니다. 근데 시컨트가 하나만 있다거나 또는 시컨트가 없으면 뭐 적분이 가능하지만 상당히 식이 복잡해져요. 근데 이 식의 적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적분의 기본적인 원리는 뭡니까? 미분의 역과정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식을 미분하면 이 식이 되는지를 떠올릴 수만 있으면 치환적분 같은 거 하지 않더라도 풀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식을 미분하면 이 식이 되는지 보이나요? 보입니다. 바로 탄젠트의 제곱이야.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이 탄젠트 x가 되고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탄젠트를 미분하게 되면 시컨트 제곱이 되니까 옆에 2분의 1이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이 식을 미분하면 여기 되는 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컨트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탄젠트의 100제곱 x,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x. 요도 적분할 수 있습니까? 할수 있죠. 그래서 치환적분의 가장 기본은 내가 치환하고자 하는 것에 미분된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식은 탄젠트가 있고 탄젠트의 미분된 형태가 시컨트의 제곱이니까 시컨트 4제곱이 있어가지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뭔가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자, 요런 이제 공부를 했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아, 시컨트 4제곱 중에서 제곱 파트는 요걸로 바꾸시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루트 탄젠트 x,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자리에다가는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으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x, dx. 네, 이렇게 쓰시면 지울까요? 이제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d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얼핏 보면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식이 치환적분에 의해서 간단하게 되죠. 자, 탄젠트 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양변을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되고요. 요게 dt dx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시컨트 제곱 x dx 자리에 dt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요 보이죠? 이게 dt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 식은 이 인테그럴 루트 t의 1 플러스 t의 제곱에 dt 요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어우, 간단하죠? 자, 그리고 적분 구간도 0을 대입하면 0이고 4분의 파이 대입하면 1이니까 인테그럴 0부터 1까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루트 t를 적분하는 거죠. 자, 루트는 t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적분하는 방법은 지수를 2를 늘려요. 2분의 3제곱입니다. 이것의 역수를 앞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또 이거는 t의 2분의 5제곱이죠. 지수를 2를 늘립니다. 이것의 역수를 앞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 최종적으로 이거 갖다가 0에서부터 1까지 하시면 어차피 0은 00이니까 1만 대입하면 개수만 살아남아서 3분의 2 더하기 7분의 2가 되면서 21분의 14이다 6 더하니까 22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실 접근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만 선생님 봤을 때는 가장 학생들이 떠올리기 쉬운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고, 치환 접근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그 치환하는 것을 미분한 형태가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적분 변수를 바꾸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24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시간이 설명하느라 좀 걸리긴 했지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등 차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B는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게 성립한다. 시그마 N, 아,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BN까지 BN에 해당하는 급수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2분의 5였을 때 수열 AN의 공차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시그마 BN인 거야. 그렇죠. BN 첫 장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1부터 무한대니까 한마디로 뭐랑 똑같습니까?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항부터 무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게 이건데, 첫 번째 항부터 무한이 더한 거니,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네, 요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루트에 9N제곱 플러스 A2N 빼기 A1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문제에서 2분의 5인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제 식변형을 해가지고 수렴한다로 식하나,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또 다른 조건을 통해서 식하나, 는 2분의 5로 식하나 얻으시면 되겠죠. 자, 이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당연히 식을 어떻게 바꾸셔요? 예, 유리화를 합니다. 예, 이렇게 돼서 분자품에다가 루트 플러스 A1N을 갖다 곱하시면은 루트 9N제곱 플러스 A2N 플러스 A1N. 자, 이거 한번 확인할게요, 숫자를.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9n제곱 플러스 a2n 마이너스 a1제곱 n제곱이 됩니다. 이게 는 2분의 5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요거 보면은 분모가 1차야. 이것도 여기 루트 2차인데 루트니까 1차 취급을 하는 거죠. 플러스로 되어 있고, 이렇게 생긴 식들이 나와 있는데 그건 2차 빼기 2차 형태고, 여기 1차식이 있는데 얘 수렴하려면 분자분모 차수가 똑같아야 돼요. 분자분모 차수가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주어진 식에서, 자, 여기 주어진 식에서 얘 는 2분의 5이고,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죠. 그렇죠.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이 여기 분모가 1차기 때문에 1차 취급을 받기 때문에 분자도 1차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자도 1차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A1이 음수이면 어떡합니까? 양수이면 어떡합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일단 그냥 양수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교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유리화를 했는데, 이게 1차니까 당연히 이게 2차식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뭐 음수여도 어쨌든 이게 뭐 어쨌든 1차 취급을 받는 건데 2차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A1의 제곱이 9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값이 9N제곱 빼기 9N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A1은 쌤이 3이라고 놓은 겁니다. 쌤, A1이 만약에 음수면은요? 그럼 이건 또 안 됩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가죠. 이게 음수면은 플러스 n 형태이기 때문에, 몇 n 형태이기 때문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형태니까 당연히 이거는 수렴할 수가 없고 발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A1은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1은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가 남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확인해 보면 되니까 이것은 A1이고 3이었죠. 여기는 루트 9니까 3이니까 분모는 6이 되고요. 여기는 A2가 남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요 식이 만족하려면은 요거 분자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분자분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6분의 15죠, 이 값이. 6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A2가 1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공차 물어봤으니까 공차는 10이네요. 12. 첫째 항이 3이고 둘째 항이 15니까 공차는 12. 자, 이런 재밌는 문제였고요. 괜찮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지금 벌써 모의고사 3회 차를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모든 회차에 나오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피 구하는 문제. 요거는 사실 교육과정이 딱 나오면서부터 거의 나올 거라고 예측이 가능했어. 왜냐면 우리가 적분을 공부하잖아. 그런데 미적분의 적분이 있고 수투적분이 있거든요. 근데 수투 교과서랑 미적분 교과서를 보면은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넓이 구하는 과정,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분과 미분의 관계, 이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수투에서 시험 문제가 넓이가 나오면 미적분 과목에서 넓이가 또 나오기보다는 미적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부피인 거예요. 부피. 네, 자 이렇게 되고 앞에서도 뭐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풀겠습니다. 자 여기 x가 1일 때부터 x가 2일 때까지 해서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거고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니까 이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시면 되겠네. 그런데 이 한 변의 길이는 요거랑 관계가 있으니까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요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이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이거는 x 곱하기 2의 x 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하는 건데 이제 사실 이거 적분은 또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식변형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적분인데 여러분에게 진짜 실전적인 풀이 하나 알려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적분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거 저 치환 적분해야 될지 부분 적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게 유리합니다. 뭐냐면 내가 인테그럴 2의 x 2제곱 dx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적분식이야. 뭐 인테그럴 x분의 2의 x제곱 dx 이런 식으로 간단한 적분식이야. 자, 엄청 간단하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2x제곱이 아니라 2x2제곱이야, 지금 이게, 지수가. 그 다음에 2x제곱을 x로 나눈 겁니다. 자, 이런 적분을 이런 시험 문제에 나와서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은요, 요 식들은요, 계산 불가능입니다. 계산 불가능. 그러니까 고등학교 미적분 책에는 안 나와 있어. 하지만, 대학교 미적분학 같은 공부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말로 초등함수로 표현할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함수, 그래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의 적분의 계산 결과를 표현할 수 없음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분할 때는, 그러니까 수투가 아니야, 미적분 적분할 때는 약간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아, 이거는 계산이 안될 수도 있구나. 아, 이거는 계산이 되는구나.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왔잖아, 이게. 당연히 계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게 나올 수, 약간 오히려 이거보다는 얘가 더 쉬워 보이잖아. 지금 식을 보세요. 그죠? 2차분의 1차고 여기는 2x하고 비슷, 이거 비슷하다는데 이런 간단한 함수도 계산 불가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왔다. 분명히 어떤 형태를 미분했을 때 이식이 되는 게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치환 적분, 부분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복잡한 식이 나오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접근하는 거야. 아,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될까? 그랬을 때 선생님은 딱 보니까 분수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x 플러스 1분의 2x 제곱 이런 형태들은 요거 미분하게 되면 함수의 몫의 미분에 의해서 분모 제곱분해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 이게 아니라 x 플러스 1분의 이게 x 2x 제곱이니까 x2의 x제곱, 요런 거 한번 미분해볼까? 뭐 이런 두 가지를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런 풀이가 적분은 가능한 거지. 왜? 적분은 웬만큼 복잡한 게 나오면 적분하는 계산 과정이 딱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적분 계산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한번 미분해볼게요. 그러면 함수의 몫의 미분에 의해서 분모의 제곱분해.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쓰니까 x 플러스 1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하니까 2의 x제곱이 되면서 놀랍게도 이 식이 요 안쪽하고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또 이거는 아니겠죠. 요 식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x 플러스 1분의 2의 x제곱을 1부터 2까지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를 대입하니까 3분의 2의 제곱 아이고. 쓸게요. 3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2분의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건 뭐 6분의로 통분해 가지고 객관식 복인이 있는 것처럼 6분의 2 2의 제곱 빼기 3 2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런 게 훨씬 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풀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런 풀이가 좀 많이 나와요. 특히 28, 29, 30번을 풀 때는 선생님 철저하게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풀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객관식
아, 3점짜리 마지막 문제. 자, 이건 앞에 1회에서였던가요? 비슷한 게 나온 적이 있었죠? 자, 문제에서 보니까 함수 fx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GX가 나와 있고, 이거의 역함수를 HX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죠. 역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무언가 하는 문제인데, 그 미분식이 있는 걸 보니까 역함수의 미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역함수와 관련된 형태는 이걸 지배하는 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거 역함수가 이거니까 이거 두 개를 합성하게 되면은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니까 G 합성함수 HX가 H 합성함수 GX가 되고 그게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H'F3을 물어봤으니까 요식을 사용하면 좋겠네. 그렇죠? 그리고 GX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H 합성함수 F2의 2X제곱 equal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GX 자리에 요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양변을 미분하는 거야, X로. 그러면 H' 합성함수 미분해서 F2의 2X제곱 곱하기 이 안쪽을 미분하면 F'2의 2x제곱 곱하기 또 이거 안쪽 미분하면 2 곱하기 2의 2x제곱이 됩니다. 어우, 이거는 합성함수의 합성의 합성의 합성이네. 자, 그래서 사단 합성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뭘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3을 집어넣는 여기다가 3을 집어넣는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2의 2x제곱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2x가 ln 3이 되면 돼요. 예, 그래서 x는 2분의 ln 3이 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쓰지 말고 어쨌든 요게 3이 되는 식을 집어넣게 되면 h' f3 곱하기 f', 요게 3이죠, 3. 네, f', 3. 그리고 곱하기 요게 3이니까 6은 1 이렇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으면요. f3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F3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문제의 조건들이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을 이용하는 거죠. 조건이 두개 나와 있고. 모르는 문자가 A 몰라, B 몰라, 두개 모르죠? 조건이 두개 나와 있으니까, 이건 3점짜리 문제답게 그냥 그대로 그두 개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G0가 2니까 X 0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첫 번째는 G0가 2야. 여기다 0을 집어넣게 되면 F1이야. 그래서 F1이 2입니다. 여기다가 11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고, 요게 는 2이므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H' 2분의 F' 1이니까, 요식을 이용해가지고 H' 2분의 F' 2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 요거 H'2를 만들려면은 요게 2가 돼야 되는데 요게 2가 되는 방법은 그치, 또 여기가 F'1이니까 X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F'1이 되잖아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앞에서 또 F1이 2였으니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식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첫 번째가 H'. F1이야. 곱하기 F'1이야. 여기 0 집어넣게 되면은 곱하기 2가 되고, 는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F1이 방금 2였으니까 요게 2가 되고요. 그러면 H'2 곱하기 F'1이 2분의 1인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요런 식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F'1 자리에 32 H'2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H'2가 되고요. 여기는 32 H'2가 되고요. 곱하기 2는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럼 이건 64니까 넘어가면 64분의 1이 돼서 H'2는 뿔마 루트 64가 8이니까 8분의 1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함수가 증가해. f(x)가 증가함수야. 그거 갖다가 2의 2x제곱 증가함수는 얘기를 합성을 했어. 당연히 gx도 증가함수고요. 그래서 역함수도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플러스 8분의 1이 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f'1은 요걸로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f'1은. 32 H'이니까 8분의 1 곱하기 32 하면은 4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끝났네요. 그래서 F'1의 값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 볼까요? FX가 나와 있으니까 F'X를 구하면 2의 X-1제곱 플러스 A이고요. F'1을 구하면

여기다가 h 프라임 f3분의 b의 값 물어봤는데 b는 좀 이따가 놔두시고요. h 프라임 f3분의 1은 6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가 방금 마이너스 2였죠. 보입니까? 이렇게. 네, 정답은 마이너스 12의 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 미안해요. 2의 제곱 플러스 3이에요. 선생님 잘못 썼습니다. 요거 3입니다. 3. 잠깐만.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2의 제곱 플러스 3입니다. 2의 제곱 플러스 4가 아니라. 네, 미안해요. 이렇게. 왜냐면 객관식 보기에 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이렇게 이제 풀었는데, 뭐, 문제를 푸는 핵심 과정은 사실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후반부에 숫자 계산을 할때 약간 뭐랄까, 좀 숫자가, 좀 약간 뭐랄까, 부담스러운 문제들이 있어. 특히 모의고사를 볼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의고사를 한 해분 만들 때 투자되는 인력과 그 사람과 시간과 노력과 수능 한 문제를 만들 때는 몇십 배 차이가 나거든요. 수능 때는 뭐 아시겠지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딱그 수능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숫자, 계산 이런 거를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가지고 다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놀랄 겁니다. 수능 문제를 풀어 보면은 오히려 계산이 우리가 푸는 모의고사나 뭐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들, 심지어 교과서보다도 더좀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미적분 계산이 좀 복잡해. 좀 계산량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문제들은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부담이 덜하다는 것을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계속 4점짜리 문제 넘어갑니다. 어우, 재밌는 문제들이에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좋아해. 이런 문제들을 좋아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처음 딱 봤을 때에는 좀 와닿지가 않아. 좀 어렵게 느껴져. 그런데 특정 그 얽힌 실타래 하나를 탁 풀어내면은 수르륵 풀리는 형태의 문제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회차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합니다. 28번 객관식.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그래프가 그래프 위에 점 t,ft에서 접선의 y절편을 gt. 자, 이거는 기출 문제도 많이 나오는 형태죠. 자, y-ft는 f't의 x 빼기 t. 이게 t,ft 접선의 방정식이고, 정리하면 y는 f't의 x 플러스 ft 마이너스 tf't 이렇게 되니까 요게 내가 원하는 gt입니다. 그죠? 접선의 y절편. 그러니까 gt는 t 빼기 tf't.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근데 문제에서 g't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식을 미분한 어떤 형태가 나와 있어. 뭐 필요하면 이건 나중에 쓰시고. 그 다음에 fe가 나와 있고, 인테그리 0부터 2까지 fxdx 나와 있으니까 f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함수 fx가 무슨 함수인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걸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테그리 0부터 2까지 t 플러스 1분의 gt dt.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gt와 관련된 적분 값을 계산하는데 그때 f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 g랑 f는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당연히 치환 적분, 부분 적분 문제입니다. 치환 적분, 부분 적분을 식변형을 통해서 구하는 건데 앞에 나와 있던 아까 24번 같은 문제랑의 차이점이 뭐냐면 함수가 탄젠트 함수인지 시컨트 함수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오직 어떤 문제야? 이 문제는 식변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도달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상위권 학생들은 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식변형을 하는 게 얼핏 보면 정말 다양해 보여요. 정말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할수 있는 그 식변형의 어떤 길이 몇 갈래 안 됩니다. 많아야 두세 갈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깨닫고 나면은 얼핏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할 만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분 문제는요, 적분을 무조건 다할수 있는 게 아니야. 딱 특정한 형태가 돼야지만 적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GT 자리에 이걸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지금 요식도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같이 이용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보니까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보이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식을 변형했어요. 이거 푸는 방법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근데

쌤이 요거 식분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게 보이기 때문에 t 플러스 1분의 얼마. 그러면 자, 인테그럴 0에서부터 2까지 t 플러스 1분의 지금 t가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지금 t 플러스 1분의 t 보이나요? 그러니까 t 플러스 1분의 t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gt는 그냥 그대로 쓰시고, gt는 그대로 쓰시고, 여기 원래 1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지금 1이잖아, 1. 근데 여기다 플러스, 자, 보면 이게 원래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 원래 1밖에 없었어요, 이게. 원래 식이. 요는 이겁니다. 여기다 근데 더하기 t를 해주고, 마이너스 t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식은요, 인테그리 0에서부터 2까지, 요렇게는 그냥 숫자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은 그냥 gt, dt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t가 방금 뭐라고요? g 프라임 t니까 이 식은 인테그리 0에서부터 2까지 gt, g 프라임 t, dt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때 유리한 점이 뭐냐? 이거 적분할 수 있니?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 미분하면 gt, g 프라임 t가 됩니까? 2분의 1 gt의 전체를 제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건 뭐냐면요. 2분의 1 gt 전체의 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요 안쪽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다가 0하고 2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유리하게 사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계산은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요 계산을 할때 뭐가 필요합니까? gt가 요거니까. 그럼 이거를 요거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푸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우선은 gt 자리에 요걸 집어넣어 적분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인테그럴 0에서부터 2까지 gt dt. 자,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해야 되는 유일한 계산입니다. 인테그럴 0에서부터 2까지. 근데 gt가 뭐라고요? ft 마이너스 tf 프라임 t라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요거는 나와 있죠, 지금. 인테그리 0부터 2까지 ft dt가 인테그리 0부터 2까지 fx dx랑 똑같으니까 3이고요. 그다음 요거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딱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요? 부분 적분하고 싶지 않니? tft를 0부터 3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인테그 0부터 3에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ft dt. 자, 이렇게 부분 적분. 요거 부분 적분하면 요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3이고요. 0 대입하면 0이고요. 여기 대입하면 3f3인데 문제에서 3f3? 0이군요. 미안해요. 요거 2입니다. 2. 2f인데 문제에서 f2가 2분의 3 ln 3이야. 그래서 이 식은요. 6-3ln 3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요것도 3이고 요것도 3이고 0은 0이고 2 대입하면 이 값은 3ln 3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겁니다. 자, 되게 지금 엄청 많이 구한 거야. 자, 그래서 GT를 계산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식이 뭐라고? 6-3ln 3. 자, 근데 요거 한번 쓰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6-3ln 3. 요거 이제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의 2분의 1, 자, GE, 전체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GO, 전체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답이에요. 아니, 선생님, G랑 G0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거야. G랑 G0는 어떻게 구하지? GX를 어떻게 구하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 G 프라임 X가 나와 있는 거야. G 프라임 T가 나와 있다는 건 G 프라임 X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적분하면 GX가 되는 거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식은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만드시면은 여기는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게 G 프라임 T예요. 그러니까 요 식으로부터 잠깐 이거 지울까? GT가 뭡니까? GX라고 쓸게요, GX. 이거 적분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ln 1 더하기 X. 어차피 T가 0하고 2 사이니까 이렇게 써도 됩니다.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C값만 구하면 돼요. 근데 C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방금 뭐 구했습니까? 인테그리 0부터 2까지 GT, DT 값을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인테그리 0에서부터 2까지 GT 자리에 그냥 GX라고 쓸게요. GX, GX, DX. 그럼 이 값은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ln 1 더하기 X 플러스 C DX. 요거 한 개, 이게 이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인테그리 0에서부터 2까지 GX, DX. 알겠니? 자, 그런데 요건 뭡니까? 2분의 x제곱을 0에서부터 2까지 이거 gt라고 써도 됩니다. 뭐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리 0에서부터 2까지 ln 1 더하기 x dx.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c 이렇게 되는 거지요. 요 계산만 남았는데 이 계산 우리가 쉽게 할수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정적분의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거 그러니까 x를 1만큼 줄이면 적분과는 1씩 늘어나니까 인테그럴 1부터 3까지 ln x dx랑 똑같습니다. 치환 적분의 원리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요거는 적분할 수가 있죠. ln x 적분을 외웠습니다. x ln x 마이너스 x를 1부터 3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요 계산은요. 자, 0 대입하면 0이고 2 대입하면 4니까 2.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3 ln 3. 2를 대입하면 0이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데 아래 끝이니까 플러스 1인데 또 마이너스가 되네요. 다시 한번 3을 대입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거 암산하면은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마이너스를 그냥 괄호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을 대입하면은 3 ln 3 마이너스 3이고요. 2를 대입하면 0이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데 아래 끝이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 1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분 문제를 풀면은 마이너스 부호를 구할 때 엄청 조심해야 돼. 특히 정적분, 뭐 부분적분 이런 거풀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플러스 2c. 자, 정리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하니까 4 플러스 2c 마이너스 3ln 3. 네, 이렇게 되고요. 이게 600이 3ln 3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이 c가 2, c가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c가 1이에요. c가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뭡니까? g2랑 g0 구하는 거죠. 그래서 g2를 구하면 2 더하기 1이니까 3이고요. 3 마이너스 ln 3입니다. 이렇게. g0를 구하면 여기는 ln 1은 0이니까 여기는 1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계산을 하겠습니다. G2의 제곱은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9 더하기 ln 3의 제곱. 그다음에 2ab에 해당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ln 3.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G0로 제곱하게 되면은 요건 그냥 1이죠, 1. 네. 요렇게 되고 잘 보세요. 6-3ln 3 마이너스 요거를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의 ln 3의 제곱이 되고, 이게 플러스 3ln 3이 되니까 이 3ln 3하고 요 3ln 3이 없어지는 게 보입니까? 보입니다. G0가 방금 1이었습니다. 제곱한다면 이번에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계산이 전부 다 쉽게 됩니다. 계산해보니까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9. 하면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600이 4를 하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현적으로 2가 남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ln 3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남게 됩니다. 객관식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가 계산은 약간 복잡하지만 좀 문제에서 배워갈 만한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 꼭 정리하시고 상위권으로 갈수록 적분을 장악하는 능력이 되게 좀 뭐랄까 능력이 좀 뛰어나서 적분을 직접 할지 이거는 적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인지 이거는 계산을 직접 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게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적분을 해보는 게 아니라 식변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바라고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29번. 자, 이번 회차가
적분이란다. 전통적인 그 수능 형태를 많이 따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1회가 그랬고, 2회는 조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고, 3회도 비슷한데, 보면은 29번이 최근 4년 동안 계속해서 나오는 수열에 극한 단원에서의 고난도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2022, 2023, 2024, 2025, 아, 잠깐, 2023, 2024, 2025, 2026 나왔던 모든 수능에서 29번 문제로 수열에 극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예외 없이 29번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였어요. 복잡해 보였어요. 딱 봤을 때, 아, 이거 쉬워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막상 한꺼풀 딱 벗겨보면은, 한 단계를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풀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되게 억울한 문제들이 수능에 출제가 되었었고, 이 문제도 얼핏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우, 이거 뭔가 만만치 않잖아, 그죠? 그런데 같이 고민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풀만한 문제고, 자, 또 하나는 선생님이 너무 현학적으로 풀지 않을 거예요. 이제 보통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해설지 내지는 뭐 이런 어떤 풀이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딱 교육과정에 맞춰서 정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 풀이도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강의는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실전에서 꺼냈을 수 있는 풀이가 조금 더 유리한 풀이가 아닐까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런 현학적인 풀이보다는 학생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이 과정을 좀 캐치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고민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항 공병이 아닌 등비수열 급수, 그러니까 등비급수죠. 그 다음에 AN하고 AN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절대값 AN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0 이상입니다.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양수입니다. 그럼 이것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양수겠죠. 그거를 급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공비가 아마도 공비가 음수겠죠. 왜냐면 공비가 양수면 절대값, 아, 공비가 첫째 항이 음수일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절대값부터 했다는 뜻은 이 안이 양수랑 음수 형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3분의 8의 AN이구나. 그러면 사실 이거죠. 요거 다시 말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은 3분의 5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인 거죠. 왜냐면 요거를 이렇게 넘기시면은 3분의 3만큼은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값을 씌운 것의 급수랑 절대값을 안 씌운 것의 급수가 서로 요만큼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고민할 수가 있냐면은 첫째 항이 있고요. 공비가 있습니다. 이 부호가 둘다 양수일 수도 있고, 양수 음수일 수도 있고, 음수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바로 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왜? 첫째 항이 양수, 공비도 양수이면 다 양수니까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죠. 왜? 첫째 항도 음수, 공비도 음수면 이건 계속 음수, 이건 계속 양수. 그럼 이 둘은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데 3분의 5가 있는 걸로 보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학생들이 좀 캐치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둘 중에서 요게 또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거 보고 판단해도 되고요. 사실 이 식을 보면은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값이 무조건 양수입니다. 양수. 왜 AN하고 AN의 절대값을 더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양수여도 양수고 음수여도 양수고. 그래서 그거를 급수를 했다는 뜻은 좌변이 무조건 양수인데 이거 3분의 8에 이거는요. 1-r분의 a가 급수잖아.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3분의 8을 하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양수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a가 음수인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최종적으로 요게 당첨인 거야. 이게 당첨인 겁니다. 첫째 항은 양수이고 공비가 음수인 수열입니다.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첫째 항이 양수, 공비가 이거 음수니까 실제로 이 식은요,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공비가 마이너스 r이겠죠. 공비가 음수니까 절대값 an의 공비는 양수일 테니까 마이너스 r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r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3분의 5에 이건 그냥 1-r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AA 이렇게 없어지고 크로스로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5 플러스 5R은

3마이너스 3알이 되고요. 8알은 마이너스 2니까 r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아,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수열이 an이구나. 자, 여기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마 잘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어려워. 학생들이 봤을 때 어렵다기보다는 되게 뭐랄까, 좀 생소하다고 할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 다음 조건이 막쫙 나와 있는데, 이걸 해석하는 과정이 되게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일단 이게 수열부터 보면은 n이 k 이하일 때는 방금 말했던 등비수열이 역수고요. k보다 클 때는 그냥 그대로 그 등비수열을 만든 게 bn입니다. 그랬을 때 질문이 그 bn을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역수를 취하는 것의 값을 구하니까, 한마디로 bn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야. 다시 한번. 그러니까 bn이 뭐냐면은요, 이런 수열인가요? bn은 이 bn이라는 이런 수열은요, 처음에 k번째 항 이하에는 an이 역수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a1분의 1, a2분의 1,점점점, ak분의 1 이렇게 됐다가, 이게 k번째예요. k 플러스 1번째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냥 an을 그대로 따라가는, 네, 이런 수열입니다. 이게 bn이라는 수열인 거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수열의 고난도 문제가 나면 이렇게 일일이 다 쓰는 걸 좋아해. 써놓고 보면서 고민하면은 조금 더 유리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하겠습니다. b1과 bk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야. b1과 bk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니까 요게 b1이고 이게 bk죠.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하게 된게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a1의 ak가 마이너스 1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방금 an은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다시 an은 일반항이 뭡니까? 첫 번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어진 여기는 그냥 a1이고요. A1이고, A라고 쓸까요, 그냥? A. 그 다음, AK는 여기다가 K를 대입하게 되면은, A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의 K-1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K가 짝수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짝수. K-1이 홀수가 돼야지만이, 이건 어차피 제곱이니까, 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짝수니까, 그럼 요 마이너스는 이제 상쇄를 하고 나면은, 여기는 두 번째, a 제곱이 요거 넘기시면은 4의 k-1 제곱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a가 아까 양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a가 뭡니까? 2의 k-1 제곱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n에 해당하는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감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bn의 집합, 나조건, bn 바, 그러니까 bn에 해당하는 요걸 구하는 겁니다. 그게 정수가 되는 것에 모든 원소의 합은 마이너스 102이다. 근데 그런 정수가 아니라 n이 1부터 k 플러스 1 이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k 플러스 1 여기까지, 그렇죠? n이 1부터, 그러니까 b1부터 bk 플러스 1 여기까지, 이 중에서 정수가 되는 것의 모든 원소의 합은 마이너스 102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뭐이 뒤에 거는 사실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를 풀 때. 자, 그래서 a를 계산을 했고, 그럼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잘 봐봐.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은 쓰는 걸 좋아해. 이거를 현학적으로 풀수 있어요. 여러분 해설지를 보면 아마 현학적으로 풀려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그냥 선생님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풀이를 해줄 테니까 잘 봐봐요. 현재 a에는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럼 이것을 역수를 취한 이 초반부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첫 번째 항이 뭡니까? 2의 k 빼기 1제곱이야. 그럼 이거를 역수를 취하면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요, 이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여기다 쓸까요? 자, 여기다 쓸게요. 보면서 같이 보게. 자, 보세요. 이거는 2의 k-1제곱을 역수를 취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두 번째 건 뭐냐? 거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야. 알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3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은요, 다시 플러스 2에 마이너스 k 플러스 5제곱이 되는 거야. 쭉쭉쭉 가는 거죠. 이런 수열인 겁니다. 물론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가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값은 부호를 제외하면은 4씩 곱해진 형태의 수열이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 근데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정수가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게 마이너스 102인 거야. 그런데 이 102가 나오는 조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식은 전부 다4씩 곱해져 있죠. 맞습니까? 2의 거듭제곱 형태, k가 정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k가 만약에 10이라고 쳐봐봐요. 그럼 이 값은 2의 마이너스 9제곱이야. 그러면 왜요? 512분의 1이니까 정수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수가 나오게 되겠죠. 어느 순간 정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 정수를 만약에 2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는요. 2에다가 4를 곱하면은 네, 8이고요. 그 다음에는 32이고요. 그 다음에는 128이고요. 그 다음에는 512가 되고요. 물론 이제 부호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1부터 시작을 했어. 2의 0제곱이 어딘가 있다고 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네,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16이 4 곱하면 64가 되고요. 그 다음에 256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24가 됩니다. 물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이것들의 모든 합이 마이너스 102가 나와야 돼. 그럼 당연히 이 1이 홀수기 때문에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태에서도 마이너스 102가 나오는 조합은 딱 정해져 있지요. 딱128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거는 없다고 치면은 이거를 싹다 더하면 자, 마이너스 6, 요두개 더하게 되면은 26, 128에서 26. 그러니까 마이너스 128 플러스 26 하면은 마이너스 102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다다음 마이너스 10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자, 또 하나는 그랬을 때요 AK 플러스 1은 당연히 정수가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역수를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정수고, 그 다음에는 또 마이너스 4를 곱한 것을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를 더하는 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28이 요게 마이너스 128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AK가 뭡니까? 마이너스 128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질문이 그래서 뭐냐? 시그마 n은 k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질문은 그 bn을 k 플러스 1부터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를 쭉 더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게 첫 번째항이죠. 이첫 번째항은 뭡니까? a의 k 플러스 1이 뭡니까? 여기에다가 또 얼마를 곱해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니까 이 값은 얼마입니까? 4를 곱하니까 51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에서 BK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뭡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정답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51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얼마입니까? 4분의 5죠. 4분의 5. 그러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4분의 5분의 512분의 1이고요. 요거는 4, 4 없애고 나면 이 값은 128입니다. 128 곱하기 5 하면은 640분의 1이고요. 질문이 이게 아니라 이거 분의 1이니까 정답은 64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괜찮죠? 이런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30번은요. 좀 풀이 과정이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핵심이 되는 힌트를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답까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0번까지 쭉 할게요. 보세요. 30번도, 어우,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최고참조적인 3차 함수 fx와 상수 a에 대해서 함수 fx, gx가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fx는 3차 함수고, gx는 나와 있는데, gx를 딱 봤더니, ln. 괄호 열고, 1 더하기 루트 3. 뭔가 좀 이상하죠? 더하기 2사인의 x 빼기 a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복잡한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대부분, 아, 숫자 너무 복잡하네. 아, 이건 내가 풀기에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 아, 이거는, 어우, 좀,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데, 선생님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출제자가 그냥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리가 없잖아. 1 더하기 루트 3이 ln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 무언가 계산을 간단하게 하게 하기 위한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풀어야 돼요. 선생님도 모의고사를 여러 번 만들어 봤는데, 모의고사 만들 때 학생들이 그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문제를 풀었을 때좀 문제가 없게,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어렵다고 변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의고사를 치르는 모든 학생이 다 틀리는 문제야. 변별력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편차가 있어야 돼요. 잘하는 학생들은 맞추고, 준비가 덜된 학생들은 틀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게 등장을 하면은, 아,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x는 마이너스 파이 갔을 때 미분 가능하니까, 이건 보는 순간 당연히, 아, 연속이구나. 그 다음에 이 0일 때, 좌우 미분 계수가 뭐 이러이러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조건도 봐볼게요. G'X하고 G'0가 이런 조건이 있다. G'0이니까 한 말, G'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문제에서 핵심이죠. G'K가 0이 되는 GK, 그러니까 함수값을, S라고 했을 때그 S는 3개이다라는 뜻은 G'K가 0이 되는, 다시 말하면 GX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형태가 세 군데가 있지 않을까. 뭐세 군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것의 함수값은 세 종류가 있구나. 그것의 모든 원소의 합은 ln 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또 보니까 이거 1 플러스 3하고 ln하고 관계가 있어 보이네, 이것도. 이런 게다 힌트인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이것의 값을 구하는, f 더블 프라임 제로니까 한마디로 fx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힌트들을 살짝 해석을 해봤는데, 풀이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고요. 항상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너무 평범하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갑시다. 알겠죠? 자, 쌤, 다음 시간 사회에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3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시간 맞춰 풀어왔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요 문제들, 선정된 문제들 바탕으로 같이 한번 해설 강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뭔가 뉴스 앵커가 된 느낌인데 우리 같이 한번 오늘도 해설 강의 시작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하고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갈게요. 그 전에 한번 대략적인 출제 주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다뤄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동양과 한국과 서양과 사회, 사상, 파트 이 세 가지 여러분들 크게 균형 있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비교 포인트 계속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게 뭐죠? 네, 고대 동양에서 뭐 유교, 도가 혹은 뭐 도가 내에서의 비교 혹은 불교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왕과 이 비교 문제, 주희와 왕수인 비교 문제는 꼭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서양으로 넘어오게 되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가 계속 왔다 갔다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별로 비교 포인트 다시 한번 잡길 바라고 이번 수능 완성에서도 비교되는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사회 사상 파트의 경우에는 계속 또 말하지만 여러분들 자본주의 내에서의 비교 포인트, 민주주의 내에서의 비교 포인트 혹은 국가 역할 관련돼서 사회계약론 내에서의 비교 포인트 등등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 완성 통해서 마지막 비교 정리되길 바라고요. 결국 비교 문제를 잡는 사람이 수능 만점까지 잡는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총평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네, 실전 모의고사 예상 등급컷은 45점 정도로 일단 1등급을 잡아봤습니다. 2등급은 40...

1.3등급은 35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공부하다가 내가 좀 이게 헷갈렸다, 틀렸다 싶은 게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아, 내가 대략적으로 요 정도 등급선이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등급선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냥 참고용으로 제가 적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수능 때 만점 받겠다라는 각오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여러분들 총평도 간단하게만 읽어보게 되면 주제와 유형이 규정 있게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상가를 특정할 수 있는 지문과 심화 선택지가 나왔고 세 번째로는 수능 공부 방향성을 알려주는 비교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는 걸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총평까지 한번 들어간 다음에 바로 한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 같이 풀 문제는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사회사상가 갑과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두 명이 지금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상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사회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을 딱 목록들이 떠올라야 돼. 공자의 대동사회, 노자의 소국가민 사회. 그쵸? 나아가 서양으로 넘어오게 되면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 등등등이 바로 연결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대략 누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잡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유토피아는 여러분들 공공의 창구가 비지 않는 한 누구도 필수품 부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분배는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어의 유토피아 나와 있습니다. 모어에 따르면 유토피아 여러분들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평등을 이룬 사회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생산적인 노동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공동 창고에서 가져가는 양식들,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유토피아에선 여러분들 빈민도 거림도 없습니다. 누구도 소유하지 않지만 모두가 부자라고 합니다. 유토피아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아, 유토피아에서는 사유 재산이 없구나라는 것도 연결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갑은 바로 무엇이다라는 걸 확인. 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여러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대한 묘사를 쫙 하면서 노동이 자본을 살찌울 뿐이다, 동안뿐이다라는 말도 하고 나아가서 노동자가 다른 물건처럼 하나의 상품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 소외, 인간 소외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을이 지금 얘기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을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도 볼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을은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계급,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에 의해서 착취를 당한다, 라는 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착취 속에서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인간 소외가 발생한다라는 걸 얘기했다는 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사적 소유 확대를 위한 제도가 확립된다. B 틀렸습니다. 우리 갑의 마지막 밑줄 치었던 것과 연결지어서 모어가 얘기했던 유토피아 사회에서는 사적 소유 확대 B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기술적 분업의 확대를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한다. 기술적 분업은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를 괴롭혔던, 노동자를 착취했던, 노동 소외와 인간 소외를 불러일으켰던 분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매뉴팩처적 분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분업을 마르크스 입장에서 이걸 확대해서 효율성을 추구하자.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공산사회다라고 하지 않겠죠. 따라서 X치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공산사회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발적인 노동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모습들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디귿입니다. 노동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창조적 활동이 된다. 별표 여러분들. 마르크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야, 공산사회가 되면은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대로 할 거야.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실현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를 배우는 이유는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름대로 비판적인 대안들, 우리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 그럼 우리들은 때로는 내가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한테, 야, 진짜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너가 진짜 바라는 일을 하면 사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뭔가 물음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의의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가 실현되어서 풍요롭게 살아간다. 모어와 마르크스의 공통점입니다.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던 공통점 이런 선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표 치고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네, 디귿과 리을 잡아주고요. 몇 번? 3번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모어랑 마르크스 자주 비교되는 사상가들이니까 꼭 이것도 챙겨가세요. 별표 이렇게 두개딱 치고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8번 문제입니다. 한국 불교 4.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 불교 사상가라고 하면은 원효, 진을, 의천 딱 떠올라야 되겠죠. 네, 갑부터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은 눈, 코와 입등 무엇 하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힘의 차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도노이고요. 아이가 어른 되기까지가 성장 과정이 점수라고 얘기합니다. 아, 도노와 점수를 얘기했던 누가 여러분 떠올라야 돼? 바로 진울이 되겠죠, 그쵸? 도노 점수의 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라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중생이 나의 본성이 부처의 본성이랑 다를 바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 해도, 그쵸? 단박에 깨달았다 해도 이후에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를 배우는 사람, 선을 배우는 사람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각자 이 하나에만 이렇게 파고들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우친 집착이다. 마치 토끼뿔이 기니 짧으니 싸우고 신기루 꽃빛이 짙으니 옅은지를 싸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없는 걸 두고 싸우는 거랑 같다. 교화선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된다. 교관 겸수가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을은 바로 의천 되겠죠. 그쵸?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을과 의천 확인했으면 바로 기역선지 가겠습니다. 기역입니다. 습기가 쌓인 상태에서는 도노가 불가능하다. 빨간색 여러분들, X치면 되겠습니다. 네. 내가 나쁜 습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본성이 부처일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단박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박에 깨닫는 도노 이후에 우리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말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인데 친구들이 이렇게 선지로 풀어서 나오게 되면 조금 막막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럴 거라면 없어요. 습기 쌓인 상태에서 도노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노 이후에 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수가 필요하다는 걸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억 여러분 틀렸습니다. 니은입니다.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작용을 함께 닦아야 된다. 정의 쌍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울에게 맞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정의 쌍수. 진울에 여러분 따르면 마음의 본체가 정이고요. 마음의 작용이 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교화관을 함께 수행해야 된다. 교관 겸수가 딱 떠올라야죠. 의천 맞습니다. 교관 겸수. 네, 이런 여러분들 키워드들이 이제는 딱 여러분들도 쓸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별표 치겠습니다. 자신의 깨달음과 더불어 중생 구제에도 힘써야 된다. 진울 여러분들 의천 플러스 원효까지 다 대승불교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중생 구제에도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국 불교 윤리에서의 공통점이라는 것도 잡아주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정답 몇 번이죠, 여러분들? 네. 바로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모여 있네요. 몇 번? 5번에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아마 쉽게 잘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중국 유교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누구누구인지 딱 기억나야 돼. 그치? 주희와 왕수인 되겠다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죠. 누군지는 확인해야 돼. 밑줄 쫙. 마음은 성과정을 통과한다. 한자로 지금 뭐라고 써 있죠? 심통 성정이라고 써 있죠. 심통 성정. 성은 곧 이치이다. 성증리. 그러니까 성리학, 그쵸? 주희의 성리학. 다음 이제 성은 물에 고요한 상태, 정은 물에 흐르는 상태, 욕심 물이 흘러 범람한 경우라고 얘기합니다. 아, 지금 주의가 본성이라는 것과 감정이라는 것과 나아가서 욕심이라는 거를 이렇게 물로 비유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성이라는 건 아직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상태야. 그런 성이 외부 자극을 받아서 반응하는 게 바로 정,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흐르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이 여러분들 이런 외부 환경에 의해서 혹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떠올리면 돼요. 마지막은 욕심은 물이 흘러 범람한 경우야, 넘치는 경우야. 과한 경우를 이렇게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욕심의 경우에는 절제하고 우리가 존천리 거인욕 할수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갑은 주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주의가 말하는 포인트들 잘 나왔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곧 이치라고 합니다. 심증리 떠올라야 되겠죠. 따라서 왕수인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돼. 사리사욕이 어두워지지 않는 마음이 곧 천리이다. 네, 마음 밖에서 조금도 보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마음 밖에서 더 보탤 필요가 없어. 왕수인 할 때마다 여러분 나오는 포인트, 네, 심의 물이 딱 이런 것도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친구를 사귀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드러낸 것이 바로 신과 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의 양지에 다 갖춰져 있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외부 대상을 대하면 돼. 그럼 여러분 그게 바로 신이 되고 신의가 되고 그쵸? 그리고 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을은 왕수인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의 왕수인 파악을 해봤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구체적 사물이 아니므로 선악이 혼재한다. 성증리, 성은 여러분들, 이 성리학 주의 관점에 따르면 천리죠, 그쵸? 성 자체는 순선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이 혼재한다라는 건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기질지성 여러분 경우에는 기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질의 차이 때문에, 이 기질 때문에 선악이 혼재하는 거지, 성 자체를 두고 봤을 때는 순선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왔게 여러분들. 네, 니은입니다. 뜻이 부모봉양에 있으면 부모봉양이 하나의 물이다. 제가 지금 왕수인 하면서 왕수인이 말하는 을이라는 개념과 물이라는 개념과 경물, 뭐 치즈라는 개념들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게 선지로 풀어 나온 거예요. 뜻이 마음 부모 봉양에 있으면 부모 봉양이 내가 마주한 하나의 물이다, 사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왕수인에 따르면 부모님을 여러분 대할 때, 그쵸?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효를 다해서 대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서 내가 효를 구하는 게 아니야. 이미 내 마음에 있는 양지를 발현하면 돼. 그래서 이 바깥사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잡게 되면 거기서 효라는 게 실현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끔 이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대할 때 인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가려져서 막 함부로 부모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불효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왕수인이 얘기하는 거죠. 너 바르게 대해야 돼. 너의 뜻이 가 있는 그 사물을 바르게 대해야 되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왕수인이 여러분 얘기하는 경물이라는 것도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니은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니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이제 은염이 머무는 곳을 바로잡는 일을 계속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경물 되겠죠, 그렇죠? 경물의 격이 왕수인에게는 바로잡다란 뜻이라는 것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르지 못한 것이 제거된다, 바르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대할 때 나의 양지를 다해서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효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걸 바로 잡아야 된다. 왕수인이 얘기했었던 이 경물 취지의 개념과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이 10번 문제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주인공이 왕수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니은 디귿이 왕수인 포인트로 잘 출제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왕수인에게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을하는 말과 그쵸? 나아가서 물이라는 말과 경물치지라는 거의 의미를 다시 복습하며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포인트니까 참고하길 바랍니다. 리을 여러분들 별표치겠습니다. 사물의 본래 내재한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성 속의 이치를 궁구하는 거다. 주의에게 여러분 있어서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주의한테는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되겠죠. 주의 여러분 따르면 인간도 이렇게 그림이 잘 그려질까? 인간도 여러분들 이렇게 천리를 갖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렇게 사물도 천리를 갖고 있고 여기 있는 고양이도 귀여운 여러분들 고양이도 천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양을 할 때는 나의 이치를 당연히 잘 실현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바깥사물에 있는 이치 또한 탐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 우리가 배웠던 거경국리에서 여러분 국리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나아가서 주의에 있어서 여러분들 바로 경물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의에게 경물은 사물에 이른다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사물에 이르러서 사물도 갖고 있는 이제 이치들을 우리가 탐구하는 거야. 이치들을 탐구해서 이성 속의 이치를 궁구하는 거. 그래서 나의 앎을 극진히 하는 게 주의가 말했던 경물치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의 견 여러분들, 갑의 내용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을의 경우에는 틀렸죠. 왜 틀렸죠, 여러분들? 네. 간단하죠. 왕수인의 경우에는 심의 무리를 얘기하죠. 마음 바깥에 이치는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을의 경우에는 틀렸다고 과감하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니은과 디귿이고요. 이 문제는 왕수인이 거의 주인공이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고 네, 주의와 왕수인의 비교 포인트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나왔습니다.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이다. 통치자는, 지배자는 자기에게 좋은 거,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피지배자에게 공표와 공포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범법자로서 처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는 강한 자에게 이익일 뿐이다. 다스림 받는 피통치자의 경우에는 이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갑은 여러분들 바로 트라시마코스가 되겠습니다.
트라스마코스 소피스트의 하나. 이제 1 보겠습니다. 정의는 국가의 세 계층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조화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정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정의라는 걸 키워드로 트라스마코스랑 플라톤을 묶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을은 플라톤. 이렇게 실제로 기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소피스트 입장에서 여러분들 맞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법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에게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틀렸습니다. 트라스마코스에 따르면 법이라는 거는 이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걸볼수 있죠. 3번입니다. 용기의 덕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덕이다. B 틀렸습니다. 두려워할 것들은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들 용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주면 돼요. 다음 4번입니다. 정의의 덕을 갖출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정답 여러분들 바로 4번 되겠죠. 플라톤의 포인트 잘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여러분들 정의의 덕을 갖춘다라는 거는 위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영혼이 지금 조화를 이룬 거예요. 영혼에 있는 이성과 기계와 욕구의 부분이 서로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덕을 발휘한 상태. 서로 조화 이룬 상태가 바로 정의로운 영혼 되겠죠. 그런 정의로운 영혼은 플라톤에 따르면 행복한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답 바로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누구나 통치자가 될수 있는 소지를 타고난다. 플라톤에게 틀렸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참고로 4번 선지의 경우에는 우리 별표를 치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도 지덕복 합일서를 얘기하면서 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플라톤이 나름대로 이렇게 계승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플라톤은 다만 이 정의의 덕을 갖출 때 행복해진다라는 걸 얘기했다는 것도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네, 정답 바로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사회 사상가 문제입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밑줄 쫙. 자유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인해서 내가 그걸 못했다면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플러스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나의 영역이 축소가 되었다면 내가 강제를 받고 있다든가 노예가 되었다는 서술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또 만나는 사상가, 자유주의다운 사상가 바로 벌린 되겠습니다. 벌린에 따르면 소극적인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했다라는 걸 참고하면 되고요. 재밌는 게 여러분들 벌린 또한 이렇게 노예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노예라는 표현을 또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패티. 패티 실험을 얘기하고 있는 노예라는 표현과 벌린의 노예라는 표현을 비교해 보면서 이후 출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이제 을입니다. 밑줄 쫙. 자유는 단순히 간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포인트 여러분들. 벌린아, 지금 너는 불간섭이 자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동의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B. 밑줄 여러분들. 자비로운 주인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도 노예는 결코 자유롭지 않아. 언제든 자의적 누군가의 자의적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배를 받을 수 있어. 이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불간섭이 아니라 자의적인 지배 자체가 배제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여러분들 바로 패티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갑과 을을 확인했습니다. 네, 갑부터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제한될 수가 없다. B 틀렸습니다. 제한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남의 자유를 막 해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의 자유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타인의 자유를 해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벌린의 관점에 따르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땐 분명히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린을 또 공부하게 되면, 이 진정한 자유, 소극적 자유를 위해서, 법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극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도 필요하다는 것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번 이렇게 체크하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불간섭이 확대되었으니까 자유도 확대가 되겠죠.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자유도 확대가 된다. 제가 지금 계속 알려드리는 이건 공식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시적인 간섭이 사라지면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간섭이 사라져. 그럼 패티색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 걸까? B. 틀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간섭이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자의적인 지배가 있다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3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지금 여러분들 나와 있는 여기 설명. 같이 지문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간섭이 없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종속된 노예 상태라면
사회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면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다. 4번입니다. 소극적인 자유가 실현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B 틀렸습니다. 배티세계의 진정한 자유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다라는 거 체크. 정답 바로 5번 되겠죠? 5번 여러분 빨간 펜으로 체크하고 별표 치겠습니다. 계속 지금 언급되는 포인트입니다. 둘다 각자의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법적 제약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둘다 법에 의한 간섭을 허용합니다. 각자의 진정한 자유 실현을 위해서 법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둘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린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자유 실현을 위해서 법의 간섭이 필요하고요. 이 페티트의 경우에는 자의적 지배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자의적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에 의한 간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5번의 경우에는 각자 의미하는 자유는 다르지만 둘다 법의 제약이 필요하다. 법에 의한 간섭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제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법에 의한 간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체크하겠습니다. 네. 정답 몇 번? 5번 체크.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갑각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다. 머릿속으로 누가 딱 떠올라야 돼요? 이완가, 이희와 정약용 딱 떠올라야 되겠죠. 여태까지 출제되고 있는 여러분 트렌드로는 이완가, 이희가 묶여 출제가 되고요. 정약용은 따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출제가 되었던 적도 있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혹은 또 조합을 섞어서 출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미리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풀때 제가 기출을 항상 권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어떤 친구들은 당연히 이 사람 둘이 항상 비교되어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만 나오겠지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 닫힌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수능 때 조금만 틀어져서 나와도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민해 보면서 시험 대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독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갑과을이 누군지가 나왔는데 보니까 모두 긍정에 대답을 할 질문을 찾자라고 합니다. 둘다 예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파악해야 돼. 어떤 거는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이라고 할수 있고 어떤 거는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에 대답을 할 질문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유연하게 사고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일단 갑부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는 바라는 것이고 이는 바라는 까닭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지금 기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가 아니면 바랄 수가 없다. 포인트 잡았다. 지금 갑의 경우에는 기만 바랄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 그치? 네. 이가 아니면 바랄 근거가 없대요. 각자 이렇게 딱 역할이 딱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칠정만이 아니라 사단 또한 기가 바라고 이가 탄 것입니다. 밑줄짝 빨간 펜 여러분들,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사단과 칠정이라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가 바라고 이가 그 기를 올라탄 겁니다. 기발이승 1도설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마지막 이런 포인트. 네, 기발이승이라는 걸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루트밖에 없습니다. 기발이승 1도설 기억해야 되겠고요. 갑은 바로 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네, 내려갈게요. 안 되겠다. 이렇게 옮겨줘야 되겠다. 그쵸? 이렇게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을을 보겠습니다. 칠정과 기의 관계가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밑줄 자, 바라는 것이 각각의 혈맥이 있고요. 이름이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주가 된 바에 따라서 이와 기에 나누어서 귀속시킬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포인트예요. 이왕 관련된 여러분들 지문 나오게 되면은 이와 기를 자꾸 구분을 합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사단과 칠정도 계속 나누려고 해. 그래서 막 혈맥에 따라 구분하고 주된 바에 따라 구분하고 이렇게 나누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왕은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가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한 이귀 기천을 얘기합니다. 그런 이왕에 따르면 도덕적인 감정의 그런 더 순수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야, 이 도덕적 감정인 사단이라는 것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라오는 거고 일반적인 감정인 칠정이라는 거는 기가 바라고 이가 올라탄 거야. 분명히 나눌 수 있어라고 지금 이왕은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구분 포인트를 잘 확인하셔야 문제 풀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문을 보면서 나누는 느낌이 계속 든다? 그러면 이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울어서 가시면 됩니다. 이와 이왕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한번 선지 내려가겠습니다.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섞일 수도 없는가? 여러분들, 우리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기, 불상. 리, 이기불상, 잡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쵸? 이기불상, 리, 이기불상, 잡.
이건 주의 때부터 얘기했었던 이와기의 관계입니다.

네, 그쵸? 옆에 낄게요. 네. 7점이 되었을 때도 가운데 이렇게 둘 모두의 공통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이왕을 공부할 때 분명 다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름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둘이 지금 다른 건 뭐예요? 사단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왕에 따르면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르는 이발 기수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사단 또한 기발 이승입니다. 그쵸? 이왕과 이의가 지금 어디서 구분되는지를 참고해야 돼. 사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달라. 그런데 칠정에 관련돼서는 둘다 똑같아. 둘다 여러분들 칠정은 기가 발할 때 이가 올라타서 드러난 감정이다. 뭐예요? 이게 바로 기발 이승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승자가 여러분들 올라타다 할때 승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현도 잘 봐야 돼요. 혹여나 기가 발할 때 이가 따라갔다. 막 그런 수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오답으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네. 7점의 경우에는 둘의 입장이 같기 때문에 둘다 예스다. 디귿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벤다이어그램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선지. 리을입니다. 사단은 7정을 겸할 수 없으나 7정은 사단을 겸하는가? 7포사와 여러분 관련지어서 이는 예스라고 하고요. 이왕은 구분했기 때문에 노라고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기역과 니은과 디귿 되겠죠? 네. 기역, 니은, 디귿. 몇 번에 있죠? 바로 4번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다음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가 나와 있습니다. 누군지를 바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 의는 사람의 길이다. 제가 실제로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여러분 떠올라야 될까? 인과 을을 말했고, 네. 인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이 거처하는 편안한 집과 같은 거고, 을이라는 거는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과 같은 거다. 맹자에게 특히나 자주 나오는 문장 되겠습니다. 그 길을 버려두고 따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 모르니 슬프다라고 얘기하죠. 학문이라는 게 뭐야? 바로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렸을 땐 그렇게 막 찾으려고 난리를 치면서 왜 선한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찾지 않으려고 할까? 안타깝다라고 지금 말하는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선설 여러분들 맹자고요. 여기 있는 한자는 구방심 되겠습니다. 답은 맹자였습니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딘새는 반드시 숫돌에 간 뒤에야 날카로워지듯이 사람의 악한 본성은 여러분들 반드시 예의를 얻은 뒤에야 다스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악설에 대한 맥락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옛 성왕이 예의를 제정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을은 순자라는 거 파악이 가능합니다. 갑과 을의 경우에 지금 유교, 사상가 이렇게 순자, 맹자가 출제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인간은 인, 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인가? 별표 여러분들 빨간 펜. 네. 친구들이 또 많이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기억 여러분들 둘다 예스, 예스입니다. 둘의 공통점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네, 기억에 A에 들어갈 질문이 될 수가 없겠죠. 다만 질문이 안 되니까 아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지워버려고 끝내지 마시고 아 맹자 순자가 좀 의미 차이는 있지만 둘다 이렇게 인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보는구나라는 걸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맹자의 경우에는 양지 양능이란 포인트로 나오고요. 순자의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또 표현됩니다. 원문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지금 길거리에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 안으로는 아버지와 자식의 도리를 알수 있고 밖으로는 임금과 신하의 올바른 관계를 알수 있다. 그러니 그것들을 알수 있는 자질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길거리의 사람에게도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짐과 외로움을 알수 있는 이치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근본으로 하여 행동하게 해라. 그러면 우임금처럼 될수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자가 네, 순자의 책에 썼던 성악이라는 편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순자도 예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별표 치고 체크.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반복한다. 네, 맹자가 얘기했던 집이가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킨다? 맹자에 따르면 여러분들, 집의를 하는 건, 올바른 걸 반복 실천하는 건, 나의 타고난 본성을 확충하기 위한 거죠, 그쵸? 변화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맹자에게 노가 나오기 때문에, 네, 니은은 틀렸다고 바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 디귿입니다. 인간은 사사로운 욕망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있는가? 맹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스입니다. 네. 맹자에 따르면 사람이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갖고 태어난 사사로운 욕망을 추구하려는 그런 욕심들, 경향성 혹은 외부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불선한 행동을 한다라고 맹자는 평가합니다.

따라서 맹자에게 yes가 나오기 때문에 네, 디귿은 우리가 찾고 있던 동그라미가 맞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맹자의 입장에서 사사로운 욕망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거 순자에게 아니었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맹자 또한 이런 사사로운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서 리을 보겠습니다. 통치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덕 공동체의 실현인가? 유교 사상가, 네, 공자, 맹자, 순자 모두에게 해당이 가능한 선지죠. 따라서 리을, 네. 순자에게 일단은 예스라고 확인하시고 나머지 둘도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정답 바로 디귿과 리을입니다. 몇 번? 네, 3번이란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7번 문제입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입니다. 갑을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 갑과을이 나왔다. 그럼 높은 확률로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가 비교되어 나왔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갑부터 오케이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포인트 지상의 나라, 천상의 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플라톤이 얘기했었던 이 이데아계와 현상계라는 구분을 따와서 이데아계와 연결 여러분 지어서 천상의 나라, 현상계와 연결 지어서 이렇게 지상의 나라를 구분했던 중세 서양 사상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딱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경우에는 사랑의 질서가 바로잡힌 나라가 천상의 나라, 그러지 못한 나라가 지상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의 나라, 지상의 국가는 자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신을 경멸합니다. 지상의 나라 여러분 경우에는 사랑의 질서가 바로잡히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신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찾는다란 표현도 나와 있죠. 천상이라는 국가의 경우에는 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조차 경멸함으로써 네,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신을 사랑하는 나라가 이 천상의 나라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국가의 경우에는 신으로부터 영광을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은 아우구스티누스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자연적 성향을 갖는 것은 자연법에 귀속된다라고 합니다. 자연적 성향, 자연법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잠깐 간단하게 복습. 자연적인 성향 여러분들 뭐가 딱 떠올라야 돼? 첫 번째, 자기 보존. 두 번째, 종족 보존. 세 번째,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하려는 성향.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의 경우에는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적인 성향이고요.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의 경우에는 인간만 갖고 있는 성향이라는 것도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선은행하고 증진해야 되며 악은 피해야 된다. 이게 바로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자연법의 제1 계율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다른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말하는 선을 행하고 증진하라는 건 뭘까? 바로 자연적 성향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보존해야 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어. 자기 보존하는 게 바로 선입니다. 종족 보존해야 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어. 종족 보존하는 게 여러분 성향입니다. 네,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렇죠?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하려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어. 그러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하는 게 바로 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포인트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퀴나스 여러분들,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네, 을 볼게요. 이제 갑을. 갑부터 보겠습니다. 지혜의 덕을 통해서 실체로서의 악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그에 따르면 악은 실체가 아닙니다. 악은 선의 결여일 뿐입니다. 악은 여러분들, 신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신이 창조한 게 아니야. 신이 창조한 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악이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악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신이 만든 게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이성적 논증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아퀴나스에게 자주 나오는 포인트죠. 정답. 디귿, 자기보존은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자연적 성향이다. 지금 제가 지문 읽어드리면서 같이 얘기했던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 플러스 종족보존 성향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의 성향은 인간만 갖고 있다라는 거 복습. 리을입니다.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 완전한 행복, 궁극적인 행복은 이두 사상가에 따르면 어디에서 가능해요?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무엇을 통해 가능해요?
인간의 힘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신의 은총을 통해서 가능한 거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리을은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고 둘의 공통점으로 별표를 치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네,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었고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네, 중세 서양 사상가들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던 좋은 문제입니다. 네, 다음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여러분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딱 목록들이 딱 떠올라야 돼. 밑줄 쫙. 나는 의지로부터 어떤 주업칙에 준수해서 생길 수도 있는 모든 충동을 빼앗았으므로 남는 것은 오로지 행위 일반의 보편적 합법칙성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밑줄. 나는 나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야만 할 것을 내가 의혹할 수 있게끔 오로지 그렇게만 처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칸트가 얘기했었던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과 연결 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칸트입니다. 칸트 그러면 얘기했었던 정언 명령,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 이렇게 떠오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참고하시고 을로 가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과 아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악기의 현사의 운동이 대등하게 굽이치는 것처럼 밑줄 쫙 모든 정념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겨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정념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겨간다? 우리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끼리 막 대화할 때 생각에 대해서 서로가 같은 생각이면 이런 말 하지 않나? 나도 공감해. 그치? 그 공감이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공감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부당한 행동을 무덕하게 평가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유용성을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여러분들. 사회적 시인과 사회적 부인, 그에 따라서 선과 악과 덕과 부덕을 이야기했던 사상가. 누가 여러분 떠올라야 돼? 바로 흄이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을은 바로 흄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에 공감해서 내가 했던 행동을 내가 한 발짝 멀리서 공평무사한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좀 이거는 사회적인 유용성을 갖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부인할 만한 행동을 내가 했구나. 나 잘못했구나. 내가 부덕한 행동을 했구나라고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네, 을이 을흉이라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의 실천과 행복한 삶은 양립이 가능한가? 칸트에게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별표까지 같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 1, 2번은 제가 같이 묶어서 그냥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둘다 체크하고 별표 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칸트의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많은 친구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칸트에 따르면 의무를 실천하는 것과 행복한 삶은 양립이 가능합니다. 인간 여러분들 당연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다만 칸트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에 대해서 이성으로 파악했을 때 그거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라고 칸트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는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 이거 의무인 건 알아, 내가. 누구나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런데 하기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선택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선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칸트는 여러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 이게 의무인지를 판단할 때,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걸 하라는 선택을 칸트는 거부합니다.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동정심의 충족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칸트에게는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칸트는 이 의무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다만, 그 의무를 실천하는 것과 나의 행복한 삶이 양립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칸트의 그럼 1번은 네, 맞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무가 문제될 때 나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라는 거지. 의무의 실천과 행복한 삶이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2번 여러분들, 2번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조금 어려운 맥락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이 선의지에 따라 행위한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TV에서 나쁜 행동을 했는데, 그치? 옳지 않은 행동들을 막 했는데,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분노합니다. 짜증이 막 납니다. 네.
분명히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착한 일을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느끼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2번을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이 선의지에 따라 행위한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내가 다른 유혹들을 극복하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옳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 바로 덕 있는 사람은 칸트에 따르면 행복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칸트가 말한 여러분들 최고 선이라는 것은 이 덕과 이 행복이라는 것이 함께 가는 사람이 바로 최고 선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만 이 칸트의 조금 더 깊이 있는 심화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 최고 선, 도덕과 행복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영혼의 불멸과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 신에 대한 존재의 필요성을 막 얘기하면서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든가 내용상 너무 깊게 가는 건 어려우니까 딱 여기까지만 가세요. 네. 선의지에 따라서 행한 사람은 행복할 자격을 갖게 된다라는 거이 정도만 체크하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이런 비유를 여러분들 하자면 이런 것도 비유가 가능합니다. 100점 맞을 자격은 누가 갖고 있는 걸까? 네. 수업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100점 맞을 자격을 갖고 있는 걸까? 아니면 수업도 잘안 듣고 공부도 잘안 하고 한 사람이 100점 맞을 자격을 갖고 있는 걸까? 네. 이 맥락을 한번 떠올리면서 칸트에 따르면 행복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바로 선의지에 따라 행한 사람이다. 바로 의무를 다하려는 확고한 도덕적인 성향의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자격을 갖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이성은 목적을 위한 수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흄에 따르면 이성 또한 역할이 있죠. 그것이 바로 수단을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덕은 어떤 행위나 품성 속에 내재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힘에 따르면 덕과 부덕이라는 건 여러분들 공감의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시인을 하냐 부인을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지. 덕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는 그런 다른 품성 속에 내재한 건 아니라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이성은 도덕적 행위를 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다. 둘다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이성이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리을은 둘 모두의 공통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5번 여러분들 둘에게 중요한 공통점이기 때문에 별표까지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가족과 재산을 지배하려는 욕망,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 밑줄 쫙 폭력과 충돌로 이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들 모두를 떨게 하는 공통 권력이 없어서 살아갈 때는 만인에 만인에 대한 투쟁을 네, 투쟁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갑은 바로 홉스가 되겠습니다.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보았던 홉스. 을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신들이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을 사회에 이렇게 권력에 양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여러분들 권리의 양도는 빨간 펜,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생명, 자유, 재산, 바로 자연권을 더 보호받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에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을은 바로 로크가 되겠습니다. 네, 기억 보겠습니다. 소유권은 주권자가 지정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된다. 이 홉스 여러분들 관점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모두가 모든 거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 계약을 맺게 되면 이 리바이어던 절대군주, 절대권력 가진 이 주권자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드디어 개인들의 소유권이 보호받게 됩니다. 기억 여러분들 홉스의 포인트 지금 말씀드린 맥락까지 참고하시면서 별표 치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네, 빨간색 여러분들 밑줄 자기 보존의 권리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만 포기할 수 있다. 뭐가 틀렸을까요? 바로 포기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홉스 여러분 따르면 폐기, 양도 불가한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계약을 맺더라도 넘길 수 없는 권리가 있어. 그게 뭐예요? 자기 보존 관련된 권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명 위협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 혹은 생명 보존의 수단들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그런 권리들은 홉스에 따르면 양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홉스에게 니은은 틀렸다고 바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홉스의 사회계약 이야기할 때마다 홉스가 말하는 사회계약에서 전부 양도란 말은 자기 보존의 권리를 제외하고 내가 줄수 있는 걸다준 거다라고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죠. 디귿 보겠습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 이제 입법권, 집행하는 권력, 이 집행권을 지금 얘기합니다. 두 가지는 로크에 따르면
분립이 돼야죠, 그쵸? 따라서 권력 분립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로크에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리을입니다. 이성을 통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로크와 홉스 모두에게 공통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리을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네,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고요. 몇 번에 있죠? 네, 4번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한번 앞에 있는 내용도 잠깐만 저희 정리 추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19번 문제 보게 되면 5번을 제가 빠르게 넘겼는데 추가 설명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5번 여러분들, 칸트에 따르면 이 실천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그쵸? 그 역할을 떠올리면서 칸트에게 예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흄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이성이 도덕적인 문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과 수단들을 알려준다라는 거 얘기했죠, 그렇죠? 따라서 그런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 휴맥에도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번까지 이렇게 마저 봤고요. 우리 이번 3회 모의고사 주요한 선지들 다 모아서 갖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문제 풀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4회 모의고사 때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3회 모의고사는 어땠나요, 여러분들? 앞에 2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그래도 좀 괜찮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못 봤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못 보는 게 너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잘 보면 당연히 좋지. 근데 잘 봤다고 과연 다 아는 걸까? 이번에 6월 모의평가 문제도 살펴보면은, 아니 1등급 받았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 저 공부 되게 조금밖에 안 했는데 다 1등급 받았어요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막 SNS로 DM이 오기도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과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초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좀 묻고 싶어요. 과연 너희들 다 알았니? 지 그냥 여러분들이 소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지어가면서 답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로 문제를 푼 건지, 정말 선지 하나하나 전부 다 분석했을 때 내가 전부 다 아는 내용이었는지. 반드시 후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9월에 점수가 높았던 친구들 있잖아.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좀 속어 방식으로 조금 몰라도, 아이 정도 몰라도 그냥 푸네 해가지고 그렇게 맞춘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상 수능 가면은 정말 모르는 게 나왔을 때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틀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모르면 틀려라 약간 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수능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끄러지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9월 모의평가를 반드시 보고서 정답을 맞았어도 내가 이거 과연 다 아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번 실전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 진짜 다 알아서 맞았던 걸까? 약간 이렇게 한번 스스로 되뇌이는 생각. 틀렸다면 왜 틀렸지? 분석하면 되는 거고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점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냥 계속 잘 나아가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자, 실전 모의고사 3회 1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별로 다루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잖아. 그치? 대동여지도 택리지 공통점이 뭐예요?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너무 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가는 대동여지도가 되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택리지가 되겠죠. 택리까지만 쓸게요. 그치? 그래서 보면은 지도를 통해 디귿의 정확한 해발고도를 알 수 있다.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야. 그치? 이게 정확한 해발고도를 알 수가 없지. 단, 산의 크기 정도는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산의 크기가 이게 더 크다. 딱 그 정도는 좀 파악할 수 있어요. 둘이 비교했을 때. 근데

정확한 해발구도 써있지도 않은데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지. 그치? 리을 같은 경우는요, 분화구가 함몰되어서 형성된 칼데로이다. 리을이 뭔지 보니까요, 큰 모, 제주도의 한라산, 산 위에는 큰 못이 있는데, 요거는 백록담이 되겠죠. 백록담은 화구, 호가 되겠죠. 그치? 화구, 아니잖아. 그러면서 좀 신기한 말이 나왔어요. 미음을 보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게. 미음 보니까, 말과 소를 산에다 놓아 먹여서 목장을 만들었으며, 그리하여서 지금도 좋은 말이 생산된다.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걸까? 우리 딱네 가지 중에 하나겠죠. 복거총론.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딱네 개, 네 가지잖아. 지리, 아니죠. 인심, 아니죠. 산수, 아니죠. 그럼 뭐겠어? 생리. 경제적 이익, 생리. 그래서 여러분들 생리를 봤을 때, 농사 잘 되는 거. 물자 교류 잘 되는 거, 뭐 이렇게 주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냥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면은 그것도 다 생리라고 좀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말이 많이 생산되는 거, 그것도 좀 생리 쪽에 가깝겠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뭔가 좀 직접적으로 내기 까다로워, 조금 애매해 그러면은 다른 걸 물어본다니까. 지뢰에 해당하냐? 이거 인심에 해당하냐? 이 그건 아닌 걸 알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역에서 니은까지 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 방점. 하나, 둘, 셋, 넷. 그럼 십리, 이십리, 삼십리, 사십리. 사십리보다 조금 더 넘는 모습을 볼수 있네. 삼십리 넘어가네요. 정답 4번이죠.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죠? 5번입니다. 가와나는 모두 국가 통치 목적. 조선 전기가 아니라 둘다 조선 후기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를 진짜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 학교에서도 수업하다 보면은 이 교과서에 막 이런 게 나와 있거든. 선생님, 이게 대체 뭐예요, 이거? 제주도에 하천 없다면서 왜두줄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치? 이두 줄은 뭐냐면요. 혹시 그거 기억하니, 그거? 제주도 보면은, 제주도 한라산 보면 이렇게 수직적 분포가 나타나잖아. 그치? 여기는 뭐 남대림이 나타나고, 온대림이 나타나고, 막 냉대림이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중간쯤에 뭐가 있어요? 중간쯤에 2차 초지대라고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니? 2차 초지대라고 있었던 거? 인위적으로 만든 초지대, 그치? 2차 초지대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초지대를 만들었냐 이러면은, 이 진짜 옛날부터 조선 이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약간 이거와 관련된 거야. 목장을 만든 거야, 목장을 만든 거야. 좀 어떤 목장을 만들었냐면은, 여기 이런 초지가 갑자기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 아니, 나무가 등장하다 갑자기 왜 초지가 나와야 돼? 나무와 나무 사이엔 나무가 있어야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갑자기 초지가 있다고?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잖아. 왜? 목장 만들려고. 아직 목장 만들려고. 그게 어디야? 이거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와 관련된 거. 이 선과 관련된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할까봐 이제 굳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냥 뭐 연결해서 좀 재밌는 개념이니까 그냥 한번,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그냥 뭐 재밌는 내용이죠. 뭐 문제 직접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인공위성 사진, 항공 사진, 되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천 문제는 늘 비슷비슷해요. 결국은 뭐에 기반할 수밖에 없어? 결국은 이 하천 문제는 상류일까요, 하류일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여기도 그런지 한번 볼까요? 가나 하천 주변의 지형 항공 사진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E는 각각 구하도. 배우습지, 우각고, 자연재방, 하안당구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뭐 나와주면 너무 좋죠. 그치?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니까, 일단 A는 뭐가 돼요? 구하도. 그치? 예전에 하천이 흘렀던, 여긴 감입공유 하천이죠. 그래서 여기는 감입공유 하천인 거야. 여기 같은 경우는 자유공유 하천이겠지. 그래서 감입공유 하천, 자유공유 하천을 나누기 전에 여기는 상류, 이쪽은 하류라는 것을 반드시 좀 구분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럼 A는 뭐가 돼요? 구하도가 되겠다. 구하도. 구하도. 그치?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감입공유하천 주변에 있어요. 뭐가 돼? 하안당구. 완만한 곳 하안당구가 되겠다. 뭐 참고로 A도 옆에서 보면 좀 하안당구라고 볼 수도 있죠. 계단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하천 여기 딱 이렇게 이었을 때 이것도 하안당구지 뭐야. 그치? 그래서 구하도이자 한탄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고요. 가는 감입공유하천일 거고 나는 자유공유하천일 거고 여기 제가 그냥 동그라미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자연제방이 되겠죠. 자연제방. 그리고 C는

숙지가 되겠다. 하천으로부터 더 떨어져 있으니까 매우 숙지. 이 같은 경우는 여기 하천이 흘렀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는 호수로서 막아져 있네. 우각호가 되겠죠. 우각호이자 이것도 그냥 뭐라고 또볼수 있어.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길이니까 뭐 구하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명확하게 막 개념을 구분해야지 막 이런 건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유도리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씩 살펴봤을 때요. 가는 나보다 측방 침식이 활발하다. 결국 상류는 경사가 높기 때문에,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밑을 깎고 가려는 성질, 하방 침식. 결국 이거 뭐예요? 이 상류계, 하류계 이거 물어보는 거죠. 가는 나보다 하방 침식이 활발합니다. 측방 침식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야. 나긴 나는데 하방 침식이 더 활발하고 측방 침식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거죠. 그러니까 유로 변경이 어디가 더 활발해? 자유공의 하천이 상대적으로. 2는 A는 2보다. 결국 이것도 상류, 하류. 아이, 똑같잖아. 상류, 하류 물어보는 문제잖아. 누가 더 상류니? A가 더 상류야. 그럼 해발고도 어디가 높아야 돼? A가 높아야 돼. B는 D보다 신생대 집안 용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아이, 감미공리 하천. 자유공리 하천. 이 감미공리 하천 자체의 이름이 뭐예요? 산지사회를 공유한다라는 의미잖아. 산지사회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어? 과거에 자유공리하천이었는데 이게 윤기였으니까. 그 윤기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은 상류지, 상류. 이 한당우도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윤기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그치?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크게 보면 상류니, 하류니 묻는 문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쵸? C는, 배우습지는 B보다, 한당구보다 홍수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아야죠. 한당구는 물은 구하기 쉬우면서 침수가 잘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취락이 많이 분포했었죠, 전통적으로. 그쵸? 5번입니다. D는 C보다 퇴적물 평균 입자 크기. 1번부터 4번까지 뭔가 상류하고 하류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류 안에서 좀 비교했네요. 범람원끼리도 진짜 많이 비교를 하지. 배우습지 자연지방 중에서 뭐가 더 고도가 높아? 자연지방. 뭐가 더 입자 크기가 커? 자연지방. 그래서 모래질. 배수가 어디가 더잘 돼? 자연재방. 그래서 취락이 분포해 전통적으로 물 구하기 쉬우면서 배수가 잘 되니까. 정답 아니죠. 크기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되게 기본적인 하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하천 문제를 풀때꼭 상류, 하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다음은 지리 사진전의 일부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면 되는데요. 단 가에서 라는 각각 석회암, 고생대 퇴적암이죠. 초기, 중생대 퇴적암, 현무암, 화강암 중에 하나다라고 나옵니다. 뭐 요거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죠. 하나씩 볼게요. 한번 복습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공룡들의 발자취, 퇴적암이어야 되겠지. 공룡 언제 살았어요? 중생대. 그치? 그래서 가가 바로 뭐가 돼? 중생대 퇴적암이 되겠죠. 중퇴. 뭐좀 어감 이상하네. 중퇴. 네. 자, 나입니다. 작품명 도담상봉.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죠. 도담상봉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형이요로까진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거기까진 몰라도 되는데 석회암이 용식되고 나머지가 돌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을 때 비가 내리면서 그땅 속에 있는 공기 사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그 빗물이 흡수하면서 탄산이 되면서 그 밑에 있는 석회암을 용식시키기 좋은 건데 이렇게 지표면으로 드러나다 보면은 어떻게 돼? 그냥 빗물에 의해서 용식되는 건좀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한번 딱 석회암이 드러났다 이러면은 잘 용식이 안 돼요, 그때부터. 그리고 드러난 친구들은 강인한 친구입니다. 살아남은 거잖아. 차별 침식으로부터 살아남은 친구들, 그치? 차별 용식으로부터 살아남은 친구들이잖아, 그치? 어쨌든 나는 그래서 석회암 지형이구나 정도만 좀 기억해두면 좋아요. 알겠죠? 되게 자주 나왔던, 그리고 기출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북한산, 돌산이죠. 뭐예요? 화강암. 화강암은 중생대 화성암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무암 주상절리니까. 자, 그럼 이것도 뭐라고 볼수 있어요? 신생대 화성암이라고 볼수 있겠죠. 신생대 화성암 중에서도 화산암 또는 분출암. 여기는 중생대 화성암 중에서도 심성암 또는 관입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화성, 화, 성, 아, 화, 화강암인 거고요. 화강암. 그치? 볼게요.
칸은 마그마가 관입해서

퇴적암입니다. 퇴적되어서 형성됐죠. 그래서 호수 같은 곳에서 얕은 물에서 점점 퇴적되면서 퇴적암층이 만들어진 거지. 이번에 내용이 가가 되어야 돼, 여기가.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가 가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가 돼야 돼? 마그마가 관입하여서 만들어진 건 다가 되어죠. 이 다와 관련한 설명이고요. 여기는 가와 관련한 설명이죠. 시멘트 공업은요, 나와 관련한 설명이죠. 그치? 타는 라보다 우리나라 암석 분포에 차지하는 비율. 요거. 이제는 좀 기억해 두자라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변화퇴 있잖아, 변화퇴. 변화퇴에서 한 단계 좀 진화하자 이거야. 변화퇴 순으로 많은 건 알아.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이제는 이거 모자라. 어떻게 해야 돼? 변성암. 변성암은 그냥 시원생 되니까. 변성암. 그 다음, 중생대 화성암. 그 다음, 중생대 퇴적암. 그 다음, 고생대 퇴적암.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그니까, 요 정도 좀 기억해 두는 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선지로 앞으로도 등장할 거예요. 수능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다. 볼까요? 중생대 화성암은, 중생대 화성암은, 그치? 라, 신생대 화성암,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암석 분포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정답 4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중생대 퇴적암하고 비교해도, 가하고 비교해도, 다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가와 다는 퇴적암이고요. 가와, 가는 맞죠? 근데, 다가 퇴적암이 아니야. 화성암이야. 나는 퇴적암이야. 그치. 물론 둘의 퇴적암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치. 어떤 퇴적암? 육성층, 해성층. 약간 이런 차이는 있지. 바다에서 퇴적되고, 육지에서 퇴적되고. 그치. 정답 4번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세 구간, 통근통합 인구,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해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어떤 지역에 나왔는지 보니까요. 중구, 늘 등장합니다, 중구. 동래구. 사실, 금정구나 북구가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동래구. 그냥 좀 외곽 쪽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이쪽 강서구. 강서구는, 만약에 부산이 나온다면은, 강서구는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제조업이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부산 신항도 있어요. 새로운 항구. 그치. 그래서 정말 물류가 많이 이렇게 이동하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목별 토지 이용을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학교 용지, 공장 용지, 그리고 대지. 대지라고 한다면요. 이것도 기출에서 나름 많이 등장했던 건데, 뭔지 보면은,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을 짓는 데 활용되는 땅. 상업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지의 비율이 높아 상업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임야라고 한다면 이제 산지 부분이 좀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항상 이제 뭐부터 찾는 게더 유리해? 네. 도시 내부 구조가 나왔어. 서울이 나올지 부산이 나올지 몰라요. 아니 작년에 뭐 서울하고 주변 나왔으니까 이번에 뭐 부산하고 주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부산이 나오면은 땡큐. 너무 뻔하죠. 뻔해. 그치? 그래서 본다면은 공장 용지, 이 제조업부터 보는 게 무조건 유리하단 말이야. 그럼 강서구 거기야? 다. 그럼 나머지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일단 임야가 나가 더 많은 반면에, 그치? 학교 용지는 좀 비슷하더라도, 그치? 그리고 또 대지의 비중을 보니까 가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중구가 되겠죠. 아, 중구. 상업용. 압도적. 그 다음 그 사이에 있는 게 나겠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치? 아니, 뭐, 요런 특성도 있는데요. 이제, 통근통합 인구 비율인데, 결국, 가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수 있죠. 물론, 나는 또 다랑 이렇게 인구 이동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나는 주로 주거가 많이 발달한 지역이구나, 상대적으로. 약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면 되는 그런 부분. 알겠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카는 나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상주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 바로 카입니다. 알겠죠? 맞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다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 다. 참고로, 다 같은 경우는요. 이것만 보고서도 좀 외부에서 그래, 나름대로 좀 들어오는구나. 나가는 것보다 좀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게 많구나. 이렇게 세계끼리 비교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수능특강에서도 학습 자료실로 올려줬는데 제조업이 되게 많이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까요. 여기 진짜

주간 인구 지수가 150 정도예요. 의외로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서울 내부 구조로 치면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막 서초구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치. 제조업이 발달한 서초구 약간 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만큼 강서구가 좀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김해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이렇게도 보셔도 돼요. 그치. 강서구는 그만큼 일자리가 좀 많기 때문에. 최근 부산에서 좀 많이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 뭐 요거 보고서도 추론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강서구가 상 생각보다 좀 높구나라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니은 맞고요. 그치? 나가서 낮으니까. 디귿입니다. 다는 강서군요. 가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낮아야죠. 그래도 중구가 도심인데 도심인데 그치? 아니고 리을입니다. 가해사 중 인구 만 명당 금융기관 수는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산자 서비스 어디가 많아요? 중구가 많겠지. 그치? 근데 여기 인구 만 명당이라고 한 것은 워낙에 중구가 좀 인구 자체가 적고 이 땅이 워낙에 좀 좁다 보니까 전체 막 금융기관 수를 하면은 오히려 주변보다도 낮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구 만 명당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걸 보여주려고. 알겠지? 그래서 부산 나올 때꼭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리은 리을입니다. 뭐요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네, 부산하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조업,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그렇지? 뭐요 정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고요. 북구, 금정구도 요 정도 기억을 해주면 좋고 주거 발달 지역 여기 기장군 또 제조업 발달한 지역 상대적으로 지역 내에서는 뭐 이렇게 알아둬도 좋고요. 중구하면은 이제 도심이구나 요 정도 좀 파악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지도에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씩 보면은 간척지 갯벌 사빈 사주 석호 중에 하나라고 나오는데요. 아, 뭐 그렇게 크게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A는 해안선 육지 쪽으로 점점점이 있어요. 여기 바로 뭐가 돼? 사빈이 되겠죠. C 같은 경우는 갯벌이 되겠죠. 해안선 바깥쪽에 바다 쪽에 있는데 퇴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갯벌이지 뭐야. 이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뭐 사주라고도 볼수 있고요, 사빈이라고도 볼수 있죠. 근데 여기 사주 남았으니까 사주라고 합시다.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주고 작게 보면 사빈입니다. 근데 이거 사주 사빈 막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뭐야? 연안위와 파랑에 의한 퇴적작용, 만에서 발달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치? 그 다음 D는 석호죠. 그래서 후빙기 때 발달한 석호. 해수면 상승으로 만해 입구 쪽에 사주가 생기면서 발달한 거. 마지막 P가 뭐가 되겠어요? 간척지가 되겠죠. 그래서 간척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만약에 간척지가 나왔다 이러면은 되게 인위적이야. 이렇게 딱 일자잖아. 그러면서 갯벌 다음에 논농사? 뭐좀 일반적 우리가 알던 이론하고 다르지? 갯벌 다음에 사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라면은. 그렇지. 우리가 맨날 배웠던 거라면은. 그렇지. 근데 갑자기 갯벌 위에 논농사 짓고 있어. 근데 이것도 되게 막 각져 있어. 지금 보면 각져 있잖아. 간척지구나. 지 갯벌을 이렇게 메워가지고 매립해가지고 만든 간척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간척지라고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치? 네. 뭐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치? 기본적인 내용들 물었어요. 근데 좀 그런 건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간척지를 보고서 B는 파랑의 연안류와 파랑의 뭐 친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겠지.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아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 이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간척지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갯벌이었던 곳을 메운 거잖아. 근데 여기 B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이거는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치? 그래서 B는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충적평야도 아닌 거죠. 그냥 간척지니까. 그치? C는요, 조차가 작은 해안에서 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조차가 커야지 형성되겠죠. 그치? 조차가 커야지 밀물 썰물이 커야지. 그치? 이 썰물 때 드러나고 밀물 때 잠기는 이 구간이 뭐가 돼? 갯벌이 되는 건데, 이 구간이 넓어야죠. 그치? 그러면은 조차가 커야 됩니다. 아니죠. D는 자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규모가 점점 축소된다. 그쵸? 시간 지나면은 자꾸 뒤에서 퇴적물들을 공급하니까 점점 메워지겠지. 그치? 정답 3번입니다. 염분 비교도 되게 많이 하죠. 뒤에서 하천 공급하니까 바닷물보다는 덜 짜고 하천보다는 짜고. 그치?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A는 C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 자, A하고 지금 뭐를 비교하고 있어? C를 비교하고 있네요. C가 더 점토지리잖아요. 그치?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더 작은 거는 C가 됩니다. A와 E는요, 파랑의 퇴적작용, 연한유의 퇴적작용. 여기 갯벌 나타나니까 여기도 막 연한유 파랑보다도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뭐 황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냥 주어진 것만 보는 거야. 사빈, 그건 파랑과 연한유의 퇴적작용인 거야.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형성평가제 1부인데요. 1번에서 3번의 진술에 대한 모두 정답만을 표기한 학생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냥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이쪽은요. 여주시가 되겠죠. 여기는 단양이 될 거고요. 여기는 청송이 되겠네. 청송군이 되겠네요. 그치? 뭐예요? 마늘이잖아. 그치. 석회암 지대로. 마늘은 배수가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간은 어디가 돼? 단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여주 쌀 되겠죠. 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송, 사과. 되게 유명합니다. 그치. 청송군, 사과. 네. 같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은. 저 내륙 지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일교차가 크죠. 나름대로 좀 습윤하진 않은 거야. 덜 습윤한 거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도 좋겠죠. 그치? 네. 자, 어쨌든요. 가나다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양, 여주, 청송. 자, 단양, 여주, 청송. 여기다 쓸게요. 가, 나, 다, 단양, 여주, 청송. 자, 요거를 비교하는 거는 그래도 막 엄청 까다롭진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도 연계돼서 낼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수 있었죠. 원래는 보통 가나다 찾고 끝냈을 텐데, 그치? 이렇게 농업까지 물어보잖아. 그럼 다는 경지 면적 중에서, 이 청송은요, 경지 면적 중에서 논보다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봐봐, 여기 보면은 태백산맥, 소백산맥, 태백산맥에 걸쳐 있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는 뭐여야 돼? 산지잖아. 그럼 경지 면적 중에서는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겠죠.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오.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나는 여주는요, 가보다, 단양보다 겸업 농가의 비율이 높다. 얘들아, 겸업 농가는 무조건 대도시 주변일수록 좋아요. 대도시 주변. 그치? 또는 대도시 주변이거나 아니면은 관광지이거나. 근데 보니까 둘다막 관광지 느낌은 아니죠. 근데 대도시 주변에 가까운 것은 단양보다는 여주지, 서울과 바로 가까운데. 더 도시적이잖아. 그럼 겸업 농가 비율이 높은 거는 출퇴근하기 좋으면서 농사도 짓고, 어디가 돼? 나가 더 가보다는 높겠죠. 맞는 말입니다. 시설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설 재배라고 한다면 요거 2번하고 3번이 사실 비슷한 겁니다. 대도시 주변일수록 원예 작물에 대한 그런 수요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비싼 작물들을 재배하는데 그런 작물들이 대체적으로 시설 재배 작물이죠. 뭐 딸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비닐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건 파프리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렇지? 그래서 시설 재배 면적이 넓은 곳은 가보다는 나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나가 제일 넓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정답은요. OOX니까요. OOX. 갑이 되겠네. 정답 1번이었습니다. 갑. 그렇죠? 막 엄청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결국 기본, 이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 본질이 항상 한국 지리는 본질이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기본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넘어갈게요. 네. 누가 더 시골이니? 아니, 촌락이니? 누가 더 도시니? 약간 그런 특성들 좀잘 파악하면 좋겠죠? 실전모의고사 3번입니다. 자, 기후 문제네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온 차이 및연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기온, 그리고 연 강수량, 이렇게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A에서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 가나는 1월, 8월이래요. 둘다
하나는 기온이고 하나는 강수량 이게 아니라 둘다 기온을 물어봐. 그럼 너무 쉽죠? 그래도?

너무 쉬운데 일단은 지역부터 찾아볼게요. 중강이죠. 중강, 중강진 연결처 제일 큰 곳. 여기는 청진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소우지. 여기는 깡릉. 여기는 홍천이 되겠다. 그렇죠? 내륙이네요. 그렇죠?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일단 해발고도 막 높은 곳이 있어요? 해발고도 높은 곳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 평지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도 돼. 그러면은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기온 차이가 더 많이 나야 되거든요. 기온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은 나가 되겠죠. 나는 몇 월? 1월. 가는 8월 되는 거예요. 남한 같은 경우는 8월 평균 기온의 차이가 2, 3도. 이게 많이 나면은 진짜 막 2도에요, 2도. 이제 1, 2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진짜 더 많이 난다 이러면 3도 차이가 나. 이제 그만큼 1, 2, 3도 안에서 노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미 몇도 차이야. 아니,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치. 이거 A를 좀, 그치. 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좀 달라요. 보면은 1, 2, 1, 2인데 여기는 4, 8이야. 그치.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훨씬 더 넓은 것도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A를 빼고서도 여곳끼리만 비교했을 때, 아니, 남한이 어쨌든 1월 평균 기온 제일 추운 지역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세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세개 중에 두 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만 비교하더라도 되더라. 그렇지. 극단적인 거 제외하더라도. 좀 쉽게 뭐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가 1월인지 뭐가 8월인지 몰랐어도, 알겠죠? 자, 어쨌든요, 볼게요. 1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것은 중강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가장 내륙이고 가장 해발고도가, 아니, 가장 위도가 높아요. 여기가 A가 되고요. 그치? 그 다음 D가 되는 것은 1월 평균 기온이 가장 따뜻해야 돼. 가장 위도가 낮고 가장 동해안 쪽. 여기가 바로 D가 되겠죠. 그럼 B하고 C 어떻게 구분하겠어? 8월 평균 기온 가지고 구분하셔도 좋지만, 좀 어렵죠? 그러면은 연 강수량 보자. 뭐예요? C. 청진. 그치? 그 다음 B. 홍천이 되겠죠. 그럼 8월 평균 기온 어디가 더 뜨거운 거야? 여기가 더 뜨거운 거지. 왜요? 청진 같은 경우는 한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위도가 높기도 하잖아. 그치? 위도가 낮으면서 내륙이 더 여름철에 뜨거우니까. 그쵸? 그래서 비가 더 8월 평균 기온도 높은 거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좀알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뭐 찾는데 막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좀 찾을 수 있었죠? 그치? 네. 하나씩 볼게요. 은근 강릉이 은근 강수량은 많아. 은근 막 서거남 태 이거 진짜 많은 지역들 제외하면은 은근 강릉도 되게 강수량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A는 C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는 거의 해안 끝자락이니까 완전 평야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지? 중랑 같은 경우는 막 해발고도가 엄청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발고도끼리 비교할 때 보통 많이 나오는 게뭐 대관령, 태백, 장수 이런 지역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마고원 일대 이런 지역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강은 한 해발고도 한3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막 엄청 높은 지역은 아니야. 그래도 내륙이 이 해안보다는 더 해발고도가 높겠죠. 여름 강수 집중률 되게 많이 나와요. 겨울 강수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고 했어요. 그럼 겨울 강수량은 위도가 낮을수록, 그렇지? 해안 쪽일수록. 해안 같은 해안이어도 남해안, 동해안 쪽이 서해안보다도 더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죠. 그렇지? 그럼 우리 비하고 D를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내륙이에요? 홍천이 더 내륙이네. 그럼 B는 D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축에서까지 한강 중상류일 때는요. 내륙 중에서도 한강 중상류는 여름철에 더 폭우가 많이 내리는 곳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들이 한강 중상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륙 중에서도. 정답 2번이었습니다. C는 B보다 장마 시기. 누가 더 저위도야? B가 더 저위도네. 그럼 B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치?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오측의 고기압 밀어내야 되니까. 그쵸? 기온의 연교차가 큰거 전국에서 제일 큰 지역이 바로 중강입니다. 아니죠. 내륙 A하고 C, 내륙 C가 내륙이 아닙니다. 이미 흘렀네. B하고 D는 해안인데 B가 해안이 아니죠. 그쵸? 이렇게 풀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좀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둘까 나온 김에 제가 이제 꿀팁 하나 주는 거 항상. 이거 좀 1월 평균 기온 찾기가 어려워요라고 한다면은 항상 이렇게 나선 지역하고 신의주하고 좀 1월 평균 기온이 비슷비슷해요. 강릉하고 그리고 여기 무안 쪽. 그래서 강대무 이 라인 있잖아. 그렇지? 이게 1도잖아, 1도. 겨울철 평균 기온 1도. 1월 평균 기온 1도. 비슷해요. 그치? 이렇게 좀 대각선 라인들 딱 이렇게 길잡이를 해 놓으면은 그 추론하는 데더 훨씬 더 쉽다라고 했었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13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생산량인지 공급량인지 소비량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특히 공급량하고 소비량은 비슷해. 근데 생산량은 확실히 달라요. 생산량은 생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어떤 것들이 나왔나 보니까요. A에서 D는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중 하나래요. 그럼 우리는 먼저 뭐부터 찾고 싶어? 무조건 두근두근 원자력부터 찾아야지. 경기, 충남, 전남, 경북, 네 지역 중에서 원자력 있는 곳은 경북하고 전남이 되겠죠. 그럼 딱두 곳만 있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럼 D가 원자력이 되는 거지. 그럼 원자력의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럼 나가 뭐가 돼? 경북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가가 자연스럽게 전남이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충남이 나와 있고, 또 충남이 사실 안 나왔어도 좀 어렵긴 하지만 추궁할 수 있긴 했는데요. 충남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다는 자연스럽게 경기가 되겠죠. 그럼 경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비가 천연가스가 될 거고, 또 충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다른 지역들을 한번 비교해 봐야지. 그래도 그냥 우리가 충남 보고서 무조건 석탄으로 이렇게 돌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충남 석유화학 있고요. 또 전남에도 석유화학 공장이 있죠. 그럼 이두 곳에 석유 비중이 높고 이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석유 비중이 좀 높아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다 같은 경우는 석탄을 좀잘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석탄 공급량이 되게 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C가 뭐가 돼? 석유가 될 거고 A가 석탄이 되겠다. 결국 처음에 가려고 했던 게 맞았네. 충남하면 역시 석탄이 맞았나? 그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석탄의 비중이 좀 높은 것을 볼수 있어요. 발전소도 있고 제철소도 있으니까 워낙에 많이 쓰죠. 이렇게 풀면은 좀 쉽게 풀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푸는 방식도 있었어야 된대요. 아,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도 풀어볼까? 저렇게도 풀어볼까? 하면서요. 알겠지? 뭐 내용은 뻔합니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은 것은 천연가스가 더 적죠. 그치? 석탄이 제일 높아요. 석유는 그 사이고. B는 C보다 수송용, 수송용은 석유가 될 거고요. C는 석유는요, 원자력보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치? 공급량, 소비량 비슷하다고 본다면은 결국 석, 탄, 천, 원 이렇게 할 거야. 석, 탄, 천, 원. 알겠죠? 아유, 싸다, 싸. 석탄이 1,000원이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순으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치? 간, 다는 가보다. 다는요, 경기는요, 가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다라고 되는데, 인구가 많으니까 공급량이 더 많지 않을까? 이거 안 돼요. 제가 그래도 확실히 좀 기억해야 되는 거. 1차 에너지 공급량, 1차 공급량, 이거 딱두개 정도는 좀 제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순위, 제일 높은 거. 산업 자체, 진짜 충남. 엄청 많아요. 석유화학도 있고, 제철소도 있고, 그치? 발전소도 많고요. 그 다음이 전남입니다. 석유화학 공장도 있고, 제철소도 위치되어 있어요. 산업에서 되게 많이 쓰잖아. 사람이 많은 것보다 그냥 대기업, 이 굵직굵직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순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1차 에너지 공급량 순위, 충남, 그 다음 전남이야. 그래서 4번이 좀 헷갈릴 만한 요소가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아닙니다. 가는 영남권이 아니고요. 나는 호남권이 아니고요. 다는 수도권이 맞죠. 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뭐 쉽지만 않았어. 이게 4번 때문에, 4번 때문에. 그치?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보니까 지역부터 볼게요. 함양군. 함양군. 여기는 양산시, 여기는 거제시, 그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나왔고요.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나왔어요. 뭐부터 볼래요? 저라면 외국인 근로자부터 봅니다. 결국 일자리 어디가 더 많아요? 외국인 근로자, 제조업 어디가 발달했어요? 거제. 그러면 가는 거제가 될 거고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낮아? 그럼 가장 촐락적이겠다. 다가 함양이지 않을까? 이렇게 푼다면은 나머지 나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양산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사실 외국인 거주자는 중요한 게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면은 좀 쉽게 쉽게 풀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가 더 촐락이니? 누가 더 도시니? 약간 이런.

적을수록, 그치? 노년층 비중은 많아지고, 유소년층 비중은 적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좀 괴롭히는 문제들이죠. 왜?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볼수 있는 문제들이잖아. 그치? 근데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에 지나지 않아요. 똑같아. 김포, 여기는 안산, 여기는 음성군이죠. 음성군. 음성군, 그치? 그리고 여기는 대전. 이 음성만 군이네요. 나머지는 다 시가 되겠네. 그치? 자, 봤을 때요.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특성 뭘까요? 김포. 일단, 이기 신도시가 있죠. 이기 신도시가 있으면은 2000년대부터 확 급증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산 같은 경우도 서울이 발달하고 나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 좀 제조업을 분산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1970년대부터 계획해가지고 1980년대 막 들어서기 시작하죠. 이렇게 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인구가 엄청나게 급증했을 거예요. 약간 그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은 좋겠죠. 1980년대 인구가 급증했겠다라는 거. 음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인구가 감소하다가 2010년대 들어서 들어서 인구가 조금씩 증가했겠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혁신도시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혁신도시를 왜 지어? 그러니까 아무것도라고 하면 좀 그렇죠. 혁신도시 같은 걸 짓는 이유가 결국 이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함이잖아. 그러면서 좀 발달이 덜된 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해가지고 키우려는 균형 발전을 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죠. 근데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막 촌락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인구가 없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키워야지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전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진주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도시였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혁신도시야. 2010년대 막 인구가 들어왔어. 인구 변화가 클까? 원래 인구가 많았는데? 아니, 전주는 인구가 한 65만, 진주는 한 35만이에요. 원래 인구가 많았어. 외국에서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인구 폭이 막 급증하진 않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근데 인구가 적은 지역, 음성과 같은 원래 촌락이었어? 혁신도시도 지정됐어? 2010년대 인구가 빡 증가했겠지, 상대적으로. 그치.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확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는 그렇지. 인구가 조금 감소하거나 둔화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겠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죠. 그렇지? 대도시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은 2000년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인구가 급증했어. 아니, 가가 김포가 될 거고. 그렇죠? 또 80년대의 인구가 확 급증했어. 그리고 최근까지도 증가하다가 유지돼. 거기가 바로 안산이 되겠죠. 바로 다가 됩니다. 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촌락이어서 인구가 감소하다가 2010년대 들어서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네. 인구가 원래 없었으니까 외부에서 조금만 들어와도 인구가 이렇게 증가해 보이는 현상을 띠는구나. 나가 되는 거고. 라는 인구가 한 90년대까지는 그래도 서서히 증가하다 90년대부터는 조금 둔화되는 그런 경향성. 대전의 특징이지 뭐예요? 그치? 라죠. 대도시의 특징이잖아. 그치? 네. 이렇게 찾으면은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은 좀 포인트를 좀잘 짚어보시기 바래요. 1기 신도시 90년대부터 인구 증가했을 거고, 그치? 2기 신도시 2000년대부터 인구 증가했을 거고, 막 그런 것도. 용인이나 화성 나왔으면 이제 더막 치솟았겠죠. 막 그런 것도 좀잘 알아둬야 되는 그런 포인트고요. 자, 볼게요. 가는 다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보통 화성을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번에 안산을 물어봤네요. 안산, 제조업 그 자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는 다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잖아요. 잘 나오는 지역은 아닌데, 알아주세요. 제조업 발달 지역입니다, 안산은요. 나는 라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되는데, 라 중에서 어디가 더 인구가 많아요? 라가 압도적으로 많죠. 음성은 인구 10만도 안 되는 곳이야, 얘들아. 그치? 3번입니다. 타는 나보다 외국인 주민수. 안산은 시군구로 봤을 때,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수가 제일 많은 곳이죠. 그쵸? 제조업도 발달했겠다. 그러니까, 적다? 아닙니다. 그치? 뭐, 대전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뭐, 대전이 뭐, 광역시 중에서도, 뭐, 시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축도 아닌데, 그치? 라는 가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다. 대덕연구단지, 광역시. 그치? 정답 4번입니다. 대도시가 항상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 많아요, 여기. 원래 서울이 나왔으면 서울이겠지만, 그치? 라하고 가를 비교했을 때는 라지, 그치? 가와 라는 수도권.

4는 맞지만 라가 수도권이 아니죠. 그치? 이미 탈락. 충청권도 이미 다가 충청권이 아닙니다. 네, 정답 4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자연재해별 피해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도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얘들아. 그치? ASD는 대설, 지진, 태풍, 호우 중에 하나다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뭐 찾는 것 중에서 좀 가장 찾기 쉬운 거, 항상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1순위로 찾아야 되는 거, 지진. 왜? 지진은 경북이니까. 그럼 D가 지진이고요. 가가 경북이 되겠다. 그치? 그럼 다음 찾기 쉬운 게 가장 적은 비중 시가 대설이 되겠죠. 그치?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 일단 제가 푼건 이겁니다. 제가 푼 건요. 경기는 다른 이 특히 동쪽 지역에 비해서는요. 동쪽 지역은 태풍에 대한 피해가 서쪽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제가 왜 그런다고 했어? 그냥 이거 오른쪽은 위험 반원이니까 더 피해가 크겠구나. 약간 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남해안일수록 동해안일수록 태풍에 대한 피해액은 높아집니다. 그럼 경기는 태풍에 대한 피해가 많지 않겠다. 그치? 근데 다른 지역은 다 동해 쪽이라서 태풍에 대한 피해가 있을 텐데 하나는 없겠다. 하나만 빠진 게 뭐겠어? 다. 그럼 다가 뭐가 돼? 경기. 저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나하고 라 중에서는 그래도 더 대설에 대한 피해가 높은 게 나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 이게 라. 뭐 대설 보고서 강원도구나 이렇게 찾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것도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많은 게 호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찾았어도 되게 잦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호우는 전체적으로 다 있거든. 태풍은 특정 지역에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남해안, 동해안 쪽에.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요. A는 호우가 될 거고 B는 태풍이 되는 거죠. 해일 피해는 태풍입니다. 태풍은요, 대설보다 서고동저형, 서고동저형은 서쪽이 고기압이니까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 그쵸? 대설과 관련된 거죠. C는 지형적 요인, 기후적 요인이죠. D가 지형적 요인이지. 경기는 강원보다 자연재해 피해액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되겠지. 다는요, 다는 나보다 자연재해 피해액이 많지 않아요. 그래프 보고 풀면 되는 문제. 그래서 수능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프 보고 푸는 문제. 그치? 경남은요, 경북보다 자연재해 피해액 중 호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거의 태풍 호우 반반 느낌이야. 경남 같은 경우는. 근데, 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태풍에 대한 피해액 비율이 더 높아요. 그 호우가 차지하는 비율은 라가 더 높겠다. 경남이 더 높겠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됐습니다. 뭐 이론상 경남이 더 남쪽이니까 태풍에 대한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나오죠 말하는 게 그래프가 나오면은 그래프 먼저 봐야 돼 여러분들 그래프가 팩트이기 때문에 늘 우선이어야 돼 알겠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고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알아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뭐 그렇게 어렵진 않게 나왔는데 왜 가나다라다 주어졌잖아 그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 얘들아. 아산이네요. 그럼 아산하면 뭐여야 돼? 여기 하면은 아산하면은 여기는 자동차 전자 아니면은 자동차예요. 화평화 라인은 전자 아니면 자동차지 뭐야. 그치? 나는 구미예요. 구미하면 뭐여야 돼? 전자여야지. 다는요. 뭐예요? 포항이죠. 포항하면 뭐여야 돼요? 1차 금속 제철이어야죠. 1차. 라는 영암이네요. 영암 잘안 나오는데. 거울이형 기억하시죠? 거울이형. 그렇지? 거제, 울산, 영암, 기타 운송 장비입니다. 기타 운송 장비. 제가 이걸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가나다라가 주어지지 않고 여긴 가나다라, 이쪽은 ABCD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고 푸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전자가 공통되네. 그럼 전자는 두개 나와야 되겠다. 그럼 여기 두개 나온 거 보니까 A 두개 나왔네. A가 전자겠다. 그치. 물론 여기는 다 나와 있으니까. B는 자동차, C는 1차 금속, D는 이제 기타 운송 장비가 되겠죠. 그치. 뭐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뭐, 사실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찾는데 이제 꿀팁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던 문제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차 금속의 최종 제품, 금, 아니,

0: 금속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배를 만드는 거죠. 그치? 뭐 나머지 쭉 살펴보면은 다 중요한 개념들이고 다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수도권에서 출하액 제일 많은 것은 A라는 것도 좀잘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하나하나 다, 제가 넘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알겠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3회 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4회로 나아가야죠. 다음에 4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벌써 20번째 강의이고요. 20번째 강의니까 완강까지 얼마 안 남았죠. 실전 모의고사 우리 풀고 있는데,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제2회 실전 모의고사 지금 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11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오신 거 맞죠?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는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는 막 어렵지 않게 잘 해결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번 문제고요. 우리 10번 문제가 마지막에 우리 인구와 관련된 문제로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었는데, 11번 문제는 인구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 주제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사실 네, 도시 인구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촌락 인구도 같이 비교하는 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바로 그 자료고요. 세 지역의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 둘다 주면서 그 대륙의 도시와 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를 다 더한 게 전체 인구고 그 전체 인구 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도시와 율이니까 예, 지금 두 자료를 보면서 그 나라의 전체 인구가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인구 증가율도 어떻게 됐고 도시 인구 증가율은 또 어떻게 됐는지 하나하나 다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이세 대륙을 비교를 하는 건데요. 우리 도시와 율에서 좀 조심해야 될 대륙이 하나 있었죠. 어디였죠? 네, 라틴 아메리카였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전 세계 대륙 중에 전 세계 6개 대륙을 구분했을 때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 아주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앵글로 아메리카예요. 그리고 아주 아주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가 라틴 아메리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죠. 우리 보통 도시화율이 높다라는 것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다, 선진국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는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대신, 개발도상국형의 도시화율을 지금 보이기도 해요, 라틴 아메리카가. 그거는 최근에, 가장 최근 한 50년을 봤을 때, 급속한 도시화율을 보인다, 라고 하는 것도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화율이 높긴 하지만, 그 과정을 살펴봤을 때, 다른 대륙하고 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그건 알죠.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대륙은 어디죠? 네, 아프리카잖아요. 대신 인구 증가율은요. 네, 출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은 모든 대륙 중에 가장 빠르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 데이터를 보잖아요. 가 데이터를 보면 나와 다와 달리 네, 도시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요. 촌락 인구도 많이 증가해요. 지금 나와 다는요, 촌락 인구 증가는 거의, 네, 오히려 뭐 마이너스가 된 지역도 보이고 하는데, 다는 촌락에서도 많이 증가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친구가 나와 다이비해서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파르다. 출생률이 높다. 막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많은 힌트를 줬는데요. 가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럼 이제 남은 게 나하고 다.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이 남았는데,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유럽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선진국 대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다른 대륙에 비해서 도시열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도시 인구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달을 보시면 지금 도시 인구 증가율이 매우 매우 높은 거 보이죠? 언제부터 봤을 때 1950년에서 2024년 약 70년 동안의 데이터를 봤을 때 나와 비교했을 때 달은 도시 인구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이 촌락 인구는 그렇게 네, 큰 변화가 없죠, 둘 다. 자, 그래서 예전부터 도시열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나아가 바로 유럽 데이터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하게 도시열이 올라가는 특징이 바로 개발도상국의 도시열 특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다죠. 네, 다가 라틴 아메리카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나다 다 찾았으니까 바로 선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 런던, 뉴욕, 도쿄가 아프리카에 없죠. 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다는 자, 라틴 아메리카인데요. 1950년에 도시열이 50%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1950년에 다 데이터,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데이터를 보시면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적습니다. 우리 촌락 인구보다 도시 인구가 한 명이라도 많아야 도시열이 50%를 넘는 건데요. 지금 차이가 뚜렷한 편이죠. 눈에 잘 보이죠? 자, 그래서 도시열이 50%를 이때는 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뒤에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가는 나보다 산업화 시기가 이르다 그랬는데, 네, 아니고요. 네, 나아가 가장 이르죠. 4번, 아프리카는 라틴 아메리카보다 이 기간 동안에 촌락 인구 증가율이 높다고 했는데, 우리 촌락 인구 증가율도 높은 걸로 아프리카를 구별을 했던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네, 라틴 아메리카보다 촌락 인구 증가율이 높다. 맞습니다. 자, 5번, 가에서 다중 2024년에 총 인구는 유럽이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총인구는 어디가 제일 많죠? 이세개 중에서는 네, 아프리카가 14억 명을 넘습니다. 유럽이 7.5억 명 정도 되고요. 라틴 아메리카가 6.6억 명 정도 된다고 우리 적으면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11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답 4번 잘 찾았을 것 같고요. 우리는 1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우리 백지도 네, 공부도 할수 있는 좋은 지도가 나와 있는데 A에서 D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A에서 D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구별부터 해볼게요. 자, A. 우리 모로코. 선생님 생각에는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이 모로코는 이 축구로 국가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모로코고요. 정말 그 매력적인 도시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페스라든지 카사블랑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나중에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B는요. 이집트죠. 자, 그다음에 C는 우리 자원파트에서도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바로 이 위치라는 거잘 보시면 좋겠고요. 아랍에미리트 안에 이 아부다비하고 두바이가 있는 거고, 아부다비가 수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D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자, 아주아주 큰 나라라는 거 지금 보이시죠?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고 1번부터 볼 텐데, 자, 1번. A는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이다. 여러분,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을 그 다룬 적이 있거든요. 우리 수능 특강에도 실려 있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걸프 협력 회의국이면 걸프만 유역에 있어야 될 주변에 있어야 될것 같지 않나요? 걸프만이 여기 페르시아만 여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걸프 협력 회의국이 회의 회원국이 6개 국가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여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겠죠. 사우디아라비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UAE, 아랍에미리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를
C로 하면은 맞는 선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만이 있어요. 여기가 예멘이거든요. 근데 오만이 회원국이고요. 예멘은 걸프말라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오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조그만한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 쿠웨이트, 요렇게 6개 국가가, 네, 걸프 협력 회의 회원국입니다. 근데 이 선지도 선지지만 여러분들 가끔 이런 선지 나옵니다. 오펙 회원국이다.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오펙 회원국이 최근까지도 12개 회원국이었는데 2026년에 이란 미국 전쟁의 여파로 UAE가 오펙을 탈퇴했어요. 네. 그래서 11개 회원국인데 그것도 참고해서 어떤 선지로 어떤 국가를 물어볼 수 있을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B는 두바이,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C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형성된 사막이 분포한다고 했는데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연중받아서 사막이 형성된 케이스는요. 네, 사하라 사막,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 이런 사막들이지, 지금 카자흐스탄이 분포하고 있는 위도 때는요, 네, 그런 이유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이유로 사막이 형성됐죠. 동떨어져 있어요. 그쵸? 북해기선, 남해기선, 어쨌든,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연중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럼, 카자흐스탄에 만약에 사막이 있다, 여기 대부분 스텝 기후긴 하지만, 이거는 되게 단순해요. 커다란 유라시아 대륙의 내부에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뭐 B로 고쳐주면 될것 같아요. A나 B. 자, 아열대 고압대의 이유로 형성된 사막은 A나 B에서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뭐 C도 볼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C는 D보다 2023년 석유 수출량이 많다. 네, 땅덩어리는 D가 훨씬 큰데요. 석유 수출량은 아랍에미리트가 이네개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이 중에서, 이네 국가 중에서 국가 내 종교 인구 중 어떤 종교 신자 비율이 가장 높을까요? 네, 모두 다 이슬람교입니다. 모두 다 이슬람교.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면 될것 같고요. 정답은 4번에 있었습니다. 자, 13번 문제고요. 그래프는 세 가축의 주요 국가별 사육 두수. 네, 국가별 사육 두수예요. 우리 요런 것도 많이 연습을 해본 편인데 지금 돼지, 소, 양 요거 세개 구별하는 거죠. 여러분들 쭉 한번 어떤 국가가 제시되는지 보시면 미국, 브라질, 인도, 중국. 우리 가축 사육과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국가들만 나왔는데요. 먼저 중국으로 가볼게요. 중국, 다른 어떤 국가와 비교해서도 가를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이 중국이 이 가축을 거의 절반 가까이 사육하고 있죠. 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돼지. 네, 돼지고요. 그래서 가를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는 저기 브라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질은 이 가축 사육 두수 1위 국가입니다. 그 다음 인도인데요. 바로 소를 찾을 수 있는 바로 핵심적인 국가가 브라질이었고요. 인도가 그소 사육두수 2위 국가인데요. 힌두교를 믿어서 소를 금기시하긴 하지만 인도는 여전히 농업이 중요시되는 국가잖아요. 농업 비중이 높아요. 1차 산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노동력으로 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를 엄청 많이 먹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물론 뭐 많이 먹을 수 있는 인구가 또 2억 명 넘게 있긴 하죠. 왜냐면 인도에는 2억 명 넘는 이슬람교 신자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인도의 소는 막 다른 지역의 육식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노동력 대체의 가축으로도 같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다가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중국에서 돼지 다음에 소가 아니라요. 중국 내에서도 돼지 다음에 양입니다. 우리 양꼬치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중국 음식 중에. 자, 그래서 다 적고 나서 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미국은 소, 네, 돼지, 양은 거의 없죠. 브라질은 소, 그 다음에 돼지, 양도 좀 낮죠. 이거 비슷한 거 문제 한번 풀어본 적이 있거든요. 양은 건조한 곳에 잘 견디는 편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분형 기후가 많은 브라질에서는 양을 가장 적게 키운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네, 소, 그 다음에 양,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로 돼지를 가장 적게 키우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도 많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육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국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돼지 다음에 양인 거잘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가나다 찾았으니까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털을 모직공업의 주 원료로 쓰는 거는 뭐죠, 여러분? 네, 양이죠. 자,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시 되는 거는 뭐죠? 돼지죠. 가는 나보다 전 세계 사육두수가 많다고 했는데, 사육두수 전 세계 순위가 뭐였죠? 사육두수 순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사육두수 순입니다. 소양, 돼지. 네, 사육두수 초성이랑 이 사육두수 순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많은 게 아니라요, 나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나는 가보다 몬순 아시아의 벼농사 지역에서, 자, 노동력 대체 효과가 크다. 이거 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많이 언급되었던 내용이거든요. 돼지는요, 노동력 대체가 안 되겠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반면에 소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이런 이미지로 전래동화에서도 어릴 때 많이 봤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다른 나보다 전 세계 육류 생산량. 우리 육류 생산량 순서는요, 네, 전 세계 육류 생산량 순서는 우리 학교, 우리나라 급식이 표준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 급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돼지, 그 다음 소, 양고기는 1년에 거의 뭐 한두 번 아니면 1년 내내 못 보는 학교가 많죠. 이게 바로 전 세계 육류 생산량 순위입니다. 그래서 요런 지표들, 사육두수인지 전 세계 육류 생산량인지 요거 순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4번 문제이고요. 표는 화석에너지의 주요 국가별 생산량과 소비량 비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더 쉬운 거는 아마도 생산량 비율이겠죠? 우리가 화석에너지 3총사,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야기할 때, 생산량을 가장 먼저 중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선생님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세개 중에 하나라는 것을 법례를 주지 않아도 이 멘트만 보고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화석에너지니까. 선생님 노파심에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가를 보시면 중국에서 절반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석에너지 중에서 한 국가에 지금 집중도가 큰 화석에너지는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중국이 1등이다. 석탄입니다. 약간 화석에너지계의 쌀 같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화석에너지계의 쌀이라고 하니까 이제 중국하고 인도, 요게 딱 납득이 갈 텐데, 우리 쌀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식량 자원의 생산에서 중국하고 인도가 1등, 2등 하는 게두 개나 있었잖아요. 쌀과 밀. 그리고 기호작물, 가끔 나오는 기호작물 차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기호작물계의 쌀과 같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차도 중국, 인도가 생산량이 매우 많았던 거, 그런 거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석탄 찾았고요. 그다음에 나를 보시면 미국, 러시아가 있어요. 다도 보시면 미국, 러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국가들이 더큰 힌트가 되는데요. 지금 나는 미국하고 러시아 비중이 다에 비해서 생산 비중이 전 세계에서 좀더 높으면서 이란하고 짝꿍이에요. 그게 뭐다? 천연가스가 되겠죠. 그리고 다는 사우디아라비아랑 지금 짝꿍 같은 팀이네요. 이게 바로 석유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거잘 찾으면 되고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1번으로 갈게요. 냉동 액화 기술은 뭐와 관련된 설명? 천연가스와 관련된 설명. 산업혁명 당시 주요 에너지 자원은 석탄. 자,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연소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으로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많다? 네, 석탄이 더 많겠죠?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가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낮다라고 했는데,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자원은 석유였죠? 자, 가와 나의 수출량 1위 국가는 같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가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국가들이 수출량 1위 국가였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뭐 이런 국가들이 또 수출량 1위 국가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네 국가의 주요 수출 상품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슨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내국가의 수출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봐도 답을 금방 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국가를 구별해야 되는지 국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리랑카. 느낌 있죠? 스리랑카는 이게 키워드였는데, 그쵸?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나부터 볼까요? 선생님, 나가 지금 눈에 확 띄어서. 우리 스리랑카가 옛날에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을 때 실론섬이라고 불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녹차, 홍차 생산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영국의 차밭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차 생산으로 유명한 스리랑카. 네, 어딨죠? 네, 스리랑카. 선생님이 지금 길을 잃었는데, 스리랑카. 자, 그 다음에 지금, 4번 또 한번 가볼게요. 4번에 보면 철광석이 있습니다. 우리 철광석은 순상지, 즉, 안정육계. 안정된 땅에서 많이 나오는 지하 자원이었는데요.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에 어디가 가장 안정된 땅이 넓게 분포해요?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활화산 제일 많은 국가죠. 일본 환태평양 조선대죠. 안정된 땅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오스트레일리아는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주 아주 넓은 땅도 가지고 있지만 이 서부 지역 쪽이 이 동쪽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을 제외하면 대부분 안정육계였잖아요. 그래서 이 안정육계를 넓게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철광석 생산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러시아 이렇게 땅덩어리가 크고 안정육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철광석 생산량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우리 라 데이터를 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일본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자동차와 석탄, 팜유, 이거 보니까, 가가 일본이고, 나가 팜유라는 것도 사실 기후적인 특징을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팜유는 우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열대 우림이나 열대 몬순 기후가 나타나는 기후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인도네시아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총 수출액이 적다라고 했는데, 이총 수출액은요, 선생님이 GDP랑도 상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일본이 훨씬 더 많겠죠? 나는 다보다 석탄 수출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나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석탄. 여기 지금 적혀 있는데요. 네, 석탄 수출량. 네, 적혀 있죠. 네, 그 다음에, 다는 라보다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적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를 단적으로 알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선진국인 오스트레일리아가 높고, 인도네시아가 낮은 거 맞아요. 정답 3번이네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4번. 라의 수도는 다의 수도보다 저의도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요. 라의 수도는 어디죠? 아직도 시드니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캔버라고요. 그 다음에 다의 수도는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물은 건데 자카르타거든요. 최근에 자카르타에서 다른 지역으로 수도를 옮긴다라는 발표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자카르타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위치를 한번 생각해봐요. 인도네시아는 적도를 중심으로 거의 적도 부근에 그 영역이 영토가 분포를 하잖아요. 네, 자카르타도 살짝 남반구. 적도에서 살짝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위도 한 6도, 남위 6도 정도의 분포를 하고요. 우리 캔버라 같은 경우에는 중위도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그 국가 위치만 봐도, 네, 다가 더 저위도에 있겠죠? 거꾸로 설명했고요. 5번, 이 중에서 총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네,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 전 세계 인구 1위가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3위가 미국이고요. 3.5억 명, 그리고 4위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2.8억 명의 인도네시아. 그래서 인중민, 그 인중이 그 중요해요, 생각보다. 인중민, 여러분, 인중민이 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인구 순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8억으로 제일 많으니까 다로 고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본도 인구가 적진 않아요. 일본도 인구가 1.2억을 넘거든요. 네, 그것도 참고적으로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5번 문제 정답도 3번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 요것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높아심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오스트레일리아가 뭐 광물이라든지 뭐 에너지 자원 수출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너무 자원 위주로 수출하니까 뭐 1차나 2차가 엄청 발달돼 있는 줄 아는데 여기는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산업 구조 전체를 봤을 때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3차 산업의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 구조 비교할 때는 이 오스트레일리아를 그냥 단순히 선진국으로 접근해야 되지, 너무 막 소고기, 양고기, 철강석, 뭐 이런 걸로 접근하면 약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답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지도는 몬순아시아의 주요 갈등지역. 우리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그 권역 공부할 때이 분쟁과 관련된 주제가 상당히 중요했죠. 이 몬순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가 여러 종교의 기원지라서 그런지 종교의 분포 복잡성도 복잡하고 그리고 민족의 다양성도 다양하고 언어의 다양성도 다양하고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은 그런 국가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막 역사랑 얽혀서 분쟁 지역들이 아직도 여기저기 남아 있는데요. 지금 A, B, C, D, E, F 서로 다른 이유. 그러니까 이게 뭐 영역 갈등, 자원 갈등일 수도 있고요. 뭐 민족 갈등, 종교 갈등일 수도 있는데 그 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요한 지역이에요. 일단 A 지역을 보시면 여기 우리 정말 많이 다뤘던 분쟁 지역이고요. 바로 카슈미르 분쟁 지역이죠. 여기는 파키스탄의 이슬람교와 그다음에 인도의 힌두교가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다. 요 종교와 민족의 핵심이죠.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B를 보도록 할게요. B가 인도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스리랑카를 표시를 한 거고요. 약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위치에 있죠. 근데 그 스리랑카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할리즈족은 대부분 무슨 종교를 믿죠? 불교를 믿는데 영국 식민지 당시에 인도에서 넘어온 누구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 소수민족인 타밀족하고 갈등을 빚고 있고요. 그 타밀족은 인도에서 넘어왔으니까 무슨 종교를 믿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힌두교. 그래서 다수의 불교와 소수의 힌두교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C도 정말 여러 번 봤는데요. 여기가 미얀마의 라카인주고요. 라카인주. 미얀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를 믿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교인데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식민지 당시에 방글라데시로부터 넘어온 소수민족, 로힝야족과의 갈등이 있고요. 이 로힝야족이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 로힝야족은 방금 어디서 왔다고요? 방글라데시에서 왔다고 이야기했고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마찬가지로 이 남부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슬람교 비중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남부아시아 경계에 위치하고요. 미얀마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속하는데 그런 영역의 구분도 여러분들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D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자, D는 뭐 그냥 섬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가 아주 아주 치열한 또 분쟁 지역 중에 하나고요. 난사군도입니다. 이 난사라는 거는 이 중국 발음으로 난 그리고 뜻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중국해. 남중국해 여러 섬을 가지고 이 섬이 누구 거냐 하면서 싸우는데 사실 그섬 자체가 탐나는 건 아니에요. 거의 무인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섬 주변에 뭐가 많이 발견됐다?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가 많이 발견되면서 너도 나도 막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건데 여기에 분쟁 당사국은요, 6개나 됩니다. 그래서 분쟁 당사국 수도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일단 중국이 있고요. 네, 중국은 여기저기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완. 그 다음 베트남. 그 다음에 이 보르네오 섬의 섬나라인데요. 아, 작은 나라인데 브루나이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도 바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 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난사군도 주변에 뭐 브루나이도 말레이시아도 지금 있어서
인도네시아도 거의 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없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난사군도는 6개의 분쟁 당사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실효 지배국은 딱히 뭐 한나라가 아니라요. 이 난사군도의 한 개의 섬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다 각각의 섬에 대한 영유권을 지금 현재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개나 되는 분쟁 당사국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시사군도라 그래서 시사군도도 중국, 베트남, 타이완 요거 3개 국가들이 또 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위치만 알려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센카쿠 열도예요. 지금 현재 흔히 부르는 이름이 그 지역을 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거든요. 센카쿠. 어느 나라 말 같아요? 네, 일본 같죠. 그래서 일본이 일단은 지금 현재 실효 지배는 하고 있으나 누가 여기를 자기네 땅이라고 또 주장할까요? 느낌 있잖아요. 그쵸? 근처잖아요. 지금 센카쿠 열도 남쪽에 타이완 있죠. 그리고 중국. 그쵸? 이세 국가가 분쟁 당사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도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아주 중요한 화석에너지 매장지가 발견이 되면서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또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상당히 진짜 좀 예민하게, 약간 군사적으로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5개 지역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ABC 같은 경우에는 민족과 종교 갈등 지역이라면 D와 E 지역은 약간 영역, 그리고 자원 갈등 지역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류를 해볼까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두개 묶어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부터 볼게요. A에서는 힌두교 신자와 불교 신자가 아니라 힌두교 신자와 이슬람 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빨리빨리 볼게요. 2번. B에서는 크리스트교 신자 비율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불교 신자 비중이 가장 높고요. 3번. 우리 지금 F를 지금 빼놓고 갔는데 이 F도 여기에 해당하네요. 선생님이 크리스트교 신자 비중을 보면서 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F가 바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나라 대부분 이 나라가 어디죠? 필리핀이죠. 이 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크리스트교를 믿는데 이 민다나오 섬이라 그래서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크리스트교를 믿는 국가에서 민다나오 섬만 이슬람교 신자 비중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갈등이 있는 지역이고요. 요게 지금 답이 되려면 F로 고쳐주면 될것 같아요. 그쵸? B로 그대로 갈 거면 불교 신자 비율 중이 가장 높은 거고, 3번 가겠습니다. C는 힌두교 신자와 이슬람교 신자 간의 갈등이 아니었고요. 미얀마 라카인주는 네, 불교 신자와 이슬람교 신자인 로힝야족과의 갈등이 있는 지역이에요. 4번 가겠습니다. 로힝야족이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지역은 F 지역이 아니라 네, C 지역이고요. 여기서 이슬람교는 모로족이에요. 그러니까 모로족하고 로힝야족의 공통점은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게 공통점인데요. 네, 좀 부르는 그 정확한 민족의 명칭이 다르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가 로힝야족, 여기는 모로족. 자, 5번 갈게요. D의 분쟁 당사국 수는 E의 분쟁 당사국 수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미 설명했죠. 여기 6개, 여기 3개니까 정답은 5번이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네, 구별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번. 그냥 간단하게 풀면 될것 같은데요. 우리 협업으로 발전하는 유럽의 첨단 산업, 그냥 첨단 산업 지역들 문제로 제시가 된 겁니다. 유럽에 정말 많은 첨단 산업 지역이 있는데요. 일단 어떤 지역인지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시스템이 발달한 것이 특징이고요. 이 지역은 전통적인 수공예 기술이 현대적 생산 방식과 결합되어서 패션, 가구, 기계, 이런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명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고부가 가치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명품 산업이 패션이나 가구, 기계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 지역은 우리가 아는 그런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뭐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거.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자동차 중에서도
이렇게 말 이렇게 돼 있는 그 자동차 있거든요. 그거에 또 본고장 모데나 이

모데나가 발사믹 식초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 F로 시작하는 명품 자동차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우리 북부 이탈리아, 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3 이탈리아라고 해서 유럽의 다른 첨단 산업과는 달리 패션, 가구, 기계, 이런 고부가가치 장인의 손길 한땀한 땀으로 우리가 좀 정리했었던 주요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가는 C입니다, C. 그래서 여기 뭐 베네치아, 뭐 모데나, 뭐 이제 등등의 중소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수되고 있는 그런 전통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나로 가볼게요. 나는 클러스터 형식. 뭐 산, 학, 연, 산업과 대학과 연구소가 이렇게 밀집이 돼서 서로서로 이제 협력을 이루고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또 클러스터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첨단 산업 지역이고요. 정보통신, 바이오, 제약. 아직까지는 여기가 어딘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캠브리지 대학교가 나왔어요. 우리 캠브리지 대학교 나왔으니까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그쵸? 우리 A에서 런던 주변에 캠브리지 대학도 있고 옥스퍼드 대학도 있는데 어쨌든 런던 주변에 점 찍혀 있으면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A. 정답은 매우 쉽게 4번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B도 여기가 C스타 사이언스 파크라고 이 스웨덴의 대표적인 첨단 산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위치 한번 슬쩍 보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첨단 산업 지역을 유럽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가 이 프랑스 남부 지역의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주로 언급이 되는데 요거도 안 나왔으니까 서운하니까 한번 표시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17번 문제 간단하게 풀었고요. 우리는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세 국가의 수출 구조와 주요 수출품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국가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시되어 있는 국가 중에 A 국가. 너무 중요하죠? 일단 아프리카 인구 1위 국가고요. 아프리카 인구 1인데 그게 어느 정도 된다? 2.3억 명 정도 된다. 그리고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죠. 아프리카에서는 석유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분쟁에서도 좀 다뤘었죠? 북부 지역의 이슬람교 지역하고 남부의 크리스트교 지역의 사람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지리아랑 관련해서 우리 수능 완성에 어떤 문제를 푼 적이 있냐면, 원래 나이지리아의 수도가 해안가에 있었는데, 남부 지역에 있었는데, 약간 이 중부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과 크리스트교 신자들의 그 거주 지역 그 경계에 위치하는 아부자로 옮겼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거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이 상당히 크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문제에서 다뤘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위치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B는, B도 정말 자주 나오죠. 네, B도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그러면, 에티오피아를 빨간색으로 적을까요? 자, 에티오피아 그러면 우리 커피의 기원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피 같은 걸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AU의 본부라 그래서 우리 유럽연합이 EU죠. 그래서 아프리카 연합도 있거든요. 아프리카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아프리카 연합, 그러니까 AU. 있는 거고 그 본부가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있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의 수도 이 아디스 아바바는요, 뭐 AU 본부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기후에서 어떤 기후?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걸로 자주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열대 고산 그러면 우리 더 이상 뭐 라틴 아메리카 안데스 산맥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 아디스 아바바도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C. 잠비아죠? 우리 그 아프리카 백지도 많이 약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지도 나왔을 때 여러분들 빈틈에 있는 지금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또 머뭇머뭇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C는 어디와 더불어서 콩고 민주 공화국과 더불어서 코퍼백

벨트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코퍼가 뭐죠, 여러분? 네, 코퍼 알죠? 코퍼는 구리입니다, 구리.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 남부 지역부터 잠비아까지 구리가 많아요.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은 또 구리뿐만 아니라 코발트도 많다. 뭐 이런 걸로 계속 문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많이 생산되는 그런 자원들 한두 개만 잘 기억해도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벌써 설명 끝났고요. 지금 가나다의 주요 수출품만 봐도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석유 어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에서. 그리고 커피? 이 커피의 기원지에서. 구리? 코퍼벨트를 이루고 있는 잠비아에서. 그래서 여기만 봐도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 이 농림축산물이라고 돼 있는 거 바로 어디랑 연결되는 거예요? 커피 이거랑 채소 이런 거랑 관련이 돼 있는 거고 뭐 석유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광물 에너지 자원을 지금 표시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참고하면 되는 거고요. 여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하면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19번 갈게요. 자, 19번 보시면 다음 자료는 중남부 아메리카의 인종 구성에 관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종 구성 여기서 되게 중요한 주제였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별해야 되는 국가가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A하고 B는 유럽계 원주민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아주 많은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일단 지문을 보시면 가를 어디인지 바로 알수 있는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가 국가는요,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가 에스파냐어를 쓰는데 딱한 국가가 이제 포르투갈을 주로 쓰죠. 거기가 바로 브라질이었고요. 브라질. 그래서 가는 브라질.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뒤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브라질은 포르투갈 식민 지배 이래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계 강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유입되었고요. 특히 플랜테이션 그 노예 노동력으로 쓰였겠죠. 이들과 원주민 유럽계 사람들 간에 혼혈이 또 활발히 이루어져서 오늘날 혼혈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죠. 혼혈 인구가 많은데 브라질도 제일 많은 인구는 유럽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럽계 다음에 혼혈 인구 많은 거고요. 반면 이 국가는 에스파냐에 의한 식민 통치 이후에 유럽계와 원주민계의 혼혈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근데 여기는 아직 모르겠네요.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근데 여기 지금 법례를 줬기 때문에 지금 브라질 찾았고 아르헨티나는 주로 유럽계가 네, 주를 이루고 있고 볼리비아는 원주민의 비중이 가장 국가 내에서 가장 많죠. 그럼 이제 요거는 혼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여러 국가 중에 멕시코네요. 네, 멕시코 찾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 달을 볼게요. 고산지대. 그 지리적 특성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페루와 더불어서 페루와 볼리비아는 원주민의 인구 비중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선생님, 원주민을 적으면 안 되고. 자, 볼리비아를 적어야죠. 그쵸? 볼리비아. 자, 볼리비아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라파스라는 해발고도 3,600m 이상의 지금 수도가 위치하고 있죠. 자, 그다음 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요, 유럽 사람들이 이 라틴 아메리카로 건너왔을 때 가장 유럽하고 비슷한 온대기후가 넓게 분포하는 국가였고요. 우리 1900년대 초중반까지도 유럽에서 계속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도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유럽계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이런 쪽이 유럽계 비중이 매우 높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그래서 월드컵 선수 구성을 보면 또그 나라의 인종 구성의 특징들도 좀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대부분 네, 백인 비중이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거 여러분 선수 명단 한번 보시면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를 찾았고요. 이 가나다라의 그 국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쉽게 A하고 B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가 지금
아르헨티나잖아요. 아르헨티나는 여러분들이 유럽계 비중이 높은 걸 알고 있는 거고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볼리비아, 원주민 비중이 높다라는, 네, 선지, 그,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힌트를 주고 있었는데, 이 브라질 여러분들 잘 보시면, 백인 비중하고 혼혈 비중이 비등비등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는 백인 비중이 좀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떨 때는 혼혈 비중이 지금,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금 이 데이터에서도 그 백인이, 유럽계 백인이 좀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 보이죠? 그쵸?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브라질은 백인 비중이 혼혈 비중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여러분.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브라질도 아직까지는 유럽계 백인 비중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더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브라질은 볼리비아보다 국토 면적이, 네, 넓죠? 정답 1번이네요. 자, 답이 너무 빨리 나왔고요. 자, 나의 수도는 라에스도보다, 우리 라에스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다음에 나의 수도는, 나가 지금 멕시코죠? 멕시코 시티는 우리 대표적인, 네, 열대 고산기후 지역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시티는 해발고도 2000m가 넘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해안가 있고요. 그래서 낮지 않아요. 가나, 아르헨티나, 나는 브라질 아니었고요. 가나다로 우리가 얼마나 똑바로 잘 찾았는데, 그쵸? 그 다음에 A하고 B 거꾸로 됐죠? 그 다음에 5번. 멕시코는 볼리비아보다 원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아니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쉽게 아닌 거 확인했고, 우리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는 세 경제 블록의 회원국. 뭐 수능에서는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 블록 크게 네 가지를 배웠는데요. 지금 그중에 세 개가 출제되었고 지금 EU, 유럽 연합하고요. 그리고 아세안. 가장 최근에 2025년에 동티모르까지 합세하면서 11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USMCA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고 일단 요세 블록을 어떻게 비교했는지 선지 가면서 또 하나하나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유럽연합이고요. 모든 회원국은 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사용한다. 이 단일 통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랑 모든 회원국이 이걸 사용한다는 다른 얘기죠. 단일 통화 있어요. 그게 바로 유로화는 맞는데 모든 회원국이라는 이거 사실 여러분들 약간 많이 오답으로 나오긴 하잖아요. 실제로 덴마크하고 스웨덴,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는 우리 영댄스라고 많이 외웠었는데 이제 댄스가 됐죠. 덴마크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EU 회원국입니다. 자, 그래서 덴마크하고 스웨덴 요두개 정도만 예외를 기억해도 이건 아니라는 걸알수 있고요. 가는 나보다 통합의 수준이 높다라고 했는데, 우리 통합의 수준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FTA, 그 다음에 관세 동맹, 그 다음에 공동시장, 그 다음에 완전 경제 통합, 이 수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가장 통합 수준이 높은 완전 경제 통합은 뭐밖에 없다? 네, EU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EU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해도 통합 수준이 높아요. 정답은 2번이고요. 나는 가보다 역내 무역 비율. 여러분, 역내. 그 회원국끼리의 무역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뭐를 뜻하죠? 통합 수준이 높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하고 가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유는 그 어떤 경제 블록에서도 가장 뛰어난 높은 역내 무역 비율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얼마나 자기들끼리 끈끈하냐, 요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지역내 총 생산. 이거는 선생님이 그 개념 정리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지역내 총 생산, 이 경제 블록 안에서 GDP의 합이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그쵸? GDP 전 세계 1위인 미국을 보유하고 있는 USMCA가 역내 총 생산이 가장 높습니다. 네, 요 가장 높은 거. 그 다음에 총인구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EU는 27개 회원국이 있잖아요. 이 27개 회원국의 인구를 다 더하면 한 4.5억 명 정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아세안은 여기가 인구 규모 1위. 11개 회원국의 인구를 다 합치면 7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조심하라고 했죠. 회원국 수 27개가 인구 수도 제일 많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인구 규모 제일 큰 경제 블록이고요. 우리가 배우는 4개 중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가 한 5.2억 정도 돼요. 세계 국가에서. 그쵸?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고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실전모의고사 9회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막 가고 있으니까 마음도 좀 홀가분하고 한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실전모의고사 8회에서 30번 문제에서 선생님 키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이렇게 키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정리를 했단 말이죠. 이거를 9회 들어가기 전에 좀 봐야 이게 너무 아까워. 선생님이 요거를 또 뭐냐면 4번을 보면 또 카케류가 나오는데요. 이 카케류도 또 키니 카케류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또 쓰거든요. 여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키니 카케류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카케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키는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나와 있는 이 동사들이 어떻게 붙는지 호응하는지도 좀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아시는 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일본에 좀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뭐 힙하잖아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앞에 보면 기와 관련된 관용 표현에 조사를 좀 봅시다. 니가오예요. 이거 좀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기란 무엇인가? 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여러분 뭐 기가 약하다 할 때 그 기도 있겠지만 사실은 일본에서 쓰이는 기라고 하는 거는 뭐 진짜 광범위한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걱정, 멘탈, 정신, 에너지, 기력 뭐 엄청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서 굉장히 확장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관용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수능 기본어의에 나와 있는 동사들과 호응하는 것들만 조금만 추려봤어요. 관연도에 막 추린 것도 아니고 기출이나 수능 특강이나 완성에 나왔던 애들만 좀 이리 와보세요 하면서 이제 모아봤는데 좀 보시면요. 키니스르하고 키니나루 있습니다. 이게 얘네 둘이 세트로 돼가지고 지난 우리 30번 문제도 그랬잖아. 그 옆 페이지 봐봐. 57페이지에 보면은 그 기에 대해서 얘기한 키니나루라는 게 나왔죠. 키니스루와 키니나루의 차이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키니스루는 신경을 쓰는 거고요. 얘는 키니나루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얘는 쓰는 거고 얘는 쓰이는 거야.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 키니스루라고 하는 거는 거슬리게 신경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좀 이 키니 시나이드 크다사이 하면 그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하면 키니 시나이드 크다사이라고 하지 키니 나라나이드 크다사이 이런 식으로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키니 나루는 걱정이래. 심파이니 나루도 되겠지만 또 어떤 게 됐냐면 키니 나루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다도 많이 써요. 이게 옛날에는 잘 안 나왔었거든. 근데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 키니나루 오미세라고 하면 궁금한, 걱정되는 가게가 아니라 궁금한 가게야. 내가 가보고 싶어서 궁금한 가게가 키니나루 오미세가 되는 겁니다. 자, 소노 키니나루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이 소노가 들어가 있잖아요. 키니나루는 원래 걱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소노 키니나루가 되는 거예요. 자, 키니, 이거는 어떻게 읽냐면 이거 하이루 아니야? 키니 이루예요, 이거. 마음에 들다. 얘만 키니 하이루라고 읽지 않고 키니 이루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뭐 제품이 있나요?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뭐 물건이 있나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좋아하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가가 붙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가만히 있는데 기가 죽고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았어? 기가 죽고는 가만히 있는데 기가 와서 탁 달라붙으면 정신이 확 차려지는 거지. 깨닫다, 알아, 차리다. 자, 키니스루는 걱정하다. 신경 쓰다예요. 그런데 기가 스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느낌.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 육감 이런 거지. 아, 그런 왠지 그런 기분 드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라고 얘기할 때 기가스르를 씁니다. 자, 야르끼가 되나요? 뭐가 안 나와요? 야르끼. 야르는 할 의지, 기운, 의욕이 되는 거예요. 할 기운이 나지 않아. 할 의욕이 안 나. 라고 할 때, 야르끼가 되나? 자, 기가 오모이. 여러분 상태예요. 마음이 무거워. 지금 마음 무겁지 뭐. 수험생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시점에서 수능이 마이너스 며칠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가 오모이. 마음이 무거워요. 이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약간 프레셔가 있는 그런 상황. 키가 하야이 하는 거는 성급하다. 아이 뭐 벌써 그런 걸 생각한다고? 저는요, 선생님, 노후예요.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할 거예요. 키가 하야이, 성급하다. 너무 빨리 조속히 그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 일에 쓸 수도 있겠죠. 키가 스스마나이라고 하는 스스무는 뭐지? 진행하다지. 진학하다 뭐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 스스무 마음이 내키지 않아. 키가 스스마나이. 아, 나 거기 안 가고 싶어. 키가 스스마나이. 자, 여기까지. 그런데 키 오를 쓰면 키오 츠카우 신경을 쓰다. 아까 우리 지난 강에서 30번 문제에서 에 그렇게 뭐 이런 물건 같은 거안 줘도 돼라고 하면서 뭔가 이 사람이 책 빌려준 데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하면서 아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라고 얘기할 때 키오 츠카와 나쿠테 모 이노니라고 선생님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죠. 키오 츠카우는 배려를 하고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 키니카케루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키니카케루도 의식적으로 상대나 상황에 대해서 좀 의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배려하거나 책임감을 가지거나 이럴 때도 키니카케 때, 뭐그 후배를 키니카케 때, 뭐 이런 식으로. 키오 히쿠는 주의를 끌다 했을 때 우리 히쿠 하면서 많이 했지. 기도 히쿠 했고, 매도 히쿠 했고, 그죠? 뭐 또, 오 히쿠 끌다예요. 주목을 끌다. 주의를 끌다. 네오 히쿠, 키오 히쿠 이런 거 했었죠. 키오 츠케루는 조심하다, 주의하다. 뭐하고 같이 세트예요? 얘하고 얘지. 키가 츠쿠는 자동사예요. 츠쿠가.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키가 와서 딱 달라붙으니까 깨닫다, 알아차리다가 되는 거고, 키오 츠케루는 와치 아웃 하는 거야. 뭔가 조심하는 거 이렇게 딱 주의하고 조심하고. 자, 주의하다 조심하는 키오 츠케루. 그다음에 키가 츠쿠는 깨닫다. 두 가지. 예. 츠쿠, 츠케루. 해서 살펴볼 수 있죠? 자, 우리 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꼭 기와 관련된 관용 표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들어왔어요. 낱말 카드의 네모에 공통으로 들어갈 거 찾아보자. 뭐야, 바스켓, 케이크죠. 캐짜를 찾아보면 이거야. 약간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이걸 이렇게 보면 K다? K. 그치? 너무 어거진가요? 가타카나, 이렇게. 아니,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히라가나 케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히라가나 케, 근데 얘를 지우고, 얘를 붙여. 그럼 케 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떻게든 외우세요. 쿠도 마찬가지야. 쿠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쿠. 그런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쿠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생겨서 좀 비슷한 모양이니까 뭔가 뒤집어서 기억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또 가르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새를 그려. 그래서 새의 날개. 쿠쿠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기억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가타카나를 외우셔요. 왜냐면 1번 날라가면 너무 아깝잖아. 타는 마늘 따짜. 마늘 따짜에 하나만 가지고 오니까 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누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쓰잖아, 쓰. 그래서 학교에서는 야, 스누피. 스누피. 그러니까 스누 이렇게 외우면 어때?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완데요. 이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약간 여기서 느껴지는 게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들 날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 이 와, 이리 와, 와 이렇게. 그래서 아 선생님 너무 어거지예요. 뭐 하는 수 없어. 안 외워지는데 어떻게 해, 그렇지? 안 외워지니까 어떻게든. 가타카나 캐로 만들어서 히라가나 캐로 만들어서 캐를 외우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외워라 하면서 이 히라가나에 맞춰서 가타카나 보면 되게 비슷한 것들이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아 히라가나랑 비슷한데 하면서 몇 개라도 제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아 어떻게든 막그 비둘기를 그리든 뭘 그리든 막 외워가지고 1번 정도는 어떻게든 좀 수행해 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오른 거 볼게요. 토쇼깡이죠? 토쇼 아니에요. 도서니까.

족가인데 홍오 가리마시다 책을 빌렸습니다. 샤츠가 아니라 샤츠가 되겠죠? 샤츠 오키테이마스. 형은요, 이렇게 오빠는 예, 하얀 셔츠를 입고 있어요. 와타르토키와 건너다, 건너다, 건네다는 와타스. 와타르토키와 길 같은 거를 얘기하겠죠? 그러마니 주의시테 크다사이. 그죠? 주의하다. 주의시테 크다사이. 히루가 항와 가꼬노 쇼쿠도데 다베마시다. 식당 맞죠? 쇼쿠도. 쇼쿠도 맞죠? 답은 4번. 자, 5번은 뭐가 틀렸어? 테가미오 나스타메니. 테가미오 나스는 뭐지? 오크류 나스 뭐 하는 거야? 보치다, 보내다.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유빈 쿄쿠, 쿄쿠, 쿄쿠예요. 교쿠 아니고 유빈 쿄쿠에 이키마시다. 갔습니다. 이키마스 갑니다가 되는 거죠. 답은 4번. 자, 박에수 갑니다. 자, 한자 읽기에다가 박까지 포함하려면 박은 응, 읏 모두 다 한박을 다 가지죠. 자, 그런데 다 한박을 가죠. 작건, 응처럼 받침으로 쓰이건 장음이건 간에. 그런데 이두 글자가 한박인 게 하나 있었지. 단, 요음은 두 글자가 한박, 샤 이렇게 작은 거. 이게 한박이 되는 거지. 예, 요것만 좀 기억하면 박 문제는 문제가 없다. 요음은 두 글자가 한박. 자, 아시다노와사 하야쿠 슈빠츠시마스. 슈빠츠시마스. 자, 그러면 아까 요음도 나오고 초음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한박, 두 글자 한박, 작은 거 한박, 한박, 한박. 그래서 슈빠츠, 슈빠츠, 슈빠츠 네 박이에요. 자, 고고 부카츠노 렌슈가 아니마스. 렌슈 갑니다. 렌슈. 자, 렌슈. 렌슈. 자, 두 글자가 한박. 응도 이 받침처럼 쓰이지만 한박 꼭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렌슈, 렌슈 이런 식으로 얘가 한박이 되어버리잖아. 받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받침 개념이 아니라 렌슈가 된 거예요. 렌슈, 렌슈가 되는 거죠. 자, 니혼고노 주교와 오모시로에 대해서. 아, 이거 진짜 선생님 진짜 15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주교, 우일까요? 아니면 주교일까요? 얘네 맨날 헷갈리라고. 어떤 거야? 주교야, 주교야. 이쪽이죠. 주교예요. 얘 아니에요. 주교, 주교, 주교. 그 다음에 얘랑 항상 나오는 게 뭐야? 주소. 주, 소. 얘가 뭐야? 얘가 주가 되는 거야. 주. 짧은 쇼. 주쇼. 주교. 주가 되는 거죠. 둘이 맨날 나오니까 헷갈려하지 말자. 자, 주교는 몇 박일까? 한 박, 두 박, 세 박이에요. 응?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얘를 혼동하는 친구들이 문제를 풀었을 땐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근데 얘를 알고 있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죠? 가꼬마데 가꼬 들어갑니다. 가꼬 네 박이죠? 가꼬우 가꼬마데 바스데 가요테이마스. 버스를 수단으로 하여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 와타시와 라이넨 니혼니 류가쿠 니 이키타이 데스. 유학하러 가고 싶어요. 류가쿠, 류가쿠, 류가쿠. 그쵸? 네 박이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3번 다 풀었고요. 4번 갑니다. 이 문제는 예, 뭐의 끝판왕이냐면 카케루의 끝판왕을 보여드리겠어요. 카케루, 카케루. 계속 카케루가 나올 거야. 카케루가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카케루는요, 우리 수능 특강에 예, 나와 있어요. 동사 위에 걸다, 음식에 뿌리다, 의자에 앉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케루 이렇게 걸치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스카프 같은 거 선생님 목에다 걸었다고 하면 카케루가 되겠지. 물건을 이렇게 옷을 여기다 벽에다 거는 것도 카케루가 되겠지. 카케루 약간 걸치는 거예요. 자, 걸치고 또는 뿌리고요. 뿌리는 게 붓다. 붓다도 예, 붓는 것과 뿌리는 거 차이 알아? 뿌리는 건 약간 칙칙 약간 요런 느낌인데 붓는 거는 찍 약간 요런 느낌이죠? 붓다와 뿌리다. 둘다다뭐 어디에 수렴돼? 카케루에. 자, 스바라시 에가 가게 데아리마스네. 에가 아리마스. 에가 아리마스. 어떻게 있어요? 타동적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누군가의 타동적 행위에 의해 그 사람이 걸었던 행위에 의해서 뭐가 존재해? 그림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해?
어떤 사람이 걸어서 존재한다는 거야. 그 행위 상태의 결과가 남은 상태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해석을 어떻게 해줘요? 약간 수동태처럼 해주는 거야. 아, 훌륭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갑니다. 시오 카케테 소금을 카케루 뿌리다. 소금을 뿌려서 다베테 크다사이. 그러니까 소금을 이렇게 쥐 부어서 먹는다는 게 아니라 소금을 뿌려서. 자, 붓다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게 탕수육이에요. 탕수육이 이제 소스 카케루 하는 거는 이렇게 뿌리는 거지. 카케 이 시오 카케루는 칙칙칙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지? 아노 이스니 카케테 이스니 카케테 오마치 크다사이 기다려주세요. 이스니 카케루라고 하는 거예요.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딱 있잖아. 근데 이 의자를 우리가 앉을 때 어떻게 앉냐는 거야. 엉덩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카케루 하는 거 거는 거야. 이렇게 딱 걸치는 거죠. 엉덩이를 걸쳐서 이렇게 앉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엉덩이를 딱 걸쳐서 앉는 거기 때문에 엉덩이 뭘 걸칠까? 허리를 걸치는 거야. 허리를. 허리 여기 척추. 고시오 카케루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런 표현 안 쓰니까 있으니 카케테만 해도 충분히 의자에 앉다라, 걸터 앉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막 절푸덕하고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딱 걸터 앉는 느낌이죠. 이스니 카케테, 오마치 크다사이. 기다려주세요. 자, 카케루도 봤습니다. 자, 카케루는 그러면 어떤, 관용 표현이 있는지도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들어, 얘들아. 왜냐면 이게 이렇게 쫙 모아놓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이제 한번 모아놓으면 뭐가 있냐면 우리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거 진짜 안 나와. 안경을 쓰다. 메가네오 카케루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뭐 옛날 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잘안 나오더라고. 네오하고 이건 옛날에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 요즘에 안 나오대. 자, 그 다음 요즘에 나오는 게 뭐야? 이런 거. 아까 금방 나왔던 시오 카케루, 코에오 카케루.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하시오 카케루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요 그 동사에서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강이 이렇게 따 있으면 하시오 카케루. 카케루, 걸. 다리를 걸다. 미즈오 카케루, 물을 끼얹다, 붓다, 끼얹다. 자, 우리 그 옛날에 뭐가 있죠? 그, 이 가게가 이렇게 있으면 일본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뭔가 정화되는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손님이 오기 전에 뭔가 애군을 쫓는 느낌이랑 그 다음에 아주 그 상쾌한 느낌을 주기 위해 가게 앞에다 물 뿌리는 거를 좀 했었어요. 미즈오 카케루. 가게 앞에 물 뿌리는 느낌 알지 뭔지? 칙! 칙 이거. 이게 미즈오 카케루예요. 물을 끼얹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카베니 카케루. 벽에 뭘 걸겠지, 대상을. 뭐 옷을 걸거나 그림을 걸거나. 이것도 아까 나왔었지? 자, 나왔다. 키니 카케루. 아까 선생님이 1번 하면서 그 20, 지난 그 7, 8강에서 나왔던 30번 문제, 기의 관용어구에 대해서 1번 하기 전에 와 다뤘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키니카케루. 걱정하다라는 건데, 이 걱정하다는, 이게 뭔가, 진짜로 뭐, 이렇게 막 마음의 고생으로 걱정을 한다기보다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키니카케루가 되는 거죠. 고코루니 카케루는 마음에 새기는 그런 느낌. 메이와코 카케루는 많이 나오죠? 걱정을 끼치다. 아니, 폐를 끼치다. 아, 고메이와코 오카케시마시다. 라는 식으로. 고, 메이와코 오카케시마스. 그럼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메이와코 카케마시다를 고메이와코 오카케시마시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겸양을 써서 쓰기도 하죠. 자, 로쿠니 쌍오 카케루. 곱하다. 아, 우리 곱하겠는데 빼기 뭐였더라? 그치. 히쿠가 있었죠. 히쿠는 빼기예요. 카케루는 곱하기예요. 더하기하고 나누기는 기본 어휘가 아니니까.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면 배우기로 하고요. 자, 이거 진짜 옛날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그렇지. 카케테 쿠다사이. 메와코. 카케테 고멘네. 이렇게 쓰는 게 카케루입니다. 너무 멀리 왔어. 우리 다시 앞으로 가보자. 자, 4번 문제 풀게요. 고노 료리니와 이 요리에는요, 시오 카케루. 이제 알겠지? 카케루 착착착 끼얹는 거. 미즈오 카케루. 카케루가 진짜 많이 쓴다는 거지. 이 느낌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자, 시인바요 카케루. 메이와쿠 카케루. 걱정을 끼치다. 메이와쿠 카케루는 폐를 끼치다. 하하와 시인바요 카케루가라. 또, 病気のことを 私に 話さなかった. 아, 이런 게나 걱정이 되니까 걱정 끼치기 싫으니까 이
어머니의 병에 대해서 나한테 말안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각해로는 답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어 표현, 동사의 다이어 했던 거를 관용 표현도 보셨고, 그다음 문제도 좀 풀어보는 걸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5번 갑니다. 사나와 유가의 대화. 자, 이건 부사를 묻는 거예요. 근데 타도꼬로라고 하는 게 뭐야? 막 뭐뭐한 참이라고 하는 이제 막 상황이 종료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제 막 상황이 종료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마침이라는 게딱 좋지. 그치? 그래서 무엇이야? 돼? 초도. 초도 타토코로. 초도 루토코로. 마침 뭐뭐 할 참. 마침 뭐뭐 하고 있는 중. 마침 뭐뭐 한참. 초도는 사실 다 써도 될것 같아. 자, 고래 유카산 무엇을 모으잖아. 이거, 야, 네가 잃어버린 거 아니니? 라고 물었어요. 아! 저도 상하실타 도코로 갔다 놓고 이랬습니다. 아, 마침 찾고 있었어. 아리가또 고마워. 라고 해서, 야, 이거 네거 아니냐? 네 핸드폰 아니냐? 하고 보여주는 거지. 그랬더니, 이 와스레모는 분실물 아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가시테타는 뭐야? 사가스가 뭐지? 찾다예요. 사가시테 이루네. 사가시테 있다는 찾고 있었다죠. 근데 사가시테 있다, 사가시테 있다는 이 이가 지금 축약이 돼서 생략이 된 거야. 그럼 얘만 추출해보자. 사가시테 테타가 되는 거지. 찾고 있었다. 사가시테타. 찾고 있었던 참이었어. 도꼬로 뭐뭐 하고 있던 참. 한참이 되는 거죠. 자, 답은 3번. 초도. 딱 들어먹는 모양을 얘기하는 부사 초도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들어왔어요. 자,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볼게요. 센다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센다이. 사실 좀 가고 싶긴 한데, 센다이. 네. 타나바타 마찰이 진짜 좀 가보고 싶어요. 엄청 뭔가 대단할 것 같아. 타나바타 마찰이 먼저 좀 봐보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로 별축제. 왜냐면 이게 그 타나바타가 뭐였지, 우리? 견우성, 직녀성이잖아. 그 알아요? 별자리? 견우성, 직녀성. 그래서 별축제라고 해서 호신마찰인데, 이게 오색의 긴종인 단자구의 소원을 적어 대나무에 장식하는 타나바타 마찰이, 우리 이건 이 모양이 아니라, 왜, 우리 전강에서 나왔었어요. 타나바타 마찰이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마치 대나무 잎같이 생긴 그런 나무지. 거기에다 이렇게 가늘고 긴 종이 이렇게 매달잖아. 이게 이제 단자구가 되는 거지. 이 단자구 등의 소원을 들어 대나무에 장식한다. 예, 대나무에 장식한다. 대나무는 좀 아니고 사사노키라고 해서 대나무류의 나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렇게 그 일본 문화 위키 20강에 요렇게 나와 있어요. 센다이의 다나바다 마츠리가 유명하며 8월 6일에서 8일에 열린다. 원래 7월 7일이면 선생님 왜 8월이에요? 하시는데 그 음력 사용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우리가 뭐 1월 1일이 설날인데 음력으로 하면 2월 달에 하는 것처럼 7월 달이 예, 7월 7일이 그 다나바다인데 그거를 이제 구력 음력으로 하니까 이제 8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열린다 이렇게 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방식을 고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선생님이 들고 나왔냐면 선생님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옛날에 아주 좀 한참 된그 모의고사였던 것 같은데 이 모양의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이게 오징어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렇게 이런 실사, 진짜 사진 같은 게안 나오고 뭐가 나오지? 일러스트가 나오잖아, 모의고사는. 그래서 이렇게 일러스트가 나오니까 애들이 오징어야 뭐야? 뭐 이랬다는 거야. 이게 이제 별똥별처럼 이렇게 별이 쏟아지고 떨어지는 그런 장식이에요. 이런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막 걸려 있어요. 센다이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화려하다네. 막 백화점이나 이런 데막 쇼핑가 이런 데 있잖아. 쇼핑 그 스트리트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막 걸려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구경 가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렇게 낮게 걸려있으면 살짝 이렇게 슥 지나가 보고 싶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간에 센다이에 타나바타 마츠리를. 근데 그럼 센다이는 어디 있느냐? 이거 같이 가보자고. 이 맨날 나오는 센다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목에 걸려있잖아요. 목에. 우리 지난 시간에 야마가타는 이 뒤쪽에 걸려 있었던 게 야마가타였지. 눈 많이 오는데. 응? 기억나요? 응. 근데 여기 센다이 여기 있어. 센다이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삿포로는 여기 있고. 눈 축제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앞발. 앞발. 앞발 도쿄. 그 다음에 오사카 여기 뒷다리.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교토가 되고.
그럼 후쿠오카 여기 있잖아. 잠깐만 이렇게 가려볼까?

길을 가려서 이쪽으로 가서 한번 보면, 여긴 뭐야? 홋카이도의 삿포로. 얘는 금방 말한 센다이. 이 목에 걸려 있다 그랬잖아요. 목에 여기. 그치? 동경 아니야. 여기 동경. 그 다음에 여기는 오사카. 안쪽으로 가면 이콽 정도가 교토. 그 다음에 이쪽이 후쿠오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래서 이게 언제 4회 8번에 나오기도 하고 6회 25번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센다이가 또 이번에 센다이를 주제로 해서 나오는 게 이제 6번에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자주 지역 명칭에 대해서 수능 완성에서 다루는 거 보면 연계율이 있다고 치면은 약간 지형에 대한 위치에 대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기억을 좀잘 해보자. 지도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 틀리지 말라고 조금 한 번씩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타나바타 마츠리는 센다이의 유메나 오마츠리 데스. 그래, 가보고 싶다니까. 예, 마이토시 8가츠 6가 카라 요가마데 히라카레. 히라카레루. 히라쿠가 뭐야? 열리다. 그러니까 열려서 닥사노 히토가 아츠마리마스. 많은 사람이 모인대요. 마치노나카데와 마을 안에는요, 이로이로나 이로노 키레나 카자리요. 아까 봤지? 아까 봤지? 이거, 이거. 하, 예쁘잖아. 그, 다양한 색의 아름다운 카자리. 카자리가 뭐야? 장식을 미루 것도가 데키마스. 보인다니까? 그래서 나도 이거 가보고 싶다고, 이거. 이 카자리가 보인대. 그래서, 마츠리가 하즈마루 마에노 히노 요루. 그러니까 전날 저녁, 전날 밤에 뭐가 있어? 그치? 이게 있겠지. 일본이니까. 하나비 타이카이 모 아리마스. 아, 그렇구나. 8월 6일 전날이면 8월 5일 날 하나 보다. 타나바타 마츠리와 타나바타 마츠리는요. 예, 샤싱옷 토타리. 오미야게오 카타리 시나가라 선물을 사면서 예, 가족과 도모다치도 이쇼니 친구들과 함께 타노시메루 마츠리 데스. 즐길 수 있는 예, 마츠리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센다이가 왜 8월 6일을 고수하냐면 실은 7월 달이 센다이의 장마가 좀 있대요. 그래서 8월 6일 날 하면 적당히 장마도 끝나고 그렇게 뭔가 예, 날씨 자체가 괴롭지 않아서 그래서 마츠리 때눈 오면 이런 장식 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장식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쨍한 날에 하는 거지. 아주 쨍쨍하게 덥거나 하는 날에 이제 하는 거죠. 자, 하여간에 타나바타 마츠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타나바타노 카자리와 이로가 기레에다. 맞죠? 답은 1번인데 2번 왜 틀렸지? 카자리와 마치노 나카데와 미라레 나이. 볼 수가 없다? 진짜? 마치노 나카 대화 이로이로나 이로노 기레에나 카자리오 미르코토가 되기류라고 돼 있는데 아니지. 자, 하나비 다이카이는 마츠리노 오와리니아루 아니죠. 마에노 히노 요루라고 했어요. 전일이라고 했죠. 타나바타 마츠리는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6, 7, 8까지 해서 하는 거죠. 아니죠. 하루만 히라카레로 아니라고. 자, 타나바타 마츠리는 마이토시 하루라고요. 하루가 뭐야? 봄인데 봄에 열리지 않고 하찌가츠이기 때문에 뭐 여름이지 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아, 진짜 말하고 나니까 진짜 가고 싶다. 타나바타 마츠리. 덥겠죠? 자, 7번 갑니다. 글을 이해했네요. 스미마셍. 이게 여러분 스미마셍이 이 스무라는 게이 글자 모르죠? 이게 제자인데 뭐 끝내다. 라는 뜻이에요. 끝내다, 마치다. 라는 뜻이 이제 스미마셍인데 스미마셍은 끝나지 않습니다. 개운하지 않습니다. 후련하지 않습니다. 일이 마쳐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니, 왜 일본에서는 이 스미마셍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도 했었는데요. 이 어원은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일본의 그 사무라이의 문화에서는, 시간이 지금 되나? 그러니까 사무라이 문화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뭔가 은혜를 입어. 그럼 그걸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꼭 갚아야 돼. 이게 이 사무라이 문화예요. 근데 온가에시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갚는. 근데 스미마셍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결자 해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찝찝하게 남아있어. 그게 스미마셍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그걸 갚아야 되는데 아직 못 갚는 상태이다라는 게 이제 스미마셍이 된다는 거죠. 그거랑 연관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알것 같아. 이게 조금 살짝 어렵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자주 스미마셍이라고 하는 말을 미미니시마스는 뭐 하는 거야? 귀로 합니다. 즉 듣는다라는 얘기죠. 외국인 카라 미르토, 카라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외국인

시선으로 보면 일본인은 왜 그렇게 아야마떼 이르노까? 왜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추측이죠. 왜 이렇게 스미마셍이라고 해대는 거야? 왜 이렇게 스미마셍이라는 말이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사과를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스미마셍은 1번 아야마류. 사과할 때 다케데나쿠 뿐만 아니라 언제도 쓰여? 아리가또 고맙다라고 할때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고마운 걸 당했을 때 미안하다, 스미마셍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진짜로 미안할 때도 이 일을 어쩌죠 해결되지 않네요 라고 하는 말로도 쓰인다. 미안하다, 고맙다 다 쓴다는 거야. 이 어원에서 다 나온 거야. 자, 아야마る 言葉を 使って 感謝するのは 申し訳ない という気持ちが 入っているからです. 자, 이게 문제야. 사과하는 말을 사용해서 감사하는 것은 이 모시와케나이가 바로 이런 거지. 해결되지 않는다. 모시와케는 뭐지? 변명하다잖아. 모시와케. 모스가 뭐야? 말하다. 말할 이유, 와케. 말할 이유, 면목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면목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뭔가, 결제하다, 구제하다, 변제하다, 뭐할때이 제자인데, 이 제자가 뭔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은 뭔가 이 일을 줬으면 일을 갚아야 되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변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찝찝한 거, 그게 고마운 거, 미안한 거, 이런 걸로 이제 다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일본인은 나렌이 데모 요쿠 아에, 누구든지에게도 자주 사과한다, 아니죠. 스미마셍은 아야마르 도키 다케 스카와레루. 미안하다. 사과할 때만 사용한다. 아니죠. 자, 이 외국인은 사과할 때 모시와케나이라고 말한다. 뭐 그렇겠지만 본문하고 상관없고. 스미마셍이라고 하는 감사할 때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치. 감사할 때도 사용되죠. 답은 4번이고요. 아리가또는 모시와케나이 하고 또 이유, 이미 대하루. 면목이 없다라는 의미다가 아니라 아리가또가 아니라 미안하다 그죠? 아리가또 감사하는 거고 얘는 사과하는 거고 감사와 사과는 엄연히 다른 거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들어왔습니다. 자, 손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1번이겠지. 그러니까 네코 마네끼 네코죠. 마네끼 네코. 마네끼라, 마네꾸라고 하는 게 부르는 거,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네끼네꾸는 부르는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왼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뭘 부르는 걸까요? 사람을 부르는 거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돈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마네끼네꾸 중에 이게 만세네꾸도 있어요. 이거는 뭐 돈이나 사람을 다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게에서 보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가 있는데. 왜 오른쪽을 들고 있을까 봤더니 아얘 돈을 좀 모으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근데 왼쪽을 들고 있어 아 얘는 손님을 모으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노 오미세, 이 가게 이리구진이 진짜 입구에 계산한 때 많이 놓여져 있지. 우리나라에도 많이 놓여져 있던데. 자, 마네끼네코가 오이테아루요. 마네끼네코가 아루요 해도 되는데, 오이테아루는 누군가의 타동적 행위에 의해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 헌또다, 정말이다. 어느 손이야? 히다리테오 아게테르. 왼손을 이렇게 들고 있대요. 얘는 뭐 부르는 거야? 히다리테테 오캬상오 요부 이미. 그죠? 손님을 부르는, 사람을 부르는 거니까. 인연을 부르는 거. 자, 소소 미기테와 오카네오 요분다네. 이랬습니다. 요분다요. 자, 답은 1번 되겠고요. 이게 옛날에 무슨 설이었냐면, 어떤 지나가는 과객이 절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절 앞에 고양이가 이렇게 있었나 봐. 근데 그막 비가 와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더니, 고양이가 그절 앞에서 야옹야옹 이러고 있었던 거야. 사실 뭐 이렇게 닦고 있었겠지. 근데 이제 고양이가 부른다고 이렇게 봤나 봐, 지나가는 과객이. 그래서 이 고양이를 보고서, 아, 저 절이나 한번 들어가 볼까? 고양이가 부르네 하고 그 절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뭐 별일 없었어요. 설법을 엄청나게 좋은 설교를 들은 거야, 이 과객이. 그래가지고 그 절에다가 엄청나게 헌금을 했다네. 그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 마네끼네꼬를 되게 칭찬했다. 뭐 이런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2번은 뭐야? 3월 3일

히나마츠리의 히나닝교죠? 히나닝교. 히나닝교가 뭐야? 그 3, 5, 7 이렇게 홀수로 되어 있는 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자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리는 그런 인형이죠. 333. 얘는 5월 5일 무사인형이죠. 고가츠 5월 인형. 남자 어린이의 무사인형을 장식하면서 출세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자, 4번은 뭐예요? 가가미 모찌예요. 가가미 모찌? 가가미가 뭐더라? 가가미 모르지? 거울. 거울떡에? 거울? 뭐가 거울? 옛날에는 거울이 이렇게 둥그렀대요.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었다고 하네. 요즘처럼 이렇게 판판한 그런 벽, 이렇게 얇은 그런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무슨 거울 자체, 청동거울인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게 신기, 그 신기, 신의 물건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가가미 모찌를 장식을 정월에 하는 거지. 예. 새해에 도코노마 같은 데에다가 장식을 하고 나중에 저거 깨서 먹잖아요. 그죠? 이거는 가도마츠가 되겠습니다. 가도마츠는 문 앞에다가 이렇게 소나무와 대나무로 되어 있는 장식물을 문 앞에 세워둬요. 그러면서 정월에 토시감이라고 하죠. 새해 신이 들어오는 그 문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두는 장식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답 1번인 건알수 있었고요. 자, 9번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거 조즈다 하고 토끄이다를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형용사의 문법으로도 우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대화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조즈다와 토끄이다는 어떻게 지가운 데스까?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에 대해서 묻고 있죠. 노찌라모, 도찌라모, 양쪽 다라는 뜻이죠. 요크 데키르. 잘한다라는 의미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선생님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소 데스네. 글쎄요. 자, 봅시다. 의미는 니테이마스가. 의미는 같아요. 뭐라고? 비슷해요. 잘한다. 그렇지만, 스카이카타가 스코시 지가이마스. 좀 다르대요. 사용법이 어떻게 다를까요? 도쿠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분노코토 이유토 끼디모 스카이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도쿠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 남도 되고 자신도 되고 왜? 토끼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에도니까 남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조즈다는 뭐야? 조즈다는 호카도 히토 호메루 토끼니 다케 스카이마스. 그러니까 자신은 안 되고 남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그때 박이 뭐라 그래? 다또에바 센세와 피아노가 조즈 데스 미타이 데스네. 미타이니 데스까? 같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피아노 잘 치시네요. 처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 소 데스네. 아, 글쎄요. 네모 이게 뭐죠? 하지만 조즈다는 지분 요리 매우에노 히토니 스카우토. 손윗 사람에게 사용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손윗 사람한테 사용하면, 아마리 시레인이 나를 것도 마르노데 신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리 스카와나이 호가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조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고수 알아? 고수? 고수, 하수. 우리는 고수라고 하잖아. 뭐 예를 들면. 고수야. 저 사람은 테니스를 너무 잘해. 고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고자를 안 쓰고 윗상자를 쓰는 거야. 상수를. 그러니까, 선생님 고수시네요. 이렇게 하면, 뭐, 칭찬할 수 있겠지만, 네가 날 감히 평가해? 뭐, 이런 느낌도 들수 있다는 거예요. 예민하게 보면. 그래서, 웬만하면 손윗 사람한테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 너 어디서 나한테 평가질이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좀, 이거는 좀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선생님이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A 갑니다. 자, 조즈다는 선생님에게 사용하면 신뢰가 된다. 그쵸? 신뢰가 될수 있죠? 가능성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친하거나 격이 없거나 같이, 그럼 쓸수 있겠지. 자, 도쿠이다는 매우에노 히토니 호메루 히토니, 토케니 다케츠카 이런 말안 썼고요. 도쿠이다는 손윗 사람한테 쓸 때만 사용한다. 이런 거안 했죠. 조즈다는 지분과 토쿠이나 코토 하나스 토케니 스카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만 되겠네?

도쿠이다는와 조지다는 요쿠데키루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A와 T.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문제화 될 때는, 자, 2022년 9월 달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우리 여기서는 뭘 썼냐면, 여기서는 지금 어떤 사람한테 쓰냐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조지다가 과목이라는 거에 쓸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우리 왜 형용사의 쓰임에 하면서 조쿠이다 조지다 하면서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조금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토쿠이다야 조지다야. 그치. 조지다 쓰면 안 되고 토쿠이나를 써야 되지. 과목에 대해서는 조지를 쓸수 없죠. 그럼 조지는 언제 쓰는 거야? 조지는 어떤 내가 몸으로 체득해서 얻는 거. 예를 들면 테니스가 조지다. 이런 식으로. 그 철학, 수학이 조지다 쓸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몸으로 익혀가지고 뭔가 신체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조지다에 가깝고 토쿠이는 특기 잘하는 거, 재능이 있는 것이 토쿠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잘하는 과목 뭐야? 그럴 때는 조지나 과목고가 아니라 토쿠이나 과목고와 난데스카를 물어보는 게 좋겠죠. 답은 2번 되겠죠? 자, 10번 들어갔습니다. 희난조 들어왔어요. 자, 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자, 지신나도가 오코타토끼 지진 등이 일어났을 때 민나가 이에 카라테 때 집에서 나와서 아츠마르 바셔놓고도 모이는 곳을 희난조 피난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대피소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자, 그런데 이거 조금 되게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그 애완동물도 데리고 이때 이데스가 가도 되죠. 애완동물도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 대피소에는요, 페토 노타메노 그 애완동물까지 챙길 만한 먹이나 아니면 물, 약 등이 없어요. 이건 주인이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페토가 다베르모노 야 미즈오 물을 이슈간 그라이 못데 이까나케레바 나리 마세. 일주일 정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다. 히난조니와 대피소에는요. 닥상노 페토가 아츠마테 크로노데. 그러니까 많이 있잖아요. 반려 그 동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이누시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이 카드를 페토니 츠케테 달아두는 게 달아두도록 시마쇼 합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네임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그다음에 먹을 것들, 약들, 물 같은 거 필수품을 좀 챙겨 가지고 와야 된다. 어디에? 대피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갈게요. 지진이 났을 때 대피소에 이크도 가면 위험하다. 이런 말 아니고. 자,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대피소에는 애완동물의 약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라고 했고요. 자, 애완동물의 물이나 음식은요, 피난처, 즉, 대피소에서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을 수 없다. 답은 4번. 그래서 주인이 가져가야 된다. 5번입니다. 대피소에서는요, 애완동물의 이름 카드를 츠케떼 그레루 붙여준다가 아니라 본인이 준비해와서 붙여두는 게 좋겠다. 안 잃어버리게. 많이 오니까. 답은 4번 되겠죠? 자, 11번 들어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볼게요. 자, 와, 카레다. 카레 장음 좋네요. 네, 아, 카레. 아츠이 가라. 뜨거우니까 키오츠케떼 타베테네. 조심해서 먹어. 그랬습니다. 뭐라고 할까? 잘 먹겠습니다. 알겠지? 3번입니다. 이따다키마스. 자, 1번 고치라코소 이쪽이야말로. 2번 아다시다. 내일 또 봐. 4번 고멘나사이. 죄송합니다. 5번 오사키니 도죠. 먼저 드세요. 오사키니 도죠. 엄마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 와, 카레에다 오사키니 도죠. 아, 그거보다 잘 먹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잘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지금 오사키니 도죠 하는 거는 엄마와 아이 사이는 조금 너무 딱딱하지 않니? 그러니까 5번 왜안 돼요? 뭐 이럴 것 같은데 3번이 더 낫잖아. 잘 먹겠습니다 하니까 야 뜨거우니까 조심해 먹어. 이게 좋지. 1점짜리고. 12번 갑니다. 미카상 오히르고왕 타베니까나이? 먹으러 가지 않을래? 그랬습니다. 스미마센. 죄송해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게 뭐야? 아는 것이니까. 못 가는 이유. 내가 왜 너랑 점심을 못 먹냐? 1번 이소기노 시고토 갔대. 서두르는 일이 있어서. 와타시와 도코 데모 이 데세요. 나는 어디든 좋아요. 이건 아니겠지. 답 2번 되겠네. 자,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0: 멘토 못 듣겠단 데스. 4번. 쿄우와 도모다치도 약속을 시대 때 약속을 하고 있어서 되죠. 그래서 못 가는 거야. 사키 타베타도 코로나 데스. 이제, 아까 막 먹었어요. 이것도 괜찮네요. 자, 나는 어디든 좋아요 라고 하는 건 승낙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13번 들어왔습니다. 포스터 볼게요. 이마 쓰그 야로 이제 지금 바로 하자라는 거예요. 뭐 할까요? 뭐잘 먹고 물 아껴 쓰고 전기 끄고 뭐 이런 거죠. 자, 밤에는 조용히 합시다. 아사 하야코 오키마스. 아침 일찍 일어납시다. 이에데 미인나 데 쇼쿠지 시마쇼. 모두 다 같이 식사합시다. 4번. 자, 미즈또 냉키요 다이세츠니 시마쇼. 그죠? 전략을 하자는 거지. 환경을 위해서. 야스미 노 히. 쉬는 날에는 가족과 함께 있읍시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4번 들어왔어요. 유나와 리사의 대화. 리사짱, 아시타노바디 코라레르? 올수 있어? 라고 가능을 물어봤어요. 너올수 있니? 그랬더니, 다노시미 시테르요. 이거 뭐야? 갈수 있다는 거잖아. 기대하고 있다니까. 요깟다. 자, 아시타네. 내일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갈수 있어. 코라레르? 응! 뭐지롱? 잔냉은 아쉽다. 이건 안 간다는 거니까 안 되고. 손나코토나이 그렇지 않아. 아니고. 다이저브다요. 좋아. 괜찮아. 답은 AD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승낙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를 좀 보면 이 데스요. 이 데스네. 다이저브 데스요. 모찌론 데스. 여러 건데 이렇게 쓸수 있어. 여기서도 지금 여러 건데 호라레르 이요. 다이저브다요. 모찌론다요. 그러니까 뭐 해줄 수 있어. 여러 건데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자, 그런데 사양할 때는 뭐뭐는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와, 이라는 식으로 씁니다. 어때? 네, 와타시와 이 데스. 나는 좋아요가 와타시와 굿 이게 아니라 나는 됐어 라고 얘기하는 사양할 표현도 있고요. 요청에 의한 승낙 이거 27페이지에 나와서 선생님이 이거 좀 걱정이 돼서 들고 나온 건데 뭐뭐 해주실 수 없을까요? 라는 식으로 요청을 했단 말이야. 그럼 대답으로 이 데스 요는 됐는데 종조사 이 데스 내는 안 쓴다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 뉘앙스를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데스네 좋네요 이런 거예요. 약간 감동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뭐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좋아요 하면 되는데 좋네요 하면 좀 뭔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요청에 의한 승낙은 종조사 내를 쓰지 않는다는 거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 문제 들어왔습니다. 자, 20대에서 6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뭘 했냐면, 아침밥, 뭐 먹고 있냐? 라는 거예요. 뭐 먹는지 볼까요? 빵을 제일 많이 먹네. 진짜? 진짜 선생님 살펴봤지 않죠? 빵을 많이 먹더라고요. 밥, 커피 등의 음료, 요구르트,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자, 쉽겠네요. 볼게요. 빵이 가장 많아요. 답이 1번. 자, 2번 갑니다. 자, 빵과 과일은 호돈도 거의 같다. 빵과 과일은 거의 같다. 아니지, 완전 차이 나잖아. 자, 음료는 요구르트보다 적다. 음료는 요구르트보다 많다. 40%와 35%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고항와 밥은요. 구단번호는 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뭐야? 절반이죠? 절반 니모 나라나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밥은? 과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뭐 밥이 훨씬 많은데요? 예, 네, 그래서 아니겠지. 밥은 요구르트 요리 오그나이 많다라고 해야죠. 오그나이는 많지 않다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보는 건데요. 사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어떤 그 사회 현상 같은 것도 살짝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식빵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AI한테 물어봤거든. 왜냐면 옛날에는 밥과 된장찌개를 먹는 게 일본의 어떤 아침 식사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했는데 아니 왜 그렇게 식빵을 많이 먹나? 밥보다 식빵을 많이 진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간편하기 때문이래요. 그만큼 현대인이 좀 바빠져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9회 다 풀어봤고요. 자, 16번부터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皆さん, 고苦労様でした. 자, また!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승자가 진정한 승자이다 라고 하는 속담으로 오늘 시작해봤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완성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오늘 이런 멘트를 시작한 이유가 있거든요. 수능 실전 모의고사에 오늘 10회 실전 모의고사 앞부분 들어갑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문제 풀면서 아 이제는 내가 알겠는데 라고 하는 아하 라고 하는 이펙트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도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입니다. 늘 그렇듯이 발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미출신 부분과 같은 발음이 같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as ist meine Deutschlehrerin. 이분은 나의 독일어 선생님이셔 라고 했어요. 자, 미출신 부분을 봤던 여기 합성어이거든요. 자, 일단은 Deutsch에서 끊어놓고 보니까 Lehrerin 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세가 여기 있어요. 독일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합성 명사의 강세는 앞에 있지만 독일어와 선생님을 끊어놓고 보면 강세 뒤에 뭐가 나와 있나요? 강세 모음 뒤에 하가 나와 있으니까 이 경우에 하는 묵음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모음에는 길게 발음 나요. 즉 장음 에입니다. 같은 발음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길게 발음 나는 에가 들어가 있는 걸 찾으면 돼요. 지금처럼 강세 모음 뒤에 하가 나왔거나 또는 강세 모음 뒤에 자음이 한 개만 있거나 아니면 중모음 에가 나온 경우가 모두 다 긴 에 발음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메모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 그 전에 이 장음의 규칙은 한번 정리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보면 자 이런 세 가지 규칙 중에 하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걸 보면 되겠네요. Berg, 산이라는 이미지는 이 명사는 강세 모음 뒤에 자음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어서 깁니다. 짧아요. 그 다음에 에크, 강세 모음 뒤에 자음의 개수는 두 개죠. 그러면 여기도 짧아요. 라이즈는 모음 에, 모음 이 발음을 더 이상 내지 않고 맞아요. 어떻게 하나요? 복모음이어서 합쳐져서 A 발음이 아니라 I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모음 조합의 발음을 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애는 이런 애가 아니죠. 그렇죠? I 발음의 아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슈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중모음이라고 해서 동일한 모음이 연이어 나오는 경우를 얘기했거든요. 눈이라고 하는 단어 슈네라고 하는 중모음이 들어가 있어서 중모음은 무조건 긴 발음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Familie는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강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강세를 갖지 못한 이 애의 애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양모음 애라서 Familie라고 해서 어 발음을 내는 경우였어요. 즉 모음 애가 길고 짧은 발음뿐만 아니라 양모음 발음까지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오늘 그 부분을 팁스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린 1번의 정답은 4번으로 확인을 했고 오늘의 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 A가 가질 수 있는 발음이라고 했을 때 모음 A는 일단 길게 발음 나기 위해선 강세 모음 뒤에 자음이 하나 있는 필러 또는 강세 모음 뒤에 여기 나와 있는 두 개는 선생님이 일부러 예외 단어 두 개를 갖고 왔어요. 강세 모음 뒤에 뭐가? 자음의 개수가 두 개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미출친 모음 A가 길게 발음 나는 경우예요. werden 무엇이 되다? Erdgeschoss, 1층이라는 이 단어, 밑줄친 에 무조건 장음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세 모음 에였고요. 그 다음에 모음 에가 짧게 발음 나는 경우는 발음 기호를 이렇게 생긴 아이를 씁니다. 마치 필기체 에처럼 썼고요. 아까 1번에서 해당하던 거와 예외 반대의 경우를 이제 적용하면 되죠. 모음 뒤에 자음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모음 뒤에 X라고 하는 알파벳이 나와서 두 개의 자음을 연이어 발음해야 된다든지 이 경우에요. 자 봤더니 메사 보니까 뒤에 자음의 개수 두 개이고요. 그 다음에 모음 A가 쓰이지 않았는데 지금 짧은 A 발음을 낸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선지로 뭐를 줬냐면 예시로 그 팩을 갖고 왔어요. 변모음 A이거든요. 변모음 A는 짧게 발음 날 때 이 모음의 짧은 발음이랑 같은 발음기호로 가죠. 즉, 두 개 같은 발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선지의 모음 A의 짧은 발음도 나올 수 있지만 변모음 A의 짧은 발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변모음 A의 장음이 그러면 여기랑 같은 발음 쓰나요? 아니요. 변모음 A의 장음은 예외 단어였던 미첸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소녀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의 변모음 A 장음으로 발음 나거든요. 경우는 이렇게 생긴 발음교를 씁니다. 얘는 달라요. 변모음 아가 길게 발음 날 때는 다른 발음이지만 짧게 발음 나면 좀 주의해야 되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어미로 나오거나 아니면 비분리 동사의 전철 부분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양모음으로 발음 나서 발음합니다. Familie 있었던 발음이랑 똑같아요. 얘도 blume라고 하지 않고 blume.
그다음에 여기도 besuchen이라고 발음했어요. 요거를 통해서 잘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음 에의 경우는 이렇게 발음 나고 그다음에 같은 발음 기호로 갖는 변모음 아도 기억을 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낱말과 강세가 같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Haben Sie morgen Zeit? Ich möchte Sie zum Abendessen einladen. Ja, gern. 이라고 했어요.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내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 기꺼이요. 라고 했고요. 분리동사가 나왔어요. 분리동사는 분리 전철의 강세가 있어요. 그러면 1음절 강세어를 찾으면 되죠. 독일어는 대부분 1음절의 강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1점 문항인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아래쪽에 봤더니 선택지도 동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동사가 분리동사인가? 비분리동사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닌 일반 동사인가? 요거까지 같이 구분하시면 돼요. 볼게요. Anfangen, 분리동사입니다. 시작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같은 발음 들어있는 거, 그럼 같은 부분에 강세가 있는 거 1번이고요. Bekommen, 무엇을 받다, 얻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동사는 비분리동사예요. 그래서 비분리전철 다음에 강세가 옵니다. Besuchen, 방문하다, 이 단어도 비분리전철 비의 다음에 suchen의 우의 강세가 와서 이 음절 강세어고요. erklären, 설명하다 라는 의미인 이 단어도 비분리전철 에어 다음에 강세가 옵니다. 5번, verstehen, 이해하다 라는 의미인 이 동사도 비분리동사이기 때문에 비분리전철 다음에 강세가 와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비, 에어, 페어는 비분리전철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비분리전철도 한번 정리하고 강세의 위치도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elche hast du in Deutsch? 라고 물어봤더니 Ich habe eine zwei in Deutsch 라고 했어요. 나 독일어에서 2를 받았지 라고 해서 숫자를 뭘로? 대문자를 썼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뭐에 대한 거죠? 성적을 묻고 있는 거예요. 노트라고 하는 몇 점 받았어? 를 묻는 거예요. 명사 어휘 문제였고요. Welche Note hast du in Deutsch? 너는 독일어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니? 나는 2를 받았지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차는 숫자, 그곳에는 크기, 치수였고요. Sprache는 언어, 야차, 야가사이트는 계절이란 표현이에요. 모두 다 여성명사이긴 하지만 지금 이 대화 구문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팁스 통해서 단어 조금 정리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Note라고 하는 단어가 성적, 점수라는 뜻 말고 다른 뜻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뜻도 알고 계신가요? 보고 갈게요. Die Note는 Welche Note hast du in Physik? 같은 질문에서는 물리에서 너는 몇 점 받았어? 라고 하는 성적을 묻는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에 노트가 자주 등장합니다. 일단 악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표라는 표현도 있어요. Eine Viertelnote라고 하면 4분의 1 음표,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Er spielt nach Noten 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는 악보에 따라 연주합니다. 즉 악보를 잘 지켜서 연주하다 라고 할 때 nach 뭐뭐뭐 spielen 이란 표현을 씁니다. 복수형이어서 뒤에 end 붙인 거예요. Die Größe는 크기, 치수이고요. 의복이나 신발의 사이즈 등을 물을 때 Größe를 물을 수 있어요. Welche Größe haben Sie? 라고 하면 사이즈 몇 입으세요? 아니면 신발이면 신발 사이즈 몇 신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요거는 구어에서 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Genau die richtige Größe 라고 하면 딱 내가 찾던 그 사이즈예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genau die richtige Größe 하면 딱 맞는 사이즈, 딱 맞는 크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Sprache는 언어라는 표현이고요. 이거는 관용구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Die Jugendlichen haben ihre eigene Sprache. Jugendliche 지난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통해서 아마 여러분이 8회 실전이나 이때 정리했을 거예요.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라고 해서 뒤에 격변어음이 계속 붙인다라고 했었죠. 청소년이라는 의미 지니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라고 해서 그들만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청소년만의 은어들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언어라고 하는 게 이런 문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는 관용구 볼까요? 예만 잼 블라이트 디쉬

수도 있지만 요거는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관용구 한번 잘 봐놓으시고요. 네, 기본 어휘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여러분이 혹시 독일어를 처음 배워서 독일 현지에 갔을 때 잘 못 알아듣겠다. Können Sie das bitte in einfache Sprache erklären?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Ist das dein Fahrrad? 이라고 물어봤더니 Ja, meine Eltern haben es mir zum Geburtstag geschenkt. Ich bin 하고선 dem neuen Fahrrad zufrieden. 오, zufrieden이 나오면 이미 답은 딱 보여요. 무엇에 만족하다이죠. 어떤 전치사랑 같이 쓰나요? 무엇에? 라고 할 때 밑전치랑 같이 써요. 전치사의 어휘 활용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사실은 바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서 해석하고 갈까요? 어? 이거 네 자전거야? 라고 했더니 나의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주셨지 라고 했고 나는 그 자전거에 뭐 한다고요? 그 새 자전거에 매우 만족해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나머지 전치사 투면 뭐뭘 향해 가다, 아웃으면 안에서 밖으로, 아니면 얘가 관용구랑 함께 쓰이면 어느 어느 시대에서 유래하여, 뭐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by면 뭐뭐뭐 곁에 옆에 라는 표현이고요. 인칭 표현과 함께 쓰면 누구네 집에로 해석을 합니다. 나 흔히 어디 어디를 향하여 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뭐 후에 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 아이들이 활용된 거를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계속해서 5번 문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간 날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봤더니 es regnet kaum. 비가 거의 안 와? 이 문장만으로도 뭔가 뜻이 해석이 되거든요. 뒤에다 뭔가를 더 넣어서 조금 더 구체적 의미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부사어가 들어갈 거거든요.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래쪽에는 부사어랑 형용사어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Ich habe 하고서는 5 Minuten 이라고 했어요. 나는 5분 시간이고요. 5분 아직 여유 시간이 있어일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아직 정답이 안 보여서 선생님이 넘어갔는데 그럼 아직 여전히를 찾아봤더니 Ich habe nur 5 Minuten 나는 5분 밖에 시간이 없어. 얘는 누워도 되고 그 다음에 Ich habe doch 5 Minuten 나는 5분이 있잖아. 근데 이런 표현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세모이니까 2번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는 아직 2분이 남았어. 이면은 3번 뭐도 되죠? Ich habe noch 5 Minuten. 이것도 가능하네요. Viel 5 Minuten. 그 다음에 Ich habe schon 5 Minuten. 이건 다 불가능해요. Viel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일단은 viel Zeit 이렇게 써야 되고요. 지금 Minute는 가산명사 복수형이거든요. Viel 뒤에 복수형 어미가 붙지 않는 한은 이런 가산명사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Ich habe schon 5 Minuten 이라고 하면 맥락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미 10분이나 추가 시간을 받았는데 또 이미 뭐뭐뭐 이렇게 됐을 때가 schon이 쓰는 거거든요. 이미 벌써잖아요. 그런 맥락 없이 여기에서는 다 들어간다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세 번째 거 볼게요. Es ist heute wärmer als gestern. 따뜻한 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을 썼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보다 더 라고 해서 형용사 비교급의 강조어를 쓸 수 있는 아이를 써야 돼요. 비교급 강조어는 뭐를 썼더라? 라고 하면 너흐를 쓰거나 아니면은 휘를 씁니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러면 Es ist noch wärmer als gestern 이라고 해서 3번을 쓰던지 아니면 4번을 써서 Feel wärmer 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어제보다 훨씬 따뜻해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4번에 아까 두 번째 문장에 feel은 못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럼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일단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겠거니 체크해놓고 첫 번째 문장에선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볼게요. Es regnet kaum noch 라고 하면 kaum noch면 kaum이니까 더 이상은 뭐뭐 하지 않는다예요. 자, Es regnet kaum noch. 지금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거의 비가 오다라는 표현에다 kaum noch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 더 이상은 뭐뭐뭐 하지 않아. 이런 표현을 쓸 때 kaum noch 이라고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s regnet kaum 이라고 하면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kaum noch는 더 이상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나왔었던 사실은 세 번째 문장에서 비교급의 강조어로 쓰는 아이들이 아 뭐뭐가 있었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다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Is das kein Bleistift? 물었더니 doch 라고 하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일단은 부정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결정 의문을 써서 이거 연필 아니지? 라고 물어봤더니 웬걸? 이거 연필 맞아 라고 한 거예요. 즉 아니야 이거 연필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쓸거든요. 그러면 doch 하고선 이것은 연필이다. 부정관사 ein 썼겠죠. Doch, das ist ein Bleistift. 그런데 아래쪽에 봤더니 부정관사

아인이 활용된 거에 블라이슈티프트가 같이 나오는 게 없어요. 나머지 선지들을 봤더니 부정 대명사가 쓰인 게 있어요. 자, 부정 대명사면 블라이슈티프트의 성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블라이슈티프트는 성이 남성입니다. 그러면 남성 일격 부정 대명사는 맞아요. 아인 뒤에 정관사처럼 어미 변화해서 붙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I know를 쓰는 건 맞네요. 그러면 대답이 될수 있는지 볼까요? Doch, das ist einer. 아니, 웬걸? 그거 하나, 요거 볼펜 있잖아. 이거잖아. 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고요. Das stimmt이라고 하면 맞아. 라는 표현이에요. Ist das kein Bleistift? 이건 연필이 아니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Doch, das stimmt이라고 하면 웬걸? 그거 맞아. 이렇게는 못 씁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이거 연필 아니지? 했더니 그거 맞아. 이렇게는 안 됩니다. Doch, das ist kein Bleistift. 일단은 부정어를 쓰려면 앞에도 나인을 써야 돼요. 그건 볼펜이 아니야. 연필이 아니야. 인 거고요. 그 다음에 das ist ein Kugelschreiber. Ein Kugelschreiber는 볼펜이죠. 그것은 볼펜이야. 라고 해서 연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3번과 사실은 같은 표현이니까 앞에는 나인 이라고 하는 응답 표현이 있어야 돼요. Das ist nicht mein Bleistift. 그건 나의 펜이 아니야. 인 건데 지금 물어본 거는 이거 너의 펜이니?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건 펜이 아니지?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에 대한 부정 표현을 쓴다고 해도 빈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Doch, das ist einer 라고 합니다. 웬걸? 그거는 볼펜이 맞는데? 연필이 맞는데?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계속해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뭐라고 질문했더니, Ja, das ist meine Schwester Nora und das ist mein Bruder Paul 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쪽은 나의 여자 자매인 노라이고요. 이쪽은 나의 남자 형제인 파울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형제 자매가 있니? 를 물어보면 돼요. 형제 자매 그 Schwester였죠. 그러면, Hast du Geschwister?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벤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누구?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너의 형제 자매니? 라고 물어보면 되죠. 어딨나요? Sind das?라고 해서 당신의로 물어봤네요. 이쪽이 당신의 형제 자매인가요? 네, 나의 여자 동생인 노라. 그다음에 남자 형제인 파울이에요. 라고 정답은 2번이고요. Haben Sie Kinder? 자녀가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 아들, 딸, 이런 표현을 쓰거나, ja, ich habe Kinder. 그냥 복수형으로 쓸 거예요. ja, ich habe einen Sohn. ja, ich habe eine Tochter. 이렇게 썼겠죠? 3번, sind Sie schon verheiratet? 결혼하셨나요?를 묻는 표현이고요. 4번, wie heißen Ihre Großeltern? 조부모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를 묻는 표현이에요. 5번, wie viele Geschwister haben Sie? 형제 자매가 몇 명이나 되세요? 라고 하면, ja, 라고 일단 대답을 못 해요. Ich habe 하고선 숫자 얘기할 거예요. 몇 명의 Geschwister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하거든요. 정답은 2번이었던 거 활용하면서 우리 8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뭐라고 질문했더니, 6 Stunden. Aber am Freitag nur 4. 라고 했어요. 6시간이요. 그런데 금요일에는 4시간만 해요. 라고 했거든요. 슈톤데 복수형을 써서 이렇게 숫자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상황이면 교실을 묻는 거예요. 오늘 수업 몇 시간이나 들었어? 아니면 주중에 너는 평균적으로 몇 교시까지 수업을 하니? 6시간. 근데 금요일은 4교시까지만 했지. 이런 표현입니다. Welcher Tag ist heute? 뭐 묻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며칠이에요? 이거 묻는 거예요. 날짜 묻는 표현이거든요. 얘는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Wie findest du Deutsch? 독일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선호도 묻는 표현이고요. Was ist dein Lieblingsfach? 네가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묻는 표현이에요. Wann fängt der Unterricht an? 수업이라는 명사가 나오긴 했어요. 동사가 근데 뭐예요? Anfangen, 시작하다. 수업 언제 시작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시각 표현이 나왔을 거예요. 5번, Wie viele Stunden hast du pro Woche? 이거 너는 하루에 수업을 몇 교시나 들어 묻는 거죠? 6시간이요. 근데 금요일은 4시간만 있어요. 정답은 5번이에요. 정답은 쉽게 찾았는데, 우리 여기 한번 1번 선지와 관련된 것만 정리하고 갈까요? 날짜 묻는 표현 전에 팁스 통해서 한번 정리했었는데, Welcher Tag ist heute? 라고 하면 이 질문은 오늘이 갖는 의미를 얘기해도 돼요. Heute ist mein Geburtstag. 오늘은 내 생일이야.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Heute ist 떠났다 하고 요일 얘기한 다음에 날짜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표현이 뭐를 묻는 표현이에요? 날짜를 묻는 표현이다 했는데 다툼이라는 명사를 써서 날짜 물어보면 뭐라고 했죠? Welches Datum haben wir heute? 그 다음에 서술적 표현을 써서 하면 Welchen Tag haben wir heute? 또는 Welcher Tag ist heute를 가지고 날짜를 묻는다라고 했어요. 날짜 묻는 표현 전에 정리했던 거 이렇게 한번 다시 복습 한번 해보고 우리는 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해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magst du in deiner Freizeit? 이라고 물어봤더니 Ich gehe gern schwimmen. Wie oft gehst du schwimmen? 이라고 했어요. 너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즐겨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난 수영하러 가는 걸 즐겨. 얼마나 자주가? 였는데 빈도를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는이었으니까 빈도 표현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네요. 예전 탁 매일이라는 거 빈도 표현이에요. 맞아요. 예전 프라이탁 금요일마다 이것도 반복의 의미를 지닌 빈도 표현입니다. 아이는 슈돈들랑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한 시간 동안이라고 해서 위 어프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되고 뭐만 위랑을라고 물어볼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오랜 동안 너는 수영을 하니? 한번 가면 아이는 슈돈들랑 한 시간 내내 해 이럴 때만 쓸수 있어요. 4번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4번 볼까요? 예드스 버거는데 예드하고 지금도 반복의 표현으로 쓴 거죠. 매주 주말마다란 표현이에요. 5번 아이말 포버허 일주일에 한 번이어서 얘도 빈도를 나타냅니다. 자,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이틀에 한 번이면 독일어로 뭐라고 했더라? Alle zwei Tage 이렇게 쓸수 있거나 빈도 부사 써서 sehr oft, 뭐 manchmal 또는 meistens, immer 이런 거 쓰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도 표현과 관련된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는 10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람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일단 주제는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거이고요. 서로 이제 글을 주고받은 거죠. 메시지를. 그 중에서 어떤 견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을게요. 볼까요? 알렉스는 Handys stören den Unterricht, weil die Schüler oft Nachrichten schreiben. 이라고 했고, 마리는 Das finde ich nicht. Im Internet kann man Informationen schnell finden. 이라고 했고, 피아. Genau, Handys können beim Lernen als Wörterbuch helfen. 안드라는 조금 길게 더 얘기했어요. Ich bin gegen Handys im Unterricht. Viele Schülerinnen sehen nur auf ihr Handy. 볼까요? 휴대폰은, 휴대전화는 stören 동사는 방해하다예요. 무엇을 방해해요? 수업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했어요. Die Schüler 학생들이 종종 뭐해요? Nachrichten schreiben. 메시지를 쓰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 Nachrichten가 뉴스라는 표현으로 쓰지만 여기에서는 메시지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쓰거든요. 그럼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한 사람은 알렉스이네요. 두 번째 말이 볼까요? Das finde ich nicht. 일단은 알렉스의 의견에 반대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한 거고요. 인터넷에서는 뭐할수 있어요? 아주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즉, 수업하다가 아니면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꼭 알아야 되는 정보를 찾을 수도 있지. 인 거니까 부정적인 의견은 아닌 거죠. 피아 볼까요? Genau, Handys können beim Lernen als Wörterbuch helfen. 그 다음에는 Genau가 나왔어요. 맞아 이거든요. 이 맞아는 뭐에 대한 맞은 거예요? 피아의 의견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한 거예요. Genau는 정확한 이란 표현인데 여기서는 맞아 너랑 나랑 의견이 일치해라고 한 거죠. 휴대전화는 뭐할수 있어요? Beim Lernen 공부할 때 als Wörterbuch 뭐로써 도움을 줄수 있어요? 단어 사전으로서, 사전의 기능으로써 도움을 줄수 있어. 모르는 거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단어 사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라고 한 거니까, 요거는 휴대폰 사용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럼 정답은 안나일 텐데, 안나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Ich bin gegen Handys im Unterricht. 명확하게 얘기하네요. 나는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거 gegen, 반대해. 라고 했어요. Viele Schülerinnen,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만 봐라고 할때 auf 전체 써요. auf etwas sehen이 무엇을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sehen nur auf ihr Handy라고 해서 nur까지 넣어서 그들의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거든, 뚫어지게 보고 있거든이라고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다른 곳에 한눈에 팔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만 찾아보면 알렉스하고 안나입니다. 이 텍스트가 조금 어려웠던 거는 앞선 사람의 의견에 대한 본인의 찬반 입장을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견해였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도 긍정이나 부정이나를 사실은 조금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맞아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가 이렇게 텍스트로 제시되었을 때 조금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Genau라고 하는 표현이

아, 동의의 표현으로도 쓸수 있는 거였어? 라고 하는 거 메모 잘 하셨죠? Genau, das Fenster ist auf. Du hast recht. 이런 거다 있습니다. 그쵸?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반대하다 라고 하면 Ich bin gegen Handys 도 되지만 da, 여기 만약에 앞에 나와 있는 피아의 의견을 반박하고 싶어요. 그러면 Da bin ich anderer Meinung 쓰거든요. 아니면 Ich denke anders 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Das kann ich nicht zustimmen. 난 그거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표현 등을 써서 나는 생각이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 이런 표현 등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개인을 바로 쓰지 않고 입장이 달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한번 메모해 놓으시고 우리는 11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묘사 표현이 나왔네요. 침대 위에 지금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인가요? 네, 귀가 쫑긋한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등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가방이 책상 앞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자가 책상 앞에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가 있어요. 거울이 벽 한쪽 구석에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장이. 자, 이렇게 앞이 튀어져 있는 책장은 regal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벽면에 붙어 있고요. 아니면은 책장과 거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 점이 뭐 위에? 책장 위에 걸려 있네요. 볼게요. Neben dem Bett sitzt ein Hund. 여기 훈트였네요. 강아지 한 마리가 뭐 옆에? 침대 옆에니까 사실은 요 정도 위치에 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침대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auf 전체 썼겠죠. Auf dem Bett sitzt ein Hund라고 했을 거예요. Über den Schrank hängt ein Bild라고 했습니다. 오, 이거 맞는 줄 알았거든요. 슈랑크 위에 그림이 있고, 오, 맞아. 맞네. 왠 접하지 않고. 근데 그러다가, 아차차차.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앞이 이렇게 덮여 있을 때만 슈랑크이고요. 지금처럼 문이 없는 거. 즉, 얘는 슈랑크예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책장은 슈랑크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Regal이라고 우리가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über dem Schrank가 아니라 über dem Regal이라고 해야 돼요. Regal은 중성 명사이지만 중성 삼격도 정관사는 dem이기 때문에 남성 삼격에 맞게 쓰였던 dem도 지울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über dem Regal hängt ein Bild라고 해야 이게 지금 그림이 묘사가 맞고요. 3번 unter dem Tisch liegt eine Tasche. 가방 책상 아래쪽에 가방이 있다인데 아래쪽이면 요 공간이어야 되죠. 그렇죠? 의자 앞에 있는 저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그리고 뭐 앞에 있다 그랬어요? 앞에 있다 그랬지 안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unter가 아니라 vor dem Tisch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liegen 동사면 놓여져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Auf dem Stuhl steht ein Computer. 무엇이 세워져 있다인데요. 여러분 컴퓨터가 의자 위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Auf dem 하고서는 요 자리엔 Tisch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책상 위에 컴퓨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5번 볼까요? Das Regal, 일단 책장, 저 선반은 steht zwischen, 뭐와 뭐 사이에 있대요. dem Schrank und dem Spiegel. 둘다 돼요. 라는 명사여서 삼격으로 dem, dem 올바르게 쓰인 거고요. 즉, 옷장과 그 다음에 거울 사이에 Regal, 선반이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네, 선반은 Regal, 그 다음에 이렇게 문이 달려있는 장은 Schrank라고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 전치사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각각의 명사어의 표현도 정리해 볼것 한번 다시 해 볼게요. 선생님이 디카체라고 썼는데, 아까 여기 대어 훈트였거든요. 바꾸어서 그러면 대어 훈트로 한번 해 볼게요. 요거 자료를 만들 때는 고양인가? 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대어 훈트라고 했고요. 지금은 liegt. 아까 뭐라고 했나요? 침대 위에 있다라고 하면 auf. 템벳이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램프라고 하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등은 어디에 있나요? 디 램프 하고서는 스테이트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할까 봤더니 침대 옆에 세워져 있네요. 그러면 네벤 템벳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곳의 위치는 뭐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침대랑 벽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스테이트 이라고 한 다음에 전치사를 zwischen으로 바꿀 거예요. zwischen 쓰고 그 다음에 침대 사이인 거니까 dem Bett 하고 뭐 사이라고 했죠? 벽 사이. und 하고 그 다음에 벽은 여성 명사이니까 여성 명사 삼격 쓰면 und der Wand 이렇게 가야 돼요. 아래쪽으로 좀 내렸어요. 뭐와 뭐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고요. Spiegel은 일단은 한쪽 코너에 있습니다. 그러면 steht in der Ecke 라고 쓸수 있네요.

한쪽 구퉁이에 슈피겔, 거울이 세워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der Teppich, 여기죠. 카페트는 바닥 위에 있다. 라고 하면 전치사 auf를 씁니다. auf dem 하고서는 boden 쓸수 있고요. 사실은 가방의 위치를 steht vor dem Tisch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Teppich 위에 있는 거니까 die Tasche steht, 동사 없이 썼네요. steht 하고서는 auf dem Teppich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다시 쓰고 선생님 읽어줄게요. Lit auf dem 하고서는 보덴이고요. 아까 동사 없이 문장을 썼었는데 여기는 슈테인 동사를 못 써요. 여러분 슈테인 동사는 세워져 있다 이거든요. 그런데 카페트는 눕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겐 동사 썼고 하지만 가방은 여기에 사실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죠. Steht 하고서는 auf dem Teppich 이렇게 묘사를 해도 이 상황에서 적합한 표현이었어요. 지금 보면 뭐 창문은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묘사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사실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중앙에라고 하는 전치사 표현 표현이 뭔지 기억나세요? In der Mitte, 즉 카페트는 방의 한가운데 정중앙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liegt in der Mitte des Zimmers 이런 표현도 쓸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보고 이런 그림 문제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도 여기 나와 있는 대상들 가지고 설명하는 거 한번 문장으로 써보면 이 문제는 사실은 1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지만 왜냐하면 선지가 다 독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편안하게 풀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연습을 꾸준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 Wer zuletzt lacht, lacht am besten. 이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아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kommt sofort, möchten Sie zusammen zahlen? 그랬더니, ja, zusammen bitte. 라고 하고, das macht 26,50 Euro.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식당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살렌 동사를 하겠다고 했고요. 마헨이라고 하는 동사를 또, 비가 답을 했거든요. 다 해서 얼마입니다. 이런 표현을 쓴걸 보니까. 일단, 계산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비는 종업원이에요. 종업원이, come so forth.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möchten Sie zusammen zahlen? 이라고 했어요. come so forth는 즉시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같이 계산하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네, 같이 계산하고 싶어요. 합산 금액은 26유로 50센트입니다. 라고 한 거죠. 즉, 계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계산하고 싶습니다. 독일어로 뭐라고 하나요? 를 볼게요. Stimmt so? 라고 하면, 아,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 였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계산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계산하는 상황에서 쓰는 표현은 맞지만, 요 밑으로 나오는 거죠. Das macht 26,50 Euro. 라고 하면, 30유로를 떡 지불하면서, 30 Euro, stimmt so?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30유로입니다. 계산 끝났습니다. 즉,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Schmeckt es Ihnen? 요거 나면은 전에 있었던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 맛있나요? 로 묻는 거예요. 당신에겐 그것이 맛있나요? 음식을 먹으면서 또는 먹고 난 다음에 물론 종업원이 계산하러 와서 물어보긴 합니다. 오늘 음식 어떠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맛 표현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정답이 될수 없어요. 우리가 찾는 답 나왔네요. Die Rechnung bitte. 영수증 주세요. 직접적으로 영수증 이런 명사를 써서 있고 즉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갑산하시겠어요? 아니면 더치페이 하시겠어요? 이런 거 묻는 걸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맥락에도 맞네요. 4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Ich nehme Menü 1. 저는 1번 메뉴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5번, Kann ich die Speisekarte haben? 제가 메뉴판을 좀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이 뒤에 möchten Sie zusammen zahlen만 없었으면 come sofort면 네, 즉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즉, hier bitte 대신에 이렇게 사실은 식당 종업원이 얘기해도 어색한 대화는 아니에요. 뒤에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쓸수 없습니다. 메뉴판 주세요는 지금 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인 거 우리 확인했고요. 자, 요 대화문과 관련해서 오늘의 팁스 통해서는 사실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계산하고 싶습니다. 독일어로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는 하고 가도록 할게요. Zahlen bitte 라고 얘기하던지, 그쵸? 레시농이라는 명사 쓰지 않고 동사를 활용해서 뭐뭐 하고 싶습니다. 쓸수 있어요. 계산하다가 Zahlen 동사 말고 무슨 동사도 있나요? Bezahlen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화법조동사 써서 Wir möchten zahlen 또는 Wir möchten bezahlen 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또는
견는 동사 써서 견주어 뺏듯 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업원이 가서 요 상황에서는 지금 바로 합산 금액으로 지불하실 거예요? 더치페이 하실 거예요? 물어봤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오게 돼서 누군가 합산을 하지 않고 각자 계산한다. 만약에 하면 삼지? 뭐 하고선 제가 당신은 뭐 드셨죠? 라고 해서 메뉴를 다시 확인합니다. 메뉴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된 메뉴에 따라서 얼마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종업 손님들에게 프렌치 하고서는 저는 뭐뭐뭐 먹었었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각각의 개별 금액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개별 금액으로 지불을 하게 되면 나눠서 팁도 각각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ABC 대화가 또 이어질 수도 있어요. 계산하고 싶습니다. 해서 얼마 얼마 라고 했고요. 만약에 그런데 내가 30 아까처럼 26.50유로였는데 지금 카드로 계산하고 싶어요. 카드로 계산하면서 얼마 얼마로 계산 끝냅시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30 euro 딱 내면서 슈댐츠 이렇게 하지 않고 machen Sie 30 euro 라고 한다고 했어요. 30유로로 만들어주세요. 직역하면 그 뜻이지만 30유로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다라고 했어요. 어떤 지불 방법을 활용하느냐, 팁을 주겠다 아니다인 건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그 식당 상황에서의 대화 구문, 그 다음 의사소통 표현들 정리 한번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문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라고 했어요. Laufen Sie mit? 이라고 하고선 Wir sind eine kleine Laufgruppe in Dresden. Wir treffen uns zweimal pro Woche vor der Frauenkirche. Wir laufen etwa 5 bis 10 Kilometer. Anfängerinnen sind willkommen. Haben Sie Lust? Schreiben Sie uns, 하고선 run, 하고 뭐뭐뭐, gmail.com 이라는 주소가 나왔네요. Laufen Sie mit laufen, 함께 달리세요. 라고 했어요. 봤더니 그림 보니까, 러닝을 같이 하자는 러닝 크루를 지금 모집하는 그런 광고문인 것 같아요. Wir sind eine kleine Laufgruppe 라고 했네요. 러닝 그룹이라고 했고, 규모는 작은 규모의 라고 했어요. 우리는 작은 규모의 러닝 그룹이고요.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드레스덴에 있는 작은 규모의, 소규모의 러닝그룹입니다. Treffen uns, sich treffen, 만나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 만나요. 어디에서 만나는지 장소도 알려줬어요. Vor der Frauenkirche, 드레스덴을 상징하는 백색의 성당인 Frauenkirche 앞에서 만나요. 라고 했고요. 우리는 일단 한 번 만나면 얼마간의 거리를 뛰어요? 대략 5에서 10km 정도를 띕니다. 라고 했습니다. Anfänger라고 하면 초급자란 표현인데 뒤에 ENNNA는 여성 명사의 복수형을 쓴 거거든요. 이렇게 별표 표시하는 건 어떤 기능이 있냐면 독일에서는 항상 남성형, 여성형이 다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남자, 여자를 모두 다 지칭해서 언급을 하고 싶을 땐 남자의 복수형, 여성 명사의 복수형을 개별적으로 써야 돼요. 즉 여기에 Anfänger und Anfängerinnen 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럼 너무 길어지잖아요. 이거 결국은 초급자는 누구나 환영인 거지 초급인 여자와 초급인 남자 환영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하고 뒤에 여성 명사의 복수형을 쓰면 남여 초급자들이란 표현을 써요.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는 여성 명사의 EN 있죠. 여기 E를 대문자로 써서 그냥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단어 중간에 독일어에선 대문자가 등장할 수 없거든요. 혹시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 그러면 남녀라고 하는 표현은 즉 앞에 건 바뀔 수 있어요. 남녀를 모두 통칭하여서 지칭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그냥 이제 사회적으로 이걸 사용할 때 그런 겁니다. 남녀 초급자 누구나 환영합니다 라고 했고요. Haben Sie Lust? 관심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Schreiben Sie uns? 우리한테 이메일 주세요 라고 하고 이메일 주소를 뒤에 적어놓은 거예요. Wohin läuft die Laufgruppe? 라고 했네요. 이 러닝 그룹은 어디를 향해 달리나요? 라고 목적지가 나와야 돼요. 즉 어디 어디 앞에서 만나서 Wir laufen bis zu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목적지가 어디다? 그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1번인 것 같아요. 나머지 그래도 확인할게요. 2번 Wo trifft sich die Laufgruppe? Sich treffen 아까 만나다였고요. 어디에서 이 러닝 그룹을 만나나요? 라고 했더니 Frauenkirche 앞에서 만난다 했어요. 이건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네요. Wie oft trifft sich die Laufgruppe? 이번에도
빈도를 물어봤어요. 이 러닝 그룹은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일주일에 두 번 만납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답을 찾을 수 있고요. 4번 볼까요? In welcher Stadt ist die Laufgruppe? 이 러닝 그룹은 어느 도시에 있나요? 드레스덴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Wie viele Kilometer läuft die Laufgruppe? 이 러닝 그룹은 몇 킬로미터를 뛰나요? 라고 했더니 대략 5km에서 10km 구간

을 달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인 거네요. 정답은 그래서 아까 1번이었고요. 라우프코프를 러닝그룹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게 명사를 만들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특히나 이렇게 별표를 써서 남녀 복수형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배운 것 같아요. 기억해 놓으시고 수능에서는 못볼 수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저렇게 나왔을 때 아,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독일에 혹시 갔었을 때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계속해서 1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Ich werde Ihren Hals untersuchen. Bitte sagen Sie A. 그랬더니 B가 A 라고 얘기하고 Sie haben eine Erkältung. Ihr Hals ist ganz rot. Haben Sie starke Schmerzen? Ja, was soll ich tun? 했더니 A가 뭐뭐 해요. 지금 뭔가를 조언을 구하는 상황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A가 뭔가를 조언해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하겠어요? Untersuchen 여기선 진찰하답니다. 제가 당신의 목을 좀 진찰해 볼게요. 자, 뭐 해달라고 했어요? 아, 라고 말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B가 아, 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의 대화이네요. 아이고, 감기 드셨네요. 당신의 목이 어때요? 매우 빨갛습니다. 라고 했고요. Haben Sie starke Schmerzen? 통증의 정도는 강하다, 약하다를 씁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신가요? 또는 강한 통증을 느끼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렇습니다. Was soll ich tun?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즉, 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알맞지 않은 거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처방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찾겠습니다. Trinken Sie warmen Tee,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목이 아플 때. 우리 자주 해주는 조언이죠. Sie sollen genug schlafen. 충분히 숙면을 취하세요. 잠을 푹 주무셔야 합니다. 일단 몸이 좀안 좋을 땐. 그냥 목이 좀 아프고 이러면 또 다른 질병이 오는 초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푹 쉬세요. Genug, 충분한 이란 표현입니다. 이거 가능하고요. Sprechen Sie nicht so laut. 너무 큰 목소리로 말씀하지 마세요. 목에 무리 갑니다. 이것도 조언으로 충분히 줄수 있는 내용이고요. Sie sollen zum Arzt gehen. 병원에 가서 지금 어디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했죠?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을 하면서 병원에 가셔야죠 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Nehmen Sie die Medikamente nach jedem Essen. 매일 식사 후에 약을 복용하세요. 지금 이제 약 처방을 해줄 테니 그 약을 잘 복용해라 라고 하는 표현 의사가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4번. 계속해서 15번 문항 보겠습니다. 약도와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아의 위치로 알맞은 것은이었고요. 요거 선생님이 되게 참신한 문제다라 생각했어요. 일단은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봐야 되더라고요. Entschuldigen Sie, wo ist der Hauptbahnhof? 그랬더니 Gehen Sie geradeaus und dann an der nächsten Kreuzung nach rechts. Da sehen Sie ihn auf der linken Seite. 자, 요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곳이 무엇인지 다 알아볼 수 있게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긴 지하철역인 U-Bahn이고요. 자, 요게 기차역이에요. 반호프. 요거는 퍼스트이고요. 여기는 뭘까요? 파악입니다. 그다음에 요건 학교예요. 학교. 자,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예요? 하업반호프. 즉 여기를 가고 싶어요. 여기를 가고자 할때길 설명을 하는 게요 방법으로 설명했으니까 이 사람이 요 중에 어디에 있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일단은 직진하세요라고 했고, 그리고 an der nächsten Kreuzung 바로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전환하래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 기차역이 어디에 있을까에 따라서, 자, 요 방향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기차역은 나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레시트에 있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기차역 앞에서 내가 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기차역은 나의 어느 쪽 측면에 있나요? 링스에 있어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야 되거든요. 봤더니, 일단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고 나면 그것을, 즉, 기차역을, 중앙역을 어디에서 볼수 있어요? 당신의 왼쪽 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뭐는 다 지워지나요? 요건 다 지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기차역을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교차로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방향 전환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아도 불가능하네요. 아도 될수 없어요. 자, 이번에는 배 한번 볼게요. 교차로로 일단은 가려면 위아래 가는 방법인데 우리 목적지는 위로 가야지만 갈수 있죠? 위로 갑니다. 이 교차로에서 어느 쪽으로 우회전하세요라고 했어요.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면 맞아요. 이 방향으로 이 도로를 쭉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기차역이 왼쪽 편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B였어요, B. 처음에 선생님이 도대체 이 그림들은 뭐지? 이거 먼저 생각했고요. 기차역이 그래서 어느 거야?를 사실은 우와 요거 사이에서 좀 고민했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겠죠? 지금 포인트가 있었어요. 오른쪽, 왼쪽 편이라고 하는 이 방향이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은 어느 쪽에서 출발했겠구나라고 하는 선택지가 조금 많이 좁혀지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정답 잘 찾으셨죠? 정답은 어디? 2번의 B였습니다. B. 계속해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Hallo, ich heiße Hannah und bin 17 Jahre alt. Ich komme aus Südkorea und wohne in Seoul. 안녕, 나는 한나고 17살이야. 나는 한국에서 왔고 서울에 살고 있어. Seit 6 Monaten lerne ich Deutsch in der Schule. 난 6개월 전부터 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워. Deshalb suche ich eine nette E-Mail-Freundin oder einen netten E-Mail-Freund aus dem deutschsprachigen Raum. 독일어권 지역을 Raum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나는 친절한 이메일 친구 또는 이메일 여자 또는 남자 친구를 찾고 있어. 어디에 살고 있는? Aus dem,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 독일어권 지역에서 사는. 그런 사람을 찾는데, ich mag Musik, Sprachen, Reisen und Lesen. 나는 음악 좋아하고, 언어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독서도 좋아해. Ich werde mich freuen, dein Leben und deine Kultur kennenzulernen. 나는 너의 삶과 너의 생활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면 너무 기쁠 것 같아. Wenn du Lust hast, ein bisschen von dir zu erzählen, schreib mir einfach. 너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관심, 흥미가 있다면 나한테 편지 줘라고 했어요. Ich freue mich auf deine Nachricht. 너의 소식 기다릴게. 라고 했어요. Ich liebe Grüße aus Korea. 한국에서 인사를 전하며 한나가. 라고 했습니다. 한나 is Studentin이 아니라 Schülerin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나, Reise und Lies gern. 한나는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책 읽는 것도 좋아해요가 여기 있었어요. Reisen und Lesen. 올바른 건 2번이고요. 한나 has schon einen E-Mail-Freund. 없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찾고 일단 지금 했는데. 한나 sucht viele Brieffreunde라고 아니야. Eine라는 부정관사 썼거든요. 한 명을 찾고 있어요. 성별은 하지만 남잔지 여잔지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5번. 하나 möchte gern von der koreanischen Kultur erzählen이 아니라 이 편지 친구의 생활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내용은 2번 하나이네요. 계속해서 17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Guten Tag, haben Sie ein Zimmer frei? 그랬더니 야 하고 뭐라고 대답해 줬어요. 빈 방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호텔 상황이죠. 그랬더니 Zwei Nächte bitte. Wie viel kostet eine Übernachtung? 1박에 얼마죠? 저는 이틀 머무를 예정이에요. 그랬더니 B가 90 Euro pro Nacht. 1박에 90유로입니다. 라고 했어요. 네, 있습니다. 일단 한 거예요, 빈방. 그러면 얼마나 오래 숙박하실 예정인가요? 라고 하는 거죠. Wie lange möchten Sie bleiben? 또는 Wie viele Nächte möchten Sie übernachten? 이런 거 썼을 거예요. Kommen Sie morgen wieder. 내일 다시 오세요. 그럼 야를 대답하면 안 되죠. Hier ist Ihre Zimmerschlüssel. 벌써 키를 바로 준다. 이것도 안 되죠. Wie lange möchten Sie?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 얼마나 오래 머무르실 예정이에요? 이틀이요. 라고 해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Ist das mit Frühstück oder ohne? 이거는 조식 포함인가요? 불포함인가요? 근데 이건 손님이 물어봐야 돼요. Möchten Sie ein Einzelzimmer oder ein Doppelzimmer? 1인실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더블룸, 싱글룸, 더블룸 중에 어느 거 원하세요? 라고 묻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정답 3번이 맞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던 1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10회 마지막 파트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해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한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는요, 이입니다.

있습니다. 이 글자 문장 속에서 많이 보셨죠? 말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을 이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즉, 접속사 역할을 하는 글자를 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접속사, 이 말일 있자는 맞는 접속사라고 설명을 자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접속사는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등등 모든 걸다 포함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데요. 문맥에 맞게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등등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보고 이것이 그리고로 연결되는지, 그러나로 연결되는지, 그래서로 연결되는지 자연스럽게 풀이하면서 문장을 보실 때마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내용 기억하면서요, 오늘의 문항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0회 모의고사 1번 문항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찾는 문항이네요. 교사 조선 후기. 자, 교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조선 후기 화가 이인문의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그림이 나와 있죠. 계곡물이 흐르는 산 속에서 두 사람이 소나무 아래 마주 앉아 있네요. 여기 두 사람 보이시나요, 여러분? 맞아요. 이 그림은 소나무 아래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하여 기역, 하, 담소도라고 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한번 우리는 주목을 한번 해볼까요? 소나무 아래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렸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하자는 아래 하자예요. 담은 이야기하다죠. 소자는 웃을 소자, 도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글자가 빠졌는지 눈치채셨나요? 소나무 아래에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나무라는 글자가 빠져 있네요. 기억에는 소나무를 뜻하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어떤 글자가 소나무를 뜻하는 한자일까요? 자, 1번 이 송자 소나무 송이죠. 요 앞에 나무 목자가 있죠. 우리가 소나무를 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1번에 답이 나왔네요. 송하 소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어는 말씀 언자죠. 간자는요, 사이, 단, 그죠? 명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송은요, 소나무 송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앞에 말씀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송하다의 의미죠, 이 송자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소나무를 뜻하는 1번, 소나무 송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앞에 선택지에 나온 글자들을 한번 어휘성어로 확장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 이름을 나타내는 한자. 우리 아까 소나무 송자가 나오니까 다른 나무들은 어떻게 한자로 표현하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것도 많이 봤죠. 매화나무 매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요, 한시에 많이 나와요. 버드나무를 뜻하는 버들요자고요. 이 글자는 복숭아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를 뭐라고 해요? 복숭아 종류에 따라서 황도, 백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도예요. 자, 이 글자는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상전벽해라는 성어에서 많이 보셨죠? 뽕나무 상자입니다. 모두 다 나무목이 들어가 있고요. 나무의 종류를 뜻하는 글자들입니다. 자, 언자는요, 비슷한 글자 뭐가 있어요? 말씀, 어자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거, 상반되는 거, 짝을 지어서 외우면 한자를 기억하기 더 쉽다. 감언이설. 달콤한 말과 이로운 말. 좋은 말이란 뜻일까요? 아니죠. 달콤하게, 그리고 이익이 되는 조건을 내세워서 남을 속이거나 꾀는 말을 감언이설이라고 합니다. 자, 언중유걸. 말 속에 뼈가 있어요. 그냥 평범한 말 같은데 그 안에 날카로운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뼈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언중유골. 자, 1924는 뭐예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할때 우리가 한입 가지고 두말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성어로 표현하면 1924이라고 합니다. 명자는 이름 명자예요. 자, 명자가 들어간 성어 한번 찾아보니까 명실상부, 이름과 실제가 서로 딱 부합한다. 널리 유명해진 만큼 그 실제도 굉장히 알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명실상부라고 하고요. 반대로 유명무실도 있어요. 이름은 있지만 실제는 없죠.
널리 알려진 이름만 있고 알맹이는 없을 때 우리가 유명무실이라고 합니다. 자, 명불 허전, 이름이 헛되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만한 실력과 내용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명불 허전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이 소송하다라는 뜻의 이 글자 한번 찾아봤더니 말씀 언자와 공평하다 공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말로 공평하게 판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한다, 소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송자인데요. 하소연하다, 다투다, 소송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4개의 선택지, 4개의 보기가 나오고요. 2개는 상반되는 뜻으로 짝지어져 있고 보통은 또 2개는 유사한 뜻으로 짝지어진 부분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기억 먼저 볼게요. 거, 대. 거도 크다. 대도 크다예요. 그래서 우리 거대하다라고 하면 크다, 아주 크다라는 걸 나타내는 말이죠. 서로 유사한 뜻끼리 짝지어져 있습니다.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 귀하다, 천하다라는 뜻이죠. 신분이 높고 뭔가 소중하다라는 걸 귀하다라고 하고요. 그 반대로 신분이 낮고 소중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천하다라고 하죠. 귀천. 어때요? 상반되는 뜻끼리 지닌 한자끼리 연결된 거 맞습니다.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을 보니까요. 개, 폐라고 돼 있네요. 문문자가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개는요, 열다란 뜻이고요. 폐는 닫다란 뜻이에요. 열고 닫는다, 상반되는 거 맞죠? 자, 리을을 보니까 이 글자는 집 가짜고요. 이 글자도 집 옥자입니다. 집이라는 뜻으로 유사한 한자끼리 짝지어져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니은 디귿으로 연결된 거 3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요걸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자가 들어간 한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양도 비슷해서 좀 헷갈리거든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요 안에 문문자 안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묻다, 질문하다 라는 의미의 문입니다. 그런데 귀자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뭘까요? 귀로 듣다 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는 묻다, 하나는 듣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문자 안에 해일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 간자 또는 틈 사이를 말하는 간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무목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한가하다 라는 의미의 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아까 우리 선택지에도 나왔었죠. 개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는 어때요?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개폐. 그러면 이번에는 요 글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어떤 것과 관계를 맺다. 또 아주 중요한 문에 빗장을 채워놓다. 빗장 또는 관문의 의미의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이 들어간 한자 이렇게 묶어서 살펴보면 훨씬 더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집을 뜻하는 한자 한번 볼게요. 집가짜, 집옥자, 집실, 집택, 집사. 우와, 되게 많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가짜는요, 가정,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집옥자는요, 지붕이 있는 집을 보통 가리킵니다. 옥. 실자도 집을 가리키는데 보통은 방이나 실내를 가리킬 때 쓰는 한자고요. 택자는 주로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의미의 택입니다. 이 사자는 어디 어디에 머물다라는 의미로 기숙사, 숙소를 의미할 때 많이 쓰이는 글자예요. 그래서 다 같이 집을 뜻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모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인. 자, 조건부와 문항은 우리 어떻게 푼다? 네 가지의 조건이 나와 있고 그에 해당하는 거를 하나씩 답으로 찾아보자
또는 반대로 그 조건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소거해 가면서 정답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한자의 음은 이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이 글자가 으뜸 원자죠. 원이라고 하는 힌트를 줬네요. 우리가 찾는 한자는 원이라고 읽는데요. 총액은 이때의 시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총액은 쉽죠? 왜? 직접 써보면 되니까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0 팩인 한자를 찾는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10팩. 자, 부스는 이 글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가 나오면 어려워하지 말고 이 모양이 들어간 한자를 잘 찾아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름 명자 같은 경우에는 입구자가 부스가 되거든요. 입구자가 들어간 한자를 찾아보자라고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조건은요. 이 글자 앞에 만을 결합하면 정한 인원이 다 찬다라는 뜻이래요. 아까 우리 이거 원일 이것과 결합해 보면 자, 만원이라는 뜻이에요. 정해진 인원이 다 가득 찼죠. 만자가 찰 만자니까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우리가 찾는 한자가 인원이다라는 뜻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원이라고 읽으며 10팩이며 입구인 한자를 찾아보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이 아닌 것부터 먼저 지어볼게요. 그래서 안일 부자, 목숨 명자, 나라 국자는 원이라고 소리 나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겠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가 원이고, 4번도 원입니다. 아, 일단 선생님이 부스인 입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1번과 4번 중에서 입구자가 들어간 건 4번이 되겠죠. 총액이 10팩인지도 함께 살펴볼까요? 간단히 써보면 1, 2, 3, 4, 5, 6, 7, 8, 9, 10. 오, 10팩인 것도 맞네요. 그럼 우리가 찾는 한자인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원자는요, 인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도 맞아요.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하는 한자는 답 인원 원자인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택지에 나온 한자들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선택지에 나왔던 이 원자가요. 어떤 글자죠, 여러분? 근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언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에 들어가는지 보니까 설원, 눈 덮인 언덕이란 뜻이죠. 높은 언덕, 고원 할때 원자고요. 자, 이 글자가 언덕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근원, 시작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원가, 원래의 가격이죠. 원료, 그 제품을 만들 때그 원래의 재료란 뜻이잖아요. 원료. 이럴 때 쓰이는 원자예요. 잘 알아두시고요. 자, 부자는 뭐뭐가 아니다. 아닐 부자입니다. 이 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봤더니 가부, 찬성과 반대. 또는 오름과 그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가부라고 하고요. 부정은 뭐뭐가 아니라고 정하는 거죠. 부정. 자, 우리 안부를 묻다 했을 때도 이 부자를 씁니다. 안부가 뭐예요? 편안한지 아닌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부고요. 왈가 왈부는 뭐예요? 옳다고 말하고 그르다고 말한다. 왈가 왈부하지 말아라. 뭐 얘기했을 때도 우리가 이때도 부자를 씁니다. 자, 이 명자는요, 목숨이라는 뜻과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단명, 단명했다. 짧은 목숨이죠. 이때는 목숨 명자예요. 수명, 사람이 살아가는 기간을 수명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사명감은 이때는 명령으로 쓰였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명령을 받은 느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걸 우리가 사명감이라고 해요. 이때도 명자를 씁니다. 자, 우리 나이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다라고 해서 지천명, 이때도 명자가 쓰입니다. 자, 나라국은 우리 워낙 기초 한자라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순국,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라를 위해 희생했다라고 했을 때 순국이라고 하고요. 자, 매국노는 뭐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노예 같은 사람을 말하죠. 부국강병. 자,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만든다. 부국강병 이럴 때 국자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면 우리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역, 리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어휘, 단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자, 다음 단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목이라고 읽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글자 어때요? 가리킬 지자의 눈목자죠. 오, 지목이라고 읽는 거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 반의어로 지정이 있어요. 자, 여기에 니은은요,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목이 뭐죠? 지가 가리키다 라는 뜻이고요. 목은 눈이에요. 눈을 가리키다? 여기서 이 목자는요, 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이나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가리키다가 지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하다, 이거는 가리켜서 정하는 거죠. 그것이라고 정하는 거죠. 반의어는 뭐예요? 반대되는 뜻을 가진 단어잖아요. 지정과 지목이 반대가 되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에요. 자, 디귿.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함을 의미해요. 이 단어를 잘 풀이했나요? 아니죠. 대상을 가리킨다 라고 했어요. 허물 따위를 폭로한다? 라는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디귿도 틀린 설명. 사회자는 청중 한 명을 지목하여 질문을 던졌다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어때요? 아주 지목을 잘 쓴 예문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역에 들어갈 것은?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두 가지 성어가 제시되고 이 두 가지 성어 중에서 중복되는 글자 하나를 찾는 문항입니다. 자, 가로열쇠와 세로열쇠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전 시대에는 듣지 못했다. 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세로열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라는 뜻이래요. 오, 그러면 자, 이전에도 없었다. 앞으로도 없었다. 에 해당하는 성어가 뭐죠, 여러분?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 그렇죠. 전무후무. 자, 전자가 앞이죠. 무는 없을 무자예요. 그래서 전무후무. 그럼 가로열쇠의 힌트가 전으로 시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전 시대에는 듣지 못했다. 전 시대 미 아니다. 들을 문자죠. 전대미문. 그렇죠. 미가 아닐 미자예요. 문은 들을 문자예요. 전대미문의 사건.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사건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대미문이라는 성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 전자는 우리가 뭐라고 알 수 있어요? 아, 이 기억에는 앞전자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부터 보니까 이 글자는 뭐뭐가 아니다.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이 글자가 앞전자죠. 전대미문, 전무오무 할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앞전입니다. 자, 무자는 없을 무자. 여기 들어가고요. 4번은 뒤후자죠. 여기 칸에 들어가야 되고요. 문자는 들을 문자. 이 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자체가 요 칸에 들어가는 선택지들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만 읽고도 어떤 성어인지 감을 잡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이 성어가 아닐까라고 힌트를 얻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5번 답 2번으로 체크하고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한번 볼까요? 미자. 아니, 미자였죠, 아까. 이 미자와 정말 헷갈리는 한자가 있어요. 말. 이 위의 핵이 짧냐, 기냐에 따라서 다른 한자가 되죠. 그래서 아님이 끝말자. 요거 두 개 헷갈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비는요. 미비하다.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류가 미비에 통과되지 못했어 라고 한다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미성년자, 성년이 아직 되지 못한 사람을 미성년, 미란 뜻입니다. 미중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이 글자 자체가요. 일찍이 있지

이거를 개구우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후 약방문, 죽은 뒤에 약방문이 뭐냐면요. 약을 짓는 처방문이에요. 죽은 뒤에 약을 짓는 처방문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뒤에 뒤늦게 대책을 세우는 걸 우리가 사후 약방문이라고 합니다. 자, 없을 무자에 반대되는 글자는 있을 유자죠. 무위도식 하는 거 없이 다만 먹기만 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다만 놀고 먹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위도식이라고 하고요. 사고 무치는요. 내 사방을 돌아봐도 친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굉장히 고립된 상황을 사고 무친이라고 합니다. 자, 종횡무진. 우리 평소에 굉장히 많이 쓰는 성어죠. 종횡무진. 이 종자가요, 세로란 뜻이고요. 이 횡자는 가로란 뜻이에요. 담이 없다. 세로든 가로든 담이 없다라는 것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종횡무진. 자, 이 문자 들을 문자죠. 우리 지금 처음 들었어. 이걸 성으로 옮기면 금시초문이 되겠습니다. 문. 자, 문의지식은요. 하나를 들어서 열을 안다.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을 우리가 문의지식이라고 해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 자, 원래의 뜻을 보니까요. 맛을 더하다라는 뜻이래요. 이 단어의 확장된 뜻은요. 본래의 것에 다른 요소를 보태어 넣음이라는 뜻이래요. 자, 이 단어 한번 그럼 찾아볼게요. 자, 맛을 여기가 뒤에 나오고, 더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요 앞에 나와야겠죠. 그래서 더하다, 맛을에 해당하는 단어가 뭘까요? 1번부터 살펴보면요. 첨가. 첨은 보태다, 가짜도 더하다라는 거예요. 보태다, 첨가하다라는 뜻인데, 언뜻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보태어 넣는다. 그런데 맛을 더하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맛이라는 한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은요, 구미예요. 입구자의 만미예요. 그래서 입맛, 입에 당기는 맛, 우리가 구미라고 하죠. 여기서는 더하다라는 뜻이 빠졌네요. 맛은 있는데, 그리고 확장된 뜻과도 맞지가 않고요. 3번은요, 미식. 아주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미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름다운 미자를 썼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맛이라는 건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4번, 과식. 이때 과자는요, 지나치다는 뜻이에요. 지나치게 많이 먹었어. 과식했다. 전혀 상관이 없죠. 자, 5번, 가미. 밑자가 만미자고요. 가가 더하다 가짜예요. 맛을 더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어떤 것에 다른 요소를 보태어 넣는다? 가미하다라고 하죠. 그죠? 이 다큐멘터리에는 어떤 사실적인 요소가 가미되었어. 이 책에는 유머러스한 요소가 가미되었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미. 오, 맞습니다. 원래의 뜻도 맞고 확장된 뜻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단어는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광고 요거 요런 문항들은 어떻게 푼다? 광고 문구가 힌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심코 쌓아둔 짐은 기억한 순간 신속한 대처를 방해하는 치명적 장애물이 됩니다. 그죠? 어때요? 비상구 앞에 쌓아둔 짐 때문에 대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상구 앞에는 이렇게 짐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어떠한 순간이 들어가야 될까요? 기억에. 1번부터 보면요. 1번은 편리해요. 편한 편자에 이로울리. 사용하기 편하고 이롭다라는 뜻이 편리인데, 여기서는 편리한 순간? 아니죠. 불이 나서. 이런 순간이잖아요. 자, 2번, 안전. 편안한 안자에 운전할 선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고나 위험의 발생 없이 편안히 온전한 상태를 안전이라고 하는데, 안전한 순간 아니죠. 여기서는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자, 3번 위급. 위태롭고 급하다. 위험하고 굉장히 급한 순간, 그죠?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치명적 장애물이 됩니다. 여기서는 위급한 순간이라고 하는 3번이 답이 될것 같아요. 자, 4번 특별한 순간, 그죠? 평소와는 다른, 일반 것과는 다른, 특이하게 다르다, 구별된다라는 의미의 특별한 순간, 여기서는 전혀 아니고요. 자, 5번의 행복한 순간. 행복이죠. 여기서는 행복한 순간 아닙니다. 그래서 위급이라는 단어의 3번이 기억에는 알맞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같은 경우는 교과학습 용어를 묻고 있는 문항인데 꼭이 교과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한자의 풀이를 통해서 그 뜻에 맞는 한자를 찾는 문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모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온도, 압력의 영향이나 화학적 작용을 받아 변질되어 이루어진 암석을 기억 성암이라고 합니다. 여기 밑줄 쳐볼까요? 변질되어 이루어진 암석이다. 자, 여기는 이룰 성자에 바이 암자. 이루어진 암석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변질되었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변질되다, 변화하다에 해당하는 한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의 달자는요, 어디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라는 의미의 달이에요. 달성함. 여기서는 변화된다라는 의미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2번은요,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완성함, 완성. 자, 3번은요, 어떤 상태가 바뀌는 거, 변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성함이면 변화하여 이루어진 바이다라는 의미, 변성함. 오, 여기에는 변자가 답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합성함, 요거는 합쳐진다는 거죠. 두 개의 다른 요소가 합쳐져 이루어진 암석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관련이 없고. 5번은요, 돌조자예요. 조성함. 여기서도 관련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변화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변자가 기억에 들어가고 변성암이 되겠죠. 답을 3번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에 나온 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택지 아까 달자 나왔었죠. 달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디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배달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필요한 물건을 그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인이라고 했을 때 달자는 원, 무슨 뜻일까요? 이때는 어디 어디 경지에 이르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을 달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달이고요. 욕속부달은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어떤 일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하학상달은 아래로부터 배워서 아주 높은 경지, 위로까지 도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이렇게 달자도 많이 쓰여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완자는요, 완전하다라는 의미죠. 완비,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는 의미예요. 완주, 그죠. 끝까지 달렸다. 완벽, 구수를 완전히 지켜냈다. 완벽하다. 우리 많이 쓰는 단어고요. 완전 무결은 온전하게 완성되어 빠진 것이 없다. 결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답이었던 변자 한번 보죠. 변자가 들어간 성어 찾아보니까 어변성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네. 보잘것없던 능력이 없던 사람이 용처럼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변성용이라고 합니다. 자, 임기응변. 어떤 때에 임해서 그 변화를 응하다, 대처한다라는 말이에요. 임기응변. 자, 천재지변 어때요? 하늘의 재앙, 땅의 변화. 그래서 천재지변 할 때도 이 변화하다라는 의미의 변이 들어갑니다. 조자는 돕다란 뜻이고요. 부조도
돌 붓자에 돌 조자인데 보통은 어떤 결혼식이나 장례식처럼 그 경조사를 주변에서 도와주는 거를 부조라고 해요. 조언은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말, 잘못을 고치도록 충고해주는 말, 조언이라고 하죠. 상부, 상조는 서로 돕고 서로 돕는다. 돌 붓자, 돌 조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상부, 상조, 돌 조자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인, 타이완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한자 문화권 나라의 어휘나 성어를 비교하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 참 재밌더라고요, 선생님은. 같은 뜻인데 다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타이완에서는 사들였던 물품을 되돌려 보내는 것을 태화라고 한대요. 물리칠 태자에 재물화자를 써서 그 제품을 물리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는데라고 해서 첫 글자 반이 나왔어요. 우리 뭐라고 하죠? 무언가를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반품한다고 하죠. 반품. 그죠? 우리는 반자. 돌이킬 반자에 물건 품자를 써서 물건을 되돌려 보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품자는 어떤 품자가 우리 보통 쓰죠? 그렇죠. 물건에 해당하는 물건 품자가 기억에 들어가야 되겠죠. 1번부터 보니까요. 1번은 연. 한 해를 가리키는 해년자고요. 이 글자는 대하다라는 의미의 대. 이 글자는 우리 물건 제품 했을 때 푼이죠. 그래서 반품 기억에는 품이 들어가야 되고요. 4번은 달월자죠. 5번은요, 길다라는 의미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반품이라고 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가죠. 대화의 내용으로 모아 기억에 들어갈 것인 일상 용어를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대화를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은 광선으로 밝게 비춤이라는 뜻이지, 밝게 비춘다는 뜻이래요. 맞아. 또 어떤 대상을 일정한 관점으로 바라봄을 의미하기도 해. 이 단어장 문항처럼요. 어때요? 원래의 뜻과 확장된 뜻이 제시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밝게 비추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대상을 일정한 대상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런 단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백일이에요. 자, 흰 백자에 해일자요. 흰해. 아주 밝은 태양 또는 대낮을 우리가 백일이라고 합니다. 숫자 백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희다라는 뜻이에요. 자, 상영. 위상자의 비출 영자예요. 그래서 비추어 올리다. 어떤 스크린이나 이런 곳에 어떤 거 영화나 드라마를 상영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비추어 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비추다라는 뜻은 있지만 뭔가 밝게 비추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수 없고요. 아까 밝은 태양 대낮이라는 의미의 1번도 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3번 조명. 비출 조자에 밝을 명자예요. 밝게 비추다, 조명. 어때요? 어떤 대상을 일정한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죠? 조명하다. 이 책은 환경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어. 라고 할때 우리 조명이라는 것도 쓰죠. 그래서 요두 가지 뜻에 모두 만족하는 단어는 조명이 됩니다. 밝게 비추다. 어떤 대상을 일정한 관점으로 바라본다. 맞아요. 자, 4번은 안목. 눈 안자에 눈목자예요. 단순히 눈을 뜻하는 글자는 아니고요. 어떤 것을 판단하고 고르는 능력을 우리가 안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안목인데 답과는 상관이 없고. 자, 이목. 귀와 눈이에요. 또 우리 이목은 어때요? 이목이 집중되었다. 사람들의 귀와 눈, 즉 관심과 주의를 말할 때도 이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을 답으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한글 지문이 주어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성어가 선택지에 나와 있네요. 자, 이제 성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편안한데 처하면서도 위태함을 생각하면 비록 가득 찼다 하더라도 넘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여 미리 막는다면 어떤 것을 하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오, 벌써 여기에 딱 나와 있죠? 편안한데 거하면서도 위태함을 생각해라. 미리 막는다면 걱정이 없을 거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성어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아전인수 뭐예요? 나의 밭에 물을 끌어들여요. 나의 밭에만. 그래서 어떤 일이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우리가 아전인수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 사상누각. 모래 위에 누각을 세워요. 그러면 금방 무너지겠죠.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모래 위에 누각을 쌓는다라고 합니다. 사상누각. 자, 3번은 단기지계예요. 배틀에서 짜던 배를 끊어서 한 경계예요. 그래서 배틀에서 배를 쫙 끊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중도의 일을 그만두면 정말 아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중도에 그만두지 말아라 라는 걸 경계하는 건데 여기서는 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4번은 뭐예요, 여러분? 유비무환이죠. 빗자가 갖추다,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준비하는 게 있으면 근심이 없을 거야. 그죠? 편안할 때 앞으로 닥쳐올 위태함을 미리 준비한다면 걱정이 없을 거야.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알맞은 게 4번 유비무환이 되겠고요. 자, 5번은요. 고생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이 끝나니 즐거움이 온다. 잘 견디고 버티면 언젠가는 즐거운 날이 올 거야. 고진감래. 여기서는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11번에는 답을 4번 유비무환으로 찾았고요. 자, 우리 그러면 조금 더 성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우리 지문에서 답을 유비무환으로 찾았는데요. 또 다른 선택지에 만약에 거한 사유가 있었다면 얘도 아마 답이 됐을 겁니다. 지문에 나와 있었잖아요. 편안함에 거처하면서도 위태로움을 미리 생각하라. 그래서 유사한 성어 두 개의 짝을 지어서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택지에 아까 단기지계라고 하는 성어가 나와 있었어요. 자, 이 성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성어는 맹자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전국시대 사상가인 맹자가 어린 시절 공부를 하러 멀리 떠났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를 본 어머니가 배를 짜다가 이제 배틀에서 옷감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배, 옷감을 칼로 잘라버리고 배음을 중간에 표기하는 것은 짜던 배를 끊는 것과 같다고 타일렀어요. 즉, 옷감을 중간에 잘라버리면 제대로 그 옷감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학문도 중도에 그만두면 이도 저도 아니고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중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계를 보여주는 걸 단기지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맹자는 이를 깨닫고 학문에 더욱 힘써서 훌륭한 성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아무 쓸모가 없음을 경계하는 것을 우리가 단기지계라고 합니다. 유래와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만화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어를 선택하는 문항입니다. 요즘 출제 경향이요. 이렇게 성어가 만화로 출제될 때 그 성어가 가지고 있는 유래, 이 유래에 알맞은 성어를 찾는 문항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 밑에서 만납시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한 날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왜 아직 안 오지?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어. 분명히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물이 차오르는데도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또 내려갈 것 같아. 결국엔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운전하지 못했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걸 뜻하는 성어, 이와 관련된 성어 한번 찾아볼까요? 자, 결자해지, 결자해지예요. 그것을 맺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한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결자해지는 아니고요. 자, 외로운 손바닥은 소리가 날수 없어요. 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같이 협력해야 한다라는 의미고요. 자, 미생의 믿음이란 뜻이에요. 미생, 이 주인공이 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이 약속을 융통성 없이 지킨다. 약속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융통성 없이 약속만을 지킨다라는 의미의 미생지신이 여기서는 답이 되겠네요. 그죠? 미생지신의 유래입니다. 자, 어부지리는 뭐예요? 어부가 이익을 얻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는 틈에 제3자가 뜻밖의 이익을 얻을 때 우리가 어부지리라고 합니다. 자, 지로기만은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권력을 농락해서 위세를 부리는 것을 우리가 지록임하라고 해요. 5번은 답이 아니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키워드로 기억하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될지 테스트를 해볼까요? 결자해지. 자신이 저지른 일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풀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해결해야 한다. 자, 혼자의 힘보다는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했죠.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날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미생의 믿음은 어땠나요? 융통성 없이 약속만을 지키려고 했죠. 어부지리, 남의 다툼으로 뜻밖의 이익을 얻는 거예요. 자, 권세를 이용해서 사실을 왜곡하죠. 그래서 사슴이 말이 돼버렸습니다. 지로기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것 한번 찾아볼까요? 자, 기역이지기약, 증이지기선. 자, 기억하고서도 그 악함을 알고, 증자는 미워하다예요. 미워하면서도 그 선함을 알아야 한다. 악과 선이 반대가 됐죠. 그러면 기역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증과 반대가 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미워하면서도 그 착한 점, 선한 점을 알아야 되고, 기억하면서도 그 악한 점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유인자, 위는 니은 인, 능 오인, 오직 인한 사람만이 뭐뭐 할수 있다예요. 남을 어떻다, 니은이죠. 뒤에 보니까 남을 오자, 여기서는 미워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오와 반대되는 거 미워하다가 아닌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검소하다라는 뜻이고요. 검. 얘는 욕심이란 뜻이에요. 이 글자는 거짓이란 뜻입니다. 위, 거짓, 위자. 이 글자는 짭다란 뜻이에요. 이 글자는 사랑, 애자예요. 미워하다, 싫어하다 반대되는 글자는 뭘까요? 그죠? 애가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그 악한 점을 알아야 하고, 미워하면서도 그 선한 점을 알아야 한다. 오직 인한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 여기서 반대가 되는 거 찾아보니까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과 관계 있는 것은 남에게 은혜를 입고 이를 잊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로서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때요? 남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 언젠간 꼭 갚아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글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거 다섯 가지 단문 중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욕식 기운, 선시 기우 하면은 뭐예요? 그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무엇을 살펴봐라? 그 벗을 살펴보아라. 그죠? 여기에는 욕은 뭐뭐 하고자 하는 거고요. 식은 알다란 뜻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가 누구랑 같이 어울리는지 친구를 먼저 보라는

0: 말이죠. 부지 즉 문, 불능 즉 학. 알지 못한다면 물어보고 할 수 없다면 배워라. 적극적인 배움의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번. 자, 3번은요. 행동할 때는 반드시 3번 살피고 말할 때는 반드시 2번 생각해라. 그죠? 그래서 행동과 말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문장이고요. 5번은요. 부등 고산, 부지 천지 고야. 자, 높은 산에 오르지 않고서 하늘이 높은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직접 경험해보고 해봐야 그 일의 가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번 보니까요. 신, 신물념, 수시, 신물망. 자, 남에게 베풀었으면 삼가 생각하지 말고 베품을 받은 거예요. 받을 숫자. 그러면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죠. 우리 다시 앞에 보면요. 어때요? 남에게 은혜를 입고서는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그와 관련된 거는 바로 5번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 자, 성찰일지 문항은 어떻게 푼다? 풀이를 먼저 읽어보고 그 원문에 들어간 한자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빠진 글자를. 자, 사람은 그 몸에 있어서 각각 그 보배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인어귀신, 사람은 그 몸에 있어서 각각 있다, 그 보배가 있다라고 했었죠. 와, 기억에 빠진 글자가 뭐예요? 보배라는 뜻의 글자가 빠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보배를 뜻하는 한자는 2번, 이거죠. 보배. 1 뜻하는 한자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도 열심히 문항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실력이 슥슥 늘고 있나요? 완강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고요. 선생님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완성 마스터 키트. 오늘은 23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 아마도입니다. 자, 너 그거 성공할 것 같아? 아마 성공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 아마라는 건 도대체 얼마만큼 성공을 한다라는 걸까요? 자, 너는 아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사람들을 데리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probably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한 40% 정도의 확률을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의 한 70% 정도를 생각을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Sometimes, 아마도 때때로 라는 표현은 그 격차가 더 심했대요. 아, 그 친구 sometimes 늦어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한 5%의 확률로 늦는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55%의 확률로 늦는다라는 걸 생각을 하더랍니다. 자, 이렇게 말에서는 약간의 모호함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호한 표현은 사실 상당한 또 혼란, 미스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호한 표현이 가지고 올수 있는 혼란들에 대해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수능 완성에서는 양육에서의 모호한 지시가 어떤 혼란을 가지고 올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했고요. 수능 특강에서는 이 의료 파트에서 모호한 표현이 나오면 절대 안 되니까 이때는 꼭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요, 또 여러 개 문제 열심히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 모의고사 쭉쭉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몇 번부터 시작할 거냐면 30번 어휘 문제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이 어휘 문제 내용이 꽤 까다롭습니다. 3점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이게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Ethics and ethical thinking. 아, 윤리와 윤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자, 그것은 are complicated, 복잡하대요. 왜냐하면 they are interwoven with the intricacies of human beings. 자, 그것들은 interwoven 하면은 이렇게 엮여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서로 엮여 있대요. 무엇에 있어서 within the intricacies, 복잡성, 인간의 복잡성, 그리고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복잡성과 막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윤리라는 것은 복잡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좋아요. 자,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 윤리적 사고. 근데 그건 어떻다? 복잡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자, ethical debates are never one-sided.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윤리적인 디베이트, 토론은요, 절대로 one-sided,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딱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이렇게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And ethical answers, 그리고 윤리적인 답은 거의 어떻지 않냐면, straightforward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단순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앞에 seldom을 잘 봐야 되죠? seldom,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자, 앞에서 일방적이지 않아요. 복잡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윤리적인 답이 단순하지 않아요. 라고 이어지는 건 맞겠니, 틀리겠니? 맞겠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표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The histories of ethics in human research. 자, 그런데 인간 연구에 있어서 이 윤리라는 것의 역사는 Or, more evidently, 더 명확하게는 the lack of ethics in human research. 인간 연구에 있어서 윤리의 부재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has provided us,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무엇을? With useful insights. 자, 어떠한 유용한 통찰을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그 통찰은 어떤 것이냐면, underpin 하면은 아래를 지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의 중심이 되다? Many of the ethical rules. 자, 많은 윤리적인 규칙, 그리고 과정, 그리고 procedures, 절차 that we follow today. 오늘날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규칙이나 절차나 과정에 밑을 받쳐주는 그런 useful insight, 통찰력을 제공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lack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이게 맞나? 라고 보면은요. 지금 인간 연구에 있어서 윤리의 부족, 윤리가 그동안 없었던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의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윤리 규칙들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이어지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lack도 맞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확실하지 않다면, 자, 뒤를 볼게요. For example, we now should avoid. 자, 우리는 이제는 이라고 하지. 현재는 뭐를 해야 되냐면, avoid deception. 뭐를 피해야 돼? 속임수를 피해야 돼. We seek informed consent. 자, 정보가 제공된 동의를 해야 되고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 and we ensure participants' right to withdraw. 자, 만약에 중간에 참여를 철회하고 싶다면은 철회할 수 있는 것도 보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our research is scrutinized. 우리의 연구는

자,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면밀히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institutional review committees. 자, 어떤 리뷰를 하는 기관적인 어떤 위원회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를 받아야 돼요. Before we are allowed to step into the research arena. 자, 이런 연구의 무대로 나아가기에 이전에 있어서요. 그리고 we seek to protect our participants from any harm. 자, 우리는요, 뭐를 해야 되냐면요, 참여자로부터 참여자들을 어떤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추구를 한대요. Seek to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윤리는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과거와 오늘날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네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윤리 법칙이 없었어요. 부족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규칙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많은 규칙들, 절차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looking back, 뒤로 다시 되돌아보면 we can see the benefits that these modifications have brought us. 자,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점들을요. 어떤 이점들이냐면 이러한 modifications라고 하면 수정이죠. 수정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많은 이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지금 과거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다가 규칙들, 절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modifications라는 표현으로 받아주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런데 and most particularly, 특히나 our participants, 자, 우리의 참여자들. 우리 그리고 우리의 참여자들에게 가지고 온 많은 것들을 많은 이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 그리고 looking forward, 자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를 보는 거야. 앞을 보잖아. 그러면 we might suggest that, 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such transformative thinking, 자 이러한 변혁적인, 자 transformative 하면은 변혁적인이죠. 자 여기 보면은 trans라고 하면은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고, form 하면은 형태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transform 하면은 형태를 바꾸다, 변형시키다가 되는 거고, transformative 하면은 변혁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변혁적인 생각이 has placed limits on researchers. 그래서 연구자들에게 한계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put barriers. 그래서 어떠한 장벽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In the way of certain types of research, 특정한 연구의 타입의 방식에 있어서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연구를 대충 하면 됐는데 이제는 지켜야 할 룰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 어떤 해도 가면 안 되고, 자, 미리 다 알려줘야 되고,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 절차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러한 변혁적인 절차가 한계를 부여한 거 아니야? 아니면 오히려 장벽을 부여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 transformative, 변혁적인, 바꿨으니까 변혁적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죠.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자, either way, 근데 어떠한 방식이로든 ethics by its nature, 윤리라는 것은 그 nature, 본질 자체가 discourage discussion. 자, 뭐를 하냐면은 discourage 한대요. 낙담시킨대요. 뭐를요? 논의를 낙담시킵니다. 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잘 봐봐. 뒤에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and가 있죠. 자, and는 어떨 때 and를 쓸 수가 있지? 앞 내용과 뒷내용이 같은 내용일 때, 같은 맥락일 때 and를 쓸까? 아니면 더 서로 다른 얘기를 할때 and를 쓸까? 서로 맥락이 비슷할 때 and로 연결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뒤에 내용과 지금 요 앞에 내용이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When skillfully debated, brings about effective change. 자,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skillfully 제대로 기술적으로 잘 논의가 되면은 brings about effective change, 효과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효과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건 어떤 말이야?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도요. 자, 이 에틱스라는 것이 논의를 잘할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둬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discourage, 낙담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왔어. 이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반대말, 격려한다, 촉진시킨다라는 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윤리가 논의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논의가 잘 되면 효과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달이 이어지는 게 논리적으로 더 정확하죠. 그래서 아 정답 5번이다. Discourage가 아니라 Encourage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자 이러한 Recurring Debate Highlight the Continuing Subjective and Relative Nature of What is Ethical. 자 이러한 계속해서 재발하는 Debate 논의는요 강조합니다. The Continuing Subjective 지속적인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속성을요 무엇이 윤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뭔가 Subjective하고 Relative하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게 무엇인지, 그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관적이고 논리적, 상대적인 debate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더욱이 discussion을 discourage 한다가 아니라 discussion을 encourage 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자, 볼게요. 자, 윤리는 명확하지 않다. 자, 과거에는 비윤리적인 게 많았는데 규정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윤리는 토론을 통해서 계속 발전한다. 요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영어 표현으로 볼게요. 자, 이 지문의 키워드들. Ethical debate, ethical roles, transformative thinking, debate and effective change 같은 것들을 키워드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encourage, discourage가 아니라 encourage discussion이 들어가야지 맞는 표현이었다라고 고쳐볼 수 있었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31번으로 가볼게요. 우리 빈칸이죠. 자, 이거 빈칸 어디 있나 볼 건데요. 빈칸 여기에 있거든요. 자, 근데,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주의. 이거 지문의 내용이 사실 진짜 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그치만 사실 빈칸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지문 속에서 빈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빈칸 문제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얻냐. 일단은 빈칸 문장을 읽기로 했었죠. 자, 빈칸 문장 보니까 revolution is 빈칸이에요. 자, revolution 하면은 뭐야? 혁명, 변화, 이런 거죠. 자, 혁신, 혁명, 변화는요, 빈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밖에 힌트가 없죠, 빈칸은요. 자, 그 다음에, 자, 특히나, 물론 요즘 지문들은요, 빈칸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다안 읽고 풀기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정보가 많이 있는 곳과 좀 적게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자, 빈칸 문제에서는요, 특히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그리고 빈칸의 앞과 문장과 뒷 문장, 여기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힌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그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to explain how the multitude of forces could be reduced to four fundamental interactions라고 합니다. 자,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냐면요. 어떻게 다양한 힘들이 could be reduced. 자,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는지. 네 개의 근본적인 상호작용으로. 그네 개의 근본적인 상호작용이 뭔데? 했더니, gravity, electromagnetism, the weak nuclear force, and the strong nuclear force래요. 중력, 그다음에 전자기, 그다음에 weak nuclear force 하면은 뭐야? 약한 핵력이고요. 이거는 강한 핵력이야. 뭔지 나도 몰라요. 아무튼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네 가지로 줄여서 설명을 할수 있나 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를 설명을 하려면 그것은 would fill books, 책 여러 권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야. 그 되게 어렵고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let me cite just one example. 딱 하나의 예시만 사이트 해볼게요. 인용을 해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 너무 복잡하니까 예시 하나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예시를 좀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fter banging heads and learning that we couldn't walk through walls 라고 합니다. 자, banging our heads. 머리를 박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We couldn't walk through walls니까, 자, 머리를 박고 배워요. 우리가 벽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요. 자, 그러면 그거를 배운 다음에, We were informed later in school.
자, 우리가 학교에서 나중에 배우는 거죠. Apparently solid everyday

자, 겉보기에 고체로 보이는 매일매일의 일상 물체들이 actually consist of 사실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대개 empty space 빈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요, sprinkled here and there. 자,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습니다. With quantum blobs. 자, quantum 하면 양자라는 뜻이고, blob은 덩이래요. 양자 덩이와 함께. 근데 그거는 뭐라고 불리냐면은 called atoms and molecules. 자, 뭐요? 원자와 분자라고 불린대요. 무슨 말이야? 몰라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것들 많아요. 자, 우리가 머리를 어렸을 때막 콩콩콩콩 가다가 자, 여기에다가 박았어요, 벽에다가. 아, 그러고, 아, 나는 벽을 통과할 수 없구나, 라는 걸 배웠어. 근데 나중에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죠. 자, 고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그 안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empty space가 있고, 그 empty space가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고, 뭐 그거에는 원자와 분자라고 불리는 어떤 양자의 덩어리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근데 how does the apparent solidity of the world arise? 자, 무엇이냐면 이렇게 겉보기에 고체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고체성, 고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를 잡았으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Well, given the large variety of solids. 자,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 고체라는 것에 다양한 종류를, 자, given, 이거 배웠던 표현이다. given 하면 뭐야? 뭐뭇을 고려할 때. 이거죠. 자, 뭐를 고려하냐면, 다양한 종류의 고체가 있다는 걸 고려를 해보면, 자, the theory of solid. 자, 이런 고체라는 것의 이론은 can get mighty complicated. 진짜 mighty. 엄청나게. 힘세게 엄청나게 복잡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나 but a simple cartoon picture suffices here. 자, 엄청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이 카툰 만화 그림 하나가 suffice라고 하면은 충분하다라는 거거든요. 충분할 수 있습니다. The nuclei of the atoms. 자, 무엇이냐면 원자의 핵이요. Comprising the solid. 자, 근데 그거는 어떤 것이냐면, 고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핵이에요. 그거는 are locked in a regular lattice.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어디에? 규칙적인 lattice 하면 격자거든요. 격자에 갇혀 있고요. While the electrons cruise. 자, 근데 그 전자는요, cruise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요. between them. 그 사이를요. 무엇으로써? as a quantum cloud. 자, 양자의 구름으로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이 레귤러한 격자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격자 안에 이 electrons, 전자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나 봐요. 자, 그런데 a collective society in which all individuality is lost. 자,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collective society. 자, 바로 집합사회인데 모든 개인성이 사라진 집합사회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고, the electrons no longer exist as a separate object.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electrons, 이 전자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서? separate object. 자, 이런 개별적인 물체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딱 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the arrangement. 자, 그러니까, arrangement 여기에서의 배열은요 is highly favorable energetically라고 합니다. 자, 매우 어떠냐면은요 energetically 하대요. 자,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favorable 유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너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아, that is jargon. jargon이래요. jargon은 전문 용어야. 그러니까 energetically, favorable energetically라는 것이 우리가 딱 봤을 때 해석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전문 용어인데, 자, 뭐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냐면, for saying that, 자, 여기 잘 볼게요. that enormous energy is required to disturb the arrangement 라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is required. 자, 필요하대요. 뭐를 하기 위해서? 이 배열을 깨기 위해서요. 이 배열을 깨기 위해서는요,

뭐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라고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가 빈칸 바로 앞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빈칸 문장이 나왔죠. Revolution is 빈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혁신 또는 변화는 빈칸이에요. 라고 했고, 다음 문장 볼게요. It takes quite a tough guy. Tough guy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Tough guy가 필요하다라는 건 힘센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뭐를 하기 위해서? To crack a rock into halves. 자, halves는 half의 복수 형태죠. 그래서 바위 하나를 둘로 쪼개기 위해서는 힘센 남자가 필요합니다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얘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문제 풀수 있다고 했어. 어디에서 힌트 얻을 거냐면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힌트 얻을 거야. 자,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격자를 깨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위를 깬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모양을 바꾸는 거잖아. 그러려면 터프가이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터프가이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힘이 세다, 힘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빈칸 문장은 변화, 혁신은 빈칸입니다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변화에는 어떻습니다라고 할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혁명, 변화는 어떻습니까라고 할때 뭔가 에너지가 많이 든다, 힘이 많이 든다. 요런 얘기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빈칸 선택지를 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면 밑에서부터 볼게요. Revolution is urgent. 긴급하대요. 상관없고요. Disruptive 하면은 뭔가 다 이렇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다 깨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거랑도 상관이 없고요. 자, widespread 하면은 널리 퍼지는 건데 상관없고요. realistic 현실적인 거 상관없고요. 자, costly 볼게요. costly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많이 필요하다. 쓸게 많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랑 맥락이 같죠. 그래서 정답 1번이다. 요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수능에서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되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고 당황하지 말고, 자, 그럴 때에는, 자, 이게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 뭔가 격자, arrangement, 배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고체의 배열. 근데 그게 뭔가 딱 고정되었다라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거를 깨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빈칸 앞뒤에 나오네? 그러니까, 아,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뭔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뜻의 costly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고체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배열을 깨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Revolution에는 대가가 크다, costly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앞에도요. 여기 enormous energy is required to disturb that arrangement. 이 부분이 되게 결정적인 힌트가 되었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영자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자, 이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주제가더라고요. 라이즈라는 건데요. 자, 이거 실제로 어떤 게이머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라고 합니다. 게이머가 결승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대패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 멋지게 재개를 해서 성공을 했다, 우승을 했다라는 그 스토리를 담아가지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실패를 할수 있지만 그게 결코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더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주제를 담은 노래더라고요. 쌤도 사실 이거 찾으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자, 노래 잘 들으면서 힘내셨으면 우리는 이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2번 빈칸이고요. 자, 빈칸 어디에 있나 하고 봤더니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건 31번에 비하면 훨씬 더 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빈칸이 근데 엄청 길어. 자, 길지만 어쩌겠어. 읽어야지. 자, from the results of their studies. 자,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연구의 결과로부터 Both researchers, 이두 명의 연구자들은요, will learn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배울 것입니다.
자, 두

명의 연구자가 있어요. 자, 연구자 1, 연구자 2가 있는데, 이두명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but they will draw. 그들은요, different conclusion. 근데 그들은요, 다른 결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 왜냐하면 그들은 찾았기 때문에 무엇을 빈칸을 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걸 발견을 했대요. 새로운 걸 배웠어요. 근데 뭐요? conclusion. 결론은 달라요. 근데 결론이 다른 이유가 뭐지? 라고 했을 때 빈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왜 서로 다른 결론을 맺게 되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research questions seek answers in the form of new knowledge. 자, 어떤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연구 질문은 답을 찾습니다. 어떻게? 어떤 형태로서? 새로운 지식의 형태로서 답을 찾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런데, however, not all knowledge is the same. 뭐라고요? 모든 지식이 다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are the means of generating it. 자, 그 지식을 만들어내는 수단도 전부 같은 것은 아니에요. 라고 했어. 지식도 서로 다르고요. 지식을 만들어내는 수단도 서로 다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 뭔가 지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다. 정도의 감 잡으면 잘한 거죠. 자, 그런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researcher 1. 자, 첫 번째 연구자는 aims to understand the process. 자,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한대요. 뭐를? The processes underlying the personal practice habit of an individual musician. 자, 과정인데, 어디에 있는 과정이냐면요. 자, 어떤 개인적인 음악가, 개별 음악가 한 명의 개인적인 practice, 개별 연습에 달려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걸 이해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why요? 대조하는 것 같죠? why요? 대조합니다. Researcher 2, 두 번째 연구자는요, 뭐를 목표로 하냐면, summarize trends in the practice habit of the population of students. 자,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요, 자, habits of the population of students. 학생들 집단의, 학생들 군집의 연습 습관의 트렌드를 요약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어디에 있는 학생들이냐면은 at music conservatories in Europe. 유럽의 음악원에 있는 학생들인 거죠. 아, 자, 그러면 우리 연구자 1과 연구자 2가 서로 다르네. 연구자 1은요, 뭐에 집중을 하고 싶대요? 개인 연습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반면에 연구자 2는요, 학생 집단의 연습 트렌드를 summarize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연구하고자 하는 게 다르네요. 자, 우리 여기서 퀵 체크 한번 나갈게요. 지금 어떤 표현을 중심으로요, researcher 1과 researcher 2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접속사가 중간에 딱 튀어나왔거든요. 이 접속사가 뭔지 찾아서 써주면 되겠어요. 알았죠? 이 표현이 보이면은 앞뒤 내용이 서로 대조된다라고 볼수 있거든. 이 접속사가 뭔지 찾아서 써주면 돼. 여기 있다, 여기. 힌트 줬어요. 됐어요. 자, 그런다면 다음에 볼게요. Researcher 1 seeks knowledge that's specific to the individual. 자, 첫 번째 연구자는요. 뭐를 찾냐면은 지식을 찾는데 그 지식은 specific to the individual. 그 개인에게 딱 맞는 그러한 지식인 거예요. 특정한 개인에게 맞는 거예요. Who has been studied and shed light on how they practice? 자, 근데 그것들은요, 연구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밝혔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요. 자, researcher 2. 근데 by contrast. 자, 이것도 대조를 나타내는 뭐니? 시그널이죠. By contrast, 제조적으로 seeks knowledge, 어떠한 지식을 찾았냐면 that is relevant to an entire population. Entire population이 핵심이죠. 전체 개체에 관련이 있는 지식을 찾은 거고요. Shed light. 자, 어디에다가 무엇을 밝혔냐면 shed light on 하면 무엇을 밝히다 이거든요. 자, not on, but on이죠. 요거 보면은 not A, but B입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라는

자, 그들은 애초에 찾는 게 달랐죠. 추구하는 게 달랐죠. 한쪽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췄고, 한쪽은 집단에게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리고 뒤에 문장까지 읽어볼게요. As researchers, 자,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we need to know.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How we can generate knowledge.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은 어떤 지식이냐면, that is appropriate to the research questions. 자, 연구 질문에 적합한 것이에요. That we ask and to the studies that we conduct. 자,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하는 연구에 맞는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찾아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말 뭐라고요? 그들은 뭐를 초점이 달랐다. 초점이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봅시다. 5번부터 볼까요? Plausible explanations라고 합니다. Plausible 하면 무슨 뜻이야? 이것은 그럴듯한 이런 뜻이죠. 그럴듯한 설명을 찾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얘기죠. 4번 볼게요. Answers open-ended questions라고 하면은 열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았기 때문이다. 질문이 닫힌 질문인지 열린 질문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4번 아니고요. 3번 볼게요. The key findings applicable to all learners라고 합니다. 모든 학습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중요한 발견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진짜 주제 완전 반대되는 거죠. 모든 학습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죠. 서로 다르잖아요. 특정한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자, 2번 볼게요. Different participants response. 서로 다른 참여자들의 반응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 자,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참여자. 참여자가 누구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반응이 아니죠. 자, 그러면, 자, 1번 볼게요. Different kinds of knowledge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을 찾았고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한쪽은 개인에 대한, 한쪽은 집단에 대한 지식.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을 찾고 추구를 한 거죠. 그게 가장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였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자,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자, 근데 연구자 1, 연구자 2는 서로 초점이 달랐다. 그래서 연구 질문에 따라서 얻는 지식의 종류가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글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조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Researcher 1, Researcher 2가 서로 초점이 달랐다. 그래서 결론도 달랐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두 개를 비교, 대조하는 두 개의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뭐였냐? 자, 첫 번째는 여기. 무엇이었냐? 여기에 while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두 번째는 여기 by countries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대조의 시그널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by countries, in countries, 그다음에 뭐 however 또는 while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거 대조의 시그널이구나라고 알아챌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3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인데요. 자, 이거 내가 연계 시그널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거 살짝 헷갈릴 수 있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헷갈리기가 쉬웠던 문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볼게요. The problem of course.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is that you cannot know for sure. 당신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를 확실히 알 수가 없냐면 that your version of behave, 당신의 버전의 이 behave라는 말이 빈칸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확신할 수 없다죠. 지금 여기 부정어 나온 거 보여? 부정어 나왔기 때문에 잘 봐야 돼. 헷갈릴 수 있어. 자, 그러면 지금 behave라는 말을 했는데 그 behave라는 것이 네가 말한 이 behave가 빈칸을 하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뭐를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까요? 그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vague instructions or suggestions. 자, vague가 뭐야? 모호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를 알아야 되죠. 모호한. 모호한 지시라던가 모호한 어떠한 suggestion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추천을 하거나 말을 하는 거.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behave. 야, 너 똑바로 행동해. relax. 야, 침착해. calm down. 비슷해.

뭐 침착해 이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leaves too much to interpretation. 자, 너무 많은 것을 남깁니다. 뭐를 하는 데 있어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빈칸에서. 뭔가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호한 표현. 자, 근데 그것은요, 뭐를 많이 남기냐면은 해석의 여지를 너무 많이 남깁니다라는 표현이 첫 번째로 등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 for example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의 내용 볼게요. 자, when you say behave at a restaurant. 자, 당신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요, 식당에서 behave. 야, 똑바로 행동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때 뭐를 의미하냐면 mean that your teen needs to keep their voice down. 자, 당신의 이 아이, 10대가 뭐를 해야 된다? Keep their voice down. 목소리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and stop elbowing their brother. 자, 이렇게 brother를 팔꿈치로 툭툭 치는 거. 그거를 그만해야 된다. 라는 의미였을 수 있어요. 당신이 이 말을 했을 때. 그런데 학교에서는요, behave. 똑같은 말을 했어요. behave. 야, 똑바로 행동해. 이게 means 뭐를 의미할 수 있냐면 to show the teacher respect. 자, 선생님에게 예의를 갖춰라 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at home. 자, 이번에는 집으로 왔어요. 집 상황에서 you tell your kid to behave. 아이한테 너 behave 해. 똑바로 행동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떨 때냐면 when you need them to follow directions. 그들이 자,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말을 좀잘 들었으면 좋겠을 때, 또 behave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but also 또 언제도 쓰냐면, when they need to speak. 자, 그들이 말을 해야 될 때, without an attitude. 자, 여기서 attitude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불손한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손한 태도 없이 말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애가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을 때, 이 behave라는 말을 쓴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예시 상황이 나왔잖아요. 이 예시라고 하면서 behave라는 표현이 나왔어. 근데 그게 학교에 있을 때, 레스토랑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레스토랑에 있을 때, 그다음에 집에 있을 때 서로 의미가 다르다. 정확한 쓰임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닌데? 그지? 자, 그런데 the problem of course. 자,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빈칸이죠. Is that you cannot know for sure. 당신이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당신의 버전의 behave가 빈칸인지를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it's a recipe for disaster. 자, 이건 뭐와 같냐면은 재앙의 레시피와 같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큰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재앙의 레시피라고 하면은요. 자, 그 다음에 뒤를 좀더 봅시다. You as the parent get mad because they didn't follow directions. 자, 당신은 부모로서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hey didn't follow directions. 그들이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and they as the kid.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요, 아이로서 또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왜? Because they actually remembered not to raise their voice at you. 자, 그들이 실제로 기억을 해요. 뭐를 기억을 하냐면, not to raise their voice at you. 당신에게 목소리를 높여선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behav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근데, but all you can talk about is, 당신이 말하는 건데 지금 뭐냐면, how they roll their eyes. 자, 그들이 눈동자를 어떻게 굴리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behave라고 해가지고 나 목소리 안 높였는데 또 내가 눈동자를 뭐 어떻게 굴리고 있다라고 엄마가 또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화가 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빈칸 뒤에 부분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엄마가 behave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내용과 아이가 behave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하는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볼게요. Being specific.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Specific 해야 돼요. 특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그것은 gets rid of the gray zone. 자, gray zone이 뭡니까? 회색 지대를 얘기하죠. 회색 지대. 그러니까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그 중간 지대. 애매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애매한 부분을 없애주고요. specific한 것이. 그리고 and let everybody know what the expectations are. 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줍니다. 뭐를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건데, 자, 앞과 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다 힌트가 있었어요. 자, the problem of course. 문제는 무엇이었냐? 라고 했을 때, you cannot know for sure. 당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버전의 behave라는 것이 빈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cannot에 또 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자. 5번부터 볼까요? will be seen as fair by your team later on 이라고 합니다. 자, 이 behave라는 말이 will be seen as fair,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 as your teen later on, 나중에 by your teen, 당신의 10대 아이에게 있어서. 지금 이 말이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fair이라는 부분이 틀렸어요. 그죠? 자, 이 4번 볼게요. blocks all opportunities for your teen. 자, 이 behave라는 당신의 말이 막는다. 뭐를? 모든 opportunities, 기회를요. 당신의 10대 아이에게 있어서 기회를 막는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것도 주제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3번 볼게요. maintains consistency in any context라고 합니다. 자, consistency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이거 일관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어디에서? in any context. 어떠한 맥락에서도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일관성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되게 헷갈릴 수 있지만 틀리죠. 왜 아니에요? behave라는 것은 자,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서, 레스토랑에서, 집에서 계속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게 애랑 맞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틀렸죠. 2번 볼게요. matches what your teen has in mind. 자, 당신의 teen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어때? 이거죠. 바로 뒤에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자, 엄마가 얘기할 때는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자, 아이는 목소리 높이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또 얘기한 거는 눈동자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서로 매치가 안 됐다. 그게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 볼게요. reaches your teen, child's ears right then 이라고 해요. 자, then 이라는 표현을 볼게요. 그때. 요런 의미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이의 귀에 딱 그때 도달하는가 라고 하는데 어떤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그렇지. 2번이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그 뒤에 부분, 첫 번째 문장과 그 바로 뒤에 있었던 부분에서 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behave처럼 모호한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상황마다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의 해석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be specific.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지 gray zone을 없앨 수 있다. 회색 지대를 없애고 오해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은 몇 개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vague instructions or suggestions. 자, 이거 첫 번째 문장이거든요. 자, 이렇게 모호한 지시는요, leave too much to interpretation. 자, 해석의 여지를 너무 많이 남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이게 거의 주제였고, 이게 빈칸에 들어갈 사실 중요한 힌트가 되었어요. 내가 말하는 버전이 아이의 마음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 확신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정답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었어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확신할 수가 없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빈칸 앞에 있는 부정어,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빈칸 뒤에 있는 예시,

0: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힌트가 되었고, 그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영자의 퀴즈 풀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빈칸 문제 중에서 이 favorable 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자,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은, 자, 이러한 배열은 굉장히 뭐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단 말이야. 이 favorable. 이 가장 비슷하게 바꾸어 쓸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빈칸 문제를 주로 연습을 했는데요. 자, 빈칸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수 있는지 많은 팁들을 드렸습니다. 자, 빈칸 문장이 있을 때, 물론 모든 정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빈칸의 첫 번째 문장, 또는 빈칸 앞뒤에 있는 문장, 또는 빈칸 뒤에 있는 예시, 마지막 문장, 이런 것에 특히나 중요한 힌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주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풀어본 문제 중에서 사실, 자, 완전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도 있었지만, 이렇게 앞뒤에 있는 문장에서 힌트를 얻으면 또 답은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같이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도의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접근을 하는지를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복습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문제 푸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문제들 많이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열심히 신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환영합니다. 약점공략 윤리와 사상 핵심 기출 분석 특강 4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한국 근대 사상 그리고 드디어 서양 철학 들어갈 차례입니다. 고대 그리스 관련된 기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너무 잘하는 것처럼 한국 근대 사상에서 언제나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아주 어렵게 출제되고 있진 않습니다. 친구들이 충분히 위정척사 사상, 동도서기 그리고 동학의 내용들 충실하게 잘 학습해 두었다면 실수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죠. 실수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렇지 자신의 실력 발휘해서 가져갈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렇지 서양의 고대 그리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쟁쟁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소피스트 주로 프로타고라스와 그렇지 트라시마코스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사상가들 굉장히 난도 있게 변별력 있게 매운맛으로 불맛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전반부는 살짝 좀 편안하게 시작했다가 그 중후반부에 가면 정말 여러분 정말 더 강한 집중력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좀 몰입해야 되겠다 이런 또 마음가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문제 풀고 오셨죠?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자신의 개념의 빈틈도 메워가고요. 또 새로운 암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대 한국 사상입니다. 가 사상에 비해서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에서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가에 비해서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도라고 하고 때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것을 기라고 한다. 자, 그러므로 만약

때 합당하고 백성에게 이익이 된다면 오랑캐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회에 해당하는 것은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아, 대놓고 무엇이야? 그렇죠. 동양의 도는 바뀔 수 없는 것이되 서양의 기인은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다. 성리학적인 가치와 성리학적인 신분질서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면서도 동시에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은 수용할 수 있다. 그렇죠. 동도서기의 입장이 가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볼게요. 내가 서양의 도를 듣고 두려워할 때 밖으로 신령스러운 기운을 접하고 안으로 말씀이 내려왔지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를 바르게 한 후에 물으니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라고 하셨다. 얘들아 잘 생각해봐. 선생님 아까 오프닝 때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대 한국사상 파트는요 그렇게 난도가 있게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라고 해서 비교적 쉽게 푸는 문항이라고 했어. 그런데 나름 구모에서 정답률이 50% 겨우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파트에선 제법 오답률이 높게 나온 문항이라는 거야. 왜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랬을 것 같아? 예리한 친구들 감 잡았을 텐데. 그렇지. 일단 나는 뭐니? 그래, 동학이야. 자, 내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다. 오심즉 여심이 나와 있잖아. 일단 동학이고 또 하나 동학이라고 하는 아주 큰 힌트가 주어져 있죠. 마음을 가다듬고 길을 바르게 했다. 한자까지 주어졌네. 알아야지. 이제 나와야 되잖아. 이거 뭐야? 수, 심, 정, 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 동학이다라고 하는 거 친구들 찾아 냈어.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동학하면 응당, 응당. 제시문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니, 그래서 한울, 한울림, 이런 표현을 응당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아, 제시문에서 한울이란 말이 없이도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말로 드러냈구나. 평가원도 이제는 한울림 없이 동학이라고 하는 걸 출제하기 시작했구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문항이었단 말이야. 굉장히 생각보다 요 파트 치고는 네, 변별력이 높게 나왔던 것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시험장에서도 충분히 동학, 한울림 없이 이렇게 제시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 수심정기, 너무 유명한 표현, 정말 너무너무 친구들이 많이 봤던 표현이 등장했고요. 수심정기 아니더라도 또 어떤 표현이 있다 그랬어. 기와지신, 그렇지 또 어떤 거 있다 그랬어. 포덕천하, 무위이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성, 경, 신의 수양을 강조했다. 오륜, 인정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아, 동학이다라고 하는 것들 추론할 수 있는 힌트들과 함께 묶여서 제시문이 한울림 없이 출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도서기에 비해서 동학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천개벽을 강조하는 정도. 얘들아, 후천개벽은 주로 동학, 증상교, 원불교와 같은 신흥민족 종교에서 강조가 되고 있죠. 내세. 내세가 아니라 어디에서? 현세에서. 자, 죽음 이외 내세가 아니라 현세. 현세에서 후천개벽의 이상사의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동학, 증상교, 원불교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당연히 동학은요, 동도서기에 비해서 후천개벽을 강조하는 정도가 더 강하겠죠. 자, 신흥 종교로서 민족성을 강조하는 정도입니다. 일단 둘 중에서 신흥 종교이면서 우리 민족의 그 민족성을 강조하는 정도는 당연히 그렇지 동학이 더 강하겠죠? 자, 신흥 민족 종교하면 다시 한번 동학, 증상교, 원불교가 해당이 됩니다. 이름이 왜 동학이야? 그렇죠. 서학의 반대세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잖아. 그러면서 민족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어요. 자, 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지에서 요걸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그치, 오답률 거의 49% 정도 되는 오답이 여기서 갈렸는데, 자, 지 한번 볼게요. 유교적 신분질서의 변혁을 강조하는 정도라고 있어요. 자, 잘 보자. 유교적 신분질서는 그 당시에 성리학적인 차별적인 신분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질서를 동도서기는 어때?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위정척서와 동도서기는 당대의 유교적 신분질서, 차별적 신분질서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동학은 그렇지. 유교적 신분질서에 대해서 이것은 바꿔야 해. 변혁이 이루어야 해. 변혁을 이루어야 해라고 보잖아. 동학에서는요, 어때?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이런 차별적인 유교적 신분질서에 대해서 동학은 변혁을 더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자, X가 더 강하다는 건 무엇이야? 그렇지,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Y가 더 강하다는 건, 그렇죠, 뒤로 빠져야 된다는 거네요. 지가 더 높다는 건 그렇죠.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하니까 왼쪽에 치우쳐 있는 기역과 미음은 탈락, 뒤로 빠져 있어야 하니까 앞에 혼자 툭 튀어나와 있는 리을은 탈락, 그리고 그렇죠. 위로 올라가야 하니까 답은 몇 번이 될까? 2번이 되겠습니다. 문항이 어렵진 않지, 그치? 문항은 쉬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선생님 계속 이런 파트, 요 파트에서 문항 풀이할 때 계속 반복했던 말은 이제는
그렇지. 하느님 없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표현 없이도 동학이 충분히 출자가 될수 있다. 평가원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한번 살펴볼게요. 근대 한국사상 가와 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믿음이 한결같은지 헤아려라. 정성이 이루어지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을 잃지 않았는지 헤아려라. 공경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하늘님 우러르는 마음을 늦추지 마라.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제 쭉 읽다가 뭔 소리야? 이거 무슨 말이지? 하다가 끝에 하느님 나왔으니까 아, 동학이구나 라고 대부분 풀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것까지 연습해야 돼? 그래, 하느님 이렇게 없어도 마지막, 요 마지막 표현이 없어도 어, 이거 동학이네 라고 찾아내는 연습 해야 된다는 거야. 찾아낼 수 있잖아. 얘들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니? 성, 경, 신. 그래, 동학은 성경 신의 수행을 강조했다. 우리 그렇게 열심히 배웠잖아. 요렇게 아 제시문화 될수 있습니다. 천도의 참됨은 사덕이요, 인의 이제 사덕이요, 인도의 변치 않는 길은 오륜이다. 다 다섯 가지 윤리이다. 이외의 것은 모두 다 이단이래. 이단, 이단이래. 난세를 구하는 길은 이단을 물리치는 것보다 우선될 것이 없다. 사실 얘들아, 오륜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건 동학과 어때? 그렇지. 위정척사. 다 공통점이야. 동도서기는 오륜 강조 안 했겠니? 당연히 강조하지. 동도서기도 동양의 도, 성리학적인 가치 지키자라고 하니까 오륜 인정했다는 건 어찌 보면, 그렇죠. 위정척사, 동도서기, 동학 모두에 다 공통점이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덕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외의 걸다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단을 물리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아, 오직 성리학적인 가치만이 바른 것이고 성리학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그렇죠, 사악한 것. 이단이라고 규정했던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학과 위정척사의 조합입니다. 옳은 것 골라볼게요. 시천주를 위해서 민간 신앙을 모두 배척해야 한다. 얘들아, 잘 봐봐. 동학, 기본적으로 시천주 이야기하죠? 누구나 다 모시고 있다. 누구를? 천주, 즉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천주를 위해까진 좋아. 그런데 후반부에는 민간 신앙을 모두 배척해야 한다는 잘못된 진술이 되죠. 얘들아, 동학이 민간 신앙을 다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동증원, 동학, 증상교, 원불교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 그렇죠. 하늘을 공경하는 경천 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를 조화롭게 받아들여잖아.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그런,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소박한 하늘을 우러르는 그 경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렇죠. 이런 신흥민족 종교가 그 당시에 차별적인 신분질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민중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었던 건 그런 소박한 어떤 민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간 신앙의 요소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추측할 수 있어요. 아, 민간 신앙을 모두 배척해야 한다. 동학 입장으로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사회 혼란의 극복을 위해서 유교적 신분질서 강화해야 한다? 아니죠. 동학은요, 이런 차별적인 유교적 신분질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런 차별적인 요소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정척사 사상의 입장 맞는지 볼게요. 천도와 인도의 합의를 위해 유불도를 융합해야 한다. 얘들아, 잘 봐봐. 이제 위정척사는 오직 모만 정학, 무언만 바른 것이라고 규정하고 나머지는 다 사악한 것이라고 배척했어. 그치, 성리학만, 성리학만 정학으로 규정하잖아. 그러니까 유교 과 불교와 도교를 융합시켜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리학을 지켜나가자라고 주장합니다. 올바른 학문은 수호하고 서양의 기술은 수용해야 한다. 얘들아, 올바른 학문은 수호하고는 맞아. 그 올바른 학문이 오직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성리학적인 가치와 질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절대 서양의 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 것을 얘기하죠. 왜? 서양의 기술을 사악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서양의 물질 속에 서양의 사악한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양의 정신과 물질 모두가 다 배척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5번 보자. 도를 굳건히 지켜서 주체적인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자, 천천히 보자. 동학, 맞지? 일부러 얘들아, 출제하신 분들이 이렇게 도를 준 거야. 이렇게 도를 주신 거야. 일부러 제시문에 준 거야. 왜? 요런 선지 풀으라고. 자, 동학에서 말하는 도는 뭐야?
그렇죠. 하느님을 모시는 그런 도, 하느님의 뜻에 따른 그런 도잖아. 자, 이런 도를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주체적인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다시 한번 서학의 반대세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학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동학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진술이 될 거고요. 유정척사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예스가 되겠죠? 유정척사에서 이야기하는 도는 뭐야? 성리학적인 가치관, 그치? 성리학적인 인륜, 이런 것들을 도라고 규정합니다. 그 도를 굳건히 지켜서 주체적인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아, 요 정도는 공통점을 성립할 수 있겠다. 그동안 동학과

위장척과 위장척사의 공통점 주로 뭐 배웠어? 그렇죠. 보호국 안민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아, 5번 같은 워딩으로 진술이 되기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 문항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한국 사상가 갑과 립정으로 오른 거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울림이 감흥한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면 천지를 내 마음에 가까이 하는 것이니 참된 마음은 하느님이 반드시 좋아하고 하느님이 반드시 즐거워한다. 다시 한번 수신전기가 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동학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얘들아, 동학에서는 왜 마음을 지키고 왜 기운을 바르게 한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 마음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야. 하느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다 모셔져 있고요.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다, 그렇죠,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동학에선 생각합니다. 그 기운 역시 하느님의 기운과 하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기화, 지신이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도 공부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갑은요, 그렇죠, 동학이 되겠네요. 강화가 성립되면 사교의 서책과 천주의 초상이 섞여 들어와 온 나라에 퍼질 것이다. 이를 내버려두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 예인은 시궁창에 빠지고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금수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악하다라고까지 규정하고 있어. 서양과 문물의 교류가 이루어지면 사악한 서양의 정신과 물질이 들어와서, 문물이 들어와서, 아, 예인은 시궁창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계하고 있죠. 그렇지.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천인합의 사상을 극복하고 인간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얘들아 보자. 동학이요. 인간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후반부의 진술은 맞아. 근데 왜 틀렸어? 그래. 천인합의 사상을 극복하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동학 증상교 원불교는요. 하늘을 공경하는 경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하늘과 인간을 하나로 이으려고 하는 천인합의의 사상 극복의 대상이 아니겠네요. 새로운 세상이 내세에서 열린다는 신념 왜 틀렸어? 그래. 동학 증상교 원불교가 이야기하는 후천개벽은 내세가 아니라 언제? 현세에서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의 정신을 바탕으로 신분질서를 철폐해야 한다. 얘들아 잘 봐. 위정촉사 사상은 절개와 의리 정신을 강조한 거 맞아. 그치? 자, 서양의 통상 압력에도 꼿꼿이 끝까지 버티면서 그 선비 정신, 그 절개와 의리 정신을 지키려고 한거 맞습니다. 그런데 후반부가 틀렸지. 신분질서 철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위정촉사와 동도서기는. 틈날 때마다 반복하는 거 알지? 완전히 가져가라고 차별적인 성리학적인 질서를 유지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양의 종교는 배척하되 물질 문명은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지. 요 정도의 진술은 동도서기 론자들이라면 오케이 할수 있어. 왜냐면 동도서기는 정신은 동양의 거, 성리학을 지켜. 그러니까 종교는 정신이잖아. 그럼 서양의 종교는 배척해야 되는 건 동도서기 론자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도서기 론자들은 그렇지만 물질 문명, 서양의 기인은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보는 거잖아. 그런데 위정척사는 어때? 서양의 종교 당연히 배척해야 하고요. 물질 문명도 당연히 배척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 그 당시 서양의 종교 천주교를 의미하죠. 천주교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건 위정척사, 동도서기, 심지어는 그렇죠. 동학까지도 모두가 다 공통점이야. 다시 한번 위정척사, 동도서기, 동학까지 모두 다 공통점. 서양의 종교 천주교에 대해선 반대세를 외쳤습니다.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해야 한다. 바로 나왔네. 우리가 뭐라고 불러? 네 글자로. 그렇죠. 보국 안민의 자세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건 동학과 위정척사의 중요한 공통점이 될 거고요. 우리 앞선 문제에서 여러 번 등장한 것처럼 또 하나 공통점 찾아봐. 동학과 위정척사의 공통점. 그렇죠. 오륜의 가치 인정한 거. 또 성경신의 수양 인정한 거. 이런 거 당연히 동학도 인정하고요. 위정척사 사상가들도 성리학을 중시하기 때문에 성경신의 수양 당연히 다 인정하겠죠. 자, 이제 드디어 발문이 바뀌었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로 바뀌면서 보이니 얘들아 보이니 보이니 봐봐 정답률이 이제 1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진짜 어려워. 그치?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모 정도 되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개념이 완성 단계에 이르는 그런 수험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육모 때랑 양상이 완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육모 때는 사실은 아, 뭐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정답률이 낮지 하는 문항도 종종 등장을 해요. 하지만 구모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건싹다 사라지고 진짜 정말 정답률이 떨어질 만한 문제들만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구모에서 네, 10%대 정답률을 네, 기록한 문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대급 불만 나는 문항으로 아주 유명한 문항인데요. 친구들이 한번 찬진 세미나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미끄러졌을까? 나는 그런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더 예리하게 다듬어야 할까? 이런 거 조금 더 관심 기울이면서 한번 천천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립장을 벤다이어 그림으로 표현할 때 각각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골라라라고 묻고 있네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누구니? 그렇죠.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가 되겠죠? 자.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라고 하는 건 누가? 그렇죠. 그 나라의 정치 권력을 잡은 강자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 그것을 정의라고 규정한 다음에 약자들, 즉, 지배당하는 피치자들에게 지켜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그렇죠. 강자, 즉, 지배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배자들은 다시 한번 누구에게, 그렇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딱 정한 다음에 그 법을 정의로운 것이라고 공표하고서는 그 법, 즉, 지배자들의 이익, 그것을 위반한 자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 자이기 때문에 처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 얘기는 뭐야? 트라시마코스가 보기에 무엇이 정의인가는 사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왜? 사회마다, 국가마다 누가 정치 권력을 잡는 강자인지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강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강자의 이익인 법도 달라지고 당연히 정의도 그럼으로써 달라진다. 상대주의적인 관점들 다시 한번 네, 소피스트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국가의 각 계층이 자신의 일만 해야 한다는 원칙은 정의의 흐릿한 윤곽일 뿐 참된 정의는 아니다. 그럼 정의는 뭐냐? 정의는 자기 자신과 일단 관련되는 것이고요. 자신 안에 이성, 기계, 욕구의 세 부분이 남의 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 한 사람 안에서의 정의와 국가의 정의는 어때? 그렇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세 부분의 조화야. 세 부분이 각각 자신의 일만 함으로써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자, 누굴까? 그렇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거 친구들 알수 있어요? 그럼 트라시마코스와 플라톤의 사상을 벤다이어그램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벤다이어그램은 절대로 뭐 보고 풀면 안 된다고 했어. 그림 보고 풀면 안 돼. 왜? 아, 실수하기 딱 좋아. 신기해. 아무리 얘기해줘도 끝까지 그림 보고 푸는 친구들 있어, 얘들아. 절대 그러면 안 돼. 실수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법례를 보고 푸시고요. 요런 말들. 감만의 입장, 을만의 입장, 공통 입장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벤다이어그램 문항이나 순서도 문항 풀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래서 틀을 짜놓고 풀어야 된다겠지. 프레임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삐뽀, 삐뽀,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너무 중요하지. 너무 중요하지. 그 당시에. 이렇게 불만난 역대급의 오답률이 나온 건이 기역선지였어요. 이 기역선지가 아주 예리한 칼날처럼 작용해서, 그렇죠? 이 문항의 정과 오를 갈랐다는 거야. 변별을 했다는 거야.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요 정도의 선지를 트라시마코스와 플라톤에게 대입해서 OX를 제대로 변별할 수 있을까? 현재 나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을까? 이런 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기 객관화를 반드시 해야 되더라. 자기 약점이 뭔지 분명히 봐야 돼. 그래야 공략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뒤엎어서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천천히 보자. 국가의 정의라고 하는 건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일단 트라시마코스 한번 보겠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 즉 지배자의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정의냐는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 맞지? 플라톤은 어떨까? 자, 천천히 보자. 플라톤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이었어? 국가의 세 개의 계층이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특히 플라톤은 그중에서 누구의 역할을 중시했어? 그렇지. 통치자, 지배자 역할을 정말 중시했지? 누가 지배자가 돼야 돼? 아, 잘했다.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덕까지 갖추고 있는 모든 덕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따라서 잘 봐봐. 그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가 되느냐, 정의로운 국가가 되지 못하느냐는 철학자, 즉,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이 지배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어때? 맞지? 다시 봐봐. 플라톤도 역시요, 국가의 정의는 철학자, 즉 선의 이데아까지 인식할 수 있는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지배자가 되어야지 국가가 정의로워진다라고 보잖아. 철인 통치를 주장하잖아. 따라서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달려있다. 아, 플라톤도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그런 진술이구나. 따라서 이거 공통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 그래, 비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어때? 오, 기억이 들어간 1번, 4번, 5번 이렇게 탈락.

되겠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피지배자의 부정의한 행위는 그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다. 얘들아 잘 봐봐. 아까 분명히 트라시마코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정의라고 하는 거 누구의 이익이라 그랬죠? 지배자의 이익. 그치? 통치자의 이익, 강자의 이익이야?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정의라고 하는 건 애초에 강자의 이익이야. 그러면 그 정의로 규정된 그것은 결국은 약자인 피지배자에게 무엇이라는 거야? 손해라는 거야. 왜? 애시당초의 정의가 강자만의 이익이니까. 그치?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지배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정의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지배자의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 정의가 지배자의 이익이라면 결국은 피지배자 입장에서 정의는 손해야. 그치? 피지배자에게 손해가 되는 게 정의야. 그런데 그 피지배자에게 손해가 되는 정의를 지키지 않았어. 그럼 결국은 그것은 피지배자에게 무엇이 될수 있는 거야? 아, 이익이 될수 있는 거지, 그치? 하지만 플라톤의 생각은, 달랐지, 얘들아. 플라톤은 정의를 무엇이라고 규정했어? 플라톤에게 정의란 무엇이었어? 그래, 앞서서 나왔잖아. 자기 자신과 관련되며 자신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부분이 자기 일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잖아. 즉, 플라톤에게서 정의라고 하는 건내 안에 있는 세 부분의 조화야. 내 안에 그 영혼의 세 부분의 조화가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조화를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 안에 내면의 세 부분의 조화가 깨진 것이 부정이야. 그 부정의는 결코 자신에게 이로울 수 없겠죠. 아, 이것은 누구만의 입장? 그렇죠. 트라시마코스만의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될수 없다. 얘들아, 앞서서 분명히 트라시마코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위반한 자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 자로 처벌한다라고 했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트라시마코스에게서 정의는 지배자만의 이익이야. 그럼 오히려 피지배자에겐 손해야. 하지만 피지배자들, 즉 약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배자의 이익인 정의, 즉 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법을 안 지키면 뭐 당하니까? 처벌당하니까.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정의로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트라시마코스가 보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될수 있겠죠. 따라서 아니오라고 대답하겠네요. 플라톤은 어떨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될수 없다. 네. 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플라톤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이라고? 그렇죠.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내면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이성과 기계와 욕구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의로운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플라톤은 바라보겠죠. 아, 공통 입장인 B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리을입니다. 개인의 정의는 외적인 규범보다 영혼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다. 네, 플라톤의 대표적인 주장이 되겠죠. 정의라고 하는 건 외적으로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내적 상태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루었냐 안 이루었냐 이거고 관련되는 거야. 즉 영혼의 내적 상태와 관련돼라고 볼 거예요. 하지만 트라시마코스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야. 정의라고 하는 건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야. 통치자는 지배자는 강자는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걸 법이라고 선포하고 그걸 정의라고 규정하는 거야. 그 법은 결국은 외적 규범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의는 외적 규범으로 즉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규정될 수 있어라고 보기 때문에 트라시마코스는 아니오라고 대답하겠네요. 결국 플라토만이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일까? 그렇죠. 2번이 되겠습니다. 당시 얘들아 거의 49% 되는 수험생들이 5번을 답으로 골라서 이 문항을 틀렸거든. 그러니까 이 기억 선지가 굉장히 중요한 킥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들 가져가시고요. 이 자체의 선지를 내가 그냥 OX를 달달달달 외우듯이 해서 이렇게 변별하는 건 의미가 없겠지. 내가 치르게 될 수능시험장에서 이렇게 비교적 신선한, 그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식의 조합,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묻는 시험은 그동안 없었거든. 이렇게 새로운 어떤 형태의 문항들이 제시가 됐을 때도 침착하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쫄지마 정신을 바탕으로 배운 곳을 통해서 배운 개념을 통해서 추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차분함, 그러한 예리함을 같이 한번 길러가고 있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입장 한번 골라볼게요. 행복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면 행복은 최고의 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자,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누구야? 그렇죠.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활동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덕을 소유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발휘해서 어때? 그렇지, 활동해야 돼. 그 덕을 단순히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휘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활동해야 돼, 덕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 행복은 최고의 덕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복 자체가 최고의 선인데 그 최고의 선인 행복은 최고의 덕에 따라야 한대. 최고의 덕은 영혼의 부분들 중 최고의 부분, 즉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가지는 덕이다. 자, 우리 이런 덕을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지성적 덕이라고 불렀는데 이 부분은 영혼의 다른 이성적 부분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 왜냐하면 지성적 덕 안에는 다시 두 종류의 덕을 우리 공부했잖아.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잘했어. 그런데 그중에 최고의 덕은 무슨 지혜였었어? 오이구, 잘했어. 기억하는 친구들 있네. 철학적 지혜였죠? 자, 철학적 지혜와 관련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적 지혜가 상대하는 대상은 신적이고 불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알매 대상들 중 최고이래. 최고래. 얘들아, 공부했었죠? 철학적 지혜는 뭐야? 신, 자연, 진리와 같은 고귀한 대상들을 관조하는 그런 지혜잖아. 아, 그런 점에서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덕을 발휘하는 활동을 우리는 관조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철학적 지혜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신, 자연, 진리와 같이 고귀한 대상들을 관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들 중에서 이러한 관조적 활동, 즉 철학적 지혜가 바로 최고의, 철학적 지혜에 따른 활동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다. 즉 최고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통해서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풍성적인 덕에 따르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제시문에서 계속. 최고의 행복은 결국은 그러죠. 철학적 지혜인 최고의 덕에 따라야 하는데 철학적 지혜는 지성적인 덕이었습니다. 따라서 풍성적 덕이 아니겠네요. 행복은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유일한 선이다? 얘들아,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선은 좋음은 여럿이 있지. 근데 그 좋음, 그 선들 중에서 보다 상위의 선, 보다 상위의 좋음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선. 그것이 바로, 그렇죠,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은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최고의 선인 건 맞지만 유일한 선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은 언제나 이성을 따른다?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영혼의 부분을 크게 둘로 나눴지? 그렇지? 이성과 관련된 이성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신은 그 자체가 이성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성의 명령을 따를 수는 있는 비이성적인 부분, 감정이나 욕구와 관련되는 그런 욕구적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런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이 언제나 이성을 따르는 건 아니겠지, 얘들아.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이 언제나 이성을 따른다면 우리의 모든 감정이 언제나 중용의 상태일 거 아니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 때로는 우리의 감정은 중용을 벗어나서 과도함이나 부족함이라고 하는 악덕으로 치우치기 쉽죠? 따라서 언제나 이성을 따른다는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이 이성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당위적 진술로 진술이 됐다면 우리가 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나 감정은 이성을 따라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본건 아니었습니다. 덕을 발휘하지 못해도 덕의 소유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 절대 아니지. 다시 한번. 덕을 갖고만 있는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덕을 반드시 무엇해야 돼? 발휘해야 돼. 실현해야 돼.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덕을 발휘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는 좋음을 사유하는 지혜와 구분된다. 그렇죠. 5번이 답이고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항이었어. 잘 보자. 지혜가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거야. 우리 배웠잖아. 무슨 지혜랑 무슨 지혜. 철학적 지혜랑 실천적 지혜가 있다고 공부했잖아. 잘 보자.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 뭐였어? 진리, 신, 자연과 같은 고귀한 대상을 관조하는 지혜는, 그렇지, 이게 바로 철학적 지혜야. 최고의 덕이 되겠죠? 좋음을 사유하는 지혜는 뭐니? 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 중용의 상태였잖아. 과도함과 부족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악덕 사이에 있는, 그렇죠, 덕, 좋음. 그것이 바로 중용의 상태였잖아. 그 중용의 상태인 좋음을 헤아리는 그런 지혜는 무슨 지혜였어? 그렇죠. 이게 바로 실천적 지혜가 되겠네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는 분명하게, 그렇죠, 구분되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었어요? 그렇죠. 5번이 되겠네요. 이 당시에는 주로 얘들아, 요 2번, 요 2번 선지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이 문항을 틀렸어. 36% 되는 수험생들이 2번을, 죄송해요, 2번, 요 2번을 맞는 내용이다라고 잘못 체크를 했는데, 우린 충분히 2번, 에이, 유일한 선은 아니지라고 변별해 낼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대 서양 사상가예요. 눈의 탁월성은 보는 기능을 잘 수행하게 만들고 그 눈을 좋은 눈으로 만든다. 발의 탁월성, 그 발에 걷는 기능과 관련돼서 그걸 잘 수행하는 거야. 그럼 인간

야채도 어떤 기능이 있지 않을까? 영양 섭취와 생장은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있으니 인간 영혼으로부터 제외해야 하고요. 감각은 동물에게도 있으니 제외해야 돼. 그럼 오직 인간만 갖고 있는 건그 유일한 인간다운 고유한 기능이 뭐냐? 아, 이성이구나. 그래서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니 그것이 바로 행복이네. 아, 누굴까?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탁월성이었지. 자,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 그런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그는 행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 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욕구적 부분에만 귀속되는 덕이 있다. 얘들아, 봐봐. 욕구적인 부분에만 귀속되는 덕. 욕구적인 부분은 뭐야? 그치? 욕구나 감정과 관련된 그런 덕, 그런 부분이겠지? 그것에만 귀속되는 덕이 있니? 그래, 그런 덕이 뭐였어? 좋아. 품성적 덕이 되겠네요. 좋은 분별력은 품성적 덕을 동반할 뿐그 자체가 덕은 아니다? 얘들아, 잘 봐봐. 좋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때에 따라서. 중용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려주고 분별해주는 것. 중용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려주고 분별해주는 게 좋은 분별력이지. 그럼 이거 뭐지? 좋은 분별력이라는 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야? 그렇죠. 실천적 지혜가 되겠다.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건 품성적 덕인 중용의 상태를 헤아려주기 때문에 품성적인 덕을 동반해. 그리고 그 자체가, 품성적인 덕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무슨 덕이기도 해. 그렇죠. 그 자체가 지성적인 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니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디귿입니다. 삶의 목적적 위계의 최정점은 좋음의 위계의 최정점과 같다. 그렇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은 결국 무엇이었어? 좋음이었잖아. 그러니까 목적적 위계, 그 목적적인 위계의 가장 최정점은 무엇이었어? 그렇죠.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음의 위계의 최정점인 행복과 같다. 디귿이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리을 볼게요. 덕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얘들아, 잘 봐봐. 잘 봐봐. 다시 한번 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행복은 뭐야?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야. 덕을 그냥 소유만 하고 있어. 안 돼. 그러면, 나 덕을 실현하고자 노력은 했는데, 자제력이 부족해서 끝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어. 그런 사람은 얘들아, 행복한 사람일 수 없는 거야. 자, 덕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죠. 덕을 소유했고, 그것을 발휘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아, 그것을 쭉 실천 의지를 가지고 지속해서 어때? 진짜 그것을, 덕을 발휘해낸 사람, 그 덕을 실현해낸 사람, 그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까지 해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겠네요. 따라서 리을도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갈 입장으로 한번 옳은 거 골라 보도록 할게요. 돈과 명성만을 돌보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아테네인이 있다면 난 죽을 때까지 묻고 검토하고 논박할 것이다. 진짜로 영혼의 수련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영혼의 수련을 한다고 입만 나불나불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찾아가서 질문하고 묻고 검토하고 논박한대.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아, 덕을 중시하고 있어. 누가 얘들아? 그렇지. 소크라테스가 되겠죠. 자,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돌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억하지, 얘들아? 지덕복 합일서를 주장했습니다. 자, 참된 앎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 그것이 바로 덕이고, 그렇죠. 그런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앎과 덕과 행복은 반드시 예외 없는 필연적인 관계이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앎을 얻기 위해서 무지의 자각을 강조하면서 그는 무엇을 강조했어? 그렇죠. 문답법, 삼파술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얘들아. 소크라테스가 그런 보편타당한 참된 앎을 얻기 위해서 중시했던 건 뭐야? 보편적 정의를 내리는 거였잖아. 보편적 데피니션을 내리는 것. 이런 것들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을보자.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고대 서양 사상가 누구야? 그렇죠. 쾌락주의를 주장했던 에피쿠로스가 되겠네요. 쾌락의 시작은 지혜이다. 지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또 거꾸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친다. 누굴까? 다시 한번 그렇죠.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도덕적 진리 탐구가 도덕성 함양의 필수는 아니다? 아니야, 필수야.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알미야, 암. 주지주야. 아는 것. 그게 바로, 그렇죠. 지식이 바로 덕이고. 그렇죠. 그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지기 때문에 유알미 중요했습니다. 아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의 덕은 하나의 데피니션, 하나의 정의만으로 규정될 수 없다? 아니지. 소크라테스는 얘들아, 보편타당한 앎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정의를 내리는 것, 보편적 데피니션을 내리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몸에 고통이 있어도 영혼에 고통이 없다면 참된 쾌락이다? 절대 아니겠죠?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한 참된 쾌락은 무엇이야?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는 몸에는, 그렇죠,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즉, 몸과 마음의 고통이 모두 다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고통이 있으면 안 돼.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좋으므로 선택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얘들아, 잘 봐봐. 여기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해. 반드시 가져가 주세요.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좋기 때문에, 일단 에피쿠로스는 일단 전반부에 있는 진술은 인정해. 모든 쾌락은 선이다. 그러니까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는 좋은 거다. 인정해. 하지만 뭐가 틀렸어? 후반부가 틀렸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쾌락이 다 선택될 만한 가치를 갖는 건 아니었잖아. 기억하니? 그래. 내가 1이라고 하는 쾌락을 얻었을 때그 이후에 10만큼 고통이 와. 그럼 오히려 그런 쾌락은 그렇지 멀리해야 하잖아. 에피쿠로스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어떤 고통을 1만큼 견디면 10만큼 쾌락이 와. 그럼 그런 고통을 감내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런 것들을 잘 헤아리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이런 지혜가 필요하구나. 모든 쾌락이 그 자체로 좋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쾌락이 선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쾌락을 선택했을 때 이후에 더큰 고통이 온다면 그런 쾌락은 선택되어서는 안 됩니다. 5번 보자. 행복해지려면 유덕해져야 하고 유덕하면 행복해진다. 얘들아 천천히 봐.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일단 지덕복 합일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치? 선생님이 써놓고 풀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 기억하지 얘들아? 봐봐.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행복해지려면 요 복은 행복이죠. 그럼 반드시 어때? 그렇죠. 유덕해야 하는 거야. 유덕해지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유덕한 거야. 왜? 지덕복 이 관계는 필연적이니까. 예외 없으니까. 아는 것. 지식이 바로 덕이야. 왜? 알면 바로 실천할 수밖에 없어. 지행합일이니까. 기억하지? 그런 사람, 덕을 알고 반드시 실천해. 그럼 반드시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 이건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덕을 갖춰야 하고, 덕을 갖추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쌤, 근데 저도 아는데요. 얘가 문제였어요. 에피쿠로스가 문제였어요. 얘들아, 에피쿠로스 잘 봐봐.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 선생님, 저 에피쿠로스 공부할 때 이런 거잘 공부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라고 했어, 쌤이? 그렇지. 다시 제시문으로 가라 그랬지. 출제하시는 분들도 다 안다고. 아, 이런 선지는 에피쿠로스 OX 친구들이 변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그럼 그런 선지를 줍시다. 이런 선지에 따라서 이런 제시문을 줍시다. 그래서 이런 제시문을 줬잖아.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봐봐. 지혜와 정의는 덕이지. 그치? 지혜와 정의라고 한 이런 유덕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고요. 거꾸로 행복하지 않고서는 유덕할 수 없어. 그 얘기는 행복해지려면 유덕해야 하고 유덕하면 행복해진다. 맞네. 에피쿠로스도 맞네. 따라서 답은 몇 번이야?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봐봐. 선지가 아리까리 할 때는 제시문으로 올라가면 힌트가 짜잔 하고 보이고요. 언제나 얘기하지. 애매함을 선명함으로 뚜렷함으로 만드는 건 뭐야? 1, 2, 3, 4가 확실히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껴내면 5번은 뚜렷해지는 거잖아.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침착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계속해서 고대 서양 사상가들입니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입니다. 이런 발문은 주의하세요. 여러분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제는 품성적인 덕으로 지나침 그리고 모자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악덕에 의해서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서 보존된다. 누구니?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절제 있는 사람은 올바른 이성이 규정하는 대로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절제라고 하는 품성적인 덕은 중용의 상태야. 그 중용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리기 위해선 반드시 지성적인 덕인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을입니다. 절제는 이성적 존재자에게 발견되는 덕으로 쾌락의 반대편에 서 있다. 우리는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에 따라 행동할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해를 입을 것도 없다. 얘들아, 고대 서양 사상인데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이래. 이성을 인간과
자연과 신의 공통 본성으로 본건 스토리.

덕을 발휘하면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가? 스토아파 사상가들 완전 맞지? 얘들아, 잘 봐봐.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덕을 발휘하면, 즉, 어때? 이성에 따라서 살아가면, 로고스에 따라서 살아가면,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죠. 어떻게 변화시켜? 그렇죠. 외부 사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쪽으로, 아,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아파가 긍정의 답을 할 질문이 되겠네요. 덕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모든 조건은 자발성의 영역 안에 있는가? 얘들아, 잘 봐봐. 3번 어려운 선지였어. 스토아파 사상가 한번 생각해보자. 덕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죠.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이성에 따르는 삶, 로고스에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 이성, 즉 로고스에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야? 필연성, 우주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신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날만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인식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을 조절하는 거야. 자, 나는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잖아. 내 마음을 외부 사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을 조절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야.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덕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모든 조건은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성의 영역 안에 있죠. 스토아파 사상가들도 네라고 대답하겠네요. 이성의 명령에 따라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어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그렇지, 때에 따라서 가질 때가 있어야 하는 거지. 두려움을 너무 많이 느껴도 비겁한 사람이 되겠지만, 두려움의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으면 어때? 만용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중용에 맞는 두려움의 감정 가져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아파 사상가들, 쌤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럴 땐뭐 보라고? 아이고 잘했다. 제시문으로 보라고. 뭐라고 얘기했어? 아, 이성에 따라 행동한다면, 이성에 따라 행동한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준다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주신다니까, 얘들아. 자, 이성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네요. 따라서 그렇지.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인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네,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죄수는 동굴 바깥으로 기어 올라가서 물속에 비친 상들, 이것들의 실물들, 하늘의 별들, 그리고 태양 자체를 순서대로 보게 된다. 누굴까? 그렇죠. 플라톤이 되겠네요. 최고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가 태양 자체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좋음은 인간적인 좋음이므로 검토해야 하는 덕은 인간적인 덕, 즉 신체의 덕이 아니라 영혼의 덕이다. 그렇게 행복은 영혼의 활동이다.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좋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각각의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본래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 오늘 얘들아 진짜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진짜로 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친구들 다 가져가야 하는 주옥 같은 문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톤 어때? 본래 그 자체가 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언제나 따르는 아니야. 하지만 이성에 따를 수가 있는 영혼의 부분 있죠? 어떤 부분? 기계와 욕구. 그 자체가 이성은 아니지만 이성에 따른, 이성이라고 하는 큰형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어때? 그렇죠. 감정이나 욕구와 관련된 부분. 감정과 욕구와 관련된 욕구적 부분들 해당합니다. 정치적인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족적인 삶은 불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 완전히 맞죠? 정치적인 공동체 국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최고의 공동체자. 국가 속에서만 개인은 자족적인 삶, 행복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러므로 시민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플라톤도 어때? 맞지? 플라톤이 왜 그렇게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서 얘기했겠니? 정의로운 국가는 뭐야? 국가의 세 계층이 자신의 일을 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국가잖아. 그렇게 정의로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개인은 정의로운 삶, 행복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그런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좋음이 무엇인지 아는 덕은 철학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이다. 네. 플라톤에게 있어서 좋음은 무엇이야? 그렇죠. 좋음의 원형, 그 선의 이데아였어. 선의 이데아까지 아는 덕은 결국 지혜였고요. 그것은 철학자만 가지고 있다라고 플라톤 생각하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 그래. 우리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이런 지성적인 덕은요, 교육을 통해서 길러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꼭 철학자, 특별한 어떤 특정한 소수들만이 갖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오라고 대답하겠네요. 개별적 조음만 있을 뿐 이것과 독립된 보편적 조음은 없다. 네, 대표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술이죠. 하지만 플라톤은 아니야. 개별적 조음과 독립된 이데아의 개에 똑 떨어져서 존재하는 조음의 이데아가 있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만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답은요. 그래요.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정말 많았어. 완벽하게 꼼꼼하게 복습 반드시 해주세요. 오늘도 꿈향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부터 8번의 수업을 시작합니다. 50을 위한 심리 처방전. 모든 처방전은 진단을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이 원래 힘든 시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유명한 본인의 신곡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의 한가운데서 나는 길을 잃었고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이때 단테의 나이가 35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70살 정도였다고 하니까 인생의 정확히 절반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으로 치면 몇 살 정도나 될까요? 한 50살? 50대가 인생의 중간 지점인 겁니다. 8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인생 중반쯤에 와서 방향을 잃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아마도 그 이전 사람들도 그랬을 거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50대가 유독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제 상담 클리닉에서 주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대 분들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교수님,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고 원래 이 정도는 더한 일도 많이 겪었었고 이거 가지고는 사실 별 문제 없었는데 근데 요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책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자책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생물학을 말씀드릴게요. 50대에 접어들면 호르몬이 변한다는 얘기 다 아십니다. 여성들은 흔히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죠. 갱년기에 접어듭니다. 남성들은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을 하죠. 남자도 갱년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몸의 변화만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기운 빠지고, 근력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신체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요, 사실은 그게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 호르몬인데,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민감성을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라는 얘기 많이 드셨잖아요.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이 정도면 나 기분 괜찮아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 작용하는 종착지에 갔을 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인 거예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나이가 들면서 좀 주니까 세로토닌은 아직 몸 안에 좀 남아있는데 작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얼굴에 화장품을 좋은 거를 발랐는데 피부가 흡수를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결국은 이게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요. 뇌의 화학이 달라진 겁니다. 남성도 비슷해요. 남성의 뇌에도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줄면서 여성 호르몬이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남성 호르몬이 주는 거죠.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요, 의욕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몸 안에서 이 도파민이 잘 안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파민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상태는 우리가 다 알아요. 파킨슨병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병은 아닌데 살짝 떨어지면 그냥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나이 들면서 남자들의 경우 부인들이 그러죠. 저 인간이 안 그러다가 갑자기 요새 좀 게을러졌어. 자꾸 늘어져 있네. 근데 이게 게을러진 게 아니에요. 그냥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수면 습관도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50대가 넘어가면요. 정상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없다고 해도 깊은 수면이 줄어들어요. 깊은 잠을 잘 못 자게 되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죠. 그리고 중간에 깨니까 깊은 잠이 가기 전에 꿈꾸다가 깨니까 나는 밤새도록 꿈만 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우울증기가 생기면 이게 더 심해져요. 이게 그냥 제가 제 머릿속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만 결국 나이 50대가 되면 기계 자체가 중고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나만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비슷한 일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래. 그 얘기만 듣고도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의 변화만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인 변화도 우리는 느낍니다. 인생의 중간에 삼중고의 시대를 만난 거죠. 사실은 몸만 좀 약해지는 거면 그나마 좀 낫죠. 그거에 맞춰서 그냥 내 몸의 운동 속도 조절하고 살살 맞춰서 살면 되니까. 문제는요,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나의 사회적인 역할도 동시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트리플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세 개의 파도가 동시에 나한테 달려드는 거죠. 첫 번째 파도는 이렇습니다. 직장 내 위상 변화가 달라져요. 40대까지는요, 커리어가 쭉 올라갑니다. 50대가 되면 멈추죠. 그리고 주변에 누구누구가 대충 날짜 채운 사람들이 명예퇴직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후배들이, 제 아래 직급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단체 톡방을 만들었대요.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일처리들을 하기 시작을 하네. 그게 내가 더 좋을 거라고. 두 번째 파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떠나가요. 독립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동안 결혼하고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가족 중심으로 살았어요. 집에 가면 그냥 큰 소리 치고 자식들은 내 맘대로 줄 세워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대신에 자녀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다 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아예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살면서 심리적으로는 독립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느끼는 그 공허감은 그냥 아쉬운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뜬금없이 TV나 이런 데서 어린 아이들 또 어린 강아지 이런 영상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짠해요. 내 자식 어릴 때 생각도 막 나고 괜히 마음이 보들보들해지는 걸 느끼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단순한 아쉬움이고 그리움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 정체성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경험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축이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겠죠. 세 번째 파도는 뭘까요? 노부모에 대한 책임이 증가됩니다. 위로는요, 아직 부모님들 건강하세요. 의료가 발전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50대가 되고 60대가 다 돼가는 자녀들이 아직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직도 서른이 다 돼가지만 또는 20살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부모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부모를 온전히 책임지는 마지막 세대. 그러면서도 자식한테는 아직 기대하지 않는. 제가 늘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당신이 아프면 자식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저한테 그러죠. 기대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놈의 자녀들이 그럴 것도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자녀에겐 기대하지 않는 처음 세대, 마처 세대라고도 부르죠. 이런 걸 내가 몸으로 느끼면 내가 흔들리는 게 오히려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50대를 흔히 제2의 사춘기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죠. 저는 사축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게 사춘기라는 얘기는 함자를 보시면 봄을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사축이는요, 이제 슬슬 올랐던 물이 빠지면서 잎사귀는 떨어지고 꽃은 이미 졌고 가을을 생각한다는 의미죠. 어쩌면 50대에 맞는 이 곤란한 시기는 사축이가 온 걸 수도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은요, 인간의 일생을 8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50대는 7번째 단계에 해당되죠. 7번째 단계에서 인간이 할 일은요, 생산성이냐 또는 침체냐의 갈림길에 놓인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바닥을 기다가 쇼파 잡고 내가 벌떡 일어나기만 해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박수 쳐주고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가방 메고 학교만 가도 좋아했죠. 근데 나이 먹으면 공부 잘해야 칭찬받았고요. 더 나이 먹으면 직장 좋은 데 가야 칭찬받았고요. 결혼하고 났더니 돈 잘 벌어와야 칭찬받았어요. 근데 40대, 50대가 되니까 내가 살아온 것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끝날 것 같은데, 아니면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다음 세대 후배들한테 의미 있게 만들어서 전달이 될까? 아니면 그냥 나는 소비되다가 그냥 끝날까? 이런 물음이 50대에 사는 분들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요새 자주 생각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대치 가능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나라는 인간은 좀 누구랑

바꿀 수 없는 독특한 사람이냐. 제가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 말고도 의사는 되게 많잖아요. 이 수천 명,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내가 당장 내일 안 나오면 이 기관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일 하는 사람으로 그냥 바꿔놓으면 되거든요. 10대 사춘기가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제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잘하지? 이런 거를 처음 묻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50대에는요. 나는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라는 질문을 다시 묻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춘기 때는요. 약간의 환상과 과장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기획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혹시 안 될지 몰라도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고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러고 뭐 장군 되고 싶다 그러고 대기업 총수가 되고 싶다 그러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래야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내 젊은 인생을 살죠. 하지만 중년기 50대에는요. 그러지 못해요. 훨씬 더 현실에 기반한 고민이어야 한다는 거죠. 가족, 경제, 사회, 더 현실적인 거를 잘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요. 그거를 훨씬 더 철저하게 계산된 나의 미래를 디자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에서도 그걸 증명을 해요. 이걸 잘한 분들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게 46세래요. 이제 딱 50대 직전이죠. 아마 그 당시 46대면 50대보다 넘었을 거예요. 괴테가 파우스트 2부를 완성한 건 무려 82세였다고 합니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쓴 건 57세였고요. 톨스토이가 부활을 쓴 건 71세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50대라는 건 끝이 아니었고요. 인생의 전성기였던 겁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인생을 네 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네 개의 아쉬라마라고 부릅니다. 학생기, 가주기를 거쳐서 숲으로 물러나는 시기가 임서기입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떠나는 유행기로 접어들죠. 그 중에서 50대는 임서기, 이제 내가 활개치고 살던 세상에서 손을 띄고 숲으로 물러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제 숲으로 들어가서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온 거예요. 혼란스럽고 낯섭니다. 외로워요. 근데 이걸 통과해야 다음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시기. 이것은 마치 어두운 숲 속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50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0에 느끼는 감정 중에 우울함과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왔어. 네, 와, 진짜 이 강의까지 찾아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가끔 하거든요.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 그냥 해설지 보고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이걸로 충분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는 방법이 뭔가 맞지 않았는지 그게 충분하지 않았는지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결과가 또 나오지 않게 되면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뭔가 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어디부터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선생님이랑 들으면서는 선생님이 이제 이 강의를 이렇게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문제가 워낙 많고 문장도 어렵고 해석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은 단순히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면서 아,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혹은 문장의 지문의 구조가 이러니까 이 부분을 잘 봤어야 되는구나. 다음번에는 나오면 이런 구조에서는 이 부분을 특히나 중요하게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야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런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냥 처음부터 쭉 해석하는 것보다는 예, 오늘도 이제 우리가 빈칸을 풀 텐데 빈칸 추론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단서로 작용했던 게 뭔 거 같냐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봤을 때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선생님도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그냥 있으니까 풀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보다는 아, 왜 이가 답일까를 좀 끈질기게 수학 문제 풀듯이 끈질기게 해보는 친구들이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냥 얻어지는 거 없어. 그죠? 보세요. Extraordinary dreams. 뭔가 특별한 꿈들은요. Demand extraordinary effort. 정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범상치 않은 노력. 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한 게 맞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정말 열심히 했나? 내가 앞으로 한다고 해도 이보다는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나? 만약에 거기에 그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대가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정적인

수능 1등급, 영어 1등급을 원한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냥 대충, 아, 이러니까 그냥 답이 되지. 이렇게 가지 말고, 왜 얘가 답이고, 왜 답이 될 수밖에 없고, 얘는 왜 답이 안 되는지 한번 끈질기게, 한번 이번 시간에도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잘했지만요. 자, 똑똑 유형 분석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초반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랑 후반부, 중후반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 좀 나눠보자 얘기했어요. 초반부에 빈칸이 있으면 오히려 더 쉬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도 된다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예시나 실험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예시 실험을 너무 꼼꼼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예시가 시사하는 바가 뭐야?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이 뭐야? 요걸 보면서 그 결론과 빈칸 문장을 대입해서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장이 주제문일 거야. 그러니까 그 주제문에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을 한번 고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단 말이지. 똑같은 의미는 아닌데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혹은 맥락상으로 들어가면 의역을 해서, 아,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표현들을 잘 찾아내는 게 사실은 관건입니다. 자, 오늘도 다섯 개의 문제 준비해 봤거든요.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첫 번째 문제, 4번 문제부터, 3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빈칸이 어디 나와요? 첫 문장에 나와요. 그죠? 첫 문장 빈칸 뭐라고? 주제문이라고. 하트가 있는 문장이 주제문일 수도 있고 결정적인 근거나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 안에 뭐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그렇지. but이 지금 숨어져 있습니다. 자, but, 하지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기는 하지만 이렇다라고 나오면서 이 문장에서 또 but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not necessarily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그렇진 않다. 이게 뭘까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부분 부정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를 나타내는 말과 부정어가 같이 섞이면 부분 부정이에요. 선생님, 얘가 왜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까? necessary라고 하면 필수적인 이라는 뜻이죠. 뭘할 때마다 그게 필수적이라는 건열 번이면 열번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가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로 쓰여서 반드시 필연적으로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꼭 이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뒤에서 계속 뭔가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줄 거예요. 뭐라고 메시지를 주는지. 특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예시가 나와요. 그죠? 예시가 어디 나와? 아, 여기에 예시가 나오지. 브리튼의 경우가 나와요. 특히 어떤 경우야? Forestry Commission. 이 삼림위원회가 하는 일이에요. 삼림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생태학자들이 자주 불평을 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잘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전체적인 내용. compare to, 뭐뭐와 비교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other ecosystems, 다른, 그렇지, 생태계랑 비교해서 forest, 얘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뭐죠? 그렇지, 숲이에요, 숲. 숲은요, are relatively diverse, 상대적으로 어떻대? diverse, 그렇지, 다양한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숲속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엄청 다양하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이외의 것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양한 건 맞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이 사실이 should not necessarily 반드시 be인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다양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이 숲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그것이 반드시 꼭 이런 거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체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잘 기억해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인공은 누구? 그렇지, forest예요. 숲이 가지고 있는 어떤 측면, 일단 네, 다양한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양성이 있는 거는 맞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다양성 때문에 무엇인 것은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wetlands, meadows, and grassland. 얘네들은 숲이에요? 숲이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죠. 그죠? 습지라든가 목초지라든가 혹은 초원이라든가 이런 곳들은요, have a unique biota too. 야, 역시 생물상을, 독특하고 고유한 생물상을 역시 갖고 있습니다. 숲이랑 마찬가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록 모이긴 하나, 그것이 it is often not as rich as a forest biota. 그게 숲의 생물상만큼 그렇게 rich, 풍요롭진 않고 풍성하진 않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굉장히 다양한, 고유한 이런 그 생물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왜 나왔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숲이 물론 다양한 건 맞지. 그리고 굉장히 풍요로운 건 맞아. 근데 이런 지대들도 역시

어느 정도는 예, 이 고유한, 그 자체로의 고유한 생물권을 가지고는 있어.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습과 지금 뭐를 대비하고 있는 거야? 대비한다기보다는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맞아요. 습지. 아니면 목초지. 아니면 하나나 grassland, 초원. 뭐 얘네들은 뭐 다시 말하면 뭐니? 이것들은 숲은 아닌 거죠. 맞아요? 네. 자, the ecological problems of this process. 여러분, 이 과정이 나왔습니까? 이 과정은 안 나왔는데. 그죠? 근데 여기 this process라고 말한 건 분명히 앞에 과정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겠지. 그죠? 그래서 빈칸의 내용이 아마도 과정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과정에 있어서의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생태학적인 이런 문제점이 have been described from 뭐로부터 설명이 되었어요? A number of 다수의 장소로 설명이 됩니다. Such as Iceland, South Africa, Australia 이런 지역에서 다수의 지역에서 이걸 설명할 수 있어. 이 과정. 그러면 이 빈칸의 내용은 바로 뭐라는 거알수 있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떤 과정에 대한 것이고 이 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면서 이따 선택지에서 답을 한번 선별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있는데, 하지만, the classic example of this. 자, 이것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는요, comes from Scotland and Northern England. 이두 개의 지역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두 개의 지역에서 전형적인 예시가 나타납니다. 자, here, 바로 이 지역, 이두 개의 지역,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북부. 이 지역은요, the Forestry Commission, 삼림위원회가요, has drained fertilized and fenced extensive areas of wetlands. Wetlands, 아까 습지였죠? 자, 습지를 어떻게? 습지에 있는 수분을, 물을 갖다가 다 drained, 배수를 해서 빼내요. 그리고 fertilized, 기름지게 하고요. 그리고 fenced, 어떻게 했어? 울타리를 쳐요. 그큰 넓은 광범위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만들었단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 자, 이것은 to facilitate, 촉진하기 위해서죠. 그 습지대를 뭘로 촉진해? 숲으로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과정이 나왔네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야? 습지를, 즉 숲이 아닌 곳을 뭘로 만드는 과정이야? 숲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 이미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어느 정도 좀 나왔어요. 그럼 우리 뭐 확인하면 돼? 습지와 같은 숲이 아닌 곳을 숲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 얘기 아니겠어? 그죠?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자, increasing extent of forest in Britain. 영국에서요, 그 숲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거, 늘리는 것은요, 숲을 더 키우는 거지. 이것은 certainly a desirable goal. 바람직한 목표이기는 해요. 그리고 most of the forestry commission's efforts. 이 삼림위원회의 대부분의 이런 노력들은요, are directed.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디로 방향이 되어 있어요?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towards site. 어떤 지역을? the war forest. 어떤 지역? 과거에, 과거형의 동사를 썼잖아요. 과거에 숲이었어요. 숲이었던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럼 과거의 숲인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뭐 하기 전에 숲이었어요? Before sheep and their keepers. 양과 양을 지키는 양치기들이 came to the island. 이 섬에 오기 전에 숲이었던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숲은 아닌데 원래 숲이었던 곳이야. 그곳을 숲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숲의 이 범위를 늘리려고 어디가? 영국이 지금 삼림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그럼 원래 숲이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however, 하지만은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요, ecologists, 누구는? 생태학자들은요. frequently complain. 자주 불평을 한대요. about the commission's work. 그 위원회가 하는 그 일, 작업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야. 야, 이거 잘못됐잖아. 이렇게 불평한다는 얘기입니다. 불평의 이유 좀 들어보죠. 자, 이유가 뭐야? 하나, 이유, 둘, 이유, 셋. 이렇게 세 개의 부사절,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쭉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이유 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 is not restricted to the former forest sites. 그게 이전의 숲의 지역에만 제한된 게 아니래요. 국한된 게 아니래요. 그럼 다른, 원래 숲이었던 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막 이렇게 숲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nd because of forest established, 이렇게 만들어진 그 숲, 조성된 그 숲이 are usually composed of, 뭘로 구성이 됐어요? exotic trees. exotic이 뭐예요?

Exotic하면 foreign의 뜻이야. 이거 좀 기억해도 이국적인 이란 뜻입니다. 자, 이국적인 나무가 뭐겠어요? 외래종이죠, 외래종. 원래 토종이 아니라 외래종을 갖다 심는 거야. 그게 뭐가 나빠요? 나무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치. 외래종이 들어왔을 때 다른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잖아. 원래 토종들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외래종이 나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because the wild threatened by this activity. 이러한 활동, 이렇게 숲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활동에 의해서 위협당하는 그 wildlife, 야생동물이 include, 누굴 포함하고 있어? Many uncommon species. 흔치 않은 많은 종들을 포함하고 있대. 그 희귀종들한테 많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희귀종들은 지금 그냥 잘 지켜도 부족한데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희귀종이 더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뭐야? 자, 숲이 아닌 곳을 뭘로 만드는 거? 숲으로 만들었을 때 뭐가 생길 수 있다? 그렇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라는 곳이 다양한 건 맞아. 그래서 좋은 건 맞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양한 건 맞지만 하지만 습지와 같은 숲이 아닌 곳을 숲으로 만드는 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몇 번이 눈에 좀 띄니? 우리 마지막 것 좀 볼까요? Justification. Justification이 뭐야? 정당화죠, 정당화. 타당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For converting. Convert라는 게 여러분들 전환하고 바꾸는 겁니다. 바꾸면 A에서 B로 바꾸겠죠. 자, 뭐에서 뭐로 바꾸는 거야? 숲이 아닌 곳을 숲으로 바꾸는 것의 정당화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필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숲이 다양하다고 해서 숲이 아닌 곳을 숲으로 만드는 게 타당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때? 맞지.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관련 없는 선택지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조사하는 거 아니고요. 전체 생태계에 뭔가 제도적인 도움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의 근간, 뭐 전혀 관련 없습니다. Exotic species가 나오긴 했었죠. 그죠? 근데 이 외래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서, 이 생태계의 이유로서, 이유로 받아들이는 것, 이유로 여기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역시 관련 없습니다. Increase ecological enrichment. 오히려 ecological enrichment가 만들려고는 하지만 오히려 희귀종들한테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4번의 내용도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과는 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선생님 이것도 답이 되지 않아요? 4번도 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에서는 좀 거리가 있어요. 과정에서는 거리가 있죠. 그죠? 지금 어떠한 과정이 문제점이 있다. 그 과정이 뭐야? 숲이 아닌 곳을 숲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여기선 지금 뒤에서도 계속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가장 타당한 걸 골라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문제. 좀 선택지가 길었지?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은 뭐가 들어가야 돼? 딱 하나의 단어만 들어가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문제 어땠어요? 이 문제 괜찮았어? 특히 뭐 때문에 괜찮았어? 맞아. 예시가 몇 개 나왔어? 그렇지, 두 개가 나왔어. 예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오, 재밌네 하고 그걸 계속 읽으면 안 돼. 예시가 시사하는 바가 뭔지만 알면 된다 했어. 누구와 누가 나오지? 그렇지, ant와.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 for example, skilled ant, 숙련된 개미가 나오고요. 그리고 killer whales. 오, killer whale은 뭐라고 해석하니? 범고래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두 개의 케이스에서, 이 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요거죠. 그죠? 얘네들이 숙련된 개미랑 어미 범고래가 야, 그 밑에 있는 뭐 초보 개미들이나 아니면 그 자식들, 새끼들한테 가르친대. 그죠? 가르친다고 보는 게 뭐야? 아, 그치. 도와주기 위해서인 것 같다. 그리고 이걸 봤더니 분명히 얘네들은 이 범고래가 새끼들한테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빈칸을 봤을 때 여기에 teaching이 나와요. 이거는 teaching이라는 것이 무엇을 함축하고 나타내고 있냐면 a level of blank on the part of the model.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모델이 되는 부분에서, 모델이 되는 그 입장에서, 모델이 뭐야?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표본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애예요. 그죠? 그 본보기의 그 입장에서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teaching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친구들은 이 지문을 어느 정도 지금 이해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정말 선생님이랑 강의를 하면서 공부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해석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가볼게요. 자, 인간 심리 그리고

교육 공동체니까 교육회라고 할까요? 인간 심리학과 그리고 교육계는요, 뭐뿐만 아니라 일부 이 동물의 연구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거나 교육계, 인간의 교육하는 이런 담당하는 이그 분야들은요, have been against, 반대를 해왔대요. 뭐라고? 뭐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 Referring to, 일컫고 말하는데, 부르는데 반대했대. 누구를 뭘 하는데? Teaching이라고 부르는 걸 반대했다는 얘기야. 뭘할 때? When describing social learning in animals, 동물에서요, 사회적인 학습을 설명할 때, 동물들도 이제 사회성, 특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무리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개미잖아. 그죠? 그런 사회생활을 내는 애들을 설명할 때, teaching이라고 부르는 걸 반대해 왔습니다. 라는 얘기야. 심지어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랬다는 얘기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자, mainly because. 그 이유는요, teaching, 가르침이라는 것이 함축하고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의 무언가를요. 누구의 입장에서? 그치, 모델. 본보기가 되는 그 입장에서의 무언가를 시사하고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은 바로 뭔데? 모델은 that is difficult to measure in animals. 이 선행사는 얘네요. 그죠? 뭐라고? 동물에 있어서는 측정하기가 어려운 무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측정하기는 어렵고 본보기 입장에서 무언가를 한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바로 뭐에 관련된 거? Teaching에 관련된 거야. Teaching 중에서도 사람들 간의 teaching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teaching이 아니라 바로 뭐? 맞아요. 동물에 있어서의 티칭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바로 누구야? 예, 누구의 입장에서? 모델의 입장. 즉, 본보기의 입장에서의 무언가가 있어야 티칭이라고 할수 있는데, 동물들한테 이게 없는 것 같기 때문에 티칭이라고 부르지 않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보기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teaching이 아니야. 동물들은 teaching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there has been a movement. 어떠한 움직임이 있죠? Within the animal cognition community. 동물 지각의 공동체. 동물 지각을 하는 동물에 대한 인식의 어떤 공동체 혹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 관련 조직. 이 내에서는요. 어떤 움직임이 있죠? To say, 말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Animals can, in fact. 실제로 동물들이 할수 있다는 걸요. 뭘할수 있어? Teach one another.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입증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것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대요. 그러면 teaching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보기를 보이는 대상의 입장에서 무언가가 핵심인데, 근데 그것은 어떻다고 얘기했어 아까? 측정하기 어렵다고 했어. 추상적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특히 동물한테는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숙련된 개미는요, engage in, 어디 어디 무언가를 그냥 하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어디에 대해 참여하다, 뭐뭐에 관여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냥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해요? 어떤 행위를 해? 이 숙련된 개미는 tandem running이라는 이 행위를 한대요. 근데 이 tandem running의 그 행위 안에서는요, and watch they touch their bodies. 그들의 신체를 접촉한대요. 어디에 접촉해? To the body of the novice ant. novice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신참입니다. 초보예요, 초보. 그러면 초보 개미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대요. 뭐 하면서요? As they lay down chemical trees. 그들이 화학물질을 남기면서요. 근데 이것은 화학물질을 남기면서 걔네들은 몸에, 자신의 몸을 걔네들의 몸에다 이렇게 접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뭐예요? Presumably 추정컨대. To assist the newcomer with root learning. Root learning. 경로죠? 경로의 학습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Newcomer. 새로 오는 신참. Novice ant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화학물질을 이렇게 남기면서 걔네들의 신체, 자신들의 신체를 접속시키면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지? 본보기가 뭘 하는 거야? 어시스트 하려는 의도죠. 근데 이게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 건지 사실은 측정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죠? 이럴 이유로 얘네들이 도와주려는 그런 이유로 이 행동을 하는지 다른 목적에서 하는지 그거 어떻게 측정해? 그죠? 그러기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0: 프리슈머블리 측정컨대 추정컨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상컨대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볼게요. Killer whales. 범고래가 나오죠. 범고래는 또한요. Repeat the same seal hunting. Seal. 아, 물개요. 물개. 물개 사냥. 동일한 물개 사냥을 반복한대요. 동일한 물개 사냥 기술을 반복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그들의 offspring. 새끼들 앞에서요. 자식들 앞에서 똑같이 사냥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요. 그게 뭐가 잘못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Sometimes. 때때로는요. Without. 뭐 하지 않고요. Even killing the seal. 그 물개를 죽이지 않고요. 사실 얘를 사냥하려고 하고 먹으려고 했으면 죽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이지 않고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Leading. 이끌었죠? 초래했죠? 뭐가 뭐하도록? 연구자들이 to ask. 묻도록 초래했습니다. 지금 이런 행동을 보니까 연구자들이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뭘? Why they would repeatedly catch and release the seal? 왜 그 물개 한 마리를 잡았다가 놓아줬다가 반복적으로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었단 얘기야. 만약에 뭐 한다면 if they were not planning to eat it, 그 물개를 먹을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면 그럼 왜 자꾸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보기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냥을 하는데 사냥이 그냥 뭐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다시 말하면 사냥이 죽일 의도가 아닌 것처럼 계획이 아닌 것처럼 뭘 한다? 사냥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럴까를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랑. 그죠? 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Considering the amount of energy they would have to spend, 그 범고래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 그 에너지의 양을 고려할 때 물개 잡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얘네도. 그치? 그 에너지를 고려할 때 there would need to be a good reason.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근데 그 이유가 아마도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했으니까 추정하는 거죠. 그죠? 아마도 뭘까요?
1: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0: 그죠? 그러면 죽일 의도는 아닌데 사냥을 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뭔 것 같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 가르쳐주려고 하는 것 같아. 요 의미를 담고 있는 선택지를 한번 최대한 좁혀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보기를 보이는 애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 본보기를 보이려고 하는 그 본보기의 입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수준을 함축하고 있지? Teaching이라는 건 어떤 수준을? Comfort. 편안함의 수준이야? Courage. 나 이만큼 용기 있어. 아니지? 자, frustration. 좌절. 일단 여기 긍정적인 단어가 들어가 주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근데 inventiveness. 창의성? 독창성? invent니까 뭔가 만들어내고 발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1: intentionality.
0: 뭐죠? intend가 뭔 말 의도이다. intention, 의도. intentionality, 의도성.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이지는 않고 사냥만 계속하거든요. 어때? 의도성이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똑같이는 표현하지 않지만 얘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걸 함축하고 한 단어로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아, 이러니까 얘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예시가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갈게요. 자, 6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narrow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narrow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데, narrow가 원래 좁은이라는 뜻이죠. 동사로 하면 좁히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바로 뒤에 보시면 이 예시를 보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네,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그치. 집중하다. 한 곳으로 집중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빈칸의 위치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나왔어요. 자, 잠시 동안은 trade off라는 게 이제 뭐 거래, 상쇄 뭐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상쇄를 하는 것이 can be worthwhile. 어떻게? 가치가 있어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다. 그럼 뭐야?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분명히 이 빈칸의 내용은 뒤에서 뒷받침이 될 거야. 반전이 지금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자, when we narrow. narrow가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좁힐 때. 즉, 한 곳으로 집중을 할 때. 자, 우리는요, redirecting. 다시 방향을 향해요. 다시 방향을 조정합니다. All of the computing power. 우리의 연산 능력을 어디로 방향을 조정해서 그쪽으로 향해요? To the handful of processes that matter. Matter, 무슨 뜻이야? 문장이잖아, 지금. 그치? Be important의 동사로 쓰인 겁니다. 중요한 몇 개의 그런 과정들의 우리의 연산 능력을 다시 조정합니다. 다시 방향을 틀어요. 즉, 우리가 좁히게 되면 우리의 연산 능력을 여러 개를 막 우리가 그걸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굉장히 좁은 몇 개의 그런 과정에 집중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as if, 마치, 뭐와 같아요? To, 원무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느린 와이파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와이파이가 엄청 느려요. 그럴 때 이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we disconnect, 우리는 연결을 끊죠. 우리의 전화나 태블릿의 연결을 끊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video conference, 화상회의가 won't lag,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로 에너지가 분산되게 하지 않고 에너지가 좀 집중돼가지고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narrowing이 좋다, 나쁘다. 한 곳으로 집중을 시켜주니까 이것은 효율적으로 무언가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긍정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도움이 된다. 뭐하는 도움이 돼? Won't lag.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narrowing. 이렇게 한 곳으로 집중을 하는 것은요. Also help. 또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락이 계속 같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어디에도 도움이 되는데 goal attainment. 목표 달성에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It cuts out. 그것은 삭제해버려요. 이렇게 narrowing 하는 건요. 뭐를요? All of the other distractions. 모든 다른 방해가 될 만한 것들. 자, distractions라고 하면 방해가 될 만한 것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방해가 될 만한 걸 다 삭제해버리고 and placed. places. 놓습니다. 위치시켜요. The most important goal from and center. 자, 정면, 가운데, 정중앙에 중요한 목표를,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 문제를 풀거나 정말 중요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다 방해가 될 만한 거 어떻게 해? 다 삭제해버리고 거기에 오롯이 여러분들이 딱 중요한 문제를 정면에 중앙에 놓게 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Narrowing이요. 그러니까 Narrowing은 바로 뭘 할 수 있다? 그렇지. Goal attainment를 할 수 있다.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when we home in, 우리가 home in에 있을 때야. 즉, 우리가 정말 한 곳에 너무 아주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전념하고 있을 때,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럴 때, we increase, 우리는 늘립니다. Motivational intensity, 동기 강화를 끌어올립니다. 이걸 해야 돼라는 동기 강화를 올려요. 그리고 reinforcing, 이것은 강화를 시키죠. 뭐? What is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있는 것이 is what we should be after.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 동기를 막 이만큼 끌어올려서 다른 거 다 이거 이렇게 해서 다른 거 다 아니고 요거.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강화시켜서 우리 앞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바로 뭐야? 집중할 수 있게 하는 narrowing의 효과. 긍정적인 장점이에요. For a brief moment. 잠시 동안은요. The trade-off. 이렇게 상쇄를 하는 거. 나머지는 다 줄이고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can be worthwhile.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 말한 게 도움이 된다. 이야기한 거죠. But. 하지만 when we. 우리가 어떻게 할 때 we start to miss cues and signals. 우리는 뭘 하게 돼요? 단서와 신호를 miss. 놓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가 나오지? 부정적인 측면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뭐뭐 할 때? 근데 이 할 때가 지금 바로 뭐야? 우리가 한 곳에 굉장히 집중을 할 때 즉 다시 말하면 narrowing을 할 때 부정적인 측면이 생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뭐 할 때? narrowing을 할 때 부정적인 측면이 생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집중을 해서 나쁜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볼게요 We can lock in 우리는 갇힐 수 있어요 On one path, 단 하나의 길에 갇힐 수 있습니다. Without being able to step back, 뒤로 물러날 수도 and see a better route, 그래서 더 나은 길을 볼 수 없는 채로 우리는 한 곳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지문 여러분들 읽을 때도 어때요? 맥락을 크게 보기보다는 그 단어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어떻게?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죠. 단서들, 그죠?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When we stop, 우리가 갇혀요. 그래서 꼼짝없이 할 수가 없을 때 narrowed in. 너무 집중한 나머지 거기에 꼼짝 못해. 그것도 어떻게 해요?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꼼짝하지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고 거기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성과는 떨어지고 사고는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놓치기 시작한다. 뭐 할 때?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을 때. 너무 집중하는 걸 오랫동안 할 때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Get distracted. 자, 지금 주의가 분산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의 get distracted는 잘못됐고. 자, rely too heavily on. 너무 많이 어디에 의존할 때? 디지털 기기에, 장치에 의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죠? 자, randomly switch between tasks. 과업들을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했어? 그런 얘기 없었어. Remain zooming in. Zoomed. 예, 한쪽으로 이렇게 쫙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집중한 상태. 너무나도 한 곳에 집중한 상태로 남아있을 때. 정답 몇 번?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아, 5번도 볼게요. 자, fail to control our feelings. 우리 감정이나 정서를 통제하는 걸 실패했을 때. 정서 통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몇 번이? 4번이 정답이 되겠고, 방금 전에 지운 것처럼 이렇게 관련 선택지를 지워지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어렵지 않지? 좋아, 좋아. 자, 7번도 가보자. 7번도 보니까 첫 문장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소재가 뭐야? 아, literature. 이거 뭐, literature가 뭐야? 어떤 경우에는 문헌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죠? 특히 이제 어떤 학문에서 literature review라고 하면 문헌 검토?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얘는 문학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문학이 어디에 도움이 된대요? language learning process. 언어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바로 뭐야? 이유예요, 이유. 뭐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 살짝 구조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그것이 뭔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독자들을 어떻게 foster, 길러줄 수 있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길러줄 수 있는 무언가 때문에 literature가 언어 학습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바로 literature, 문학이에요. 문학의 뭐지? 기능이죠, 기능. 문학의 기능에서 특히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Readers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독자에게 도움이 돼요? Language learning, 언어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때문에? 바로 빈칸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걸 찾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core language teaching materials. 핵심 언어 교육 자료? 핵심 언어 교육 자료는 must concentrate on. 어디에 집중을 해야만 해요? How a language operates. 어떻게 언어가 작동하는지요. Both. A and B. A, B 둘 다. 뭐뭐로서 그리고 뭐뭐로서 둘 다 어떻게 언어가 작동하는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전념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언어가 하는 기능이 뭔데요? Rule-based system. 바로 규칙 기반 시스템과 그리고 socio-semantic system. 사회 의미론적인 그런 체계. 둘 다에서 이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 지금 literature의 기능을 literature가 아니라 literature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 기능을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 일단은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Very often, 아주 흔히요. The process learning, 학습의 그 과정은요. It's essentially analytic, piecemeal, and at the level of personality, fairly superficial. 분석적이고 단편적이며 그리고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상당히 superficial, 피상적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피상적인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학습은 본질적으로 이렇다, 아니 어떤 학습의 그런 본질, 학습의 과정에서는 눈에 보이고 분석적이고 단편적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engaging, engage라는 게 여러분들 engaging, 뭔가를 그냥 하다라고 해석하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얘가 몰입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자, 몰입하고 몰두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상상력을 가지고 어디에 몰두하는 거? Engage with literature. 문학에 몰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너무 그냥 그 있는 텍스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뭐야? 머릿속에 그 장면들을 그리잖아요. 그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문학에 몰입하는 거는요. Enable learners, 학습자로 하여금 to shift the focus, 초점을 전환시키게 해줍니다. 그들의 주의에 대한 초점을 어디를 뛰어넘어서 전환시켜줘요? The more mechanical aspects. 보다 기계적인 측면을 뛰어넘는데요. 그럼 기계적인 측면 말고 다른 측면으로 독자들을 전환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전환되는 곳이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계적인 부분은

The foreign language system. 이, 그 외국어 체계에 이런 기계적인, 보다 기계적인 측면 그 이상으로 그 독자들의, 그 학습자들의 주의에 집중을 전환시켜줍니다. 그럼 이 전환은, 몰입을 해서 전환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when a novel, play, or short story. 소설, 희곡, 그리고 단편 소설. 그죠? 단편 이야기, 단편 소설은 explored. 뭐할 때? 탐험이 될 때, 탐구가 되어질 때. 즉, 이런 것들을 탐구할 때, 그것도 한동안,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걸 탐구하고 탐색할 때, 그 결과는 이런 소설이나 희곡이나 아니면 단편 소설 같은 걸 읽는 거야. 그럴 때그 결과는 the reader begins. 독자들이요, 뭐 하기 시작하죠? inhabit the text. 그 텍스트 안에 어떻게 돼? 그치, 속하게 된대요. 그 안에서 살게 된대. 그 안에 완전히 스며들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속으로 완전히 풍덩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지? 몰입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몰입함으로써 독자들한테는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몰입이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볼게요. 자, 그 독자는요, drawn into the book. 책에 완전히 끌어들이게 돼요. 즉, 거기에 완전히 빠지게 되죠. Pinpointing what individual words or phrases may mean becomes less important. 어디에 집중하고 무언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개별적인 어휘나 아니면 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것은 덜 중요해집니다. 뭐보다 pursuing the development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전개를 추구하고 찾아내는 것보다요. 따라가는 것보다. 그러면 얘가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건 뒤에 게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표시한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걸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보다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거기에 몰입해서 완전히 빠져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언어학습에 도움이 된다. 독자들의 언어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냐 말이죠. 자, the reader, 독자는요, is eager to. 근데 be eager to라고 하면 무언가를 열망하라,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독자들은요, 뭐 하려고 열망을 해요? Find out what happens as event unfolds. 이벤트들이, 사건들이 unfold, 펼쳐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내고자 열망을 해요. 여러분들 왜 밤새서 책 읽어본 적 없어요? 선생님은 여러분 말할 때 되게 많았는데. 재밌는 책이야.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전개될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독자는요, feels close.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To certain characters. 그렇지. 특정 등장인물에게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and share their emotional responses. 그 등장인물들의 정서적인 그런 반응을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되게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막 너무 슬퍼서 어떻게 같이 울잖아요. 이렇게 독자들은 반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The language become transparent. 자, 여기 보세요. 언어가요. 어떻게 돼? Transparent. 얘가 무슨 뜻이야? 투명한 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이야? 언어가 투명해진대. 언어가 투명해진다는 건 다시 뭔 말해서 뭔데? The fiction. 그 소설이 draw the whole person. 그 전체 사람. 그 사람 전체 독자가 되겠죠? 그 독자를 어디로 draws 이끌어요? its own world 그책속그책속 세상 그 자체의 세상으로 이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제 글자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거기에 완전히 빠지게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막 읽을 때 어때요? 엄청 가속이 가독성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막, 막 읽으면서 완전히 내가 이걸 문자를 읽고 있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어학습이라는 건 몰입을 통해서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literature, 문학이라는 건요, can be helpful,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in the language learning process. 언어학습 과정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왜? 그것이 그 문학이 독자들에게 길러주는 뭐 때문에? 몰입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빠질 수 있게끔 하는 그 몰입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linguistic insight. 언어적인 통찰력. 언어적인 통찰력이 아니지. 오히려 단어들은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artistic imagination. 예술적인 거 나왔어요? 없죠? 자, 문학적인 감각. 문학적인 감각을 길러준다는 얘기 없었고. alternative perspective. 대안에 대한 관점. 대안적인 관점. personal involvement. 이거 뭐야? 개인적인 참여? 개인적인 참여가 뭐야? Involvement가 engagement랑 비슷합니다. 그렇지, 몰입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적인 몰입. 완전히 그 안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에 풍덩 빠지게끔, 거기에 스며들게끔,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아까 뭐라고도 나왔어요?
inhabit 이라고 나왔죠. 거기 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요 여러분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난이도 높았다는 거는 오답률이 좀 높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치? 요 의미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몰입이라는 그런 의미로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어디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야? 책 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책 속에 완전히 빠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생각하시면서 공부 이 문제를 푸셨어야 얘가 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머지는 답이 될 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얘가 어떻게 해서 답이 될 만하게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5번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관련한 거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갈까요? 네,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한번 위치 좀 보자. 일단 얘는 뭐에 대한 거야? 뭐 교육이죠? 교육. 그죠? 근데 그냥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예요. 교육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바로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를 키워줄 수 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적인 사고가 또 뭘 하게 할 수 있다? 약간 이게 점층적인 거죠.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가 길러지고 그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면 to avoid accumulating two emotional pressures. 감정적인 압박에서 굴복하는 걸 피할 수 있대요. 그럼 감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감정 압박에서 벗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하면 감정 압박에서 벗어난다는 게 정신적인 해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봐도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봐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뒷부분을 보면서 좀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는데 뒷부분에 바로 뒷부분에 뭐가 있어요? 빈칸이 있죠. 빈칸. 그리고 빈칸 문장에 뭐가 있어? 우리가 제일 빈칸 문제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벗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독해에서는 벗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막 눈여겨서 보게 되는데 빈칸 문제에서는 지금 반전을 주는 그 문장 안에 벗이 들어있으면 얘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뒷부분에서 뒷받침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치만 심지어 불완전한 소유조차도 그것에 대한 소유조차도 그걸 불완전하게 갖고 있어도 이런 뜻이죠. 그게 뭘까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뭘까? 그걸 좀 완전하게 안 갖고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 빈칸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빈칸할 수 있거나 빈칸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봤더니 being stimulus driven 자극으로 추동되는 자극으로 막 자극이 돼가지고 거기에 막 밀리는 거야. 자극으로 추동되는 것에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문의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추상적인 생각이 드는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교육이라는 건요, 가장 아주 멋진 그림에서는, 멋진 모습으로는, 그죠? 가장 좋은 모습으로는 교육이라는 것이 teaches, 가르쳐 줍니다. More than just knowledge, 지식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죠. 그치,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지식만 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식으로부터 그 과정에서 뭔가 얻는 게 있잖아. 그죠? 네, 이런 것들 가르쳐 줍니다. It teaches, 그 교육이라는 건요, 뭘 가르쳐 줘요? 그 지식 이상이라는 게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를 가르쳐줍니다. 알려줘요. 비판적인 사고라는 게 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죠. The ability to stop and think before acting. 행동하기 전에요. Stop, 멈춰서서 and think,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critical thinking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가 뭐뭐 해라고 했어요. 근데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내가 지금 해도 되는 행동일까? 를 생각해보는 거죠. 멈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비판적인 사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네, 이것은요, 뭘 피하기 위해서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압박에 굴복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정서적인 압박을 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This is not thought control. 이것은요, 사고 통제는 아니에요. 사고를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it is very reverse.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대가 뭔데? 사고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해방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 한번 아까 선생님이 도입부에서 살짝 이거고 이거고 이거고 이렇게 정리는 했지만 옆에다가 살짝 메모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의 효과예요. 교육은 정말 좋은 의미에서 뭘 할 수 있어?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능력이죠. 근데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 뭘 피하기 위해서야? 어떤 정신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래요. 간단하게 이해하면 정서적인 압박에서 피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다시 말하면 이건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 정신적인 liberation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네. 해방을 의미한대요.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야. 정신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 뭔가 탈출할 수 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계속 가보겠습니다. Even the most advanced intellectual, 가장 발달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사람이라고 해석했을까? The intellectual. 더 플러스 형용사를 형용사 people로 해석을 한 겁니다. 가장 지적인 발달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성인이라 하더라도, 자, will be imperfect at the skill. 이런 기술이라는 게 뭔데? critical thinking이에요.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기술, 그런 능력이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완전하게 그것이라는 게 바로 그런 능력이죠. 비판적인 사고와 같은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을 불완전하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부족하긴 하지만 이게 완전하진 않아도 라는 뜻이에요. 비판적인 사고를 완전히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이란 뜻이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극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정서적인 압박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게 바로 stimulus driven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자극에 대한 여러 가지 자극이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흔들려, 정신적으로. 그게 바로 정서적인 압박을 받는다고 할수 있겠지. 그지?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빈칸의 선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 동사하고요. 그죠? 자, 이것에 무엇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constantly. 끊임없이 reacting, 반응하면서요. To the immediate environment. 자, 근접해 있는 그런 환경. 그 환경이라는 게 뭔데? 뭔가 가장 밝은 색깔들이 있을 수 있고, 가장 시끄러운 소리들이 될수 있고, 이런 자극들이 있잖아. 자극들로 막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밀려오는 이런 자극들로부터 어떻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있다면은요? 이런 비판적인 사고가 있다면 정신적인 해방을 할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연계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야? 정신적인 압박, 이런 자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계속 갑니다. 자, being driven by. 방금 전에 우리 여기 stimulus driven 이라고 나왔던 거 있잖아. 그지? 자, 뭐에 의해서 heuristic responses. heuristic 이란 단어 몰라도 돼요. 뒤에 설명을 해줍니다. 이 heuristic 반응으로 우리가, 몰아져서, 그런 상태에 의해서 우리는, 몰아진 상태가 되어서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일까? Living by instinct and emotion all the time. 얘가 뭐 체험적인이라는 의미더라고요. 우리가 경험으로 겪은 뭐 이런 뜻이던데. All the time. 늘 감정과 instinct.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게 바로 heuristic responses에 몰려져서 우리가 거기에 몰아져서 거기에 압박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게 바로 driven by heuristic responses가 되겠죠. 그냥 여러분들 여기 뒤에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본능과 그리고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is a very easy way to live. 살기에는 참 편할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요. 왜? 생각이라는 건, 생각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 될수 있죠. 노력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행동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생각하는 거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노력이 필요해요. Especially for the inexperienced. 특히 누구에게는 이게 참 힘든 일이 될수 있어요. 노력이 많이 듭니까? The inexperienced. The experienced.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라고 얘기했죠? 숙련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the experienced예요. 근데 the inexperienced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숙련되지 않은. 즉,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편해? 본능적으로, 늘 감정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 굉장히 쉬운 방법이란 얘기야. 아, 밤이야. 그런데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아, 그런데 배가 고파. 아, 라면 먹고 싶어. 그러면 바로 먹어. 본능에 의해서. 참, 이거는 쉬운 일이죠. 그죠? 아, 안 돼, 상미야. 좀더더 참아야지. 내일 후회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잖아.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하지만 emotions, 감정이라는 건 are also exhausting. 또한 어때요? 소모적입니다. 굉장히 지치는 일이에요. 감정이라는 것도. 그리고 short-term reactions.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반응들이 may not.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는요. may not be. 뭐가 아닐 수도 있어요? Be the most beneficial for health and survival. 생존과 그리고 건강에는 가장 이로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0: 쉽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크게 여러분들의 생존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롭지 않을 수도, 가장 이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건, 그죠?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계속 휘둘려서 사는 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just as. 마치 뭐와? 꼭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죠. We reach for burgers. 우리가 햄버거에 손을 뻗어요. 왜? For the sake of. 뭔가를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뭘 위해서요? Convenience. 그냥 편리함을 위해서요. 아, 이런 거 저런 거다 차리기도 괜찮고 건강하게 먹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냥 편리성을 위해서 이 햄버거에 손을 뻗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손을 뻗는다라는 건 storing up the arterial fat. arterial fat. artery라는 단어가 원래 동맥입니다. 그럼 arterial이라고 하면 동맥의 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동맥 지방을 쌓아가요. 동맥 여러분들 혈관 같은 데 지방이 쌓이면 어떻게 동맥경화증 온단 말이야. 혈관이 막힌다고. 그죠? 자, 이렇게 쌓여.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 어느 날엔가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에 의해서 자극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해가 될수 있는 일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요. 모두 마찬가지야. Our reliance on feelings. 감정에 의존을 하는 것 역시 can do us. 우리에게 어떻게 돼? Great harm. 여러분, do harm이라는 게 해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큰 해가 될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감정에 너무 휘둘리거나 감정에 완전히 거기에 쏠리지 말고 그렇지. 생각을 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뭐야? 그렇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정신적인 해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being stimulus driven으로부터 어떻게 될수 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뭘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을 불완전하게나마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critical thinking 정도로 보시면 된다 얘기했죠. 그죠? 비판적인 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파악했으면 자,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liberation. 아까 mental liberation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정신적인 해방을 할수 있다. 비슷한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iberation과 비슷한 게, 오, 이게 free 있는데요. free is a person. 어떤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뭐로부터요? from the burden. 어떤 짐으로부터, 부담으로부터. 어떤 부담? 감정에 완전히, 자극에 완전히 쏠려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부담. 즉, 정서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라는 그런 부담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 한번 쥐어볼게요. intensify가 뭐예요? 강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위험을 강화시킨다. 여러분들, 이걸 갖고 있으면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어떤 건강이나 생존에 있어서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죠? 강화한다는 의미는 잘못됐고요.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 뭐에 대한 이해야? 어떤 이해? 이것에 대한 그냥 이해가 올라간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아니지. 그치? 이거를 좀, 막아줄 수 있고,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해방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nevitable 이란 단어가 원래는 필수 불가결한이란 뜻이죠? inevitability 이니까 필수 불가결한 것, 필연적인 것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필연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한대요. 필연적인 걸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에 의해서 막 이런 건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과 반대가 되겠죠? requires one to have the experience.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경험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경험을 갖도록 요구한다.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분명히 뭔가를 깨닫고 느끼는 바가 있으면 그 자체로도 잘한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똑똑 볶아보겠습니다. Distract. Distract가 여러분 draw의 뜻이에요. 끌다. Attract가 한쪽으로 끌어들이는 거니까 얘는 집중시키다, 매료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매료시키다는 의미고 Distract는 그것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주의를 흐트러뜨리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다, 산만하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istraction, 집중을 방해하는 것. S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의미로 아까는 우리 복수형으로 봤죠. 이거 어디에? 그렇지.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Attract, distract, attraction, distraction 뭐 이렇게 같이 정리해 두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빈칸추로 풀다 보면 정말 재밌는 파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또 이 보람도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도 단서 찾고 오답의 근거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할 수 있지? 오케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추는 기출의 미래의 영어 어법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27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어휘 문제 5문제씩 끊어서 풀어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밑줄 친 어휘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기출 문제 5개 알차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몇 번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26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30번 문제였고요. 첫 번째 문제, 문장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surely, 확실히, one reas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히 한 가지 이유는 이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유는 that copies have lost their sense of human connection, abundance, and intimate rel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 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요? 물론 우리 어법을 다루는 단어는 아니지만 얘들아 같이 한번 짚어보면 좋잖아. 그쵸? 그래서 확실히 한 가지 이유는 이유인데 이러한 이유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들아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쪽의 문장은 완전해. 그러면 얘는 우리는 동격의 대시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줄 건데 어떤 이유냐면 copies라고 하면 복제물이거든요. 그래서 복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그들의 어떤 감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대. 어떤 감을 잃어버렸을까? human connection, 인간과의 연결성 혹은 풍부함 그리고 intimate relation, 어떤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한 가지 이유는 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복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이것이 이러한 복제물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한 가지 이유는요 is that, that 이하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뭐냐면 Modern technology has made copying so eas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복제를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유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현대 기술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복제를 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구나 라고 하는 내용 파악할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The method of copying available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능한 복제 방법이라고 하는 거 방금 위에서 뭐라 그랬어? 이런 현대 기술이 복제를 너무 쉽게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한 이런 복제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has never been more powerfully abund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도 이렇게 강력하게 풍부했던 적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강력하게 풍부한 게 맞아? 라고 지금 만약에 물어본다면, 지금 복제 기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나 많이 풍부했던 적이 없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연결되고 있어? 첫 번째 문장에서 현대 기술이 복제를 쉽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랑 연결 지을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첫 번째는 아주 잘 쓰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is seems true. 자, 이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이것은 뭐야? 복제 기술이 풍부해진 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대. 비록 The sense of loss has at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복제를 굉장히 많이 할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그랬을 때, our ever more powerful means to reproduce what we care ab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신경 쓰는 것을 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가져온대?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현대 기술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경 쓰는 것을 reproduce, 복제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서 등장하는 무슨 표현이랑 같은 거야? copying이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copying, copies, 복제물, 복제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reproduce 라고 하는 복제하다 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Walter Benjamin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has famously formulated, 아주 유명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this loss, 이러한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대?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얘들아, 무작위적으로 마구 찍어냄으로써 상실되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대? 아우라가 상실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우라라고 하는 걸잘 모르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그것은 which is lost in mechanical reprodu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재생산, 기술적인 복제를 통해서 lost, 잃어버려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이때 3번, los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맞을까? 이러한 상실감이라고 바로 앞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이런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라라고 표현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복제를 통해서 잃어버려진 것을 우리는 아우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바로 위에 나오는 loss라고 하는 표현에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3번도 무난하게 맞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 aura of art A work of a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예술 작품에 있어서의 아우라, 즉 상실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not be copied by mechanical technology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예술 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요, 복제되어질 수 없대. 뭐로 인해서 복제되어질 순 없냐면 기술적인 기술로 인해서는 뭔가 복제되어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by around 1900이라고 나오고 있어. 1900년대 즈음에 그가 쓰기를 technical reproduction had reached a stand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1900년대쯤 가니까 기술적으로 복제하는 기술이 어느 정도의 기준에 도달했다라고 적어 놓고 있어. 어떤 기준에 도달하고 있냐면요. That not only permitted it to reproduce all transmitted work of a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때 등장하는 이 기준이 이 기술적인 복제 능력으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야? Reproduce all transmitted works of a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예술 작품, 즉, 모든 전승된 예술 작품을 복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거죠. 자, 그리고요. And thus, 그러므로 to cause the most profound change in their impact upon the publ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유발하게 되었냐면요.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their impact upon the public, 우리 대중들에게 있어서 그 예술품의 영향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지금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얘들아,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다고 쳐보자. 여기서 지금 등장

하고 있는 예술 작품이지. 예술 작품인 모나리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무작위로 배포할 수 있지. 뭐 함으로써? 복제함으로써. 그래서 모나리자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 모나리자가 그려져 있는 뭔가 테이블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배포되어질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뭐가 상실돼?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랬을 때 the ability to copy mechanically, 이렇게 기술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여기서 왜 능력이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얘들아 뭐라 그랬어? 어떤 기준에 도달했다고 했냐면 모든 전승된 예술 작품들을 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지금 기술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 모나리자를 마구잡이로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복제 기술의 능력은요, substituted, 대체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대체했냐면요, a unique exist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일무이한 존재를 뭐로 대체하게 만들었다? 다수의 복제품으로 대체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은 유일무이한 하나의 작품인데 다수의 복제품들이 이것들을 대체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addition to transforming art and the public's relation to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더해서 예술을 작품을 변형시키고 그리고 그 public relation to it, 그 예술 작품에 대한 대중의 관계를 변형시키는 거에 더해서 벤자민은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mechanical reproduction, 이렇게 기술적인 재생산, 기술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대. 뭐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냐면요. Trend tradition. 오, 갑자기 강력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찢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때 마구잡이로 복제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겠네. 자, 그랬을 때 by interfering with, 무엇과 대립을 하는 거냐면요. 어떤 대상의 권위에 대립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상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embedded in the fabric of tra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의 구조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대상의 권위에 대립하면서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뭔가 하나만 있는 독보적인 존재를 마구잡이로 재생산해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자, 그때 this devotion to tradition. 자, 여기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통에 대한 얘들아 devotion 하면 헌신이거든요. 지금 전통에 헌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 아니야 얘들아, 지금 전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분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전통에 뭔가 대립하는 혹은 전통을 위협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에서야 드디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때 devotion, 헌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threat라고 하는 위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의 위협, 전통에 대한 위협은요, has twofo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And concerned, 무엇을 고려하냐면 the presence of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대상의 뭔가 존재를 고려하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장, 즉 이 지문을 한마디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복제 방법이 abundant, 풍부해지면서, 그치?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풍부해지면서 우리는 대상을 reproduce, 재생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얻었지. 자, 그런데 기계적인 복제 과정에서 예술 작품 특유의 뭔가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었으며 이는 전통의 권위에 대한 threat, 위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 특히 어휘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내용에서 반대되는 단어를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지문을 읽을 때 도대체 이 지문이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거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We all like to think of ourselves.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냐면 as rational a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그쵸? 내가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모두 좋아하는데 careful and consider in our thinking.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고려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capable of sound and reliable judg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믿을만한 판단 그리고 sound 하면 타당한 이란 뜻이거든요. 타당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rational actor,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우리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자, 근데 얘들아 보통 이런 문장이 나오면 보통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하는 반대 문장이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we might believe 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는 아마 믿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약한 추측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도 있냐면 We generally consider different points of views and make informed decis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다른 관점을 고려하고 그리고 and make informed decis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보에 입각한 그런 결정을 만들어낸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1번 informed 정보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 괜찮은지 물어보고 있거든. 괜찮을까? 우리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Rational actor,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우리를 인식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많은 정보에 입각해서 우리가 decisions, 결정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괜찮은 표현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we are, in fact,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Predictably irrational. 예측 가능하게 irrational, 비합리적인 존재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역시나 한번 내용이 꺾였네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행위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다 우리는 실제로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psychologist, 이 심리학자가 말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All of us engage in automatic reflexive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하냐면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사고를 한대. 그치 얘들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심사숙고할 순 없어. 우리는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생각을 하는데 typically 특히나 taking the easier path 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And conserving mental eff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노력을 아끼면서 어떻게 한대? 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도 한대. 얘들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심사숙고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길이야. 그런데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거, 뭔가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더 쉬운 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쉬운 길을 선택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껴질 테니까 오케이? Easier path라고 하는 표현 너무 잘 쓰고 있죠. 그랬을 때 비록 we each may have the subjective impre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우리는 모두 주관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대. 어떤 주관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냐면 We are careful thinkers. 우린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e often make snap judgments. 우리는 아주 재빠른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Or no real judgments at all. 전혀 뭔가 판단을 하지 않을 때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뭐를 계속 말해주고 싶어 하냐면 우리 인간들은 뭔가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numerous bia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수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요. inhibit, 얘들아, inhibit 뭐야? 억제하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override 하면 무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수의 이러한 뭔가 편

취향, 편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reflexive, 성찰적이고 이런 숙고적인 생각을 저해하고 무시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면 뭔가 숙고적이고 성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네. 그래서 intuitive theories, 이러한 직관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interfere with, 무엇을 방해하게 되냐면 얘들아, 직관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야?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딱 받아들이는 대로 바로 인식하는 거잖아. 그럼 이 문장에서 봤을 때 intuitive theory라고 하는 거랑 연결되는 개념이 뭘까? 직관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앞에 나오는 numerous biases, 그렇지, 그 다수의 편견,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개념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직관적인 이론, 아, 이거 바로 그거야, 생각하지 않고 바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요, 또한 무엇을 방해할 수 있냐면 acceptance of accurate scientific explan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한 과학적인 설명을 받아들이는 거를 방해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정확한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건데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는 이런 과학적인 설명을 받아들이는 거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내용적으로 똑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understanding, 무엇을 이해하는 거, more about how our minds work,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되지? 그리고 and how biases may operate,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은,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아는 것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면 less subject to fallacious reaso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우리를 덜 걸리기 쉽도록 만들어준대. 뭐에? 오류가 있는 그런 추론에 덜 걸리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 얘들아? 우리가 어떤 우리가 편향을 가지고 있지를 계속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면 더 fallacious reaso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류가 있는 추론에 우리가 빠지기 더 어렵게 만들어주겠지. 그래서 덜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4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more rational, 우리가 더 이성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고요. And more aware of the problems in others'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더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7번 문장 보자면 Learning to understand the built-in rationality of our mental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앞에 문장이랑 뭔가 유형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 Understanding more about how our minds work 이라고 나오고 있고 다음 문장은 Learning to understand the built-in rationality of our mental process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장의 형식이 조금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를 배우는 거? 이해하려고 배우는 거래요. 무엇을 이해하려고 배우는 거냐면 우리의 정신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rationality 라고 하면 합리성이거든요. 그러면 built-in ration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재된 합리성이에요. 얘들아, 우리의 mental processes, 그 우리의 정신 과정에 있어서 내재된 합리성이 있다고 했어, 지금? 아니야, 얘들아. 합리성 없다고 했어. 뭐가 있다고 했었어? 많은 제한점들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때 등장하는 rationality는 나오면 안 되고요. limitations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신 과정에 있는 많은 제약들, 많은 내재된 제약들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것은 can also help us improve our abi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능력? To inform others more effectiv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켜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실제는 뭐 하다? 합리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결과적으로는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보를 잘 갖춘, 즉 informed 된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정신적인 노력을 아끼기 위해서 mental effort라고 하는 거를 아끼기 위해서 더 쉬운 경로를 선택하는 예측 가능한 비합리성을 보인다. 얘들아, 이 정도 키워드는 솔직히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즉,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가능한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존재이며 내재된 인지적인 limitation, 얘가 답이었죠. 그래서 내재된 인지적인 그 한계 때문에 객관적인 과학적 설명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결과적으로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이 지문도 정리해 보았고요. 2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고요. 자, 첫 번째 문장 조금 긴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People are correct. 사람들은 옳습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언제 사람들이 옳냐면 when they feel that이라고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때그 사람들은 맞는 거래. 어떤 감정을 느낀대? The written poetry of literate society and the oral poetry of non-literate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literate society라고 하면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기반하는 사회에서 쓰여지는 written poetry라고 하니까 뭔가 쓰여진 시, 그리고 뭔가 언어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회에서의 oral poe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시라고 하는 것이 differ. 자, 이때 등장하는 differ은 대절 안에 있는 동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시에서 사용되는 거, 이렇게 쓰여진 시나 혹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differ from, 뭐로부터 다르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맞는 거냐면 The everyday language spoken in a commun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일상생활에서 말해지는 언어랑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얘들아, 지금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짧게 한번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아, 시에서 쓰인 언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언어랑 다르네라고 느낀다면 그건 맞는 말이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랬을 때 listeners, 우리 듣는 사람들, 즉 시를 듣는 사람들은요, not only accept the strange use of wor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를 듣는 사람들은 뭐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런 단어들의 이상한 사용들 혹은 이런 단어들의 색다른 사용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러 개 단어가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단어를 낯설게 사용하는 거 rearrangement of word order 어떤 단어의 어순을 재배열하는 거 assona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음을 사용하는 거, 두음을 사용하는 거, 지금 쭉쭉쭉쭉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and so on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 시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언어를 낯설게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단어를 색다르게 재배열하는 거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은요. Actually expect to find these things in poe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뭔가 시에서 이러한 것들 얘들아 이때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뭐야? 앞에서 나와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러한 것들이라고 지칭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시를 듣는 사람들은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기대하기까지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번, strange use of words라고 하는 게 괜찮은지 한번 보자면요. 시에서 얘들아, 뭐라 그랬어? 시에서의 언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랑 다르다고 했잖아. 그치? 다르다는 것을 찾는 것은 올바르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strange use of words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괜찮은 표현이겠지. 그랬을 때 시에서 단어를 색다르게, 낯설게 사용하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듣는 사람들, 시를 듣는 사람들은 are disappointed when poetry does not sound poe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가 뭔가 시답지 않게 들린다면 실망하기까지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하지만 but those who regard poetry as a different category of language altogeth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하지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regard poetry a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를 뭐로 인식하는 사람들? 아, 시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있어서 완전 다른 부류에 있는 거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즉, 뭔가 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랑 완전 다른 거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are deaf to 무엇을 들을 수 없냐면 the true achievement of the po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인의 진정한 성공을, 성취를 들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different가 괜찮은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밑에 문장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랬을 때 rather the poet, 그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보다는 artfully manipulate the same raw materials of his langu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인들은 그보다는 아주 예술적으로 조작하는 거래요. 무엇을 조작하는 거냐면 그의 언어에 있는 원재료, 똑같은 원재료를 예술적으로 조작하는 사람이래. 자,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여기서 그보다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앞에 내용이랑 반대 내용이어야겠네? 그쵸?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원재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똑같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잖아. 시인이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든 똑같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same raw material, 똑같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인은 어떻게 하는 거다? 예술적으로 조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앞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 아, 시인이 쓰는 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언어야 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언어, 반대로 똑같은 원재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이때 등장하는 B의 표현은 잘 나오고 있는 거겠지. 자, 그랬을 때 시인은요, 똑같은 원재료를 가지고 더 예술적으로 언어를 조작하는 사람들인데요. As are used in everyday speech.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뭔가 예술적으로 조작해내는 사람이래. 그랬을 때 그 시인의 기술은요, is to find new possibilities in the resources already in the langu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언어에 있는 그 자원들을 어떻게 찾는 것이다?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똑같이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 시를 읽는데 뭔가 새롭게 감명을 받고 뭔가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고 하는 거는 그 시인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in much the same way, 자, 뭐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냐면요, the people living at the seash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얘들아 지금 so that 구문 나오고 있거든. so that 구문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너무나도 익숙해서 뭐뭐 해지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잖아. 그래서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뭐에 너무나도 익숙해졌대? The sound of wav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파도 소리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내가 해안가에 살고 있으면 매일매일 듣는 게 파도 소리야. 그러면 그 파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고 새로운 인상이 떠오를까? 아니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 더 이상 그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이 Most of us, 우리 중에 대부분들은요, have become sensitive. 우리 대부분은 뭐 해졌대? 민감해졌다고 합니다. To the flawed tide of word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millions of them every day. 매일매일 수백만 개가 들어오는 그 단어의 홍수에 얘들아 예민해졌을까? 아니지. 우리가 우리의 고막을 매일매일 수백만 개의 단어가 들어와. 한국어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예민해져?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insensitive,
묻어내지게 되는 거죠. 마치 파도 소리가 묻어내지는 것처럼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있는 그 한국어라고

그래서 그 시라고 하는 것을 뭔가 낯설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we will listen to language once again. 우리가 그 단어를 한번 더, 그 언어를 한번더 들을 수 있게끔 낯설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자, 하지만 successful poet, 성공적인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never depart so far into the strange world of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그 낯선 언어에 너무 멀리까지 나가지는 않는데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none of his listeners can follow him. 그 청자들,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갈 수 없을 때까지 너무 멀리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니까, 자, 여기서 멀리 가지 않는다, never depart so far. 뭐 하기 위해서? 자, 그를 따라가는 것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멀리 떠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okay, follow라고 하는 표현도 잘 쓰여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성공적인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communicator, 의사소통자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남아있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사람들은요, 일상적인 언어의 홍수에서 insensitive, 무감각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 뭐야? 우리들에게 이미 친숙한 단어들을 낯설게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예술적으로 manipulate, 조작함으로써 이 세상을 신선한 감각으로, 뭔가 fresh한 감각으로 묘사해서 우리가 언어에게 다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인의 역할이자 시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럼 2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짧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요. Internalization depends on supports for autonom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internalization 하면 내재화잖아요. 내재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의존한대요? 어떤 자율성에 대한 지지에 의존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얘들아, 뭔가 딱 와닿아? 이해가 확 갔어? 잘안 갔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다음 문장으로 일단 넘어가 보라고 했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이해를 시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내려가 보면요. context, 문맥은 맥락, 문맥은 문맥인데, 혹은 맥락은 맥락인데, that use controlling strategies such as salient rewards and punishment or evaluative self-esteem hooking pressures 라고 나오는 이 부분까지가 지금 주어인 거죠. 왜? 동사가 뭐니까? 동사가 are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 앞부분까지가 주어겠네. 그래서 맥락은 맥락인데 어떤 맥락이냐면 어떤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이래. 자, 근데 이때 통제 전략이라고 하는 걸로 뭐로 예시로 줬냐면요. 아주 두드러지게 보상을 주는 거. 혹은 아주 두드러지게 punishment, 뭔가 처벌을 내리는 거. 혹은 evaluate, 아주 평가적이고 self-esteem hook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 self-esteem이라고 한 자존심, 자존감이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압박을 주는 것과 같은 controlling strategies,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은, 자, 얘들아, 쉽게 생각하자. 영어 문장은 쉽게 쉽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해볼까? 일단 보상을 주는 거라고 해볼까? 두드러지게 보상을 제공하는 그러한 맥락은 are least likely to lead people to value activities as their ow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뭐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가치적인 활동을 스스로의 것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거의 없대. 자, 그 말인즉슨 얘들아, 두드러진 지금 보상을 제공해준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시험 잘 보면 엄마가 10만 원 줄게 라고 해서 두드러지는 보상을 줬어. 그러면 뭐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 가치적인 활동을 스스로의 것으로 체화하기, 내재화하는 데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least likely to lea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is is not to say, 자, 이것은 뭐를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냐면 that controls don't work to produce behavio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통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래. 자, 얘들아, 통제를 주면 행동을

안 들어와 낼 수도 있지. 그치? 엄마가 10만 원 줄게라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런 통제라고 하는 것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Decades of operant psychology proves that they c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조작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몇십 년 동안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통제가 분명히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증명을 해왔대. 자, 그렇지만, it is rather, 그보다는요, the more salient the external control over a person's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근데 뭐가 보여? 뭐가 눈에 띄냐면, 더비교급이 눈에 띕니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더비더비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 자, 그랬을 때 그보다는 우리가 the salient external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외재적인 통제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over 뭐에 대해서? person's behavior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통제적인 외재적인 통제가 더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더 뭐하게 된대? The more the person is likely to be merely externally regul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뭐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외재적으로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외재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떤 거에 있어서? 그나 그녀의 행동에 있어서 그냥 외부적으로 통제받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 외재적인 통제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reward 보상을 제공해줬지만 이제는 punishment 뭔가 처벌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시험 못 보면 앞으로 용돈 끊어버릴 거야 라고 했어. 그러면 이 외재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된대? 외재적으로만 통제되게 된대. 즉, 내재적으로는 진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지 않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그 결과, the person does not develop a value or investment in thei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 사람들은 뭐 하게 되지 않는데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의 가치,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의 투자를 개발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투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를 개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더뭐 하게 됨으로써? 외재적인 가치에 치중되게 됨으로써. 자, 하지만, but instead remains dependent on external control. 그 대신에 어디에 의존하게 된대? 외재적인 통제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돈 주면, 용돈 주면, 공부 열심히 하고, 용돈 끊어버리면 안 하고 라고 하는 그런 외재적인 통제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parents, 자, 어떤 부모님이냐면요. who reward, force, or cajole their child to do home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숙제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제공해 주거나 혹은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부모님들은 더뭐할 가능성이 높대? 어떤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높냐면요. 오직 Does so only when rewarded, cajoled, or forc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보상이 있을 때만, 오직 회유가 되어질 때만, 그리고 오직 강요가 되어질 때만 숙제를 하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the salience of external controls 이러한 외재적인 통제의 두드러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the rise 무엇을 이끌어준대? The acquisition of self-responsibility. 얘들아, self-responsibility가 뭐야? 책임감이잖아. 그래서 책임감의 습득으로 이어질까? 이렇게 외재적인 보장이 막 두드러지고 있어. 뭔가 정말 회유가 되어질 때만, 혹은 압박이 들어올 때만 애들이 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을까? 아니지. 습득하는 것을 약화시키고 방해하는 맥락이 나와야겠지. 자, 이때 그러면 derives가 아니라 undermines 라고 하는 약화시키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외재적인 통제가 너무 두드러지게 되면 이런 아이들은요, 개인적인 책임감, 개인적인 책무감의 습득을 아, 뭐 하게 된다? undermines, 약화시키게 된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ultimately, 그 대신에 부모님

부모님인데 어떤 부모님이야? Who supply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 주는 거죠. 너가 왜 숙제를 해야 되는지 충분한 이해를 제공해 주고요. And show an emotional understanding of difficulties overcoming probl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는 거죠. 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는 부모님들. 그리고 and use a minimum of external incentiv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이런 외재적인 보상을 사용하는 부모님들은 그치 얘들아 지금 반대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두드러지는 외재적인 통제라고 했지. 그런데 다음 상황에서는 아 이런 외재적인 보상을 최소한으로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5번까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재적인 보상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부모님들은요, are more likely to cultivate. 무엇을 더 기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A sense of willingness and value for work in their chi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 있어서 정말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업무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아이를 뭔가 길러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보상이나 처벌과 같은 외적 통제는요.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아이는 스스로 책임감,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책임감을 갖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외재적인 보상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통제의 현저함은 자기 책임감의 습득을 undermines, 약화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답이었거든요.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는 어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화시키고요. 부모는 외적인 유인책을 minimum,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아이의 자율성을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 무슨 단어로 나왔죠? 맨 처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autonomy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외재적인 이런 요소들을 외적인 통제를 최소한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전달하고 싶은 바였고요. 우리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제고요. 30번 문제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If we understand critical thinking a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뭐로써 이해한다면 자, 비판적인 사고를 뭐로써 이해하냐면요. The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근거에 대한 평가 혹은 어떤 근거에 대한 판단으로서 우리가 critical thinking, 어떤 비판적 사고를 이해한다면 자, 그랬을 때 ethical thinking, 반대되는 말이 하나 나오고 있네요. 윤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is about 뭐에 관한 거냐면요. Identifying ethical issu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윤리적인 사안에 대해서 식별하는 거 그리고 and evaluating these issue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관점으로부터 이런 윤리적인 사안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역시나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들만 조금 뽑으면 될 것 같아. 어떤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냐면 ethical thinking, 이런 윤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 윤리적인 사안에 대해서 식별해내고 뭔가 평가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키워드만 일단 뽑고 넘어가 볼게.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is form of ethics, 이러한 종류, 이러한 형태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랑은 구분이 되는 거냐면요. Higher levels of conceptual ethics or theo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개념 윤리학 혹은 개념 윤리학의 뭔가 이론과는 뭔가 다른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그럼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럼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랬을 때 The nature of an ethical issue or problem from this perspective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전달하고 싶은 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본질이래요. 뭐에 대한 본질이냐면 이런 윤리적인 문제 혹은 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본질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사안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is that, that 이하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뭔지 그럼 이제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요. There is no clear right

or wrong respon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뭐가 없대? 이런 관점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바라보면 뭐가 없대? 명확하게 옳고 명확하게 그른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정말 무 자르듯이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려라고 하는 게 없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It is therefore, 그러므로, essential, it is therefore ess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가 필수적이냐면 that students learn to think through ethical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생각하는 거를 배우는 게 필수적이래. 자, 얘들아, 이제 이해가 갔어? 조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완전 옳고 이건 무조건 틀려 라고 하는 것이 없어.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야. 뭐보다는 rather than follow a prescribed set of ethical codes or ru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윤리적인 규범이나 어떤 윤리적인 규율들에 prescribe 하면 어떤 묘사된이잖아요. 이렇게 묘사된 혹은 기술된 윤리적인 법안들을 뭔가 따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앞문장이랑 조금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아. 무조건 옳고 무조건 그른 개념이 없으니까 학생들은 문제에 따라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랬을 때 there is a need to be encouraged recognitio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필요성이 있냐면 이런 인식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돼? 윤리적인 문제가 무조건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 라고 하는 인식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오케이, 자, 그럼 진짜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 That although being ethical is defined 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윤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정의되어져 있대요. As acting,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냐면 뭐를 따르는 행동인 거래요. With the principles of conduct that are considered corr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옳다고 여겨지는 행동의 법칙, 옳다고 여겨지는 행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행동이라고 규정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자 얘들아, 하지만으로 끊겼으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These principles vary both between and within individu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윤리 규칙, 윤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마다, 사람들 간에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사람 내에서 다를 수도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해주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인식이 촉진되어져야만 한다, 장려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표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질문 어려워. 이 질문 어려우니까 우리 문제 다 풀고 나서 일시정지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what a person values, 정말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에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their social, religious, and civic belief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시민적인 믿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들은요, 어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냐면요, 그들이 뭔가 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이지 않은 그 배움의 경험들로부터 온 건데 그들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는 그들의 믿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나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어 에 따라서 뭔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values라고 하는 표현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dividual perspective, 이러한 개인적인 관점, 나는 A라고 하는 거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근데 얘들아, 사람에 따라서 B라고 하는 거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윤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주고 있는데 그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may also be context depend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관점, 나 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게 뭐가 될 수도 있대? 문맥 의존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다른 환경에 있으면
혹은 다른 시간에 있으면요. When they are feeling a different way. 사람이 어떤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시간 혹은 환경에 있게 되면 the same individual, 같은 사람이라도 may make different choices,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나, 김현진이라고 하는 나, 이런 사람은 똑같이 있는데 나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context dependent, 문맥 의존적이다 라고 하는 게 딱 들어맞고 있네. 그쵸? 자, 그래서 D번까지도 맞는데 그럼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Therefore, 그러므로 in order to analyze ethical issues and think ethic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think ethically,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뭐가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Understand the personal factors, 개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죠. 자, 근데 그 개인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That influence your own codes of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너만의 행동 강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and 또한 뭐 하는 것이 중요해? How these may coincid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개인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 얘들아, 이런 모든 지금 개인적인 요소들이 다 일치한다고 했어? 아니야. 사람들마다도 다르고 심지어는 나, 개인이라고 하는 것 내에서도 달라진다고 했었어. 그러면 이때 일치하다라고 하는 coincide가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떤 동사가 나오면 좋을까요? 뭔가 달라지다라고 하는 vary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개인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사람들마다 다른지 그리고 내 개인 내에서도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alongside라고 하면 무엇무엇과 병행해서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 무엇을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냐면요. Recognizing and accepting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된대. 무엇을? That the factors that derive other people's codes and decision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 강령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decision making, 뭔가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 다른 사람의 요소들은 may be different, 다를 수 있다.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오케이, 얘들아.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뭔가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특히 7번 문장에는 쌤이 지금 앞에다가 별을 달아놨어. 왜 별을 달아놨을까?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을 때 일시정지 누르고 지금 어차피 지금 강의 끝났잖아요. 그쵸? 마지막 지문이었으니까 맨 마지막 특히 30번 지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혼자 복습하실 때 찬찬히 스스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정답이 없어요. 어떤 것은 무조건 옳고 어떤 것은 무조건 글러라고 하는 명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처방된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그치? 규정된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어.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판단할 때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개인의 가치관은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의존적이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결정 방식과 타인의 결정 방식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지문에서는 말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지문 특히 마지막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으니까 마지막으로 복습할 때 신경 써서 해주는 거 약속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제일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이다 라고 하는 속담으로 오늘 시작해봤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오늘 이런 멘트를 시작한 이유가 있거든요. 수능 실전 모의고사에 오늘 10회 실전 모의고사 앞부분 들어갑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문제 풀면서 아 이제는 내가 알겠는데 라고 하는 아하 라고 하는 이펙트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도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입니다. 늘 그렇듯이 발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밑줄 지은 부분과 같은 발음이 같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as ist meine Deutschlehrerin. 이분은 나의 독일어 선생님이셔 라고 했어요. 자, 밑줄 지은 부분에 봤던 여기 합성어이거든요. 자, 일단은 Deutsch 해서 끊어놓고 보니까 Lehrerin 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세가 여기 있어요. 독일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합성 명사의 강세는 앞에 있지만 독일어와 선생님을 끊어놓고 보면 강세 뒤에 뭐가 나와 있나요? 강세 모음 뒤에 하가 나와 있으니까 이 경우에 하는 묵음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모음 에는 길게 발음 나요. 즉 장음 에입니다. 같은 발음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길게 발음 나는 에가 들어가 있는 걸 찾으면 돼요. 지금처럼 강세 모음 뒤에 하가 나왔거나 또는 강세 모음 뒤에 자음이 한 개만 있거나 아니면 중모음 에가 나온 경우가 모두 다 긴 에 발음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메모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 그 전에 이 장음의 규칙은 한번 정리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보면 자 이런 세 가지 규칙 중에 하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걸 보면 되겠네요. Berg, 산이라는 이미지니 이 명사는 강세 모음 뒤에 자음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어서 깁니다. 짧아요. 그 다음에 에케, 강세 모음 뒤에 자음의 개수 두 개죠. 그러면 여기도 짧아요. 라이즈는 모음 에, 모음 이 발음을 더 이상 내지 않고 맞아요. 어떻게 하나요? 복, 모음이어서 합쳐져서 A 발음이 아니라 I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모음 조합의 발음을 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애는 이런 애가 아니죠. 그렇죠? I 발음이 아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슈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중모음이라고 해서 동일한 모음이 연이어 나오는 경우를 얘기했거든요. 눈이라고 하는 단어, 슈네라고 하는 중모음이 들어가 있어서 중모음은 무조건 긴 발음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Familie는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강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강세를 갖지 못한 이 애의 애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양모음 애라서 Familie라고 해서 어 발음을 내는 경우였어요. 즉 모음 애가 길고 짧은 발음뿐만 아니라 양모음 발음까지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오늘 그 부분을 팁스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린 1번의 정답은 4번으로 확인을 했고 오늘의 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 A가 가질 수 있는 발음이라고 했을 때 모음 A는 일단 길게 발음 나기 위해선 강세 모음 뒤에 자음이 하나 있는 필러 또는 강세 모음 뒤에 여기 나와 있는 두 개는 선생님이 일부러 예외 단어 두 개를 갖고 왔어요. 강세 모음 뒤에 뭐가? 자음의 개수가 두 개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밑줄 친 모음 A가 길게 발음 나는 경우예요. werden 무엇이 되다? Erdgeschoss, 1층이라는 이 단어, 밑줄 친 에, 무조건 장음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세 모음 에였고요. 그 다음에 모음 에가 짧게 발음 나는 경우는 발음 기호로 이렇게 생긴 아이를 씁니다. 마치 필기체 에처럼 썼고요. 아까 1번에서 해당하던 거와 예외 반대의 경우를 이제 적용하면 되죠. 모음 뒤에 자음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모음 뒤에 X라고 하는 알파벳이 나와서 두 개의 자음을 연이어 발음해야 된다든지 이 경우에요. 자 봤더니 메사 보니까 뒤에 자음의 개수 두 개이고요. 그 다음에 모음 A가 쓰이지 않았는데 지금 짧은 A 발음을 낸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선지로 뭐를 줬냐면 예시로 그 팩을 갖고 왔어요. 변모음 A이거든요. 변모음 A는

짧게 발음 날 때, 이 모음의 짧은 발음이랑 같은 발음교로 가죠. 즉, 두개 같은 발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선지의 모음 이의 짧은 발음도 나올 수 있지만, 변모음 아의 짧은 발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변모음 아의 장음이 그러면, 오, 여기랑 같은 발음 쓰나요? 아니요. 변모음 아의 장음은 예외 단어였던 미첸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소녀라는 의미를 지닌 요 단어의 변모음 아, 장음으로 발음 나거든요. 경우는 이렇게 생긴 발음교를 씁니다. 얘는 달라요. 변모음 아가 길게 발음 날 때는 다른 발음이지만 짧게 발음 나면 좀 주의해야 되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어미로 나오거나 아니면 비분리 동사의 전철 부분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양모음으로 발음 나서 발음합니다. 파밀리에 있었던 발음이랑 똑같아요. 얘도 플루메라고 하지 않고 블룸. 그 다음에 여기도 부수헨이라고 발음했어요. 요거를 통해서 잘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음 에의 경우는 이렇게 발음 나고, 그 다음에 같은 발음 기호로 갖는 변모음 아도 기억을 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낱말과 강세가 같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Haben Sie morgen Zeit? Ich möchte Sie zum Abendessen einladen. Ja, gern. 이라고 했어요.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내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 기꺼이요. 라고 했고요. 분리동사가 나왔어요. 분리동사는 분리 전철의 강세가 있어요. 그러면 1음절 강세어를 찾으면 되죠. 독일어는 대부분 1음절의 강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1점 문항인 거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아래쪽에 봤더니 선택지도 동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동사가 분리동사인가? 비분리동사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닌 일반 동사인가? 요거까지 같이 구분하시면 돼요. 볼게요. Anfangen, 분리동사입니다.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같은 발음 들어있는 거, 그럼 같은 부분에 강세가 있는 거 1번이고요. Bekommen, 무엇을 받다, 얻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동사는 비분리동사예요. 그래서 비분리전철 다음에 강세가 옵니다. Besuchen, 방문하다. 이 단어도 비분리전철 비의 다음에 suchen의 우의 강세가 와서 이음절 강세어고요. Erklären, 설명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도 비분리전철 에어 다음에 강세가 옵니다. 5번. Verstehen, 이해하다라는 의미 지닌 이 동사도 비분리 동사이기 때문에 비분리 전철 다음에 강세가 와요. 즉,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be, air, fair는 비분리 전철이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비분리 전철도 한번 정리하고 강세의 위치도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elche hast du in Deutsch? 라고 물어봤더니 Ich habe eine zwei in Deutsch 라고 했어요. 나 독일어에서 2를 받았지 라고 해서 숫자를 뭘로? 대문자를 썼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뭐에 대한 거죠? 성적을 묻고 있는 거예요. Note라고 하는 몇점 받았어?를 묻는 거예요. 명사 어휘 문제였고요. Welche Note hast du in Deutsch? 너는 독일어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니? 나는 2를 받았지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차는 숫자, Größe는 크기, 치수였고요. Sprache는 언어, Jahrzeit, Jahreszeit는 계절 이런 표현이에요. 모두 다 여성명사이긴 하지만 지금 이 대화 구문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팁스 통해서 단어 조금 정리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Note라고 하는 단어가 성적, 점수라는 뜻 말고 다른 뜻으로도 활용이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뜻도 알고 계신가요? 보고 갈게요. Die Note는 Welche Note hast du in Physik 같은 질문에서는 물리에서 너는 몇점 받았어? 라고 하는 성적을 묻는 질문이 될수 있지만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에 노트가 자주 등장합니다. 일단 악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표라는 표현도 있어요. Eine Viertelnote라고 하면 4분의 1 음표,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Er spielt nach Noten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는 악보에 따라 연주합니다. 즉 악보를 잘 지켜서 연주하다라고 할때 nach 뭐뭐뭐 spielen 이란 표현을 씁니다. 복수형이어서 뒤에 end 붙인 거예요. Die Größe는 크기, 치수이고요. 의복이나 신발의 사이즈 등을 물을 때 Größe를 물을 수 있어요. Welche Größe haben Sie? 라고 하면 사이즈 몇 입으세요? 아니면 신발이면 신발 사이즈 몇 신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요거는 구어에서 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genau die richtige Größe라고 하면 딱 내가 찾던 그 사이즈예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genau die richtige Größe 하면 딱 맞는 사이즈, 딱 맞는 크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Sprache는 언어라는 표현이고요. 요거는 관용구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Die Jugendlichen haben ihre eigene Sprache. Jugendliche, 지난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통해서 아마 여러분이 8회 실전이나 이때 정리했을 거예요.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라고 해서 뒤에 격변어음이 계속 붙인다라고 했었죠. 청소년이라는 의미 지니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만의이라고 해서 그들만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청소년만의 은어들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언어라고 하는 게 이런 문장으로 쓸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는 관용구 볼까요? Jemandem bleibt die Sprache weg. Mir bleibt die Sprache weg. 이라고 하면 나에게서 언어가 사라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말문이 막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Mir bleibt die Sprache weg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einfache Sprache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Können Sie das bitte in einfache Sprache erklären? 그거 좀 쉬운 표현으로 간단한 말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Heraus mit der Sprache라고 하면 실토해 이런 표현이에요. 숨기지 마, 진실되게 말해, 다 말해 뭐 이렇게 할 때 Heraus mit der Sprache. 입을 띄어라 라는 표현입니다. Kommen Sie jetzt zur Sprache 라고 하면 Kommen Sie jetzt zur Sprache는 물론은 말을 하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요거는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관용구 한번 잘 봐 놓으시고요. 네, 기본 어휘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여러분이 혹시 독일어를 처음 배워서 독일 현지에 갔을 때 잘 못 알아듣겠다. Können Sie das bitte in einfache Sprache erklären?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Is das dein Fahrrad? 이라고 물어봤더니 Ja, meine Eltern haben es mir zum Geburtstag geschenkt. Ich bin 하고선 dem neuen Fahrrad zufrieden. 이 나오면 이미 답은 딱 보여요. 무엇에 만족하다이죠. 어떤 전치사랑 같이 쓰나요? 무엇에? 라고 할 때 밑전치랑 같이 써요. 전치사의 어휘 활용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사실은 바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서 해석하고 갈까요? 이거 네 자전거야? 라고 했더니 나의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주셨지 라고 했고 나는 그 자전거에 뭐 한다고요? 그 새 자전거에 매우 만족해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나머지 전치사 추면 뭐뭐 향해 가다, 아웃으면 안에서 밖으로, 아니면 얘가 관용구랑 함께 쓰이면 어느 어느 시대에서 유래하여 뭐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by면 뭐뭐뭐 곁에 옆에 라는 표현이고요. 인칭 표현과 함께 쓰면 누구네 집에로 해석을 합니다. 나 흔히 어디 어디를 향하여 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뭐 후에 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 아이들이 활용된 거를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계속해서 5번 문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봤더니 es regnet kaum. 비가 거의 안 와? 이 문장만으로도 뭔가 뜻이 해석이 되거든요. 뒤에다 뭔가를 더 넣어서 조금 더 구체적 의미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부사어가 들어갈 거거든요.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래쪽에는 부사어랑 형용사어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Ich habe 하고서는 5 Minuten 이라고 했어요. 나는 5분 시간이고요. 5분 아직 여유 시간이 있어일 거예요. 첫 번째에선 아직 정답이 안 보여서 선생님이 넘어갔는데 그럼 아직 여전히를 찾아봤더니 Ich habe nur 5 Minuten. 나는 5분 밖에 시간이 없어. 인 누워도 되고 그 다음에 Ich habe doch 5 Minuten. 나는 5분이 있잖아. 근데 이런 표현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세모이니까 2번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는 아직 2분이 남았어. 이면은 3번 뭐도 되죠? Ich habe noch 5 Minuten. 이것도 가능하네요. Viel 5 Minuten. 그 다음에 Ich habe schon 5 Minuten. 이건 다 불가능해요. Viel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일단은 viel Zeit 이렇게 써야 되고요. 지금 Minute는 가산명사 복수형이거든요. Viel 뒤에 복수형 어미가 붙지 않는 한은 이런 가산명사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Ich habe schon 5 Minuten 이라고 하면 맥락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미 10분이나 추가 시간을 받았는데 또 이미 뭐뭐뭐 이렇게 됐을 때가 schon이 쓰는 거거든요. 이미 벌써잖아요. 그럼 맥락 없이 여기에서는 들어간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세 번째 거 볼게요. Es ist heute wärmer als gestern. 따뜻한 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을 썼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보다 더 라고 해서 형용사 비교급의 강조어를 쓸 수 있는 아이를 써야 돼요. 비교급 강조어는 뭐를 썼더라? 라고 하면 너흐를 쓰거나 아니면은 휘를 씁니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러면 Es ist noch wärmer als gestern 이라고 해서 3번을 쓰던지 아니면 4번을 써서 Feel wärmer 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어제보다 훨씬 따뜻해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4번에 아까 두 번째 문장에 feel은 못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럼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일단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겠거니 체크해놓고 첫 번째 문장에선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볼게요. Es regnet kaum noch 라고 하면 kaum noch면 kaum이니까 더 이상은 뭐뭐 하지 않는다예요. 자, Es regnet kaum noch. 지금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거의 비가 오

비가라는 표현에다 come now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비가 내우지 않아. 더 이상은 뭐뭐뭐 하지 않아. 이런 표현을 쓸 때, come now 이라고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As quick not come 이라고 하면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come now는 더 이상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나왔었던 사실은 세 번째 문장에서 비교급의 강조어를 쓰는 아이들이 아, 뭐뭐가 있었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다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Ist das kein Bleistift? 물었더니 doch 라고 하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일단은 부정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결정 의문을 써서 이거 연필 아니지? 라고 물어봤더니 웬걸? 이거 연필 맞아. 라고 한 거예요. 즉, 아니야. 이거 연필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doch 하고선 이것은 연필이다. 부정관사 ein 썼겠죠. doch, das ist ein Bleistift. 그런데 아래쪽에 봤더니 부정관사 ein이 활용된 거에 Bleistift가 같이 나오는 게 없어요. 나머지 선지들을 봤더니 부정대명사가 쓰인 게 있어요. 자, 부정대명사면 Bleistift의 성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Bleistift는 성이 남성입니다. 그러면 남성 일격 부정대명사는 맞아요. ein 뒤에 정관사처럼 어미 변화해서 붙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einer를 쓰는 건 맞네요. 그러면 대답이 될수 있는지 볼까요? Doch, das ist einer. 아니, 웬걸? 그거 하나, 요거 볼펜 있잖아. 이거잖아. 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고요. Das stimmt이라고 하면 맞아. 라는 표현이에요. Ist das kein Bleistift? 이건 연필이 아니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Doch, das stimmt이라고 하면 웬걸? 그거 맞아. 이렇게는 못 씁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이거 연필 아니지? 했더니 그거 맞아. 이렇게는 안 됩니다. Doch, das ist kein Bleistift. 일단은 부정어를 쓰려면 앞에도 nein을 써야 돼요. 그건 볼펜이 아니야. 연필이 아니야. 인 거고요. 그 다음에 das ist ein Kugelschreiber. ein Kugelschreiber는 볼펜이죠. 그것은 볼펜이야. 라고 해서 연필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3번과 사실은 같은 표현이니까 앞에는 nein이라고 하는 응답 표현이 있어야 돼요. Das ist nicht mein Bleistift. 그건 나의 펜이 아니야. 인 건데 지금 물어본 거는 이거 너의 펜이니?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건 펜이 아니지?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에 대한 부정 표현을 쓴다고 해도 빈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Doch, das ist einer 라고 합니다. 웬걸? 그거는 볼펜이 맞는데, 연필이 맞는데,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계속해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뭐라고 질문했더니, 야, das ist meine Schwester Nora und das ist mein Bruder Paul 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쪽은 나의 여자 자매인 노라이고요. 이쪽은 나의 남자 형제인 파울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형제 자매가 있니? 를 물어보면 돼요. 형제 자매 그 Schwester였죠. 그러면, Hast du Geschwister?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벤이 아니면 아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누구?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너의 형제 자매니? 라고 물어보면 되죠. 어딨나요? Sind das?라고 해서 당신의로 물어봤네요. 이쪽이 당신의 형제 자매인가요? 네, 나의 여자 동생인 노라. 그 다음에 남자 형제인 파울이에요. 라고 정답은 2번이고요. Haben Sie Kinder? 자녀가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 아들, 딸, 이런 표현을 쓰거나, 야, 이 샵에 캔다. 그냥 복수형으로 쓸 거예요. 야, 이 샵에 아이는 존. 야, 이 샵에 아이는 톡터. 이렇게 썼겠죠? 3번, sind Sie schon verheiratet? 결혼하셨나요? 를 묻는 표현이고요. 4번, wie heißen Ihre Großeltern? 조부모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를 묻는 표현이에요. 5번, wie viele Geschwister haben Sie? 형제 자매가 몇 명이나 되세요? 라고 하면, 야, 라고 일단 대답을 못 해요. 에샵을 하고선 숫자 얘기할 거예요. 몇 명의 퀘스트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하거든요. 정답은 2번이었던 거 활용하면서 우리 8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뭐라고 질문했더니 6 Stunden. Aber am Freitag nur 4 라고 했어요. 6시간이요. 그런데 금요일에는 4시간만 해요 라고 했거든요. 슈톤데 복수형을 써서 이렇게 숫자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상황이면 교실을 묻는 거예요. 오늘 수업 몇 시간이나 들었어? 아니면 주중에 너는 평균적으로 몇 교시까지 수업을 하니? 6시간. 아, 근데 금요일은 4교시까지만 했지. 이런 표현입니다. Welcher Tag ist heute? 뭐 묻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며칠이에요? 이거 묻는 거예요. 날짜 묻는 표현이거든요. 얘는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Wie findest du Deutsch? 독일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선호도 묻는 표현이고요. Was ist dein Lieblingsfach? 네가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묻는 표현이에요. Wann fängt der Unterricht an? 수업이라는 명사가 나오긴 했어요. 동사가 근데 뭐예요? Anfangen, 시작하다.

언제 시작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시각 표현이 나왔을 거예요. 5번, Wie viele Stunden hast du pro Woche? 이거 너는 하루에 수업을 몇 교시나 들어? 묻는 거죠. 6시간이요. 근데 금요일은 4시간만 있어요. 정답은 5번이에요. 정답은 쉽게 찾았는데 우리 여기 한번 1번 선지와 관련된 것만 정리하고 갈까요? 날짜 묻는 표현 전에 팁스 통해서 한번 정리했었는데 Welcher Tag ist heute? 라고 하면 이 질문은 오늘이 갖는 의미를 얘기해도 돼요. Heute ist mein Geburtstag. 오늘은 내 생일이야.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heute ist Donnerstag 하고 요일 얘기한 다음에 날짜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표현이 뭐를 묻는 표현이에요? 날짜를 묻는 표현이다 했는데 Datum이라는 명사를 써서 날짜 물어보면 뭐라고 했죠? Welches Datum haben wir heute? 그 다음에 서술적 표현을 써서 하면 Welchen Tag haben wir heute? 또는 Welcher Tag ist heute를 가지고 날짜를 묻는다라고 했어요. 날짜 묻는 표현 전에 정리했던 거 이렇게 한번 다시 복습 한번 해보고 우리는 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machst du in deiner Freizeit? 이라고 물어봤더니 Ich gehe gern schwimmen. Wie oft gehst du schwimmen? 이라고 했어요. 너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즐겨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난 수영하러 가는 걸 즐겨. 얼마나 자주가? 였는데 빈도를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는이었으니까 빈도 표현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네요. 예전 다 매일이라는 거 빈도 표현이에요. 맞아요. 예전 프라이타 금요일마다 이것도 반복의 의미를 지닌 빈도 표현입니다. 아이네 슈톤들랑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한 시간 동안이라고 해서 위 어프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되고 뭐만 위랑을라고 물어볼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오랜 동안 너는 수영을 하니? 한번 가면 아이네 슈톤들랑 한 시간 내내 해 이럴 때만 쓸수 있어요. 4번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4번 볼까요? 예드스 버거는데 예드하고 지금도 반복의 표현으로 쓴 거죠. 매주 주말마다란 표현이에요. 5번 아이말 포버허 일주일에 한 번이어서 얘도 빈도를 나타냅니다. 자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이틀에 한 번이면 독일어로 뭐라고 했더라? Alle zwei Tage 이렇게 쓸수 있거나 빈도 부사 써서 sehr oft, 뭐 manchmal 또는 meistens, immer 이런 거 쓰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도 표현과 관련된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는 10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람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일단 주제는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거이고요. 서로 이제 글을 주고받은 거죠. 메시지를. 그 중에서 어떤 견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을게요. 볼까요? 알렉스는 Handys stören den Unterricht, weil die Schüler oft Nachrichten schreiben. 이라고 했고, Marie는 Das finde ich nicht. Im Internet kann man Informationen schnell finden. 이라고 했고, Pia. Genau, Handys können beim Lernen als Wörterbuch helfen. 안드라는 조금 길게 더 얘기했어요. Ich bin gegen Handys im Unterricht. Viele Schülerinnen sehen nur auf ihr Handy. 볼까요? 휴대폰은, 휴대전화는 stören 동사는 방해하다예요. 무엇을 방해해요? 수업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했어요. Die Schüler 학생들이 종종 뭐해요? Nachrichten schreiben. 메시지를 쓰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 Nachrichten가 뉴스라는 표현으로 쓰지만 여기에서는 메시지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쓰거든요. 그럼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한 사람은 알렉스이네요. 두 번째 말이 볼까요? Das finde ich nicht. 일단은 알렉스의 의견에 반대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한 거고요. 인터넷에서는 뭐할수 있어요? 아주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즉, 수업하다가 아니면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꼭 알아야 되는 정보를 찾을 수도 있지인 거니까 부정적인 의견은 아닌 거죠. 피아 볼까요? Genau, Handys können beim Lernen als Wörterbuch helfen. 그 다음에는 Genau가 나왔어요. 맞아 이거든요. 이 맞아는 뭐에 대한 맞은 거예요? 피아의 의견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한 거예요. Genau는 정확한 이란 표현인데 여기서는 맞아 너랑 나랑 의견이 일치해 라고 한 거죠. 휴대전화는 뭐할수 있어요? beim Lernen 공부할 때 als Wörterbuch 뭐로써 도움을 줄수 있어요? 단어 사전으로서 사전의 기능으로써 도움을 줄수 있어. 모르는 거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단어 사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라고 한 거니까 요거는 휴대폰 사용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럼 정답은 안나일 텐데 안나는 뭐라

얘기했는지 볼까요? Ich bin gegen Handys im Unterricht. 명확하게 얘기하네요. 나는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거 gegen, 반대해 라고 했어요. Viele Schülerinnen,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만 봐 라고 할 때 auf 전자 써요. Auf etwas sehen이 무엇을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Sehen nur auf ihr Handy 라고 해서 누어까지 넣어서 그들의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거든, 뚫어지게 보고 있거든 이라고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다른 곳에 한눈에 팔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만 찾아보면 알렉스하고 아나입니다. 이 텍스트가 조금 어려웠던 거는 앞선 사람의 의견에 대한 본인의 찬반 입장을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견해였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도 긍정이나 부정이나를 사실은 조금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맞아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가 이렇게 텍스트로 제시되었을 때 조금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괜나오라고 하는 표현이 아, 동의의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였어? 라고 하는 거 메모 잘 하셨죠? 괜나오, das Fenster ist auch, du hast recht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반대하다 라고 하면 Ich bin gegen Handys 도 되지만 da 여기 만약에 앞에 나와 있는 피아 의견을 반박하고 싶어요. 그러면 da bin ich anderer Meinung 쓰거든요. 아니면 Ich denke anders 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das kann ich nicht zustimmen. 난 그거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표현 등을 써서 나는 생각이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 이런 표현 등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개인을 바로 쓰지 않고 입장이 달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메모해 놓으시고 우리는 11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묘사 표현이 나왔네요. 침대 위에 지금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인가요? 네, 귀가 쫑긋한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등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가방이 책상 앞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자가 책상 앞에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가 있어요. 거울이 벽 한쪽 구석에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장이 이렇게 앞이 튀어져 있는 책장은 regal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벽면에 붙어 있고요. 아니면은 책장과 거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 점이 뭐 위에? 책장 위에 걸려있네요. 볼게요. Neben dem Bett sitzt ein Hund. 여기 훈트였네요. 강아지 한 마리가 뭐 옆에? 침대 옆에니까 사실은 요 정도 위치에 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침대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auf 전자 썼겠죠. Auf dem Bett sitzt ein Hund 라고 했을 거예요. Über den Schrank hängt ein Bild 라고 했습니다. 오, 이거 맞는 줄 알았거든요. 슈랑크 위에 그림이 있고 오 맞아 맞네 왠 접하지 않고 근데 그러다가 아차차차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앞이 이렇게 덮여 있을 때만 슈랑크이고요. 지금처럼 문이 없는 거 즉 얘는 슈랑크예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책장은 슈랑크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Regal이라고 우리가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über dem Schrank가 아니라 über dem Regal이라고 해야 돼요. Regal은 중성 명사이지만 중성 삼격도 정관사는 dem이기 때문에 남성 삼격에 맞게 쓰였던 dem도 지울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über dem Regal hängt ein Bild라고 해야 이게 지금 그림이 묘사가 맞고요. 3번 unter dem Tisch liegt eine Tasche. 가방 책상 아래쪽에 가방이 있다인데 아래쪽이면 이 공간이어야 되죠. 그렇죠? 의자 앞에 있는 저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그리고 뭐 앞에 있다 그랬어요? 앞에 있다 그랬지 안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unter가 아니라 for them to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liegen 동사면 놓여져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Auf dem Stuhl steht ein Computer. 무엇이 세워져 있다인데요. 여러분 컴퓨터가 의자 위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auf dem 하고서는 이 자리엔 to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책상 위에 컴퓨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5번 볼까요? Das Regal, 일단 책장, 저 선반은 steht zwischen, 뭐와 뭐 사이에 있대요. dem Schrank und dem Spiegel. 둘 다 대요 라는 명사여서 삼격으로 dem 올바르게 쓰인 거고요. 즉, 옷장과 그 다음에 거울 사이에 Regal, 선반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네, 선반은 regal, 그 다음에 이렇게 문이 달려있는 장은 schrank라고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 전치사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각각의 명사어의 표현도 정리해 볼 것 한번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이 die카츠라고 썼는데 아까 여기 der Hund였거든요. 바꾸어서 그러면 der Hund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료를 만들 때는 고양인가? 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der Hund.

라고 했고요. 지금은 liegt. 아까 뭐라고 했나요? 침대 위에 있다 라고 하면 auf dem Bett 이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Lampe 라고 하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등은 어디에 있나요? Die Lampe 하고서는 steht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할까 봤더니 침대 옆에 세워져 있네요. 그러면 neben dem Bett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곳의 위치는 뭐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침대랑 벽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steht 이라고 한 다음에 전치사를 zwischen으로 바꿀 거예요. zwischen 쓰고, 그 다음에 침대 사이인 거니까 dem Bett 하고 뭐 사이라고 했죠? 벽 사이. und 하고, 그 다음에 벽은 여성명사이니까 여성명사 삼겹 쓰면 und der Wand 이렇게 가야 돼요. 아래쪽으로 좀 내렸어요. 뭐와 뭐 사이에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쓰고요. Spiegel은 일단은 한쪽 코너에 있습니다. 그러면 steht in der Ecke 라고 쓸수 있네요. 한쪽 구퉁이에 Spiegel, 거울이 세워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der Teppich, 여기죠. 카페트는 바닥 위에 있다 라고 하면 전치사 auf를 씁니다. auf dem 하고서는 boden 쓸수 있고요. 사실은 가방의 위치를 steht vor dem Tisch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태핏 위에 있는 거니까 die Tasche steht 동사 없이 썼네요. steht 하고서는 auf dem Teppich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문장은 다시 쓰고 선생님 읽어줄게요. liegt auf dem 하고서는 보된이고요. 아까 동사 없이 문장을 썼었는데 여기는 stehen 동사를 못 써요. 여러분, stehen 동사는 세워져 있다 이거든요. 그런데 카페트는 눕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liegen 동사를 썼고, 하지만 가방은 여기에 사실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죠. steht 하고서는 auf dem Teppich 이렇게 묘사를 해도 이 상황에서 적합한 표현이었어요. 지금 보면 뭐 창문은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묘사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사실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중앙에라고 하는 전치사 표현 배웠는데 뭔지 기억나세요? In the middle, 즉 카페트는 방의 한가운데 정중앙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leaked in the middle des Zimmers 이런 표현도 쓸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보고, 이런 그림 문제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도 여기 나와 있는 대상들 가지고 설명하는 거 한번 문장으로 써보면, 이 문제는 사실은 1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지만, 왜냐하면 선지가 다 독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편안하게 풀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연습을 꾸준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 Wer zuletzt lacht, lacht am besten 이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아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Kommt sofort, möchten Sie zusammenzahlen? 그랬더니 Ja, zusammen bitte 라고 하고 Das macht 26,50 €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식당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zahlen 동사를 하겠다고 했고요. machen이라고 하는 동사를 또 be가 답을 했거든요. 다 해서 얼마입니다 이런 표현을 쓴걸 보니까 일단 계산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be는 종업원이에요. 종업원이 come sofort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möchten Sie zusammen zahlen? 이라고 했어요. come sofort는 즉시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같이 계산하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네, 같이 계산하고 싶어요. 합산 금액은 26유로 50센트입니다. 라고 한 거죠. 즉, 계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계산하고 싶습니다. 독일어로 뭐라고 하나요?를 볼게요. Stimmt so 라고 하면, 아,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였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계산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계산하는 상황에서 쓰는 표현은 맞지만, 요 밑으로 나오는 거죠. Das macht 26,50 € 라고 하면, 30유로를 떡 지불하면서, 30 € stimmt so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30유로입니다. 계산 끝났습니다. 즉,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Schmeckt es Ihnen? 요거 나만은 전에 있었던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 맛있나요?로 묻는 거예요. 당신에겐 그것이 맛있나요? 음식을 먹으면서 또는 먹고 난 다음에 물론 종업원이 계산하러 와서 물어보긴 합니다. 오늘 음식 어떠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맛 표현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정답이 될수 없어요. 우리가 찾는 답 나왔네요. Die Rechnung bitte. 영수증 주세요. 직접적으로 영수증 이런 명사를 써서 있고 즉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갑산하시겠어요? 아니면 더치페이 하시겠어요? 이런 거 묻는 걸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맥락에도 맞네요. 4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H님의 메뉴 아인스. 저는 1번 메뉴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5번, kann ich die Speisekarte haben? 제가

Wir möchten zahlen 또는 wir möchten bezahlen 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또는 können 동사 써서 können wir bitte zahlen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업원이 가서 요 상황에서는 지금 바로 합산 금액으로 지불하실 거예요? 더치페이 하실 거예요? 물어봤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오게 돼서 누군가 합산을 하지 않고 각자 계산한다. 만약에 하면 was haben Sie? 뭐 하고선 제가 당신은 뭐 드셨죠? 라고 해서 메뉴를 다시 확인합니다. 메뉴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된 메뉴에 따라서 얼마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종업 손님들에게 후연메시 하고서는 저는 뭐뭐뭐 먹었었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각각의 개별 금액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개별 금액으로 지불을 하게 되면 나눠서 팁도 각각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ABC 대화가 또 이어질 수도 있어요. 계산하고 싶습니다. 해서 얼마 얼마 라고 했고요. 만약에 그런데 내가 30 아까처럼 26.50유로였는데 지금 카드로 계산하고 싶어요. 카드로 계산하면서 얼마 얼마로 계산 끝냅시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30 euro 딱 내면서 stimmt's 이렇게 하지 않고 machen Sie 30 euro 라고 한다고 했어요. 30유로로 만들어주세요. 직역하면 그 뜻이지만 30유로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다라고 했어요. 어떤 지불 방법을 활용하느냐, 팁을 주겠다 아니다인 건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그 식당 상황에서의 대화 구문, 그 다음 의사소통 표현들 정리 한번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문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라고 했어요. Laufen Sie mit? 이라고 하고선 Wir sind eine kleine Laufgruppe in Dresden. Wir treffen uns zweimal pro Woche vor der Frauenkirche. Wir laufen etwa 5 bis 10 Kilometer. Anfängerinnen sind willkommen. Haben Sie Lust? Schreiben Sie uns, 하고선 run, 하고 뭐뭐뭐 gmail.com 이라는 주소가 나왔네요. Laufen Sie mit, mitlaufen, 함께 달리세요 라고 했어요. 봤더니 그림 보니까 러닝을 같이 하자는 러닝 크루를 지금 모집하는 그런 광고문인 것 같아요. Wir sind eine kleine Laufgruppe 라고 했네요. 러닝 그룹이라고 했고 규모는 작은 규모의 라고 했어요. 우리는 작은 규모의 러닝 그룹이고요.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드레스덴에 있는 작은 규모의, 소규모의 러닝그룹입니다. Treffen uns, sich treffen, 만나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 만나요. 어디에서 만나는지 장소도 알려줬어요. Vor der Frauenkirche. 드레스덴을 상징하는 백색의 성당인 Frauenkirche 앞에서 만나요. 라고 했고요. 우리는 일단 한 번 만나면 얼마간의 거리를 뛰어요? 대략 5에서 10km 정도를 뜁니다. 라고 했습니다. Anfänger라고 하면 초급자란 표현인데 뒤에 ENNNA는 여성 명사의 복수형을 쓴 거거든요. 이렇게 별표 표시하는 건 어떤 기능이 있냐면 독일에서는 항상 남성형, 여성형이 다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남자, 여자를 모두 다 지칭해서 언급을 하고 싶을 땐 남자의 복수형, 여성 명사의 복수형을 개별적으로 써야 돼요. 즉 여기에 Anfänger und Anfängerinnen 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럼 너무 길어지잖아요. 이거 결국은 초급자는 누구나 환영인 거지 초급인 여자와 초급인 남자 환영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하고 뒤에 여성 명사의 복수형을 쓰면 남여 초급자들이란 표현을 써요.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는 여성 명사의 EN 있죠. 여기 E를 대문자로 써서 그냥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단어 중간에 독일어에선 대문자가 등장할 수 없거든요. 혹시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 그러면 남녀라고 하는 표현은 즉 앞에 건 바뀔 수 있어요. 남녀를 모두 통칭하여서 지칭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그냥 이제 사회적으로 이걸 사용할 때 그런 겁니다. 남녀 초급자 누구나 환영합니다 라고 했고요. Haben Sie Lust? 관심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Schreiben Sie uns? 우리한테 이메일 주세요 라고 하고 이메일 주소를 뒤에 적어놓은 거예요. Wohin läuft die Laufgruppe? 라고 했네요. 이 러닝 그룹은 어디를 향해 달리나요? 라고 하면 목적지가 나와야 돼요. 즉 어디 어디 앞에서 만나서 We are laufen bis zu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목적지가 어디다? 그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1번인 것 같아요. 나머지 그래도 확인할게요. 2번 Wo trifft sich die Laufgruppe? Sich treffen 아까 만나다였고요. 어디에서 이 러닝 그룹을 만나나요? 라고 했더니 Frauenkirche 앞에서 만난다 했어요. 이건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네요. Wie oft trifft sich die Laufgruppe? 이번에도 빈도를 물어봤어요. 이 러닝 그룹은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일주일에 두 번 만납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답을 찾을 수 있고요. 4번 볼까요?

0: 인베샤 슈타트 에스티라우프코프. 이 러닝그룹은 어느 도시에 있나요? 드레스덴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Wie viele Kilometer läuft die Laufgruppe? 이 러닝그룹은 몇 킬로미터를 뛰나요? 라고 했더니 대략 5km에서 10km 구간을 달린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인 거네요. 정답은 그래서 아까 1번이었고요. Laufgruppe를 러닝그룹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게 변사를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특히나 이렇게 별표를 써서 남녀 복수형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배운 것 같아요. 기억해 놓으시고, 수능에서는 못볼 수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저렇게 나왔을 때, 아,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독일에 혹시 갔었을 때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계속해서 1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Ich werde Ihren Hals untersuchen. Bitte sagen Sie 아. 그랬더니 B가 아. 라고 얘기하고 Sie haben eine Erkältung. Ihr Hals ist ganz rot. Haben Sie starke Schmerzen? Ja, was soll ich tun? 했더니 아가 뭐뭐 해요. 지금 뭔가를 조언을 구하는 상황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가 뭔가를 조언해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하겠어요? Untersuchen 여기선 진찰하답니다. 제가 당신의 목을 좀 진찰해 볼게요. 자, 뭐 해달라고 했어요? 아, 라고 말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B가 아, 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의 대화이네요. 아이고, 감기 드셨네요. 당신의 목이 어때요? 매우 빨갛습니다. 라고 했고요. Haben Sie starke Schmerzen? 통증의 정도는 강하다, 약하다를 씁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신가요? 또는 강한 통증을 느끼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렇습니다. Was soll ich tun?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즉, 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알맞지 않은 거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처방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찾겠습니다. Trinken Sie warmen Tee, 따뜻한 차를 마실 때, 목이 아플 때, 우리 자주 해주는 조언이죠. Sie sollen genug schlafen, 충분히 숙면을 취하세요. 잠을 푹 주무셔야 합니다. 일단 몸이 좀안 좋을 땐. 왜냐하면 목이 좀 아프고 이러면 또 다른 질병이 오는 초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푹 쉬세요. Genug, 충분한, 이란 표현입니다. 이거 가능하고요. Sprechen Sie nicht so laut, 너무 큰 목소리로 말씀하지 마세요. 목에 무리 갑니다. 이것도 조언으로 충분히 줄수 있는 내용이고요. Sie sollen zum Arzt gehen. 병원에 가서, 지금 어디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했죠?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을 하면서 병원에 가셔야죠. 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Nehmen Sie die Medikamente nach jedem Essen. 매 식사 후에 약을 복용하세요. 즉, 이제 약 처방을 해줄 테니 그 약을 잘 복용해라. 라고 하는 표현 의사가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4번. 계속해서 15번 문항 보겠습니다. 약도와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아이의 위치로 알맞은 것은이었고요. 요거 선생님이 되게 참신한 문제다라 생각했어요. 일단은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봐야 되더라고요. Entschuldigen Sie, wo ist der Hauptbahnhof? 그랬더니 Gehen Sie geradeaus und dann an der nächsten Kreuzung nach rechts. Da sehen Sie ihn auf der linken Seite. 자, 요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곳이 무엇인지 다 알아볼 수 있게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긴 지하철역인 U-Bahn이고요. 자, 요게 기차역이에요. 반호프. 요거는 퍼스트이고요. 여기는 뭘까요? 파악입니다. 그다음에 요건 학교예요. 학교. 자,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예요? 하업반호프. 즉 여기를 가고 싶어요. 여기를 가고자 할때길 설명을 하는 게요 방법으로 설명했으니까 이 사람이 요 중에 어디에 있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일단은 직진하세요라고 했고, 그리고 an der nächsten Kreuzung 바로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전환하래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 기차역이 어디에 있을까에 따라서, 자, 요 방향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기차역은 나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레시트에 있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기차역 앞에서 내가 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기차역은 나의 어느 쪽 측면에 있나요? 링스에 있어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야 되거든요. 봤더니 일단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고 나면 그것을, 즉, 기차역을, 중앙역을 어디에서 볼수 있어요? 당신의 왼쪽 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뭐는 다 지워지나요? 요건 다 지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기차역을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교차로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방향 전환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아도 불가능하네요. 아도 될수 없어요. 자, 이번에는 배 한번 볼게요. 교차로로 일단은 가려면 위아래 가는 방법인데 우리 목적지는 위로 가야지만 갈 수 있죠? 위로 갑니다. 이 교차로에서 어느 쪽으로 우회전하세요? 라고 있어요.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면 맞아요. 이 방향으로 이 도로를 쭉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기차역이 왼쪽 편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배였어요. 배. 처음에 선생님이 도대체 이 그림들은 뭐지? 이거 먼저 생각했고요. 기차역이 그래서 어느 거야?를 사실은 우와 요거 사이에서 좀 고민했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겠죠? 지금 포인트가 있었어요. 오른쪽 왼쪽 편이라고 하는 이 방향이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거였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은 어느 쪽에서 출발했겠구나라고 하는 선택지가 조금 많이 좁혀지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정답 잘 찾으셨죠? 정답은 어디? 2번의 매였습니다. 매. 계속해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Hallo, ich heiße Hanna. Und bin 17 Jahre alt. Ich komme aus Südkorea und wohne in Seoul. 안녕, 나는 한나고 17살이야. 나는 한국에서 왔고 서울에 살고 있어. Seit sechs Monaten lerne ich Deutsch in der Schule. 난 6개월 전부터 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워. Deshalb suche ich eine nette E-Mail-Freundin oder einen netten E-Mail-Freund aus dem deutschsprachigen Raum. 독일어권 지역을 Raum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나는 친절한 이메일 친구 또는 이메일 여자 또는 남자 친구를 찾고 있어. 어디에 살고 있는? 아우스템이니까 어디 어디 출신인 독일어권 지역에서 사는. 그런 사람을 찾는데 Ich mag Musik, Sprachen, Reisen und Lesen. 나는 음악 좋아하고 언어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독서도 좋아해. Ich werde mich freuen, dein Leben und deine Kultur kennenzulernen. 나는 너의 삶과 너의 생활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면 너무 기쁠 것 같아. Wenn du Lust hast, ein bisschen von dir zu erzählen, schreib mir einfach. 너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관심, 흥미가 있다면 나한테 편지 줘 라고 했어요. Ich freue mich auf deine Nachricht. 너의 소식 기다릴게 라고 했어요. Ich liebe Grüße aus Korea. 한국에서 인사를 전하면 한나가 라고 했습니다. 한나 ist Studentin이 아니라 Schülerin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나 Reise und Lies gern. 한나는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책 읽는 것도 좋아해요가 여기 있었어요. Reisen und Lesen. 올바른 건 2번이고요. 한나 hat schon einen E-Mail-Freund. 없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찾고 있단 지금 했는데 한나 sucht viele Brieffreunde라고 아니라 eine라는 부정관사 썼거든요. 한 명을 찾고 있어요. 성별은 하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5번. 한나 möchte gern von der koreanischen Kultur erzählen이 아니라 이 편지 친구의 생활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내용은 2번 하나이네요. 계속해서 17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Guten Tag, haben Sie ein Zimmer frei? 그랬더니 야 하고 뭐라고 대답해 줬어요. 빈방이 쓰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호텔 상황이죠. 그랬더니 Zwei Nächte bitte. Wie viel kostet eine Übernachtung? 1박에 얼마죠? 저는 이틀 머무를 예정이에요. 그랬더니 B가 90 euro pro Nacht. 1박에 90유로입니다. 라고 했어요. 네, 있습니다. 일단 한 거예요, 빈방. 그러면 얼마나 오래 숙박하실 예정인가요? 라고 하는 거죠. Wie lange möchten Sie bleiben? 또는 Wie viele Nächte möchten Sie übernachten? 이런 거 썼을 거예요. Kommen Sie morgen wieder. 내일 다시 오세요. 그럼 야를 대답하면 안 되죠. Hier ist Ihr Zimmer Schlüssel. 벌써 키를 바로 준다. 이것도 안 되죠. Wie lange möchten Sie?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오래 머무르실 예정이에요? 이틀이요. 라고 해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Ist das mit Frühstück oder ohne? 이거는 조식 포함인가요? 불포함인가요? 근데 이건 손님이 물어봐야 돼요. Möchten Sie ein Einzelzimmer oder ein Doppelzimmer? 1인실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더블룸, 싱글룸, 더블룸 중에 어느 거 원하세요? 라고 묻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정답 3번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던 1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10회 마지막 파트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해요. Bis next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1: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2: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3: 어쩌라고?
2: 일반 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3: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2: 야!
1: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실전 모의고사 풀이할 때마다 몇 점씩 맞고 있는지 계속 기록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누적으로 점수를 기록하면서 점차 점수가 향상되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 공부하는 재미도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의 부족한 부분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누적해서 점수 적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예,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8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네, 1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네, 이렇게 중국어 지문이 쭉 나와 있고, 이것도 중국어 선지가 나와 있는 문항입니다. 각각 A, B 중에 누가 말한 건지 내용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등장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죠? 함께 한번 해석해 볼게요. A가 晚饭你想吃什么? 네, 晚饭 하면 저녁밥이에요. 네, 저녁밥 너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B가 我昨天买了牛肉. 예, 牛肉가 나왔네요. 예, 소고기죠. 나는 어제 소고기를 샀어. 용牛肉做点菜吧. 예, 소고기로 요리를 좀 하자. 好啊, 좋아. 那你想吃炒饭还是牛肉面? 자, A 还是 B 문장 중요했죠. A인지 B인지 선택해서 묻는 선택 의무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뭘 선택하고 있는지 볼까요? 그러면 너는 炒饭, 볶음밥을 먹고 싶어? 아니면 牛肉面, 우육면? 예. 소고기 면을 먹고 싶어. 둘 중에 어떤 걸 먹고 싶어? 라고 묻고 있어요. 我想吃牛肉面. 저는 牛肉面을 먹고 싶어요. 给我做牛肉面吧. 저한테 牛肉面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중요한 구조. A와 B 중에 선택하는 문장일 때 A 还是 B 썼습니다. 자, 이때 의무문에서 중요했던 점은 선택 의무문에서는 还是를 쓰고 뒤에 말을 붙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A 또는 B라고 표현할 때이 还是가 함께 비교하는 아이가 있었죠. 예, 바로 후어저였습니다. 예, 후어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는이란 뜻을 갖지만 후어저는 주로 평서문에서 쓰이고 还是은 의문문에서 쓰였죠. 두 가지 용법상의 차이가 아주 크게 드러나는 아이인 만큼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의 대화 함께 해석해 봤고요. 이번에는 편지로 가볼까요? 1번. A 不太喜欢做菜. A는 요리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는 안 나왔고요. 2번. A 为 B 买了牛肉面. A는 B를 위해서 牛肉面을 샀다. 자, 지금 만들어주는 거지. B가 그리고 A가 원하고 있는 거죠. B가 먹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우육면을 원하는 건 B고 A가 B를 위해서 산게 아니라 그죠?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3번 B要用牛肉做炒饭. B는 소고기를 사용해서 볶음밥을 만들려고 한다. 자, 지금 볶음밥을 만들까 아니면 우육면을 만들까 했을 때 우육면을 먹고 싶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고요. 4번 B昨天吃了牛肉面. B는 어제 牛肉面을 먹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5번. B想吃用牛肉做的东西. B는 소고기를 사용해서 만든 것을 먹고 싶다. 지금 전체 대화의 상황의 맥락에서 봤을 때 어제 소고기를 사왔고, 그리고 소고기로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5번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6번 문제 함께 풀이해 봤습니다. 이제 17번으로 가볼게요.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역시 긴 중국어 ABAB 대화가 나와 있네요. 자, 你借给我的京剧书怎么找也找不到了. 怎么 AA不到了. 이런 표현들 한번 구조 볼게요. 네가 나한테 빌려준 경극책이 어째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예, 找不到 하면 가능보호의 부정으로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真抱歉, 예, 抱歉, 중요했죠. 미안하다라는 단어였어요. 우리 미안하다는 뭐 对不起, 不好意思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抱歉은 훨씬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해. 자, 이 한자 아는 것도 중요했죠. 한자 문제로도 자주 등장했으니까요. 抱歉, 예, 미안하다라는 뜻이었고요. 没关系, 괜찮아. 我还有很多关于经济的书. 아, 괜찮아. 나는 많은 경극에 관련된 책이 더 많이 있어. 나책 많으니까 뭐 잃어버린 건 괜찮아. 그 얘기죠. A가 뭐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怎么爱看京剧方面的书呢? 어째서 경극 방면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자, 이 얘기는 왜 좋아하냐라고 묻는 건지 진짜 묻는 걸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겠지만 너 어쩌다가 그렇게 좋아하게 된 거야? 어째서 그렇게 좋아하게 된 거야? 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밑줄인데 반전의 상황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밑줄인데 어째서 경극 방면의 책을 좋아하게 된 거야? B번 我从小的时候就对京剧很有兴趣，也对什么什么有兴趣입니다。나는 어렸을 때부터 경극에 관심이 많았어。你忘了，너잊어버린 거야？ 我们还一起去看过京剧呢。우리 함께 경극을 보러 간 적도 있잖아。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말 뭔지 한번 찾아보죠. 1번, 不就是去看京剧吗？ 겨우 경극 보는 거잖아. 경극 보러 가는 거잖아. 그건 거예요. 不就是 별로 대단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2번, 你不是很喜欢看书吗? 너책 보는 거 아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예, 지금 책 보는 거는 아니고요. 책 보는 건 당연히 좋아하는 거고, 뭐 다른 방면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경극 방면에 책을 보게 된 거야.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야 맞는 문장이겠죠. 3번, 原来你不喜欢看书啊? 아, 너 알고 보니 책 보는 거안 좋아하는구나. 아니죠. 4번. 니 대학 不是学 英语的吗? 자, 요게 드디어 찾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不是吗?인 거고요. 너 대학 때 영어를 공부한 거 아니었어? 근데 어쩌다가 경극 방면의 책을 읽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황상 자연스러운 문장이겠네요. 我的兴趣跟你的完全一样. 내 흥미가, 내 취미가 너와 완전히 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데 그 같은 정도가 대단히 심할 때 완전 똑같다. 우리도 이런 말 쓰잖아요. 중국어에도 있습니다. 완전이야이라고 쓰죠.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 봐두시고요. 이제 정답 4번인 거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제 18번으로 가볼게요. 18번.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자, 없는 부정말문 나왔으니까 크게 X 치고 시작해볼까요? 자, 지금 전체 내용 보면 중국문화예술제, 중국문화예술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문화예술제로 활동 시간은 2026년 12월 11일이고요. 星期六, 무슨 요일이죠? 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 장소는 땡땡高中, 예, 땡땡고등학교이고요. 활동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연출, 태극권 表演, 태극권 공연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전통음악 表演, 중국 전통음악 공연도 있고요. 문화体验, 문화체험이죠. 문화체험으로 전통游戏, 四川旗袍,喝中国茶,做中国茶 등 있어요. 자, 지금 모두 다이 顿号으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통 놀이, 그리고 그 체험에서 입어보는 거죠. 시촨 하면요. 치파오 입어보는 거, 중국 차 마시기, 그리고 중국 차 만들기, 이런 것들의 문화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报名 요청, 예, 신청 조건이에요. 이 요청 할때 요는 일성이죠. 성조도 잘 봐두시고요. 只要是某某高中的学生都可以参加. 예, 땡땡 고등학교의 학생이라면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찾을 수 없는 질문 한번 보도록 하죠. 대부분은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정답이 뭔지 보면서 계속 하나하나 보죠. 有什么演出活动? 어떤 연출 활동이 있습니까? 연출 활동으로 타이지拳 表演, 중국 전통 음악 表演 이런 게 있다고 나와 있죠. 2번, 什么人可以参加? 어떤 사람이 참가할 수 있습니까? 이 땡땡 고등학교의 학생이라면 다 참가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고 있죠. 3번. 可以试穿什么衣服? 어떤 옷을 입어볼 수 있나요? 旗袍를 입어볼 수 있다라고 지금 문화체험의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활동은 언제 시작합니까? 네, 시작 시간 12월 11일 토요일 9시부터 시작하니까 시작 시간도 활동 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죠. 네, 마지막 5번입니다. 想要参加的人准备多少钱?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를 준비해야 합니까? 지금 전체적인 정보 중에서 돈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准备多少钱에 해당하는 답은 찾을 수가 없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정보 하나하나 보고 그리고 다 내용을 찾아서 그리고 질문에 맞게 배치하고 그리고 찾을 수 없는 걸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하는지, 뭐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항상 이런 광고문이나 글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답 찾는 거 연습을 하시면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문대명사에 집중해서 그걸 답을 찾으시고 확인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문제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네, 이제 18번까지 봤고요.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예, 글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ABAB 대화가 나오기도 하지만 글을 읽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줄글이 쭉 나오기도 하거든요. 우선은 새롭게 나온 단어로 라도즈가 나오네요. 라도즈, 배 아프다, 설사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상星期 장민 감冒 去了医院. 지난주에. 상星期 하면 지난주, 下星期 하면 다음 주죠. 장미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医生给他开了感冒药, 开药네요. 약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처방해 주는 거죠. 의사 선생님께서 그에게 감기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让他多喝水,多休息,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많이 쉬라고도 하셨어요. 这星期他又来看病. 이번 주에 그가 또 진찰을 왔대요. 네, 看病, 진찰하다죠. 医生问, 의사가 물었습니다. 你好点了吗? 좀 나아지셨어요? 他说, 그가 말했어요. 好点了, 좀 나아졌습니다. 不过还有点发烧, 근데 조금 열이 나요. 네, 发烧, 열나다란 뜻이고, 지금 이렇게 건강 관련된 표현에서 뭐 열나다, 咳嗽, 기침하다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자주가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你喝了多少水? 물은 얼마나 마셨어요? 医生问, 의사가 물었습니다. 他说, 그가 대답하기를, 我天天喝很多水. 저는 매일 물을 아주 많이 마셨어요. 자, 天天 이렇게 명사 중첩하는 것 나왔네요. 명사를 중첩하면 매마다, 매 뭐뭐마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예, 家 하면 집인데, 家家 하면 매그 家 해서 모든 집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매일 물을 아주 많이 마셨고요. 上课总去洗手间. 그래서 수업할 때 항상 화장실을 갔대요. 所以同学们以为我拉肚子.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배가 아픈 걸로 오해를 했답니다. 이웨이가 나왔어요. 자, 이웨이는 뭐뭐 인줄 알았다라는 뜻이었죠. 원래 알던 뒤에 나오는 일은 잘못한 사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는데 이거 인줄 알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독해 문장에서는 이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꼭 한번 기억하고 이 단어 의미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19번 한번 정답 찾아볼까요? 1번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医生叫张明多喝点水. 의사가 张明에게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다. 자,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생긴 거잖아요. 물을 많이 먹어서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다 보니까 자주 화장실에 가서 친구들이 오해를 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죠. 네, 두 번째. 张明觉得感冒一直好不了. 장민은 감기가 계속 좋아지지 않는다고 느낀다. 예, 좀 좋아졌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열이 나긴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진찰 왔을 때. 3번. 医生让张明下星期来医院. 의사가 장민에게 다음 주에 병원에 오라고 했다. 아니죠. 4번. 张明工作很忙. 장민은 일이 아주 바빠서没有好好休息. 잘 쉬지 못했다. 5번. 张明因为拉肚子去过两次医院. 장민은 설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두번 갔다. 라는 뜻입니다. 去过两次医院. 이렇게 동량보, 두 번이라는 동량보가 등장해 있네요.

정답 한번 같이 찾아봤고요. 우리 병원에서 쓸수 있는 표현, 그리고 몸이 불편하다, 어디가 아프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등장한 대화 형식의 글을 줄글로 바꿔놓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성원 의사가 묻고, 다쇼 그가 답하고, 또 의사가 묻고 그가 답하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ABAB 대화로도 충분히 바뀌어서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이제 20번입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你怎么不去劝劝他? 너 어째서 그를 가서 말리지 않는 거야? 이 얘기인 거죠. 왜 그러는 거야? 那可是老虎拉车，我哪敢啊? 자, 이렇게 관용어 문장이 나왔어요. 관용어 문장이 나왔을 때는 단어를 밑줄 친 단어에 해석이 되면 우선 직역을 해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직역이 안 되면 앞뒤 문맥을 살펴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직역해 볼게요. 라오후 하면 호랑이죠. 호랑이가 라처 차를 끈대요. 호랑이는 그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의 왕이 차를 끌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째서 그를 가서 말리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호랑이가 차를 끌고 있는데 내가 감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1번부터 보죠. 非常喜欢看老虎. 그 호랑이 보는 것을 대단히 좋아한다 라는 뜻이고요. 2번, 不敢做这件事情, 이 일을 감히 할 수가 없다. 나는 감히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 不敢做 하면 감히 뭐뭐 할수 없다라는 의미죠. 车坏了就没办法, 차가 망가져서 그럴 방법이 없다. 여기서 拉车라는 게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의미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4번, 自己的意见不重要,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5번, 老师让学生解决事情,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일을 해결하라고 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不敢做这件事情. 老虎拉车의 표현. 새롭게 나온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 간이라는 단어를 아는 게 문제를 푸는데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간은 감히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제 21번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와 B, 짧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네요. 这个酸辣面再辣点儿就好了. 酸은 시다라는 뜻이었고, 辣는 맵다라는 뜻이었죠. 우리 8회 1번 앞에 어휘 부분에서 이맛 표현의 확장 의미에 대해서 함께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요거는 뭔가 맛이 시고 매운 면이구나라는 걸 유추하실 수 있겠죠. 쑨라면. 이 쑨라면은 더 매워도 될것 같아. 그 얘기죠. 짤라디얼. 짤라디얼. 더 맵게 한다고? 我吃不了. 나는 먹을 수 없어. 가능 보어 부정이잖아. 나못 먹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밑줄 친 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那怎么行?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안 되지. 나못 먹어. 이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你真不简单. 너 정말 대단하다였습니다. 우리 대단하다 시리즈들이 쭉 있었어요. 你真厉害, 你真棒, 你真不简单 이런 것들 다 대단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더 맵게 한다고?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난못 먹어.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수완불려什么 별거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수완불려什么 그럼 더 맵게 한다고? 별거 아니네. 그러면 나 먹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어야겠죠, 맥락상. 그러니까 수완불려什么는 어울리지 않고요. 디번 让你说走了. 자, 네가 맞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얘는 이 한자는 저가 아니라 좌우예요. 예, 결과보호에서 뭔가 결과가 완성이 되었을 때 쓰이는 표현이고요. 说走了 하면 말해서 맞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동사랑 아무 동사랑 같이 쓰이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买着了, 뭐 拆着了, 找着了 이렇게 같이 쓰이는 동사들이 있었죠. 우리 결과보어 부분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让你说着了 하면 네가 맞췄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관용어고 보기 선지로도 많이 나옵니다. 수능 중국어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또 따로 꼭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보고 맞췄다라는 거를
것들을 하기에는 좀 바로 떠올리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따로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뜻입니다. 랑니쇼저러면니가맞췄다이뜻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A, B, 1번이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A, B, C, D 모두 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예, 과거에도 나왔던 적이 있었던 단어들이고, 그리고 해석하기에 좀 까다로워하는 거기도 해요. 특히 이렇게 후반부에 나오는 이런 관용어구들은 보기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잘 많이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거라 이런 관용어 노트도 사실 따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A, B, C, D에 나왔던 관용어는 모두 다 중요한 것들이다. 자, 이제 문화 문제로 가볼까요? 오늘은 맹자가 등장해 있습니다. 멍즈. 맹자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멍즈. 읽기 전에 한국어 먼저 보고 가죠. 한국어 나왔을 때 한국어 먼저 보자고 했잖아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다. 마지막으로 이사한 곳은 어머니 고향이다. 어렸을 때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했다. 좋은 학습 환경을 갖기 원해서 세번 이사했다. 좋은 환경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 요 정도만 읽어도 사실은 요 내용이 그 맹자의 유명한 고사인 맹모삼천지교의 고사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세 번이나 좋은 환경으로 이사했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중국어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네, 어떤 건지 한번 쭉 읽으면서 해석 한번 해볼게요. 멍즈시 중국 유명의 사상가. 맹자는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1번 벌써 맞는 거 보이죠? 但是, 그러나, 뭔가 반전이 나오나 봅니다. 이렇게 但是이 나오면 항상 뒤에 정보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他小时候很爱玩. 그가 어렸을 때 노는 것을 좋아했고, 그리고 不喜欢学习.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의외죠. 맹자, 공자 같은 이런 유명한 사상가인데, 그 사상가가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대요. 어렸을 때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했다. 3번이 맞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他的妈妈希望给他找一个好的学习环境. 그의 엄마가 그에게 더 좋은 학습 환경을 찾아주기를 원했습니다. 搬了三次家, 그래서 搬家하면 이사하다라는 뜻이고요. 세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더 좋은 환경을 맹자에게 주기 위해서 세번 이사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最后, 마침내, 他们 搬到了学校 旁边. 마침내 그들은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학교니까 옛날 서당이죠.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고, 从那以后, 그 이후에 孟子开始认真学习. 맹자가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后来, 그 후에 成了思想家, 사상가가 되었대요. 人们通过这个故事明白了. 사람들은 이 고사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고사의 교훈은 뭔가요? 我们在好的环境里才会有更好的习惯.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야, 그제서야 더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공부도 할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교훈까지 함께 해석해 봤는데요. 2번, 그가 마지막으로 이사한 곳은 어머니의 고향이었나요? 아니죠.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아닌 것 확인할 수 있고. 4번,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학습 환경을 갖길 원해서 세번 이사했다. 맞고요. 좋은 환경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역시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 같이 찾아봤습니다. 네, 22번 봤고요. 이번에는 23번으로 가볼게요. 홍바오에 관련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홍바오는 중국어를 좀 배운 친구들은 아마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설날에 빨간색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홍바오는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요. 좋은 일일 때, 특히 뭐 결혼식이나 이럴 때, 그럴 때 홍바오에 돈을 넣어서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홍바오가 과거에는 진짜 종이 봉투였지만 최근에는 전자 이렇게 SNS나 이런 것들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되게 전자화되었다라는 것도 상식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홍바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역시 한국어 있으니까 한국어 먼저 볼까요? 돈을 담는 빨간색 종이봉투다. 예. B번 결혼식 때는 주로 짝수금액을 넣는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소개하지 않았다면 그 정보는 맞는 정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갖고 있는 것과 실제로 제공한 정보가 맞는지를 비교하면서 봐야겠죠. C.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기 바라는 의미다. 다음 D.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내는 선물이다. 예, 한번 볼게요. 한语里有很多使用颜色的词. 중국어에는 색깔을 사용한 어휘가 词 단어가 아주 많습니다. 这些词有很多特别的意思. 이러한 단어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색깔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파생이 되어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比如红包这个词. 예를 들어서 문화 문제 이 比如는 단골이라고 했죠. 이 홍바오라는 이 단어는 意思不是红色的包, 의미가 빨간 색깔 包 가방은 아닙니다. 包의 기본 의미는 가방이잖아요. 是包着钱的红色纸包, 돈을 싸고 있는 이때의 包는 포장하다 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또 여기서는 가방인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바우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돈을 싸고 있는 빨간 색깔 종이 봉투래요. 중국에서 红色代表开心和喜事, 붉은색은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대표하는 색입니다. 所以送红包就是希望别人幸福快乐. 그래서 이 홍바오를 보내는 것이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라는 거랍니다. 中国人结婚的时候, 중국 사람들이 결혼할 때 最常见的礼物就是红包. 가장 자주 볼수 있는 선물이 바로 홍包입니다. 돈을 담는 빨간색 종이봉투 맞죠? 결혼식 때는 주로 짝수 금액을 넣는다. 이 얘기는 안 나왔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라는 의미고,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내는 선물은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A와 C네요. A와 C 정답인 거 2번인 걸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홍바오에 관련된 문제도 풀어봤어요. 이제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동포로라는 동파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문화 내용 중에서 이 동파육의 고사를 또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동파육은 그 돼지고기를 아주 거의 입에 들어가면 부드럽게 녹을 만큼 야들야들하게 하는 그 동파육 고기 요리인데, 그 고기 요리의 유래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래가 있는 요리거든요. 이런 유래 요리는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배경 지식으로요. 자, 很久以前, 苏东坡在杭州的时候, 아주 오래전에, 苏东坡 하면 소동파거든요. 예, 중국의 유명한 시인 소동파입니다. 이 소동파가, 몰라도 되죠, 근데? 在杭州的时候, 항저우에 있을 때, 为人们做了一件好事,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답니다. 这就是组织人们在西湖, 驻堤, 그건 바로 뭐였냐면 사람들을 조직해서 시후에 제방을 쌓은 거래요. 시후가 이제 항저우를 대표하는 호수인데요. 정말 큰 호수여서 바다같이 끝이 안 바다로 오해할 정도로 끝이 안 보이는 호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방을 쌓았대요. 为了感谢他,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人们把猪肉,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送到他家, 그의 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后来，可铁苏东坡就用自己的方法做猪肉。그 소동파가 자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돼지고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把做好的肉, 잘 만든 그 고기를 分给大家, 사람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리고 소동파가 그 선물 받은 돼지고기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죠. 人们看到苏东坡想着他们。 非常感动. 사람들이 소동파가 자신들을 그들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감동해서 就叫这个菜为东坡肉. 그래서 이 요리를 동파육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뭐이다인 거니까 이거 뭐뭐라고 부르다. 为 叫 이거라고 부르는 거죠. 소동파라고 동파육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동포로가 소동파의 동파를 따서 만든 음식이고 이러한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다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면 사실 상식도 풍부해지고 그리고 동파육이라는 요리를 먹을 때 이거 어떤 유래가 있는지 알아? 라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파육에 관한 글에서 언급된 것은 지금 유래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24번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는 25번으로 가보죠. 25번, 밑줄 친 타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这是中国有名的城墙，이것은 중국의 유명한 성벽입니다. 也是北京有名的旅游景点。 北京의 유명한 여행 명소이기도 하죠. 它的修建时间很长, 그곳의 건설 기간은 아주 길대요. 约有1000年, 약 1000년 정도가 되고요. 总长21000公里, 전체 길이가 210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길죠. 자, 이렇게 길이가 길고 유명한 성벽 중국에서 떠오르는 거 있죠? 바로 만리장성이 되겠습니다. 예, 베이징. 그래서 만리장성에 대한 설명을 그림으로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투요요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입니다. 예, 투요요라는 사람인데요. 예, 중국에서 유명한 약학자죠. 그래서 지금 노벨상을 수상한 약학자입니다. 그 투요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요요是中国有名的药学家. 예, 투요요는 중국의 유명한 약학가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약학자이자 바로 맞는 거 확인 가능하네요. 1930년에 出生在浙江宁波, 절강성의 宁波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951년, 他考上了北京医学院. 1951년에 그는 베이징 의학원에 합격했고요. 그리고 1955년, 毕业后一直在中国中医研究院工作. 1955년 졸업 후에 계속 중국 중의연구원에서 일했습니다. 他研究中药很多年. 그는 그 중국 의학을 매우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2015년, 他得到了诺贝尔生理学或医学奖. 2015년에 그녀는 得到奖인 거거든요. 이런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他是第一个得到这个奖的中国人. 그녀는 첫 번째로 이 상을 받은 중국인입니다. 여러 해 동안 중국 의학을 연구했고, 1955년 졸업 후에 프랑스에서 약학 연구를 했나요? 예, 프랑스라는 바구어라는 단어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닌 거 보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4번. 1951년에 베이징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여기 요두 번째 줄에서 볼수 있고요. 2015년에 중국인 최초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다라는 것도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한번 찾아봤고요. 자, 이제는 어법 문항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어법 어순배열 문제 27번부터 나와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을. 这两件都挺好看的. 이두벌다 아주 아름답다, 예쁘다란 뜻이죠. 挺 什么什么的입니다. 挺은 부사로 매우, 아주, 꽤라는 뜻이었죠. 我觉得你穿, 내 생각에는 네가 입으면 입는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都好看什么 무엇이란 뜻이고 예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이 해당하는 A에 대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 생각에 너는 뭘 입어도 다 예쁜 것 같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뭘 입어도 다 예쁘다. 穿什么가 먼저 와야 되고요. 무엇을 입어도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예쁘다니까 도가 오고 그다음에 하우칸 오는 요런 어순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C, A, B 4번인데요. 자,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어의 기본 어순이 주어수로 목적어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어수로 목적어의 어순을 갖춘다라는 거 빼고는 사실 한국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해보고 그 우리말 해석 부분에 걔를 넣어주시기만 해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중국어를 오랜 기간 공부하다가 보면 볼수록 오히려 중국어가 한국어랑 유사한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친구들이 중국어의 어순이 주어수로 목적어서 영어랑 훨씬 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우리말 어순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자, 27번 정답 살펴봤습니다. 이제 28번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했네요. 他跑步得很快. 그는 아주 빨리 달린다. B번.

我肚子饿得很，但是배가아주 고프다。桂林风景很美极了，桂林的풍경이아주아름답다。我在这家餐厅吃得很饱，나는이식당에서아주배불리먹었다라는뜻입니다。자 A, B, C, D 공통으로 나타내고 있는 어법 포인트는 바로 정도보어인데요. 우리 정도보어 한번 전과에서도 정리한 적 있지만 한번더 정도보어 용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도보어는 뭐뭐 하는 정도가 어떠어떠하다라는 뜻을 나타내 주는데, 보어는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였고, 정도보어는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아이가 정도보어였습니다. 기본 어순 먼저 볼게요. 동사, 형용사, 더, 그 뒤에 형용사구나, 동사고, 부사, 이런 것들이 왔죠. 이거더러, 이 부분더러, 더 뒤에 나오는 이 부분더러 정도보어라고 불렀고요. 쪼어다 很好 하면 아주 잘한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얘를 부정할 때는 덜을 그대로 두고 뒤에 정도보어 앞을 뿌로 부정했죠. 이거 중요했죠. 왜냐면 얘랑 가능보어랑 형태가 얘이 덜을 쓰는 게 똑같았잖아요. 근데 가능보어 같은 경우에는 이더 대신에 뿌로 바뀌는데 정도보어 같은 경우에는 정도보어 부분 앞에 뿌를 붙이는 게 맞다. 그래서 잘 못한다라고 표현하려면 쪼어다 不好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긍정형과 부정형의 기본 형태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그걸 바탕으로 의문문을 만들어 보면 쪼다 하오마 할수 있겠고, 정반 의문문 만들면 이 뒷부분을 정도보어 부분을 정반 의문문화해서 쪼다 하오뿌 하오 쓸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지 물어보는 게 사실 제일 기본이죠. 정도가 어때라고 물어보는 게 기본이니까 쪼다 짜마양 하고 물어보면 정도가 어떠하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네, 목적어의 위치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목적어의 위치 기본적으로 주어, 수로, 목적어, 수로, 더, 정도보어 요 형태를 띈다. 주어가 어떠어떠하다인데 그 주어에 목적어가 생그 수로 부분에 목적어가 생기는 경우죠. 그가 숙제를 하는데 그 숙제를 하는 정도가 잘한다라고 말할 때다 주어 주어에 주어다 很好 네,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반복이 됐을 때 반복되는 거 중국 사람들은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거를 하나 생략해 주려면 앞에 있는 것을 생략해서 다 주어에 주어다 很好 이런 식으로 써준다. 그는 숙제를 매우 잘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의 위치는 아주 잘 출제가 되는 출제 포인트이거든요. 항상 뭘 보냐? 이 더가 나오고 그더 앞에 수러가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다. 주어, 주어에서 주어라는 수로가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고, 단순히 수로가 없고 목적어만 명사형으로 딱 나와 있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는 포인트를 계속 보시면서 정도보어 문제가 나왔을 때 걔를 적용해 보는 연습을 꾸준히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적어의 위치까지 같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억하셔야 될게 정도보어의 심화 표현이에요. 확장 표현. 정도보어 중에서 뒤에 더, 헌, 더, 뚜어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진티엔 렁, 더, 헌. 오늘은 정말 춥다. 그리고 혹은 뚜어라, 지라, 스라 이런 것처럼 요 도, 아예 덜을 안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这次考试我得了100分，高兴极了.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서 너무 기쁘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잘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 까오싱 더 질러 쓰지 않고요. 그리고 이미 한번 강조를 해서 정도를 높여놨으니까 이 앞에 헌 까오싱 질러 쓸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에 이미 한번 정도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정도 부사를 쓰지 않는다. 정도보어가 사용된 문장의 중심은 보어에 있으므로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수로 앞에 정도부사나 묘사성 보어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수로 앞에 说得好 해야지 挺说得好 이렇게 쓰지 않고 说得挺好 써야 맞다. 또 하나 기억하실 부분이 요거죠. 아 이건 가능 보어 얘기고요. 요거는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다른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28번 문제 정도보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他跑步得很快. 그는 뛰는데, 그 뛰는 정도가 아주 빠르다란 뜻이에요. 이 뒤에 있는, 더 앞에 있는 게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跑步, 달리다라는 동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자체로 동목 구조를 갖는 이합사입니다. 그래서 跑步, 跑得很快 하고, 앞에 跑의 부분을 한번더 강조해줘야겠죠. 그래서 跑步, 跑得很快 하거나, 不, 跑得很快 하거나,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비번, 我肚子饿得很。나는 배가 아주 고프다. 더헌 써서 쓰는 정도보어의 예외 표현 있었어요. 다음 C번, 桂林风景很美极了。 자, 요거 방금

설명한 거죠. 메이지러. 아름다운 것이 그의 달했다 할때 지러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데, 근데 그 앞에 정도 부사는 못 쓴다. 이미 한번 강조를 정도를 심화시켜 놨기 때문에 또한번 심화시키진 않는다. 구일린펑지 메이지러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디번 我在这家餐厅吃得很饱. 나는 이 식당에서 아주 배불리 먹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바르게 쓰인 것만 고르면 B와 D 4번이 되겠네요. 정도보호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옳지 않은 문장 한번 골라볼까요? 어떤 어법 포인트가 있는지 전체 1, 2, 3, 4, 5 같이 봤을 때 모든 문장에 다 랑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랑은 대표적인 겸호문이었죠. 이 겸호문의 용법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겸허문 중에서 뭐뭐 요청, 사역, 좋고 싫음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겸허 자리에 동사가 랑인 경우, 그때를 이제 지금 문제에서 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我们请他来介绍一下. 우리는 그에게 소개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타라는 아이가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이기도 하고 이두 번째 동사의 주어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겸을 하고 있다. 일을 두 가지 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겸허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부정 형식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뭐, 겸허문에서 출제 경향이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이 부정문입니다. 부정문은 항상 그 겸허 동사의 앞에 둔다. 마마 부랑 하이즈 완 디엔나. 엄마가 아이들에게 게임을 못하게 한다. 이럴 경우에요. 부정 문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동사 앞에 위치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겠죠. 네, 그러면 한번 문제 다시 봐볼까요? 他昨天让我早点睡觉. 그가 어제 나에게 일찍 자라고 했다. 전혀 문제 없죠. 2번. 他让我去图书馆借书. 그가 나에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라고 시켰다. 예, 요청한 사역의 의미를 갖는 대표적인 겸허문입니다. 3번. 妈妈让我不太晚回家. 엄마가 나에게 많이 늦게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지금 이렇게 부정문 뿌가 나오잖아요. 너무 늦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부랑워하고 부정문은 랑 앞에 와야 맞겠죠. 妈妈不让我太晚回家 쓰셔야 맞는 문장이고요. 4번 他的话让我们笑出来了. 그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나게 했다. 你为什么让他一个人去? 너왜 그를 혼자 보냈니?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볼 건데요.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今天是我的生日.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 五个朋友们参加了我的生日晚会. 5명의 친구가 내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데, 이 5명의 친구라는 요 표현 한번 볼까요? 우리 우거 펑요우는 봤고, 펑요먼도 봤는데, 우거 펑요먼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5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복수형을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수량사 명사 뒤에는 명언을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거 펑요만 하면 맞는 문장이다. 근데 이런 거는 딱히 어디에 막 정리돼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틀릴 수 있는, 그냥 흘려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석만 해볼게요. 他们 送给我很多礼物. 그들은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 我给大家准备了很多菜. 내가 친구들에게 많은 요리를 준비해 줬고요. 그리고 我们先吃了晚饭，玩到10点左右. 우리는 먼저 저녁밥을 먹고 10시 정도까지 놀았대요. 晚会快结束的时候，朋友们一起说. 파티가 끝나갈 때쯤에 친구들이 함께 말했대요. 祝你生日快乐, 생일 축하해. 我开心极了. 나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문제 함께 한번 풀어볼까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정도보호 문제가 등장해서 추가 문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28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他们不跑得很快. 그들은 달리기가 빠르지 않다. 이건데요. 이 정도보호에서 부정은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부정해. 정도보호 나온 더 정도보호 부분을 부정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他们跑得不快 이렇게 써주셔야 맞습니다.

번째 동사 다를 생략해서 워 타이지 쥔 다더 부타이 하오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변경해서 볼수 있겠죠. 예, 목적어가 있는 정도보의 형태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B와 C, 3번이고요. 예, 요 정도는 사실 그 수능 특강에서도 아주 기초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8번 문제도 같이 봤고요. 네, 이제 한 문항 더볼 겁니다. 이번에는 겸업문 문장 볼 거예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 평가 문제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我请明天他回来. 나는 내일 그가 돌아오라고 그에게 돌아오라고 할 거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明天의 위치 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중국어 어순에 맞지 않아요. 예, 明天은 부사기 때문에 我明天请他回来. 이렇게 바꿔줘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他让我不收拾行李. 그가 나에게 짐을 정리하라고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이 不라는 부정부사는 不让我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我想劝他休息休息. 나는 그에게 쉬라고 좀 쉬라고 권했다라는 뜻입니다. 예, 맞죠? 이건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 4번, 妈妈叫弟弟买东西. 엄마가 남동생에게 물건을 사라고 시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려니까 역시 부정형은 찌어오라는 동사 앞에 와줘야겠죠. 老师要了我回答几个问题. 선생님이 나에게 몇 문제 답하라고 요청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요럴 때 러는 여기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回答라는 두 번째 동사 뒤에 위치해야겠죠. 回答了几个问题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경험은 추가적인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동파육에 대한 문제가 수능 중국어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유래가 나온 것이 아니라 동파육에 대해서 설명하고 맛 표현이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댓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我最喜欢吃的菜就是东坡肉.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동파육이야. 자, 밍밍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동파육이다. 맞고요. 그다음 小白가 또 나와요. 我爱吃甜的，多放点儿糖更好吃. 나는 단거 먹는 걸 좋아해서 설탕을 많이 넣으면 더 맛있다. 이 얘기인 거죠. 小白는 단 것을 좋아하죠. 예, 그리고 小丽가 말합니다. 做的方法不难.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我能学会. 내가 배워서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시아오리는 조리법이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뿌나인데요. 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똥똥이 我做了一下，味道很香. 내가 해봤더니 동파육이 맛있었다. 香은 맛있다라는 뜻이고요. 왕강 볼까요? 今天我要试做一下东坡肉. 왕강은 동파육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답은 우리가 시아오리가 잘못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전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특히 나왔던 문화 내용 중에서 소동파 이야기, 그리고 그 유래가 다른 식으로 어떻게 수능에 출제가 되었는지도 함께 봤는데요. 소재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나오는 유형이 달라지고 있는 거니까 다양한 유형으로 확장시키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에서 또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에서 뵐게요. 짜이찌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 러시아어의 박소영입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출발했던 8회 모의고사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할 건데요. 같이 볼 영역은 주로 의사소통 영역이고요. 문법 4문항 이렇게 15문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16번은 실제 러시아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문항을 만들었는데 영수증이 나왔어요. 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없는 정보는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상점 이름이 나왔어요. 마가진 상점이죠. 마가진 이름이 샤스지 행복이라는 상점입니다. 그리고 나브로파 쇼알로바치로 적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미에 보았던 환영의 표현이죠.

사랑합니다라는 말이고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sprijestam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날짜가 적혀져 있고요. 뭘 샀냐면 미아사 고기 그리고 스메타나 샀고요. 스키트카는 할인이란 말이에요. 오르브를 할인 받았고 후시보 하면 다 해서 총액이란 말이에요. 얘는 발음이 많이 바뀌는데요. 그 다음에 얘가 이 발음 강세 없으니까 걔가 배 발음.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걔는 배 발음이죠. 그래서 푸시보하고 발음이 세 개나 변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총 금액에 나와 있고요. 고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지는 자 플러스 대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빠꾸프가 하면 구입이에요. 꾸피치가 구입하다죠. 그거의 명사형 빠꾸프가 자 플러스 대격이니까 아가오로 바뀌어서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진 주소가 맨 아래에 찍혀 있습니다. 1번 상점 주소 여기 나와 있고요. 할인 금액 나와 있고요. 구매 시각 여기에 있죠. 구입 품목 고기랑 스미타나 있고요. 방문 횟수는 당연히 영수증에 등장하지 않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두 번째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쉰 하면 저녁 식사죠. 가토프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침 식사부터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모두 한번 러시아로 해볼게요. 명사부터 가볼까요? 명사 아침 식사는 자프트락이죠. 자 발음에서 뭐가 바뀌죠? 자프트락 이렇게 되고요. 점심 식사는 아비에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라는 거를 총칭해서 부를 때도 요아이를 쓰는데 여긴 또 어말 무성음한 현상이 일어나서 아비에트라고 발음하죠. 저녁 식사는 우쉰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전치사 나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아침 식사로, 점심 식사로, 저녁 식사로라는 말이 되고 이제 전치사를 빼고 이 뒤에다가 아츠를 붙이면 동사가 돼요. 자프트라카츠 아침 식사하다, 아비에타츠 점심 식사하다, 우쉰아츠 저녁 식사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부분은 가토프예요. 준비된이라는 효용사가 있습니다. 가토위.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단어미 형태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죠. 단어미는 짧아졌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짧게 받는다고 했죠? 효용사 어미를 제거하면 됩니다. 주어가 남성일 때, 주어가 여성일 때는 여기에다가 R을 넣어야겠죠? 가토바. 주어가 복수일 때는 의를 넣어서 가토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어가 남성 명사기 때문에 가토프가 된 거예요.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요. 한 다음에 뭐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느끼세요. 시비아, 자신을 깍 노마, 집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편안히 계셔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도 여러분 외워두시면 시험 문제 풀때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B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 코이 크라시위 스톨. 정말 상차림이 예쁘네요. 얼마나 예쁜 상차림인가? 이런 말이니까. 구어체라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깍시오 크라시버. 모든 것이 정말 예뻐요. A가 빠프로브이제. 자, 빠프로브이제면 시도하다라는 동사의 명령어예요. 명령법.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떤 음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할때 요런 표현을 씁니다. 이 샐러드 한번 드셔보세요. 배가 오친 후쿠스나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저녁 준비됐습니다. 한 다음에 어떤 말을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대화문이 이어질까요? 1번 슬루샤유 바스 하면 당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언제 나오는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전화 통화에서. 전화할 때. 슬루샤유 바스 듣고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그런 말이죠. 2번 야니 사글라신.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바꾸면 야 브로치프. 프로치프가 반대하다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호환이 되겠죠. 3번 브라슈 나왔는데요. 이 브라슈는 주어가 야인 거고요. 동사 원형은 브라시지요. 그리고 이 앞에 빠가 있으면 완료상이 됩니다. 브라시지, 빠 브라시지 플러스 대격. 누구에게 요청하다, 부탁하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누구에게 요청하다니까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네. 러시아

격에서 간접 목적으로 해석이 되면 역격이잖아. 그럼 이 동사는 역격 지배 동사겠네 생각할 수가 있겠죠. 화살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격을 지배하는 거라서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쨌건 문법적으로는 그런 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동사 변화할 때 브라슈하고 S가 샤로 야에서만 변화됩니다. 뜨에서는 다시 S가 살아나요. 브로시쉬 이렇게 되고요. 야에서만 자음 교체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 동사의 주어가 야일 때 이런 형태로 변화된다는 거 요청하는 거죠. 어디 쪽으로? 테이블 쪽으로, 상 쪽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테이블로 오세요, 식탁으로 오세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표현은 3번이고요. 4번, 스파고이나이너츠는 어떤 말일까요? 자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선생님, 근데 왜 갑자기 얘가 다 생격으로 되어 있어요? 좋은 질문. 자, 그 앞에 줄라지 동사, 기원하다라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기원하다 동사는 기원의 대상은 역격. 기원의 내용은 생격이잖아요. 근데 기원의 내용인 거죠. 고요한 밤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밤을 기원함으로 각각 고요한, 조용한이라는 형용사와 밤이라는 명사가 생격 형태가 된 거고요. 참고로 노치 밤은 미학사 여성 명사 되겠습니다. 5번 비리다이츠 브리비엣. 브리비엣 하면은 만났을 때 친구끼리 안녕도 되지만 안부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여기서는 두 번째 안부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 비리다이츠 명령법이죠. 전해주세요. 안부 전해주세요.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전하다니까 뒤에 역격이 와서 만일 당신의 가족에게 안부 전해주세요로 말하고 싶으면 당신의 가족이 주격으로 뭐예요, 여러분? 와샤 시미야죠? 그런데 누구누구에게 전하다니까 각각의 역격 와쉬 시미에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스카슈츠 파쇼우스타 각 브라이치 어떻게 가나요? 그 플러스 역격 어디 쪽으로? 길묻기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까크 브라이츠 크 플러스 역격. 어떻게 도달하나요? 할때 역시 길물을 때 많이 나오는 건데 까크 다이햇 다 플러스 생격. 예를 들어서 볼쇼이 극장까지 어떻게 도달하나요? 라고 했을 때 까크 다이햇 다 발쇼버 지하트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MGU는 뭐였어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죠. 모스크바 국립대학까지 어떻게 갈수 있나요? 했더니 배가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지 이지 가세요. 프리아마 똑바로 가시고요. 바똥 그 다음에 날리에버 왼쪽으로 가세요. 말쇼 스파시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감사응답의 표현을 찾아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감사응답은 선생님이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예자슈도 니스토이트 마슈알리스타 그거 중에 A 들어있네요. 니스토이트 그 다음에 B 있네요. 니에자슈도 자 그러면 CD는 무슨 말일까요? 카카치이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D번 니자미차첼 멋지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멋집니다. 대단한 걸 이런 표현. 그래서 정답은 AB가 있는 1번 되겠습니다. 자, 방향을 묻는 표현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질문이 나왔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누락돼서 써보겠습니다. 나프라바. 하면 얘는 오른쪽으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얘가 왼쪽으로. 얘는 방향부사죠, 여러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니까. 그럼 장소부사는 뭐가 있을까요? 즉, 왼쪽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왼쪽에는 러시아로 슬리에바. 오른쪽에는 스프라바. 얘는 장소부사. 얘는 방향부사. 그리고 이 장소부사 왼쪽에, 오른쪽에는 우리가 설명할 때, 뭐, 우체국으로부터 왼쪽에, 아니면 학교 오른쪽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럴 때 쓰이는 아이들이 뭐냐면, 아트 플러스 생격으로 가져오면 돼요. 학교 왼쪽에 하면, 슬리에바, 아트, 슈골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까그다 뭐뭐 할때 왜 당신이 비리 호지째 건널 때 다로가 길이죠. 길을 건널 때 비리리

자, 요거 가져와 볼게요. 동사 원형 하지. 걸어가다 부정태 동사. 정태 동사는 있지 동사죠? 걸어가다 정태, 걸어가다 부정태. 어쨌건 둘다 이동 동사이므로 뒤에 보어를 꾸다를 가져온다. 꾸다는 부나 대격, 크 역격이다. 사람 쪽으로 간다고 하면 크 역격을 쓰면 돼요. 요거 동사 변화 한번 해볼까요? 대가요. 자음 교체가 일어나서 하유 됩니다. 이식 동사 변화에서 자음 교체는 야에서만 일어나니까 뜨이부터는 다시 원형에 있는 대가 살아나죠. 호지슈, 오나나 호짓, 무이 호짐 이렇게 되겠죠. 위 호짓. 그리고 요 동사 앞에 접도가 붙었어요. 비리. 자, 어떤 공간 안으로라고 이동 동사 앞에 접도를 붙이고 싶을 때는 will을 넣으면 되고요. 어떤 공간 밖으로 하면은 will을 넣어주면 돼요. 어떤 공간에 도착이란 의미를 잡아주고 싶을 때는 이동동사 앞에 뿌리를 넣고요. 어떤 공간에서 떠남은 우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삐리는 제가 몇번 그렸지만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나타내는 삐리를 써서 삐리 예하지 하면은 뭐 이사하다도 되고 전학가다라는 표현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걸어가다 동사 앞에 이게 접도가 있으니까 건너가다는 의미로 쓰면 돼요. 당신이 길을 건너갈 때에 삐리리. 자, 그림이 보니까 요즘 이런 상황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빨간색이 걸려서 정차를 하고 있으면 열의 여덟은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의 영상 혹은 텍스트를 보느라고 앞을 보지 않고 걷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이호해 보이던데, 그거에 대한 이제 주의를 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번, 모시나. 할수 있습니다. 즈바니치. 전화 할수 있어요. 누르지암. 친구들에게. 친구, 단수 주격. 복수 주격은 특이하게 미학상 야 형태가 와서 복수 주격이 되고, 이 친구들이라는 말의 역격 형태, 즉, 복수 역격이 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해도 돼요. 라는 말이고요. 2번, 니지야 하면은 금지죠. 자부이바츠. 있다 라는 말, 있다. 스바이비쉬. 자신의 물건을 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노슈나. 4번, 나더. 동일한 의미예요. 뭔가에 필요가 있다. 필요성을 나타내는 아이인데, 얘네가 오면, 뭐, 1번부터 마찬가지. 1번, 무엇이나, 2번, 이니지아, 3번, 4번, 노슈나, 나더고 하면은 모두 다 의미상의 주어를 역격을 쓴다는 게 동일하고요. 말 나온 김에 두개더 추가하면, 이 아이들은 첫 번째 역격 쓴다. 두 번째 과거 시제는 will, 중성 형태로 통일한다. 미래 시제는 무조건 무진만 쓰면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뭔말 필요가 있다? 하로시의 끈이기. 좋은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요. 4번은 그롬 꼬이 모시고 소리가 큰 음악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지금 1번, 4번,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가 않아 정답은 5번일 것 같은데 결정적인 힌트, 찔리폰, 전화기. 자신의 전화기를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자, 20번 갈게요. 누구에게라고 할때 소중한이라고 쓰고 싶으면 드라고이. 드라고이는 두 개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물건은 값비싼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소냐가 여자니까 드라가이하고 여성 형태가 왔습니다. 소중한 소냐에게. 야, 다브노 지비에니 피살라. 쓰다. 쓰지 못했다. 누구에게? 너에게. 다브노. 내가 오랫동안 너에게 편지를 쓰지 못했어. 까크. 위. 바쉬 바쉬. 너 어떻게 지내니? 안부를 묻는 표현인데 가장 간단한 안부 묻는 질문은 뭐예요, 여러분? 깍질라. 그 사이에 넣어서 깍 우찌비아질라. 그 다음에 살다라는 동사 쥐찌를 이용해서 깍디쥐뷰시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너 어떻게 지냈어? 우미냐? 나는 쇼파리아드케. Everything 모든 것이 질서 속에 있었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고 있어라는 말이 되겠죠? 스고라 곧 따찌아나의 날이야라는 말이에요. 따찌아나, 성인 따찌아나를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이게 젠 스투지엔타, 대학생의 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했더니 하고 나서 또 추가하는 게 July요. 기원에 누구에게? 너에게 뭐를 기원해? 세계. 샤스티에, 샤스티아 행복. 자로비에, 자로비아 건강. 우스피흐 성공, 복수 성격. 성공. 얘는 우초바, 학업에서의 성공을 기원해. 행복도 기원하고, 건강도 기원하고, 학업에서 성공도 너에게 기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다음에 너의 쪼자, 고모, 숙모, 이모 다 돼요. 말야로부터.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이 성인 따찌아, 성 따찌아나의 날을 네 온다고 했으니까 뭐 축하해 이런 말이 올 것 같은데 C번 보시면 브라즈니컴 이게 기념일이거든요. 기념일 크카지가 그래서 축하의 내용을 표현할 때 스 플러스 족격으로 해준다고 했으니 기념일 앞뒤에 스하고 족격이 왔으니까 기념일 축하해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비도 올린지 볼게요. You've 아까 선생님이 썼는데 루비치 동사 사랑하다 동사의 명사형인데 이 아이는 여성 명사고 스 플러스 족격이 왔는데 미야키상 여성 명사의 족격은 유를 붙이는 거거든요. 족격 형태 맞습니다. 사랑과 함께 즉 사랑을 담아라는 말이고 응용을 하면 부바슈니에 하면 존경이거든요. 수바슈니엠 하면은 존경을 담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1, 2번, 4, 5번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스프리에썸은 여러분 이게 도착이죠. 도착 축하합니다. 즉 환영합니다. 라는 환영의 표현이고 바꿀 수 있는 거는 나브로 바슈알라 마치입니다. 얘는 똑같이 사랑을 담아니까 넘어갈게요. 2번 여기 나왔죠. 수바슈니엠 존경을 담아 얘도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답이었고요. 4번 앞에 거는 맞았는데 뒤에가 존경을 담아가 어울리지가 않아서 패스. 5번 수다볼스티뱀 하면은 기꺼이라는 어떤 표현이죠? 제안에 동의하는 표현 되겠습니다.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전화 대화입니다. A가 알요? 여보세요? 에떠야? 나야? 와냐? 그지 에떠이? 마냐야, 뜨기지에 너 어디에 있는 거야? 했더니 메가 그또에다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학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니 마냐, 저는 마냐가 아니에요. 빠호쉐. 자, 요거는 선생님 설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바로 해석이 됐을 거고 그냥 이 의미를 가진 여러 표현들이 많은데 얘가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서 제가 적을 때도 맨 뒤에 적었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깊이 있게 하지 않은 친구들은 낯선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얘가 뭐냐면 의미가 아마도란 말, 아마도 추측을 표현할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모셔보이치 아마도 나 위에르나에 아마도 이야 누마요 나는 생각해요 이야 슈다요 나는 생각해요 이런 아이들하고 같은 그룹에 있는 거예요. 아마도 위 당신은 삐리리 브라시제 어떤 의미예요? 사과의 표현이죠. 여러분은 이즈비니제만 알고 계시는데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전화를 잘못 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을 찾으시면 돼요. 니다 볼니 당신은 만족하지 않군요라는 건데 다 볼니의 지금 단어미 형태 복수형이고요. 남성은 다 볼옌 여성은 다 볼나요. 그리고 얘가 중요한 것은 뭐에 만족하는지를 족격을 표현합니다. 제가 늘 쓰는 예문 있죠? 스바야라보타. 자신의 직업에 일에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아나 니다 볼나 스바야라보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족격을 지배하니까 각각을 족격으로 만들어주면 스바이라보타 이렇게 되겠죠. 저번에 우리가 기쁜이라는 이 아이 라다 라트, 라다, 라드. 얘가 이제 역격을 지배하죠. 뭐에 기쁜지를 역격을 표현하는 것처럼 얘는 뭐에 만족하는지를 족격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어쨌건 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번. 니 두다 빠빠리. 맞죠? 위니 두다 빠빠리. 당신 전화 잘못 거셨어요. 그래서 B는 들어갈 수가 있고요. C번. 브리아지찌 나 트라이. 브리아지찌. 오세요. 나 트라이. 차 마시러 오세요. 초대 표현입니다. 나 트라이. D번, we are surely numeral. 노메라가 번호인데 지금 얘가 족격이 된 상태고요. 얘는 실수하다라는 동사의 과거 시제입니다. 당신은 surely 실수했어요. 노메라 번호 실수했어요. 즉 전화 잘못 고셨습니다. D도 이 상황에 맞는 표현이라서요. BD가 있는 4번 되겠습니다. 22번 시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A가 디 뽐니쉬라고 물어봤어요. 너 기억

하니 아 플러스 전치격 뭐뭐에 관해 스트레치하면 만남이죠. 만남에 대해 약속에 대해 기억하고 있어? 근데 누구와의 만남? 만남은 상대가 있겠죠. 그래서 스플러스 족격이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호스자와의 만남 기억하고 있니? 매각간이에요. 슈나 뽀옴뇨. 당연히 뽀옴뇨 기억하고 있지. 후가 도람치수 하면은 몇 시에 다른 말로 뭐랑 바꿀 수 있다고요? 와스고올까? 이두 개가 몇 시에라는 말이고요. 그럼 그냥 지금 몇 시입니까? 하는 뭘까? 지금 몇 시입니까? 그거는 두 가지로 역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까또리 차스가 있어요. 까또리 차스. 두 번째 스고올까? 얼만큼? 시차스. 지금 브리에미니 시간이 됐습니까? 스콜커 시차스 브리에미니 두 개가 사용이 됩니다. 얘는 몇 시입니까? 얘는 몇 시에 구체적인 시간을 묻는 거죠. 몇 시에 그와의 만남이 있나요?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있죠. 후팔라비니에 게제어 됐어요. 팔라비나 빨라비나는 2분의 1입니다. 1시간의 2분의 1은 30분이죠. 근데 그 앞에 부가 있고 얘가 전치격이 됐으니까 얘는 30분에라는 말이에요. 30분에. 자,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뒤입니다. 자, 세 번째의 드레지. 고의 지금 생격 형태거든요. 서수죠. 첫 번째의, 두 번째의, 세 번째의. 이 서수가 시간으로 시를 나타낼 때는 그 시간 액면가 그대로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해줘서 이게 세 번째이니까 3에서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2시예요. 2시 30분에 만남이 있어. 취리스. 얘는 뭐뭐 후에라는 거고 뒤에 시간과 관련된 명사고죠. 뭐, 2시간 후에, 3년 후에, 일주일 후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최레스가 왔고 다음에 대격을 지배하고 얘는 30분이란 말이에요. 30분 후에 만나. 자, 그러면 현재 시각은 몇일까요? 현재 시각. 2시 30분에 만나는데 이 2시 30분이 30분 후래요. 그럼 지금은 2시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각 물어보는 것 중에서는 이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기수, 아, 서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걸 가장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3시 30분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항상 1을 빼서 2시 30분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항은 순서 찾기 문항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해 보렴. 자, 보기 A. 사무이의 들리니에브가 두. 가두. 1년에 라는 말이죠. 1년에 가장 길다. 1년 중에 가장 길다.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은 여러분, 사무이. 사마야. 사무에 사무에서 가장 뭐뭐한이라는 의미고 형용사처럼 변화합니다. 격변화도 똑같고요. B는 리엣니까 니꿀리 여름방학이죠. 여름이 리엣던데 여름의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이끄라트꺼의 형태를 갖죠. 주격 남성은 여름방학은 드리미시짜 3 다음에 단수 생격이라서 여기까지가 달인데 지금 아가 붙어서 생격 형태가 됐어요. 단수 생격. 여름방학은 3개월입니다. 3개월이야. 온나치나에짜 그것은 시작되어져. 얘는 수동. 여러분, 씨야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하죠? 제기 동사라고 하죠. 문법책에 보면 제기 동사의 씨야 동사는 세 가지 의미로 씨야가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처럼 시작되어진다. 수동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기의 의미, 셀프. 그래서 온, 동사 원형을 쓸게요. 무이짜. 얘가 씨야가 없이 오면은 누구를 시키다 해서 대격이 오는데 씨야가 오면 스스로 싯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아지바치 하면 뒤에 대격이

그래서 누구의 옷을 입히다. 마마 아지바이 시나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도 시아가 붙으면 스스로 옷을 입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호의 의미가 있어요. 상호. 우리 자주 접하는 동사 뭐 있어요? 바스나 꼬미싸. 볼까요? 바스나 꼬미싸. 알고 지내다, 통성명하다. 이렇게. 알고 지내는 건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는 상호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1번의 의미로 썼던 거 다시 보면 그것은 시작되어진다. 몇월 며칠에 앞에 오는 것이 일이고요. 뒤에 오는 것이 월인데요. 러시아에서는 날짜를 표현할 때 월은 항상 이렇게 생격을 씁니다. 신짜브로 하면 9월인데요. 미야키상 남성 명사의 성격은 야라서 성격이 왔고 월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앞에 구체적인 날짜 즉몇월 며칠 에 하고 에가 붙죠. 그러면 일, 이 일에 해당하는 것은 서수의 중성의 성격 형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것은 9월 1일에 시작되어집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ABC를 해석했으니 이제 답을 바로 하나하나씩 넣어볼까요? 까그다 언제 나취 날짜 시작되어지니 시작되니 노비 우체분이 곧새 학년 이게 학년이에요. 새 학년이 언제 러시아에서는 시작되어져? 우나스프스트랑에 우리나라에서는 9월 1일에 새 학년이 시작돼. 그래서 C가 들어가고요. 우리는 이제 3월 첫째 주 1일이 빨간 날이면 이제 1일부터 개학이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에는 9월 1일이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날이고, 그날을, 즉, 9월 1일을 뭐라고 하냐면, 지식의 날이라고 해요. 지식의 날. 러시아로 써볼까요? 날이 젠이죠? 지식. 암. 알다 동사의 명사. 스나치. 명사가 스나니엔데, 이에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성격은 이 이크라트코의 임으로 젠 스나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C 들어갔고요. 야 슬리샬라 슈토. 내가 듣기로는 우바스. 비리리. 에타 프라브다. 이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러시아의 학교에서는 있어. 봄의, 여름의, 가을의, 겨울방학 있어. 겨울방학, 여름방학은 가장 길어. 1년 중에 A가 들어가고요. 자, B 보시면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여름방학이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넣어볼게요. 내가 듣기로 너네는 여름방학이 3개월이나 된다는데, 에타 프라브다, 이게 정말이야? 사실이야. 러시아에서는 학교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방학이 있는데, 여름방학이 1년 중에 제일 길거든. 자, C, B, A가 있는 정답은 여기, 5번 24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두 사람이 이용할 교통수단은 뭘까요? 자, A가 먼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올야 이 시리오샤 올야와 시리오샤가 스우드 부플러스 대격으로 무슨 요일에 토요일에가 되겠죠? 토요일에 브리라 샤유나스 우리를 초대했단다. 다처로 초대했어. 자신의 다처로 초대했어. 자메차 젤러 오 멋진데 근사한 걸 까크 무이 두다 빠 예젬 까크 어떻게 우리가 무이 두다 거기로 빠 예젬 갈 거야 나 보이지 나 플러스 전치격 나 플러스 전치격 뭐뭐를 타고 교통수단 앞에 있는 교통수단은 뭐예요? 보이스 기차죠 기차 타고 갈 거야 아니면 버스 타고 갈 거야? 그랬더니 A가 슈토티가 바리시 너 무슨 말하는 거야? 우나스 이에스 스바야마 쉬나 우리에게는 자가용이 있잖아. 메가 야딱 우스달 나는 정말 피곤해서 님하고 할 수가 없어. 뭘할 수가 없냐면 와지지마 쉬누 자가용을 운전하다. 수거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가용을 운전할 수가 없어 너무 피곤해서. 놀랐나? 그럼 좋아. 따그다. 그러면 빠이예젠 가자. 하고 기차에 지금 족격이 되어 있죠. 교통수단 표현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전에 했던 나 플러스 전치격. 선생님 저는 전치격 쓰기가 귀찮네요. 그러면 그 교통수단은 족격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나 같은 의미인 거죠.
기차 타고

시작하자. 하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나마쉬니 자가용을 타고 하면 좋겠지만 말이야. 좋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시바 고마워. 까카라쇼. 정말 좋아. 너가 나를 항상 많이 마시 이해해줘서 정말 좋구나.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타고 갈 교통수단은 기차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5번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A가 안톤, 바사 비에토이무니에. 사비에타바치 써볼게요. 사비에타바치. 동사가 굉장히 짧아진 느낌이죠. 동사 변화가. 아까 선생님이 인체레사바츠 동사, 뭐뭐에 흥미를 갖다 할 때, 오바츠 동사는 오바가 슝 날아가고 그 자리에 우가 들어간다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오바츠 동사죠. 그래서, 사, 위에, 뚜 되겠죠. 그 다음에, 야니까 유. 플러스 역격, 누구누구에게 조언하다라는 말이에요. 완료상 동사는 그 앞에 빠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상 동사의 명령법이에요. 나에게 조언해줘. 그지? 루치에. 아띠아찌리에땀. 리에땀. 리에따가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밤이라는 명사를 족격으로 만들어주면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된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름에. 여름에 어디에서 쉬면 더 좋을지, 쉬면 더 좋을지 나에게 좀 제안해줘봐. 사비에뚜요. 뭘 어떻게 제안하냐면 소치에 가는 거를 소치로 가는 거를 제안해. 땀 모래 소치의 바다와 고리 산들이 그라시브에 아름답고 모두 공기가 취스디 깨끗하고 이다 음식이 고스나야 맛있거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고 쉼표 찍고 슈도 집에 오친 반라비차 에타미에스타 이 장소가 누구에게 너에게 매우 마음에 들 거라고 나는 뭐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1번 야 바이우스 나는 두려워. 자 동사 원형 와야싸 어디서 나왔죠? 맨 처음에 나온 아인데. 아 순두강 20강 동사 격집에서 생격, 역격, 대격, 족격, 전치격 쭉 나오는데 생격에서 맨 처음에 나오나요? 몇년 동안 맨첫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죠. 야 바이우스 고쉽 나는 고양이가 무서워. 야 바이우스 사박 나는 강아지가 무서워.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야 우비에렌 하면 나는 확신한다라는 말이고요. 어떤 명사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표현하고 싶으면 그 플러스 전치격.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네요. 나는 네가 이 장소를 마음에 들어, 매우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엄청나게 지금 홍보했잖아요. 3번, 문예샤오. 나는 유감이야. 4번, 야, 니, 누마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5번, 문예, 니, 까슈짜. 문예, 까슈짜. 나에게 여겨져. 나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라는 말이 되겠죠? 까슈짜 거면 여러분 반드시 여기를 문예를 써야지 야라고 쓰면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흑백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칼라로 나왔네요.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으로 알수 없는 것은 되어 있어요. 니니아 사부트. 나를 부른다. 그래서 얘는 이름을 쓸 테니까 이름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 마인치리스. 인치리스 하면 흥미죠. 흥미. 뭐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사. 이런 거를 알수 있는 정보가 여기에 적혀져 있을 거고. 문예 삐리리 리엣. 저는 몇 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나이 정보죠. 모이로스트. 얘는 키입니다. 그래서 몇 센치 적는 거고요. 마이 루치에 두루시아. 나의 좋은 친구들이 누군지 이제 적는 거고요. 까그다, 이아, 위라스두. 내가 위라시 하면은 잘하다예요. 원래 이 V가 빠지면 불완료상이고 V가 있으면 완료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스티 동사가 동사 변화가 좀 특이해서 적어드리면 라스두 됩니다. 그럼 라스튜쉬, 라스튜 이렇게 동사 변화가 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시제예요. 과거시제 주어가 남성일 때 로스, 주어가 여성일 때

알았슬라, 주어가 중성일 때 알았슬로, 복수일 때 알았슬리 이렇게 됩니다. 과거 시제도 여러분이 안 외워두시면 텍스트 이게 나오면 뭐지? 처음 보는 단어인 것 같은데?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까게다 이아보리아스투, 내가 잘하면 이아스타노. 자, 얘는 스타치 동사. 의미가 뭐예요? 족격을 지배하는 뭐가 되다. 뭐 장래희망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이아 하츄 스타치 브라춤.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미래의 꿈, 장래희망에 대해서 알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관심 분야, 나의 흥미들, 관심사들에서 알수 있고요. 소속 학교를 모르겠네요. 어디 학교에 다니는지 알 수가 없고, 친한 친구 여기 나와 있고, 장래희망 여기 있고, 이름과 나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7번부터 이제 내 문항은 문법 문항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고, 전치사 관련 문항이네요. 자, 공통이니까 두개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 무이 나짐 시야 밑줄 와쉬 우스비흐. 수능 특강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문장인데요. 20강 동사 격지배가 보니까 굉장히 문제로 많이 나와 있어요. 20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시간 여유 있으실 때 리마인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강에서 대격편에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동사 격집에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동사는 바로 대격을 데려와요. 어떤 동사는 동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고 대격이 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것들. 전치사가 있고 격이냐, 전치사 없는 상태에서 바로 격이냐, 그거를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동사 격집에 대격에 나온 아이 중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나제이차. 나 플러스 대격. 뭐뭐를 기대하다. 여기 나제슈다. 앞부분이 좀 닮았죠? 나제슈다가 희망이라는 말이에요. 희망. 그래서 뭐뭐를 기대하다. 전치사 나를 끼고 있어요. 바로 대격이 아니고 이것이 무의 변화 형태가 이겁니다. 그러면 빈칸에는 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당신의 성공을 기대한다.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질문할 때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라고 하려면 공식이 나 플러스 대격이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나슈도 이렇게 나와야겠죠. 슈도만 써도 말은 되죠. 무엇을? 전치사의 어떤 해석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니까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오류입니다. 얘가 공식이 나 플러스 대격이 오기 때문에 질문할 때는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부여해야 돼서 나 플러스 대격, 나 슈도로 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런 동사 격집에 관련된 공식을 할 때는 뒤에 이 부분, 이 부분이 그대로 질문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도 아울러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번에 뭐 그림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리작 비리하지 지다로우고 길을 건너면 안 됩니다. 나, 그라스니, 스비엣, 빛, 불이거든요. 빨간색 빛, 그러니까 빨간 불에, 이거는 처음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빨간 불에 길을 건너면 안 됩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아이는 3번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 볼까요? 1번은 정말 너무 많이 봤던 전치사죠. 얘는 기본 의미가 첫 번째로, 장소. 어디 어디에 할 때, 이때는 전치격과 결합을 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쓰죠? 푸슈코올리에. 두 번째는요, 방향입니다. 어디 어디로? 얘는 대격입니다. 학교로, 슈콜로. 아르곤남 명사 대격이 우니까. 그래서 장소와 방향에 쓰이는데 이 3번도 여러분 똑같이 복붙이거든요. 복붙이에요. 장소와 방향. 그러면 선생님, 언제 장소에서 불을 쓰고요? 언제 장소에서 나를 쓰나요?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정해져 있다. 뒤에 오는 장소 명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0: 부랑 손을 잡아야 될지 나랑 손을 잡아야 될지가 이미 짝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짝지어진 그 그룹들을 외우면 된다. 예를 들어서 뽀치다. 뭐죠? 우체국. 그다음 르이너크. 시장. 그다음 동서남북. 바스토크. 동. 서. 자파츠. 자, 어말무성음아. 그 다음에 남, 육, 어말무성음아, 북, 이렇게 방향, 방위. 이런 아이들은 나랑 짝꿍이에요. 나랑 짝꿍. 그래서 우체국에서 하려면 나 뽀치째, 우체국으로 나 뽀치뚜, 시장에서 나린께, 시장으로 나리넉,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장소와 방향으로 쓰는 전치사는 부와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그럼 어떤 아이들이 나랑 함께 사는지 어떤 아이들이 부랑 결합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2번 볼게요. 2번도 역시 설명할 부분이 많은데 자는 두 가지 격을 지배합니다. 첫 번째로 대격을 지배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족격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대격을 지배할 때는 어디 어디 뒤로라는 의미가 있어서 도시랑 결합해서 자고랏 하면은 도시 뒤로니까 교외로라는 방향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뭐를 위해라는 말이 있어요. 족격으로 넘어가면은 어디 어디 뒤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장소죠. 그래서 똑같이 도시를 가져오면 족격이니까 옴이 붙겠죠? 자고랏 하면은 도시 뒤로니까 교외에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문제 풀었던 경계, 국경 할 때, 그라니싸. 자, 요거를 족격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라니찌 하면은 경계 뒤에서니까 해외에서라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로, 여기로 올게요. 칸이 부족해서,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비에담. 하면, 얘가 식사니까, 식사하면서 라는 말이 되고요. 차를 마시면서, 자, 차임. 자, 세 번째는, 뭐뭐 하기 위해. 이동동사랑 자 플러스 족격이 결합하면, 어떤 이동의 목적입니다. on, by, 이하. 그가 갔습니다. 어디로? 부마가진. 상점으로, 자, 흘리에범. 자 플러스 족격. 빵을 사러. 그래서, 슈더비, 구피치, 흘리앱.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4번 가겠습니다. 아트. 얘는 하나의 격만 지배합니다. 무슨 격일까요? 생격 지배 동사입니다. 뭐뭐로부터. 아트. 마스크 위. 나. 빛을 부르가. 마스크 바에서 빛을 부르까지. 보트는 어디 어디 아래에 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 족격이었고요. 어디 어디 아래로라고 방향이 올 때는 대격이 옵니다. 그 다음에 대격이 왔을 때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요, 뭐뭐에 맞춰, 기타에 맞춰, 음악에 맞춰. 그래서 보츠 무지쿠 하면 음악에 맞춰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알리엑 이렇게 말해요. 아, 파스마트리 이제 보세요. 가까이 우미냐 인치리스나 끄니가 나에게 얼마나 재미있는 흥미로운 책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했더니 두 번째, 세 번째 등장인물인 이반과 사샤가 자기 책이 더 흥미롭다고 말하는 건데요. 형용사 어미를 지우고 그 자리에 예를 넣으면 더 뭐뭐한이라는 비교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슈 같은 걸 붙이면 강조해요. 보다 더 재미있는. 그래서 이슈가 들어갈 수 있고 우민이야, 나에게 인치리스나야. 효용사 지금 원급 그대로 있는데 사마에를 넣으면은 최상급이 되죠. 사마야, 나에게 있는 책이 가장 흥미롭다.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요 아이랑 최상급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만 설명해 볼게요. 몰예, 더 뭐뭐한 있고요, 덜 뭐뭐한 있어요. 그러니까 효용사를 비교급으로 만들려면 아까 이것처럼 grazie, 이렇게 효용사가 생겼죠? 원급이. 그러면 요걸 지워. 효용사 어미 부분을 지우고 예예 하면 더 아름다운, 더 예쁜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냥 형용사 자체에서 비교급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단일 비교급이라고 해요. 뭔가가 합쳐지지 않았으니까 단일 비교급. 근데 요거 말고 합성 비교급이 있어요. 형용사는 원래 그대로 둔채더 뭐뭐 하는 몰예 놓고 덜 뭐뭐 하는 미니를 넣어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 재미있는 하면 몰예 인티리에스의 그대로 주르날 그러면 더 재미있는 책 이렇게 합쳐지는 거를 합성 비교급이라 합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몰리가. 자, 29번 가겠습니다. 미출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은 취하여 보일라. 어제 나는 있었다, 손님으로 갔었다, 있었다 할 때는요. 이 브릿지 동사랑 손님으로라는 말이 결합하면 전치격을 써줘야 돼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우가스지아흐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우가스지아흐 쓰고 우고스를 쓸 때는 앞에 이동 동사가 옵니다. 이동 동사랑은 이렇게 세트로 연결하고 브릿지 동사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X. 그다음 이웃이란 말이 있는데요. 사시에트. 사시에트의 복수 생격이자 대격 형태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는 오류가 없고요. 어미가 이렇게 돼요. 예의 어미. 우니흐, 그들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씨는 남성 명사죠.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 앞에 오는 이는요. 드 와구요. 드 위에가 오는 경우에는 뒤에 여성 명사가 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드 위에 시스트리. 얘는 여성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드비에가 오는데 아들인데 이게 와서 얘도 X. 자, 그 다음에 아니 오친 빠 호시. 서로서로 닮다라는 건데 빠 호시는 나 플러스 대격으로 누구를 닮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전치사가 와야 됩니다. 나 플러스. 얘는 대격이 맞게 적용됐는데 중간에 얘가 원하는 전치사가 가운데 넣어줘야 되는데 누락됐기 때문에 디도 아웃이고요. 그들은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되었어요. 스 플러스 족격이죠. 스 플러스 족격. 마이, 지에찌. 이게 주격인데 이거를 각각 족격으로 만들어야 돼요. 얘가 복수니까 복수 족격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 미, 지찌 미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형태가 지금 옳지 않기 때문에 옳은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자, 30번 문장 표현이 옳은 거 골라볼까요? A는요, 말리츠 동사가 아프다인데, 신체 부위가 아프다 할 때는 이제, 따로 공식이 있고요. 질병으로 아프다 할 때는 족격을 쓰기 때문에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가격이 얼마다 할 때, 이 동사 다음에 대격이 오니까 대격 맞고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고맙다라는 표현할 때는 대상이 대격이니까 이 부분이 대격으로 바꿔야 되고요. 어디 어디를 여행하다 할 때는 빠 플러스 역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빠라시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부 플러스 전치격이라서 오류가 있어서 A, B가 있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나스비나냐.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8회 모의고사 뒷부분 풀어볼 차례입니다. 여러 가지의 재미있는 문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실전 모의고사 8회 편이고요. 두 번째 16번부터 30번까지가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16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의사소통 영역으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강의상 15번으로 끊어서 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 때는요, 1번부터 30번까지 한꺼번에 수능의 시간처럼 재시고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핸드폰에서 지금 주고받는 대화인 것 같아요. 레아의 대화만 지금 나와 있죠? 자, 레아가요. Salut Simon 이라고 하죠. 안녕 Simon, enfin tu viens au Havre 라고 합니다. 마침내 드디어 네가 르 아브르에 오는구나. Viens à la maison, 집으로 와 라고 하죠. 그래서 pour revenir chez moi, 우리 집으로 오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c'est facile, 쉬워. À la gare, 기차역에서, tu prends le bus, 버스를 타고, 그리고 tu descends à l'hôtel de ville, 시청에서 내려라. Hôtel de ville은 이제 시청이죠. J'habite tout près, 아주 가까운 곳에 산다. 5 minutes à pied, 도보로 5분 거리에 아주 가까운 곳에 산다라는 거죠. Quand tu arrives, appelle moi. 네가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를 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appel 이거는 동사가 appeler죠. 누구누구를 부르다도 되고요.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이지만 직목을 써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화하다, 네가 전화하다라는 거에서 나한테 전화하다, 나한테 전화해, tu m'appelles. 요거는 이제 명령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appeler 동사가 앞에 나오게 되고 이 문은 무아로 바뀌게 되죠. 그죠? 명령문일 때. 이렇게 트레이닝을 그어주고 ES로 끝났으니까 S가 삭제. 그래서 형태가 저렇게 나오는 거죠. 나한테 전화해줘. 자, 그럼 이제 내용 찾아볼까요? 알맞은 거. 1번 레아는 르 아브레에 살고 있다. 맞아요. 그죠? 네가 아브레, 르 아브레에 오는구나. 집으로 와. 하는 거죠? 1번 정답이네요. 2번 시몽은 호텔에서 머물 예정이다. 아니죠.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여기 오텔 드빌 때문에 그런데 오텔 드 빌은요 호텔이 아니고 시청을 나타내는 단어죠. 3번 시몽은 시청까지 걸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청을 찾는 게 아니죠. 시청에서 내려서 도보로 5분 거리. 레아는 역으로 시몽을 마중 나간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찾는 길이 아주 쉬워라고 하면서 도착하면 전화하라고 했죠. 레아의 집은 여기서 5분 거리에 있다. 아닙니다. 여기서 내려서 버스를 타가지고, 여기서 버스를 타서 시청에서 내려서 시청에서 5분 거리.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죠. 16번에. 자, 이제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Alors, tes vacances라고 하죠. 자, 너 바캉스 어땠어? 라고 물어봤겠죠? 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 봉, 푸쿠아, 아 그래? 왜? 라고 물어봐요. 비가 일라 모꺼내쥐 눈이 많이 왔어. Je voulais visiter des villes. 도시를 방문하고 싶었어. 하지만 mais je suis resté à l'hôtel. 호텔에 있었어. 호텔에 머물렀어.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와서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러는 이 의미가 뭐예요? 하고 싶었지만, 방문하고 싶었지만, 있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운 바캉스를 보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죠. 그럼 볼까요? A번, je déteste. 나는 싫었어.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캉스 어땠어?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니까 얘가 왜?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재밌었어. 그럼 왜 재밌었어? 뭐 보통 이렇게는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A번이 들어가겠고요. B번의 스네리에는 천만에 라는 뜻이죠. 또는 괜찮아요. 그렇죠? 세번의 quelle belle vacances. 아우 정말 멋진 바캉스였지. 아니죠, 이거는. 디번 je me suis ennuyé à mourir. 정말
s'ennuyer, 그럼 지루하다라는 거잖아요. 지루해 죽을 뻔했어. 그 얘기죠. 이것도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A와 D 들어갈 수 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잘 보시면 도시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호텔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좀 눈이 많이 와서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A가 흑약 set photo, say, mong.

제가 어떻게 되시냐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번, 껑디질. 그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아니죠? 2번, 일라켈라쉬.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맞죠? 이거,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나이가 어떻게 되셔? 맞습니다. 아쉬가 나이라는 뜻이죠. 2번이고요. 3번에, 깨스길페. 그는 무슨 일을 하시니? 이거는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4번에 일레 엉켈라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학년을 물어볼 때몇 학년이냐라는 표현이죠. 아니고요. 5번에 콤비엔 드땅 포틸이라고 했어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8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제 19번 볼게요. 게시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1점짜리긴 한데요. 문제를 푸실 때, 그냥 집중해서 푸시지 않으면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좀 약간 저는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1점이더라고요. 내용은 일단 볼게요. Bienvenue à notre hôtel. 저희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Quelques informations. 여러 가지의 몇몇 정보들이 있습니다. Pour ouvrir la porte d'entrée de l'hôtel de 22h à 6h, vous devez faire le 번호가 나오죠? 5, 20, 24. 이렇게 나옵니다. 5, 20, 24. 번호를 눌러야 한다. 뭐 하기 위해서는요? 호텔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입구 문을 열기 위해서는 20, 20부터 6시 사이에 그 문을 열려면요. 비밀번호 5, 20, 24를 누르래요. 네, 위피, 와이파이 번호는요, 모두 파스,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브릿, 2026라고 나오고요. 네, 마지막에, 노트 레스토랑 pour le petit déjeuner, 아침 식사를 위한 저희 레스토랑이 ouvert chaque matin, 매일 아침에 문을 엽니다. De 6h30 à 10h라고 나오죠. De A, A, P, A에서부터 B까지, 6시 반부터 10시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가격은 14유로예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펴볼게요. 유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와이파이가 나오긴 하는데요. 얘가 유로인지 무료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모릅니다. 2번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52024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와이파이 비번은 요거죠. 이 비번은 호텔 문의 비번이죠.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6시 30분부터 아침 식사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샤크 마텐 드 시제가 텅 6시 30분부터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맞은 것 3번이 되겠죠. 4번 식당을 이용할 때는 브레트 두밀방 시스를 눌러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식당 이용이 아니라 요거는 와이파이 비번이었죠. 4번 아니고요. 호텔 출입을 위해서는 늘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호텔 출입문을 위해서는 비번이 필요해요. 그쵸? 5204. 그럼 이거 정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하나 더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늘. 이거 나와 있잖아요. 비번이 필요한데, 늘이 아니고요. 밤에.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만 이제 비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5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할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잘 읽어보셔야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아, 이거 뭐 본문도 없고 쉬운 내용이네. 라고 해서 그냥 슬쩍 푸시면 정답이 없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지 되겠어요. 자, 이제 20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요. Bonjour, j'appelle pour l'appartement. 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아파트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비가 아, 위, 아, 네, 라파르트몽 들라고 해, 미슐랭이라고 하죠. 미슐랭 거리의 그 아파트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얘가 위, je voudrais le voir. 네, 제가 그걸 좀 보고 싶어서요. 비가 si vous êtes libre maintenant, venez le visiter 라고 하죠. 지금 시간이 되신다면, être libre,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간이 되시면 그것을 보러 오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좀 보러 지금 가도 되겠냐, 볼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B는 지금 약간 그 아파트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그분

분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를 고르는 건데, 알맞지 않은 거니까 이제 골라볼게요. 1번에 쌈쌍봉이라고 합니다. 쌈쌍봉은, 맛있는 냄새가 나네? 맛있는 냄새가 나나요? 뭐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은 적합하지 않죠. 보통 요리가 나왔거나, 뭐 식당에 들어가거나라고 할 때, 맛있는 냄새가 나네? 좋은 향기가 나네? 뭐 요렇게 하는 거죠. 알맞지 않아요. 1번의 정답. 2번에 일부플레라고 하는 건, 아, 그게 손님 마음에 드셨어요? 고객님 마음에 드셨나요? 그래서 뭐 보고 싶나요? 뭐 이런 의미겠죠. 쓸수 있습니다. 3번, 세 보고 비지떼라고 하죠. 비지떼 방문하다잖아요. 아, 방문하시게요? 가능하죠. 4번, 무제트 엔테가세? 아, 흥미가 좀 있으신가요? 그죠? 요것도 가능합니다. 5번, 부플레 분이걸르 부아. 그것을 보러 오시려고요? 오시고 싶으세요? 가능하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1번이 되겠습니다. 2, 3, 4, 5번 전부 다 문맥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제 문장의 빈칸에 앞과 뒤에 문장을 비교하면서 이제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빈칸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 좀 내용을 파악하셔야지 되겠죠? 볼게요. 알로 봉슈라고 했어요. 알로가 들어가니까 아 전화 대화구나라는 걸 아셔야겠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Je voudrais parler à Madame Moreau 라고 합니다. 제가 모호 부인하고 통화하고 싶어요. 그죠? Parler à, 그 전화대화에서는 통화하다죠. 비가 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A가 de Monsieur Noël. 노엘에서부터 전화 온 거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노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비가 Madame Moreau est en ligne 라고 합니다. En ligne 라고 하면요. 이 ligne가 선이라고 했잖아요. 이 선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전화선도 되고, 온라인의 그 선도 되고, 그래서 통화 중이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 모 씨가 지금 통화 중이시네요. 그래서 뭐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A가 농이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여기가 또 이제 힌트가 되겠죠. 아니요라고 하면서 하나를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B가 oui, bien sûr, 네, 물론이죠라고 답을 하죠. 그러면서 A가 Did we de me rappeler à mon bureau라고 합니다. 저의 사무실에 저한테 다시 전화하라고 그분에게, 그 모호 부인 씨에게, 모호 부인께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골라볼까요? 모호 부인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보기 A. C'est de la part de qui? 라고 했어요. C'est de la part de qui는 전화 거신 분 누구신가요? 라고 해서 상대방의 신분을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제일 첫 번째 문장은 전화 거신 분 누구실까요? 아, 저 노엘이에요. 노엘에서부터 전화 온 거라고 전해주세요. 똑같은 거죠? 1번, A가 제일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담 모호가 지금 통화 중인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B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신 분이 물어볼 수 있는 거. B번을 보시면 Je peux lui laisser un message. 제가 메시지를 남겨드릴까요? 하고 C번, Vous pouvez attendre une minute? 1분 정도 잠깐 기다리시겠어요? 라고 하는 문장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메시지를 남기는 게 아니죠? 이거죠? 기다리시겠어요?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잠깐 기다리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하니까 아니요, 못 기다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남겨도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네, 물론이죠. 그 메시지가 뭐예요? 제 사무실로 다시 전화해달라고 전해주세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C, B의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A는 찾기가 쉽지만요, B하고 C는 조금 찾기가 약간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맥을 파악을 잘 하셔서 고르시면 되겠어요. 쉽지는 않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A, C, B의 순서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화 대화도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수 있습니다. 전화 대화는 사실은 여러분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 문장들이 딱쓸수 있는 문장이 고정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그거를 한 단계 넘어서

정확한 문장의 뜻을 알아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2번부터 볼게요. 22번부터 이제 문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8의 문화 문제는 조금 지문이 길고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주제인 것들로 조금 나왔습니다. 볼게요. 프랑스의 신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문,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얘기죠. 볼게요. En France, 프랑스에서는 Les grands journaux nationaux d'information s'appellent Le Monde, Libération ou encore Le Figaro라고 나옵니다. Grands journaux nationaux라고 하면 지금 다 복수예요, 지금. 그쵸? 자, journaux는 journal, 신문의 복수이고요. 그 national도 역시 nationaux도 national의 복수이죠. 그래서 al로 끝났을 때 우리가 aux로 끝나는 거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그 뭐예요? 주그노 신문.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신문. 여기서는 이제 중앙지라고 그러는데요. 유명한 큰그 중앙지가 있는데 그 중앙지가 뭐냐면 그 이름이 르몽드. 르몽드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리베라시옹. 그다음에 르피가호라고 하는 중앙지가 있습니다. Il y a aussi beaucoup de journaux régionaux comme la Dépêche du Midi. Le Progrès, Ouest France ou encore Le Parisien이라고 나오죠. 또 하나는 아까는 요거는 이제 중앙지였어요. 중앙지. 요거는 레지오노니까 지역 신문이 되겠죠. 지역 신문들이 역시 많은 지역 신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뭐와 같은 꼽무. 그죠? 뭐뭐와 같은 지역 신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La Dépêche du Midi라는 신문, Le Progrès라는 신문, Ouest France 또는 파리지앵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n 2024, 2024년에 Le journal papier le plus vendu était Ouest France라고 나옵니다. Le journal papier라고 하는 것은 papier가 종이거든요. 그래서 종이 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신문이 뭐냐? Le plus vendu니까 최상급이에요. 가장 잘 팔린, 가장 많이 팔린 종이 신문은 Ouest France였다라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Mais si on prend en compte à la fois les journaux papier et Internet이라고 하죠.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다 셈을 한다면 à la fois 동시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journaux papier 종이 신문과 더불어서 인터넷 신문까지 우리가 다 그거를 꽁트 셈에 넣는다면 les Français ont plus 류는 리흐, 읽다라는 거예요, 과거 분사죠. 프랑스 사람들은 더 많이 읽었다. 비교급이에요, 지금. 뿔리하고 끄가 비교급입니다. 뭐뭐보다 더 많이 읽었다라는 거죠. 뭐보다, 우에스트 프랑스보다 르몽드를 더 많이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신문만으로 얘기하면 우에스트 프랑스가 1등이지만 종이 플러스 온라인으로 하면 종이 플러스 인터넷 하면은 르몽드가 1등이란 얘기죠. 그죠? 자,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신문에 대한 거. 자, 보시면 이제 골라볼게요. 르 파리지앵은 중앙지이다라고 했어요. 중앙지 아닙니다. 중앙지는 르몽드, 리베라시옹, 르 피가호였죠. 파리지앵은 지역 신문이죠. 이렇게 지역 신문에 보면 이렇게 그 지역이 많이 들어가요. 보시면 파리지앵, 우에스트, 프랑스 이렇게 나오죠. 아니죠, 1번. 지방지보다는 중앙지가 더 많다라고 했는데요. 중앙지 3개, 지방지는 하나, 둘, 셋, 4개가 지금 제시되고 있죠. 이것도 맞지 않죠. 3번, 르몽드는 무료로 배분되는 신문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4번, 2024년에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신문은 리베라시옹이다라고 했는데 리베라시옹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읽은 거. 5번, 2024년에 종이 형태로 가장 많이 팔린 신문은 우에스트 프랑스이다라고 했는데, 그죠? 여기 나오죠? 종이로 가장 많이 팔린 신문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신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꼼꼼하게 읽으셔야지 되겠죠? 이 안에 비교급도 들어가 있고, 그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느끼는 그런 신문의 그런 명사형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의 그런 신문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신문 이름까지 다 외워야 되는가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뭐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명사, 고유명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주어와 그 뭐죠? 동사의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문에 대한 첫 번째 문화 문제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 23번 볼게요. 23번은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문화 문제 중에서 언어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문화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화면상에서 노란색으로 그어져 있는 이런 관용어적인 표현들을 물어보는 것이 많은데, 이런 거는 요거 한 문장으로만 봤을 때는 의미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파악할 때는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용어 사전이나 뭐 이런 거를 전혀 참고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A가 Comment vas-tu?라고 하죠. 너 어떻게 지내? 라고 했어요. B가 Pas très bien. 그렇게 좋진 않아. J'ai eu une mauvaise nouvelle, mais ça va aller. 라고 하죠. 나는 좀 나쁜 소식이 있었지만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합니다. 이게 은은 avoir 동사의 과거분사죠. 기억해 두시고 A가 Ça va passer. Oui, ça va passer. 그럼 지나갈 거야. Il y a des hauts et des bas dans la vie. 인생에 있어서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의미를 좀 유추해 볼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경우에는 문장이 전혀 그걸로는 의미가 안 맞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높고 낮음이 있다라는 거죠. 비가 세브레 맞아. 드떵성떵 때때로 오네 트리스트. 우리가 슬프지만 에 느덩성덩 또 때때로는 오늘 으흐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럼 뭐겠습니까? 인생은 늘 아름답다. 늘 아름답기만 하지 않죠. 그 얘기가 아니죠. 2번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죠. 3번 나쁜 소문은 빠르게 전달된다. 역시 아니고요. 4번, 인생에는 행복한 순간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뭐가 더 많고, 뭐가 덜, 적은지는 나와 있잖아요. 아니, 덜 많은지는 나와 있잖아요. 5번,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라고 했는데, 요게 정답이 되겠죠.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다라고 하니까. 23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언어 문화지만 좀 찾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1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문제를 보시면 이제 너무 이거를 문장 그대로 해석한 그런 보기가 있으면 대부분은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뭐 높고 낮음. 여기서는 조금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위아래 뭐 이런 식으로 위와 아래, 위아래 이렇게 너무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지 된다. 끝까지. 자, 이제 계속해서 문화 문제 풀어볼게요. 24번. 프랑스 식당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기가 A, B, C, D까지 나와 있죠. 볼게요. En France, au restaurant, 프랑스에서, 식당에서는 On peut choisir un menu avec souvent une entrée, un plat principal, un dessert ou un fromage, et un verre de vin ou un café라고 합니다. 한 문장이 굉장히 길죠. On peut choisir 선택하다라는 거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식 메뉴를 말해요. 그래서 단품이 아니라 이렇게 그 전체요리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디저트까지 나오는 거, 코스 요리, 정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뭐와 함께 엉트레 전식 요리와 주요리와 디저트, 혹은 치즈, 그리고 와인 한 잔이나 혹은 카페, 커피,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정식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Il est aussi possible de choisir les plats à la carte라고 나옵니다. 또한 가능합니다. Il est possible de. 그러면 비인칭 구문이에요. 뭐뭐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가능합니다. 요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해요.

알라카르트라고 하는 거는요, 단품 메뉴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품 메뉴로도 고를 수 있습니다. 알라카르트 단품 메뉴는요, c'est un prix, c'est un peu plus cher라고 하죠. Un peu plus cher, 약간 더 비싸다라는 거죠. Après avoir choisi, 선택을 한 다음에는 le serveur apporte les plats les uns après les autres. 그 서빙을 하시는 분이, 점원분이 요리를 가져와요. 차례차례로 이제 요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Et il faut souvent attendre entre chaque plat라고 하죠. 각각의 요리 사이에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디저트까지 나올 때 우리가 좀 뭔가 쉬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골라볼까요? A번, on doit aller se servir라고 합니다. se servir는 먹다도 되고요. 우리 스스로 서빙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서빙을 해야 됩니까? 그런 말 없어요. 아니죠? B번, on sert tous les plats en même temps. 동시에 모든 요리를 서빙하나요? 아닙니다. 간격을 두고 한다 그랬죠? C번, le menu est moins cher que les plats à la carte. 비교급 나오죠? moins 형용사 que 나옵니다. 그래서 단품 요리보다 덜 비싸다. 코스 요리가. 맞죠? C번은 맞아요. 그래서 적절한 거 C번 일단 되겠고요. D번, il est possible de choisir un dessert dans le menu. 정식 메뉴에서는 디저트를 선택할 수 있다. possible. 그죠?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D번 맞아요. 그래서 C하고 D가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 C하고 D가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식당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정식 메뉴에는 디저트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거는 고를 수는 있어요. 보기로. 고를 수는 있지만 뭐 C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코스 메뉴가 보통 단품보다 더 싸다고 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이제 고를 수도 있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단품 메뉴라는 그런 표현과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코스 메뉴에서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 나오는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24번 풀어봤고요. 이제 25번 가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모아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A가 Tu connais l'histoire, le lion et le rat de Jean de La Fontaine 이라고 하죠. 너그 Jean de La Fontaine이라고 우화 작가예요. 프랑스의 작가. 라퐁떼는 그 사자와 쥐에 대한 그런 이야기 알고 있어? 라고 했어요. B가 Non, c'est quoi? 아니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얘가 Un lion est tombé dans un filet et il ne peut plus partir 라고 합니다. 사자가 그물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래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Un rat propose de l'aider 라고 했어요. 쥐가 제안을 한 거예요. 도와주려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le lion pense qu'un si petit animal ne peut pas l'aider 라고 했어요. 사자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작은 하나의 동물이, 그렇게 작은 동물이 그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사자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le rat réussit à couper le filet라고 했어요. 하지만 쥐가 그 그물을 끊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아, je vois. 아, 그렇구나. C'est pour dire. 그래서 이런 말을 할수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자, 이건 뭘까요? 자, 요거는 앞에서 방금 전에 말한 그 언어 문화의 문제하고 조금 반대로 이거에 들어가는 표현을 고르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거에, 여기에 써 있는 문장을 문맥을 통해서 찾는 거고, 얘는 아예 이거 문장 자체를 고르는 거예요. 프랑스어로. 자, 볼게요. 1번은 chacun ses goûts라고 했어요. 각각의 취향이 다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각양각색, 각자 모든 취향이 다 다르다. 각자의 취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아니겠고요. 2번, je pense donc je suis.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이죠. 3번, pas de nouvelles, bonne nouvelle. 소식이 없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겠고요. 4번, les bons comptes font les bons amis 라고 했는데, 좋은 계산은 좋은 친구를 만든다. 이건 뭐예요? 돈 관계가 깔끔해야 친구 관계가 오래 간다. 이런 얘기죠. 5번, on a souvent besoin d'un plus petit que soi 라고 했어요. 이것도 또 비교급이죠. 종종 우리는 필요하다.
아부와 부

저한테 뭐가 필요하대요. 자신보다 더 작은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5번의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기보다 작은 존재이지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이 5번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5번 풀어봤고요. 이제 26번 마지막 문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릴드자이티에 관한 그를 위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타이티 섬에 관한 글이에요. 릴드자이티 se trouve en Polynésie française. 자, 타이티 섬은요, 프랑스 폴리네시아에 있습니다. La Polynésie française est un ensemble d'îles dans le Pacifique et Tahiti est la plus grande de ces îles이라고 했어요. 이 폴리네시아는 그 태평양에 있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타이티는 그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이래요. La plus grande. C'est une île française, 프랑스 섬입니다. 프랑스령 섬입니다. Sa capitale est Papeete라고 해서 그섬 이름이, 섬의 그 수도가 파피에테래요. Environ 180 000 personnes y habitent. 대략 18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Le français est la langue officielle. 프랑스어가 공식 언어예요. 하지만 on parle aussi d'autres langues comme le tahitien이라고 하죠. 타이티어와 같은 그런 다른 언어들도 있습니다. Quand on arrive à Tahiti, 우리가 타이티에 도착을 했을 때, les habitants offrent un collier de fleurs pour souhaiter la bienvenue라고 하죠. 타이티에 사는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이요, 준대요. 목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꽃 목걸이를 만들어서 준대요. 뭐 하기 위해서? 환영이죠, 환영. Bienvenue. 그러니까 환영하는 의미로 이제 꽃으로 만든 목걸이를 준다는 거예요. C'est une belle tradition. 아주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볼게요. 1번, Elle fait partie de la France. 그것은 프랑스에 속하다, 속해 있다. 맞죠? 여기 보시면 Il française라고 했어요. 1번은 맞아요. 2번, On y parle plusieurs langues.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죠? 프랑스어가 공식어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어들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아요. 3번, elle compte à peu près 180 000 habitants. 대략 18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죠? 이것도 맞죠? 18만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4번, c'est la plus grande île en Polynésie française. 타이티 섬은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큰 섬이다. 맞아요. 그죠? 5번, les visiteurs reçoivent un collier de fleurs en partant이라고 했어요. 방문객들은 꽃으로 만든 목걸이를 받는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빡땅이라고 돼 있죠. 빡땅은 빡지흐의, 빡땅은 빡지흐의 제롱 디프잖아요. 이건 뭐예요? 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 떠날 때 목걸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반대죠. 이거는 왔을 때 환영의 의미로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풀어봤고요. 문화 문제, 이제 문법 문제로 가볼게요. 자, 빈칸 A와 C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Vous passez beaucoup de temps, 시간을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Votre téléphone, 핸드폰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런 의미겠죠? Peut-être 5 ou 6 heures, 대여섯 시간, jour, 하루에 대여섯 시간, 이런 의미겠죠, 이것도. Vous voulez arrêter de jouer, 멈추고 싶으신가요? 노는 것을 멈추고 싶으세요? De parler des heures à vos amis, 친구들에게 몇 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 그럼 멈추고 싶으신가요? Notre invité va vous aider. 오늘 저희가 초대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뭔가요?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쓰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막, 핸드폰을 끊기가 힘드신가요? 그런데 그만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초대 손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A, B, C에 들어가는 거 골라보면 핸드폰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나요? 라고 했을 때 핸드폰을 손에다가 딱 쥐고 계속 이렇게 계속 수시간을 보내나요? 라고 할때 우리가 쓸수 있는 전치사 뭐뭐로 핸드폰으로 수어를 씁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 중에 고르시면 되고요. B번에는 대여섯 시간 하루 동안에

하루 당이라고 하는 거, 뭐뭐 당이라고 하는 거 뭐였죠? 우리가 바흐라는 단어가 있었죠. 하루에 대여섯 시간. 그런데 멈추고 싶어요. 엉린이가 되겠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거나 뭐 이런 것을 멈추고 싶으신가요?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요건 이제 전치사를 의미를 뭐죠? 이 문맥에 맞게 잘 넣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17번에는 정답 4번이었어요. 자, 이제 28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밑줄 친 부분이 지금 다 정관사로 그어져 있죠. 르, 악어정의 엘 아포스트로프로 그어져 있는데 이것도 뭐 르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 악어정의 아가 모음이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볼게요. Did you foot get you? 라고 합니다. 너 무슨 요일에 축구를 하니? 라고 물어봐요. Juju le mercredi? 라고 합니다. 저 수요일마다 한다. 저 수요일마다 해요. 요일 앞에 이렇게 를 쓰면요. 뭐뭐마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뚜레 메커지를 그냥 우리가 르 메커지 이렇게 쓸수 있죠. 요거는 맞는 표현이죠. A는 맞아요. 옳은 표현. B번, combien coûte ces tomates라고 합니다. 이 토마토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3 euro le kilo라고 하죠. 키로당 3유로요. 라고 했을 때, 뭐뭐 당이라고 하는 거, 정관사 르로 쓸수 있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수특에서 정관사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일 앞에 쓰면 뭐뭐마다. 그리고 단위 앞에 쓰면 뭐뭐 당이라고 하는 뜻. 그래서 비번도 올바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C번, tu es riche? 너는 부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non, 아니, l'argent n'est pas important dans la vie.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argent이라고 하는 거, 은도 되고요. 돈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관사의 쓰임에서 전체적인 것을 그냥 종류 하나를 일반적인 의미로 나타낼 때 정관사를 쓸수 있죠. 그죠? 그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C번도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전체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A, B, C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사편을 여러분들 한번더 다시 복습을 하시면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관사 부분에서는 사실 뭐 부분관사, 축약관사, 정관사 이렇게 세 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그중에서 정관사 부분이 제일 그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쓰임이기도 하고요. 그 쓰임이 하나하나당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뭐마다하고 뭐뭐당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체적인 의미도 그렇고 이세 개가 전혀 그 연관성을 우리가 찾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관사 부분은 특히 잘 파악을 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다음 29번 가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비인칭 구문이 되겠습니다. A부터 D까지 비인칭 구문에서 전치사를 잘 쓰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네, elle reste de finir ce travail. 뭐죠? 아, il reste de finir ce travail이라고 했어요. 자, 일을 끝내야만 한다. 일을 끝내야 되는 것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il reste. 자, il reste 그러면 뭐뭐가 남아있다라는 것도 되고요. 뒤에 동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때는 전치사 드가 아니고 전치사 아를 쓰죠, 우리가. Il reste à finir ce travail라고 써야지 옳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A번은 고르시면 안 되고요. B번 볼게요. Il nous arrive perdre le match라고 해요. Perdre le match는 경기에서 지는 거거든요. 경기에서 지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어라는 건데, arrive 동사 다음에는요, 이렇게 바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드가 나와야지 되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이 일어났다, 발생했다. B도 고르시면 안 됩니다. C는 일물성 블루끄 뒤에 파티게라고 나와 있어요. 너 피곤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 일성 블루끄 쓸수 있죠. C 맞고요. 그다음 D번 don't sleep.

0: 이 책에서는 일사주의지는 famille pauvre라고 했어요. 가족을 다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주즈 뭐뭐와 관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C하고 G가 맞아요. 5번이 정답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거. 그래서 비인칭 구문을 정리한 것인데 요거 한번 살짝 점검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 헤스트 아 또는 그 절이 나올 수 있는데 헤스트 아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할 일이 남아있다나 아니면 이제부터 또는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l nous reste beaucoup à faire.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아를 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요. Il nous reste plus qu'à partir라고 나오죠. Ne plus que가 나와요. 더 이상 뭐뭐 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 뭐뭐 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출발하는 일뿐이다. 더 이상 남아있는 거는 출발하는 일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가 여기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가 헤스테 뒤에는 아가 나온다. 그럼 아리브 볼까요? 일 아리브 드 동사 원형이죠. 여기에 아 다음에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동사 앞에는 드를 씁니다. 일 아리브 누블리에 손 파라플리라고 했어요. 우산을 잃어버린 잊어버리는 일도 있다라는 거. 아리브 드 저기 드. 그다음에 il nous arrive de travailler le dimanche 일요일에 일할 때도 있다. 저 우리가 일할 때도 있다. 여기도 드를 씁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하고 드가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에 비인칭 구문 살펴봤고요. 비인칭 구문도 지금 어렵게 나오면은요, 뭐 이렇게 전치사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연습 문제 같은 걸 풀어보실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지 되겠어요. 자, 그다음 30번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어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어순 배열이 나오게 되면 일단 보기에서 먼저 동사를 찾고 그다음에 그 문장이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의 위치를 잘 파악해서 따다닥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말처럼 쉽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30번. 보기의 단말을 모두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할 때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또 독특한 거는요. 이렇게 다섯 개의 어순 배열을 물을 때 보통 이렇게 세 번째 칸을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네 번째 칸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세 번째 칸에 익숙해져 있다가 네 번째 칸이라고 생각하고 또 고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네 번째인데 세 번째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문장 볼게요. A가 tu fais encore ces exercices 라고 합니다. 너 여전히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B가 oui, j'ai beaucoup étudié. 나 공부를 많이 했어. 많이 공부했어. 하지만 많이로 공부를 했는데 뭐잘안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럼 마지막에 finir가 나와요. 끝내는데 좀 이렇게 잘다못 끝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연습 문제를 계속 풀고 있으니까. 애가 c'est dur, mais tu peux réussir 라고 나옵니다. 그래, 어려워, 힘들어. 하지만 너는 성공할 거야. 헤우스에 성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B가 je l'espère. 나도 그러기를 바래, 기대해 라고 되어 있죠. espère의 동사, 요거 동사 원형에서 악상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일군 변칙 동사예요. 일군 변칙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철자법 에서 철자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직에서 많이 정리해 드렸죠. 뭐 이런 것들도 아슈떼라든지 에스페라든지 포문에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기억하셔서 반드시 정리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을 골라 볼게요. 자, 공부를 많이 했어. 하지만 뭐뭐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문장을 고를 때 보기를 볼게요. 아, 느, 레, 빠, 아리브 나와요. 자, 이걸 딱 보시면, 29번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걸딱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리브라는 동사 나오죠. 그죠? 그리고 전치사 아, 또 나오네요. 자, 앞에 29번은 물론 뭐 비인칭 구문이긴 했지만, 아리브 다음에 아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하도록, 뭐뭐 하는 게 성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뭐뭐 하는 것에 도착하다라는 거니까 성공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문장 안에서. 그러면 지금 arrive 아 성공하다잖아요. 그런데 문장에 그런 저 문맥의 흐름상 공부를 많이 했지만 끝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 부정문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부정의 표지가 있죠. 지금 느하고 빠가 있어요. 자,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동사 앞에 위치를 하죠. 주어 다음에 위치를 하고 그러면 느가 먼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겠죠. arrive. 그런데 여기에 모음과 모음이 결합을 하니까 요거는 요렇게 먼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arrive가 나오겠죠. 도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느하고 빠가 나와야겠죠. 부정의 표지니까.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야겠죠. 나가 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세 개가 해결이 됐어요. 느하고 arrive하고 빠가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arrive 빠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전치사 아가 나오겠죠? 나리브 빠, 아. 뭐뭐 하는데 성공할 수가 없다. 뭐 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를 성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내는 거, 뭘 끝내는 거죠? 지금 여기 연습 문제, 공부 같은 걸 끝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그쵸? 무엇무엇을 끝내다. 이 목적어가 없는데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거죠. 대명사로 바뀌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대명사가 뭡니까? 레죠, 레. 목적어, 레. 그러니까 목적어는 프랑스어에서는 동사 앞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레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피니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빈칸 르, 그 다음 두 번째 빈칸 아리브 빠, 아, 레가 되겠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지만 그것을 끝낼 수는 없었다라는 의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 들어가는 거는 정답 1번 아리브가 됩니다. 아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런 어순 문제는 동사를 먼저 찾으시고 그다음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0번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쉽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 정리해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끼리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밭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탈출 순수가 한국끼리의 이진욱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주제인 한반도 형성과 산지 지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반도의 지체 구조와 지각 변동까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어려운 건 다 끝났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게 나오긴 하지만 요 내용은 시험에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아두셔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오늘도 이어지고 또 뒤에 배울 다양한 지형들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은 특히나 꼼꼼하게 복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어려운 내용입니다. 처음 접했을 때만, 나중에 가면은 분명히 쉬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해서 절대 부담 갖지 않아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 뒤에 가면은 정말 문제가 쉽게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들 절실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교재 21페이지의 양괄호 2번.

이번 기후변화와 지정 발달부터 출발해서 23페이지에 산지정과 인간 생활까지 쭉 한번 다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세 번째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3번 산지정의 특색과 주민생활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요. 그 위에 있는 자료 분석 내용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 사실 최근에 모의평가나 수능에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결과만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좀 최대한 간결하게 좀 수업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페이지 양괄호 2번 기후변화와 지정 발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후변화와 지정발달, 기후가 변화하면서 지형발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후변화는 신생대 제4기에 일어났던 기후변화입니다. 신생대 제4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신생대 3기와 4기가 있고 신생대 제3기에는 경동성 요공운동이 일어났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기후변화는 신생대 제4기에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럼 신생대 4기에 일어났던 기후변화는 대체 무엇이냐? 지구의 기온이 늘 일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신생대 제4기에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다는 거죠. 기온이. 그래서 이게 현재라고 한다면 현재보다 기온이 낮았던 시기들이 있어요. 이때를 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빙기와 빙기 사이에 따뜻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빙기와 빙기 사이의 시기라고 해서 간빙기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현재인데. 현재는 그럼 빙기인가요? 간빙기인가요? 당연히 기온이 높은 시기니까 빙기는 아니겠지. 하지만 현재가 간빙기가 되려면 다시 뒤에 빙기가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빙기와 빙기 사이에 사이 간자 써서 간빙기가 될 테니까. 하지만 빙기가 또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현재는 빙기 이후의 시기라고 해서 후빙기라고 부르고요. 빙기 이후의 시기, 이게 현재입니다. 그리고 후빙기 직전에 있었던 가장 마지막 빙기, 얘를 우리는 최후빙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주로 후빙기와 최후빙기를 비교하는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빙기는 어떤 시기냐? 자, 현재보다 기온이 낮았던 시기예요. 지구 전체가 꽝꽝 얼어붙어 있었던 시기는 아닙니다. 현재도 기온이 낮은 곳에 고산지대나 극지방에는 빙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빙기 때는 기온이 낮아져요. 그래서 빙하의 분포 면적이 더 확대되는 시기예요. 기온이 낮으니까. 원래 바닷물이 증발해요. 그리고 구름 만들고 육지에 비나 눈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개가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오면서 물의 순환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기온이 낮으니까 증발했던 수증기가 육지에 가서 빙하로 얼어붙어 버린 거죠. 그래서 고산 지역이나 극지대에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보다 더 확장되었던 시기, 바꿔 얘기하면 지구 전체의 빙하 면적이 더 늘어났던 시기를 빙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빙하의 면적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원래 여기 있어야 될 물이 저기 가서 얼음으로 얼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빙하의 면적이 확대되었다는 얘기는 물의 양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구의 바닷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해수면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빙기 때 해수면이 하강합니다. 반면 후빙기가 됩니다. 빙기에서 후빙기로 오면서 기온이 높아지겠네. 기온 높아지면 빙하가 녹아버리겠죠. 그리고 빙하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바닷물의 양이 많아질 테니까 해수면은 상승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오는 거죠. 해수면 상승. 그래서 빙기와 후빙기 때 해수면이 변화하게 됩니다. 빙기 때는 하강했다가 후빙기 때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뒤에 22페이지에 보시면 보조단에 최종 빙기와 후빙기 해수면 변동이 나와 있잖아요. 빙하의 최성기, 빙하가 가장 확대되었던 시기에는 현재보다 해수면이 100m 이상 낮았던 거예요. 해수면이 현재보다 100m 이상 낮았었죠. 한 2만 년 전에. 자, 그리고 여기도 밑줄만 쳐둘게요. 다시 안볼 거라서. 오늘날 황해는 육지로 드러나 있었고요. 동해는 수심이 깊어서 울릉도와 독도는 이 시기에도 섬이었다.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빙기와 후빙기의 해수면이 하강하고 상승하고 해수면이 변동하면서 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나씩 볼게요. 자, 빙기 때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가 해안선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바다고, 여기서부터는

육지예요. 자, 그러면 육지의 면적은 일단 보이는 것 정도만 표시해 본다면 이만큼 육지의 면적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산이라고 한다면 요 산의 높이는 요 정도쯤 됐겠죠. 요 정도쯤. 빙기 때. 그런데 후빙기가 됩니다. 후빙기가 되면 해수면이 어떻게 되지? 상승해요. 바닷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해수면은 점차 육지 쪽으로 후퇴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후빙기에는 여기가 해안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빙기 때는 육지 면적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후빙기가 되면 육지 면적이 요만큼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왜? 원래 육지였던 곳이 바닷속에 잠기면서 바다로 변해버렸거든. 다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발고도는 바다에서부터 출발한 높은 정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다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높은 정도.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이 산의 높이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후빙기가 되면서 육지 면적은 축소됩니다. 그리고 해발고도는 하강, 낮아지게 되고요. 섬의 수, 자, 얘는 원래 육지였던 곳이에요. 근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요 사이사이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섬으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섬의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자, 현재는 바다이나 최종빙기 때는 육지였던 곳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검은색은 현재 육지고. 그래서 빙기 때는 여기까지 다 육지였던 거죠. 요렇게. 해수면이 낮아졌으니까.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현재는 바닷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육지로 드러나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은 남해와 황해는 다 육지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걸어서 중국까지도 갈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일본도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황해와 남해 현재 많은 섬들은 다 육지의 일부가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해안선 저 멀리까지 밀려나게 되고요. 현재는 이렇게 흘러나천이 빙기 때는 이렇게 흘렀던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후빙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여기에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이렇게 현재 육지로 변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길었던 하천이 현재는 이렇게 짧아지게 된 겁니다. 아하, 하천의 길이는 짧아졌구나. 왜? 빙기 때는 이만큼 길었거든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울릉도와 녹도는 빙기 때도 섬이었습니다. 왜? 수심이 얕은 데만 육지로 드러나게 되는데 동해는 전반적으로 수심이 깊어요. 우리나라는 동고서조의 경동지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갖추고 있고 해수면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황해는 동해보다, 다시요. 동해는 황해보다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수심이 얕았던 곳은 육지로 변했지만 수심이 깊었던 곳은 빙기 때도 바다였기 때문에 빙기 때 육지와 다시요 울릉도와 독도는 여전히 섬이었던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면 자, 간빙기 그리고 후빙기는 따뜻했던 시기예요. 빙기에 비해서 침식기 주면의 역할을 하는 해수면이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식기 주면이 나오는데 얘는 하천이 깎아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면인데요. 기본적으로 해수면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하천은 해수면까지만 깎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자, 빙기와 간빙기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일단 정리해 볼게요. 빙기 때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었을 때니까 식생이 빈약합니다. 한량 건조하니까. 그리고 후빙기 때는 온난 수분 따뜻해지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식생이 발달해요. 그리고 해수면 하강하고 상승합니다. 그에 따라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육지의 면적은 빙기 때는 넓어지죠.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현재는 바닷속에 잠겨 있는 곳들이 육지로 드러나게 되니까 후빙기 때는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 하천의 길이. 하천 길이. 빙기 때는 해수면 하강하면서 하천의 길이 길어지게 되고요. 후빙기 때는 짧아지게 됩니다. 다음, 해발고도. 어떤 산의 해발고도? 빙기 때는 해수면이 하강하니까 해발고도 높아지고 후빙기 때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까지 좀 기억해 두세요.

보시고요. 다 밑에 보시면 풍화작용이 나오는데, 풍화작용은 암석이 다른 기구, 바꿔 얘기하면 바람이나 하천, 그리고 바닷물, 이런 것들의 도움이 없이 부서지는 작용을 얘기해요.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석이 쪼개지는 작용, 물리적 풍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암석이 녹아버리는 작용은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암석이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추운 날씨에 어떤 지역에서 주인공이 꽝꽝 얼어버립니다. 이거를 망치 같은 걸로 빵 때리면은 깨져버리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꽝꽝 얼었을 때는 잘 깨진다. 더울 때는 잘 녹아버린다.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아요.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풍화작용은 암석이 잘 깨지는 거. 추울 때잘 나타납니다. 한랭 건조할 때. 반면 화학적 풍화작용은 녹아버리는 건데 상대적으로 더울 때, 고온다습할 때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암석이 부서지는 것이 기후의 영향을 받는데, 빙기 때는 한랭 건조한 시기니까 물리적 풍화작용이 우세합니다. 반면 간빙기, 후빙기는 온난 수분한 시기니까 화학적 풍화작용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요거 바탕으로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왼쪽 그림 우리가 아까 같이 봤던 그림이고요. 얘기했듯이 울릉도와 녹도는 빙기 때도 섬으로 남아 있었었습니다. 자, 오른쪽이 조금 까다로운 내용인데, 자, 처음에 얘기했던 게 바로 요 내용이거든요. 좀 까다롭긴 한데 최근에 모의평가나 수능에선 잘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만 알면 되는데요. 일단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 쭉 설명은 해드릴 건데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드릴 겁니다.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 빙기 때가 아니라 현재 하천의 상류와 하류에서 빙기 때와 후빙기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하천에 요거 말고, 요건 지금 바닷속에 잠겨 있잖아요. 이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야. 현재 하천의 하류와 현재 하천의 상류에서 빙기 때와 후빙기 때 기후가 변화하면서 어떠한 지형 형성 작용이 변화하였느냐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하천의 하류에서 간빙기 때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빙기가 됩니다. 빙기가 되면 해수면이 하강하겠죠? 그리고 하천의 길이는 길어지게 됩니다.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하천은 해수면까지 깎아 나갈 수 있다 그랬는데 해수면이 낮아졌어. 그래서 다시 하천은 침식을 하면서 해수면 높이까지 깎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빙기 때는 현재 하천의 하류에서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하천이 더 깎아내버려. 그래서 빙기 때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침식작용. 반면 후빙기가 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천의 길이는 짧아지게 됩니다. 자, 좀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하천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하천의 속력도 좀 느려지게 되거든요. 하천의 속력이 느려지게 되면 가지고 오던 퇴적물들을 잘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할 건데 후빙기에 하천의 상류에서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거기서 깎여 나온 퇴적물들이 하류 쪽에 와서 쌓이게 돼요.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정리해보면 빙기 때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천의 하류에서. 그러다가 후빙기가 되면 하천의 하류에서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깊은 골짜기를 퇴적물이 채워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범람원이랑 삼각주라고 하는 지형이 만들어진다. 자, 얘기했었지. 여기까지 오니까 되게 어렵죠? 빙기 때는 현재 하천의 하류에서 잘 깎아냈다. 침식작용이. 후빙기 때는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후빙기 때 현재 하천의 하류에서 범람원과 삼각주라고 하는 퇴적 지형이 만들어졌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둡시다. 자, 이제 상류로 갈게요. 상류. 자, 빙기 때는 현재보다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무들이 많이 없었겠죠. 식생이 빈약하다라고 아까 살펴봤었습니다. 자, 근데 하천의 상류 지역은 상대적으로 산지여서 경사가 좀 급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양쪽 산지 사면에는 커다란 돌멩이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높은 산에 가면 커다란 암석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빙기 때는 한랭 건조해. 그래서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비 많이 내리니까 식생은 무성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역시나 양쪽 사면에 커다란 바위들이 있는데 잘안 쪼개지겠네? 일단 쪼개지는 애들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식생이 많아지면서 얘네들이 굴러 떨어지다가도 이런 데 걸려버려요. 결국 하천 바닥으로 유입되는 퇴적물들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강수량이 많아졌어. 와. 하천은 속력이 빨라지고 물의 양이 많아지면 힘이 세지면서 얘를 깎아내거든요. 그래서 깊숙하게 파게 됩니다.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침식된 애들이 하류에 가서 쌓이게 되는 거죠. 역시 결론만 알아두면 돼요. 현지하천의 상류에서는 빙기 때 퇴적작용이, 후빙기 때는 침식작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그걸 정리한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자, 밑에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빙기에는 현재보다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었어. 그래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잘 쪼개졌어요. 조그만 암석들이. 근데 나무는 별로 없네. 강수량도 없었어. 그러면서 하곡에 퇴적작용이 우세하였다. 이 풍화산물, 쪼개진 애들이 잘 굴러떨어진 거예요. 공급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어. 근데 비는 별로 안 내려서 유량이 없으니까, 하천에 물량이 부족하니까 잘 쌓인 거예요. 반면 하천의 하류에서는 해수면 하강으로 침식력이 강해져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졌다. 빙기 때. 반면 후빙기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온난 습윤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이때 빙기 때 하천 상류부에 쌓였던 퇴적물이 제거되면서 왜 강수량이 많아지니까 침식 지형이 발달했지. 반면 하류에서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침식 기준면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퇴적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범람원 삼각주 같은 퇴적 지형이 만들어졌다. 요 지형들은 다음에 하천 지형에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그림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최종 빙기 때 상류에서는 퇴적 작용, 하류에서는 침식 작용이 활발했다. 반면 후빙기 때는 상류에서는 침식, 하류에서는 퇴적 작용이 활발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려운 내용입니다. 맞아요. 어렵습니다. 까다로워. 그래서 결론만 기억해 두면 되는 거야. 결론만. 최근에 모의평가나 수능에선 잘 다루고 있지 않다.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은 혹시나 학교에서 조금 까다롭게 공부했다면은 공부 좀 꼼꼼히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후변화와 지형발달 살펴봤고요. 이제 아래로 갑시다. 진짜로 어려운 내용들은 다 끝났어요. 자, 가장 먼저 산지지형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산지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침식을 받아서 해발 고도가 낮은 산지들이 많아요. 이런 산지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저산성 산지라고 얘기합니다. 저산성 산지. 특히나 침식을 많이 받았던 서쪽 지역이 동쪽 지역보다 해발 고도가 낮은 저산성 산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발 고도가 2000m가 넘는 산들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 2740m 정도. 그래서 백두산을 비롯해서 높은 산맥들, 해발고도 2000m 이상의 산지는 주로 북동쪽에 많이 분포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북동쪽에. 그리고 중부지방은 동쪽에 높은 산지가 나타납니다. 반면 서쪽은 높이가 낮지. 신생대 제3기에 일어났던 경동성 요공운동 때문에 이런 동고 서저의 경동 지형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00m 이상의 산지는 주로 한반도의 북동부에 있다. 그리고 동고 서저의 경동 지형 발달합니다.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공운동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고 서저의 비대칭적인 지형을 이루게 되고요. 그 결과 이런 식의 지형이 발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의 동쪽은 급경사예요. 반면 서쪽은 완경사입니다. 이로 인해서 황해로 흐르는 하천은 동해로 흐르는 하천보다 유로 길이가 길고 하상, 강바닥의 경사가 완만해요. 요거는 나중에 하천 지형할 때 다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산지 지형 중에 지질 구조선에 따른 산맥의 방향인데, 자, 쉽게 얘기하면 산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 것을 산맥 또는 산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맥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었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입니다.

당연히 산들이 주르륵 연결되어 있는 산맥들도 많이 발달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산맥을 형성 원인에 따라 그리고 방향에 따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오늘 적용시켜 보고요. 자, 봅시다. 형성 원인에 따라 산맥을 먼저 분류해 볼 겁니다. 자, 중생대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지난 시간에 한반도의 지각변동, 송림대에서 불경을 외워 화가 났다. 그 중에 송림대 불까지가 중생대 지각변동이었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와! 와! 와! 하면서, 쩌저적! 뭐가 발달했어요? 지질 구조선이 발달합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북부지방에는 송북랴! 송림변동에 의해 북부지방의 랴오둥 방향 구조선이, 남부지방에는 대보조산운동에 의해 중국 방향 구조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메모해 드렸었죠? 산맥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지질 구조선만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오랫동안 지각변동을 받았어. 산맥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생대 지각변동에 의해서 쩍쩍쩍쩍쩍쩍 이렇게 지질 구조선만 만들어진 거예요. 지질 구조선만. 이런 겁니다.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진 상태로. 산맥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중생대까지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산맥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단지 지질 구조선만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또 나오네. 신생대 제3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동쪽에서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서 동쪽이 높게 솟아올라요. 와! 왕! 이것을 경동성 요구운동이라고 합니다. 동쪽이 높게 솟아올랐지. 그래서 이렇게 지질 구조선이 발달되어 있던 상태에서, 자,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지질 구조선이 발달했던 상태에서 동쪽이 솟아오른 거예요. 부앙! 그래서 얘가 산맥이 된 거지. 얘가. 평평했던 애가 솟아오른 거죠. 뭉! 솟아올라서 얘가 산맥이 된 겁니다. 요거. 동그란 게 산맥이 된 거죠. 요거, 동그란 거. 그래서 이게 산맥이 된 거죠. 높게 솟아올라서. 보이죠? 이렇게 경동성 요곡운동이 신생대 제3기에 일어나면서 동쪽이 꽉 솟아올라서 산맥이 만들어져요. 이런 경동성 요곡운동이라는 지각변동에 의해 만들어진 산맥을 우리는 1차 산맥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발고도가 높고 줄줄이 잘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이 높은 산맥들이에요. 어떤 산맥들이 있느냐? 얘기했듯이 주로 동쪽에 있는 산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산맥들 중에 동쪽에 있는 낭림, 마천령, 함경, 태백, 그리고 소백 산맥까지예요. 낭림, 함경, 마천령, 태백, 소백 산맥까지. 얘네들이 1차 산맥입니다. 1차 산맥 5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 낭림, 마천령, 함경, 태백, 소백 5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나라는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 상태인 겁니다. 똑같은 거야. 응?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던 상태에서 동쪽이 높게 솟아올라서 산맥 만들어진 거죠. 요게 1차 산맥인 겁니다. 그리고 지질 구조선이 여전히 발달되어 있는 상태예요. 보이죠? 그런데 요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요. 자, 지난 시간 이런 얘기 했었지. 자, 지질 구조선이 발달한 부분은 접었다 폈다 하면서 잘 찢어져요. 침식과 풍화에 약해.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하천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하천이 요기를 따라 흘러내리게 됩니다. 왜냐면 지질 구조선이 발달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침식에 약하기 때문에 많이 깎여나가거든요. 얘를 다시 옆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옆으로. 이렇게 된 거지. 땅이 있고 지질 구조선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상대적으로 침식에 약해. 접었다 폈다 하면은 잘 찢어집니다. 다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찢겨져 나가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게 되고 이 물들이 여기를 계속해서 깎아내면서 깊숙이 파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주변보다 높이가 낮아지면서 비가 내리게 되면 여기로 하천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포인트는 얘네입니다. 얘네는 침식을 받지 않아서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지질 구조선이 발달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야. 여기가 잘 깎여 나가는 겁니다. 깎여 나가.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조선 쪽

속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 낮아지죠. 그리고 지질 구조선과 구조선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그 사이에 침식을 덜 받은 부분이 높은 상태로 남게 되는 거죠. 요렇게. 지질 구조선이 깎여 나가고 그 사이는 덜 깎여 나가면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질 구조선이 깎여 나가고 그 사이는 침식을 받지 않아서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산맥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이랑 비, 바람 이런 친구들이 땅을 깎아냈는데 얘네들은 많이 깎아내고 얘네들은 별로 안 깎아냈어. 차별적으로. 누구는 많이, 누구는 조금 차별적으로 깎아냈어. 그 결과 만들어진 산맥들을 2차 산맥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 산맥. 그래서 동쪽에 있는 다섯 개 산맥을 제외하고는 다 2차 산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산맥들을 보면은 동쪽에 있는 요 산맥들 말고 요런 산맥들이 이제 2차 산맥들이 되는 거죠. 2차 산맥, 소백산맥 빼고. 다음 두 번째, 방향에 따라서도 산맥을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얘는 되게 쉬워요. 자, 방향에 따라 분류할 때는 세 가지, 랴오둥 방향, 중국 방향, 한국 방향 산맥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초록색 구조선은 무슨 방향 구조선이었지? 송북냐, 송림면동은 북부지방의 랴오둥 방향 구조선 만들었어. 그러면 랴오둥 방향 구조선 방향으로 침식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산맥들은 무슨 방향 산맥이야? 얘는 랴오둥 방향 산맥이 되겠죠. 반면 중국 방향 구조선을 따라 침식이 일어나면서 남겨져서 만들어진 산맥들은 당연히 중국 방향 산맥이 되겠죠. 그러면 한국 방향은 무엇이냐? 한반도가 전반적으로 남과 북 또는 약간 북서남동 쪽으로 뻗어 있잖아요. 이런 산맥들, 한반도와 비슷한 방향으로 뻗어 있는 산맥들을 한국 방향 산맥이라고 합니다. 요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국 방향 산맥은 낭림, 마천령, 태백 끝입니다. 다음 랴오둥 방향 산맥은 주로 북부지방 산맥들. 1차 산맥 중에는 함경 산맥이 랴오둥 방향 산맥입니다. 다음 중국 방향 산맥은 주로 중남부지방에 있는 산맥들. 소백 산맥은 1차 산맥이면서 중국 방향입니다. 요거 정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중생대 송림면동으로 랴오둥 방향, 송림면동으로 랴오둥 방향, 대보조산운동으로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질 구조선이 깎인 거예요. 지질 구조선을 따라 오랫동안 침식이 진행되면서 일정한 방향의 산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산맥의 방향을 결정짓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대 만들어진 지질 구조선들은 산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산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산맥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성 원인에 따라 1차 산맥과 2차 산맥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1차 산맥은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융기한 산지입니다. 경동성 요곡운동, 지각 변동에 의해 만들어진 거야. 반면 2차 산맥은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풍화와 침식이 일어나서 걔네들이 깎여나가고 안 깎여나간 애가 산맥으로 남아있는 게 2차 산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산맥은 해발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강해요. 그 얘기는 산맥이 높고 줄줄줄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2차 산맥은 풍화와 침식을 받아 만들어진 산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이가 좀 낮고요. 중간중간 끊긴 데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긴 데도 좀 있어. 이런 식으로 높이가 좀 낮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 1차 산맥 5개만 기억해 두고 나머지는 다 2차 산맥입니다. 함경태백, 소백, 낭림, 마천령만 1차 산맥. 나머지는 다 2차 산맥입니다. 근데 1차 산맥 중에 소백산맥은 중국 방향이야. 그리고 함경산맥은 랴오둥 방향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 둡시다. 좋아요.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까다로웠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산맥을 형성 원인에 따라 그리고 방향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다. 어떻게 나누느냐? 과정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23페이지로 갑시다. 다음 주제는 흑산과 돌산입니다. 흑산과 돌산. 자, 한국 지리에서 산이 나오면 흑산 아니면 돌산 아니면 화산이에요. 한국 지리에 사는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화산은 알겠지. 화산은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산인데, 흑산과 돌산은 대체 무슨 차이냐? 자, 간단하게 형성 원리를 좀 소개해드리면, 자, 흑산은 기반암이 주로 변성암인 경우에 만들어집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변성암 얘기하면서 흑산의 기반암이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흑산의 기반. 자, 변성암은 굉장히 풍화에 강한 암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나면서 비 내리고 바람 불고 막 동결 융해 반복되면서 암석이 쪼개지게 되는데, 얘는 되게 작은 입자들로 쪼개져요. 작은 입자들. 작은 애들.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얘네들이 씻겨 내려가지 않고 달라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밀가루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밀가루. 밀가루 굉장히 입자가 작잖아요. 입자가 작으니까 물 묻히면은 더 끈적끈적해지면서 자기들끼리 달라붙죠. 다음에 갯벌 놀러 갔을 때, 갯벌, 점토, 만져본 적 있어요? 엄청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걔네 굉장히 작은 애들이야. 물 포함하면 엄청 끈적끈적해져서 안 떨어져요.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입자가 작기 때문에 비가 내렸을 때착 달라붙으면서 씻겨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풍화 발생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착 달라붙어서 더 두꺼운 토양층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풍화산물, 여러 가지 터적물들이 씻겨 내려가지 않고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두꺼운 토양층이 발달하게 되고, 당연히 토양층이 두꺼우니까 나무도 잘 자라겠지. 울창한 숲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암이 흙으로 두꺼운 토양층이 발달되어 나무가 우거져 있는 이런 산들을 우리는 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양층이 두꺼운 산들. 자, 이러한 흙산은 자연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이 됩니다. 비가 엄청 많이 내려요. 그리고 봄과 가을, 그리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강수가 적은 편이야. 여름철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면 어떤 자연재해가 나타날 수가 있죠? 홍수 발생합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무성하고 토양층이 굉장히 두꺼우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나무들이 물을 빨아먹어. 그리고 빨아들였던 물들을 가지고 있다가 가뭄 때 서서히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녹색 댐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흑산의 대표적인 역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들은 거의 다 돌산 아니면 화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들 거의 다 돌산 화산이고 흑산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흑산은 세 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세 개만. 우리 지리를 영어로 지오그래피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리를 정말 좋아하는 그 지리 덕후들이 있습니다. 지오그래피 덕후들. 지오그래피 덕후들을 줄여서 우리는 지오덕이라고 불러요. 지오덕. 지오그래피 덕후. 지오덕. 우리나라의 3대 흑산입니다. 지는 지리산, 오는 오대산, 덕은 덕유산이에요. 지오덕이 흑산이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변성암이 기반암인 경우에는 토양층이 두껍게 발달하는 흑산이 만들어진다. 반면 기반암이 화강암인 경우가 있습니다. 화강암. 역시 지난 시간에 화강암은 돌산의 기반암이라고 그랬었죠. 얘는 상대적으로 큰 입자로 부서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까 밀가루는 굉장히 작잖아요. 잘 달라붙습니다. 반면 쌀알을 한번 생각해봐. 쌀알. 쌀알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그런 거 많이 안 해봤겠지만 쌀을 막 씻어요. 쌀 씻습니다. 쌀 씻고 물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쌀알이 막 툭툭툭 떨어져. 막 굴러갑니다. 여기저기 굴러갑니다. 주워와도 또 굴러가고, 와! 막 짜증이 나요. 잘 굴러갑니다. 그 다음에 갯벌은 끈적끈적해서 잘 달라붙지만, 동해 같은 데 가서 해수욕장 가보면은 좀큰 모래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큰 모래는 달라붙어도 털면은 점토, 갯벌보다는 잘 떨어집니다. 얘는 큰 입자로 부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이 상대적으로 커다란 입자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토양층이 발달하기 어려워요. 또다시 풍화산물이 생겨납니다. 또다시 비가 내리면 또 씻겨 내려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쌀알처럼. 그래서 이 퇴적물들이 씻겨 내려가지 않고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야 두꺼운 토양층이 발달할 건데, 계속해서 씻겨 내려가다 보니까 토양층이 굉장히 미약하게 발달하고 당연히 식생 밀도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정상부에 이렇게 기바람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산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산을 돌산이라고 얘기하고, 돌산의 기바람이 대부분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학교는 작년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데 수학여행 갔었거든요. 경주 아니면 설악산 이런 데. 설악산. 아, 설악산. 크, 추억의 장소네요. 옛날 우리 반장이었던 임꺽정이란 친구고요. 나는 굉장히 멋부렸던 날이었습니다. 수학여행 갔으니까. 남학교 나왔거든요. 남고였지만 그래도 뭔가 밀리기 싫어서 좀 많이 꾸미고 갔었습니다. 뒤에 지금 선글라스 여기 뒤에 딱 걸치고 있는 거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알라딘 구두 신고 있고. 당시에도 쫄티가 유행이어서 소매가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엄청나게 쫄티. 그래서 만세하면 여기까지 막다 드러나 이런 티를 입고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돌이 굉장히 많죠? 얘네들이 대부분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이 악자 들어가는 산들은 거의 다 돌산이에요. 관악산, 치악산, 월악산 요런 산들. 정상부에 기바람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돌산들.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자, 흑산. 사면과 정상부까지 기바람이 풍화된 토양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식생도 우거지게 되고요. 돌산은 사면과 정상부에 기바람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일단 첫 번째로 기바람의 차이 때문에 주로 변성암입니다. 얘는 주로 화강암. 그리고 꼭 기억해 둘 거. 자, 변성암은 언제 만들어진 암석? 시원생대. 다음, 화강암은 언제 만들어진 암석?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이 기바람의 형성 시기를 정말 정말 많이 물어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토양층의 두께 당연히 두껍겠고, 당연히 불규칙하고 암석 노출이 많겠죠. 얘는 숲이 우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녹색댐. 다음, 식생 밀도는 특히나 정상부의 경우 흑산에 비해 낮은 편이다. 흑산의 대표적인 사례,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까지. 그래서 지오그래피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어우, 넌 정말 지오덕이구나. 지오덕만 기억해두자. 그리고 금강산, 북한산이 있고요. 그리고 악자 들어가는 산들은 거의 다 돌산이다.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들의 위치와 특성들 간단하게 좀 정리해볼게요. 자, 먼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입니다. 한반도 최고봉이야. 한반도 최고봉. 2740m 정도입니다. 2740m. 얘는 무슨 산이죠? 얘는 화산입니다. 화산. 백두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나중에 기후에서 공부할 중강진이라는 곳이고, 그 오른쪽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다음, 금강산 있어요. 금강산. 금강산. 백두산. 금강산. 금강산은 금강산. 1만 2천 개의 봉우리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얘는 돌산입니다. 돌산. 그리고 관광지구로 개방되었다가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음, 오대산. 다시요. 설악산. 밝은색으로 써볼게요. 설악산은 돌산이죠. 악자 들어가는 돌산. 돌산. 다음, 오대산. 오대산은 지오덕의 하나입니다. 흑산이에요. 흑산. 다음, 덕유산, 지리산. 역시 흑산입니다. 흑산. 그리고 지리산은 여기 적어볼게요. 1915m. 남한에서 두 번째. 제일 높은 데는 한라산이죠. 지리산. 1915m. 남한 두 번째. 그리고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지리산입니다. 흑산. 다음,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한라산은 화산이겠죠. 화산. 그리고 남한 최고봉입니다. 1950m 정도. 남한 최고봉. 정상부에는 백록담이라고 하는 화구호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 서울 있거든요. 서울쯤에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서울. 서울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얘는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북한산은 대표적인 돌산입니다. 한켠에 요 산의 위치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가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고위평탄면입니다. 고위평탄면. 자,
우리 고위평타면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었네요. 고위평타면. 윤기지

평양 중에 고단감이 있었다 그랬지? 고단감, 고이평탄면, 단구, 가미공야천. 거기에 고가 바로 고이평탄면입니다. 자, 얘는 고이평탄면이야.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높은데 위치하는 평탄한 면입니다. 실제로 해발고도가 꽤나 높은데 평탄한 경사가 나타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높은 산은 주로 기복이 크고 뾰족한 봉우리가 많이 발달하는데, 아니, 해발고도가 높은데 이렇게 평탄한 땅이 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저지대, 해발고도가 낮은 곳들이 평평하고요. 해발고도가 높은 산으로 가면은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기복이 급한 지형이 발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평평한 땅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발달할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자연적으로 발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평탄한 땅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봅시다. 우리나라는 중생대 지각변동을 받아 기복이 커졌다가 이후로 오랫동안 침식을 받으면서 평탄화됩니다. 그리고 신생대 제3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나왔네. 동쪽에서 으악!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서 동쪽이 높게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는데 융기되기 전에 이미 평탄하던 친구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올라서 융기 이후에도 평탄한 기복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변이 침식을 받더라도 여전히 평탄한 기복을 유지하고 있는 이 친구가 바로 고위평탄면입니다. 그럼 이 평탄면은 융기하기 전에 만들어진 거야? 아니면 융기한 다음에 만들어진 거야? 융기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평탄면이 솟아오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지. 자연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렇게 평탄한 땅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평탄한 땅은 해발고도가 낮은 저지대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발고도가 이렇게 높은 곳에 평탄한 땅이 있느냐? 아, 원래 평탄했던 애가 융기한 거구나. 우리나라의 동쪽 지역이 융기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융기 지형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곳은 대관령. 평창에 있는 대관령. 그리고 진안구원. 요 일대가 대표적인 고위평탄면의 분포 지역입니다. 융기 이전에 평탄했던 애가 솟아오른 겁니다. 솟아오른 다음에 평탄해진 게 아니라. 자, 얘는 인간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먼저, 배추라는 작물은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는 11월에서 12월이 수확기예요. 그래서 이때 김장하죠. 배추가 수확되는 거니까. 근데 고위평탄면에서는 고랭지에서 배추 재배가 가능합니다. 고랭지. 왜? 해발고도가 높아서 선선하거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배추를 수확하는 시기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배추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이때 김장해서 김치볶음밥 먹고 라면 먹을 때 김치 먹고 김치찌개 먹고 김치찜 먹고 김치도 뭐 먹지?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 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7월, 8월, 9월쯤에 김치가 떨어졌을 때 배추를 출하해서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서늘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배추 재배가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여름이 너무 더워서 배추 재배가 어려워요. 하지만 얘는 5월에서 7월에 파종, 씨 뿌린 다음에 이때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배추나 무 같은 거 재배하는 고랭지 농업 발달합니다. 다음, 겨울철에 눈도 많이 내려요. 눈이 많이 내립니다. 당연히 눈도 많이 쌓이겠지. 그리고 기온 높아지는 봄이 찾아오면 눈이 녹아버리는데 눈이 완전히 다 녹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온이 낮아서 서늘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이 촉촉하게 젖은 상태로 남아있어요. 해발고도 높아서 선선한 데다가 토양이 촉촉해. 그러면은 풀이 자잘합니다. 풀 자잘하네 뭐 하면 좋을까요? 가축을 사육하는 목축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평탄면 지역은 목축업도 널리 이루어지게 되죠. 게다가 여기 이거 보이세요? 뭐지 이거? 풍력발전입니다. 풍력발전으로도 많이 이용되게 되는데 자, 풍력발전은 바람이 강한다. 다음 아까 눈이 좀덜 녹는다 그랬었죠? 그러면 스키 타기에도 좋을 텐데 자, 스키를 1번, 2번 중에 어디에서 타야 될까요? 1번 같은 데서 타면 큰일 납니다. 와! 너무 급해. 스키는 요런 데서 타는 겁니다. 그리고 리조트 같은 것도 고위평탄면이 건설하기 유리하겠지. 그래서 리조트도 많이 건설되고 스키장으로도 이용되는 곳이 고위평탄면입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볼게요. 태백산맥, 소백산맥 등의 일부 지역이 해발고도가 높고 경사가 완만한 사면이 발달하게 됩니다. 오랜 풍하와 침식으로 평탄해진 지형이 솟아오릅니다.

그런 겁니다. 경동성 요구운동에 의해 융기한 이후에도 융기지형입니다. 그래서 지형도상으로는 자 해발고도가 1000m가 넘는 곳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등고선의 간격이 되게 좁아요. 지형도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경사가 급하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완전히 평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발고도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등고선의 간격이 이 정도로 넓다는 것은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풍력발전단지나 목장으로도 이용이 되고요. 자,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다음 이러한 산지는 다양하게 인간 생활에 이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농업이나 임업, 광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관광이나 레저 산업 등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생태 지향적 관점에서 이용하자는 관점들이 이용하자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연 휴식년제입니다. 너무 자연이 많이 파괴되어서 잠깐 쉬어가자는 의미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이건 생태 통로라고 하는 건데요. 자, 원래 여기 도로가 없었던 곳이에요. 원래 이렇게 산이 있었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었는데 여기를 도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사라지겠지? 이런 동물들의 생태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길을 마련해 주는 거죠. 생태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주제 한반도 형성과 산지 지형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선제압 OX 꼭 풀어보세요. 기선제압 OX 넣어라!

꼼꼼하게 수능 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36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35강에서도 우리 계속 중요한 거 공부했었죠? 벤담과 미래 공미주의 같이 공부했습니다. 결과론적인 사고방식 바탕으로 결과적 유용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았고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자연적인 사실에서부터 따라서 쾌락 증진, 고통 감소는 선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도덕의 원리까지 또 도출했던 이런 사상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벤담은 쾌락의 양적 차이만 인정했고요. 모든 쾌락의 질은 다 동일하다라고 보았어요. 반면에 밀은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까지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의 사고방식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후에 관련된 챕터 문항들 한번 풀이 시작해 보도록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공리주의, 벤담과 미래 고전적인 클래식한 공리주의를 쭉 공부해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은 좀 어떤가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현대 공리주의 입장은요, 크게 현대 선호 공리주의와 또, 그렇죠, 현대 규칙 공리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그 중에 규칙 공리주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었던, 전 시간까지 살펴봤던, 벤담과 미래 이런 고전적인 클래식한 공리주의는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적용했어. 하나의 행위에 다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유용성을 결과적으로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벤담과 미래의 그런 고전적인 클래식한 공리주의를 공리의 원리를 행위에 적용했기 때문에 행위 공리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개별 행위에 공리의 원리를 적용하는 행위 공리주의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얘들아,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오늘 아침에 이제 눈 떠서 지금 보라쌤이랑 이렇게 윤사 강의 듣는 지금까지 행위를 몇 개나 했어요? 그치? 우리가 이제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지. 셀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많은 행위의 유용성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어때? impossible하다는 거야.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 현실성이 좀 없구나.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한 개별 행위의 유용성만 계산해 봤을 때는 때로는 거짓말을 한다, 혹은 신호 위반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개별 행위로서만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행위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행위가 어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건 우리의 도덕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성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공리주의자들은 규칙 공리주의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를 잘 지켜나가되 이것을 개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어디에 그렇지 규칙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건그 행위가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 무엇을, 그렇죠, 규칙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죠. 얘들아, 규칙은 개별 행위보다는 어때? 보다 더, 그렇지, 좀 덩치가 크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각각 개별 행위의 유용성을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행위 공리주의에 비해서 굵직굵직한 규칙의 유용성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계산을 조금만 해도 된다. 훨씬 경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이러한 어떤 규칙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요. 어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 규칙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규칙들은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상식과 잘 일치하기 때문에 도덕적 상식에 어긋난 행위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라고 한 이런 행위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또 극복하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 공리주의도 완벽하진 않아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해당 규칙을 적용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규칙과 규칙 간에 충돌이 있을 때는 어떤 규칙을 골라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자, 규칙공리주의와 더불어서 또 하나, 그렇지, 우리가 선호공리주의적인 입장이 있다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선호공리주의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벤담과 밀 같은 경우는 행복을 주로 쾌락이라는 의미로 한정해서 사용했죠. 그런데 선호공리주의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쾌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너무 좁은 개념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쾌락은 너무 지나치게 좀 범위가 좀 좁아. 그러니까 우리 쾌락보다는 조금 더 넓은, 그렇지, 선호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행복을 설명해 보자라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런 우리 공리주의를 뭐라고 불러? 그렇죠, 선호공리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얘들아, 선호라는 게 뭐야? 그치, 내가 보다 더 바라는 것, 내가 보다 더 욕구하는 것, 요 정도 의미를 갖고 있잖아. 내가 바라는 것, 욕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선호라고 하는 개념은 쾌락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선호를 통해서 행복을 설명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옳은 행위란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선호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행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규칙공리주의나 선호공리주의가 이렇게 수능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친구들이 가볍게 정의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현대의 공리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그렇지, 섭섭한 인물이 한분 계십니다. 친구들 생윤이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잖아. 생윤과 윤사를 같이 하는 우리 쌍윤런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현 시대의 철학 사상가 중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렇지, 싱어. 같이 한 번쯤 이름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그 싱어가 바로 현대의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자, 우리 싱어의 사상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생윤에서는 굉장히 싱어가 이렇게 변별력 있는 중요한 사상가로 출제가 되지만, 우리 윤사에서는 평가원에서 수능시험에서 싱어를 본격적으로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요, 싱어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그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본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싱어는 오늘날의 공리주의 사상가답게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개체의 이익을 어떻게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걸 싱어는, 그렇죠,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불렀죠. 자,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그런 실천 윤리를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개체,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어떻게 고려해야 한다? 그렇죠.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싱어는 의도적으로 개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인간이라고 안 하고 개체라고 쓴 이유는 무엇이야? 그래, 인간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들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일부 동물에게 도 이런 공리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한마디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개체들의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도덕적 배려의 범위를 인간뿐만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일부 동물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환경 문제나 동물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오늘날 제공해주고 있다. 아, 싱어라고 하는 현존하는 철학계의 슈퍼스타가 한분 계시는데, 아, 그분이 오늘날의 공리주의자로 분류가 되는구나. 그분의 대표적인 사상,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구나. 정도로 한번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해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리주의까지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았기 때문에 관련된, 그렇지, 문항들 풀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 기본 문제 전체 다 풀고요. 실전 문제도 4번까지 풀려고 합니다. 친구들 반드시 먼저, 그렇지, 본인이 문제 풀고 보라쌤과 함께 확인해보면서 자신의 개념의 빈틈을 더 촘촘하게 메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문제 풀고 맞죠? 좋아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근대 서양 사상가야. 자연의 모든 사물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대요. 자연의 모든 사물이 어떤 특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오직 이성적인 존재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을 갖는데 이것이 의지입니다. 자, 법칙에서 어떤 행위를 이끌어내려고 하면 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지는 다름 아닌 실천이성입니다. 얘들아, 실천이성, 나 자신의 실천이성의 명령으로 스스로 법칙을 수립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가 인간이다라고 바라보았던 근대 서양 사상가 누구야? 그렇지, 칸트가 되겠죠? 칸트는 인간이 자율적 존재라는 걸 강조하잖아. 스스로, 자, 규칙률. 한마디로 인간은 실천이성을 발휘해서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였고요. 우리 그렇게 인간의 어떤 실천을 이끌어내는 이성을 그는 실천이성이다라고 불렀다는 것들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칸트하면 나와야지. 자, 선생님 계속해서 틈만 나면 칸트하면서 손가락 4개 펼칠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복습하셔야 합니다. 칸트가 생각할 때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은 해봐. 옳지, 이제 나와야 돼. 그 자체로 선한, 그렇지,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에 따른 행동이 되겠네요. 자, 칸트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 보겠습니다. 개인의 준칙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될수 있다. 얘들아, 개인이 세운 그런 규칙을 다 준칙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준칙 중에서 보편화 가능성이 있는 준칙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 인정될 수 있죠. 반면에 개인이 세운 준칙 중에서 보편화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준칙은 어때? 도덕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모든 개인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도덕법칙이 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준칙 중에서 보편화 가능성이 있는 준칙은 보편적 도덕법칙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맞는 진술이 되겠죠. 선의지는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와 무관하다? 아니죠, 얘들아. 칸트가 말한 선의지가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도덕법칙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얘들아, 도덕법칙에 맞는 행위라는 건 뭐야? 겉으로 보기에 도덕법칙과 일치하는 행동, 겉으로 보기에 도덕법칙에 들어맞는 행동, 부합하는 행동, 합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도덕법칙을 지킨 행위가 모두가 다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니었지?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법칙에 맞아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의도를 봤을 때는 의무를 지킬 거야라고 하는 의무에서부터 비롯된, 의무의식에서부터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동정심에 이끌려서 한 행위라든지, 혹은 경향성에 이끌려서 한 행위라든지, 혹은 결과적인 유용성을 막 계산해서 나한테 이득이 될것 같아서 어떤 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도덕법칙과 맞다 하더라도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수 없잖아. 따라서 모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아니지, 얘들아. 자, 우리의 실천 이성은 어때? 그렇지, 도덕법칙을 수립하고 그것을 또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런 실천 이성이 세운 그러한 도덕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무엇이었어? 선의지였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인간은 자연법칙이 아니라 도덕법칙의 지배만 받는다. 맨날 나와, 맨날 나와, 얘들아. 여기 나온 1, 2, 3, 4, 5번의 이런 선지들은요, 이미 다 기출이 됐던 선지들인데 계속해서 변형돼서 나오는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하는 핵심 선지들입니다. 자, 5번도 보자. 인간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도덕 법칙의 지배만 받는다. 틀렸지? 칸트는 인간이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의 지배를 모두 다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렇죠.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기역류는 디귿에 대한 이 사상가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이 세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계 밖에서도 제한 없이 선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선의지밖에 없다. 얘들아, 선의지 나왔. 근데 서양 사상가 나왔으면 일단은 칸트라고 하는 건 금방 찾아냈죠? 칸트는 선의지만이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잖아요. 도덕 법칙은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서는 의무의 법칙이자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다. 자,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성적인 존재가 따라야 하는 법칙이야. 그런데 이성적인 존재에는 신과 인간이 있었죠? 그런데 신은 얘들아, 어때? 그 자신의 속성과 도덕 법칙이 일치하기 때문에 신에게는 도덕 법칙이 의무로서 부과될 필요 없어. 신에게는 어때? 도덕 법칙이 강제로 부과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자. 신 자신의 법칙과 도덕 법칙이 일치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인간은 달라.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경향성의 유혹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한한 이성적 존재라고 하면 인간을 뜻하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경향성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도덕 법칙이 옵션으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옵션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서 주어진다고 했어. 결국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로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강제는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자신에게 부과하는 내적 강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와 양립한다.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와 자율의 기반이 된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했어요. 자, 칸트가 기역, 니은, 디귿을 어떻게 설명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의지는 필연적으로 선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선하다. 선생님, 이거 맞는 거잖아요. 선의지가 선하다. 아이, 왜 틀렸어? 왜 틀렸어? 그렇지, 선의지가 선한 건 어떤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선한 것을 하려고 했다는 자체 때문에 선하잖아. 기억나니? 우리 칸트 공부할 때 어려운 말로 공부했는데 선의지의 선은 의욕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욕함 자체에 있다. 우리 공부했었죠? 어떤 선의지를 통해서 어떤 유익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선의지가 선한 게 아니야. 그냥 선한 걸 하려고 했다는 자체, 의욕함 자체, 그냥 선한 걸 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선한 것이지, 선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선한 것 아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니은입니다. 도덕 법칙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도 타당해야 한다. 얘들아, 타당해야 한다. 요 정도 표현은 어때? 맞지? 자,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타당해야 되겠죠? 인간과 신 모두에게 타당해야 합니다. 단, 오직 인간에게만 의무, 강제로 부과되어야 한다라는 건 구분하셔야 되겠네요. 타당해야 한다 정도는 그렇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디귿입니다. 의무는 유한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자율성을 저해한다? 아니지, 얘들아. 이 의무는 결국은 강제이지만,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자신에게 명령한 내적 강제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의 기반이 됩니다. 자, 디귿, 즉,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다. 너무 중요해. 얘들아, 맞지? 잘 보자. 여기도 지금 좋은 선지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 기역리은 디귿리을 지금 다 펼쳤어, 쌤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칸트는 기본적으로 의무란 무엇이냐?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서 그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꼼수체크 자료 한번 칸트 부분 찾아봐. 거기에 의무를 규정한 부분들 친구들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서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다라고 칸트는 정확하게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의 답은요. 그렇죠.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죄송해요. 니은, 리을이겠네요. 디귿은 이걸 저해한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진술이 되겠죠? 네. 따라서 답은 니은과 리을 3번이 되겠네요. 자,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성적인 존재는 목적 그 자체로서 자신이 언제나 복종해야 하는 모든 법칙과 관련하여 자신을 동시에 보편적 법칙의 수립자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성적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떤 목적을 따라야, 어떤 법칙을 따라야 돼. 그렇지, 보편타당한. 그런 법칙의 수립자로서 그런 보편타당한 법칙을 따라야 한다. 라고 칸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는 자신이 처한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료에게 거짓 약속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대. 자, 그럼 칸트가 A에게 뭐라고 조언할까? 기억입니다. 거짓 약속이 결국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칸트는

뭐 자신의 장기적, 단기적 이익을 막 계산하라고 하니? 아니죠. 칸트는 장기이든 단기이든 이익을 계산하는 것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약속이 이해 당사자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이해 당사자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건 오히려 공리주의자들이 할수 있을 법한 조언이 되겠죠? 칸트에게 중요한 건뭐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약속으로 자신의 동료를 수단으로만 여기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칸트는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결코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하는 인간성 정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리을입니다. 거짓 약속으로 곤경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거짓 약속을 해서 공경으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이런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당신은 지금 거짓 약속으로 공경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준칙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보편화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편화될 수 없다면 그것은 도덕 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것이 보편화될 수 있다면 도덕 법칙으로 성립할 수 있겠죠. 따라서 거짓 약속으로 공경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준칙은 어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하면, 얘들아, 그러한 준칙은 도덕적 법칙으로, 보편적인 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잖아. 보편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도덕 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칸트는 조언하겠죠? 디귿 리을,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3번의 답은, 그렇죠.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 서양 사상가 입장입니다. 이 사상가의 윤리설은 세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대. 첫째, 도덕 원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인간에게 자명하되, 둘째, 도덕 원리는 어느 하나의 원리로 통합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원적이래요. 셋째, 도덕 원리는 절대적이지 않대. 즉, 언제 어디서나 절대로,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은 없대요. 이 사상가는 약속 지키기, 성실 등과 같은 일곱 가지 조건부 의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상가는 누구일까요? 얘들아, 기억나니? 우리 칸트의 의무론 배우고 마지막에, 칸트의 이런 예외 없는 절대적인 도덕 법칙. 이것의 문제점은 이런 도덕 법칙들 간의 상충,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의 의무론 사상가인 로스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상식을 통해서 더 중요한 원리를, 더 중요한 의무를 실제적 의무로 선택하여 지키고, 덜 중요한 의무는 유보될 수 있다라는 걸 주장했다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이 사상가 누굴까? 그렇죠. 로스가 되겠네요. 자, 로스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도덕 원리의 타당성은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얘들아, 여기 보니까 상식으로 파악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서 우리 상식을 통해서 더 중요한 실제적인 의무와 덜 중요한 유보시켜도 되는 의무를 우리는 그렇죠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증명하는 건 아니었어요. 도덕 원리 간의 상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니야, 있었어.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해당하는 각각의 상황에서 더 중요한 의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의무는 다른 조건부 의무에 의해서 유보될 수 있다. 그렇죠. 하나의 의무는 어떤 상황에서 또 다른 의무에 의해서 유보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무가 있다면 덜 중요한 의무는 뒤로 유보될 수 있어요. 조건부 의무는 정언 명령을 최고의 도덕 원리로 삼는다. 아니지. 정언 명령은 예외 없는 무조건적인 명령이잖아. 그런데 로스는 이렇게 예외 없는 절대적인 명령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입니다. 조건부 의무 간의 갈등은 공리의 원리로 해결되어야 한다? 아니야. 로스가 공리주의자는 아니었고요. 어디까지나 의무론의 계열 속에서 사상을 전개해 나간 사상가였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서양 사상가 입장을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고 하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너무 유명한 표현이고, 쌤이 수업할 때도 이거 되게 독특한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라고 했지. 누굴까? 옳지. 잘했다. 벤담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인간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지시하는 것도 모두 이두 군주래. 한마디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행위의 동기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행위해야 하는 목적, 우리 행위의 목적을 제시하기도 한다라고 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공리 원리를 이야기하죠. 최대다수의 최댕복이라고 하는 공리 원리는 이러한 지배를 인정하고 이를 사상체계 기초로 삼는다라고 벤담은 이야기했어요. 벤담 입장으로 틀린 것 골라볼게요. 쾌락은 선, 고통은 악. 완전 맞죠. 벤담, 밀, 에피쿠로스 모두 다 1번은 네 라고 대답하겠네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역시 에피쿠로스, 벤담, 밀 모두가 다 네 라고 대답할 진술입니다. 사회 이익은 사회 구성원, 즉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 그 자체이다. 벤담과 밀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죠. 공리의 원리는 도덕과 입법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 네, 벤담과 밀 모두가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됩니다. 고통의 양은 측정될 수 없지만 쾌락의 양은 측정될 수 있다? 아니지.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양이 모두가 다 7가지 기준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 얘들아, 7가지 기준 해봐.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 옳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까지 우리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 정도는 말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계속해서 골라보겠습니다. 두 가지 쾌락에 대해서 똑같이 잘 알고 있으며, 자, 두 가지 쾌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그두 가지 쾌락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고등한 능력을 발휘하는 방식을 뚜렷이 선호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등 동물의 쾌락을 최대한 누리도록 보장받는다고 해서 그러한 동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잘 보자. 하등 동물의 쾌락은 뭐야? 양만 많은 쾌락이야. 만족만 누리고 배만 부르면 되는 쾌락이야. 그런데 이런 쾌락을 아무리 양을 마음껏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동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몽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때? 보다 더 질이 높은 그런 정신적인 쾌락을 보다 더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쾌락의 질적 차이는 두 가지 쾌락, 즉 질이 높은 쾌락과 질이 낮은 쾌락을 다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모두 다 경험해본 그런 사람, 즉 쾌락의 전문가가 보다 더 그렇죠. 선호할 수 있는 쾌락, 더 선호할 만한 쾌락이 질이 높은 쾌락인데 그러한 쾌락은 정신적 쾌락이다라고 누가 이야기했어? 그렇지, 밀이 이야기했죠. 밀은 쾌락의 양적 차이도 인정했지만 그렇죠, 질적 차이까지도 인정하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등한 능력, 인간의 고등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신적인 쾌락의 질이 높다고 이야기했고요. 그가 이야기한 정신적인 쾌락, 즉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발휘해야 하는 고등 능력에는 어떤 게 있었어?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지성, 옳지, 감정, 도덕, 감정, 상상력. 다시 해봐. 지성, 감정, 도덕, 감정, 상상력. 계속 문제 풀면서 결국 외우는 거야, 얘들아. 이해했으면 이제는 외우고 가져가셔야 해요. 자, 미래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행복의 원리는 정부 정책에도 적용되죠. 벤담과 밀 모두가 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가 도덕뿐만 아니라 입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행위는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옳다. 얘들아,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결과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대. 그러면 그 행위는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에 비례해서 옳다. 완전하게 맞는 설명이 되겠죠. 감각적인 쾌락보다 정신적인 쾌락이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 미리 보기에는 정신적 쾌락의 질이 더 높으니까요.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쾌락의 질이 높을수록 쾌락의 양은 항상 많아진다. 이렇게 자주 나와. 선생님이 밀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 이런 거 아니라 그랬지. 뭐 질과 양은 비례 관계이다. 혹은 거꾸로 질과 양은 반비례 관계이다. 질이 높으면 양은 반드시 작아진다. 뭐 양이 많아지면 반드시 질은 뭐 작아지거나 뭐 이렇게 막 작아진다 혹은 높아진다. 이렇게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다 틀린 거야. 그치? 그런 관계 없는 거야.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7, 8번이 세트 문항인데 고대 서양 사상가와 근대 서양 사상가가 같이 묶여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값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쾌락은 방탕한 자의 쾌락이거나 관능적인 쾌락이 아니라 몸에는 고통이 없고 영혼에는 불안이 없는 즉 동요가 없는 상태이다. 와, 나왔다. 고대 서양 사상가 누구? 그렇죠. 에피쿠로스.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좋아, 아타락시아. 한글로는 평정심. 그게 바로

행복을 위해서는 이성의 발휘가 필수적이다. 완전 맞지? 완전 맞지? 에피쿠로스는요, 어떤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과 쾌락과 고통을 잘 가늠하고 헤아리는 그런 이성, 사려깊음, 숙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또 욕구를 어때? 잘 구분해서 자연적이 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선으로 충족해야죠. 욕구를 잘 분별해서 쾌락과 고통을 헤아리려면 반드시 이성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니은입니다. 행복은 쾌락을 그리고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얘들아, 밀입장 맞죠? 자, 미리 생각할 때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쾌락이 증진된 상태, 그리고 고통이 감소된 상태, 정확하게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어떤 종류의 행복은 다른 종류의 행복보다 더 바람직하다. 완전 맞지? 미리 보기에는 어때? 그렇지. 보다 더 질이 높은 정신적이고 고상한 그런 쾌락이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릴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공적인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얘들아 잘 봐봐. 너무 중요해. 밀 같은 경우는 완전 맞지? 자, 밀이나 벤담은 모두 다 좋아할 말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 기울였습니다. 공적인 생활에 관심 기울였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벤담과 밀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었어.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괜히 공적인 일에 나서지 마. 그럼 쓸데없는 오해와 다툼에 휘말려서 더 마음의 불안이 많아질 뿐이야. 그러니까 은둔적 생활을 하면서 소수의 친구와 나누는 우정에 만족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에피크로스가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7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어, 니은, 그리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근데 서양 사상가에게 갑과 을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8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클 경우 그 행동은 공리의 원리에 일치한다.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측정할 때 그것의 방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상성, 순수성, 그리고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 행복을 더 많이 증가시키면 어때?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복은 결국 쾌락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쾌락의 양은 그렇지.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라고 하는 일곱 가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비단 쾌락의 양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고통의 양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쾌락의 양의 총합과 고통의 양의 총합을 비교해서 쾌락의 총합이 고통의 총합보다 더클때 그런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어? 그래,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이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벤담에게 에피쿠로스와 미리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에피쿠로스와 미리 누구에게? 그렇죠. 벤담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되면 쌤이 언제나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지. 꼭뭐 하고 시작하세요? 그렇지. 괄호 치고 시작하세요. 괄호가 있고 없고 이 작은 차이가 실제로 긴장되고 시간에 쫓기는 시험 현장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천천히 보자. 1번입니다. 에피쿠로스가 벤담에게 할수 있는 비판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쾌락은 행동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란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벤담이 모르지 않았죠? 벤담은 계속해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그것이 행동의 동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위하는 행위의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벤담에게 모른다라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참된 쾌락을 위해서 육체적 쾌락을 배제함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잘 봐봐. 에피쿠로스나 미리 정신적인 쾌락을 더 중시한 건 맞아. 하지만 잘 봐봐. 에피쿠로스도 그렇고요. 밀도 그렇고요. 둘 다다. 육체적 쾌락을 배제해. 육체적 쾌락을 제거해. 육체적 쾌락을 절대 인정할 수 없어라고 비현실적으로 말한 건 아니잖아. 얘들아, 따라서 에피쿠로스가 육체적인 쾌락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에피쿠로스도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 즉 의식주의 기본 욕구는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육체적 쾌락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에피쿠로스 입장이 아닙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을 공평히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모르지 않았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우리 밀과 벤담과 밀이 모두 다 인정한 공리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벤담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쾌락 평가 시에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왜 벤담은 모르십니까? 라고 미리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밀은 쾌락의 양과 질을 모두 다 평가

있다라고 보았지만 된담은 양만 양적 차이만 인정했기 때문에 양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행동을 평가하는 도덕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모르지 않았지. 자, 우리 벤담도요. 행동을 평가하는 도덕 원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그 도덕 원리가 바로 공리의 원리잖아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보편적인 원리로서 이야기하면서 행동을 평가하는 도덕 원리로 제시했기 때문에 아,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벤담 모르지 않았습니다. 8번의 답은요. 그렇죠. 4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실전 문제 1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갑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와 성품을 바라볼 때 관찰자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쾌락이나 고통이 모두 우리가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특별한 도덕적인 감정이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을 기초로 한 사회적 차원의 시인 감정, 사회적 차원의 부인의 감정이 도덕적 감정인 거죠. 만약에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좋아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은 싫어하고 이런 거는 도덕적인 어떤 감정이라고는 볼수 없어요. 자, 일단은 누구야? 그렇지. 흉이죠. 흉은 어떤 사람의 행위나 성품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관찰자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도덕적 선이고, 거꾸로 사회적 차원에서 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도덕적 악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일단 갑은 흉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워낙 유명한 흉의 원전 자료를 바탕으로 좋은 제시문이 나왔습니다. 적군의 훌륭한 성품은 우리에겐 해롭다. 왜냐하면 얘들아, 적군의 장군이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적군의 사기가 아주 높아져서 우리 군이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적의 훌륭한 성품은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군이지만 아, 참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구먼 하면서 그의 훌륭한 성품을 존경할 수 있다는 거야. 성품이 도덕적 선 또는 악이라고 불 이유는 감정을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일으키는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별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될 때이다. 즉, 우리의 개별 이익을 뛰어넘어서 어때?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차원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시인의 감정 혹은 부인의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도덕적인 감정이다라고 흉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갑은 흉이 됩니다. 읽어볼게요. 행위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산출할 것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으로부터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나오는 필연성에, 그리고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나오는 필연성에 있다. 누구니? 그렇지, 칸트가 되겠죠? 인간과 창조된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도덕적 필연성은 강요, 다시 말해서 구속성이다. 자, 이러한 도덕 법칙은, 어때? 이성을 가진 존재에게 타당한 것인데, 그 중에서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은 경향성의 유혹을 항상 받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런 도덕 법칙이 의무, 강제, 강요, 즉 구속성의 속성을 가지고 조건 없는 명령,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기된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했죠. 흉과 칸트 입장입니다. 흉과 칸트도 제법 자주 묶여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 폼을요, 우리 승특강을 통해서 연습해 두는 것 아주 좋습니다. 평가 대상인 성품의 선악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아니지? 흉은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똑 떨어져서 실재하는 게 아니라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진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성품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진술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후반부의 진술이 틀렸습니다. 인간의 자율성과 도덕적 의무 수행은 양립할 수 있죠. 완전히 있죠. 최근에 계속해서 평가원이 이런 부분 출제하고 있죠. 자, 인간이 도덕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는 것. 이 의무는 강제이지만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자신에게 내린 내적 강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율성과 양립 가능하고 자율과 자유의 기반이 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원리도 보편화 가능하면 도덕 법칙이 될수 있죠. 자, 완전 중요한 내용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천천히 보자. 칸트는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 이걸 준칙 또는 경률이라고 불렀죠. 이런 준칙도 보편화 테스트를 통과하면, 네, 도덕 법칙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의 선악에 대한 구별은 공감에 의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휴문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은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해서 어때? 보편적인 시인의 감정, 보편적인 부인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칸트는요, 엥? 공감에 의해서? 아니야. 선과 악은 감정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야.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없겠네요. 따라서 1번의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갑과을의 입장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갑부터 보겠습니다.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이러한 선의지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누굴까? 그렇죠. 칸트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선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선이 아니래. 행위는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옳으며 단순한 감각적인 쾌락보다는 지성, 상상력, 도덕 감정 등 고등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얻는 정신적인 쾌락이 더 가치가 있다. 누구니? 그렇죠. 밀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칸트와 밀의 입장, 우리 법례를 보고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도덕은 행복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칸트는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선하게 살면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어. 도덕적으로 살면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행복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죠. 칸트에게 도덕은 그 자체로서 소중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밀 같은 경우는요, 어때? 무엇이 도덕이었어? 밀에게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하는 것.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결과적으로 산출하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였잖아. 그러니까 밀에게 있어서 도덕은 행복 실현의 수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좋아요. 기억은요, 갑만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따르려는 의지는 그 자체로 선하다. 얘들아, 칸트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따르려고 하는 의지, 이걸 뭐라고 불렀어? 선의지라고 불렀죠? 선의지는 어때? 그냥 그 자체로 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기억나니? 우리 공리주의 처음 공부할 때 공리주의자들은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잖아. 따라서 무엇이든지 막그 자체로 선하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벤담과 밀 같은 경우는 어때? 그 자체로 선한 걸 인정하지 않고요. 반드시 결과적인 유용성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때, 아, 가치를 가진다. 선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그렇죠. B, 즉 공통 입장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도덕적인 행위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칸트가 보기에 도덕적 행위, 즉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증진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얘들아, 어때? 우리가 딱 단언할 수 없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칸트는 도덕의 영역과 행복의 영역은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과 행복 양립은 가능하다. 하지만 의무가 문제시 될 때는, 즉 도덕과 행복이 서로 상충할 때에는 행복은 전혀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죠. 정리해봐. 어떤 도덕적 행위가 그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밀도 어때? 가능하지. 왜냐하면 밀에게 있어서 도덕적 행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인데, 그것이 행위자 자신의 행복은 증진하지 않을 수도는 있잖아. 그러니까 둘다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자, 좋은 선지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의무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칸트는 절대 안 되지. 의무에서부터 비롯된 행위 많이 도덕적 가치가 있습니다. 의무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밀 같은 경우는 의무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하고 그 결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온다면 의무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어라고 보겠네요. 따라서 그렇죠. 을만의 입장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기역, 디귿 그리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가상대화입니다. 갑부터 한번 볼게요.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회피라고 하는 건 입법자가 염두에 두는 목적이며,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사용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그는 쾌락과 고통의 양을 강도와 지속성 등 7가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 그렇죠. 벤다.

되겠네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평가할 때 양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저는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 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밀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공리의 원리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규칙에 적용되어야 한다? 아니지. 공리의 원리를 규칙에 적용하는 건 오늘날의 현대의 규칙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이고요. 벤담과 밀 같은 경우는 다 개별 행위에 적용해야 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를 행위 공리주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규칙에 적용해야 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개개인의 사적 이익과 사회 전체 이익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 아니지, 했다? 우리 공리주의 처음 공부할 때 기본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공리주의, 두 사상가 모두가 다 개인의 사적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고자 했고요. 조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네요. 공리를 합리적으로 측정하려면 쾌락의 양을 배제하고 질만 고려해야 한다? 얘들아, 밀이요. 이렇게 양을 배제하고 질만 고려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질적 차이뿐만 아니라, 죄송해요. 양적 차이.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까지 도 인정한 사상가가 밀이었습니다.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평가하는 기준은 그 행위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전체의 최대 행복이다. 그렇죠. 사실 4번과 같은 이런 진술은요. 벤담과 밀, 갑과 을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공통 진술이죠. 우리 공리주의에서는 어떤 행위를 평가할 때그 행위와 관련된 이익과 손해를 보는 그 이해 당사자들 전체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공통점이 됩니다. 을 당연히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는 최대 행복의 원리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아니죠. 오히려 둘다다 공리주의 사상가고요. 그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공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의무를 도출해냅니다. 따라서 그 공리의 원리가 최대 행복의 원리였기 때문에 도출되지 않는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3번의 답은요. 좋아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에서 벤담과 밀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의 도덕적인 가치는 그 행위로 성취해야 할 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결심할 때 따르는 준칙에 있다. 따라서 그 행위는 행위의 대상이 실현되는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할때 욕구 능력의 모든 대상을 무시하고 따르는 의지의 원리에만 좌우되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을 때그 행위는, 그렇죠,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동기, 의무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 자체가 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인, 그렇죠, 선의지에서, 그렇죠, 비롯되는 행위이다. 결국 누굴까? 좋아요. 칸트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우리가 행위를 할때 의도할 수 있는 행위 결과는 결코 행위의 무조건적인 도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즉, 결과적 유용성에 따라서 도덕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칸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벤담과 밀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도록 할게요. 준칙을 따르는 사람은 곧 도덕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칸트 입장이 아니지? 칸트는 준칙 중에서 보편화 가능한 준칙만이 도덕법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준칙을 따르는 사람이 언제나 곧 도덕법칙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잖아. 준칙 중에서 보편화될 수 없는 것은 도덕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주장이 칸트의 입장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판단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따라서 도덕적인 판단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근데 얘들아, 이거 모르지 않았지. 왜냐하면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근거해서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괄호의 진술은 칸트도 인정. 그렇지, 벤담과 밀도 인정하잖아. 벤담과 밀이 말하는 공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원리 자체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였지. 따라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벤담과 밀이 간과한다라고 비판받을 수는 없었어요. 다시 한번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은 칸트, 벤담, 밀의 아주 중요한 공통 진술이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그렇죠. 잘 보자. 벤담과 밀 같은 경우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성이 도덕의 기반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행복은 행복, 징지는 선, 고통 징지는 악이라고 하는 도덕의 기반을 삼을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칸트는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 옳지,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의성, 도덕 법칙에 따른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잘 봐봐. 괄호 안에 있는 이러한 주장은 칸트가 인정하고요. 벤당과 밀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칸트가 벤당과 밀에게 왜 이런 사실을 모르십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디귿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를 일으킨 의지, 즉 동기에 근거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그렇죠. 괄호 안에 있는 건 칸트의 핵심 주장이죠. 반면에 벤당과 밀은 어때? 아, 의지가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칸트가 리을과 같이 벤당과 밀에게 비판할 수 있겠네요. 4번의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본인의 개념의 빈틈이 무엇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문항들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러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1회입니다. OT 꼭 챙겨봐주시고요. 우리 생윤러들의 멋진 파이널을 위한 특훈 첫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지점들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쓰면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보겠습니다. 1번 스타트 갑니다. 윤리학의 분류입니다.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적절한 게 뭐냐? 그럼 1단계로 가나 윤리학이 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가는 도덕 이론과 원리를 적용한다고 했고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으니까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에다가 실천 윤리학적 성격이 잘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가는 실천 윤리학. 요거 괜찮죠? 그럼 나아갑니다. 한 문장으로 깔끔합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도덕 현상 조사한다.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한다. 그럼 이건 기술 윤리학 됐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깔끔해졌다면 선지로 바로 가보시죠. 1, 2번이 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번 선지의 핵심은 도덕 명제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도덕 명제의 구조를 분석하는 건 메타윤리학. 그러니까 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진술. 2번 핵심은 도덕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어요. 자, 이때 아 이건 기술윤리학이야 라고 바로 답이 나온다면 반갑겠지만 한 번 더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여기 봐요. 나번에 도덕 현상 조사한다 그랬죠. 그 단어 그대로 썼어요. 거기다가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현상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나 관습들로 나타났을까에 대해서 접근하고 기술하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술 윤리학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럼 이번 선지는 정답은 아니지만 기술 윤리학을 내가 아 살짝 잊어먹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 선지. 3번 3, 4가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3번 핵심은 도덕 원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한다. 땡이죠. 왜? 도덕 원리를 적용하는 건 가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 실천 윤리학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 기술 윤리학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다. 4번 선지 핵심.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같이 중립적으로 서술한다. 이걸 보면서 아, 기술 이야기네 라고 한다면 반갑고, 아, 이게 뭐지? 라고 또한번 생각이 드신다면 2번을 활용해봐요. 2번 선지에서 도덕 현상 간의 인과관계라고 했거든요. 그 도덕 현상 내지는 관습과 같은 관행들을요. 발생 과정, 즉 2번 선지에서 말하는 어떠한 원인과 배경에 의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됐지? 그 인과관계와 발생 과정을 과학적으로 같이 중립적으로 좀더 조사하고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팁 2번과 4번은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다른 단어로 쓸수 있느냐? 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은근 기술 이야기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하신다면 2번과 4번은 좋은 샘플, 정답은 아니어도 이렇게 써먹어야 진짜 공부인 거죠. 아, 이게 정답인 거죠. 자, 4번이 기술 윤리학에 대해서는 정진술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2번은 가에 대해서 기술 윤리학을 썼으니까 매치가 안 맞아서 틀린 것이고, 그래서 이 차이는 있더라도 복습해두기에는 좋은 문장이다. 5번 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여러 학문 분야와 융합하는 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도덕적 딜레마 해결. 자, 해결하면 규범 윤리학에다가 특히나 실천 윤리학에서 잘 써주는 표현, 그리고 학제적 연구라고 하면 특히 실천 윤리학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야기를 했었으니 둘 중에서는 가번에는 적절할 수 있으나 나번에는 어울리지 않겠네라고 하면서 빼줄 수 있는 것. 정답은 4번. 잘하셨어요. 이렇게 득점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2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3점이네요. 아마 동양사상이다라고 하는 건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생업과 안정된 마음, 항상과 항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선비라고 하는 이상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유교겠구나라고 가실 거고, 어머, 선생님, 저 그렇게까지 안 와도 맹자인 거 바로 알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맹자에게 진짜 잘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1회에 두 번째 문제니까 요렇게까지 말씀드렸지만, 무항산, 무항심 얘기 나오면 맹자인 거 바로 튀어나와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그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핵심이 이겁니다. 첫 번째 줄. 선비는 항산이 없는데 항심을 품는 거 가능함. 그러나 백성은 무항산이면 무항심이 될 가능성이 큼. 그럼 찐왕. 왕도를 실현하는 진짜 왕은 뭘 하느냐? 생업을 제정해주고 그들이 도덕적인 양심을 지킬 수 있게도 도와준다. 맹자가 말하는 왕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항산과 항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 그럼 고맙네요. 그걸 두고 3점이니까 선지로 가봤을 때 유교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와 맹자에게서 정오 판단을 할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기억법. 얘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풀어가면 좋은 선지. 왜? 백성에게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야 해. 그래서 도덕과 예의로 통치하고, 예를 들자면 숙이 이 아닌 해야 돼, 숙이 이한 백성 해야 돼, 와 같은 내용이라면 유교적인 입장에서 맹자도 들어가니까 예스 라고 복습해주면 좋은 내용. 니은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단을 형성해야 돼. 얘는 맹자에게서만 특징적으로 잘 나오는 선지. 어떻게? 맹자는 인간 본성을 선하게 봄. 그리고 유교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함? 선한 본성을 유지, 보존, 확충, 실현, 함양하라. 이 세트 알려드렸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니은 선지를 보시면 사단, 그치?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근거로서 사단을 얘기하는 것까진 좋아. 근데 그걸 형성해. 아하. 여기가 땡.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 세트. 유지, 보존, 확충, 실현, 함양. 요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은 맹자의 성선설을 기반해서 잘 나오는 오답지. 자신 있으시다면 니은을 먼저 한번 빼보세요. 그럼 최소한 내가 2번과 5번 중에 고민했어야 얘는 잘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디귿

어떤지 갑니다. 직업을 통한 경제적인 안정이 백성의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된다. 너무 정리 잘 해놨네. 위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야. 선비는 항상이 없어도 항심이 유지된다지만 백성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왕은 디귿을 해야 합니다. 이 강조점. 깔끔한 정리. 1번. 군주는 상벌을 엄격히 시행하여 백성의 이기적 본성을 통제해야 한다. 해설 부분에서도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또 잡아드리는 포인트는 이거 그대로 사용하세요. 맹자에게서 성선설 중요하지 않습니까? 1번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적 본성이요. 여기 자체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본성을 선하게 봤거든요. 그러니 선한 본성이라고 본 사람에게서 어울리는 세트가 이거고, 반대로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뭐 변화시킨다던가 뭐 통제하던가 이런 류로 가면 성악설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세트겠죠. 그러니 리을버는 어쨌든 깔끔하게 맹자한텐 안 맞다. 그래서 니리는 정확히 빼줄 수가 있어요. 기티만 정다. 잘했어요. 3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시문이 짧지만 확실해. 아, 임팩트가 있어요. 자, 그럼 갑과 을의 임팩트 있는 제시문에서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먼저 갑범. 순전한 법칙 그 자체만이 존경의 대상. 여기 너무 중요하다.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경향성의 영향 및 그와 함께 의지의 일체 대상을 전적으로 경리해야 한다. 우리의 일상어는 참 아니에요. 그쵸? 이분의 말들은 대부분 그런 느낌은 있지만 왜 이런 엄숙하고 존엄한 이야기를 하느냐? 의무로부터 비롯된 혹은 그 자체로 선한 선의주로부터 비롯된 행동을 하는 것이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다. 경향성을 따르거나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익이나 쾌락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따지는 것은 진정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할수 없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론적으로 왜 그런 설명을 한 건지를 얘기했던 건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들 이 강의들 빠지지 말고 꼭 한번 복습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과정에서 1번이 벌써 설명이 됐어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를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면서도 엄숙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1번은 정진술인데요. 그러면 한 김에 2번 선지 먼저 가도 될까요? 도덕 법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선 안 돼. 응? 목적으로 대우받으려면 존경을 받으려면 도덕 법칙 지켜야지. 내가 얼마나 도덕 법칙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라고 할것 같나요? 아니에요. 네. 이미 1번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이 임팩트가 떨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으로 2번을 정리해 보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이성에 의해서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존엄한 사람들이죠. 존엄한 존재인 거죠. 그런 존재들을 모두 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덕 법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면 존중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것만 잠깐 상기시켜 볼까요? 교정적 정의의 사형 문제 가봐요. 왜 칸트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생득적인 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까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인격만으로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교정적 정의에서 강조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부분도 살짝 힌트로 생각해 보시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목적적으로 존중받고 존중해야 되는 존재이되, 물론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세우고 그것을 따르려 해야겠죠. 지금 2번의 뉘앙스는 도덕 법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는 뉘앙스는 아니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2번, 어떠한 인간이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목적적으로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뉘앙스가 이 선지의 포인트다. 라고 하는 거. 마무리로 말씀드리면서 이미 정답은 나왔습니다. 살짝 힘은 떨어지면 우리 힘을 다시 내서 1번부터 3, 4, 5번을 정리하겠습니다. 3번은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여기서 한번 끊으세요. 형광펜 치시고 여기다가 밑줄을 꼭 쳐놓으셔야 돼요.

0: 아닌 거라는 거예요.
1: 덕은요, 선천적인 거 아니고요. 습득된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여서 저 여기서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4번. 여기요. 꽃나무도 하니까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1번은 더귤리 내지는 맥킨타이어인데요. 맥킨타이어가 이야기하는 이 덕에 관한 정의 외워버려라. 강조드린 적 있어요. 그 외울 때는 왜? 꼭 선지에 나오는 포인트가 있는데 덕이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이 지점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계속 이어가면서 3, 4번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소유와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덕이 습득된다라고 말하는 덕윤리의 관점이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으니까 3번 가보죠. 도덕적 선악은 공동체의 역사와 무관하게 판단돼야 된다. 땡. 공동체의 역사, 전통, 맥락, 관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배제하는 선지가 나오면 빼주십니다. 4번 선지. 선천적으로 주어진 도덕적 덕. 여기서 땡. 덕은 습득된 것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데코레이션이 어떤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천해야 덕이 완성된다. 마무리는 아름다웠다. 관계, 맥락. 감정 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러나 앞부분에서 틀렸기 때문에 얘를 퉁! 한 문장으로 퉁치고 보면 당연 오진술입니다. 5번. 맥락적 사고에서 벗어나 땡! 누구 때문에? 을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네요. 구체적인 상황, 관계, 맥락, 감정 다 고려한다고 했는데 걔를 벗어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을한테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행해야 돼라는 이 엄숙한 기준이 갑의 경우에는 정진술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우린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하기보다는 을에게서 정확한 오진술로 만들어졌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갑과 을로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빼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건 참고해서 공부하시는데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내용들 잘 봤고요. 선지에서 뭔가 무관하게 벗어난다와 같은 배제하는 표현들, 그리고 그 개념에서 그것 자체를 포인트로 잡아서 오진술화 시키면서 은근슬쩍 슬그머니 멋진 말로 넘어가지만 아, 나는 개념을 확실히 했다. 이런 걸안 넘어간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1번 정답입니다. 4번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네. 우리의 강점입니다. 요 사상들, 보시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번을 보시면,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도 없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아, 불교에서 인연생계 할 때, 이것과 저것 간의 상호 연관성? 처럼 보이는? 도가의 장자로 시작할 때, 이걸 많이 내시더라? 요 정도는 딱 캐치해 주신다면, 진짜 이제 고수로 가고 계신 겁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불교 아니란 뜻입니다. 네. 도가의 장자가 만물의 이 상대성, 그 관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주관과 편견에서 보니까, 시비, 선악, 비추, 분별하는 게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지. 만물의 이런 상관성 속에서 보면, 도의 관점에서 보면, 시비, 선악, 비추의 분별? 하, 그거 의미 없어. 그리고 그건 진리에 가깝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적인 사고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체크해 두시면 삶과 죽음의 윤리 아니고 장자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신속히 가볼게요. 이렇게 분별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것처럼 삶과 죽음도 그렇게 봐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지,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어. 세상 일은 모두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자연에 비추어서 세상을 보는 거야. 라고 도가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1번은 전형적으로 불교죠. 불교는 핵심. 태어남도, 늙음도, 죽음도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거,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거, 애별리고 하는 것이나, 혹은 원증회고 하는 것이나, 원하지 않는,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거, 구불득고 하는 것이나, 거봐, 거봐. 사는 게다 고통이야. 죽는 것도 고통이야. 모든 게 고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그왜 고통일까요? 집착이 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치 삶은 기쁘고 죽음은 괴로운 것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죽음도 모두 괴로움이에요. 진짜 잘 나온다 그랬죠? 3번 직진하겠습니다. 태어남과 달리 죽음은 인간이 벗어나야 될 고통이다. 자, 댓글에서 한번 빼볼까요? 여기 한번 빼보고요. 태어남과 달리 죽음은 고통인가요? 아니라니까요. 태어남도 죽음도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치 때문에 얘 빼주시는 거예요. 생로병사 다 고통이니까. 괜찮으세요? 그런 점에서 4번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죽음은 반복되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마치, 아, 그래서 죽음 다음에 내가 어떤 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다른 생을 받으니까 죽음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생로병사가 시작이 되면요. 이거 하나로 퉁치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고통이라고요. 그러면 죽음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다른 생을 얻으면 또다시 고통에 로테이션이 돌아갑니다. 그럼 이거 오진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개념을 정확히 캐치해두지 않으면 그 부분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계속 내고 있다라는 걸 학습해놓지 않으면 4번도 은근슬쩍 많이 틀리는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깔끔하게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집착을 버리시오. 수양하시오. 깨달음에 이르르시오. 해탈하시오. 열반에 이르르시오. 그러면 더 이상의 괴로움이 없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번 뺍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제 1, 2번 도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도를 깨달은 사람은 생사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짧고 깔끔하게 끝날 걸. 이게 정답인데? 왜? 생사에 대해서 생은 기쁜 거, 사는 슬픈 거와 같이 분별적으로 사고하다 보면 기쁜 게 좋지. 슬픈 거는 싫지. 이렇게 또 감정적으로 상대적으로 흐르잖아요. 분별하며 흐르죠. 근데 그 분별을 뛰어넘은 자라면 그건 다 자연의 흐름이야. 계절의 변화와 같은 거야. 난 무엇은 좋고 무엇은 싫은 거라고 분별하지 않아. 집착을 넘어선 거죠. 그게 바로 성인이죠. 지인, 진인이죠. 여러분 이것도 외워놓으세요. 지인, 진인.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정진술이네요. 2번, 죽음에 초연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본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 뭘 벗어나야 된다? 버려야 된다? 배제해야 된다? 이게 잘 봐야 되는 소스들이죠?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거죠. 자연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갑에서 말하는 건 무위자연의 그 도,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 또 여기도 오진술이다 알수 있네요. 그럼 5번으로 마무리. 내세 행복을 위해 현세에서 선업을 쌓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도가한테는 없어요. 도가 입장에서는 자연의 흐름인 거야. 순환인 거야. 라고 설명한 거지. 다음 생이 있어. 다음 생에 행복하고 싶어? 착한 일 많이 해. 이러한 유의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번은 갑에게 적절하지 않으므로 갑과 을로 퉁치면 빼야 되는 선지다. 깔끔하게 1번. 정답 3점 득점. 다음 갑니다. 5번. 요거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빨리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림의 강연자라고 하면 문제의 의도가 딱 이걸 사상가로 특정 짓지 않아도 이 강연자의 텍스트를 보시고 선지랑 잘 매치시켜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라는 의도가 깔린 것들도 있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가 우리 많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머, 이 사람은 누구누구이시네요. 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심지어 우리 고마운 게 뭐야? 사파만 봐도 그분이시네요.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하버마스 선생님. 얼마 전에 작고하셨으니까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나오시던 분이어서, 예.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나올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예. 워낙 중요하셨던 분입니다. 항상 나오시던 분이고요. 그러면 하버마스라는 걸 특정 짓지 않더라도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꼭 담론 윤리 자체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이분이 여러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철학적인 관점을 많이 제시하시거든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죠. 3월에 국어 영역 문제 보니까 악셀 호네트 나왔더라고요. 그 계열이에요. 이분 다음이 그 호네트예요. 아무튼 그 계열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유전적 간섭 문제. 그러면 이 유전적 간섭 문제는 나빠요. 싫어요.

라고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고 그 이유는 이거입니다. 요짜임새. 그럼 그걸 두고 제시문을 가보면 민주사회에서는 내 삶을 계획하죠. 그걸 추구하는 권리를 지닌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실패할 수도 있는 인생의 최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윤리적 자유와 공간이 있다는 건 유전적으로 제약된 능력과 속성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유전적인 특징을 고정시켜 놓는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은 기회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래서 이러한 유의 우생학적인 간섭은 해당 인격체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유일한 저자로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그들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여서 안 된다. 그러면 나왔다. 우생학적인 간섭, 즉 부모 세대가 내 선호에 따라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서 수학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키는 이렇게 좀 돼야 되겠고 이런 아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선제적인 디자인을 한 거죠. 그거는 그 아이가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본인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 세대에 다 결정됐어. 그래서 나는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나는 그러한 류의 자질보다는 수학적인 자질에만 특화돼서 디자인돼가지고 내가 태어났어. 그러면 내 삶이 결정돼버린 거니까 내가 자유롭게 그걸 만들어 나갈 수가 없는, 즉 저자로서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율성 침해가 핵심이다. 이 이유로 인해서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물론 모든 유전적 간섭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치료 목적은 허용될 수 있어요. 이런 한 끗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두고 1번, 유전적 간섭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는 없다를 위해서 마지막 문장이 있는 거예요. 있다, 치료 목적으로는 가능함. 그래서 1번 뺀다. 2번, 인간에 대한 모든 유전적 개입을 허용해선 안 된다. 여러분들 같은 말을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1번에서처럼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 없다? 아니, 있다고. 그러면 2번에서처럼 유전적 개입이 허용돼서는 안 돼? 아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공통된 답은 뭐? 치료를 위해서라면 된다고. 1, 2번 중에 답을 고르시진 않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잘못 접근하고 계신 거예요. 1, 2번은 완전 빼요. 그 다음 3번, 유전적 강화를 통해 태어난 인간은 온전한 자율성을 지니기가 어려워. 본인이 스스로 삶의 저자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다 결정해버렸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거지 라고 보는 3번이 정답이네요. 네, 그럼 4번 보겠습니다. 자녀의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모의 유전적인 개입을 허용? 이건 안 된다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부모의 선호가 개입된 이런 베이비 디자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율성을 침해하니까. 3번의 이유로. 4번, 유전적으로 계획되어 태어난 인간은 다른 인간들과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왜? 자율성이 이미 제한되어 버렸다고. 부모가 다 세팅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핵심을 반대로 말해주고 있어서 끝. 그러면 정답이 지금 3번이라는 게 아주 명쾌하죠. 근데 이게 왕왕 나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 선생님이라고 특정짓지 않더라도 알 수 있지만 워낙 많이 나왔고 이분에 대한 이 관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주제를 이야기하시는 프롬 선생님이지만 이분도 자신의 학문적인 깊이가 있으셔서 또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사랑은 빠져드는 거, 나를 갈아넣는 거, 희생하는 거, 오해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시문을 읽으면 참 아름다운 것 같죠? 이 포인트를 놓치면 선지가 의외로 해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게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제시문에 사랑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존경은, 이게 포인트예요. 두려움이나 경외심 아님. 타인이 있는 그대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함. 중요함. 관심.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신을 위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봉사해줄 걸 원치 않아.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면 너도 그만큼 줘야지. 그게 적당한 거래가 아닌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준 만큼 받아야 돼. 받은 만큼 줄 거야. 아니라는 거.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그와 하나인 것을 느끼는 거. 나의 사용 대상으로 나에게 필요한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것들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프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의 그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넘기지 마세요. 이건 내 관점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를 바라보거나 평가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저의 주장을 얘기하거나 여기에 저의 썰을, 저의 의견을 풀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잖아요. 문제에 관한 것만 얘기해요. 1번 때문에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상대방을 나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보호하는 것. 아, 내가 너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넌 이럴 것 같아라고 내가 생각했어, 내가. 내가 추측해 본 거야. 이게 말하자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떨지를 파악한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1번의 문장이 오진술이고 프롬 선생님이 뭘 주장하고 싶었던 건구나가 캐치가 됩니다. 캐치가 된다는 건 개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게 선지화할 때 이런 류의 문장이 쓰였을 때 이거를 이 사람의 주장과 어느 정도로 매치를 시켜봐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1번은 오진술입니다. 포인트 말씀드렸고요. 개념적인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2번,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난 너에게 빠져들었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수동적인 거 아니라고요. 능동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3번, 이거지. 있는 그대로 봐. 개성을 존중해. 그래서, 야, 너는 다 좋은데 이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충고해 주는 거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너의 있는 그대로로 존중해. 아, 너의 있는 그대로의 특성을 난 이해해. 이거.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삶에서 터득해야 될 일종의 기술로 수동적인 감정에 근거한다. 야, 여기서 포인트는 기술. 여기까지 진짜 맞아요. 이건 중요해요. 그런데 수동적 감정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빠져드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챙겨두시면 좋아요. 5번.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자신의 독립성 포기 안 돼요. 나는 너와 하나가 돼가지고 나를 포기하겠어. 이런 게 아니고 서로 하나인 듯 둘이고 둘인 듯 하나인 거예요. 말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서로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또 하나이지만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독립된 인격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정진술 요거고요. 요것도 잘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7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현현 나왔어요. 보셨죠? 엘리야데. 성과 속이에요. 그러면 이 제목 쓰시면서 딱뭐 생각하셔야 돼요? 성과 속은 분리되지 않아. 꼭 나옵니다, 이거. 분리되지 않아. 엘리야데. 나 바로 선지를 가고 싶지만 저의 캐치프레이즈가 제시문을 꼭 체크해야 된다. 요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핵심을 짚어볼게요.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현현하고 보여주기 때문이다. 드러냄, 보여줌, 성스러운 존재가.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여러 실제의 현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고, 원시적인 성현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흐르고 있다. 이거 여러 종류의 현현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경우에는 항상 동일한 신비로운 사건에 직면하게 되는데, 전혀 다른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의 실제. 하지만 자연적인 속된 세계에서 불가결한 요소를 이루는 여러 사물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에 직면하게 됨. 그러면 자 제가 말하면서 지금 주어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성스러운 존재가 그 성스러운 존재가 자신을 현현해 보여주는데 그러면 현현해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처음부터 말씀드렸네요. 속에요. 속, 새의 속에. 혹은 이걸 현실이라고도 쓰죠. 현실 세계. 그리고 꼭 나오는 게이 문장. 자연이요. 그 자연에 자신을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꼭 나오는 거. 자연 즉 신? 이거 아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연이 신이라는 건 아니에요. 신은

자연으로부터 초월된 존재인데 그 초월되어 있는 존재가 자신을 자연의 사물에 현실에 세속에 드러내 보여준다. 그걸 믿는 자가 종교적 존재의 타. 그럼 1번. 인간이 체험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접하는 건 불가능할 수가 없죠. 성스러운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걸 우리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그러니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2번.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한다. 처음부터 이거 딱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성과 속 쓰면서 성과 속이 분리된 거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시라 했죠? 2번에 그대로 나왔죠? 성과 속 분리 노노. 3번. 어떤 인간도 현실의 삶 속에서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없다.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성의 현현을 체험하고 믿음으로써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있다. 4번. 성스러운 자연물의 경우, 이거. 자연물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연물의 현현된 그 성스러움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연물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된다라기보다는 자연물에 현현된 그 성스러운 존재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곧 신이라거나 그 자연 자체가 숭배 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류의 오진술화를 조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선지. 잘 나오는 선지는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세팅이 느껴져요. 오진술들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면서 5번까지 차근차근 문제를 잘 풀어 보셈.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성스러움이 현현한 사물은 그 후에도 우연히 그 사물임은 변하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 어떤 나무에 성스러운 존재가 자신을 현현시켜 주었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성스러운 존재를 믿고 체험하게 된다. 그럼 그 이후에 그 나무는 어떻게 되시는가? 그 나무는 그 이후에도 의연히 그 나무로서 그 곳에 있죠. 그 사물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진술로 세팅된 문제이네요. 그래서 엘리야대 성과서 종교와 윤리 파트에 나와서 뒷부분에 가 있기도 하고 학생들이 은근히 덜 신경 쓰기도 하는데요. 은근히 잘 틀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끗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보는 센스가 만점이냐 아니냐를 좌우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정성 들이세요. 잘하셨습니다. 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딱 전체를 스캔해 보니 시민 불복종 이야기겠어요. 거기에다가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평등한 자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배하는 경우에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의의 원칙에서 차등의 원칙을 뺀 것에 대한 이야기에 현저한이라는 그 심각성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네, 롤스. 알아요. 여러분들은 벌써 딱 보자마자 롤스라고 쓰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시간을 끌었을까요? 롤스라고 이름 쓰고 롤스만 가지고 개념으로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꼭 제시문 체크해 봐라. 요 잔소리 한번더 시전을 하면서 제시문 가보겠습니다. 사회 기본 구조가 현 상태가 허용하는 것에 비춰볼 때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어느 정도 이상을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야.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모든 불의한 법이다. X라고. 왜? 그가 부정의 정도가 여기서 말하는 심각함, 현저히 정의 원칙을 위배됨이 아니라면 그 법을 지킴으로써 그 법의 불의를 우리가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 전제로 깔고 갑니다.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 있다. 핵심. 그럼 롤 선생님이 이 내용을 두고 기억선지 가보시면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다.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고민하시겠죠? 1. 정치적 행위일까? 맞아요. 이 법과 제도가 정의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됐어요. 라를 공개적으로 여러 절차를 따랐을 때, 다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하는 정치적, 일종의 정치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양심에 부합한다라고 했어요. 양심은 소로우만 아닌가요?

득여법.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정책은 모두 불복 중에 대상이다. 모두라고까지 썼으니까 더 확실해졌을 거라고 봐요. 뭘까요? 지그선지는 이 단계가 필요하죠.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아, 차등의 원칙을 얘기하나 보다. 아, 그러면 시민불복 중에 대상은 제1원칙과 이 원칙 중에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들어가는 거고, 차등의 원칙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차등의 원칙을 제공했냐, 안 했냐? 이걸 두고 시민불복종의 대상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차등의 원칙을 어겼으면 모두 불복종의 대상이야 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 다 평가원에서도 나왔었던 핵심 중요 문제예요. 디귿번, 리을번. 장기적으로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다. 아닌데요. 시민불복종, 이 시민사회에 굉장히 불안을 가져다 주고 혼란을 가져다 주는데요. 라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루 선생님은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시민사회에 안정을 가져다 줘요. 라고 설명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 여기서 똑같은 거 하나 봤어요. 정치적 행위. 기업과 리을의 마무리가 둘다 정치적 행위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깔끔한 개념 정리라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 리가 들어가는 선지가 정답이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9번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와 그림으로 탐구해요. 적절한 질문만 찾아보세요라고 했고요. 소유물 이야기 나와 있고 정의 원칙 나와 있으니까 롤스하고 노직인 건잘 아시겠지만요. 한번 짚어볼게요.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 원칙들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여기 외우세요. 바꿔서요. 정의의 원칙은요, 사회의 기본 구조도 합의해요. 선지 하나 부른 거예요, 지금. 실제 이 선지가 나오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원초의 합의의 대상이다라고 했고,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된다. 기본 조건. 기본 구조. 이거 지금 싹다 지우고 선지 화면도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체크하고 있죠? 요거 잊지 마세요. 요두 포인트. 여기. 오케이. 그럼 1번. 소유물에서의 정의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 혹은 불의의 규정 원리에서 그가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정당하다. 정당하게 취득했니? 정당하게 이전 됐어? 그럼 인정. 아니야. 그럼 교정, 노지. 자, 갑니다. 선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명목으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한가요? 부적절합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롤스에게서 이 사회는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이 포인트예요.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1의 원칙에 의해서 평등하게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1의 원칙. 시민불복종의 제시문이 있었네요. 여기요. 그래서 제1의 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인 권한들은 평등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도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부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다라고 답해줘야 되겠고요. 노직의 입장에서도 예스예요. 노직의 입장에서 이 선지를 접근하실 때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그냥 이걸 개인의 기본권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 말을 없애도 좋아요. 사회적 전체의 이익을 명목으로 기본권을 침해해도 되나요? 안 되죠. 여기에 데코레이션이 들어간 건 롤스와 함께 들어가면서 좀더 남도를 높이려고 하고 적합성을 높이려고 하는 여러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훌륭한 장치이긴 한데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돼요. 롤스도 노직도 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부적절한가? 그럼 얘로 가야 되니까 기업권은 빼줘야 돼요. 기업권을 고르셨으면 안 돼요. 니은번 사유재산권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나요? 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개념이에요. 기업권의 기본권 얘기했죠. 롤스한테 기본권 중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사유재산권이 들어간다 그랬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권의 항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수능 개념부터 강조를 드렸죠. 외워둬야 된다고. 사유재산권은 특히나 더 그렇다고.

그러니 사유재 3권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나요? 그러면 롤스 선생 입장에서 노인 것이 사유재 3권을 치환해요. 기본권이라고 말을 바꿔요. 그럼 기본권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나요? 아니요. 기업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기본권은 침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니은번 노예요. 이렇게요. 디귿번,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조로서의 사회를 지향하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 기본 구조, 조직체의 기본 조건 규정을 하는 거죠. 디귿번은 굉장히 좋은 정진술이니까 잘 읽어두시면 좋겠고, 르번,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한가? 네. 내가 취득한 소유물이 정당하여 그거에 전체 집합도 정당해요. 워딩 자체. 그래서 노직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취득한 게 정당하다면 그것의 집합도 정당해라고 보는 것이므로 디귿 리을이 들어가는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하는 비판이에요. 갑과 을의 서로 비판이고 갑의 경우에는 억제시키기 위한 충분한 정도의 강도. 종신 노역형이 사형 대신 가장 좋겠음. 백할이야. 1번의 경우에는 살인범은 조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속과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 처벌해야 함이라고 보는 루소. 그래서 단계적으로 얘기하면 교정적 정의에 사형에 대한 사회계약론의 토대를 두고 있는 베카리아 루소의 두 조합이다. 그럼 이름 쓰고 갑니다. 1번.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임. 근데 당신은 그걸 간과함. X이겠습니다. 일단 해설에 와 있는 친절한 설명은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가 사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칸트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친절하게 한번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마운 해설이에요. 그거 자체를 공부하세요. 그럼 저도 또 하나 드릴게요.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해보자면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가 사형이냐? 아니요? 그거 효과가 종신노역형만도 못하고요. 사회계약에도 어긋나는데요. 그래서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제일 적합한 형벌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1번은 칸트를 가져와서 공부해서도 너무 좋지만 베카리아 입장만으로 보기에도 베카리아 입장에서 나가면 안 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여러모로 공부하기 좋은 선지이겠어요. 2번. 국가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사회계약에 위배됨. 그걸 당신은 간과함.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지금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네요. 우리 사회계약을 통해서 생명과 자유를 지키자고 들어왔잖아요. 국가 상태에. 그런데 국가가 유사시에 나의 생명을 박탈해도 좋다? 누가 그래요? 누가 생명 박탈권을 국가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형은 시민을 죽이는 거잖아요? 안 돼요. 법은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국가는 왜 법으로 사람 죽여요? 이게 베카리아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건 사회계약에 위반됨. 그런데 루소는 그 사회계약론의 기초에서 봤을 때, 아니, 우리가 생명을 지키자고 들어왔잖아. 그런데 그 계약을 어기고 누군가를 죽였어. 계약 파기자지. 공공의 적이지. 그런 사람은 완전히 분리시켜야지. 추방하거나 사형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 너무 중요합니다. 3번.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포기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동일한 논리에서 백할의 입장은 그래 그것이 만약 살인이라면 자신도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신노역형이 가장 적절한 형벌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럼 4, 5번은 구도가 루소에게서 갑니다. 형벌의 정당성은 시민의 동의에서 비롯됨을 간과한다. 이거 중요하다. 간과하지 않아요. 둘다 사회계약론을 토대로 두고 있다는 건 동의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난 사형이 적절하다고 봐. 백하련은 동의에서 출발한 걸로 봐서는 생명 발달권까지 내진 않았어. 난 적절하지 않다고 봐. 그래서 이것도 오진술이지만 중요한 선택지, 중요한 파악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비번,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데 있지 않음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베카리아는 범죄자한테 고통을 주는 게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야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간과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인 게 명쾌합니다.

잘하셨어요. 11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일단 사회계약 문제죠. 꼭 나오는 포인트는 자연상태. 그럼 이걸 가지고 갑과 을이 누구일지를 판단해요. 갑에서는 자연상태에서는 자유롭긴 해도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다고 했어요. 누군지 알겠죠? 로크. 로크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산. 재산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분한테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1번에는 공동의 힘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전쟁 상태다. 홉스 나오잖아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옳고 그름, 정의, 부정이 없다. 이거를 선지로 써도 되겠어요. 마지막 문장. 이거 너무 중요함. 홉스인 걸 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님. 이미 잘 아셔요. 잘 알지만 어떤 단서를 꼭 공부할 때 써야 되는지. 그럼 기억범.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까지 지녀서는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로크 입장에서는 입법부, 집행부, 그러니까 입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권력을 분리를 시켜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걸 집행까지 해. 말하자면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그러면 나의 자연권, 재산권 위협당할 수도 있겠는데? 그 견제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분리시켜 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기업권 정진술. 니은번, 절대군주의 행위와 판단은 국민의 행위와 판단과 다르지 않다. 네, 이거 개념입니다. 뭐죠? 인공적 인격. 제가 되지도 않는 영어로 항상 말씀드린 거 있어요. 떠오르죠? Artificial person. 그래서 인공적 인격으로 보자면 리바이어던을 그 세울 때 내 자연권을 주고 그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판단하고 집행하고 모든 것의 행위와 판단 늘 하라고 힘을 줬어요. 그 힘은 나한테서 나왔어요. 그러니 당신의 판단과 행위는 곧 나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판단과 행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저의 판단과 행위니까요. 제가 나온 힘으로부터 당신이 하신 거니까요. 저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 논리를 복습할 수 있는 핵심 문장입니다. 디귿범. 평화와 안전을 위해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양도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것도 맞고요. 한 사람에게 양도를 한다.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양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입니다. 주권자. 홉스한테는 아시죠? 계약 당사자, 계약 체결자는 시민들이에요. 그 똑똑한 늑대들. 그런데 그 계약자들이 지금 니은범 말한 개념처럼 인공적 인격에게 모두 몰아줬잖아요. 그러니 계약자들은 주권이 없습니다. 리바이어던이 주권자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요.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양도해야 된다. 시민들은 주권자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 힘을 몰아줬기 때문에 그 시민들, 계약자들은 주권자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권력을 한 사람에게 양도해주는 그 주체들은 주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틀렸죠? 이거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매력적인 중요한 선지입니다. 완전 중요해. 완전. 1번. 자연 상태의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완전. 이것도. 왜? 공통점 하나씩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특성, 차이점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통점도 잘 챙겨두는 게 진짜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니리가 정답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12번. 신문 칼럼 내용이니까 요거는 조금 더 효율성을 발휘해서 판단을 해볼까요? 디지털 미디어. 이것도 꼭 나올 만한 중요한 소재이긴 한데요. 여기에서요. 정보 소비의 개념을 변화시킨다. 생산, 유통, 소비의 활용이 인터넷 네트워크가 되면서 정보의 생산 영역에서 생산자, 수용자, 전문가, 비전문가 경계가 무너졌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런 점에서 1번 선지 보시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개인들을 정보의 소비자로 전락 노노

생산자이면서 수용자, 전문가이면서 비전문가,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랬어요. 1번 X. 2번.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시키고 있다. 이것도 같은 얘기를 어떻게 길게 다르게 할수 있느냐를 보여준 거예요. 분리시키지 않고 경계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3번. 정보를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은 매체 이해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얘기하는 건 매체 이해력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 그래서 미디어를 둘러싼 이런 걸다 이해해야 되고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3번 않는다. 틀렸습니다. 4번.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매스미디어의 일방적 정보 전달 방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일방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것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서로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참여하게 된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으므로. 5번.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들은 정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게 매체 이해력이다. 정답이 5번에 잘가 있어. 5번이 정답. 1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술과 기술의 본질은 같은 게 아니야. 나무의 본질을 찾아 나설 때 개개 나무를 나무로서 속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것은 흔히 보는 나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렇듯 기술의 본질도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게 되면 우린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경험할 수가 없고 가장 최악은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잖아? 그러면 기술에 내맡기게 돼. 종속되게 돼. 이건 야스퍼스 하이데거의 조합으로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이데거가 기술 자체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특히나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종속될 수 있어요. 라고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과학기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1번. 기술은 수단일 뿐그 자체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중립적인 것인 거다. 라고만 보면 위험하다. 뜻이면 그대로 활용해서. 2번. 인간과 사회를 지배하려는 악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야. 걱정이 많으시구나. 기술을 굉장히 나쁜 걸로 보고 계신구나. 라고 단편적이고 내 주관의 논리가 개입된 무리한 확장. 이거는 윤리를 공부하는데 위험해요. 그 윤리가 선악을 굉장히 선명하게 단편적으로 그래서 좋은 것만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그래서 악한 속성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3번.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가 아니라고 했고, 도구만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도구에 불과하다. 1번에서 수단일 뿐이다. 이런 유가 잘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도구로만 보고, 같이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면 위험해. 4번. 사물의 숨겨진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줘. 그래서 숨겨져 있는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줘. 탈은폐 방식. 그래서 알레테이아. 그래서 더 어렵게 쓰면 제시문에 이런 표현도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선지에서도 이걸 부드럽게 풀었었으니까 공부하기에는 참 좋은 고마운 정진술의 핵심 개념이야. 5번.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독립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다 라고 했어요. 도구가 아니다. 수단이다. 도구다. 도구가 아니다. 이거 세 개나 지금 써였어요. 그만큼 버릴 수 없는 핵심 내용이었을 거야. 도구가 아니라고는 했는데 인간과 독립해서 인간을 지배하느냐. 인간과 독립하지 않고 인간의 삶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탈은폐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독립했다라고 할수 없겠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술에 대해서, 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칸트 선생님인 건잘알 텐데 최근에 잘 나오고 있고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도 참 강조를 했었죠. 핵심과 선지의 연결로 정확하게 한번 신속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적인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다라는 이 표현 진짜 중요한데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래서

이기적인 것이 도덕적인 것에 종속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독립적인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1번 여기 이거 연결돼요.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만 미적인 것은 우리한테 만족을 주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요구한다. 공통감. 이때 우리의 마음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 넘어서서 순화, 고향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그들의 판단력에 비슷한 준칙에 따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칸트 선생님의 입장에서 첫 번째 문제처럼 미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상징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어서다. 공통점이 뭐냐? 기억법.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은 모두 이해관심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 이거 공통점을 얘기해요.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점. 자유의지에 근거한다는 점도. 그래서 중요한 선택지이고 연결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고. 네번. 제가 말한 게 니은에 있어요. 미적 체험과 도덕적 행위 모두가 자유가 전제될 때 성립된다.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럼 디귿법. 예술 작품의 가치는 예술 자체 형식이 아니라 감각적 즐거움에서 찾아야 된다. 감각적 쾌락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술 작품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예술 자체 형식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 해석의 개념이죠. 그러니 X. 1번. 미와 도덕은 독립적 영역이야. 상징이긴 하지만 독립된 영역. 난 분명히 말했어. 그런데 미를 추구하는 행위는 도덕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라고 첫 번째 문장의 임팩트를 알려주고 있죠. 기니 리가 들어간 선택지가 정답인 것이고 중요한 개념이 딱딱 정확하게 들어간. 이 부분을 공부 안 했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 공부하고 문풀도 해보셨다면 깔끔하게 칸트 복습 잘했다라고 하실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다잘 들어가 있어서. 1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계층 간 경계가 애매합니다라고 했어요. 이거 선지 판단에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고정적이지가 않아서 상류 계급이 정한 기준이 가장 낮은 계층에 이르기까지 무조건적인 강제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위 계층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을 이상으로 삼고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고도로 조직화된 산업사회에서는 결국 재력이 없으면 평판도 얻을 수가 없고 재력을 과시해서 평판을 얻기 위한 수단은 여가, 재화에서 과시하는 소비를 하는 겁니다. 베블런의 입장이고 제시문의 내용이 선지랑도 다 연결이 됩니다. 1번. 이 과시적 소비, 상류 계층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계층들을 따라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계층은 없습니다. 맞는 진술이에요. 없습니다. 맞는 진술. 두 번째. 유한계급의 소비 행태는 사회구조 전반으로 확산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가장 낮은 계층에까지 모두 이 패턴이 확산된다고 했으므로 정진술입니다. 3번. 산업사회에서 과시적 소비는 명성을 획득하는 수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가와 재화에서 과시하는 것이 명성을 획득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시적 소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 패턴을 따르고 있는 거죠. 4번. 자본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이유. 4번과 같은 이 이유 때문에 3번과 같은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5번. 극빈층의 소비행위는 사회적 명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습니까? 이들도 사회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 확인받기 위해서 과시적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과시적 소비에서 자유로운 계층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5번이 옳지 않은 걸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대화에서 가벌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선택지만 한번 두고 봐보세요. 동화주의하고 샐러드볼 이론인데요. 이 선택지를 이루고 있는 핵심은요. 주류문화, 비주류문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요. 이게 지금 세 군데. 네 군데가 쓰였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류, 비주류를 나누냐, 안 나누냐. 그게 핵심. 그럼 제시문부터 차근히 보겠습니다. 단일한 문화의 고수는 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 성원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문화 포기하고 우리 문화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화주의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비주류 문화가 주류 문화에 편입돼야 돼. 기억하기. 1번은 평등하게 공존한다. 그래서 이민자들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래야 통합력이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어. 이민자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이거 완전 중요해. 요 세 가지. 평등, 동등, 정체성 유지. 샐러드볼.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주류, 비주류 표현을 쓰면 안 돼요. 핵심은 이거. 1번. 사회 통합을 위해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 안 한다고. 이민자들이 주류 문화에 통합되라고 하니까. 2번. 사회 결속을 위해 이민자 문화를 주류 문화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2번이 정진술로 정답. 3번. 사회 통합을 위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공존. 아니, 평등한 공존, 동등한 취급을 이야기하지만 주류와 비주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평등하니까. 주류, 비주류는 이 을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들어간 순간 을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4번. 문화 간 위계. 똑같은 표현이에요. 위계는 주류, 비주류의 구분이 있을 수 있는 전제를 유추해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계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문화들 간에 조화 안 낸다고요. 평등하고 동등한 취급이라고 하는 거는 위계와 맞지 않겠어요. 5번.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회적 지배력을 가진 주류 문화 인정해야 된다. 1번은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 구분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진짜 요거예요. 잘하셨습니다. 17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할 사상과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키워드가 일단 예인 것이고, 잘 봐요. 얘를 긍정적인 기능으로 보는지, 얘를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라고 보는지, 이건 항상 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제시문은 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능, 필요성,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얘란 귀천.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등이 있게 한다고 그랬어. 와, 완전 중요해.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과 신분이 가볍고 무거운 사람에 따라 모두 어울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에 따라서 사회적인 재화를 분배하는데 그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그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거 씌우지 마시고요. 차등적인. 이 말은 각자의 능력과 덕을 헤아려서 그거에 걸맞게 주기 때문에 능력과 덕이 다른 이상 서로 다른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분배가 이루어지는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게 예여야 된다. 그래서 그걸 훌륭한 성왕들은 이것들을 기준으로 사회를 질서 있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유교의 순자에게서 꼭 나오는 제시문이긴 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보신 경우에는 이 제시문이 익숙하긴 할 거예요. 1번. 모든 분야에 능통한 사람만이 통치자가 될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맹자도 오진술로 잘 나와요. 잘 나오는 진술이에요. 틀린 걸로요. 왜? 모든 분야에 능통한 것이 아니라, 봐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기능을 지닐 수 없지, 한 사람이 모든 간지 겸직할 수 없지, 이 말은 통치자가 농사주도 있고, 내 옷도 만들어 있고, 신발도 만들고, 아니고, 각자의, 말하자면 분업. 사회적인 분업을 인정하면서 그 분업의 기준이 능력과 덕에 따라서 분업을 해주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이다를 얘기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해야 돼? 아, 그런 사람이 진정한 통치자야. 아니라고. 잘 나오는 오답지. 두 번째. 본성 회복. 땡. 순자라고 한 순간 순자는 성악설. 성악설이지만 유교 사상가로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악한 본성을 변화해야 한다고 봄. 그런 관점에서 본성을 회복해라 그러면 악한 본성을 회복하는 거니까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지향점과 맞을 수 없어요. 군자가 되려면 노력을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네 본성을 거슬러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누구나 통치하는 일을 할수 있다. 아니에요. 사물에 정통한 것이 아니라 예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이 1번과 3번 첫 번째 제시문 문장이 쓰이고 있어요. 4번. 사람들의 사회적 직분은 덕과 능력에 따라 주어져야 된다. 딱 썼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차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 5번. 사회적 역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된다. 선택이라기보다는 능력과 덕에

따라 분배돼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있으므로 5번도 적절하지 않고 유교 혹은 플라톤 할 때도 잘 나온 오답지. 그래서 1번, 5번은 순자를 넘어서서 직업윤리 보실 때 익숙하게 보실 수 있는 중요한 선지입니다. 정답은 3번인 거 명쾌합니다. 1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참 이분의 얘기는 좀 클래식한 얘기인가? 당연한 얘기를 하나?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나? 싶지만 그래도 울림이 있는 것 같아. 공부하면 할수록. 칸트 선생님의 평화연맹이야. 최고의 도덕적 입법권의 영예를 가진 이성이 소송 절차로서의 전쟁을 절대적으로 탄핵하고 평화 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서 부과한다 해도 국가 간의 제약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받을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하나 꼽을 수가 있는 게 여기요. 이성이 도덕적 입법권의 최고의 영예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이성이. 그럼 너 합리적인 이성이 있어? 야, 이성이 있다면 이 평화를 지켜야 된다라는 건 이건 우리 의무야. 평화를 깨는 건이 문장으로 보면요. 이성적이지 않은 걸수 있어요. 그래서 기어선지 가볼게요. 국제사회에서 평화 실현은요, 이성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의무예요, 이건. 왜? 그래서 맞는 진술이에요. 다음, 국가 간의 제약 없이는 평화가 정착될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가보실래요? 1번. 평화 조약을 통해 모든 국가 간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평화 조약들이 칸트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여러 차례 일어났을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여러 평화 조약이 생겨났지만, 그 평화 조약으로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해도, 도장 찍었다고 해도 다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평화 조약은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끝낼 수는 있지만,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진 못하는구나.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평화 조약만이 아닌 평화 연맹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답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은 완전 종식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번, 영구 평화는 모든 전쟁의 완전한 종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실현하지 못한 그 숙제야. 그걸 하려면 평화 조약만으로는 안 되더라. 이성만으로도 안 되더라. 어떻게 할까? 연맹을 맺어버리자. 그겁니다. 그럼 니은번. 영구 평화를 위해서 세계 시민법의 이념이 필요하다. 연결되는 거죠. 평화연맹을 통해서 세계 시민법을 따르면서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디귿번. 그런데 이때의 평화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 지녀서는 안 돼요. 이거 잘 나오는 오답지죠. 그럼 우리들이 평화연맹을 맺고 평화를 지키기로 합의하고 세계 시민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의 이 연맹이 각 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의 상위 주권처럼 하나의 상위 주권을 가진 국가처럼 작동하느냐? 아니에요. 이들의 자유수호 정도에만 개입할 뿐, 이 평화를 위한 이 조건들에만 개입할 뿐, 각국이 자신들의 주권을 갖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위에 상위 주권 국가처럼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니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진술입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잘 복습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럼 19번.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을 해요. 자연과 윤리죠. 이거 실제로 자연과 윤리가 19번에 나왔다? 엄청 후달립니다. 그래서 요 자체만으로도 만약에 실제 세팅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 긴장을 하고, 아, 마지막까지 힘을 놓치면 안 돼. 시간 조절 잘하자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걸 훈련시켜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갑을병이 누구인지 각각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유일한 경계다. 쾌고 감수 능력이 유일한 경계라고 말하는 피터 싱어의 입장이고, 1번은 자연 안에 있는 생명 없는 아름다운 존재에 대해서도 파괴하지 마. 왜? 인간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칸트. 자연에 대한 의무는 없어.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의무는 있어. 간접적 의무. 1번, 대지를 사랑과 존중의 대상,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 레오폴드.

기업 A.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지위를 지닐 수 있어. 데코레이션 똑같다면 이렇게 빼버리기도 해요. 인간이 아니라 동물도? 그럼 동물도?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어? 그러면 탈인간 중심주의로 기본 가야 돼요. 그러면 칸트는 아니, 아니, 아니, 인간만 도덕적 지위를 지녀. 라고 말을 할 거고요. 피터 싱어는, 센티언스 빙이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그럼 레오폴드 입장은 생명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면서 동물이라는 존재도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면서 존속할 권리를 가져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갑과, 간만의 입장은 아니겠다. 요렇게. 니은번. 인간 이외의 존재에 관련한 의무는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 비롯돼. 선지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왜? 칸트 선생님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칸트 선생님의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갖는 의무 말고, 인간이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거나, 자연의 생명 없는 존재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면, 그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가졌거나 자연이 도덕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저 나무한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꽃한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가 아니라 함부로 하면 너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그렇게 훼손된 도덕성으로 너는 타인한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가 자연에 관련돼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자연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자연에 관련돼서 인간 자신의 의무일 뿐인 거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무야. 라고 칸트 선생님만 말해요. 그러면 이건 약간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논의이므로 을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탈인간이죠. 3번.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연물을 이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완전 중요해. 자연물을 이용해. 특히 생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해서 자연물을 이용해. 이거 누가 부정해요? 이건 다 긍정해요. 갑, 을, 병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번 빠진다. 쾌고함수 능력의 유무로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아. 라고 하면 칸트 선생님, 도덕적 지위는 이성으로 결정해야 돼. 레오폴드, 도덕적 지위가 쾌고함수 능력으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와 그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지닐 수 있어. 라고 말해야 되니까, 을, 병, 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니리 들어가는 요거 하나만 남아있었죠? 요게 정답이 됩니다. 깔끔해요. 어우, 깔끔합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골라보세요. 라고 했고요. 해외 원조 이야기겠어요. 갑의 경우에는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건 원조 목표? 아님, 와, 완전 별표. 이건 선지로 나와도 될 만큼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일지라도 만약 해당 사회의 정치, 전통, 법, 재산, 계급 구조가 자유주의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well ordered society. 롤스 선생님. 반면 을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서 인류 전체 행복을 증진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어떤 걸 희생하지 않으면서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의무다.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 의무다. 세계시민주의적인 차원에서 의무다. 싱어. 그러면 온정적 간섭주의에 따라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고통받는 사회 중에서 엄밀히 갈게요. 무법국가를 제외한 국가를 원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온정적 간섭주의, 이건 개념의 힘이다. 온정적 간섭주의가 뭐지? 라고 해버리면 이거 틀릴 수 있다. 온정적 간섭주의가 얘기에 나온 것은 만약 내가 원조해주는 그 나라가 처음에는 이 고통받는 사회였지만 적정 수준의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정치적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원조를 해주고 있던 나라는 원조를 차단하고 빠져야 됩니다. 컷오프 포인트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원조의 중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온정적 간섭주의 혹은 국권적인 간섭주의라고 해서 그 나라의 독립국가인 거죠. 독립국가인 그 나라에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옳지 못하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온정적 간섭주의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받는 나라를 도와주는 거니까 너무너무나 따뜻한 거니까 온정적인 게 맞는 거겠지?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건 정확한 개념과 개념을 표현하는 언어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억번 뺍니다. 개인의 원조 의무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칙 존재하죠? 어떻게? 공리 증진의 원칙, 유틸리티의 원칙.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겠죠. 디귿번. 세계에 존재하는 해악 감소를 위해서 원조할 필요가 있다. 그럼요.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인류 전체의 행복이 감소될 테니까 그걸 줄여줘야 한다. 리을번. 원조의 목적은 자원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건 갑에게서도 맞지 않고 을에게서도 맞지 않아요. 갑은 적정 수준의 사회로 진입하게. 갑은, 을은 세계 전체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정답은 니디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1회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27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어휘 문제 5문제씩 끊어서 풀어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밑줄 친 어휘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기출 문제 5개 알차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몇 번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26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30번 문제였고요. 첫 번째 문제, 문장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surely, 확실히, one reas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히 한 가지 이유는 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유는 that copies have lost their sense of human connection, abundance, and intimate rel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 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요? 물론 우리 어법을 다루는 단어는 아니지만 얘들아 같이 한번 짚어보면 좋잖아. 그쵸? 그래서 확실히 한 가지 이유는 이유인데 이러한 이유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들아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쪽의 문장은 완전해. 그러면 얘는 우리는 동격의 대시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줄 건데 어떤 이유냐면 copies라고 하면 복제물이거든요. 그래서 복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그들의 어떤 감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대. 어떤 감을 잃어버렸을까? human connection, 인간과의 연결성, 혹은 풍부함, 그리고 intimate relation, 어떤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한 가지 이유는 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복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이것이 이러한 복제물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한 가지 이유는요. is that, that 이하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뭐냐면 Modern technology has made copying so eas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복제를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유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현대 기술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복제를 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구나 라고 하는 내용 파악할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The method of copying available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능한 복제 방법이라고 하는 거 방금 위에서 뭐라 그랬어? 이런 현대 기술이 복제를 너무 쉽게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한 이런 복제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has never been more powerfully abund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도 이렇게 강력하게 풍부했던 적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강력하게 풍부한 게 맞아? 라고 지금 만약에 물어본다면 지금 복제 기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나 많이 풍부했던 적이 없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연결되고 있어? 첫 번째 문장에서 현대 기술이 복제를 쉽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랑 연결 지을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아주 잘 쓰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is seems true. 자, 이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이것은 뭐야? 복제 기술이 풍부해진 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

때 비록 The sense of loss has at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복제를 굉장히 많이 할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그랬을 때 our ever more powerful means to reproduce what we care ab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신경 쓰는 것을 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가져온대?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현대 기술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경 쓰는 것을 reproduce, 복제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서 등장하는 무슨 표현이랑 같은 거야? copying이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copying, copies, 복제물, 복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reproduce라고 하는 복제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월드 벤저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has famously formulated 아주 유명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this loss 이러한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대?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얘들아, 무작위적으로 마구 찍어냄으로써 상실되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대? 아우라가 상실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우라라고 하는 걸잘 모르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그것은 which is lost in mechanical reprodu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재생산, 기술적인 복제를 통해서 lost, 잃어버려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이때 3번, los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맞을까? 이러한 상실감이라고 바로 앞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이런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라라고 표현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복제를 통해서 잃어버려진 것을 우리는 아우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바로 위에 나오는 loss라고 하는 표현에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3번도 무난하게 맞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 aura of art A work of a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예술 작품에 있어서의 아우라, 즉 상실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not be copied by mechanical technology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예술 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요, 복제되어질 수 없대. 뭐로 인해서 복제되어질 순 없냐면 기술적인 기술로 인해서는 뭔가 복제되어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by around 1900이라고 나오고 있어. 1900년대 즈음에 그가 쓰기를 technical reproduction had reached a stand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1900년대쯤 가니까 기술적으로 복제하는 기술이 어느 정도의 기준에 도달했다라고 적어놓고 있어. 어떤 기준에 도달하고 있냐면요. That not only permitted it to reproduce all transmitted work of a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때 등장하는 이 기준이 이 기술적인 복제 능력으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야? Reproduce all transmitted works of a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예술 작품, 즉, 모든 전승된 예술 작품을 복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거죠. 자, 그리고요. And thus, 그러므로 to cause the most profound change in their impact upon the publ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유발하게 되었냐면요.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their impact upon the public. 우리 대중들에게 있어서 그 예술품의 영향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얘들아, 지금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얘들아,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다고 쳐보자.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예술 작품이지. 예술 작품인 모나리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무작위로 배포할 수 있지. 뭐 함으로써? 복제함으로써. 그래서 모나리자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 모나리자가 그려져 있는 뭔가 테이블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배포되어질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뭐가 상실돼?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랬을 때 the ability to copy mechanically 이렇게 기술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여기서 왜 능력이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얘들아 뭐라 그랬어? 어떤 기준에 도달했다고 했냐면 모든 전승된 예술 작품들을 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기술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 모나리자를 마구잡이로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복제 기술의 능력은요, substituted, 대체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대체했냐면요, a unique exist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일무이한 존재를 뭐로 대체하게 만들었다? 다수의 복제품으로 대체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은 유일무이한 하나의 작품인데 다수의 복제품들이 이것들을 대체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addition to transforming art and the public's relation to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더해서 예술을 작품을 변형시키고, 그리고 그 public relation to it, 그 예술 작품에 대한 대중의 관계를 변형시키는 거에 더해서, 벤자민은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mechanical reproduction, 이렇게 기술적인 재생산, 기술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대. 뭐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냐면요. To rend tradition. 오, 갑자기 강력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찢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때 마구잡이로 복제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겠네. 자, 그랬을 때, by interfering with, 무엇과 대립을 하는 거냐면요. 어떤 대상의 권위에 대립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상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embedded in the fabric of tra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의 구조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대상의 권위에 대립하면서 뭐할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뭔가 하나만 있는 독보적인 존재를 마구잡이로 재생산해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자, 그때 this devotion to tradition. 자, 여기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통에 대한 얘들아, devotion 하면 헌신이거든요. 지금 전통에 헌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 아니야, 얘들아. 지금 전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분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전통에 뭔가 대립하는 혹은 전통을 위협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에서야 드디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때 devotion, 헌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threat라고 하는 위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의 위협, 전통에 대한 위협은요, has twofo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and concerned, 무엇을 고려하냐면 the presence of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대상의 뭔가 존재를 고려하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장, 즉, 이 지문을 한마디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떻게 쓸수 있겠어?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복제 방법이 abundant, 풍부해지면서, 그치?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풍부해지면서 우리는 대상을 reproduce, 재생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얻었지. 자, 그런데 기계적인 복제 과정에서 예술 작품 특유의 뭔가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었으며, 이는 전통의 권위에 대한 threat, 위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 특히 어휘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내용에서 반대되는 단어를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아, 지문을 읽을 때 도대체 이 지문이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거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We all like to think of ourselves.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냐면, as rational a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그쵸. 내가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모두 좋아하는데, careful and considerate in our thinking.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고려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capable of sound and reliable judg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판단, 그리고 sound 하면 타당한 이란 뜻이거든요. 타당한 판단을 할수 있는 굉장히 rational actor,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우리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자, 근데 얘들아, 보통 이런 문장이 나오면 보통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 문장이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we might believe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는 아마 믿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약한 추측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도 있냐면 we generally consider different points of views and make informed decis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다른 관점을 고려하고 그리고 and make informed decis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보에 입각한 그런 결정을 만들어낸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1번 informed, 정보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하는 거 괜찮은지 물어보고 있거든. 괜찮을까? 우리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rational actor,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우리를 인식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많은 정보에 입각해서 우리가 decisions, 결정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괜찮은 표현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we are, in fact.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predictably irrational. 예측 가능하게 irrational. 비합리적인 존재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역시나 한번 내용이 꺾였네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행위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다? 우리는 실제로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psychologist, 이 심리학자가 말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All of us engage in automatic reflexive think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하냐면,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사고를 한대. 그치, 얘들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심사숙고할 순 없어. 우리는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생각을 하는데, typically, 특히나, taking the easier path, 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And conserving mental effo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노력을 아끼면서 어떻게 한대? 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도 한대. 얘들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심사숙고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길이야. 그런데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거, 뭔가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더 쉬운 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쉬운 길을 선택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껴질 테니까, 오케이, easier path라고 하는 표현 너무 잘 쓰고 있죠. 그랬을 때 비록 we each may have the subjective impre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우리는 모두 주관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대. 어떤 주관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냐면 we are careful thinkers.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e often make snap judgments. 우리는 아주 재빠른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or no real judgments at all. 전혀 뭔가 판단을 하지 않을 때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뭐를 계속 말해주고 싶어 하냐면, 우리 인간들은 뭔가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numerous bias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수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요. inhibit, 얘들아, inhibit 뭐야? 억제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override 하면 무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수의 이러한 뭔가 편향, 편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reflexive, 성찰적이고 이런 숙고적인 생각을 저해하고 무시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면 뭔가 숙고적이고 성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네. 그래서 intuitive theories 이러한 직관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interfere with 무엇을 방해하게 되냐면 얘들아, 직관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야?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딱 받아들이는 대로 바로 인식하는 거잖아.

보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내용적으로 똑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understanding, 무엇을 이해하는 거, more about how our minds work,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되지? 그리고 and how biases may operate,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은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아는 것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면 less subject to fallacious reaso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우리를 덜 걸리기 쉽도록 만들어준대. 뭐에? 오류가 있는 그런 추론에 덜 걸리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 얘들아? 우리가 어떤 우리가 편향을 가지고 있지를 계속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면 더 fallacious reaso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류가 있는 추론에 우리가 빠지기 더 어렵게 만들어주겠지. 그래서 덜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4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more rational, 우리가 더 이성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고요. And more aware of the problems in others'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더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7번 문장 보자면 Learning to understand the built-in rationality of our mental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앞에 문장이랑 뭔가 유형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 Understanding more about how our minds work 이라고 나오고 있고 다음 문장은 Learning to understand the built-in rationality of our mental process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장의 형식이 조금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를 배우는 거? 이해하려고 배우는 거래요. 무엇을 이해하려고 배우는 거냐면 우리의 정신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rationality 라고 하면 합리성이거든요. 그러면 built-in ration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재된 합리성이에요. 얘들아, 우리의 mental processes, 그 우리의 정신 과정에 있어서 내재된 합리성이 있다고 했어, 지금? 아니야, 얘들아. 합리성 없다고 했어. 뭐가 있다고 했었어? 많은 제한점들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때 등장하는 rationality는 나오면 안 되고요. limitations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신 과정에 있는 많은 제약들, 많은 내재된 제약들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것은 can also help us improve our abi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능력? To inform others more effectiv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켜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실제는 뭐하다? 합리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결과적으로는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보를 잘 갖춘, 즉 informed 된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정신적인 노력을 아끼기 위해서 mental effort라고 하는 거를 아끼기 위해서 더 쉬운 경로를 선택하는 예측 가능한 비합리성을 보인다. 얘들아, 이 정도 키워드는 솔직히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즉,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가능한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존재이며 내재된 인지적인 limitation, 얘가 답이었죠. 그래서 내재된 인지적인 그 한계 때문에 객관적인 과학적 설명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결과적으로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이 지문도 정리해 보았고요. 2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고요. 자, 첫 번째 문장 조금 긴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People are correct. 사람들은 옳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언제 사람들이 옳냐면 when they feel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때 그 사람들은 맞는 거래.

어떤 감정을 느낀대. The written poetry of literate society and the oral poetry of non-literate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literate society라고 하면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기반하는 사회에서 쓰여지는 written poetry라고 하니까 뭔가 쓰여진 시 그리고 뭔가 언어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회에서의 oral poe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시라고 하는 것이 differ. 자, 이때 등장하는 differ은 대절 안에 있는 동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시에서 사용되는 거, 이렇게 쓰여진 시나 혹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differ from, 뭐로부터 다르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맞는 거냐면 The everyday language spoken in a commun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일상생활에서 말해지는 언어랑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얘들아 지금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짧게 한번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아 시에서 쓰인 언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언어랑 다르네 라고 느낀다면 그건 맞는 말이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랬을 때 listeners, 우리 듣는 사람들, 즉 시를 듣는 사람들은요, not only accept the strange use of wo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를 듣는 사람들은 뭐 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런 단어들의 이상한 사용들 혹은 이런 단어들의 색다른 사용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러 개 단어가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단어를 낯설게 사용하는 거, rearrangement of word order, 어떤 단어의 어순을 재배열하는 거, assona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음을 사용하는 거, 두음을 사용하는 거, 지금 쭉쭉쭉쭉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and so on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 시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언어를 낯설게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단어를 색다르게 재배열하는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은요. Actually expect to find these things in poe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뭔가 시에서 이러한 것들 얘들아 이때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뭐야? 앞에서 나와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러한 것들이라고 지칭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시를 듣는 사람들은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기대하기까지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번 strange use of words라고 하는 게 괜찮은지 한번 보자면요. 시에서 얘들아 뭐라 그랬어? 시에서의 언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랑 다르다고 했잖아. 그치? 다르다는 것을 찾는 것은 올바르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strange use of words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괜찮은 표현이겠지. 그랬을 때 시에서 단어를 색다르게, 낯설게 사용하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듣는 사람들, 시를 듣는 사람들은 are disappointed when poetry does not sound poe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가 뭔가 시답지 않게 들린다면 실망하기까지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하지만 but those who regard poetry as a different category of language altogeth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하지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regard poetry a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를 뭐로 인식하는 사람들? 아, 시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있어서 완전 다른 부류에 있는 거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즉, 뭔가 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랑 완전 다른 거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are deaf to 무엇을 들을 수 없냐면 the true achievement of the po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인의 진정한 성공을, 성취를 들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different가 괜찮은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밑에 문장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랬을 때 rather the poet, 그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보다는 artfully manipulate the same raw materials of his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인들은 그보다는 아주 예술적으로 조작하는 거래요. 무엇을 조작하는 거냐면 그의 언어에 있는 원재료, 똑같은 원재료를 예술적으로 조작하는 사람이래.

자,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여기서 그보다는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앞에 내용이랑 반대 내용이어야겠네? 그쵸?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원재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똑같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잖아. 시인이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든, 똑같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same raw material. 똑같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인은 어떻게 하는 거다? 예술적으로 조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앞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 아, 시인이 쓰는 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언어야 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언어. 반대로 똑같은 원재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이때 등장하는 B의 표현은 잘 나오고 있는 거겠지. 자, 그랬을 때 시인은요, 똑같은 원재료를 가지고 더 예술적으로 언어를 조작하는 사람들인데요. As are used in everyday speech.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뭔가 예술적으로 조작해내는 사람이래. 그랬을 때그 시인의 기술은요, is to find new possibilities in the resources already in the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언어에 있는 그 자원들을 어떻게 찾는 것이다?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똑같이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 시를 읽는데 뭔가 새롭게 감명을 받고 뭔가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고 하는 거는 그 시인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in much the same way. 자, 뭐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냐면요. The people living at the seash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얘들아, 지금 쏘대꿈은 나오고 있거든? 쏘대꿈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너무나도 익숙해서, 뭐뭐 해지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잖아. 그래서,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뭐에 너무나도 익숙해졌대? The sound of wav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파도 소리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내가 해안가에 살고 있으면 매일매일 듣는 게 파도 소리야. 그러면 그 파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고 새로운 인상이 떠오를까? 아니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 더 이상 그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이. Most of us, 우리 중에 대부분들은요, have become sensitive. 우리 대부분은 뭐 해졌대? 민감해졌다고 합니다. To the flawed tide of words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millions of them every day. 매일매일 수백만 개가 들어오는 그 단어의 홍수에 얘들아, 예민해졌을까? 아니지. 우리가 우리의 고막을 매일매일 수백만 개의 단어가 들어와. 한국어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예민해져?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insensitive. 묻어내지게 되는 거죠. 마치 파도 소리가 묻어내지는 것처럼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있는 그 한국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묻어나게 굉장히 뭔가 insensitive 하면 뭔가 예민하지 않게, 민감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시인의 역할이 뭐야? 다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인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게 다음 문장에 나오겠죠. 그랬을 때, one function of poetry, 시의 한 가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묘사해내는 것입니다. The world with a fresh perspe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묘사해내는 게그 시가 할한 가지 역할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치? 어떤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볼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왜?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B번도 맞는 표현 되겠고요. To make it strange. 그래서 그 시라고 하는 것을 뭔가 낯설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We will listen to language once again. 우리가 그 단어를 한번 더, 그 언어를 한번더 들을 수 있게끔 낯설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하지만 successful poet, 성공적인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never depart so far into the strange world of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그 낯선 언어에 너무 멀리까지 나가지는 않는데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none of his listeners can follow him. 그 청자들,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갈 수 없을 때까지 너무 멀리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니까 자, 여기서 멀리 가지 않는다. Never depart so far. 뭐 하기 위해서? 자, 그를 따라가는 것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멀리 떠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follow라고 하는 표현도 잘 쓰여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성공적인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communicator, 의사소통자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남아 있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사람들은요, 일상적인 언어의 홍수에서 insensitive, 무감각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 뭐야? 우리들에게 이미 친숙한 단어들을 낯설게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예술적으로 manipulate, 조작함으로써 이 세상을 신선한 감각으로, 뭔가 fresh한 감각으로 묘사해서 우리가 언어에게 다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인의 역할이자 시의 역할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럼 2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짧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요. Internalization depends on support for autonom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internalization 하면 내재화잖아요. 내재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의존한대요? 어떤 자율성에 대한 지지에 의존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얘들아 뭔가 딱 와다. 이해가 확 갔어? 잘 안 갔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쌤이 어떻게 알아 그랬어? 다음 문장으로 일단 넘어가 보라고 했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이해를 시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내려가 보면요. context, 문맥은 맥락, 문맥은 문맥인데 혹은 맥락은 맥락인데 that use controlling strategies such as salient rewards and punishment or evaluative self-esteem hooking pressures 라고 나오는 이 부분까지가 지금 주어인 거죠. 왜? 동사가 뭐니까? 동사가 are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 앞부분까지가 주어겠네. 그래서 맥락은 맥락인데 어떤 맥락이냐면 어떤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이래. 자, 근데 이때 통제 전략이라고 하는 걸 뭐로 예시로 줬냐면요. 아주 두드러지게 보상을 주는 거. 혹은 아주 두드러지게 punishment, 뭔가 처벌을 내리는 거. 혹은 evaluate, 아주 평가적이고 self-esteem hook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 self-esteem이라고 한 자존심, 자존감이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압박을 주는 것과 같은 controlling strategies,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은 자, 얘들아 쉽게 생각하자. 영어 문장은 쉽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해볼까? 일단 보상을 주는 거라고 해볼까? 두드러지게 보상을 제공하는 그러한 맥락은 are least likely to lead people to value activities as their ow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뭐 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가치적인 활동을 스스로의 것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거의 없대. 자, 그 말인 즉슨 얘들아 두드러진 지금 보상을 제공해준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시험 잘 보면 엄마가 10만 원 줄게 라고 해서 두드러지는 보상을 줬어. 그러면 뭐 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 가치적인 활동을 스스로의 것으로 체화하기, 내재화하는 데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least likely to lea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is is not to say, 자, 이것은 뭐를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냐면 that controls don't work to produce behavi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통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래. 자, 얘들아 통제를 주면 행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그치? 엄마가 10만 원 줄게 라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런 통제라고 하는 것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Decades of operant psychology proves that they c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조작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몇십 년 동안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통제가 분명히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증명을 해왔대. 자, 그렇지만 it is rather 그보다는요 The more salient the external control over a person's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근데 뭐가 보여? 뭐가 눈에 띄냐면 더비교급, 더비교급이 눈에 띕니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더비더비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 자, 그랬을 때 그보다는 우리가 The salient external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외재적인 통제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over 뭐에 대해서? person's behavior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통제적인, 외재적인 통제가 더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더 뭐하게 된대? The more the person is likely to be merely externally regul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뭐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외재적으로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외재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떤 거에 있어서? 그나 그녀의 행동에 있어서 그냥 외부적으로 통제받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 외재적인 통제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reward 보상을 제공해줬지만 이제는 punishment 뭔가 처벌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시험 못 보면 앞으로 용돈 끊어버릴 거야라고 했어. 그러면 이 외재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된대? 외재적으로만 통제되게 된대. 즉, 내재적으로는 진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지 않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그 결과, the person does not develop a value or investment in thei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 사람들은 뭐 하게 되지 않는데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의 가치,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의 투자를 개발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투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를 개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더뭐 하게 됨으로써? 외재적인 가치에 치중되게 됨으로써. 자, 하지만, but instead remains dependent on external control. 그 대신에 어디에 의존하게 된대? 외재적인 통제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돈 주면, 용돈 주면, 공부 열심히 하고, 용돈 끊어버리면 안 하고, 라고 하는 그런 외재적인 통제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parents, 자, 어떤 부모님이냐면요, who reward, force, or cajole their child to do homewor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숙제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제공해주거나 혹은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부모님들은 더뭐할 가능성이 높대? 어떤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높냐면요, 오직 does so only when rewarded, cajoled, or forc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보상이 있을 때만. 오직 회유가 되어질 때만, 그리고 오직 강요가 되어질 때만 숙제를 하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the salience of external controls, 이러한 외재적인 통제의 두드러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the rise, 무엇을 이끌어준대? The acquisition of self-responsibility. 얘들아, self-responsibility가 뭐야? 책임감이잖아. 그래서 책임감의 습득으로 이어질까? 이렇게 외재적인 보장이 막 두드러지고 있어. 뭔가 정말 회유가 되어질 때만 혹은 압박이 들어올 때만 애들이 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을까? 아니지. 습득하는 것을 약화시키고 방해하는 맥락이 나와야겠지. 자, 이때 그러면 derives가 아니라 undermines. 라고 하는 약화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외재적인 통제가 너무 두드러지게 되면 이런 아이들은요, 개인적인 책임감, 개인적인 책무감의 습득을 아, 뭐 하게 된다? Undermines, 약화시키게 된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lternately 그 대신에 부모님은 부모님인데 어떤 부모님이야? Who supply reas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 주는 거죠. 너가 왜 숙제를 해야 되는지 충분한 이해를 제공해 주고요. And show an emotional understanding of difficulties overcoming probl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는 거죠. 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는 부모님들. 그리고 and use a minimum of external incentiv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이런 외재적인 보상을 사용하는 부모님들은
그치. 얘들아, 지금 반대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드러지는 외재적인 통제라고 했지. 그런데 다음 상황에서는 아, 이런 외재적인 보상을 최소한으로 주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5번까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재적인 보상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부모님들은요. are more likely to cultivate 무엇을 더 기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A sense of willingness and value for work in their chi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 있어서 정말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업무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아이를 뭔가 길러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보상이나 처벌과 같은 외적 통제, 는요,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아이는 스스로 책임감,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책임감을 갖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외재적인 보상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통제의 현저함은 자기 책임감의 습득을 undermines, 약화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답이었거든요.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는 어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화시키고요. 부모는 외적인 유인책을 미니멈,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아이의 자율성을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 무슨 단어로 나왔죠? 맨 처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autonomy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외재적인 이런 요소들을, 외적인 통제를 최소한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전달하고 싶은 바였고요.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제고요. 30번 문제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If we understand critical thinking a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뭐로써 이해한다면 자, 비판적인 사고를 뭐로써 이해하냐면요. The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근거에 대한 평가 혹은 어떤 근거에 대한 판단으로서 우리가 critical thinking, 어떤 비판적 사고를 이해한다면 자, 그랬을 때 ethical thinking 반대되는 말이 하나 나오고 있네요. 윤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is about 뭐에 관한 거냐면요. identifying ethical issu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윤리적인 사안에 대해서 식별하는 거 그리고 and evaluating these issues from different perspectiv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관점으로부터 이런 윤리적인 사안들을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역시나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들만 조금 뽑으면 될것 같아. 어떤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냐면 ethical thinking 이런 윤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 윤리적인 사안에 대해서 식별해내고 뭔가 평가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키워드만 일단 뽑고 넘어가 볼게. 자, 그랬을 때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is form of ethics, 이러한 종류, 이러한 형태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랑은 구분이 되는 거냐면요. Higher levels of conceptual ethics or the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개념 윤리학 혹은 개념 윤리학의 뭔가 이론과는 뭔가 다른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그럼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럼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랬을 때, The nature of an ethical issue or problem from this perspective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전달하고 싶은 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본질이래요. 뭐에 대한 본질이냐면, 이런 윤리적인 문제 혹은 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본질,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그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사안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is that, that 이하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뭔지 그럼 이제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요. There is no clear right or wrong respo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뭐가 없대? 이런 관점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바라보면 뭐가 없대? 명확하게 옳고, 명확하게 그른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정말 무자르듯이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려라고 하는 게 없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It is therefore, 그러므로. Essential. It is therefore ess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가 필수적이냐면 that students learn to think through ethical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생각하는 거를 배우는 게 필수적이래.

0: 자, 얘들아, 이제 이해가 갔어? 조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완전 옳고, 이건 무조건 틀려. 라고 하는 것이 없어.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야. 뭐보다는 rather than follow a prescribed set of ethical codes or ru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윤리적인 규범이나 어떤 윤리적인 규율들에 prescribe 하면 어떤 묘사된이잖아요. 이렇게 묘사된 혹은 기술된 윤리적인 법안들을 뭔가 따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앞문장이랑 조금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아. 무조건 옳고 무조건 그른 개념이 없으니까 학생들은 문제에 따라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랬을 때 there is a need to be encouraged recognitio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필요성이 있냐면 이런 인식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돼? 윤리적인 문제가 무조건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 라고 하는 인식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오케이, 자, 그럼 진짜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 That, although being ethical is defined 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윤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정의되어져 있대요. As acting,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냐면 뭐를 따르는 행동인 거래요. With the principles of conduct that are considered corr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옳다고 여겨지는 행동의 법칙, 옳다고 여겨지는 행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행동이라고 규정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자 얘들아, 하지만으로 끊겼으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These principles vary both between and within individu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윤리 규칙, 윤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마다, 사람들 간에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사람 내에서 다를 수도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해주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인식이 촉진되어져야만 한다, 장려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표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질문 어려워. 이 질문 어려우니까 우리 문제 다 풀고 나서 일시정지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what a person values, 정말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에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their social, religious, and civic belief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시민적인 믿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들은요, 어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냐면요, 그들이 뭔가 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이지 않은 그 배움의 경험들로부터 온 건데 그들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는 그들의 믿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나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어 에 따라서 뭔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values라고 하는 표현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dividual perspective, 이러한 개인적인 관점, 나는 A라고 하는 거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근데 얘들아, 사람에 따라서 B라고 하는 거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윤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그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may also be context depend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관점, 나 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게 뭐가 될 수도 있대? 문맥 의존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다른 환경에 있으면 혹은 다른 시간에 있으면요, when they are feeling a different way, 사람이 어떤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시간 혹은 환경에 있게 되면 the same individual, 같은 사람이라도 may make different choices,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나, 김현진이라고 하는 나인 사람은 똑같이 있는데 나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context dependent, 문맥 의존적이다 라고 하는 게 딱 들어맞고 있네. 그쵸? 자, 그래서 D번까지도 맞는데 그럼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Therefore, 그러므로, in order to analyze ethical issues and think ethic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Think ethically,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뭐가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Understand the personal factors, 개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죠. 자, 근데 그 개인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That influence your own codes of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너만의 행동 강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and 또한 뭐 하는 것이 중요해? How these may coincid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개인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 얘들아, 이런 모든 지금 개인적인 요소들이 다 일치한다고 했어? 아니야, 사람들마다도 다르고 심지어는 나, 개인이라고 하는 것 내에서도 달라진다고 했었어. 그러면 이때 일치하다라고 하는 coincide가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떤 동사가 나오면 좋을까요? 뭔가 달라지다라고 하는 vary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개인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사람들마다 다른지 그리고 내 개인 내에서도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alongside라고 하면 무엇무엇과 병행해서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 무엇을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냐면요. Recognizing and accepting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된대. 무엇을? That the factors that derive other people's codes and decision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 강령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decision making 뭔가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 다른 사람의 요소들은 may be different 다를 수 있다.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오케이, 얘들아.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뭔가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특히 7번 문장에는 쌤이 지금 앞에다가 별을 달아놨어. 왜 별을 달아놨을까?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을 때 일시정지 누르고 지금 어차피 지금 강의 끝났잖아요. 그쵸? 마지막 지문이었으니까 맨 마지막 특히 30번 지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혼자 복습하실 때 찬찬히 스스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정답이 없어요. 어떤 것은 무조건 옳고 어떤 것은 무조건 글러라고 하는 명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처방된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그치? 규정된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어.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판단할 때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개인의 가치관은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의존적이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결정 방식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지문에서는 말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지문 특히 마지막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으니까 마지막으로 복습할 때 신경 써서 해주는 거 약속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작은 불빛. 고단한 이가 불빛을 찾아들었다. 성당 안에 기도하는 마음이 가득 찬다.

0: 울주군 언양읍에 자리한 언양성당. 영남지역 천주교 신앙의 출발지이자 울주군 성지순례길의 출발지다. 언양성당을 기점으로 순례길은 13곳의 성지와 8곳의 공소로 이어진다. 뾰족탑이 솟은 돌집. 1936년 성당이 완공됐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 고딕식 석조 건물의 언양성당은 울산 지역에 처음 지어진 성당으로 멀리서 구경하러 오는 이들도 많았다고 한다.
1: 언양성당은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 103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만큼 오래된 건물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그 흔적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돌제대입니다. 1962년 전까지는 미사를 신부님께서 집전하실 때 이 돌제대를 보고 집전하셨지만 1962년 이후로는 교우들과 마주보면서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그래서 1962년 전에 세워진 성당임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곳이 바로 돌제대입니다.
0: 수많은 순교자와 신앙인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언양성당. 우리 근대 역사를 말해주는 건축물이기도 하다. 초대 신부인 보드뱅의 노력으로 언양성당이 설립됐다. 직접 설계를 했을 뿐 아니라 생활비를 절약하고 외국의 지원을 받아가며 6년에 걸쳐 성당을 지었다. 공사는 서울 명동성당을 지었던 중국 기술자들이 맡았는데 많은 신자들이 부역을 해주었기에 완공할 수 있었다. 당시 성당 바로 옆에는 신부의 생활 공간인 사제관도 함께 지었다. 그러나 1990년 울주군 천주교 선교 200주년을 기념해 이 공간은 새롭게 탈바꿈하게 됐다.
1: 사제관이라는 곳은 신부님들이 상주하는 관사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제관이 너무 낡고 노후화되어서 30여 년 전에 개조해서 지금은 신앙 유물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전시관에는 690여 점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460점은 바티칸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0: 1800년대 성모 마리아상과 한국 근현대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서적도 전시되어 있어 귀중한 역사적 자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유서 깊은 언양성당에 의미 있는 건물이 또 하나 있다. 1976년에 독일식으로 지어진 이 건물. 70, 80년대 수녀들이 수련기를 시작했던 곳으로 2007년까지 수녀원으로 사용됐다. 현재는 유해 참배실로 바뀌었는데 기해 박해 때 순교한 신부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추모의 공간이자 기도하는 공간이다.

0: 원양성당을 에워싼 화장산으로 순례길이 이어진다. 1920년대 성당 건립과 함께 계획됐던 이 길은 2000년이 돼서야 실현될 수 있었다.
1: 주님, 우리 십자가의 길 이제 기도 바치면서 올라갑시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순환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과정에서 인류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또 느끼고 헤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 언양성당 십자가의 길은 자랑하고 싶은 예. 예, 그런 명소와 같은 예, 아름다운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14개의 조각상을 마주하는 길. 예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오르는 길이다. 15분 정도 걸어오면 이 길의 끝, 성모동굴에 다다른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천연동굴이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에 마련된 성모동굴. 오랜 시간 수많은 신자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공간으로 순례객들이 잊지 않고 찾아오는 명소다. 모진 박해의 시대를 이겨낸 이 땅은 성지순례의 새로운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
1: 울주군 순례길은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곳을 찾아서 근대 문화 유산도 체험하고 그리고 가톨릭 문화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서울대학교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하는 오늘의 주인공 양시현 군. 그에게 공부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고등학교 때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전공 관련 공부에 할애하고 있다는데 어렵고 복잡한 전공 공부를 하나씩 정복해가는 시현 군. 틀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난감한 표정을 보이는데
1: 저는 좀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목표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 틀릴 때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절대 오답이 없도록 하자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0: 아는 문제를 틀리는 것에 대해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는 시영군. 오답을 줄이기 위해 자기만의 실수 노트까지 만들며 실수의 원인과 패턴을 파악하고 보완했다. 그 결과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데 시영군은 어떤 방법으로 실수를 보완해 나갔을까? 수학의 왕도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주인공의 집.

0: 이곳에서 전공 공부를 하고 있는 시험군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학기 초반까지만 해도 어렵고 생소했던 전공 과목들. 개념을 공부하고 난 이후부터 재미있게 느껴졌고 자신감이 붙었다는데
1: 저는 정말 제가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 정말 개념을 끝까지 봤습니다.
0: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념 공부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하지만 수학에서의 개념은 다른 과목에 비해 더 중요하다. 수학 개념 공부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다는 시영군. 모교 후배들 중에서 멘티를 선발, 자신의 공부법을 알려주기 위해 나섰다.
1: 1, 2학년 때는 개념을 먼저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잘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능까지 개념을 먼저 쌓아서 고난도 문제에 대비할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0: 개념 공부를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 후배들. 진짜 그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시영군은 후배들을 대상으로 수학의 개념에 대한 백지 테스트를 실시했다. 후배들의 실력을 알아볼 수도 있고 후배들 스스로가 자신의 실력을 돌아보게끔 하기 위해서라는데 과연 시영군은 어떤 멘트를 뽑게 될까?
1: 개념이 조금 부족한데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학생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뽑으려고 해요.
0: 개념에 대한 이해보다 유형별 문제풀이를 통해 이미지화된 수학에 익숙해진 오늘의 멘티.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2학년 이기훈 군이다.
2: 제가 수학 점수가 되게 낮았는데 그 수학 점수가 낮을 때 아예 그때 공부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고 공부하는 법을 일단 한번 습관을 들이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진학하게 됐어요.
0: 무뚝뚝한 남자들의 어색한 만남.
3: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형 길에 부응할 수 있도록
1: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아직 내가 너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너가 여태까지 어떻게 수학을 공부했는지 개념 공부했던 책이라든지 너가 개념 정리했던 노트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가져와주고 우리 앞으로 수학 열심히 좀 공부해보자.
0: 멘토 시영군은 멘토링을 준비하고 멘티 기훈군은 자신의 공부법을 점검. 각각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났다. 멘티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왔는지 궁금했던 시영군. 만나자마자 멘티의 문제집을 살펴보는데
1: 너가 문제를 풀면서 어떤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내가 알고 싶은데
2: 약간 이런 문제 있고
1: 지금 보면은 이거는 함수 fx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네.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껴?
2: 여기에서 약간 개념이 조금 부실하고 조금 응용하는 게 떨어지다 보니까.
1: 그러면 개념 정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줄래?
2: 개념 정리요? 제가 개념 정리는 딱히 안 하는 것 같아서.
1: 나는 문제를 풀 때 항상 베이스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2: 네.
0: 시영군의 개념 공부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교과서나 개념서를 눈으로 빠르게 읽으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했다. 이후 개념서를 다시 꼼꼼히 보며 공식이나 증명 등 중요한 개념 위주로 암기를 했다. 이렇게 암기가 끝나면 백지 테스트를 통해 개념을 정확히 암기했는지 확인했는데 암기하지 못하거나 잘못 암기한 부분은 추가로 공부해 완벽히 이해하고 백지 테스트를 반복해서 진행했다. 이후 완성된 개념 정리는 개념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 중간중간 복습할 수 있게 만들었다.
1: 내가 개념 노트를 정리한 거 한번 보면 이게 내가 정리한 노트야.
0: 멘토 시영군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들을 복습용으로 정리해둔 개념 노트. 단원별 핵심 내용을 부기적재 정리해뒀는데 이 노트를 정리하는 데에도 특별한 비법이 숨어있진 않을까? 멘티는 멘토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
2: 근데 그 색깔을 다른 걸로 하셨잖아요.

0: 이거는 각각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1: 예를 들어 여기 까만색은 그냥 기본 공식들 그런 걸 했고 빨간색은 일단 단원 이름을 쓸 때도 썼고 정의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쓸 때 더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냥 여기 개념책을 보고 베낀 게 아니라 내가 썼다고 해도 될 정도로 나만의 언어로 내가 이해한 대로 쓴 거거든? 네.
2: 근데 그러면 이런 개념을 계속 보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
1: 만약에 개념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뭐 선생님한테 질문해봐도 좋고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봐도 되는 건 아니잖아. 당연히 이 책을 여러 번 보고 어떤 경우는 정말 어려운 단원 같은 경우는 그 이틀 동안 개념 공부를 했던 적도 있어.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증명이라든지 좀 중요한 정리 같은 게 있잖아. 공식도 포함되고 그런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교과서 또는 참고서에 있는 그 내용을 아예 다 외웠어. 그래야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돼야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아마 너가 개념이 몰라서 틀리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겠지. 네.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한 이후에야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 이게 처음에는 좀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익숙해지다 보면 아 내가 어느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어느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구나 이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개념 공부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나중에 공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3: 일단은 그 개념 공부하는 방법 자체는 매우 좋아요. 사실은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개념을 공부할 때 아이들이 대체적으로는 빨리빨리 외워야 될 것들 공식만 딱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급급하게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득하게 그 개념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공부할 때 사실은 내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학교 공부할 때는 더더욱 세부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런 연습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든 친구들한테 적용하려고 하면 약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내심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그 개념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뭐 증명 과정 같은 것을 완벽하게 외운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게 차근차근 열심히를 한다면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현재 고3이고 막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진도가 나가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 좌절하기가 쉬워요. 그 부분에서 그냥 보완을 조금 하자면 개념 그 증명 내용을 너무나 그 완벽하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까지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 흐름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지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2: 근데 이렇게 개념 정리하는 것보다 그 좋은 개념서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개념서 보는 게 더 빠르고 더 이해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요?
1: 정리가 잘 된 책들도 많지만 이거를 하는 게 개념 정리를 하다 보면 너가 나름대로 너의 언어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오해의 기억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공부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의 공부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과정이야.
2: 제가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 개념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했냐 그거는 이제 나는 백지 테스트를 하면서 정리를 한 거지. 쓰다 보면은 잘 써진 부분도 있고 안 써진 부분도 있겠지. 안 써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과서를 한번 또 보고 그게 또 완벽하게 이해됐다 싶으면 그걸 또 백지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백지 테스트를 한번 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너가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니까 수시로 반복을 해줘야 해. 오늘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줬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해. 너가 기말고사 부분이 어디라고 했지?
0: 저 3단원 수학적 귀납법이랑 4단원 지수화 로그가 들어.
1: 그러면 오늘 내가 설명했던 방법으로 여기 수학적 귀납법하고 지수화 로그 부분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 다음 시간까지 풀어보면 될 것 같아. 네.
4: 멘토링은 끝났지만 멘티 기웅군은 교실로 돌아왔다. 시영군에게 배운 공부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공부해보고 싶어서다. 공시 암기가 개념의 전부인 줄만 알았다는

0: 개념이 하나의 개념만 적용하는 문제는 너가 지금은 해결할 수 있는데 좀 복합적인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는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구나. 숙제하면서 만든 개념부터 좀 잠깐 볼까?
1: 수학 문제를 풀때 복합적인 개념 적용이 힘든 이유는 뭘까? 시용구는 멘티의 개념 노트에서 그 답을 찾으려나 본데. 야, 깔끔하게 정리된 개념 노트. 이 개념 노트에 문제가 있는 걸까?
0: 이거 해보니까 느낌이 어땠어?
2: 약간 개념을 한번 써보니까 조금
0: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2: 머릿속으로 정리도 되고, 그리고 한눈에 보기 쉬우니까 다음에 모르는 거 있을 때 바로바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제 이 개념 노트를 정리하고 나서 문제도 좀 풀어봤지? 채점하면서 어느 부분을 왜 틀렸는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자.
1: 개념 노트를 잘 정리한 것처럼 개념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한 것일까? 멘티가 푼 문제를 채점해 나가는데.
0: 너가 틀린 문제들을 보니까 제곱근하고 지수법칙 부분에서 좀 틀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 다음 수 제곱근을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너가 제곱근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알수 있겠니?
2: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된다는 부분은 깜빡한 것 같아요.
0: 그렇지? 너는 제곱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해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아직 개념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고 개념이 완벽해질 때 그때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2: 개념 정리를 완벽히 하고 문제를 풀때그 문제가 약간 응용돼 갖고 다른 개념이랑 섞이면 그 문제도 풀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0: 개념이 여러 개 섞여 있는 문제일수록 난이도가 상승한단 말이야? 그런 고난이도 문제들을 풀때 나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그 문제들을 풀지 않고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씩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풀었어.
1: 자신감을 높이면서 실력을 쌓는 시험군의 문제 풀이법. 처음에는 개념 공부를 한 단원의 기본 문제나 별한개 이하 난이도의 기초 문제들만 풀었다. 채점을 하고 난 후에 틀린 문제가 있다면 틀린 이유를 적고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다시 공부했다. 이 과정을 통해 별한개 이하의 기초 문제를 완벽하게 풀수 있는 수준이 되면 별두개 난이도의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풀면서 공부했다. 이후에 별 3개에서부터 5개까지 난도를 높여가며 자신감을 높이고 개념을 적용시키는 능력치를 향상시켰다.
2: 그러면 이거 문제를 풀때 번호순으로 푸는 게 아니라 별이 하나 있는 거는 모아서 풀고
0: 그렇지.
2: 두개 있는 것도 그렇게 풀어야 되는
0: 그렇지. 번호순으로 푸는 것보다는 난이도 순으로. 난이도별로 푸는 게 중요한 이유는 너가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에서 틀리면 내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모르는 경우가 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쉬운 난이도부터 차근차근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2: 그러면 별한 개짜리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별두 개짜리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0: 별두 개짜리로 넘어가기 전에 그한 문제를 틀렸더라도 그한 문제가 왜 틀렸는지 그걸 먼저 분석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방법이야.
3: 요 방법에다가는 그것만 하면 안될것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푸는 모의고사든 학교 시험이든 분명히 난이도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문제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특별히 또 시간 낭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다양한 난이도에 있는 문제를 내가 뭐 100분 동안 수능이라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따른 것도 자기가 그걸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전 시기가 다가올수록 모의고사 형태, 전체적인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그걸 다양하게 풀어보는 연습도 병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 그럼 만약에 자기가 틀렸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느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는지를 봐도 모르겠으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0: 나는 그때는 해설지를 먼저 봤어. 그리고 해설지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틀렸던 부분에서 해설을 확인해서, 아, 내가 이 단원에 요 부분을 부족해서 틀렸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지.
2: 그럼 만약에 교과서에는 없고 문제집이나 아니면 참고서 같은 데에서 추가로 있는 개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만들었던 개념 노트에다가 포스트잇 같은 걸 사용해서 추가로 거기다 해당되는 부분에 추가로 정리를 해놨어. 예를 들어 해설에서 뭐 자주 사용되는 공식은 아니

같은데 이런 방법이 있다를 알아두면 좋겠다고 해설에서 강조한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 나는 그 부분을 다시 개념 노트에다 옮겨 적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학습을 했어. 그리고 나는 틀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오답 정리를 했냐면, 예를 들어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할 때 이 문제를 내가 몰라서 틀렸다 그럼 옆에다가 모르는 문제 이런 식으로 썼고,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옆에다가 실수 이런 식으로 글씨를 적었던 거지. 그래서 이 두 문제는 다른 노트에다가 정리를 했어.

0: 멘티가 보기에는 별다를 바 없는 노트. 수학 문제 풀이법이 적혀 있는 것이 나눌 필요도 나눌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과연 어떤 점이 다르다는 것일까?
1: 형, 그럼 이거는 그냥 오답문자 아니에요?
2: 다른 친구들이 정리했던 것과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옆에다가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해설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일반 오답노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생각했던 거를 여기 옆에다가 정리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지. 그래서 이건 일반 오답노트라기보다는 나만의 오답 해설지를 내가 만든 거야.
0: 시영군의 오답 해설지. 틀린 문제의 쪽수와 번호만 적고 문제에 대한 해설을 써둔 노트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나만의 풀이법을 적어둔다는 것이다. 수학의 경우 다양한 풀이법이 존재하는 문제도 있기 마련. 기존의 해설지를 참고해 다양한 풀이법을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나만의 풀이법을 알아내고 문제 유형별 대처 방안도 함께 적어뒀다.
1: 그럼 이 빨간 글씨는 자기가 어디에서 틀렸는지에 대한 개념이랑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그거 두 개만 적어놓으신 거예요?
2: 나 같은 경우는 그거 두 개를 기본으로 적었는데, 혹시라도 너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다음에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혹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든지 적어도 좋아. 해설지 풀이가 나 풀이보다 월등히 좋을 때는 나는 두 개를 같이 정리해놓고 내 풀이와 해설지 풀이를 비교한 다음에 왜 이게 더 좋은지, 이렇게 풀리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정리를 했어.
0: 오답 해설지가 몰라서 틀린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용도라면, 실수 노트의 용도는 아는 문제에 대한 실수를 최소화시키려는 것.
2: 이 해설지를 보니까 생각보다 쉬운 문제지만 내가 틀렸던 게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그래서 나는 왜 틀렸나를 고민해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내가 몰라서 틀렸던 게 아니라 정말 어이없는 실수로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실수했던 것만 따로 정리해놓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야.
0: 시영군의 실수 노트. 정리는 오답 해설지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실수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필기. 단순한 계산 실수부터 부호 실수, 반복되는 실수까지 모든 실수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해 나갔다.
1: 그럼 이 두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2: 일반 사람들은 아마 오답 해설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실수 노트가 더 중요하다고 봐.
1: 근데 실수를 해서 틀리면 그것도 오답인 거잖아요.
2: 내가 맞을 수 있었는데 틀렸던 거랑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몰랐기 때문에 틀린 거랑은 또 차이가 있지. 만약에 너가 정말 이제 시험을 보는데 몰라서 틀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하지만 실수로 틀리면 굉장히 억울하겠지. 네. 나는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극복해야 할 대상은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실수 노트가 오답 해설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1: 그러면 너무 쉬운 문제라도 너무 빨리 풀거나 약간 그래서 실수를 하면 여기에 실수 노트에 적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2: 그렇지. 나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에서 앞에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많은데, 정말 눈으로 풀다가 틀렸다 이런 것도 그냥 왜 실수했는지 이것만이라도 적어놨어. 예를 들어 너무 급하게 풀었다, 아니면 암산하지 말자, 이렇게 짧은 코멘트라도 꼭 남겨놔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나중에 그런 실수를 또 예방할 수 있겠지.
1: 그럼 여기 실수 옆에 번호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번호는 왜 쓰신 거예요?
2: 실수로 틀린 문제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자주 했던 실수들을 옆에다가 특별히 번호를 매겨놓은 거야. 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했던 실수가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빗변 곱하기 높이 해놓고 2분의 1을 안 곱하는 경우가 가장 흔했고, 삼각함수의 미분과 적분 과정에서 삼각함수 부호를 착각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흔한 실수여서, 이런 실수들에는 옆에다가 실수 넘버 1, 실수 넘버 2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이런 실수는 특별히 더 조심할 수 있게, 더 신경 쓸 수 있게 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가장 많이 했던 실수들에 대해서 번호를 매긴 다음에 실수 노트 맨 앞에다가 이렇게 실수 탑 1, 탑 2, 탑 3를 따로 정리해놨어. 이 표지만 보고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단계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이거를 더 확실하게 기억에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다가 표지로 남겼어.
3: 사실 실수하는 포인트는 반복되거든요. 새로운 실수를 하지 않아요. 보통 하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실수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실수야. 그리고서 그냥 맞았다고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실수가 반복되고 그게 고쳐지지 않는 게 많은데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미리 알고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좋죠. 그래서 그 실수 노트도 너무 좋고 거기에 플러스로 내가 맨날 까먹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면 그것도 미리 적어놓고 그리고 중요한 시험 전에 그걸 한번 싹 보는 거죠. 그럼 내가 나한테 해줄 잔소리와 내가 맨날 까먹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대비하고 딱 시험을 볼 수 있겠죠.
1: 형 그럼 이거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쓰는 일이 가까워졌을 때는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다른 과목도 할 게 많은데 그러면 그럴 때는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 뭐 그런 게 없을까요?
2: 너 말대로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공부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적돼서 더 챙겨야 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3학년이 되면서 전 과목의 진도를 나간 다음에 난 다시 한번 개념 트리를 정리를 해봤어. 예를 들어 미적분 2라는 과목을 예를 들면 미적분 2에는 1단원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과목이 있어. 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수와 로그와 함수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지.
1: 네.
2: 지수와 로그는 어디서 배우지? 우리 수2에서 배우지.
1: 네.
2: 그러면 얘는 아랫단계에서 수2인 수학2에서 4단원 지수와 로그가 연결될 거야.
0: 하나의 문제 안에 다양한 개념이 섞여있는 고난도 수학 문제. 시영구는 수학 개념들을 만들어 단원별로 연결,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는 습관을 들였다.
2: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 트리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개념 트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만들었지만 나중에 전문 과목에 대해서 만들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나오게 될 거야. 3학년이 되면 미적분 2하고 기하 벡터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는 이걸 보고 아 내가 이 부분부터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찾아갈 때 훨씬 더 유용하겠지. 예를 들어 너가 미적분 2에 있는 4단원 적분법 문제를 틀렸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적분법에 대한 내용만을 개념 노트에서 공부할 게 아니라 그 아래 단원인 수학2의 지수와 로그분부터 시작해서 미적분 1의 다항함수 적분법 이런 개념 노트까지 찾아가서 공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 단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전 단원부터 천천히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념 트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야.
3: 이거를 일일이 만들려고 하면 이제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랑 뭐가 연결되는지를 몰라서 찾지 못해서 힘들어할까 봐 그 흐름이 보이는 것들만 일단 제대로 잘 정리를 해놓고 내가 이거랑 뭐가 연결되는지 잘 모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확실한 흐름이 보이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부제들. 그것들만 잘 연결해놓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연결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다시 찾아서 개념도를 만든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2: 이렇게 내가 너한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줬는데 듣고 나서 뭐 혹시 느끼는 점이 있니?
1: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던 방법이랑 좀 많이 달라갖고 신기한 점도 있었는데 되게 유용한 것들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2: 내 방법이 조금 익숙하진 않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답답한 방법이기도 한데 하지만 이건 마치 게임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은 게임은 튜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해. 튜토리얼을 완전히 정복해야 그 다음에 본 게임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이 방법이 익숙해지다 보면 성적도 나름 잘 나올 거고 수학에 대한 흥미도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꼭 거둘 수 있길 바랄게.
0: 이 공부법을 통해 큰 성과를 맛봤던 시영군. 하지만 멘티에게 멘토의 공부법을 강요한 건 아니다.

0: 지금까지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기웅이한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내 방법이 좋다고 무조건 따라할 것만 아니라 본인만의 또 새로운 공법, 좋은 공부 방법을 또 개발해내서 다른 후배들한테 본인의 좋은 공부 방법을 또 전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 시영구는 전공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0: 최근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특성을 갖는 소재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소재를 발명하는 데 도움을 줘서 사람들의 생활을 더 편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1: 미래에 대한 목표가 뚜렷한 시영군. 그의 꿈을 응원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이런 말 해본 적 있죠? 아, 나 이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왜 자꾸만 작심 3일로 끝나는 걸까요? 노력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요. 사실은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마도 목표 설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자 이슈는요. 바로 스마트하게 목표 세우기입니다. 자, S는 specific이에요. 아,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가 아니라 오늘 밤에 영어 단어 30개 외울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M, measurable입니다. 아, 나 그냥 공부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 이게 아니라 이번 주에

0: 모의고사 세트를 두 개 풀 거야.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놔야 내가 계속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A, achievable입니다. 아, 나 이제 4시간만 딱 자고 하루에 16시간씩 맨날 공부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해볼 수도 있겠으나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자, 이런 것보다는 아, 오늘 이제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할래? 같은 조금 더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R, relevant입니다. 나에게 관련이 있는 목표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 엄마가 시켜서 세우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정말 필요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T는 time bound예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언젠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아, 이번 달 안에는 이 책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전부 다 공부할 거야 와 같은 시간 제한이 있는 그런 마감일을 만들어줘야지 내가 훨씬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스마트하게 목표 세우고 스마트하게 실력 키워가지고 스마트하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다다라 보자고요. 자, 오늘도 그럼 문제풀이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3회 모의고사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듣기 1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익숙하죠? 여자가 하는 말에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책, 도서관. 뭔가 책이랑 확실히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들어봅시다.
1: Hello, students. This is Miss Taylor from the school library. Do you want to read more but find it hard to keep up the habit? Well, then join our Pages and Friends program.
0: 자, 여기까지. Hello, students. 자, 저 누구누구인데요. Do you want to read more? 더 많이 읽고 싶지만 find it hard to keep up the habit. 자,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join our Pages and Friends program. 우리 프로그램에 함께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엄청 중요한 힌트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프로그램이랑 함께 하재. 우리 프로그램 가입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글의 목적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좀 더 봅시다. 그 다음에 들어볼게요.
1: You'll set your own reading goals and track your progress each week. It's a fantastic way to help you stay on track and finish the books you start.
0: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you will set your own reading goals. 자, 목표를 설정하실 거고 그 다음에 따라갈 거예요. 당신의 progress. 자, 그런 진행을 따라갈 겁니다. 매주요. It's a fantastic way to help you stay on track. 자, 계속해서 집중력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 And once a month, you'll meet with other students to talk about the books you've been reading. It's a great chance to exchange different ideas and make new friends who also love books. The program starts next week, and it's open to all students, so don't miss out. Stop by the library and sign up by this Friday.
0: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exchange different ideas,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그리고 make new friends,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next week에 시작을 합니다. It's open to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자 여기 와가지고 stop by the library, 도서관에 들리셔가지고 sign up 하세요, 등록하세요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자가 하는 말에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뭔지 알겠죠? 뭡니까?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려고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려고 하는데 바로 영자의 시클 픽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뭐 하는 문제냐면은 의견, 남자의 의견 또는 여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자, 그 의견이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할지를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내가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바로 핵심 아니겠어?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I think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라고 대수능에서 나왔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라고? 자, 여기서도 I think 뭐라고? I think 뭐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 자, 그러니까 think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에 바로 정답의 결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듣다가 I think 이 표현 나오면은 아, 여기가 정답의 근거구나. 잘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도 있었어요. help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social media helps me understand. 자, 이것이 helps me focus. 자, 이것이 helps maintain baby's body temperature.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떤 것이 어떤 것에 도움을 준다라는 표현에 정답의 근거가 들어있었던 경우도 굉장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자, 이렇게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었어. 그럴 때는 what about? What about listening to fast tempo music? 빠른 음악을 들어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빠른 음악을 듣는 게 좋아 라는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평서문이나 부정문으로 나온 적도 있기는 합니다. Over consuming protein is unhealthy. 그냥 아, 이것이 healthy하지 않아요 라고 등장한 적도 있었고, 아니면은 you shouldn't 이라는 표현을 써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부정문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의견을 드러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1: Hey Daniel, do you always use paper instead of a computer for your class notes?
2: Yeah, I prefer handwriting to typing.
1: But don't you think it's inefficient?
2: Not really. I actually think handwriting helps me remember things better.
1: Really? How so?
0: 자, 봤어, 봤어? 내가 힌트 줬는데 봤어? 아니, 너무 중요한 힌트 여기 나왔었잖아. I actually think,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정답의 결정적 근거일 겁니다. 자, 너 종이를 사용하더라, 컴퓨터 대신에. 항상 그래? 나 핸드라이팅, 손으로 쓰는 거를 타이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 그거 좀 비효율적이지 않아? 라고 했더니 I actually think, 나는 사실 생각해. Handwriting helps me remember things better. 핸드라이팅을 하는 것이 더 잘 기억하게 도와준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남자의 의견 이겁니다, 이거. 핸드라이팅을 하면 기억을 더 잘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나머지 확인차 들어봅시다.
2: Well, when you write by hand, your brain is more active. The hand movements engage more parts of your brain.
1: That's interesting. But you can't write down as much information when you write by hand.
2: True, but that's actually a good thing.
1: In what way?
0: 여기까지. 자, 손으로 쓰면은 brain이 더 active해져요. 더 활동적이게 되고 engage more parts of your brain. 뇌의 더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합니다. 흥미롭네. 근데 문제는 you can write down as much information when you write by hand. 손으로 쓰면 정보를 너무 많이 못 쓰지 않아? 라고 했더니 but that's actually a good thing. 좋은 거야, 그게 사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잉?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물었더니요, 남자의 대답은요.
2: Since you can't write everything down, you have to think about what's really important and summarize it. It makes you pay more attention while listening.
1: Now that you mention it, I just type everything without thinking.
2: You should try using a paper and pen. I'm sure it'll help you remember the information better.
1: Okay, I'll try that next time.
0: Okay, 이렇게. 자, 모든 거를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는. 그래서 적을 때 what's really important?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을 하고 요약을 해서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pay more attention, 더 집중을 하게 만들어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나 그냥 타이핑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 적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남자가 you should try using a paper and pen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paper랑 pen으로 한번 사용을 해봐. I'm sure it will help you remember. 자, help라는 동사가 여기 나오면서 또다시 힌트를 주고 있어요. help. 자, 도와줘. Remember the information better. 정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손으로 필기를 하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되죠. 잘했어요.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자가 하는 말에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골라볼게요.
1: Good morning, everyone. I'm Susan Lee.

0: From Healthy Living Radio. Do you often feel stressed or overwhelmed in your daily life? If so, here's a simple idea that might help you feel better.
1: 자, 여기까지. 자, 나 누구누구입니다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Do you often feel stressed or overwhelmed in your daily life? 스트레스 받고 압도당한 기분이 드십니까? If so, 그렇다면 here's a simple idea that might help you feel better. 자, 여기에 나의 심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심플 팁이 뭔지를 들어보면 되겠죠?
0: Try keeping a small plant in your room or workspace. It doesn't have to be anything fancy. Even a common plant that's easy to care for works well.
1: 나왔네. 심플 팁이 뭐래요? 자, 여기 명령문 나왔잖아. 명령문 나오면 귀 쫑긋. 자, 이 사람의 의견, 이 사람의 요지가 딱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뭐를 해야 되냐면 small plant, 자, 작은 식물을 방이나 아니면은 일하는 곳에다가 덮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아, 뭔가 되게 비싸고 좋은 거에 필요 없고요. 그냥 common plant that's easy to care for. 그냥 다루기 쉬운, 키우기 쉬운 그런 흔한 식물들 그런 거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0: Having plants around you creates a more calming environment. When you look at plants or take care of them, it helps lower your stress levels.
1: 자, 여기까지 볼까? Having plants around you. 자, 주변에 뭐를 해요? Having plants, 식물을 두는 것을 a more calming environment, 더 more 안정적인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lant를 보거나 plant를 키우거나 하면은 자, 이번에도 이 동사 나왔다. helps 도움을 준다고요. lower your stress levels 당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안 들어도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여자가 하는 말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게 뭐겠습니까? 식물을 키우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 그 얘기 하는 거겠죠. 자, 나머지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0: In fact, studies show that people who have plants in their indoor living spaces feel more relaxed. So, if you're looking for an easy way to reduce stress, consider keeping a small indoor plant. It might make your day a bit more comfortable.
1: Okay, okay. 다시 한번 또 반복해줬어요. 못 들었을까봐 두 번, 세 번씩 얘기하고 있어. 자, 그래서 자, 이 studies, 연구들도 보여준다는 거죠. 이 plant를 가지고 있으면 더 relaxed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쉬운 방법을 찾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러면 consider 자 이렇게 명령문 나오면 잘 봐야 되죠? Keeping a small indoor plant 자 실내에 식물을 가지는 것을 잘 고려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답 찾읍시다. 답 몇 번입니까? 실내에 식물을 키우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림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문제 준비됐어요? 해볼게요.
0: Hey, Mike. I heard you moved to a new place. How do you like it?
2: It's great, Emma. My family arranged the living room like a book cafe. Here's a photo.
1: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항상 그림 문제 보시면은 초반에는 배경 설명하면서 시작을 해요. 아, 너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갔구나. 어때? 했더니 아, 우리 패밀리가 리빙 룸 거실을 북카페처럼 만들어 놨어. 사진 있어, 사진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정답과 관련된 정보는 아직 전혀 나오지 않았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0: Wow. The bookshelf under the clock is filled with so many books.
1: 자, 여기 나왔다. The bookshelf under the clock. clock 아래에 있는 책장 는 it's filled with so many books. 엄청 많은 책들로 채워져 있네.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 Yeah. And see the round table near the window? I can read while enjoying the sunlight there.
1: 자, 오케이, 오케이. Round table near the window. 자, 윈도우 앞에 가까운데 round table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0: What a perfect reading spot. Oh, I like the addition of the plant in the striped pot.
1: 그리고 난 또 뭘 좋아하냐면 the addition of the plant in the striped pot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더했냐면은 plant in the striped pot. 자, 스트라이프 뭐예요?

0: 줄무늬잖아. 줄무늬 화분에 있는, 자, 요 위에 있는 식물을 좋아해. 나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줄무늬 화분과 식물도 맞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그림이 되겠고요.
1: That was my wife's idea. She really loves plants.
0: 우리 와이프의 의견이었답니다. 와이프가 플랜트를 좋아한대요. 자, 그리고요.
2: That's nice. I also really like the airplane painting hanging on the left wall.
0: 여기 보니까 I also like the airplane painting hanging on the left wall 이라고 했어요. 왼쪽 벽에 달려있는 비행기 그림이 마음에 든대요. 자, 근데 여기 봐봐라. 무슨 그림이니? 자동차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아니라. 아, 4번 틀렸네.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 부분 확인해 볼게요.
1: My son painted it. It's really special to me.
0: 우리 써니 그린 거야. 그래서 나한테 너무 특별해.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 That's wonderful. And the sofa looks so comfortable with those two cushions.
0: 자, 그리고 소파 looks so comfortable. 자, 이 소파가 너무 편안해 보여. With two cushions. 쿠션 두 개와 함께 이것도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가 끝이 났어요. 들어볼게요.
1: That's my evening reading spot. I spend almost an hour there every night.
0: 여기 앉아가지고 저녁에 책을 읽는답니다. 그래서 almost an hour there every night. 매일 밤에 한 시간씩 거기서 시간을 보낸대요. 그리고요.
2: This is such a nice room. You gave me ideas for my house.
1: If you need any help, let me know.
0: 우리 집 꾸밀 아이디어도 내가 얻어간다. 그래서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문제 잘 풀어봤고요.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이제 익숙할 것 같아요. 남자, 그리고 할 일.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미 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들어봅시다.
2: Hi, Tom. The first video shoot for our channel is scheduled for tomorrow. Are we all set?
1: I think so, Jenny. Let's go through our checklist. Okay.
0: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항상. 서론이 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채널을 위한 첫 번째 비디오 촬영이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 우리 다 준비됐어? 했더니, I think so, Jenny. 그런 것 같아. Let's go through our checklist. 우리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볼게요.
2: Okay. Did you test the camera, lighting, and other filming equipment?
1: Yes, everything's working perfectly.
2: Great. What about the filming location? You were able to book it, right?
0: 자, 첫 번째, 일단은 Did you test the camera, lighting, and other filming equipment? 자, 장치들, 카메라나 조명이나 아니면은 촬영 이런 필미닝 하는 장치들 이런 거 확인했어? 했더니요, 다 확인했고 잘 작동을 한대요. 자, 두 번째, 자, filming location, 장소는 확인했어? 예약했어?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1: Yes, I have the school studio booked for tomorrow afternoon.
2: Perfect. I finished reviewing the script last night.
0: 자, 그래서 스튜디오 booked 했대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예약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perfect. I finished reviewing the script last night. 나 뭐도 했냐면은 이제 스크립트를 검토하는 것도 지난밤에 끝냈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 Excellent. Did you confirm our guest for the video?
2: Oh, not yet. I totally forgot.
0: 드디어 forgot 한게 나왔어요. 볼게요. 자, did you confirm our guest for the video? 자, 우리 비디오에 올 게스트, 초대 손님이 있나 봐. 초대 손님한테 확인했어? 라고 물었는데, oh, not yet. 나안 했다. I totally forgot. 나 완전 까먹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5번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거예요. I totally forgot. 나 완전 까먹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까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해야겠다. 라는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들어봅시다.
1: Don't worry. I'll call him this afternoon to make sure he's coming.
2: Thanks.
0: 오케이. 자,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I will call him this afternoon to make sure he's coming. 그가 오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그에게 전화를 할게.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남자가 할 일, 여기 나왔네요. 그에게 전화를 해서 오는지 확인을 하는 게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좀 풀고 올까? 문제 풀고 나머지 들어볼게요. 자, 남자가 해야 될 일은 몇 번입니까? 초대 손님, 게스트에게 전화를 하는 게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 풀었고 나머지

0: 부분까지는 편하게 한번 쭉 들어볼게요.
1: And please don't forget to finish the editing by the day after tomorrow.
2: No worries. I'll get it done. I think we're ready for our first video.
0: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자, editing. 편집하는 거.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모레까지 끝내는 거 잊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걱정 마. I'll get it done. 내가 그거 해놓을게 라고 했는데 여자가 한다고 한 거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남자가 할 일이죠. 이런 거 헷갈리지 말아라 라고 당부드립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I think we are ready for our first video. 자, 우리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라고 했더니
1: I'm so excited. This is going to be fun.
0: 아, 나 너무 신나.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5번 문제도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자, 이것도 어떻게 풀면 돼요? 자, 가격이 여러 개 나올 텐데 그거 다 적어놨다가 그 중에 어떤 거 선택하면 되는지 딱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새로 사잖아, 항상. 한 가지만 사지 않죠. 두 번째 사는 물품의 가격 들어주시고요. 마지막에 디스카운트가 있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죠. 디스카운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죠.
1: Welcome to Pure Scent Candle Shop. How may I help you?
2: Hi, my friends recommend I come here for your handmade lavender candles. They love them.
0: 여기까지가 서론이죠. 캔들샵에 왔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나 여기 와보라고 했어요. For your handmade lavender candles. 핸드메이드 라벤더 캔들. 이거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They love them. 자, 그들이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정보 나옵니다.
1: Thank you. The candles come in two sizes, large and small. Large ones are $30 and small ones are $20 each.
0: 그렇지. 자, 여기에 이번에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네요. 자, large one은요, $30래요. 그리고 small one은요, $20랍니다. 자, 이렇게 적어놔야 되죠. 그러면 이 여자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2: Great. I'll take one large and one small, please.
0: 아, one large and one small. 두 개 다 사네. 하나 하나씩 사겠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 하나씩 하니까 두 개 합쳐서 지금 $50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살 물품은 뭘까요?
1: Excellent.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We also have decorative candle holders.
2: Oh, that sounds nice. How much are they?
0: 자, 두 번째로 뭐 사냐면은 뭔가 장식용 캔들 홀더스. 자, 캔들을 이렇게 잡는 홀더가 있나 봐. 자, 촛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거도 있는데 그거 사실래요? 라고 했더니 가격이 얼마인가요? 물어봤어요.
1: They're $10 each.
0: 그렇지. 얼마래요? $10 each. 하나에 $10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Holder니까 H라고 써볼게요. 자, 그런데 그건 몇 개 살까요?
1: And they fit both candle sizes.
2: Perfect. I'll take two holders as well.
0: 자, 이거 사이즈는 두 개 다 맞아요. 그랬더니 I'll take two holders as well. 이것도 두 개 살게요. 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20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합해서 지금 $70인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디스카운트 들어봐야 되겠죠?
1: Alright, so that's one large and one small lavender candle plus two candle holders. Is that correct?
0: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나, 하나, 그리고 두 개 맞죠? 확인 한번 시켜줬고요.
2: Yes, that's right.
1: You don't have a membership card, do you? Members get $5 off the total.
0: You don't have a membership card, do you? Membership 카드 없으시죠? 아, 그거 있으면 $5 할인해드리는데 라고 했어요. $5 off the total. 전체에서 $5 할인해드리는데 그랬더니
2: Actually, I do. I signed up online. Here it is.
1: Great. Let me apply the discount for you.
2: Thank you. Here's my credit card.
0: I signed up online. 나 온라인으로 등록했대요. 나 멤버 맞대요. 그랬더니 let me apply the discount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디스카운트를 적용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70에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 빼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65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잘 골랐니? 이제 계산 문제 안 틀리죠? 잘했을 거라고 믿어.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대화를 듣고 여자가 농구 경기 관람을 다음 주말에 하려는 이유를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대화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자, 나 이럴 거야. 왜?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아, 그럼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그럼 왜? 아, 사실은 이것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했잖아. 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0: 이어질 거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1: Hey, Lisa. I heard you got basketball game tickets. Are they for this weekend's game?
2: No, they're for the game next weekend.
1: Oh, were the tickets for this weekend already sold out?
0: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basketball 티켓 구했다며 이번 주 게임에 가는 거야? 그랬더니 Oh, no, they are for the game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일단 물어보기 시작하죠. 뭐부터 물어봤냐면 자, were the tickets for this weekend already sold out? 자, 이번 주 티켓이 이미 sold out 되었어? 다 팔려버린 거야? 라고 물었더니
2: No, there are plenty tickets still available.
0: 여전히 plenty tickets still available. 많은 티켓들이 남아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 I see. So why didn't you get tickets for this weekend's game? Do you have to study for midterm exams?
0: 그래? 그러면 why didn't you get tickets for this weekend's game? 이번 주 거 왜 안 갔어? Do you have to study for midterm exams? 중간고사 공부해야 돼서 그런 거야? 라고 물었더니
2: No, my last exam is this Friday.
0: My last exam is this Friday. 아니야, 시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 금요일에 끝나.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럼 그것도 아니고 다음 들어볼게요.
1: Then is your friend Tina busy this weekend? You said you were going with her.
0: 너 친구 티나가 바빠서 그런 거야? 같이 간다며?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 No, she's free both weekends.
1: Hmm.
0: 자, no, she's free both weekends. 둘 다 시간 돼. 티나 때문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1: Then maybe next weekend's game is against a popular team.
0: 그러면 다음 주에 있는 경기가 against a popular team, 인기 많은 유명한 팀이랑 경기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했더니 자, 그 다음에
2: No.
0: 아니래요. 그러면서
2: Actually.
0: Actually. Actually가 여기선 진짜 중요한 힌트예요. Actually. 사실은 나 이것 때문이야. 진짜 이유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Actually. Actually 뒤에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2: The game this weekend is against the most popular team. But next weekend, my favorite player is playing.
0: 아하. 자, this game, the game this weekend. 이번 주 경기가 가장 유명한 팀이랑 경기를 하는 건데, but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my favorite player is playing.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선수가 경기를 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다음 주에 가는 이유가 여기 나오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나오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 He's not playing this weekend?
2: No, he's not because he's injured. He's returning next weekend. It'll be his first game back.
1: That explains it. It'll be great to see him play again.
2: Exactly. I've been waiting for him to return.
0: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는 경기 안 해, 그 선수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He's not because he's injured. 부상을 입었습니다. He's returning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돌아온대요. 그래서 it will be his first game back. 돌아와서 하는 첫 번째 게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설명이 되지. 그를 다시 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바로 그거야. I've been waiting for him to return. 그가 돌아오기를 나 진짜 기다렸어.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찾아볼게요. 뭐 때문입니까? 좋아하는 선수의 경기를 보고 싶어서이겠죠.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가볼까요? Stargazing Night 행사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언급되지 않은 것, 소거시키면 되는데 자, 이 문제 풀 때요. 자, 그 활동 내용이 뭔지, 주체 단체가 뭔지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에 집중하기로 했었지? 그 앞에 나오는 의문문. 그 의문문을 들으면은 여기 등장했구나. 등장했구나 하면서 소거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들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1: Hey, Sarah. Did you see the event poster for Stargazing Night? It's this Saturday.
2: No, I didn't. What's it about?
0: 이렇게. 자, Sarah, 저 포스터 봤어? 자, 이거 Saturday. 이번 주 Saturday야. 그랬더니 I didn't. 아니, 못 봤어. What's it about? 뭐에 대한 건데?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겠다라는 시그널이야. 활동 내용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겠다라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뒤에 내용이 훨씬 어렵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됩니다. 자, 뭐에 대한 건지 드러나 봅시다.
1: It's an event where people can observe stars and planets with telescopes. How about

0: going together.
1: 이렇게. 자, 이벤트인데 사람들이 stars and planets. 자, 이 행성과 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망원경을 가지고. 같이 가는 거 어때? 라고 물어봤죠. 활동 내용 등장했어요. 자, 그리고요.
2: Yeah, maybe. Who's hosting it?
1: Yeah, maybe. Who's hosting it? 누가 그거를 주최하는 건데?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 뭐가 등장해? 행사 주체가 누군지를 언급이 되었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자, 볼게요.
0: The City Astronomy Club. Their events are popular.
1: 이렇게. 자, 여기서 City Astronomy Club이라는 데서 주최를 한대요. 그래서 그들의 이벤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2: Oh, nice. Where is it taking place?
1: Where is it taking place? 뭐라고요? 어디서 열리는데? 장소가 언급이 되겠네요.
0: It'll be held at Green Hills Park, away from the city lights.
1: 자, 그래요. 뭐라고요? Green Hills Park에서 열릴 거고요. Away from city lights. 어떻게요? 도시 불빛에서 떨어진 곳에서 열릴 거야. 자, 그리고요.
2: That's the perfect location.
1: 완벽한 장소네요. 자, 그다음.
2: Do people need to bring anything when they go?
1: Do people need to bring anything when they go? 자, 사람들이 뭔가를 들고 올 필요가 있어? 갈 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물 같은 거 있어?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0: Nope. They're providing telescopes, blankets, and even hot chocolate.
1: 근데 다 거기서 준비를 해준대요. 텔레스코프이랑 망원경, 담요, 그리고 심지어 핫초콜릿까지요.
2: Wow, that's great. How do we sign up?
1: 어떻게 등록하는데?
0: We just need to register online through their website. I read that space is limited, though.
2: Then let's register right now. I don't want to miss it.
0: Good idea. Let me go to the website.
1: Okay,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어요. 자, 온라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웹사이트에서 스페이스, 자리가 limited, 자,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들었어. 그랬더니 아, let's register right now. 지금 등록하자. I don't want to miss it. 아,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끝났죠. 그래서 let me go to the website. 웹사이트에 가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거 볼게요. 자, 내용, 주최단체, 장소, 제공, 물품까지 나왔고 참가 비, 얼마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뭐 how much 이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8번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9번 Recycled Art Festival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들으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틀린 얘기 있는지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거 선택지 한번 읽고 시작해볼까요? 그럴까요? 자, 1번 10월 5일에 시작해서 2주 동안 진행이 된다. 2번 Central Community Hall에서 열릴 것이다. 일상의 폐기물로만 만들어진 조각품 그림 설치 작품이 전시될 것이다. 4번 예술 작품 제작 워크숍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작품 재료를 직접 가져와야 된다. 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들어볼게요. 첫 번째.
2: Hello everyone. This is Ava Johnson from City News Radio.
1: 언제나 자기소개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 Are you interested in art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If so, come and check out the Recycled Art Festival.
1: 아트랑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으시면 와가지고 이 페스티벌을 확인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2: It begins on October 5th and runs for 2 weeks.
1: 나왔네. 1번. 뭐요? October 5th, 10월 5일에 시작을 하고 run for 2 weeks,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라고 했네요. 1번 선택지에 대한 내용 등장했습니다. 그리고요.
2: The festival will be held at Central Community Hall.
1: 이 페스티벌은요, will be held at Central Community Hall. 여기에서 열릴 거래요. 2번 선택지에 대한 내용도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곳이냐면,
2: where you can see amazing artworks created from recycled materials.
1: 당신은 엄청난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작품들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from recycled materials. 재활용된 재료들로 만들어진 엄청난 예술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요.
2: Local artists will display sculptures, paintings, and installations made entirely from everyday waste items.
1: 아, 여기 또 나왔네. 자, 여기 로컬 아티스트들이,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뭐를 보여줄 거냐면, 자, 조각품들, 그림들, 그리고 설치 작품들. 근데 그거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entirely from everyday waste items. 매일매일의

0: 일상의 폐기물로부터 만들어진 이러이러한 작품들을 전시할 것입니다. 선택지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요.
1: On top of that, visitors can join free workshops and make their own art pieces.
0: 게다가 자, 이 visitors들은요, can join free workshop. 뭐할수 있어요? free workshop. 무료로 워크숍에 참여를 해가지고 자신만의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요.
1: And don't worry about materials. The festival provides all the recycled materials you'll need.
0: 아, 여기 중요한 정답의 근거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Don't worry about materials. 자, 이거 재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페스티벌에서 모든 이 재활용된 재료들을 다 제공을 해줄 거야. 라고 했어요. 직접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 페스티벌에서 알아서 다 제공을 해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바로 틀린 부분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가볍게.
1: Such as plastic bottles, cardboard, and old magazines.
0: 예를 들어서 plastic bottles, cardboard, 그리고 magazines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준답니다.
1: This is a wonderful opportunity to see how trash can be turned into treasure. Come join us and discover the beauty of recycled art.
0: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 쓰레기가 어떻게 예술, 보물로 변하는지를 볼수 있는. 그래서 come and join us. Come join us. 우리한테 와서 함께 하고 discover the beauty of recycled art. 자, 이런 재활용된 예술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일치하지 않는 거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직접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 페스티벌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표 문제죠.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이번에는 텀블러네요. 텀블러를 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속어속어 하면서 가면 되는 거 알죠? 해볼게요.
1: Hey, Eric, can you help me pick out one of these tumblers?
2: Sure, Luna. Let me see the options. What size do you need?
0: 뭐부터 시작하냐면, 자, Can you help me pick out one of these tumblers? 자, 이거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좀 도와줄래? 했더니, Let me see the options. What size do you need? 어떤 사이즈가 필요해? 자, 첫 번째, capacity라고 하면 용량이잖아요. 용량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1: I want something that holds at least 500 milliliters.
0: I want something that holds at least 500 milliliters. 최소 500ml는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게 지워지겠네요. A out.
2: Well, then this one's too small. What about the material?
0: 이번에는 what about the material? 재료는 어떤 게 좋아? 라고 물었습니다.
1: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0: 추천해 줄 만한 게 있니? 했더니
2: I'd recommend stainless steel or silicone. They're more durable than plastic.
0: 아, 이렇게 얘기하네요. I'd recommend stainless steel or silicone. 나는 stainless steel이나 실리콘이 좋고요. 그게 플라스틱보다 더 내구성이 좋아라고 했어요. 자, 그럼 플라스틱은 싫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플라스틱 out.
1: Good point. And they don't release harmful chemicals.
0: 해로운 화학 물질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2: Right. Now, do you need it to keep drinks hot?
1: Yes, definitely. So I need an insulated one.
0: 아, 자, 너 이거 드링크를 핫, 따뜻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yeah, definitely. 그렇대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온이 되는 게 필요하대요. 보온 안 되는 제품은 아웃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2: That narrows it down to these two options. Do you have a lid type preference?
0: 자, 마지막은요, a lid type preference. 자, 뚜껑 타입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1: I've wanted to try a straw lid for a while. It seems really convenient.
2: I've used one before, and it works really well, especially while walking.
0: 오케이. 자, 항상 뭐를 해보고 싶었냐면, straw lid 있는 거를 써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되게 편해 보인다 라고 했더니, 남자가, 나 써봤는데 진짜 편해. 라고 맞장구를 쳐줬죠. 자, 이걸 보면은 스트로우 있는 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굿. 이제 11번으로 가볼까요? 자, great and I'll buy this one thanks라고 하면서 끝났고요.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대화를 듣고 이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 찾는 11, 12, 13, 14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짧은 대화니까 귀 쫑긋 하시고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0: closes early on weekends. Library는 주말에는 일찍 닫아요. 아니고요. Of course, I'll send you the book list by email. 아, 이메일로 북 리스트 보내줄게. 아니고요. 3번. Actually, you can only check out 3 at a time. 아, 사실 체크아웃을 할 수 있는데 3 at a time. 한 번에 3권까지만 대출할 수 있어요. 이거겠네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You need to scan your student ID to get a seat. 자, 자리를 얻으려면은 student ID를 이거를 스캔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상관없고. 자, 이해합니다. I'll extend the due date until next Friday. 자, due date 마감일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늘려줄게요라고 하는데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어요. 정답 3번 이렇게 고를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 같은 유형의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1: Hey, David. I have an important presentation tomorrow morning, and I'm really nervous about it.
2: I totally understand. Have you practiced it yet?
1: A few times by myself, but I'm not sure if it flows well. It would really help if someone could listen to it once.
0: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David, I have an important presentation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진짜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너무너무 긴장이 돼. I totally understand. 진짜 나 너무 이해돼. Have you practiced it yet? Practice 했어? 연습했어? 라고 했더니 A few times by myself. 혼자서 몇 번 했는데 But I'm not sure if it flows well. 제대로 흘러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It would really help. 진짜 도움이 될 거야. If someone could listen to it once. 누군가가 그걸 한번 들어주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적절한 게 뭐가 될까요? 자, 읽어봅시다. 1번, it's alright, 괜찮아. You can do better next time.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거 아니죠. 2번, thanks. I'll practice by myself more tonight. 아이, 고마워. 나 혼자서 연습할게, 오늘 밤에. 남자가 연습할 필요는 없잖아요. 2번 아니고요. 3번, then practice with me. I can be your audience. 아, 그러면 나랑 같이 연습해. 내가 청중이 되어줄게. 이거 어때요? 아, 나 혼자 연습하니까 힘들어. 아, 그래? 내가 같이 들어줄게. 이게 정답이겠네.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4번. Great. I heard everyone liked your presentation. 아이고, 좋아. 나 듣기로 모두가 너의 발표를 좋아했다고 들었어. 발표 아직 안 했잖아. 4번 아니고요. 5번 볼게요. I know. I'll send you my part before the deadline. 자, 데드라인 전에 내 파트를 보내줄게 라고 하는데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그렇지. 3번. 잘 풀었어? 잘 풀었지?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3번이에요. 똑같은 유형인데 이번에는 대화가 길어집니다. 자, 대화가 길어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만 들으면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을 좀 같이 따라가야지 정답을 고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2: Hello, Adventure Camp Rentals. How may I help you?
1: Hi, I'm calling to report a problem with my rental. My name is Elizabeth Wilson.
0: Okay. 자,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은 Adventure Camp Rentals. 자, 캠핑 장비를 빌려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I'm calling to report a problem. 문제를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With my rental, 내 렌털에 대해서. 제 이름은 Elizabeth Wilson입니다. 그랬더니
2: Let me pull up your rental.
0: 자, let me pull up your rental이라고 했어요. 자, pull up your rental 무슨 뜻일까요? 너의 정보를 꺼내볼게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2: Yes, I see you rented a tent and two sleeping bags. What seems to be the issue?
1: One of the tent poles broke while I was taking it down.
0: Okay. 자, 그랬더니 텐트 빌리셨고 침낭 두 개 빌리셨네요. 뭐가 문제십니까? 했는데 텐트의 폴, 이 막대, 장대 이것이 broke, 고장 났어요. While I was taking it down. 텐트를 해체하다가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2: Thanks for letting us know. Unfortunately, there's a replacement fee for broken parts.
1: How much is it? I hope it's not too expensive.
2: The replacement cost for a tent pole is $30.
1: Okay, that's not too bad. I'm not very experienced with camping.
0: 여기까지 한번

0: 끊어갈게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자, 근데 replacement fee가 있어요. 자, 고장낸 부분에 대해서 교체 비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얼만데요? 아, 너무 안 비쌌으면 좋겠는데요? 했더니, replacement cost는 a tentpole에 대해서 $30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I'm not very experienced with camping. 제가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거든요. 라고 했어.
1: Just so you know, we have an insurance service that covers damage for just $5 per rental. You won't pay extra if anything breaks.
0: 자, 그러면서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냥 알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we have an insurance service. 보험 서비스가 있어요. 데미지가 났을 때 커버를 해주는요. Just $5 per rental. 렌털 한번할때 $5예요. 그러면은 뭔가 고장이 나도 추가 요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적절한 게 뭔지 읽어볼게요. 자, 1번.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I'll try to protect the surrounding nature. 주변 환경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고요. 자, 2번. Perfect. I'll use my discount coupon next time I rent. 다음번에는 제가 디스카운트 쿠폰을 사용을 할게요. 이거 아니죠? 3번. Sorry, I'll be sure to return the broken pole right away. 자, 내그 고장낸 폴을요. 지금 당장 반환을 할게요. 그것도 아니고요. 다음번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4번. I didn't know about that. 몰랐네요. I'll use that service next time. 다음번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죠. Too bad. 아유, 안 됐네요. You need to take better care of the equipment. 자, 이 장비를 더잘 관리를 하셔야겠어요. 이것도 아니죠. 여자가 할 말이.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자 퀵퀘이즈 하시면 끝납니다. 다음을 듣고 빈칸을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등장했던 문장입니다. 자, 그거 한번 쭉 같이 들어볼게요. 귀 쫑긋.
1: Let me pull up your rental.
0: 가운데 두 단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제 다 풀어봤고요. 남은 듣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문제 세트를 남기고 있는데 그 2회 문제 세트의 7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회 7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통 문법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7번, 8번, 9번까지 나오는데 문법 문제들 중에 잘 보면요. 여러분,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게 대명사, 동사 활용. 이게 이제 메인 그 이제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이 오는 그 단어들. 그러니까 라이사의 보조, 뭐, 저, 뭐, 수로 같은 경우, 카나의 수로 같은 경우, 목적격으로 온다. 뭐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주로 묻는 문항이니까 그런 것에 집중해서 문법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것, 아흐마두와 살림의 대화입니다. 야 살림우, 살림아. 할 하디히 하키바투카 너의 가방이니? 이게 너의 가방이니? 살림이 나함 하디히 하키바티 이겠죠? 나의 가방이다. 하키바티 5번이 되겠습니다. 하키바티 카가 너의라면 나의는 이이죠. 그래서 이그 전미인칭 대명사 다른 단어의 뒤에 붙는 꼬리에 붙는다 해서 전미죠. 전미인칭 대명사의 그 형태는 1인칭은 이를 써서 이렇게 앞에 오는 단어에 이를 써갖고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는 남성형, 키는 여성형. 2인칭 남성, 2인칭 여성. 그 다음에 후를 쓰면 그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를 쓰면 그녀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연결해갖고 기타비 그럼 나의 책, 기타부카 너의 책 남자에게, 기타부키 그러면 너의 책인데 여자의 책, 그다음에 기타부후 그러면 그의 책, 기타부하 그녀의 책. 요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이카키후하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눈으로 도장을 잘 찍으세요. 그래갖고 카면 남성 2인칭, 킴은 여성 2인칭, 그다음에 임은 나 이렇게 여러분 찍으면 되겠습니다. 후하는 뭐 후는 남성 하는 여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의 책 그녀의 아그 그의 그 하키바투후 그의 가방 하키바투카 그녀의 가방 하키바투카 너의 가방 하키바투키 너인데 여자의 가방이죠. 너의 가방 똑같은 2인칭인데 남성 여성이에요. 하키바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야 아미나투 아미나야 아이나 뭐뭐뭐 했어요. 어디에서 뭐뭐뭐 하니? 자, 근데 보니까 열차 같죠? 기차나 뭐 이런 형태 같아요. 안질루 피 마하타티 살라흐딘 살라 마하타투 살 원래 인용 부호가 없다면 살라흐딘이 이렇게 되겠죠. 살라흐딘은 이름은 아니고요. 그의 사후에 지어진 락갑. 그러니까 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종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나중에 붙여준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충무공 뭐 이런 식으로 그의 그 업적을 기려서 만들어주는 이름들인데 살라흐딘이라는 그러니까 종교의 올바름 뭐 이런 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그 유명해지고 나중에 왕까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되게 이제 높이 올리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마하탑 살라하딘 이게 뭐냐면 그 두바이에 보면 나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두바이에 보면 되게 현대식 초고급 그 약간 럭셔리한 그런 그 지하철 좀 전철이 있습니다. 지상철이죠. 지상철이 있는데 무인으로 그 운전사고 없이 그러니까 기사가 저 뭐야 그 전철을 갖다가 그 뭐야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인으로 가동되는 그런 전철이에요. 그래서 무인 전철의 그역 중에서 살라하딘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살라하딘에서 내려. 아이나 내리느냐? 그러면 나는 내려. 너는 내리느냐? 그럼 너는 내린 데서 2인칭 여성 형태가 되겠죠? 2인칭 여성. 얀질루 그가 내린다. 탄질루 내가 내린다. 또는 3인칭 여성이 되겠어요. 그녀가 내린다. 탄질리나. 3번이 정답이죠. 탄질리나. 아이나 탄질리나. 어떻게 알아요? 타가 2인칭이고 이나가 붙으면 여성형이에요. 단지 리나.
아이나 탄질 리나 어서 내리니 안질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안질로 어서 내가 내리냐 안 되죠. 그 다음에 얀질로나 그들이 내린다. 얀질에서 우가 붙으면 복수 형태예요. 얀질 그가 내린다 해서 얀질로나 그러면 그들이 내린다인데 우가 복수 형태고 나는 동사의 위치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연결이 되느냐 지배를 받느냐 그걸 나타내는 주는 거거든요. 직설법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가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우가 여러분 얀질 루 했을 때 우가 들어갔다면 복수 형태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단질 리나.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야 요소프. 요소프야. 요소프. 요셉이란 말이죠. 요소프. 아이나 쿤타 마사 암시. 마사 암시. 어제 저녁에 마사 암시. 어제 저녁에 아이나 쿤타. 너 어디 있었니? 아이나 안타 그러면 너 어디니? 라고 하지만 어디 있었니? 그러면 쿤타. 카나 동사를 써서 쿤타가 됐습니다. 그러면 쿤타를 썼으니까 타니까 답을 뭘로 해요? 투로 해야겠죠. 투. 쿤투가 되겠습니다. 쿤투 어디 있어요? 5번이 정답이네요. 쿤투. 카나 그가 있었다. 카나 그녀가 있었다. 쿤타 2인칭 남성. 쿤티 2인칭 여성.

콘투 1인칭 내가 있었다. 예. 콘투 피 시나마 나는 극장에 있었어. 어쩌니게 뭐 어디 있었니? 나 극장에 있었는데 콘투 피 시나마. 정답 5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법 문항들이 최근에 문법 문항 자세히 보면은 아주 어려운 건 없고요. 대명사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이제 말하고 이제 답을 하는가? 그다음에 동사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동사가 활용되는데 어떤 동사? 2인칭으로 물어보면 1인칭으로 답하는 거. 뭐 이런 게 보통이에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게 목적격 수로가 어떻게 나오는 거 쓰이는가? 목적격 수로. 아랍어에서 목적격 수로가 이제 제일 중요하긴 한데 카나나 라이사 같은 동사, 불완전 동사 또는 보조 동사의 수로가 목적격으로 온다. 그 정도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목적격으로 오는 게더 많죠. 목적격 주어가 오는 것도 있고요. 인나, 안나, 리안나, 라킨나 같은 그 접속사 뒤에 목적격 주어가 오는 경우도 있고, 카나나, 라이사 뒤에 목적격 수로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목적격으로 모두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문법 문제에서 거의 전부가 아닐까. 최근에는 전부 그렇게 생각됐어요.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 되지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알무다리스하고 아똘랍 선생님과 학생들입니다. 야똘라부 에이 학생들 야똘라부 조금 어색하긴 하죠. 야똘라부 이렇게 부르는 게 야똘라부 학생들아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이상하지만 아 나라쿰 보통은 아라쿰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아라쿰. 나라쿰은 우리가 보겠다는데 누군지 몰라요. 선생님이 한 명인데 나라쿰으로 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내가 너희들 보겠다. 내일 보자. 이런 말이야. 나라쿰 가단. 이렇게 보통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나라쿰 그러면 대표가 되기 때문에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 반의 대장이기 때문에 나라쿰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라쿰 이렇게 쓰는 게 표준이죠. 아라쿰은 가단. 내가 너희들을 내일 보겠다. 그러니까 내일 만나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라쿰 가단. 이제 이게 그 약간 구어체 느낌으로 나라쿰 가단. 내일 봅시다. 학생들 내일 봅시다. 해놓고 무슨 말을 했더니 학생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똘라부가 일랄리까이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랬을 때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말. A가 아흘란 빅. 당신도 안녕하시죠? 뭐 이렇게 당신도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아흘란과 사흘란에 대한 답으로 쓰는 말이에요. 아흘란과 사흘란의 답. 일랄리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일랄리까 만날 때까지 안녕.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B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C, 서바한 누리는 밝음의 아침. 빛의 아침이죠. 빛의 아침. 그러니까 밝은 아침 뭐예요? 아침 인사에 대한 답이에요. 서바할 하이리에 대한 답으로 서바할 하이리 답으로 서바한 누리 쓰죠. 그다음에 마 살라마티 안녕과 함께 평안히 자, 잘 가, 평안히 가, 조심해. 이런 말쓸 때, 마 살라마티 쓰죠. 그래서, 일랄리까나 마 살라마를 썼으면, 마 살라마티 쓰면, 답으로 일랄리까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둘다 헤어질 때 인사말이니까, 일랄리까 이마 살라마티. B와 D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그래서 하미둔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하미두니, 이스미 하미드. 내 이름은 하미드예요. 와 아나 쿠웨이티윤. 나는 쿠웨이트 사람입니다. 와 우므리 에슈루나 사나탄. 내 나이는 에슈루나 20이죠. 사나탄 20살입니다. 내 나이 20살입니다. 와 아나 탈리본 필 자미아티. 자, 아나 탈리본 필 자미아티. 네. 아나 탈리본 필 자미아틴 이런 말이 맞죠? 아나 탈리본 피 자미아틴 어떤 대학인지 몰라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건 정관사 쓸수 있으면요. 그 나라의 대학교 하나뿐일 경우 가능해요. 대학이 하나다. 나라 전체의 대학교 하나다. 아니면 그 사람이 사는 동네 또는 지역에 섬에

대학교가 하나다. 이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미아틴으로 써야 됩니다. 자미아틴. 그래서 아나 탈리브 피 자미아틴. 나는 대학교 학생입니다. 히와야티 아사파르. 내 취미는 사파르, 여행입니다. 사파르, 여행이에요. 그러면 이름과 국적이 나오고 나이가 나왔어요. 이슈루나 사나탄 20 뒤에 11부터 99 뒤에 11부터 99 뒤에 어떻게 해요?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 오죠. 11부터 3부터 10 뒤에 플러스 해보면 뒤에 보면 이게 비한정 꼭 비한정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비한정 그다음에 복수 소유격 복수 소유격 복수 소유격이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3부터 10까지에는 그냥 복수가 온다. 복수가 온다. 11부터 99 뒤에는 단수가 온다. 근데 목적격이 온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 이슈루나 사나탄 나이가 있었고요. 나는 대학교 학생이라는 그런 자기소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취미가 사파르 여행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언급되지 않은 거. 언급되지 않은 거 뭐가 있어요? 국적 쿠웨이트가 있었고요. 나이 20살. 직업이라고 할수 있나요? 직업은 엄밀하게 말해서 생계를 위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을 하는 걸 직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계를 위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학생? 좀 이상하죠? 그냥 이걸 좀 바꿔봅시다. 이거 그냥 신분 정도로 바꿔봅시다. 예, 좀. 그다음에 취미는 여행이었고요. 거주지. 완전히 나오지 않은 것은 5번이 거주지가 안 나왔는데, 아, 직업도 사실은 뭐돈 버는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학생인데 직업이라고, 아, 내가 학생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대학원생들이니까 너희들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말해요. 왜냐면 대학생까지는 그냥 일반 학생인데 대학원생까지는 할인이 안 되는 원자가 붙는 학생은 할인이 안 돼요. 학생까지만 할인이 됩니다. 대학생까지만. 그 할인되고 뭐 이런 걸 보면 대학원생은 프로들이에요. 프로페셔널. 그래서 모자에도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써 있는 모자도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신분이지 직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직업하고 조금 다른데, 그냥 여러분이 애교로 봐주세요. 네, 거주지가 정답, 5번이 정답이라고 하고요. 직업은 신분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네, 다음 1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수지와 아쇼르띠의 대화입니다. 수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우스마트. 실례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아이나 막타블 바리드. 막타블 바리드 그러면 우편 사무실이니까 우체국이죠. 우체국이 아이나 어딥니까? 슈르티가 후와 아마마 뱅크 파이살루. 뱅크 파이살. 파이살은 왕 이름이에요. 옛날 왕. 사우디의 왕 이름인데 파이살 뱅크 앞에요. 자, 그러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파이살 뱅크가 파이살 은행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뱅크 파이살. 뱅크 파이살 그 앞입니다. 수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슈르디유가 그 경찰관이 아프완 괜찮습니다. 천만에요. 했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라고 했겠죠? 1번 슈크란 정답입니다. 슈크란 아프완 항상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는 그런 말들이죠. 슈크란 아프완 한꺼번에 외우세요. 히야 우흐티 그녀는 내 누이다. 히야 우흐티 뜬금없이 3번 하다 라히순 이것은 쌉니다. 이것은 값이 쌉니다. 5, 그다음에 4번 가이르 마꿀 예, 가이르 마꿀 예, 가이르 마꿀링 그러면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이야. 가이르 마꿀링. 그다음에 5번 맘누운 아두후루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강조 표현이죠. 맘누 금지 아두후루 진입. 진입금지라는 말을 이렇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수로를 앞으로 주어를 뒤로 뺐습니다. 주어가 한정인데도 불구하고 뒤로 왔다는 말은 이것을 맘누운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금지되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진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5번이 이제 그렇게 강조 표현이고 정답은 항상 슈크란 아프안 이렇게 같이 호응을 이루거나 대칭을 짝을 이루는 그런 표현 슈크란 아프안 1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네요. 13번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은 A가 마다 아인다키. 마다 아인다키. 너에게 있는 것이 마다 무엇이니? 너에게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보통 그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쇼르 비 알람인 샤디딘 피 아스나니. 아스나니 잘 모를 텐데요. 아쇼르 비 느낀다. 아쇼르 비. 느껴요. 어떻게? 비 알람. 알람은 통증이에요. 통증을 느끼는데 샤디드.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럼 뭐예요? 아픈 거죠. 매우 아파요. 이런 말을 대신 쓴 거죠. 아쇼르 비 알람인 샤디딘. 아주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어디에? 피 아스나니. 센 눈의 복수예요. 센 눈. 뭐예요? 이에요. 이. 아스나. 그럼 이들이죠. 이에 아주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가 시리든지, 뭐 갑자기 뭐 썩었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아스나니. 센니가 아니고 아스나니. 이가 여러 개가 지금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뭐 통증이 뭐 잇몸이 아프거나 뭐 크게 뭐가 잘못된 거지 이 하나가 흔들리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알람이 샤디드 피 아스나니 이가 매우 아픕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에프타야 심심 할때 에프타예요. 열려라 참깨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혹시 기억하나요? 에프타야 심심 심심이 참깨예요. 심심이 에프타야 심심 그러면 오픈 세섬이에요. 에프타야 심심 그러면 열려라 참깨. 에프타 야심심 에프타히 파마키 너의 입을 에프타히 열어라 보세요. 자, 아 해보세요. 이거 다른 말로 아 이겁니다. 아아 아 해보면 되죠. 아 이거 모르겠다. 에프타 파마키 모르겠다 그러면 아 그냥 한번 따라 하면 됩니다. 에프타히 파마키 입을 열어보세요. 아민 파들릭 자 입을 좀 열어보세요. 의사가 하는 말이죠. 이가 아파서 온 사람에게 의사가, 치과 의사가 지금 아 해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아 입을 열어보세요. 네, 뭐 좋겠지만 요르단에서 공부할 때 어떤 요르단 의사 한 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한 70은 돼 보였는데 그분이 한국인 전체의 이를 다 치료했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의사소통이 돼요. 한국인들과 어떻게 하느냐? 한국말 할줄 아셔. 아파 안 아파 딱두 문장 해. 두 단어예요. 아파, 안 아파. 아파? 아파? 아파? 그러면 여기 빼는 거예요. 아, 뭐, 거기 뭐, 찍어보고, 뭐, 검사해보고,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어디, 아프다, 계속 아프다 두들깁니다. 여기, 아파? 아파? 아파? 안 아파? 이렇게 물어봐갖고, 아프다 그러면 거기 치료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거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 거의 모든 한인이, 한국인들이 그 치과에서 다 치료를 받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아, 나도 거기 갔었고요. 뭐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에프타이 파마키 민 파들릭 이렇게 하면 아, 자 입을 벌리세요. 에프타는 남성형은 에프타야 심심할 때 에프타야 심심우 에프타야 심심우 그러면 참깨죠. 참깨야 열려라 에프타. 네. 열려라. 에프타히 그러면 여성형이에요. 상대가 지금 그 아픈 환자가 여성 환자니까 에프타히 파마키 야민 파들릭 이렇게 입을 여세요라고 했습니다. 1번 정답이죠. 네. 나머지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칼라로 해야 되니까 너무 쉽게 그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1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이스트라이투 하달히다. 이스트라이투 하달히다. 이 신발을 이스트라이투 샀다. 이 신발을 샀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신발을 보여주면서 이 신발 샀어 하고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B가 뭐라 그랬어요? 쥐메일 룬쥐딴. 굉장히 이쁘다. 쥐메일 룬쥐딴 이렇게 쥐메일 특정 상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겠습니다. 저메일룬 쥐딴 정말 예쁘네. 야부두 안나후 무나시블 락. 야부두 안나후. 그러면 뭐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뭐뭐 해 보여 이런 말이에요. 안나후. 안나 뒤에 목적격 주어가 나왔어요. 안나후. 그럼 그 신발이 하달 히다우가 후예요. 안나후. 그 신발이 무나시블 락.
무나시분 락, 무나시분 뒤에 리가 와야 되는데, 무나시분 뒤에 리인데, 이 대명사가 왔을 경우에, 대명사, 2인칭, 3인칭 대명사가 왔을 때, 리가 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무나시분 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적당해 보인다. 야부도, 야부도 안나후. 그러면 그 신발이 무나시분 락, 내게 잘 맞는다고 생각돼. 그렇게 보여. 너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무나시분 락, 너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것처럼 보여. 란 말이에요. 안나 뒤에 목적격 주어가 온 거, 그 다음에 무나시분 뒤에 전치사 리가 온 거, 그 다음에 야부도 뒤에 안나가 온 거, 전부 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그 요소들입니다. 정말 예쁘네 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예쁘다, 정말 예쁘다, 아, 매우 예쁘다 라는 이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 뭔가 찾아볼게요. 1번, become 하다. 이것은 얼마입니까? 얼마를 가지고 옵니까? 그 다음에 마 히와야 투카. 마 히와야 투카. 당신의 취미가 마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마다 타말로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마 라유카 피히. 그것에 대해서, 신발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신발 어떻게 생각해? 라는 말이죠. 4번이 정답이겠네요. 신발 어떻게 생각해? 유메일루 짓단, 에브도 안나후 무나시분 락. 이렇게. 리마다 타 하르타. 왜 늦었니? 마다와 리가 합성된 거죠. 무엇을 위해서 다 하르타 늦었니? 왜 늦었니에 대한 그 표현이에요. 왜 늦었니? 지각한 거죠. 그랬을 때 정답은 마 라요카 피히. 너의 생각은 어때?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4번이 정답입니다. 15번. 안내문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마리드 샤리카. 샤리카는 보통 우리말로는 샤르자라고 해요. 샤르자, 이 샤리카, 샤리카라는 것은 에미리트 일곱 주에 한 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두바이 옆에 붙어 있는 샤리카가 있는데 마리드 샤리카 누왈리 릴키탑. 그러면 도서전이죠. 마리드 키탑이면 도서전인데 누왈리 국제 도서전이에요. 샤르자 국제 도서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샤르카가 왜 샤르자가 되느냐? 이 샤리카를 그 이란어에 그 왜냐면 이란에 가깝잖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가운데 두고 두바이, 샤르자, 뭐 그다음에 라스카이마가 건너편에는 이란이고요. 그 뒤쪽으로는 오만입니다. 그 오만과 이란 사이쯤에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 지역은 그 이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음도 이렇게 샤르자 이렇게 샤르카가 아니라 샤르자 이렇게 발음해갖고 영어 발음은 그대로 또 우리말로 그냥 옮겨와서 샤르자 합니다. 그래서 샤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샤르자 국제도서전. 정말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어떻게 샤르카가 샤르자가 됐을까? 아 테리흐. 테리흐는 일시죠. 일시. 그러니까 원래는 역사 이런 뜻인데 일시. 예. 보통은 테리흐란 쓰고 자만을 씁니다. 자만. 자만을 씁니다. 자만을 쓰고 마칸 쓰면 형태가 똑같아요. 자만우 마칸우. 이거 그 사자 이런 뭐랄까 그 운율이 똑같죠. 자만 시기 마칸 장소 이렇게. 테리흐는 뭐 역사 또는 나, 뭐 일시 뭐 이런 말인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자만 마칸 이렇게 쓰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시 시간 장소 이렇게 쓰는 게 민 아셔라 일라 와하도 21 노벰버 알페이노 사바 21 빌라디. 그러면 2027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그 다음에 마칸. 알 마칸 어디에요? 마르카즈 엑스포 아샤르카. 엑스포 샤르카는 샤르자 엑스포 센터. 이렇게 되겠죠. 샤르자 엑스포 센터. 자, 그러면 중심 내용? 도서전 안내. 도서전 안내 맞죠? 책이니까. 딱 봐도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잔뜩 있죠. 도서전인 거 알 수 있어요. 수강생 모집, 영화제 초대, 졸업식 안내, 특별 강연 초대. 너무 이 그림으로 잘 보여줘서 타가 붙으면 내가 도착한다예요. 와슬라가 도착했다고 타가 붙으면 앞에 타가 붙으면 동사의 미완료형의 행위자 이 동사의 행위자 하는 동작을 하는 이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앞에 올 때 미완료 동사죠. 그러면 타오실로가 되는데 타오실로
타우실루인데 이게 타우실루에서 와가 이 와.

보통 앞에 와로 시작하는 이런 단어들은 이런 그 어근은 미완료 동사 있을 때 떨어져 나간다라고 설명했죠. 이렇게. 그래서 타셀로가 됐습니다. 타셀로. 나타 타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타셀로는 와살라에서 왔다. 나타 사 타셀로 따 이라트. 그럼 여기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네요. 3인칭 여성. 아따 이라. 비행기가 언제 도착하니? 어디에? 타셀로 일라 시울. 타셀로 일라 시울. 서울에 비행기가 언제 도착하니? 나다사 아틴. 나다사 아틴. 그러면 1시간 뒤에 올 거야. 이렇게. 지금 아마 이제 비행기 탈 비행기가 서울에 오는 시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비행기가 도착할 시각은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뒤에. 자, 언제겠어요? 3시겠죠? 정답이 5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야 카리마투. 카리마는 원래가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이격이에요. 근데 야 뒤에 또 이격이니까 야 카리마투. 카리마야. 우리두한 아두우와크. 아두우는 다아. 완료동사는 다아예요. 다아. 근데 여기서 아두우 쓰면 아두우 쓰면은 이 알리프가 이렇게 와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알리프가 와로 바뀔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단어 자체, 이 알리프로 썼던 이 단어 자체가 와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근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어근은 다, 아, 와에서 찾아야 돼요. 어근이라는 것은 요세개 글자의 그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붙여갖고 동사 형태 썼을 때는, 완료동사 썼을 때는 다, 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알리프 맘두다는 모두 와에 해당되는 거야. 맘두다 이렇게. 그래서 나사 그러면요 이렇게 나사 이렇게 썼다. 완료동사 이렇게 썼다 그러면 야인 거예요. 야. 나중에 미완료동사 되면 야가 되는 거고요. 알리프 맘두다 이렇게 알리프 일자 형태로 썼다면 동사 미완료 형태에서는 아두우하고 와로 살아납니다. 아두우. 그래서 아두우예요. 안 아두우 해놓고 안 뒤에 지배를 받으니까, 지배를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접속법이 됐습니다. 무엇이 접속됐어요? 안이라는 접속사에 붙어서 접속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안 아두우와, 너를 초대한다. 아두우와크. 이렇게. 너를 초대하는 것을 우리 원한다. 어디에? 일라 호두우리. 잘 썼죠? 일라 호두우리 하플라테 에이드 밀라디 가단. 내일, 나의 생일. 태어남의 날, 태어난 날이죠. 나의 생일 파티, 하플라티. 생일 파티에 참석하도록 너를 청하기를 원해. 너에게 요청하기는 내 생일 파티 좀 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죠. 좀 어려운 게, 이게 연결형이라서 어려워요. 보세요. 호두르하고 하플라트가 연결형이에요. 자, 파티 참석. 연결형이죠. 에이드가 밀라디와 연결형이에요. 에이드 밀라디가 하플라와 또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뒤에. 그래서 하플라티. 에이드 밀라디가 연결형인데 그 연결형 되어 있는 통으로 하플라가 연결돼 있고 하플라가 다시 호두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생일. 여기 이도 연결형이에요. 이렇게 나의 생일 이렇게. 나의 생일,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된 거죠. 연결이 되게 많아요, 지금. 다섯 개가 연결인데. 내 생일 파티에 참석하도록 너를 초대하는 거, 뭐 부르기를 원해. 그랬더니 먼저 뭐라 그랬을까요? 생일 축하해 했겠죠? 생일 축하해. 근데 보니까, 에이두 밀라딘, 사이두는 뒤에 했네요. 에이두 밀라딘은 연결형이고요. 사이두는 이걸 수식하는 말이에요. 격이 똑같죠. 에이두 밀라딘 하고 연결형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연결은 없다. 왜? 탄인이 왔으면, 이처럼 탄인이 있으면 연결은 끝이에요. 더 이상 연결은 없어요. 뒤에 수식어 놓을 수 있어. 그러면 에이두 밀라딘 해놓고 사이둔이 뭘 꾸미는 거예요? 에이드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행복한 거죠. 행복한 생일. 행복한 태어남이 아니고 행복한 날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 수식하는 게 사이둔이에요. 해피 버스데이죠. A가 할 윰키누 안타 하두리 할 하플라타 그

파티에 참석 가능해? 참석하는 것이 원래 다누리나가 있었어요. 다누리나. 왜? 2인칭 여성 형태는 앞에 타가 붙고 뒤에 여성형이니까 이나가 붙어요. 앞에 타는 2인칭, 이건 2인칭, 여기는 여성형, 여긴 여성형이에요. 이걸 나타내는 다누리나에서 안이라는 접속사, 윰키는 안의 접속사에 붙어서 접속법이랬죠. 접속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아로 표시를 하죠. 아. 그래서 안 아두와, 안 아두루사, 안 악투바 이렇게 아로 끝나요. 그런데 2인칭 여성 같은 경우는 장모음 뒤에 여기 눈이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눈이 있었는데 장모음 이 장모음 뒤에 이 장모음 뒤에 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장모음 뒤에 있는 눈은 접속법일 때 떨어져 나갑니다. 아가 안 되고 다하두리 이렇게 돼요. 다하두리. 그러면 안 다하두리 그러면 참 내가 참석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참석하는 거 어디에? 하플라타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할 윰킨 가능하니? 미꼴리 소로린 기쁘게 뭐 아주 기꺼이 내가 참석할게 뭐 이런 말이에요. 비가 할수 있는 말. 자, 1번 가이로 사히힌. 가이로 사히힌 그러면 옳지 않아. 맞지 않아.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야. 말이 안 되죠. 가이르 사히인. 중요한 건 가이르는 앞에 뒤에 오는 단어와 연결형을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이르 사히인 소유격으로 연결을 끝냈죠. 그래서 연결 형태인 걸알수 있어요. 맞지 않아. 2번 아인디 수다운. 아인디 수다운. 머리 아파. 두통이 있어. 아인디 나에게 있다 이거죠. 나에게 있다. 수다운 두통이 있다. 3번 샤파키 알라후. 샤파키 알라후 그러면 알라가 너를 고쳐주시기를 이런 치료해 주시기를 이런 말이에요. 치료해 준다 이 말은 기원문이죠. 알라에게 하는 기원문. 그래서 청원 기원 같은 건데 여기 기원이에요. 알라에게 하는 기원문. 뭐예요? 두아라고 하는데 알라에게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빨리 뭐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샤파킬라 알라가 당신을 치료해 주시기를. 이때 동사가 완료 동사를 썼어요. 샤파 그죠? 그래서 샤파 그러면 샤파 그러면 샤파가 동사가 이렇게 완료 동사고 키가 목적어죠. 알라가 너를 낫게 해 주셨다라는 뜻이가 아니라 알라는 과거 동사를 써도 시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알라가 당신을 낫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의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알라가 낫게 해 주시기를 미래 표현이죠. 라 아돈노 자일리크. 라 아돈노 자일리크.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슈크란 알라다우와티. 초대에 고마워. 초대해 줘서 고마워. 초대에 대한 고마움 이런 말이죠. 초대해 줘서 고마워. 5번이 정답이죠. 여기 슈크란 알라다우와티 에이두 밀라딘 사이둔.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되겠어요. 정답 5번입니다. 18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가 이용하게 될 교통수단은 A가 카이파 타즈하부 일랄 만질리 카이파 타즈하부 어떻게 가느냐 일랄 만질리 집에 어떻게 가니 B가 아즈하부 일라이히 일라가 뒤에 만질과 연결됐을 때 이렇게 일라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라 플러스 후가 서로 연결되면 일라이 히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왜? 이렇게 알리프 막수오라 요런 형태. 그러니까 오리 같은 생긴 요 형태 있죠. 요 형태가 일라이 요 형태가 뒤에 연결이 되면 여기 야가 돼 버려요. 야가.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야가 있는데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라 그랬을 때요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언가 연결되면 제 형태가 드러난다. 원래 형태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라 이가 됐습니다. 일라 이. 그래서, 일라가 아니고, 일라 후가 아니고, 이거 일라 플러스 후는 일라 후가 아니고, 일라이 히가 됐습니다. 히는 물론 이제 뒤 앞에 있는 거와 모음 동화를 통해서, 일라 이니까, 일라, 이렇게. 일라 이. 일라 이, 그 다음에 후인데, 이 모음이 있으니까 후가

이 몸을 갖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라이 히가 됐습니다. 모음 조화리로서. 그래서 이런 모음 조화 때문에 일라이 히가 된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아바부 일라이 히빌 우투비시. 나는 버스로 집에 가. 나는 버스로 집에 가. 와 안타. 그리고 너는, 그랬더니 A는 밀 메트로. 나는 메트로로 가. 메트로가 뭐예요? 전철이죠. A가 이용하게 될 교통수단, A가 메트로니까 전철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건 다라자트고요. 다라자트. 그다음에 택시, 그다음에 이거 오토비스 또는 하필라투, 이건 따이라투.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어요. 아랍 세계의 전철,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보면은 그 중요한 뭐 이집트라든지 뭐 두바이 뭐 이렇게 에미레이트든지 모로코 같이 큰 나라들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가보면 여러분이 아 이게 전철이 우리만 전철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전철을 보고 아랍 사람이 놀랍니다. 물론 무인 전철은 얘기가 달라요. 두바이의 무인 전철은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내리고 정확하게 갑니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딱 입력된 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딱그 자리에 서요. 근데 그 이집트 가서 전철을 타보면요. 전철 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 표시가 있어.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려고. 근데 전철이 왔어요. 여기 안 열려. 한 3m 앞에 열려요. 왜? 기사가 거기다 못 맞추는 거예요. 전철 전철 운전사가 거기 딱 맞춰서 문을 열어주지 못해. 그래서 맨날 3m, 2m 앞에 가서 서요. 아랍 사람이 거꾸로 한국에 왔어요. 놀랍니다. 어떻게 문에 딱 맞춰 쓰지? 정말 놀랍다.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걸볼수 있어요. 뭐 앞에서나 뒤에서나 별로 문제는 없는데 조금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아랍 세계에서 특별하게 이제 이집트 같은 데 가보면 사람 많으니까 여자칸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칸에 또 사람이 많이 타서 그걸 싫어해서 남자칸으로 오는 여자들도 있는데 뭐 그건 남녀 공용이니까 괜찮고요. 근데 남자가 여자칸 타는 건안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에티켓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9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비가 여행을 떠나는 요일은 할 사투사피로 일랄 이마라티 야우마슬라사이 야우마슬라사 살라사툰 3이라는 숫자에서 나왔어요. 슬라사 살라사툰이 3인데 야우마슬라사 이러면 1, 2, 3 달력에서 첫 번째가 일요일이에요. 2가 월요일이에요. 3이 화요일이야. 화요일에 떠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가 라 아니 사우사피로 일라이하 일라이하는 하는 이마라트죠. 에미레이트로 떠나 야움을 아르비아 사자에서 온 아르바툰에서 나와서 아르비아 네 번째 칸에 있는 날에 떠나 뭐예요? 수요일에 떠나는 거죠. 수요일에 아르비아. 그래서 이 숫자와 요일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알 아하드 그러면 일에서 온 말인데 아하드 한 사람에서 온 말이에요. 한 사람. 하나, 둘할때 하나, 아하드인데, 야우물 아하디, 일요일. 야우물 이스나이니, 2에서 이스나니에서 이스나이니, 그러면 둘이니까 두 번째 자리에 와 있는 월요일. 술라사, 화요일, 아르비아, 수요일, 하미스, 목요일, 알 주마, 주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 그래서 주마는 금요일이고요. 토요일은 원래 안식일이죠. 아사프트. 그래서 야우물 사프트. 이렇게. 여러분이 요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니까 한번 짚어봤습니다. 20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흐마드와 술레이마누가 대화합니다. 아흐마드와 술레이만 전부 다 남자 이름이에요. 남자 이름인데 이격이죠. 이격인 것은 아흐마드는 동사 형태. 예를 들면 아슈라푸. 아슈라푸 이렇게 암자두 암자두 이런 식으로 1인칭 동사 미완료 형태를 갖고 있는 이름들. 그러니까 아슈라프, 암자두, 아흐마두 이런 식으로 아프알루 패턴의 동사들은 동사 형태의 이름은 이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술라이마누는 솔로몬에서 온 말이죠. 다른 세모에서 쓰던 외래어가 온 말이에요. 외국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모에서 시작된 그런 언어에서 쓰이던 이름이기 때문에 술레이만.

마누 이격입니다. 마르하반 슬레이마누. 슬레이만 안녕? 해놓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슬레이만이 미카일인 잘 지내. 왈함두릴라히 알라에게 찬미를. 덕분에 잘 지내. 이런 말이에요. 와 안타? 안타? 그리고 너는? 하고 여기 물음표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쉼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너도? 너는 잘 지내? 알함두릴라. 나도 잘 지내. 알라에게 찬미를. 알라 덕분에 이런 말이니까. 이랬을 때 여기에 카이파 할루카가 들어가겠죠? 자, 1번 만 안타.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니죠? 그다음에 2번 카이파 할루카. 마르하바냐 슬레이만. 카이파 할루카 비카이린. 답이 맞죠? 왈함두릴라히 와 안타. 그리고 너는 카이파 할루카. 두 문장이에요, 지금 이게. 한 문장이 아니고 와 안타 카이파 할루카는 한 문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너는 하고 여기 물음표가 사실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근데 뭐 이렇게 안 써도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리고 너는 근데 쉼표는 써줘야 돼요. 그리고 너는 카이파 할루카.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데? 카이파 할루카.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었고 이것이 뒤에가 그리고 너는 그다음에 어떻게 지내? 이렇게 한 문장 안타 카이파 할루카가 아니라 와 안타 쉼표 카이파 할루카 이렇게. 알함두릴라. 정답이 카이파 할루카 2번입니다. 3번 마우누와누크. 너의 주소가 무엇이니? 마우누와누크. 4번 마타 타르지아. 너는 언제 돌아오니? 5번 캄세오로 하다. 이것의 가격 이것은 가격이 캄 얼마니? 이것의 가격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답 카이파 할루카 2번이 정답이죠. 21번 22번입니다. 두 문항이 같이 이렇게 묶여 있네요. 무스타파하고 무아다프. 무스타판 해놓고 탄윈인 걸 봐서 아 이것은 파리용동사 여러분 좀 어려울 텐데 파리용동사에서 나온 그런 그 명사 이름입니다. 무스타판 하고 무아다프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회사원 같은 경우 아니면 여기 직원이에요. 직원. 자 무스타파와 직원이 대화합니다. 우리두 안 아스리파 아돌라라 일라 리알리 아소디. 리알 소디. 리알 쓰는 나라가 여러 군데 있죠. 물론 옆에 오마 뭐 옆에 사우디 근처 나라들도 리알을 쓰니까. 근데 사우디 리알로 달러를 아스리프 바꾸는 것을 원합니다. 환전하겠다는 거죠. 달러를 환전하고 싶습니다. 알 무아다프가 아돌라르 와핫 비 살라사티 리알랏. 자, 리알이라는 말은 리알이라는 이 화폐 단위는 리알, 복수 형태가 리알라틴, 이렇게 돼 있어요. 리알라툰, 리알라틴, 리알라틴. 뭐예요? 여성 규칙 복수 형태로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살라사트, 리알이 남성 형태죠. 남성형이니까 앞에 오는 숫자는 무슨 형태예요? 여성형. 왜? 반대 성을 취하거든요. 뒤에 오는 단어에 단수성의 반대. 뒤에 오는 리알라티에 단수가 리알이니까 이 리알의 남성형의 반대성, 여성형을 취하는 그 숫자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돌라르 와핫 1달러가 비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살라사티 리알라티 그러면 3 리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1달러가 3 리알입니다. 1대 3으로 바꾸는 거죠. 환전액이. 캄 돌라란 마크는 캄 뒤에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 옵니다. 그래서 의문문이에요. 캄 돌라란 마크.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러분 안 배우지만 소유격도 있어요. 캄 뒤에 소유격 얼마나 많은가 뭐 이렇게. 근데 캄 돌라란 마크 그러면 너에게는 몇 달러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몇 달러가 있습니까? 무스타파가 미아투 돌라린 100달러가 있습니다. 100달러. 그랬더니 무아다프가 이제 환전소 직원인 거죠. 하디히야 살라스 미야티 리알린. 잘 보세요. 300이라는 말잘안 나오는데 이게 3이고 이게 100입니다. 3과 100을 두 개를 한꺼번에 겹쳤었어요. 그래서 살라스 미야트 썼죠. 자, 살라스 미아트요. 살라스 미아티. 그러면 여기 히야니까 여기 주격이고 여기 히야가 중간에
계사같이

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주격이어야 되니까 살라수죠. 살라수.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미아티. 왜? 연결형이에요. 연결형인데 숫자 연결형은 복수 형태로 안 와요. 복수 형태로 안 오고 살라스 미아티 그냥 연결형으로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한 개의 단어가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살라스 미아티 연결형이 되어버렸죠. 연결형이 됐는데 탄인이 없네. 살라스 미아틴 그러면 302호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서 살라스 미아틴이 아니에요. 살라스 미아티예요. 그럼 뒤에 뭐가 또 붙는구나. 왜? 탄인이 없으니까. 살라스 미아티 리알린 탄인이 여기 와요. 그러면 300 리알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3과 100을 붙여서 살라스 미아틴 썼고 그다음에 리알린 해갖고 300 리알입니다. 이렇게 딱 300이라는 단어를 처음 나와서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환전소 와서 가격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1번, 마 아말루카,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2번, 카이파시 하투카,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3번, 미나이나 안타,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4번, 마다 두리드안타 쿨라, 당신은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전혀 관계 없고요. 5번, 캄세오르 돌라리 알리아오마, 오늘 달러 가격이 캄 얼마입니까? 이게 정답이겠죠? 달러 가격이 얼마입니까? 오늘 달러 환율이 뭐 환전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마지막 문제. 자,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거 환전이죠. 당연히 환전. 다른 뭐 내용이 없죠. 그래서 환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에게 새 것이 나와서 미안한데 살라스 미아 같이. 그래도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은 없고 확인할 것만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완주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마살라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 유형편 문제, 그다음에 서술형, 그다음에 고난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습니다. 뭐 강의 수를 더 늘려서 여러분들한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는 제가 시간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적분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서 제가 실제 계산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윗끝 다 넣어준 다음에 아랫끝 넣어준 거를 빼는 방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윗끝 넣어준 거에서 아랫끝 넣어준 거를 바로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가급적 그런 정적분의 계산 같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저는 식을 위주로 식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넓이를 의미해 주는 거라고요. 요 넓이를 의미해 주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 알고 있고 우리는 요 식만 알아내면 얘기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뺀 다음 적분해 주면 된다.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미분해 버리면 y'은 ex-1이 돼 버리는 거고 여기다 2를 넣어줬을 때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 y는 3x, 2 넣어줬을 때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다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럼 얘기는 끝났죠. 0부터 2까지 누가 위에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위에 있고 밑에 있는 직선 3x 마이너스 6을 빼준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적분해버리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된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답 계산해 보시면, 정적분 계산해 보시면 바로 3분의 8이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식스는 연습만 여러분들과 한번 해봤습니다. 요 식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 식을 못 만들어내면 답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다음 문제 2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가 주어졌어요. 형태를 보니까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3차 함수 모양이 얘는 조금 더 올라갔을 거고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 아실 수 있겠죠. 이 점에서 지금 1,0에서 접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3차 함수하고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접선을 구해보면 접선이 이렇게 가겠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만 찾아주면 되네. 이 교점에 X좌표만 찾아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버리면 얘기는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식은 해설지는 분명히 그렇게 나왔겠죠. 해설지의 풀이를 보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라고요. 1,0을 지나고 그럼 미분해가지고 기울기 찾아줄 거고 그 다음에 교점, 이 접선과 3차 함수의 점, 교점 찾아주면 1에서 중근을 갖는 거고 또 다른 한 점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차에서 1차 빼준 거를 정적분하면 넓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저는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3차 함수의 접선 이렇게 있었을 때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3차 함수를 보면 y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 얘를 한번 미분해주면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돼버릴 거고 다시 얘를 한번 미분해주겠다. 제가 지금 또다시 미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점대칭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하니까 6x 플러스 2. 너가 0이 되는 x 값을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점대칭점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점대칭점으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4야. 그 비율 관계 알고 있죠? 점대칭점이 있었을 때 여기가 몇대 몇이 된다? 1대 2가 된다. 여기의 비율도 1대 2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3분의 4니까 3분의 4, 3분의 4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왼쪽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8을 해줄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를 점대칭점에 의해서 알아낸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제 3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공식 들어가 버리면 12분의 최고창의 계수 1 곱하기 1에서 너 빼주면 4가 되겠죠? 4의 4제곱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4 하나 약분하면 3분의가 될 거고 4의 3제곱이니까 64 해서 3분의 6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해설지의 원칙적인 방법도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해 보시고 저는 넓이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구해내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1에서 2차 함수에 그은 두 접선이 있다? 그러니까 그림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제곱 플러스 2라는 이 2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 있을 거고,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 여기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 나타나질 거다 이거죠. 이렇게 2차 함수 접선 있고 요렇게도 지금 접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여기 접점이 있겠죠?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두 접선을 각각 LM이라고 할 때, 이 2차 함수와 두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지금 구하라는 넓이는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해 주는 거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이제 원칙적인 방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 이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 그래서 접점 찾아주고 접점 찾아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래서 요 점, 접점 다시 우리가 이 점을 찾아버린다고 했으니까 점의 좌표는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까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뺀 다음에 적분해주고, 1부터 여기 접점의 x좌표까지 위에 있는 거에서 요 직선을 빼준 다음에 적분해주면 둘러싸인 넓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이야기한 게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 접점과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넓이와 이 넓이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대 1이라는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접점을 찾아버리면,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이 나올 거고, 그거의 절반을 해주면 바로 이 넓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요. 그래서 이 넓이 빼고, 요 삼각형의 넓이 빼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도 요 넓이는 나오겠죠. 이 방식이 적분하는 것보다는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접점을 찾는 게 관건이 되는 거죠. 관건. 그래서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곡선 위의 점을 t, t제곱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놔주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t-1, 이거에서 x좌표 뺀 거분에 y좌표 빼줄 거니까 t제곱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를 뺐어요. t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게 되는 점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해주면 2t가 돼버리겠죠. 2t. 그래서 이렇게 곱해줄 거니까 2t제곱. t제곱 없어지면 t제곱. 예. 그 다음에, 예. 요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2t. 그 다음 너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그래서 t-3, t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되니까 t는 얼마? 3 또는 t는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 여기가 3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 넓이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1 곱하기 3에서 마이너스 1 빼주면 4. 4의 3제곱. 그리고 거기에다가 2분의 1을 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요 넓이가 되는 거다. 요 2차 함수에서 제가 이 관계 설명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6이 12이니까 4 하나로 약분하면 3분의 4의 제곱 16. 그래서 3분의 1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좀 해설지랑은 다르게 제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보세요. 29번.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에 대해서 fx 위의 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할 때, fx와 접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S1, fx 접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S2, S1에서 S2를 빼봐라, 라는 문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함수 지금 fx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 그럼 얘를 미분해 버릴 거니까 2x 플러스 1이 돼 버릴 거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y는 접선 L이라는 거를 갖다가 식을 구해 버리면 y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x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요렇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는 값, y가 0일 때의 값을 생각해 보면 여기 점이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S1을 찾고 S2를 찾아주면 되는 건데, S1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S1이라는 걸 찾을 때, 저는 이렇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요렇게 해서, 요 삼각형에서 요 넓이를 빼버리면 S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S1이라는 넓이는 여기가 지금 2고, 여기 길이가 2가 되겠죠. 그럼 전체 길이,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가 되겠네요. 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요점부터 여기까지 얘를 정적분한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점의 좌표가 얼마겠습니까? 여기 인수분해해 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얘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넓이니까 x축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줘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적분해주면 이게 바로 S1이 돼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S2라는 거를 봐버리면 S2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누가 위에 있어? 2차 함수. 그 다음 직선이 밑에 있으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위에 있는 직선, 이게 곡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서 접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빼주고 얘를 적분해버리면 바로 S2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 계산해 보시면 얘가 6분의 5가 나오고요. S1 요걸 계산해 주시면 S2가 3분의 1이 나옵니다. 얘가 6분의 2죠. 그래서 너에서 너를 빼버리니까 S1-S2라는 거는 6분의 3이 될 거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2분의 1이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정적분을 계산해야 된다는 불편함은 뭐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얼마든지 할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가 있는데요. fx 위에저 a분의 1, 0에서의 접선, 그냥 fx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6이다라고 줬습니다. 자, 지금 이 fx를 보시면, fx라는 건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ax-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이 되는 값이 a분의 1인데, a가 양수니까 0보다는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a분의 1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3차 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때 요 점에서 접선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림을 조금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 점에서 접선. 앞에 있는 문제랑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선을 거주면 분명히 다시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 요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신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 접선의 방정식과 다시 이 3차 함수의 교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요또 접선의 방정식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뺀 거를 적분해주면 될 건데, 이거 3차 함수 직선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거 역시 해설지와 다르게 한번 가보자라는 얘기죠. 우리는 점대칭점을 찾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점대칭점. 근데 여기에서 선을 거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여기에 극대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얘가 2대 1이 된다. 그럼 점대칭점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분의 1이라는 것을 요 길이를 3등분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3등분한 것만큼 여기서 간 거니까 얘가 3a분의 1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a분의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3a분의 1에서 3a분의 2를 갔다가 여기에서 두번 가게 되는 거죠. 두 번. 그래야지 1대 2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비율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라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

2를 두 번이니까 3a 분의 4다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3a 분의 3이 돼 버릴 거고 마이너스 a 분의 1이 나와. 여기가 마이너스 a 분의 1이다라는 거를 알아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넓이라는 거는 12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 a는 양수니까 a 곱하기, 자, a분의 1에서 너를 빼면 a분의 2가 되겠죠? a분의 2의 몇 제곱? 네 제곱. 이게 넓이가 돼 버리는 거죠. 공식에 의하면 그게 얼마다? 36이다. 이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그럼 a 네 제곱 계산해 주면 a 세 제곱분의 1이 돼 버릴 거고. 너이 얘가 2의 네 제곱하면 16 아닙니까? 16이면 얘하고 먼저 4 32 4, 4, 16 이렇게 될 거고, 여기 4랑 여기 약분하면 9가 되겠죠. 4, 9, 3, 16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여기 1이고 27이 돼 버린다. 그럼 a 세제곱과 27 바꿔버리면 a 세제곱이 27분의 1, 따라서 a가 얼마? 3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a가 3분의 1이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는 f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6에 36 곱하기 A가 3분의 1이야. 3분의 1에다가 6을 넣어주면 2에서 1 빼니까 1. 1 곱하나 마나 얘가 36이 돼버리겠죠. 따라서 F6에다가 A값 3분의 1을 곱하라고 했으니 1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해설지랑 완전 다르게 지금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공식들 적용 사례가 많이 나타나죠. 초반에는 이 적용하는 문제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지만 후반부 가면서 정말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실제 수능에서는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거를 평가원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수능 때까지 수능 문제만 푸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문제 풀 때. 문제집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런 공식들 이용했을 때 시간 절약이 상당히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1번 가보겠습니다. 이 참수가 있는데 이 위로 볼록이죠. 여기가 1이고 아니 뭐 1K에서 만나는데 K가 1보다 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K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참수가. 그런데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인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 이거야.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게 된다 그랬을 때 1대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 보여드렸죠. 이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게 되는 이 비율 관계가 얘가 몇대 몇이 된다? 2대 1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가 될 거니까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라는 거를 그냥 바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라는 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었던 거고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건 이 참수의 성질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죠. 아니면 일반적으로 풀면 어떻게 푸는 거예요? 0부터 K까지 이 fx를 정적분했을 때그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딱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지금 32번은 이 x 3차함수인데 0이 되는 값이 0과 2와 k야. 그리고 k는 2보다 크대.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k가 될 건데 이 3차함수가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지금 문제가 얘와 얘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이 점이 어느 점을 지났을 때 점대칭점을 지났을 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2죠. 그럼 여기 길이도 2가 돼.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4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F6의 값을 구해라. 6 곱하기 6에서 2 빼면 4. 6에서 4 빼면 2. 그래서
86-4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저 fx를 전개를 합니다. k에 관한 식이 되겠죠. 그랬을 때 정적분한 값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식을 구사해 주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요 3차 함수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8이라는 요런 함수가 요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k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넓이 s1, 여기에 넓이를 s2, 예, x는 2까지. 그랬을 때두 넓이가 s1, s2, 근데 같다? k 값 따져봐라.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한번 제가 식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라는. 물론 저는 이게 똑같아. 아니, 얘를 x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0부터 2까지 얘를 정적분한 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얘기는 끝나는 거야. 똑같은 식이 돼버리죠. 그런데 식을 세운다라고 하면 요기 점을 우리가 몰라. 그래서 알파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 알파. x 값이. 그럼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는 요 넓이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제가 fx라고 해볼게요. fx. 그러면 f에서, fx에서 k를 빼준 거를 적분해주면 s1이 되는 거잖아. s2라는 것은 알파부터 2까지 누가 위에 있어? k가 위에 있고 거기에서 fx를 빼준 거를 적분해주면, 너를 적분해주면 바로 s2가 되는 건데 그 넓이가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고 너가 0이 되는 거고. 요런 모습 나오죠. 근데 얘에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묶어내면 플러스가 되고 얘 마이너스로 묶어냈으니까 fx 마이너스 k가 돼 버리는 거고. 그럼 함수가 똑같아졌는데 더하고 있죠. 0부터 알파까지, 알파부터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 fx 마이너스 k 너를 적분해 준 값이 얼마다? 0이다라는 이런 식이 나와 버린다라는 거죠. 이거를 한번 기억하면 매번 이렇게 식을 써서 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가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fx라는 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k가 돼버리는 거고, 이거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값이 0이다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면 2k가 12이다라는 식이 나오고, 따라서 k값은 얼마다? 6이다라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3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fx가 2차 함수인데 저게 묶여버리겠죠, 지금. fx가 마이너스 2x로 묶어버리니까 x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다음 직선 y는 k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s1, fx와 직선 y는 k로 둘러싸인 부분 s2. 근데 s1과 s2의 넓이가 1대 2일 때 상수 k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고, k 값은 0부터 8까지의 사이에 있는 값이다 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인 함수가 돼버리는 거고,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지금 1대 2가 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이 대칭축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0, 4니까 여기는 얼마야? 2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얘를 갖다 알파라고 한다면 0부터 알파까지는 k에서 너를 빼줬을 때 넓이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라는 거는 알파부터 2까지 이 fx에서 k를 빼준 거를 적분하면 여기까지의 넓이가 나오겠죠. 근데 이 넓이하고 이쪽 넓이가 1대 2였으니까 얘가 만약에 그냥 s라고 한다면 얘는 2s가 되는 거고, 2차함수 성질에 의해서 대칭축에 잘라보면 얘가 s, 얘가 s가 되는 거잖아. 그이 넓이가 s, 이 넓이가 s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사실 나오겠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K에서 fx를 빼주는 거야.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너를 빼준 거를 적분해 준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K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식이 되는 거니까 그냥 저는 기준이 앞에서 출발할 때 이거에서 이거를 빼주는구나. 근데 어차피 이거에서 이거를 뺀다 그러면 반대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정적분 값은 0이 나온다라는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구사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얘가 2K가 3분의 32가 나와서 따라서 K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6이 된다라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적분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34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35번 문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설지에서는 이그 직선을 구할 겁니다. 예, 이 fx가 있고 이 k값을 여러분들이 구해가지고 뭔가의 작업을 하지만 지금 이거 그림에 대해서 fx와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게 된다.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게 된다라는 거는 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점대칭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점대칭점? 그럼 여러분들 점대칭점이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접선 걷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점대칭점까지 1대 2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1대 2다라고 하면 너를 3등분하면 3분의 K이고 3분의 K를 두번 오는 거니까 요 점의 좌표가 3분의 2K가 되는 거 아닙니까? 3분의 2K. 우리는 지금 무슨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K 값만 찾아내면 함수 값 구할 수 있는 건 그냥 FE 함수 값 구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구할 거냐? 저는 3분의 2 값에서 여기 함수에 넣어줘도 되는 거고 여기다 넣어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가 지금 X의 X-K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있었으니까 저는 3분의 2를, K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3분의 2K 곱하기 3분의 2K에서 K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K 그거에 제곱하면 9분의 K 제곱 이렇게 나와 버릴 거고 그것이 너한테 3분의 2K를 넣어줬을 때 X에다도 똑같은 Y값이 되겠죠? 같은 값. 그래서 12분의 3분의 2K 하면 6분의 K가 되겠네. 예. 그래서 얘를 풀어버려도 K값은 나올 것이다라는 거지. K 하나 약분 정리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3 하나, 여기 2. 3을 곱해버리면 여기 2 되잖아요. 따라서 남는 거는 K 제곱이 돼버렸고, 그래서 너 내려갈 거고, 너 위로 올라가니까 4분의 9가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K값은 2분의 3이다라는 거를 알아내게 돼 있다라는 거죠. 맞죠? K값이 2분의 3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구하라는 함수값은 F2를 구한 다음에 120배하라고 했으니까 2 넣어주면 2 곱하기 2에서 2분의 3 빼면 2분의 1 그거에 제곱하면 4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120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된다? 60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해설지랑 완전히 다르죠? 정적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자, 3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귀찮습니다. 여기 귀찮은데. 자, 이차함수가 있고 이차함수가 있는데 그림이 전혀 없잖아. 얘는 분명히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있을 거고 얘는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얘를 들어서. 근데 둘러싸인 부분 요 넓이가 있을 텐데 요게 2등분한다 이거야. 근데 A 값이 음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그런데 지금 보면 얘 0과 2 지나죠. 얘도 마이너스 2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가 돼버려. 맞아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얘도 0과 2를 지나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야. 여기가 0이 있고 2가 있었어? 그래서 위로 볼록인 함수가 있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 있고 이 넓이가 있는데 이차함수 위로 볼록인 어떤 이차함수가 있어서 요렇게 가버린다면 이 넓이를 정확하게 2등분하고 있다 이거지. 그럼 저는 어떻게 풀어버릴 거냐면 먼저 이 이차함수와 이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공식화할 수 있잖아. 그래서 6분의 그러면 너에서 최고창의 계수 1에서 너를 빼줄 거니까 3이 되겠죠. 곱하기 2에서 0 빼면 2의 3제곱. 그래서 4야. 이 넓이가. 이런 거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4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넓이를 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A값 찾아주는 게 관건이잖아요. 지금 A는 음수고. 그러면 얘가 6분의 이거에서 이거를 빼줄 거잖아. 아니면 이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절대값이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양수에서 양수 빼주는 거죠. 아래로 볼록인 거 이거 생각합니다. 그럼 1에서 너를 빼줘. 1 마이너스 A 하면 얘가 양수니까 상관없죠. 그죠? 곱하기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너가 얼마가 된다? 이 넓이가 4였는데 그걸 2등분할 거니까 너가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 나오죠. 그럼 2 하나 정리. 여기도 2의 제곱이니까 4. 그러면 3분의 2가 될 거고 역수해버리면 1-A가 3분의 2, 2분의 3이 돼버리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이런 값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해설지는 또 이거 정적분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왜? 해설지에서 공식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기억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있어. 이런 2차 함수가 있고, 또, 요 3x제곱 마이너스 6x라는 이런 2차 함수가 있어서 0,0과 3,9에서 만나고 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요 직선이 3x라는 직선인데 요점 지나고 3x도 요 점을 지나고 있죠. 2등분할 때 f1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버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 2차 함수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최고 차이 계수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 최고 차이 계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를 이렇게 잡아준다 그러면 요 넓, 요 점,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너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요쪽 부분과 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구해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랑 y는 3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버린다면 6분의 이거에서 최고 차이 계수 3 곱하기 3에서 0뺀거 3의 세제곱을 해주면 얘가 2분의 27이라는 넓이가 돼버린다. 그러면 이쪽의 넓이도 2분의 27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가능합니까? 요런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fx를 그냥 우리가 2차 함수로 잡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3x를 빼준 거라면, 최고 차이 계수는 몰라. 그런데 0과 3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지. 그럼 이것도 역시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음수니까, k값에서 절대값 곱하기 3의 세제곱을 해준 것이 얘가 2분의 27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너 27, 27, 그다음 6 곱해버리면 k, 절대값 k라는 건 3이니까 음수여야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아내는 거죠. k값.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f1을 구해야 되니까 x에다 1 넣을 거야. 1 마이너스 3. 1 넣어줘.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6이고 너가 넘어가니까 6에다가 3 더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정적분 안 하고 있죠. 네. 자, 38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요 2차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다. 이 2차 함수와 그러면 역함수니까 우리가 y는 x하고의 교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넘어가서 빼주면 마이너스 2에서 접하는 거네. 그리고 실제 이 직선이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5가 대칭축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선인데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을 거잖아요. 이게 y는 x하고 여기에서 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 자체를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y는 x라는 직선을 거죠. 이렇게 y는 x. x축, y축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다라고 이야기할 때 2차 함수가 여기에서 접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게 이차함수가 되는 거죠.

2차 함수. 요점이 4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림상으로 상당히 이상하지만, 예. 그 역함수, 이거의 역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얘 대칭을 시켜버리면, 이런 식의 모습으로 가주겠죠. 예. 제가 여기 점이 4라는 점이 있어서, 요렇게 가는 식이 되겠죠. 여기가 4.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예, gx, 이게 g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f였던 거고요. 그래서 fx와 gx와 요 a,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을 텐데, 요거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넓이. 이게 대칭이니까 정확하게 여기 넓이랑 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직각 이등변상 같은 거잖아. 이렇게 구해버리겠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누가 위에 있어? fx. 직선 여기 밑에 있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에서 x를 빼준 이거를 적분해줘. 그리고 그거에다 몇 배를 할 거야? 두 배를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넓이가 나와버리는 거야. 이 넓이. 여기 넓이. 요 넓이에다가 두배 했으니까 요 넓이. 그리고 요 넓이만 더해주면 되는데 얘는 직각 이등변상각형 4, 4. 예. 그래서 플러스 얼마 해주면 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적어드릴까요? 식을?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얘 계산해 주면 3분의 8이 나왔고 거기다 두 배를 해서 여기다 8을 더해버려서 최종적인 답은 3분의 40이다라는 정답을 찾아내 줄수 있음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자, 3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얘 그림을 좀 그려봅니다. 얘 1, 여기가 2. 그래서 0보다 큰 쪽의 그림만 그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가는 이런 2차 함수가 되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 여기가 2. 이런 2차 함수가 될 겁니다. 이거의 역함수니까 y는 x에다가 대칭을 시켜줘야 되겠죠? 대칭 시켜주면 여기가 2,0이라는 점을 지나고 여기를 지나, 요 점을 지나고 또 여기를 지나는 요런 모습이 되겠죠. 요런 모습. 요런 모습. 얘가 역함수야. 그래서 역함수하고 지금 문제는 이 gx랑 x축과 y는 x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요 부분의 넓이를 원하는 겁니다. 요 부분의 넓이.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칭시켜 버린다면 요 넓이랑 같은 거죠. 요 넓이랑. 그래,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한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얘 F를 이용하는 거죠. 예, 교점 여기 나왔잖아. 여기가 1이다라는 거. 요 정도는 알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누가 위에 있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위에 있고 밑에 있는 함수가 y는 x죠. 너를 적분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로 저 넓이랑 같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얘가 6분의 7이라는 정적분 값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게 넓이가 되겠죠. 이런 문제고. 자, 4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40번 문제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으로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6에서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 예. 그때 역함수니까 y는 x라는 직선하고의 여기 교점이 필요하는데, 이거 교점도 여러분들, 저 x제곱 마이너스 6 이퀄 x라고 방정식 푼다? 아니, 딱 보면 여기다 2를 넣어줘봐. 그 2의 세제곱 8에서 6 빼면 2가 될 거니까 2,2. 바로 여기가, 교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f고 gx 역함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요 점을 지난다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고, 그러면 여기 점 얘를 갖다 그려내는 게 쉽지가 않죠? 여기에서 요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모양을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함수

모양이 여기에서 요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3차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G가 되는 거고, 이게 F였다라는 거죠. 요런 모습입니다. 예. 그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아, 이 FX와 GX와 FX와 FX, G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요 넓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요 넓이. 요 넓이.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요 넓이를 구해달래.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분리해서 보는 건데, 아, 분리해서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 지금 보면 S에서, 아, 요 넓이에서 0부터 2까지 GX, 0부터 2까지, 아, 요 부분의 넓이를 갖다가 빼버리겠다라는 거잖아. 요 부분의 넓이. 그래, 그런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잡을 거냐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로 가보면, 여기에 넓이를 갖다가 S1이라고 해보고, S1. 여기에 넓이를 제가 S2라고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S1, S2. 가능하겠죠? 이런 모양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그래서 먼저 S1을 한번 구해 본다라고 하면, 이 넓이와 같은 건요 넓이 아닙니까? 똑같은 모양? 요 넓이죠. 대칭하면 S1이 될 거니까. S1이라는 게 지금 이 넓이라고 말씀드렸어.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누가 위에 있어? y는 x가 위에 있고 밑에 있는 함수는 fx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6. 너를 적분해 버리면 바로 S1이라는 넓이가 나올 겁니다. 계산해 주시면 이 S1이 정적분 계산하는 거야. 10이라는 값이 나올 거야. 계산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S2라는 거를 봐볼게요. S2를 보면 S2라는 넓이를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럼 이 넓이는 여기 이요 S2라는 지금 넓이를 보고 있는 거죠, 제가. 근데 얘가 이제 우리가 G인데 우리가 이 S2라는 넓이를 그리고 여기까지 볼 때는 뭐, 그리고 요 점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게 아니고, 실제 보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일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늘 대칭성이야. 그리고 여기에 넓이에 해당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봐봐. 지금 얘가 S2라고 했는데, 이 넓이는 이 넓이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대칭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0부터 2까지 누가 위에 있어? GX가 위에 있는 거고, 거기에서 X를 빼준 거를 적분해 준게 S2야. S2. 그럼 얘는 0부터 2까지 GX, DX가 돼버리는 거고, 예, 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0부터 2까지를 갖다 얘를 적분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2, 2, 2분의 1하면 얘가 2. 요렇게 나와버린다. 그래서 너에다가 너를 더한 게 S야. 그럼 더할 거니까 8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GX, DX가 얘가 S입니다. 근데 S에서 너를 빼버리라고 했으니까 너를 빼버리는 거죠. 남는 건 얼마야? 8이라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면 FX를 그려놨고 그러니까 GX 요게 좀 독특하긴 했어. 우리가 GX를 직접 구하는 일은 절대 없거든요. 미적분 1에서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서 정적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Y는 X하고 F에 의한 거를 G로 표현은 다 가능한 거야. 왜? 대칭성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한 문제라도 좀더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홉 번째 유형인데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졌고 0에서의 위치가 원점이라고 그랬어. 그럼 속도를 적분하면 우리가 위치 함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c인데 0일 때 0이야. 그럼 너가 0이란 얘기죠. 그리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는데
너를 보면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돼버리는 거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3에서 위로 볼록이다. 이게 지금 vt입니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3이죠. 그래서 구하라는 거는 3에서의 위치를 구하라는 얘기야. 3 넣어주면 얘기가 끝납니다. 3 넣어줘서 3 하나 약분해 버리면 마이너스 9 플러스 9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하나 더 보시면 0에서 원점을 출발하여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거하다? 그럼 3T로 묶어버리면 T-3분의 2가 될 겁니다. 그 속도가 8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3T제곱 마이너스 2T가 8이 되는 T 값을 구해버리면 T가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T가 2 나올 텐데 T는 0보다 커야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 너죠. 그래서 재를 갖다가 적분해버리면 위치가 나옵니다.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C인데 원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C가 0이 된 거고 결국 2에서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으니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넘겨서.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이 나오는 거고, 양수인 값 찾아줘서 대입하면 끝. 그래서 8에서 4를 빼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4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웬만한 계산을 좀 생략하면서 이렇게 진도를 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한된 시간 내에 여기 교재의 문제를 다 여러분들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산 없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 금물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고 또 공식으로도 적용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걸로 완벽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43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푸 수영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오늘 48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통계, 기출문제라는 실전 무대에 서게 되는데요. 통계 단어는 처음에 개념 잡기 까다롭지만 충분히 숙련되고 숙달되고 나면 확실하게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안에 숨어있는 구조를 분석하면서 변형 문제에도 뚫고 갈수 있는 좀 기본기를 그리고 기술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7번 문제죠. 자, 7개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자, 공에는 1 또는 2 또는 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공은 뭐 2개 이상의 공이 있겠죠. 총 합이 7개니까. 자, 임의로 2개를 선택했을 때 조합인 것을 알수 있겠다. 그러니까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조합, 7C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고요. 수학적 확률의 분모가 되죠. 이때 2개를 꺼냈을 때 합이 아니라 곱을 X라고 하겠다. 자, 이때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1, 2, 3이, 그러니까 1, 2, 3이 적힌 공이 몇개 있는지 알수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각각의 개수를 적당한 문자를 통해서 가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이 적힌 공은 A가 있고 A개, 2는 B개가 있고요. 3이 적힌 공은 C개가 있다고 치자. 자, 그 다음에 어떤 제한 조건이 따라 붙을까요? 일단 총 개수의 합이 뭐가 돼야 돼요? 총 7개가 돼야겠죠? 그렇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 그리고 A, B, C는 공의 개수니까 아무 실수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0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0 또는 자연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우리에겐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조건은 1번. 자, 두 번째 조건은 2번인데요. 이제 각각의 조건을 통해서 A, B, C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조건이 두개 있는 것 같지만 여기도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세 개고 조건이 세 개니까 연립방 정식을 풀었을 때 A, B, C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최종적으로 공이 몇 개인지를 알수 있으니까 우리의 목적에 맞는 답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조건을 활용해 볼게요. 자, 일단 X가 4라는 건 뭐예요? 공을 두개 뽑았을 때 곱했더니 4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어떤 공을 뽑아야 돼? 2만 두개 뽑으면 되죠? 2만 두개 뽑았을 때 곱은 4가 되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할 것은 X가 4일 때인데요. 이때는 2 곱하기 2니까 7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때 여기 있는 2가 적힌 비계 공 중에서, 비계 있는 공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되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문제의 확률 변수가 뭐예요? 두개 공을 뽑았을 때 수의 곱이죠. 그럼 곱이 4가 되려면 2만 두개 뽑아야 되고요. 2가 지금 몇개 있어요? 비계만큼 있잖아요. 따라서 비계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것이 바로 분자가 되고요. 문제에선 여기 뭐래? 21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7C가 뭐야? 7C는 21과 똑같으니까 사라지고요. 따라서 분자가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B, C는 이렇게 1이 된다. 근데 눈치가 빠른 친구는 B가 2인 것을 순식간에 알수 있죠. 두개 중에 두 개를 뽑았을 때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B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자, 정석적으로 풀어보면 자, B, C는 2 곱하기 1 분의 그리고 B와 B-1의 곱이고요. 자, 여기 1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2차 방정식을 풀면 돼요. 자, 2를 넘긴 다음에 한쪽 항으로 몰아주면 바로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다. 이거 인수분해 너무나 잘 되죠? 그래서 B 플러스 1과 B 마이너스의 곱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B의 후보는 마이너스를 뚫는 2가 되죠. 하지만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B라는 것은 결국 2가 적힌 공의 개수니까 자연수 또는 0밖에 안 돼서 바로 B는 뭐다? 2가 되죠. 그 말은 2가 적힌 공이 몇개 있다? 두개 있다.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공의 개수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 2가 적힌 공은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고요. 1이 적힌 공은 A개가 있는데, 자, 총 개수의 합이 몇 개예요? 7개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3이란 친구는 3이 적힌 공의 개수는 A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이걸 다 더했을 때 7개가 되려면 이 괄호 안에 누가 와야 될까? 바로 5-A가 오면 되겠죠. 이렇게 문자의 개수를 3개에서 순식간에 1개로 줄였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A 값만 구하면, 각각의 공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특정이 되겠다. 자, 2번 조건 가져올게요. 자, 2번 조건은 2 곱하기 X가 2일 때의 확률, 여기서 바로 3 곱하기 X가 6일 때의 확률이 되죠. 우리 아까 X라는 확률 변수가 어떻게 생성된다 했었죠? 바로 공을 두개 뽑았을 때그 친구들의 곱이 확률 변수 X가 되는데, 자, 곱이 2가 되려면 어떤 공을 뽑아야 돼? 1과 2를 하나씩 뽑았을 때 곱이 2가 되고요. 자, 6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와 3을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1과 2를 하나씩 뽑은 거고요. 6이 될 때는 2와 3을 하나씩 뽑은 거다. 자, 이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2 곱하기. 자, 일단 분모는 7C2가 되고요. 자, 1에서 하나, 2에서 하나니까 A개 중에 하나. 그래서 AC1. 자, 2에서 또 하나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는 두개 있으니까 이두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고요. 자, 이때도 분모는 똑같다. 7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요. 이때는 2 하나.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리고 3 하나 3은 몇 개가 있어요? 5 마이너스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 구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이 문제에서 가장 시그니처는 바로 이와 같은 식을 세우는 거고요. 잘 보면 이 친구는 결국 A에 대한 방정식인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분모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2 곱하기 A 곱하기 2니까 그대로 써보면 4A인데 뭐 과정을 그대로

그대로 썼고요. 이때 3 곱하기 2 곱하기 5 마이너스 A. 자, 그럼 좌변 우변을 2로 나눴을 때 사라지고 지워지고 좌변에 남는 것은 2A. 자, 우변에 있는 친구를 3으로 분배했을 때 15-3A가 되고, 자, 마이너스 3A 넘겨봐. 그러면 5A는 15. 그렇다면 A는 뭐예요? 3. 자, 답 아니지, 아직. A 값은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개수를 좀 확실하게 쓸수 있겠네. 자, 1이 적힌 공은 몇개 있다? 3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이 적힌 공은 몇개 있다? 2개가 있잖아, 이렇게. 자, 이제 우리의 진짜 목적으로 가볼게요. 문제에서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x가 1일 때도 있고요. 1 곱하기 1이죠? 그리고 x가 2일 때. 1 하나, 2 하나 뽑았을 때 곱이 2가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x가 3이 됐을 때. 1, 3을 뽑았을 때. 그래서 1과 1을 뽑았을 때, 2와 1을 뽑았을 때, 그리고 1과 3을 뽑았을 때. 자, 여기로 가볼까요? 자, 1, 2 뽑았을 때 곱은 2가 되죠? 이렇게. 2, 3 뽑았을 때뭐 6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푸는 건좀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1, 3 뽑았을 때 3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개수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각각의 확률의 분모는 어때요? 다 똑같잖아.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시행이죠? 자, 1만 2개 뽑아야 돼. 근데 1은 몇개 있었어요? 3개가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요. 2에서 하나, 1에서 하나. 2는 몇개 있어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1은 몇개 있어요?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에서 하나. 그 말은 3개 중에서 하나고요. 3에서 하나. 3은 2개 있잖아요. 2개 중에서 하나가 되겠죠. 자, 마무리해보면. 자, 7C는 잘 계산했을 때 21이고요. 이 친구는 3 플러스. 자, 2, 3은 6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3이 6. 그럼 21분의 15고요. 3으로 나눴을 때 7분의 5. 답은 이렇게 7분의 5가 되겠다. 괜찮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문제를 좀 처음 풀었을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확률 변수 x를 보통 합으로 정할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좀 특별하게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생각을 해야 됐다. 처음엔 좀 막연했었죠. 그럴 때는 적당한 문자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방정식에 관한 문제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각각의 수가 적힌 공의 개수를 A, B, C라 했었고, 그 다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합은 뭐가 돼야 된다? 7이 돼야 되고요. 각각의 친구들은 0 또는 7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A, B, C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어냈고요. 최종적으로 A, B, C를 특정한 다음에, 자, 문제에서 물어본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자, 0일 때는 없죠. 뭐 곱이 0일 때라면 적어도 공 하나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좀풀수 있었다. 자, 아주 어렵진 않은데 좀 풀이 과정이 길죠. 그리고 중간에 좀 매끄럽게 풀려면 적당한 내공이 있어야 돼. 시간이 충분하면 아마 좀 적지 않은 친구들이 풀 수도 있었을 같은데, 이 문제는 시험 문제잖아요. 시험 현장에서 매끄럽게 풀려면 어느 정도 좀 실력이 필요했던 그런 문제 같다.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7번. 27번이면 뭐 넘사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위권과 중상위권을 구분할 수 있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2026학년도, 자, 최근에 나왔던 9월 모의평가 27번이죠. 자, 조금 전 문제도 27번이었는데, 자, 번호가 같잖아요. 자, 난이도는 어떤지 좀 비교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각각의 면에 1, 2, 3이 하나씩 적혀 있는. 자, 여기에 특징은 2가 적힌 면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정사면체 모양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이때 두 상자를 동시에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 있는 두 수의 차를. 자, 좀 전에 곱이라고 했었는데 이 문제는 차가 바로 확률 변수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 정사면체가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각각의 면에 이제 수가 적혀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정사면체를 던졌을 때 바닥에 붙은 면에 있는 수를 A라고 하자. 자, 두 번째 정사면체를 던졌을 때 바닥에 있는 면의 수를 B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나의 순서상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확률

쉽게 꺼낸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것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가 두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행을 두번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하면 되겠죠. 당연히 복원 추출이 되겠죠. 꺼냈던 것은 다시 집어넣는다라고 해야 되지. 왜냐면 여기는 정사면체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런 두번 꺼낼 때 서로 영향을 안 주려면 처음에 꺼냈을 때 다시 집어넣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1을 뽑을 확률이 뭐예요? 4개 중 하나니까 4분의 1. 2를 뽑을 확률은 뭐예요? 4개 중 2개가 있기 때문에 4분의 2가 되겠죠. 3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4분의 1. 이걸 좀 염두에 두고 풀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제 확률 변수 X에 대한 좀 분포표를 구하기 전에 각각의 X에 대한 확률을 구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표를 먼저 그려야 될것 같아. 왜냐면 X 값이 정해질 때 대응되는 순서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 잘 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각각의 대응되는 상황을 좀볼 건데, X가 0이라면 어떤 상황이 필요해요? 같은 수가 두번 나와야 되죠? 1, 1, 2, 2, 3,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는 1과 1, 그리고 2와 2, 3과 3. 이렇게 세 개 순서상을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확률 변수가 1이란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바로 두 수의 차가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 또는 2, 3을 뽑았을 때가 되는데요. 1, 2와 2, 1은 다른 것으로 두번 카운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 3도 있지만 3위도 있거든요. 따라서 X가 1일 때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다. 자, 두 수의 차가 2가 되려면 어떤 두 수가 선택돼야 될까? 1, 3 또는 3, 1이 선택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각각의 X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막힌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이럴 때는 주머니에서 숫자가 적힌 공을 꺼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잘 봐. 일단 1, 2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뽑았을 때 4개 중 하나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시행에서 1을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자, 두 번째 시행에서 1을 뽑을 확률도 4분의 1인데, 자,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고요. 잇따라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을 통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죠. 두 확률을 곱하면 돼요. 플러스. 자, 근데 이걸 좀 간단하게 쓰면 결국 4분의 1의 제곱이다. 자, 그렇다면 2만 두번 뽑을 확률은 뭘까요? 자, 한 번의 시행에서 2를 뽑을 확률은 4개 중 2개니까 4분의 2잖아요. 그래서 4분의 2만 두번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 3만 두번 뽑을 때는 3을 하나 뽑았을 때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이 녀석을 제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자, 보아하니까 이 친구는 어때요? 순서상이 뒤바뀌었죠? 곱하는 순서만 바뀐 거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친구의 확률만 구해서 두배 하면 되는데, 일단 1을 뽑을 확률은 뭐예요? 4개 중 하나고요. 2는 4개 중 2개니까 이게 바로 순서상 1, 2가 나올 확률인데, 순서만 바꾼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 2와 3을 뽑을 때 2를 뽑을 확률은 4분의 2고요. 3을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그런 게 지금 두개 있잖아요. 곱하는 순서만 바꿨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으니까 한 번만 구해서 두배 할게요. 자, 마지막은 확률 변수 X가 2일 때. 그러니까 두 친구의 차이가 2일 때죠. 자, 1과 3을 뽑을 때 1은 4개 중 하나밖에 없고요. 3도 4개 중 하나밖에 없는데, 자, 똑같은 게, 결과가 똑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하나만 구해서 2를 곱하자. 자, 그래서 이걸 잘 구한 것을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면, 자, 첫 번째 행에는 X를 쓰고, 자, 두 번째 행에는 확률을 쓰면 되겠다. 자, X는 어떤 수가 있냐? 0이거나 1이거나 2가 되고, 자, 대응되는 확률은, 자, 이걸 잘 풀어보면 16분의 뭘까? 16분의 6이고요. 자, 이 친구 잘 풀어보면 16분의 8이고요. 이걸 잘 계산했을 때 16분의 2가 되죠. 확률을 다 더했을 때 합일이니까 제대로 풀었네. 자,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야? X의 분산이니까 차근.

차근차근 구해야 돼. 첫 번째, x의 평균. x의 평균은 x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싹다 더하면 되잖아요. 자, 분모가 16으로 공통이고요. 첫 번째는 곱해봤자 0이고요. 그 다음에 8 플러스 4. 자, 그러니까 잘 계산했을 때 뭐가 되냐면 4분의 3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풀게 뭘까? 자, 이번에는 x제곱의 평균이죠. 자, 그럼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x제곱에 대한 확률 분포표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죠. 자, x제곱의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잘 곱해보면 첫 번째 결합은 분자가 0이고요. 두 번째는 8이고요. 자, 2를 제곱한 다음에 2를 곱했을 때는 8이 되니까 x제곱의 확률은 1인 것을 알수 있겠다. 자, 그럼 x의 확률도 구했고, x제곱의 확률도 구했으니까 자, 이제 x의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x의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자,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을 제곱한 다음에 빼면 되잖아요. 4분의 3의 제곱. 자, 그러면 16으로 통분했을 때 바로 16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16분의 7. 답은 16분의 7이 되겠다. 됐죠? 어때요? 앞에서 푼 문제와 난이도는 비슷했는데, 앞에 문제는 이제 확률 변수의 어떤 값을 어떻게 구했냐면, 두 친구의 곱이었죠. 여기서는 차가 됐었는데, 차란 건 뭐냐? 뺐을 때 절대 값을 씌운 거다. 그래서 먼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조사하는 게 먼저였고요. 이제 정사 면체가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1, 2, 3이 적힌 수가 있는 네 수가 적힌 공이 4개 있는데 여기서 한 개를 뽑는 시행을 두번 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뽑은 공은 다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x 값에 대응되는 순서상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표를 완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문제 풀었는데 벌써 20분이 지났죠? 그러니까 27번 같은 문제는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인정하고 차근차근 풀어야 돼. 자, 이제 들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자, 2026학년도 수능 27번. 자, 계속해서 27번을 보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기출 문제,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였다면 평가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수능 문제죠.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4까지의 정수이고 0, 1, 2, 3, 4. X가 4일 때 확률만 좀 다른 방식으로 구하죠. 그럼 X에다가 0, 1, 2, 3을 집어넣었을 때 X 값에 대응되는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A란 친구는 어때요?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1이라는 성질을 통해서 A 값을 특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 확률 분포표가 완성돼서 나오죠. 그걸 통해서 이제 분산도 구할 수 있고요. 뭐 구한 A 값을 집어넣어서 A분의 1의 X에 대한 분산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가볼까요? 자, 표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X. 자, 두 번째는 X에 대응되는 확률. 그래서 X, P. X는 0, 1, 2, 3, 4고요. 자, 4만 좀 특별하죠? X가 4일 때는 확률이 뭐다? A다 이렇게. 자, 나머지 친구들은 X에 0, 1, 2, 3을 대입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죄다 분모는 12가 되겠다. 자,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분자는 1이고요.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분자도 1이고요. 그 다음 2, 3을 집어넣으면 3이 되고 5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일단 여기 있는 네 친구를 잘 더하면 분모가 10이고요. 분자가 뭐예요? 10이 되겠네. 그래서 12분의 10 플러스 A는 1이 되니까 A는 뭐예요? 12분의 2가 되고요. 간단히 하면 6분의 1. 자, 그래서 12분의 2라고 좀 채워 넣을게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다 끝난 거죠. 단순한 문제죠. 기존에 앞에서 풀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더 어려웠어요. 같은 27번이어도. 뭐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할 것은 X의 평균이다. X의 평균은 X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싹다 더하면 되겠다. 자, 분모는 12로 공통이니까 써주시고. 첫 번째 결합. 자, 곱의 결합이 뭐예요? 0이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자, 그리고 6 플러스. 15 플러스 8이고요. 이거는 7, 22, 30. 12분의 30이야. 그러니까
간단히 했을 때 2분의 5가 되겠다. 자, x의 평균 구했어. 그 다음 타겟은 뭐예요? 그 다음 타겟은 x제곱의 평균. 그럼 각각의 제곱을 했을 때 x제곱에 대한 분포표를 얻을 수가 있다. 자,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똑같죠? x제곱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싹다 더하자. 자, 첫 번째 곱, 자, 두 번째 곱. 자, 그다음부터 조심해야겠죠? 2의 제곱에서 3을 곱했을 때는 12. 자, 그다음 3의 제곱에서 5를 곱했을 때는 45고요. 4의 제곱에서 1을 곱했을 때는 32가 돼서 이거 뭐예요? 12분의 13, 58, 그리고 90. 90. 자, 두 녀석은 분모 분자를 6으로 나눴을 때 2분의 15가 된다. 그래서 2분의 15.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할 수 있는 모든 게 갖춰졌죠? 자, 그래서 VX. 자, VX는 어떻게 구해요?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4로 통분했을 때, 바로 4분의 30에서 이렇게 20을 빼니까 결국 4분의 5가 X의 분산임을 알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인 V, A분의 1 X로 가자. 그런데 A가 뭐였어요? A라는 녀석은 6분의 1이었잖아, 이렇게. 따라서 6분의 1을 A에 대입하면 결국 V6X를 구하면 되고요. X에 있는 개수는 밖으로 나갈 때 이렇게 제곱이 돼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6의 제곱은 36이고요. X의 분산 조금 전에 구했었던 4분의 5. 4로 간단히 했을 때 여기는 9가 되고요. 9, 5, 45. 그래서 답은 45가 되겠다. 자, 기본 중에서 기본을 물었었던 수능 문제예요. 자, 시작은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된다. 그걸 통해서 구했었고요. 이제 확률 변수. 에 대한 확률을 좀 복잡한 함수처럼 줬지만 구하는 데는 뭐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풀었었던 두 문제는 약간의 좀 생각을 해야 됐지만 최근 수능에 나왔었던 27번 문제는 그냥 기본에 충실한 학생들이 자신 있게 풀수 있는 내용에서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8번 정도를 풀어야지 조금 어려운데. 자, 계속 27번을 풀고 있죠. 자,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번,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 27번 문제다. 자, X의 확률 분포표를 줬죠. 이때 눈에 띄는 게 뭐예요? A만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건을 통해서, 여기 있는 조건을 통해서 A를 구해야겠다. 아니지. 이걸 통해서 A를 구하고, 구한 A를 여기다 대입해서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식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표준 편차는 제곱했을 때 뭐가 된다? 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분산 안에는 x에 대한 평균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x 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에 제곱을 뺀게 바로 분산이니까 각각을 제곱했을 때좀 의미 있는 식을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제곱해 봐. 이렇게. 그러면 좌변은 표준 편차 제곱은 우변은 x의 평균을 이렇게 통으로 제곱한 거다. 그러면 지금 표준 편차의 제곱이 뭐예요? 분산이 되죠? 그래서 분산의 정의는 아니지만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게 뭐야?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뺀 것이고요. 우변은 뭐냐면 x의 평균의 제곱이 되죠. 그 지금 똑같은 녀석이 두개 있잖아요. 이렇게. 이 녀석을 넘겼을 때 플러스로 넘어가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x제곱의 평균은 2 곱하기 x의 평균의 제곱이 되겠죠. 자, 말도 좀 어렵죠? x제곱의 평균, x의 평균의 제곱 이렇게. 그 지금 여기 있는 표를 통해서 우리는 x제곱의 평균과 x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둘다 A에 대한 식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 결국 이 친구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그럼 보자. 지금 X의 평균이 뭐예요? X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싹다 더하면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 결합은 곱했을 때 0이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두 번째 결합은 2분의 1.
자, 세 번째는

실제 결합은 뭐예요? 5분의 2a가 된다. 자, 나중에 대입할 거예요, 여기다.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 자, 그러면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x제곱에 대한 분포표로 바꾸자. 자, 그리고 x의 제곱과 확률을 곱해보면 첫 번째 결합은 0이고요. 두 번째는 그대로 2분의 1. 자, 세 번째 결합은 5분의 2. a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좀 가져와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x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 있는 결과를 복붙하자.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5분의 2 a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가로 열고, x의 평균을 쓰면 되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5분의 2 a가 되고요. 바깥에 잊지 말자 제곱. 제곱. 이렇게. 2차 방정식이죠. 자, 그래서 좌변은 그대로 쓰고요. 2분의 1 플러스 5분의 a. 자, 우변은 2 곱하기 가로 열고, 자, 제곱해서 전개하면 되겠다. 처음에는 4분의 1이 생기고요. 자, 그 다음 곱해서 두 배를 했을 때 뭐예요? 5분의 2a가 되고, 자, 계속해 보면 25분의 4a제곱 가로 닫고 이렇게. 근데 두 녀석을 곱했을 때 2분의 1이고요. 여기도 2분의 1 있으니까 없애자. 그래서 사라지고 지워진다. 자, 좌변은 그대로 썼을 때 5분의 a가 되고요. 우변은 곱하면 5분의 4a. 이렇게. 자, 이건 제곱 빠뜨렸죠? 제곱이 있는데, 여기도 제곱, 제곱, 제곱, 이렇게. 자, 그리고 2를 여기다 전개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플러스 25분의 8a제곱.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기본은 한쪽 항으로 몰아주고 나머지 항을 0으로 만드는 거니까 넘겨줄게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25분의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넘어왔을 때 충돌하면 남는 것은 25분의 2a제곱이고, 그리고 5분의 4a 넘겼을 때 마이너스 5분의 4a가 되고, 요게 0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25분의 2a를 묶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남는 것은 a가 되고요. 얘는 여기다 10을 곱했을 때 5분의 4a가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5, 2, 4. 지금 후보가 두 명이네? 요게 0이 되거나, 요게 0이 되겠죠? 근데 A란 친구는 어떤 친구냐? A란 친구는 1보다 크다고 분명히 문제에서 못 박아 줬기 때문에 우리는 A가 10인 것을 알수 있겠다. 점점점 A는 10 이렇게. 이제 끝난 건 아니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X제곱의 평균과 그리고 X의 평균을 더하라. 이렇게. 근데 처음에 x제곱의 평균이 뭐였어요? 2분의 1 플러스 5분의 2, 그리고 a의 제곱이었고, x의 평균은 2분의 1 플러스, 그리고 5분의 2 a가 되는데, a를 대입하면 여긴 10, 10이 되잖아요? 10, 10 이렇게. 자, 그래서 잘 곱해보면 얘는 40 플러스 2분의 1 돼요. 요게 4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잘 계산해보면 4 플러스 2분의 1. 그럼 두 친구에 뭘 구해야 되냐면, 우리는 합을 지금 구해야 되잖아요? 더해보면, 자, 정수끼리 더했을 때 44가 되고요. 자, 소수끼리 더했을 때 1이 되니까, 답은 뭐다? 45. 답은 45가 되죠. 자, 이 문제는 어디까지 좀 생각을 하면 되냐면, 딱 이거예요. 주어진 첫 번째 조건을, 좌변, 우변, 제곱, 제곱 해야겠다. 이 생각만 할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를 풀수 있겠다. 왜냐면, 표준 편차를 제곱했을 때 분산이 되고요. 분산 안에는, x의 평균의 제곱이 된 식이 있기 때문에, 각각을 제곱했을 때좀 식이, 재밌어지겠는데? 의미 있게 좀 바뀌겠는데? 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모의평가 27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두 번째 풀었던 문제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좀 수월한 문제들이 있네. 하지만 요 문제는 좀 계산량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7번 문제만 벌써 네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조만간 통계 문제 갈 텐데, 이번에 나올까? 자, 드디어 통계 문제 나왔죠? 자, 지금, 커피 제조 회사에서 생산하는 A 제품이 있대요. A 제품. 자, A

제품의 한계 중량을, 자, 한계 중량을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이렇게 X. 이때 평균이 9고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이거에 맞게끔 좀 써볼까? 자, A라는 제품은 자, 한계 중량이 확률 변수 X인데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자, 평균은 뭐예요? 9고요. 표준 편차가 0.4. 따라서 0.4의 제곱이 분산이다. 됐죠? 자, 그다음 B로 갈까요? B 제품은 자, 한계 중량. 자, 중량에 대한 뭐 문자가 없으니까 확률 변수 Y라고 할게요. 평균 2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또 써볼까? 자, 제품 B는 한계 무게가 확률 변수 Y라고 정의했고요. 밑에 중량은 평균이 20이 되고요. 표준 편차가 1이니까 1을 제곱했을 때 분산이 되겠다. 자, 이때 A 제품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친구가 8.9 이상 9.4 이하. 자, B 제품 한계 중량이 19 이상 K 이하가 같대요. 그럼 주어진 문장을 수학적 기호로 세우면 되겠죠? 일단 A 제품이란 얘기인데요. 일단 중량이 8.9 이상이야. 한계 중량을 X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리고 9.4 이하. 여기 있는 확률과 똑같대요. 누가? 자, B 제품은 19 이상. 자, B 제품 한계 중량이 뭐예요? 확률 변수 Y고요. 이게 바로 KER 확률이 똑같다. 근데 지금은 서로 다른 그라운드 있잖아요. 하나의 똑같은 그라운드로 갖고 와서 비교해야 되니까 둘다 뭐 하겠다? 표준화하자. 그래서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비교하자. 표준화 해볼게요. 일단 8.9는 어때요? 8.9에서 빼야 돼. 자, 엄한 녀석 빼지 말고 X의 평균인 9를 빼면 되겠다. 9 이렇게. 자, 그리고 표준 편차 0.4로 나눠주면 되고요. X를 표준화했을 때 G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자, 일단 9.4를 볼까요? 자, 9.4에서 X의 평균을 빼고요. X의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랑 똑같은 거야. 뭐랑 똑같냐면, 자, 이번에 이 친구를 표준화할 때는 Y의 평균과 Y의 표준 편차를 써야 돼요. Y의 평균이 뭐예요? 20이잖아요. 따라서 19에서 이번에는 20을 빼주고요. 표준 편차는 1이다. K에서 Y의 평균인 20을 빼고요.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누자. 두 개가 똑같대요. 좀 간단히 해볼까요? 이 친구는 0.4분의 마이너스 0.1이니까 결국 뭐예요? P 가로 열고 4분의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거는 0.4분의 0.4니까 1이다. 이 친구는 1분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K-20은 그대로 쓰자. 보통 두 친구가 같다고 했을 때는 그 표준 정규 분포의 대칭성을 활용해서 많이 구하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축이 있다. 어떤 축이다? G축. 자, 그리고 비교를 할 거니까 축을 두개 그려야 되죠. 자, 여기 첫 번째 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축을 그려주시고 둘다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G에 대한 정규 분포죠. 표준 정규 분포. 둘다 평균은 0이잖아요. 이렇게. 자, 첫 번째 녀석은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출발해서 1까지 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0에 좀 가깝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1은 멀게끔 그려주면 되죠. 자, 두 번째 녀석은 마이너스 1부터. 자, 마이너스 1부터. 그리고 K-20. 뭔지 모르겠지만, K-20. 근데 두 친구의 넓이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 근데 딱 관찰하고 어떤 생각이 들어? 자, 이거 1이죠. 이렇게. 지금 0부터 1까지의 넓이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 0에서의 대칭성, 그리고 두 친구는 똑같은 함수잖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넓이가 A면 이 넓이도 A가 돼야 돼. 그럼 당연히 나머지 넓이가 어때야 돼요? 나머지 넓이가 똑같아야지만 전체 넓이의 총합이 같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0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0으로부터 k 빼기 20이 떨어진 정도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k 빼기 20의 정체는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아니죠. 떨어진 정도는 똑같으면서 양수가 돼야 되니까 자 k 마이너스 20의 정체는 자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니라 플러스 4분의 1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k는 뭐예요?

20 플러스 4분의 1. 4분의 1은 0.25니까 K는 뭐다? 20.25가 되겠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자,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좀 단순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두 친구의 넓이가 똑같다, 확률이 똑같다를 바로 표준정규 분포의 0에서의 대칭성을 활용해서 바로 K-20과 마이너스 4분의 1이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는 다른, 그러니까 0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다는 것을 활용해서 푸는 것이 이 풀이의 시그니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5번 문제였고요. 앞서 풀었었던 27번보다는 확실히 조금 쉽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어쨌든 표준 정규 분포, 표준화 이쪽 나올 때는 무조건 대칭성을 잘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XY라는 다른 그라운드에 있는 친구들은 표준 정규 분포라는 똑같은 그라운드로 끌고 와서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28번. 자, 28번이면 조금 27번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한번 볼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A까지 0부터. 자,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요.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다음 첫 번째 조건은 B보다 작을 때의 확률에서 B보다 클 때의 확률을 뺐을 때 4분의 1. 확률이 곧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이끼리 뺐을 때 4분의 1. 그리고 두 번째는 루트오브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은 2분의 1. ABC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지금 B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조건이 있으니까 이 B를 기점으로 해서 각각의 넓이를 AB라고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럼 봐봐. A 플러스 B가 뭐예요? 전체 넓이의 합이니까 1이 되죠. 그리고 조건에 의하면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B를 기점으로 왼쪽 부분 넓이죠? A가 되고요. 자,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B가 되죠? 자, 두 개를 뺐을 때그 결과 뭐가 된다? 4분의 1. 지금부터는 이제 지나가는 중학생도 풀수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잖아. 자, 그래서 연립해서 잘 구해보면, 자, 간단한 계산 선생님이 해왔어. A는 8분의 5고요. B는 8분의 3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두 삼각형은 높이를 공유하기 때문에 넓이 B가 곧 뭐예요? 높이를 공유하기 때문에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 B와 뭐랑 똑같다? 밑변의 길이 B가 똑같다. 그래서 길이 B는 5대 3이 되는 거죠. 그럴 땐 보통 문자를 도입해서,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하죠. 문자를 도입해서 여기를 뭐 5K라고 두면 여기는 3K가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B의 값이 뭐가 돼요? B의 값은 이렇게 5K가 되고요. A의 값은 뭐가 될까요? OK 플러스 3K니까 이렇게 8K가 되겠죠. 그렇다면 C만 K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ABC 합을 K에 관해서 풀 수가 있고요. 결국 두 번째 조건을 잘 활용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는데 전체 넓이. 자, 봐봐. 지금 삼각형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가 뭐야? 높이는 C다, 이렇게. 꼭이 점의 Y 값이 C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가 C가 되고요. 우린 지금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5K, 3K라 뒀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8K가 돼서 결국 이 넓이가 1이니까, 자,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1이 되죠. 따다당 잘 곱해보면 4K씬 1이 되고요. 우리의 목표는 AB처럼 C도 K로 표현하는 거니까 C는 4K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죠? 우리의 목적은 이제 분명해졌어. K를 구하는 거야. 당연히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을 통해서 K를 구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볼까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가 지금 OK잖아요. 그 루트호가 어디 있어야 될까? 루트호가 어디 있어야 될까? OK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왜냐면 루트호까지의 넓이가 2분의 1이잖아요. 만약에 루트호가 OK를 넘어서면 OK보다, 정정, 루트호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8분의 5. 이 8분의 5를 넘어서서 넓이가 2분의 1이라는 조건에 위배돼서 루트호는 OK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 눈앞에는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닮음인 삼각형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귀염둥이 삼각형 보여요? 귀염둥이

뚱뚱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뭐다? 루트호가 되겠다. 아, 그 다음에 여기는 재롱뚱이 삼각형이 있잖아요.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뭐예요? 밑변의 길이는 OK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두 삼각형의 닮은 비, 루트호 대 바로 OK가 되고요. 자, 제곱을 했을 때 닮은 비, 길이 비가 뭐가 된다? 넓이 비가 되죠.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는 문제에서 2분의 1. 자,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아까 전에 구했잖아요. 8분의 5가 돼서 이렇게 K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바깥에 있는 거 먼저 곱해볼까? 루트호를 제곱했을 때 5고요. 두개 사이를 곱해보면 결국 뭐가 돼요? 8분의 25. 그래서 8분의 25. 이렇게. 자, 그 다음 안에 있는 것끼리 곱했을 때 2분의 25 K제곱. 이렇게 K제곱이 돼서 자, 두 개를 같다고 하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1만 남고요. 2를 잘 넘기면 8분의 2. 그러니까 결국 4분의 1이 K제곱이 되면서 결국 K는 뭐다? 2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다 끝났지 뭐.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 아까 A가 뭐였어요? 우리가 밑변의 길이를 5K, 3K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바로 A 값은 뭐가 된다? 8K가 되고요. B는 5K가 되죠. 자, 그래서 A는 8K, B는 5K. 자, 전체 넓이가 1인 걸 통해서 C는 4K분의 1. 이것도 구했었죠? 그런데 지금 K가 뭐야? 2분의 1이잖아요? 자, 대입하면 4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그리고 2분의 1. 자, 두 녀석이 만났을 때 3이 되니까 4랑 만났을 때 답은 뭐다? 7. 답은 이렇게 7이 되죠. 자. 정리할게요. 자, 23학년도 수능 28번 문제죠. 자,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a까지일 때. 자,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체 넓이가 1인 것을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각각의 넓이를 뭐 a, b라고 둬서 결국 ab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연습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것은 높이가 똑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 b를 우리가 알 때. 그걸 통해서 바로 밑변의 길이비를 알수 있는데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문자, 뭐 K 같은 매개 변수를 도입해서 각각의 밑변의 길이를 K에 관해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은 좀 특별했죠. X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는 우리가 닮음인 두 삼각형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바로 길이비, 길이의 제곱비가, 길이비가 아니죠. 길이의 제곱비가 바로 넓이비가 된다는 걸 통해서 K 값을 찾았고요. 결국에 우리가 원했었던 ABC 합은 결국 K에 대한 식이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K를 대입했을 때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통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 이제 중요한 건 요거죠. 모평균의 추정. 이제 모평균의 추정에서 핵심적인 데이터가 4개가 있죠. 혹시 기억나나요? 뭐가 있어요? N, C, X바 K. 이네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예요? 바로 모평균의 추정. 그러니까 X바 마이너스 K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N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리고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모평균을 직접 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평균이 요 안에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이때 뭐 실내 구간에서 이제 개수, 이 개수라는 것은 실내 그 퍼센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또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죠. 이 길이가 넓으면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이 길이가 좁으면 정확도가 높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뺀 것이 바로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뺐을 때 X바는 사라지고요. E 곱하기 K 곱하기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만 물어봤을 때는 X바를 생략하고 곧바로 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입니다. 가끔 요 값에 이제 최대값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등호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예요. 그리고 EK가 아니라 그냥 K예요. K 곱하기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를 잘 활용해서 다음 시간에
통계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볼 겁니다.

0: 여러 번 강조하지만 통계는 처음이 좀 힘들지 여러 번 연습하면 확실하게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은행 예금 같은 뭐 주식으로 치면 배당주 같은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통계 문제 충분히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이어서 수학적 귀납법까지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지난 시간에 좀 학습을 했지만 좀 간단했어요. 이제 맨 처음에 초기값 그리고 귀납적으로 정의된 그 관계식에다가 대입해서 그 다음 항의 패턴들을 쭉 구하는 문제들로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에 예고 드린 대로 실생활 활용 문제 해서 이제 문장형 문제 그리고 실제로 규칙성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49번 문제가요.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이 문제 길이 때문에 숨이 막히지만 사실상 이런 문제들일수록 오히려 굉장히 쉬워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뭐 어느 공장에서는요. 열흘 동안, 심지어 열흘 동안이니까 A1, 2, 3, 4 해서 A10까지밖에 없는 유한한 수열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또 들죠. 다음과 같이 제품을 생산을 할 예정이래요. 근데 어떻게 생산할 거냐면 전날에 생산한 제품 중에서 3개를 홍보용으로 쓴대요. 그리고 나서 전날에 생산한 제품 중에서 홍보용이 아닌 것, 즉 3개를 빼고 남은 것들 중에서 그 개수의 2배를 그 다음날 생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우 심플해요. 식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전날 생산한 제품이 기준이니까 저는 그냥 얘를 일반화시켜서 AN, N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전날 생산한 것 중에서 3개를 빼고 그것의 몇 배? 2배를 생산하는 게 그 다음날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식을 이런 식으로 세워줄 수 있는 거죠. 끝! 네.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문장으로 써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으로 바꿔놓고 해결만 해주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대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첫째 날에 1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라고 했으니까 그 10개의 A1에 해당하는 게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따져 나갔을 때 그게 100개 이상이 되게끔 하는 100개 이상씩 되게 되는 생산하게 되는 날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AK가 1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뭐를 구하시오?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보는 문제로 바뀐 거죠. 심플합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날에는 첫날 생산한 거 10개에서 3개를 빼고 그 다음 곱하기 2를 해주는 거니까 7이 14가 되겠죠. 세 번째 날은요. 여기서 홍보용으로 3개를 빼면은 11개 남고 거기에다가 다시 2배를 할 거니까 11개에서 22가 될 거고요. 네 번째 날은 여기서 홍보용으로 3개를 빼고 2배를 할 거니까 3개 빼면은 남는 게 19개죠. 그래서 3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은요. 3개를 빼고 그 다음 곱하기 2를 해주면 70개가 나옵니다. 이제 거의 다가왔죠. 100개 넘는 상황들이. 이제 여섯 번째 날을 볼게요. 그러면 2를 곱할 건데 여기에서 3개를 제외하면은 67개가 될 거고요.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120 더하기 14니까 134가 되겠네요. 드디어 100개 이상이 됐잖아. 그러면 생산하게 그 되는 그 날은 뭐였다? 몇 번째 날? 네, 여섯 번째 날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번에 선택지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4일째, 5일째, 6일째로 돼 있으니까 3번 6일째 날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이 문장을 관계식으로 풀어서 써내줄 수만 있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49번은 문항의 길이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50번, 51번 이 두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천천히 봅시다. 50번 문제입니다. 7번째 항을 구하래요. 얘도 7번째라는 거는 직접 일일이 나열해서 푸는 문제 패턴일 거다라는 거 미리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그 직선을 그어서 이때 직선에 의해서 나뉜 영역의 개수를 A1이 AN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하나 그으면 영역이 두 개로 나뉘었어. A1은 2. 자, 두 개 그었어요.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영역. 그 다음에 세 개를 그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영역. 이렇게 했을 때 총 일곱 개의 직선을 그어가지고 나누어서 만들어지는 영역의 개수를 따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직선을 3개, 4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셀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다가 실수해서 잘못 세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얘도 분명히 규칙성이 있을 거야. 그래서 A1은 2, A2는 4, A3은 7이에요. 그럼 제가 A4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A4를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이미 기존에 그려진 그림에다가 선을 그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평행하지 않으면서 한 점에서 세 개의 직선이 만나지 않게끔 하면 이렇게 그어지죠. 그럼 보세요. 기존 영역에서 새로운 게 하나가 생겼어요. 하나. 기존 영역에서 새로운 게 하나 또 생겼죠. 2. 그 다음 기존 영역에서 하나가 또 추가로 생겼어요. 3. 그 다음 기존 영역에서 하나가 추가로 또 생겼네요. 4. 몇 개가 추가됐나요? 4개가 추가됐어요. 기존 거에서 얼마? 4개가 추가됐네. 그래서 A4는 얼마예요? 11개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지금 보니까 여기도 기존 거에서 추가됐다고 생각해 보면 얘는 플러스 2. 얘는 플러스 3. 얘 그래서 플러스 4가 됐으면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5가 되겠네.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6이 되겠네.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요? 네. 플러스 7이 되겠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네. 29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번 같은 경우는요. 일반항으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어떤 패턴으로 나오냐면 a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얼마다? 네, n 플러스 네, 1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a3이 a2에 1 대입해 보면 a2에 a1은 플러스 얼마만큼 추가한 거예요? 네, 이만큼 추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작성해주고 초기 값만 추가적으로 써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50번 한번 기존 거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영역이 더 추가적으로 생기는지 관찰해서 규칙성을 파악하는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요. 이제 51번째 문제를 볼 건데요. 51번째는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1, 2인 직사각형 모양에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대요. 이게 기준 단위죠. 얘를 붙여서

가로의 길이가 n개고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 a1이다라고 한다면 a1이면 요거 하나짜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하나만 딱 붙이면 되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개예요. 근데 두 개짜리다? 그럼 이거 없는 거죠? 요거 없는 상태에서 하나짜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옆으로 돌려서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서 총몇 가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n이 3인 경우를 일부러 되게 소상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림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A3이 3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로 길이 3, 세로 길이 2인 요 직사각형을 메꾸는 방법이 지금 현재 봤을 때이 처음의 방법으로 하는 걸로 쫙다 깔거나 아니면 얘는 처음에 하는 방법 하나를 남겨놓고 그다음은 옆으로 두 개를 깔거나 아니면 세로로 두 개를 깔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가로로 두개 있던 거를 여기에 붙일 수도 있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세 개가 됐어요. 그럴 때 A8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특징이 뭐냐면 하나짜리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개짜리로 가로, 세로로 붙일 수 있는 거, 얘네들을 가지고 합쳐주면은 그 다음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는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의 일반항을 구하면 an 플러스 2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꼴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 그러면은 세 개짜리 메꾼다? 그러면은 하나짜리 메꾸는 방법하고 두 개짜리 메꾸는 방법을 합해주면 결과적으로 세 개짜리 메꿔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패턴으로 가면 얘는 인접한 항두 개를 더했을 때그 다음 항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A1, A2, 1, 2 더하면 3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A4도 구할 수 있습니다. A4는 A2 더하기 A3인데 A2는 2고 A3은 3이니까 얘는 총몇 가지? 다섯 가지가 나올 거다. 그러면 A5는요? 네, A5 같은 경우는 얘가 3 더하기 A4죠. A3은 3이었고요. A4는 5였으니까 총몇 가지? 여덟 가지. A6은 얘는 A4 더하기 A5였죠. 그럼 A4 더하기 5면은 얘네 두개 더한 거니까 몇 개? 네, 13가지가 나올 거고요. A7의 경우는요, 네, A5 더하기 A6인 거죠. 그래서 얘는 21가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8은 얼마? A6 더하기 A7이니까 13 더하기 21 해서 정답은 34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값 두 개. 곱하고 그 다음 더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 항으로 나오는 패턴으로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세 개를 메꾸려면은 지금 보시면은 하나짜리 메꾸는 방식 지금 계속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두 개짜리 메꾸는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합쳐지면은 총 토탈 개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1번까지 쭉쭉쭉 다 가봤습니다. 이제 52번을 볼 차례인데요. 52번은 SN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되는 게 A1 더하기 A5니까 사실상 이 52번 같은 대표 문제를 풀 때는 SN과 AN 사이의 관계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숫자가 작은 경우에는요, 그냥 대입을 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5까지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래도 SN과 AN 사이의 관계식을 쓰고 싶다 하면은 개념을 그냥 쓰시고 n번째까지의 항의 합이랑 n-1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빼주면 당연히 an만 남잖아요. 네, 그 대신에 주의사항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한다. 따라서 a1은 s1으로 따로 계산해줘야 된다라는 요 개념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a1을 찾고 싶으면 n자리에다가 1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s1은 2a1-3인데 s1 자체가 지금 써드린 대로 얘가 a1이잖아요.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은 당연히 첫 번째 항만 있으니까 a1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주면 a1은 얼마가 나온다? 3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a1 찾았어요. 그럼 이제 a5를 찾아줘야 되는데 a5를 찾기 위해서는요. s5에서 s4를 빼주면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풀어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일반항으로 일단 정리해서 쓰려면 SN에 해당되는 거는 EAN-3N. 그다음 SN-1로 할 거다. 그러면 2에 N-1에 -3에 N-1 해서 요거 두 개를 빼보도록 할게요.

그럼 남는 게 an. 남는 게 2an 마이너스 2에 a에 n 마이너스 1. 3n, 3n 지워줄 거고요. 마이너스 3nc. 플러스 3이 있는데 마이너스 만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a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 an은, 그죠? 넘기면 an은 2a에 n-1 플러스 3이 나옵니다. 예. 이때 n은 얼마 이상? 2 이상이다.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는요, 전에 있었던 항에다가 두배 해서 더하기 3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전에 있었던 항이 A1이었기 때문에 2 곱하기 3 플러스 3, 요거 계산해주면 돼서 얼마? 네,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 A3도 그 전에 있었던 항에 두배한 다음에 3을 추가해주면 되겠구나 해서 2, 9, 18에 21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A4의 값도요. 그 전에 있었던 항에 두배한 다음에 3을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되죠. 42 더하기 3에서 45라고 써주시면 되고 드디어 내가 찾아야 되는 A5가 나오네요. 45에다가 두배한 다음에 3 추가해주면 되겠구나 해서 9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52번에 대한 정답은 내가 찾아야 되는 게 A1 더하기 A5니까 A1은 3이요, A5는 93이 돼서 정답은 96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SN이 나왔다. 그러면 원래 항이랑 SN이랑 SN- 사이에 차를 구해주시면 AN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52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주어진 식 상태에서 an의 1부터 5까지 대입해서 푸는 방식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53번을 보도록 할게요. 53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의 항이 합이 sn이라고 할때 a1이 2일 때 a6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얘 또한 그냥 쭉 6까지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요. sn과 an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번 식을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패턴화 시켜봅시다. n에다가 우선 뭐 해보자? 1을 대입해보자. 아니면은 또 어떤 식으로도 풀수 있다? 네. sm에 sm-1 구해가지고 an 구해서, 네. 요 n이 2 이상일 때라는 식 이용해서 풀어보자. 그럼 첫 번째 먼저 대입한 거 써보도록 할게요. n에다 1 대입하면은 첫 번째 s1. 그리고 1 곱하기 a2죠. 1 곱하기 a2. 그럼 S1에 해당하는 게 A1이죠? 네, 이게 A1 정의니까. 그래서 아, A2는 3A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A2는 3 곱하기 A1이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SN 빼기 SN-1 해보도록 할게요. SN은 네, 3SN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N에 A에 N 플러스 1. 그 다음 3에 SN-1로 돼 있죠? n 대신에 n-1을 대신 대입을 합니다. 두 개를 뺄게요. 네, 3으로 묶어내고 sn 빼기 sn-1이니까 얘는 3an이 나올 거고 얘는 n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에 n-1에 an 근데 얘는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합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도 좀 식을 예쁘게 정리하면은 요 n-1an에 해당하는 거를 좌변으로 이동시켜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좌변으로 이동시켜서 정리하면은 아 얘는 n-1을 더한 형태로 갈 거니까 n 플러스 2의 an 그게 n a의 n 플러스 1로 식이 정리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두 번째에서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요 관계식이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관계식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an 플러스 1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제 an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식은 n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an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되는 식이거든요. 근데 마침 1을 넣어봤더니 a2는 1분의 3 a1. 이 식도 성립하죠. 아, 결과적으로 이 관계식은 n이 1 이상일 때까지도 성립하는 식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끝났네요. 이제 다 찾을 수 있다. A1이 뭔지 알았고, 그럼 A2는 1 대입하면 되니까 1분의 3 곱하기 A1.
A1은 2라고 했으니까

3이 6. 그럼 A3은? 여기에다가 2분의 4 곱하기 A2. 그러면 6이 12. A4는? 3분의 5 곱하기 A3. A3는 10이잖아요? 그럼 10이 대입해주면 4, 5, 20. A5는? A4 곱할 건데 4분의 6에다가 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20 대입하면 나누어져서 얼마? 30. 이제 내가 찾아줘야 되는 A6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A6은 여기다가 5 대입하는 거니까 5분의 7 곱하기 A5인데 A5가 30이니까 30으로 바꿔치기해서 대입해주면 42가 정답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53번의 경우도요, 쭉다 대입해가지고 패턴을 찾아내주면 되는데 그 사이에 쓰인 식이 뭐다? SM-SM-1식을 활용해서 식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럼 제가 이런 패턴으로 쭉 풀어봤잖아요. 54번도 같은 패턴으로 풀수 있겠죠? 54번도 유사한 패턴으로 이제 한번 가볼 건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a5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자? n에다가 1 대입한 거 하나랑, 그 다음에 sn 빼기 sn-1이 an과 같다라는 거. 네, 2 이상일 때, 요식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1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ES1은 1A1 더하기 3이에요. 근데 S1은 A1하고 동일하죠. 그러면은 A1 값이 나오네요. 초급 초항, 첫 번째 항의 값은 얼마? 3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손쉽게 구했고요. 이제 sn 빼기 sn-1 쓰고 싶어서 n 플러스 1에 sn nan 더하기 3인데 여기에 n 자리에 n-1을 대입을 한 식을 빼줄 겁니다. 그래서 두 식을 어떻게 하자? 빼주자. 얘가 빼주게 되면은 이제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n으로 묶어내면 nsn에다가 nsn-1을 뺄 거예요. 그러면 n 곱하기 an이 남을 거고요. n 곱하기 an. 원래 있었던 sn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sn은 하나가 지금 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 살려놓고, 그 다음에 3, 3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지워질 거고, n, an, 마이너스, n-1에 a에 n-1이라는 식이 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게 지워지는 게 생기죠. nan, nan. 네, 이게 서로 사라지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남는 거는 뭐다? sn이 요식이라는 거구나, 라는 게 남습니다. 그래서 sn은 마이너스에 n-1에 a에 n-1식이 남아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더해주는 거예요. sn-1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n 대신에 n-1이 들어가니까 n-2 a에 n-2 두 개를 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뺐더니 an이 드디어 남고요.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로 남을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이게 플러스가 될 거니까 n-2에 an-1, 그리고 마이너스에 n-1에 an-1, 요식이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주의사항, 얘는 n이 얼마 이상일 때 성립하겠어요? 2일 때는 정의가 자체가 안 되잖아요. n이 3 이상일 때 성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식을 정리를 해봤더니 이게 이렇게 정의가 됐고, 그럼 이 상태에서는요, A1 값을 아니까 이제 얘네들 주르륵 다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는 요 n 자리가 n-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없으니 2는 원래 식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n 자리에 2를 대입하게 되면 n에 2 대입한 식은 3, s2. 그죠? 3s2. 그게 2a2 더하기 3입니다. 근데 s2는요, a1 더하기 a2잖아요. 그래서 a1은 3이었으니까 얘는 3 더하기 a2로 바꿔치기 해줄 거고, 그럼 주어진 식은 9 플러스 3a2는 2a2 더하기 3이 돼서 넘겨서 정리해주면은 a2가 나와요. a2는 마이너스 6 나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A2 나왔으니까 이제 이 식에다가 A3 구하는 방식 구할 수 있겠죠?

성립하면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57이 A4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A5값 계산할 수 있죠? A5는 n자리에 5 대입했으니까 3A3. 여기 n자리에 5 대입했으니까 빼기 4A4. 그러면 여기다가 3을 곱한 것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 3 곱한 거. A3에다가 3 곱하면 45. 마이너스 57인 A4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은 228이죠? 두 개를 더하면은 273이 되겠네요. 그래서 A5에 해당하는 정답은 273이 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SN과 AN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푼첫 번째 풀이입니다. 네, 요식을 이용해서 푼첫 번째 풀이다. 이제 두 번째 풀이를 보여줄 건데, 두 번째 풀이는요, 그냥 대입을 해서 풀 거예요. 제시되어 있는 식이 n 플러스 1의 SN에 NAN 더하기 3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숫자를 하나하나 대입해보자. 그럼 1 대입하면은 2 곱하기 S1, A1 더하기 3. S1의 경우가 A1이니까 동일하게 A1 값을 금방 찾아낼 수 있죠. A1은 얼마다? 3이다. 그러면 이제 2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3S2는 2A2 더하기 3이에요. 근데 3S2라는 거는 A1 더하기 A2잖아요. 근데 A1도 구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A2로 쓰셔야 되죠. 2. 그럼 이식 재산해서 정리하면은 9 더하기 3A2는 2A2 더하기 3. 그러면 넘겨서 바로 정리하면 A2가 나와요. A2는 얼마? 네,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N이 3일 때 대입할게요. 그럼 4S3는 3A3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근데 S3의 경우는요, 우리 요 S2까지 계산해 놓은 결과를 알고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A3잖아요. 앞에서 누적해서 구해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S2까지 구할 수 있고, S2로 알면은 거기에다가 A3만 추가하면 돼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12, 4A3은 3A3 더하기 3 이렇게 나와요. 그럼 A3 값 바로 나오죠. A3 값은 얼마다? 15가 되는구나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OS4가 4A4 더하기 3이다라는 식을 썼어요. 근데 내가 S3가 여기에다가 15 더한 거니까 얼마? 12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얘는 12 더하기 A4라는 거 알고 요식 정리하면은 60 더하기 5A4는 4A4 플러스 3이라는 거 알아서 A4 값이 바로 나오죠. A4는 마이너스 57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N자리에다가 5 대입하면 6S5는 5A5 더하기 3이고, 우리가 이제 S4도 알아요. 마이너스 57인 거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7을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45가 되죠. 그러면 S5의 경우는요, S4인 마이너스 45에다가 A5를 추가한 값이 됩니다. 그럼 이거 분배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아, 얘는 마이너스 270. 네. 거기에다가 6A5. 그것이 5A5 더하기 3이니까, OAO 빼주면 AO 값 바로 나오고 270 우변으로 이항해야 되면 273으로 나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풀이 길이를 비교해 보시면은 SN과 SN-1 사이의 관계식은요,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하고 또 해야 되죠. 두 번에서 여기를 일반항을 찾아서 푸는 패턴이나 아니면 제시되어 있는 조건식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패턴이나 풀이의 길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자연수 1부터 5까지 해당되는 거다 대입하시면은 얘는 그냥 똑같이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계산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게 조금 더 계산 실수를 덜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제 SN 빼기 SN-1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첨자 때문에 헷갈려서 틀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숫자가 이렇게 엄청 작은 경우에는요, 그냥 가급적 대입을 해서 푸는 방식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4번까지 귀납적으로 주어진 수열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어요. 사실 다음 시간에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진도를 나가야 하지만 제가 수학적 기나법을 요번 강으로 땡긴 이유는요. 이 뒤에 있는 문제들 서수형 완성하기랑 내신 수능 고난도 도전이 맨 마지막 50강에 해당되는데 그걸 12문제를 이제 막 계산을 막 생략해서 풀기에는 내용 난이도가 있어서 수열의 귀납법, 수열의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내용을 좀 땡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개념 수학적 귀납법. 얘는 증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공통수학에서 증명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거기서 어떤 증명 방법을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피이면 큐이다의 명제. 네, 우리 대우로 증명하는 방식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네, 우리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거 증명할 때 어떻게 했었죠? 네,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해서 규류법이란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1 때에는 우리가 증명 방식을 크게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대수 미적에 와서 새롭게 배우는 증명 방식 중에 하나가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그러면, 귀납추론, 연역추론 이런 표현을요, 과학 시간이나 아니면 사회 시간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귀납적이라는 것은 진짜 여러 번 똑같은 패턴으로 그걸 관찰하다 보니 그럴 거야 라고 일반화하는 방식을 귀납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수학적 귀납법. 그냥 귀납추론이 아니라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으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가 pn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연수 n에 대한 어떤 특정한 명제라는 건데 이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이 밑에 패턴들을 보이면 된대요. 1일 때 보이고요. 그러니까 초기 값을 보이는 거고요. k번째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를 k 플러스 1번째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면 된대요. 그럼 보세요. k가 성립하면 k 플러스 1이라는 거를 보이는 거를 하나를 보였으면 초기 값인 1은 성립된다는 거 보였으니까 1 되면 2 되고, 그죠? 2 되면 3 되고, 3 되면 4 되고,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의 패턴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보여야 되는데 자연수라는 숫자는 무한히 많잖아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다 대입해서 보여줄 수 없으니 첫 번째 거 성립한다는 거 하나 한 단추, 첫 단추를 보여주고 야, K번째 단추에서 성립하면 그 다음 번째 K 플러스 1에서 성립해. 근데 1에서 성립했으니까 1을 딱 넣는 순간 1, 2, 3, 4, 5, 6, 7, 8 와다다다 계단식으로 다 된다는 거죠. 네, 그러한 방식이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귀납적 추론하고 다른 점은 뭐다?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진짜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K번째에서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에서 성립한다라는 걸 보였어. 근데 1에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1 넣으면 2 되고 2 넣으면 3 되고 3 넣으면 4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 유형들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한테 학교 시험도 그렇고 뭐 수능이라면 수능도 그렇고 학력평가나 뭐 모의고사라고 한다고 하면 증명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채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만만치 않죠? 예. 물론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 등으로 낼수 있지만, 예.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공식적인 시험에서는요, 증명을 그 수많은 수험생들의 것들을 채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고맙게도, 짠! 예. 증명한 것이다 해가지고, 빈칸 추론 문제들로 나옵니다. 딴딴딴. 예. 그럼 빈칸 추론 문제는요, 사실은, 이 수학적 귀납법의 기본 틀만 알면은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냥 계산만 잘하면 쉽게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수학적 귀납법에서만큼은 여기 유형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단지 문제가 길 뿐이지 그냥 넣어서 대입하면 풀리게끔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다음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요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래요. 이미 증명되어 있어. 이제 여러분들은 빈칸만 메꾸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빈칸을 메꿀 건데, 얘는 패턴이 1일 때 성립한다고 했죠? 지금 보시면 1일 때 성립한다는 거 대입해서 보여줬고, 이제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주어진 식에다 K 대입한 식꼴로 나왔고, 우리는 이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보일 거니까 양변에 뭘 대입할 거냐면 k 플러스 1번째 항을 대입해서 더해줄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현재 k제곱까지 들어와 있었고 그 직전이 k제곱 여기까지 됐고 여기에 뭘 추가했다고요?
네, K 플러스 1번째 항을 이제 대입을 한 겁니다. 근데 제시된 식하고 위아래를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보세요. 6분의 하고 3K제곱 더하기 5K 더하기 1하고 여기서 2K 플러스 1에서 끝났죠. 그 끝난 그 등식에다가 당연히 똑같은 값을 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에 들어갈 말은요, 그냥 이거예요. 네, 끝. 위아래식만 비교하면은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야지 그대로 등식이 성립할 거니까, 요거 두 개가 서로 같겠구나 해서 가식을 바로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식도 등식인데 위아래를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공통인수로서 누구를 뽑아냈냐면 K 플러스 1을 뽑아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거 K 곱하기 3K 제곱 더하기 5K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갔죠? 이제 여기에서도 누굴 뽑아낸 거예요? K 플러스 1을 뽑아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얘는 6분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 6분의로 전체를 깔아버렸으니까 요 식에다가 나누기 6하고, 그죠? 나누기 6하고, 그 다음 곱하기 6을 한 다음에 나에 들어갈 식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누기 6을 하고, 곱하기 6을 해야지 이 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6. 그럼 나에 들어갈 식이 보입니다. 아, 이제 요 형태에서 뭘로 묶었구나. 6분의 k 플러스 1로 묶게 된 거면, 나에 들어갈 말은요, 6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3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야지 분배했을 때 요식으로 그대로 튀어나오잖아요. 끝. 그 다음, 그래서 즉 k 플러스 1일 때도 별이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주어진 요식에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묶어내서 다식을 구해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식의 형태에서 K 플러스 1로만 마무리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의 식은요, 앞으로 추적해서 찾아가는 게 훨씬 빨라요. 이 자리에 뭐 대입하자?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자. 그래서 3의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네, 3의 K 플러스 1의 뭐 제곱에다가 이렇게 쭉 쓰면 되는데, 네, 그냥 그래도 원칙대로 한다면은 증명이니까 위에서 밑에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랑 비교를 했을 때, 얘는 그러면 6분의 K 플러스 2로 묶여야 되는구나. 그러면 일단 6분의 K 플러스 1까지는 예쁘게 잘 묶였으니, 예, 여기까지는 잘 묶였으니, 우리는 나머지 식만 비교해서 여기를 메꿔주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즉, 제시되어 있는 K 플러스 2 곱하기 다는 K 세제곱, 3K 세제곱에 플러스 5K 제곱 플러스 K에다가 요거 계산해 주면은 12K 제곱. 그 다음에 5K에다가 6 곱하는 거니까 30K. 플러스 3에다가 6 곱해서 18. 네. 요게 식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3K 세제곱에 17K 제곱에 31K 더하기 18이에요. 이제 우리 다식 찾아내주면 됩니다. 우리 이거 공통수학에서 배웠어요. 어떻게 한다? 제시되어 있는 요 3차식을 K 플러스 2로 나누어주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몫의 역할을 해요. 심지어 나머지 0이죠.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래서 우리 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몫을 쉽게 구하는 방법 뭘 쓰면 되죠? 네, 조립제법을 쓰시면 손쉽게 풀수 있습니다. 조립제법 쓸게요. 개수만 가져옵시다. 3, 17, 31, 18.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 놓은 숫자 마이너스 2. 그럼 3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나머지 딱 0으로 떨어지죠. 네. 그래서 다에 들어갈 알맞은 식은 무엇이 된다? 3K 제곱 플러스 11K 더하기 9가 됩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 나, 다다 찾아냈어요. 식을 좀 예쁘게 정리해 볼게요. 가에 들어갈 식은요, K 플러스 1의 제곱에 2K 더하기 3이고요. 나에 들어갈 식은요, 6 곱하기 k 더하기 1에 2k 더하기 3이고, 다에 들어갈 식도요, 정리했어요. 노란색으로 3k 제곱 더하기 11k 더하기 9입니다. 그래서 가나다에 들어갈 알맞는 식을 구했고, 발문에서는 뭘 찾으라고 했나 봤더니, 첫 번째 가의 식을 fk, 얘가 fk구나.
나의 들어갈 식은 GK구나.

그리고 다에시 들어갈 식은 HK구나라고 정리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GE 나누기 FE 플러스 H1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됐네요. 자, GE 찾아봅시다. GE 여기다가 2 대입해야 되네요. 그럼 그대로 쓸게요. 6 곱하기 3 곱하기 224 더하기 3이니까 7. 그 다음 FE. FE는 여기다 2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3제곱인데 3 곱하기 3으로 풀어서 쓰고 2 대입하면은 7. 네, 더하기 H1.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건데 23이 바로 나오니까 23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3737 나눠지고요. 3하고 6하고 나눠서 2고요. 2랑 23 더한 정답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쉽죠? 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파트에서는요, 이렇게 앞에 뒤에 문장을 보시고, 등식을 보시고, 추론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값만 잘 찾아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 55번. 네. 풀어봤고요. 56번 보도록 할게요. 5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일 건데 우리는 1 대입한 첫 단추를 보여줬고요. K번째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서 증명 끝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K번째에 해당되는 등식까지 썼고 위식과 아래식을 비교할 거예요. 왜냐면 이것 임으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 이용해서 이식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위아래식 비교하면은 추가된 게 누군가하고 봤더니 요게 추가됐어요. 좌변에는 이식이 추가됐다. 그럼 우변에도 얘가 추가돼서 이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요두 번째 등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지고 있었던 원래 우변식에다가 이식만큼 추가돼야 되는데 우변식 보세요. K-1에 2에 K 플러스 1 들어갔고 플러스 2 들어갔으니까 이거 자체가 뭐구나? 가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가 너무 쉽죠? 그럼 가에다가 이식 넣었을 때 나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나식은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냥 이거 두개 더하면 끝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가식 일단 옆에다가 한쪽에 써놓고 이따 계산해야 되니까 나식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거 그냥 두개 더한 거니까 그두개 더한 식으로 그대로 쓸게요. 네. K-1 곱하기 2에 K 플러스 1 더하기 2에다가 가식 그대로 쓰자.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가 나에 알맞은 식을 FK, GK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FK고요. 이게 GK잖아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F3 빼기 G2의 값을 구할 건데 제가 일부러 세로로 쓰겠습니다. F3은 대입해 보니까 4 곱하기 2의 4제곱이네요. 네. 그래서 64. G2의 값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할 거네요. 2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2의 3제곱이니까 8 플러스 2. 2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2의 3제곱이네요. 그래서 3 곱하기 2의 3제곱. 8, 3, 24. 그럼 얘까지 포함하면 34가 되겠네요. 그럼 두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G2를 F3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네, 32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56번이야말로 완전 그냥 단순 계산으로 엄청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나식을 사실상 원래는 얘는 2에 K 플러스 1로 묶어달라고 보여준 거기는 한데 그냥 그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자, 이번엔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도 등식꼴이어서 편합니다. 네, 제시되어 있는 이 등식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한 것인데 똑같죠? 1일 때 보여주고. 근데 1일 땐 대입하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박스형 문제에서도요, 계산 결과니까 그냥 줘버려요. 예. 단순 계산이어서. 근데 어디를 뚫어놨냐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 임으로.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얘한테 양변에 똑같은 식을 더해가지고 K 플러스 1번째 형태로 식을 변형해서 성립된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비교해보자. 얘랑 얘랑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해서 비교를 해보면,